아이의 입장에서는요, 1부터 K까지 쭉다 더한 거죠. 등차수의 합공식, 2분의 항의 개수, 초항 더하기, 마랑 해서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고요. 그러면 얘랑 2K랑 곱해주면은 남는 게 뭐가 있나요? 2, 2 사라지고, K 세제곱에 K 제곱이 남네요. 그럼 결과적으로 이것은 시그마. K1부터 6까지. K 세제곱에다가 플러스 K 제곱 얘를 풀어줘야 되는 문제입니다. 그러면 K 세곱자리는 2분의 n의 n 플러스 1의 전체 제곱. K 제곱자리는 6분의 n의 n 플러스 1의 2n 플러스 1에서 13. 요거 계산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러면 요거는 나눠주면은 21의 제곱. 얘는 17 곱하기 13이니까 얼마? 얘는 91이 되겠네요. 그죠? 얘는 계산해주면은 441이겠네요. 그죠? 441. 거기에다가 91 추가해주면은 532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34번의 정답은 532다. 네, 시그마 풀 때에는요, 제일 안쪽부터 풀어주면 된다라는 것만 주의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제 35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5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보시면 얘는 전혀 상관없어요, 아이랑. 아이랑 상관없어. 그리고 얘는 아이의 입장에서는 등차 수열이야. 그래서 지금 딱딱한 거로, 닫힌 거로에 적혀 있는 부분만 먼저 계산을 해주면요. 얘는 상수항이니까 어차피 계속 똑같은 걸로 나온 거잖아요. 총몇 개? K개. 그래서 얘는 K제곱에 K-1로 나올 거고요. 얘는 등차수열이에요. 1 대입하면 1, 2 대입하면 3으로 나오니까 등차수열 합공식으로서 2분의 항의 개수. 첫 번째 항은 1, 마지막 번째 항은 2K-1.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그러면 요식 정리하고 나면 1-1 사라지고 2 약분돼서 사라지면 K제곱이고 여기 K세제곱 마이너스 K제곱이니까 얘는 결과적으로 K세제곱만 남습니다. 그럼 내가 계산해줘야 되는 거는 K1부터 7까지 K세제곱 이걸 계산을 해주면 되죠. 그럼 세제곱 자리는 공식이 뭐였냐면 2분의 n의 n 플러스 1의 전체의 제곱을 계산을 해주시면 되고 결과적으로 28의 제곱을 계산해 주시면 돼요. 그러면 28의 제곱을 계산을 하면 얼마다? 784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네, 끝. 자, 이렇게 35번까지 봤고요. 이제 36번 보도록 할게요. 36번의 경우도 시그마가 두개 연달아 나와 있는데 제일 오른쪽에 괄호 친 부분부터 계산을 해주시면 되는데 지금 보면 시그마 KI부터 N까지 6K잖아요. 이거 이미 등차수열이에요. 그죠? 등차수열. 그럼 등차수열의 합공식을 이용해서 이 괄호 안에 들어간 부분을 먼저 계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분의 항의 개수를 봐야 되는데 항의 개수는 N-I 플러스 1개죠? 거기에 첫 번째 항은 6i, 마지막 번째 항은 6n 이렇게 표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괄호 안에 있는 거싹다 풀었고요. 거기에 다시 시그마 i1부터 n까지 이걸 계산을 해준 결과가 얘와 같다고 했으니까 우리는 얘를 풀어주셔야 돼요. 그러면 요 위에 분자에 있는 부분들만 따로 전개해서 계산을 해줄 건데 여기 i에 묶여있기 때문에 i랑 상관없는 것들은 나중에 따로 걷어내 주셔야 돼요. 그럼 우선 한번 볼게요. 얘는 마이너스 i 플러스 n 플러스 1로 돼 있으니까 마이너스 6i의 제곱에 그 다음에 여기 마이너스 6ni랑 그죠? 마이너스 6ni 그 다음에 여기에 n 플러스 1의 6i죠? n 플러스 1의 6i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또 정리해야 되는 부분이 n 플러스 1하고 6n을 곱한 것 네, n 플러스 1하고 6n 곱한 것 이렇게 정리를 해주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파란색 박스 친 것들은 이제 나중에 계산하되 지금 현재 2로 나눈 것들을요, 바깥으로 빼서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2분의 1에 시그마 1부터 n까지 이제 남은 것들 마이너스 6i 제곱. 거기에다가 마이너스 6ni 플러스 6ni 사라지고 남는 건 6i. 거기에다가 6n의 n 플러스 1 이렇게 나올 겁니다. 그럼 2분의 1 들어갔던 것들도 그냥 여기다가 안쪽에 다 곱해줘도 되니까 여기 마이너스 3, 여기 플러스 3, 여기 플러스 3으로 정리할 수 있고요. 이제 자연수 거듭제곱의 성질에 의해서 마이너스 3 곱하기 6분의 n의 n 플러스 1, 2n 플러스 1.

그 다음 여기는 얘 등차 수열 합공식 써서 2분의 항의 개수, 그 다음 초항 더하기 마랑인데 초항은 3, 그 다음에 마지막 항은 3n. 그리고 얘는 i가 안 붙어 있어서 상수항이니까 3n제곱에 n 플러스 1이 될 겁니다. 네. 지금 n에 n 플러스 1로 묶어낸 거기 때문에 n에 n 플러스 1로 묶어냈다고 생각한 다음에 정리를 해주시면은 식이 요것만 남을 거예요. 그래서 마이너스 2분의 n. 네, 그 다음에 요거 나눠주면은 마이너스이니까 마이너스 n이죠. 마이너스 n. 그 다음 마이너스 2로 나눠줬으니까 마이너스 2분의 1. 그리고 얘는 플러스 2분의 3. 그리고 얘는 남은 게 플러스 3n이죠. 네. 이 식을 정리해주면 2n 더하기 1이 나오고 이 2n 더하기 1에 해당하는 것이 pn 더하기 q가 돼요. 따라서 pq의 값이 정해집니다. p는 2, q는 1이어서요. 정답은 2가 되겠습니다. 끝났습니다. 그래서 36번의 경우는요. 제일 처음에 저 시그마 6K에 해당되는 부분을 풀어주되 등차수열합 공식을 적용을 해주시면 되고 등차수열합 공식을 적용해준 다음에 얘가 i에 대해서 묶여있는 식이기 때문에 i에 대해서 내림차순 정리한 다음에 시그마의 성질 활용해서 계산만 해주면 되는 문항이었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합의 기호, 시그마의 성질에 대해서 36번까지 다뤄봤는데요. 우리는 다음 시간에 이제 귀납적으로 수열을 정의할 거예요. 그래서 귀납적으로 정의된 수열에서 걔네들의 특정한 항을 찾는다거나 아니면 걔네들의 합을 구하는 방식으로 문제 해결을 할 거니까 그 부분에 해당되는 개념 내용들 이 교재에도 조금 나와 있거든요. 한번 쭉 읽어보시고 오시면 되겠습니다. 오늘도 고생 많이 하셨고요. 우리는 다음 강에서 만날게요. 안녕!

안녕하세요. 2027 수능완성 공업위반의 최혜진입니다. 자, 우리 공업위대가 선생님 18번째 만남이고요. 자, 수능 완성 교재 실전 모의고사 9회입니다. 9회 11번부터 20번까지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실전 모의고사 9회입니다. 9회 중에서 그때 우리 전회 시간에는 우리가 10번 문항 풀었고요. 이번에는 11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11번입니다. 자, 위 사고 보고서의 내용과 환경 피해 현황에 대한 설명으로 오른 것만을 보기에 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이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럼 이랬을 때 한번 보도록 할게요. 우리 요거는 10번을 통해서 우리가 문제를 풀었고요. 이제 환경 피해 현황이 있어. 요거 가지고 이제 문제를 해결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수질의 산성도는 사고 후 증가하였다. 그럼 산성도는 어떤 걸 보면서 우리가 해결할 수 있냐면 요거 있는 거야. pH 수소 이온 농도입니다. 그럼 선생님이랑 볼게요. pH 수소 이온 농도에는 1부터 14까지 있습니다. 이랬을 때 1부터 14까지 자, 여기가 중간 이제 7이야. 그래서 얘를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중성이라고 하는 거 중성. 그죠? 1은 산성이라고 그래. 산성. 그다음 여기는 이제 알칼리성, 염기성. 뭐 이렇게 얘기하죠. 자, 이랬을 때 pH 7이야.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중성에서 앞으로 갈수록 산성도가 높다고 하는 거야. 그럼 수치가 1부터 7이니까 수치가 높을수록 산성도가 증가하는 거야. 높아졌다는 거야. 수치가 높을수록. 그럼 볼까요? 볼게요. 7이야. 중성에서 6.5로 간 거는 이거는 산성도가 증가한 거죠. 이렇게 역으로 거꾸로 가는 거야. 그래서 산성도는 사고 후 증가하였다. 이거 어때요? 맞는 보기가 되는 거죠. 우리 친구도 요거 pH 요것들을 이것들이 좀 시험 문제 자주 나오는 편입니다. 그래서 선생님이랑

여기 이제 했던 이 pH, 이거 수소 이온 농도 요거. 그러니까 수질의 그 오염 상태를 나타내는 이제 지표, 이 수질 오염 지표로는 pH도 있지만 또요 DO라는 것도 있어. DO. 그다음 BOD라는 것도 있고요. 자, COD라는 것도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BOD, CDO 요거를 같이 보는 거예요. 그럼 이제 뭐냐? DO가 뭐냐? DO. 용존 산소량이라고 하는 거야. 용존 산소량. 물 속에 녹아 있는 산소의 양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다음 POD는 바이오야. 그래서 미생물이 오염된 물에서 맑은 물을 만드는데 필요로 하는 산소의 양을 우리는 BOD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얘를 뭐라고 하냐면 생물학적 산소 양이 아니라 이번에는 산소 양이 아니에요. 산소 요구량이야. 그렇기 때문에 얘랑 얘는 반대의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맑은 물을 만드는데 필요한 산소의 요구, 미생물이 산소가 필요해 요구하는 양이야. 그러니까 오염된 물일수록 BOD 값이 커지는 거죠. 그죠? 자, 그럼 COD는 뭐냐? 얘는요, 화학적 산소 요구량이야. 화학적 산소 요구량인 거야. 그래서 요거를 좀 아셔야 됩니다. 요거를 알아야 된다. 자, 그러면 여기 볼까요? 니은 선생님이랑 해결해 볼게요. 생물학적 산소 요구량은 이게 뭐야? BOD 값이야. 사고 감소하였다. 그럼 BOD는 이거 보자. 사고 전에는 2였는데 사고 후에 16이야. 그렇기 때문에 감소한 게 아니라 증가한 거죠. 증가. 그래서 얘는 틀린 보기가 되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다음 볼게요. 사고 전후 동일한 농도로 검출된 것은 런던형 스모그의 원인이 되는 물질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런던형 스모그. 그러면 우리가 이거 봐야 돼. 여기 동일한 값은 요거잖아. 0.0으로 동일한 값을 NOx라고 합니다. NOx. 얘는요, NO 뭐 이것도 되고 막 수치가 여러 가지 들어갈 수 있다는 거야. 얘도 되고, 그죠? 자, 그래서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 얘를요, 질소 산화물이라고 그래. 질소 산화물이라고 그래. 그러면 자, 여기 있는 이 질소들은 우리 대기 오염 물질에서 질소들은 많죠. 대기상에 질소가 굉장히 많아. 질소 선생님이랑 한번 오염 파티에서 했었습니다. 얘네들이 이게 서로 같이 붙어서 다니는 거야. 이렇게 붙어서 다니는데 언제 이제 이 주변에는 이제 이렇게 산소들도 많을 거 아니야. 주변에 엄청 많겠지. 자, 엄청 많겠지? 자, 얘는요, 친화적이야. 그래서 다른 거랑 붙는 걸 너무 좋아해, 산소들은. 근데 질소는 그렇지 않아. 근데 얘네가 고온일 때는 딱 분리돼. 언제? 자동차 엔진 생각해보세요. 굉장히 뜨거운 것 같잖아. 이때는 딱 분리돼서 얘랑 붙어 있어. 그래서 NO2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이산화 질소가 되는 거야. 그러면 이 상태는 오염물질이 아닌데, 이렇게 되면 얘가 오염물질이 되는 거다. 오염물질이 되는 거다. 알겠죠? 자, 오염물질이 돼요. 자, 그리고 또한 저렇게 NOx는 오염물질이 되는데 얘가 또 빛이 많을 때 광학 반응을 통해서 얘랑 또 분리되면서 이렇게 O3, 오존이 되는 거야. 그래서 얘는 1차 오염물질이지만 얘는 2차 오염물질이다. 요거를 알고 있어야 돼. 자, 그럼 요런 상태에서 저렇게 된 거는 스모그를 우리가 공부를 해야 이거를 또 해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스모그를 선생님이 가지고 와봤습니다. 스모그. 자, 스모그야. 자, 스모그입니다. 스모그는 어떤 거라고 하냐면, 봐봐. 스모그는 연기와 안개의 합성어야. 연기와, 그다음 안개의 합성어야. 그래서 얘는요, 런던형이 있고요, LA형이 있습니다. LA형. 그래서 선생님이 지금 얘기한 이 질소 산화물이 이건 1차 오염물질이야. 얘가 광학 반응을 통해서 다시 또 오존이 생성되기도 하지. 오존. 자, 오존. 그리고 질소 산화물 이렇게. 자, 이렇게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오존이 생성되기까지는 빛이 많아야 돼. 빛이 많은 여름, 한낮. 그래서 LA에서 먼저 이게 나왔어. LA. LA는 낮이 길어요. 그래서 얘를 우리가 또 다른 말로 광

화학 스모그라고도 합니다. 이렇게. 그래서 LA형 스모그의 원인 물질은 오존과 질소 산화물이다. 그러면 여기는 런던형 스모그는 뭐냐? 이 런던형은요. 런던이야. 런던은 좀 이제 밤이 길어. 그러니까 침침해. 그래서 겨울 새벽에 보통 자, 우리가 이렇게 선생님이 이제 이게 외우기 쉽게, 이해하기 쉽게 이렇게 생각하라고 했어. 우리가 되게 추운 날 공장에 이제 동화책 같은 거 보면 집에서 굴뚝을 떼잖아. 그쵸? 그래서 이렇게 굴뚝. 가정과 공장의 굴뚝. 추운 날, 겨울, 새벽에. 그러면 굴뚝에서는 보통 어떤 오염물질이 많이 나온다 했죠? 황산화물이 많이 나온다 했죠? 황산화물. 먼지, 요런 것들이야. 그래서 이게 바로 런던형 스모그, 그러니까 황이니까 유황 스모그라고 난 내가 시험 문제 자주 나와요. 그래서 이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런던형 스모그는 유황 스모그, 황산화물, LA형 스모그는 광화학, 오존, 질소, 산화물이다. 이거 기억하시고. 자, 그럼 볼까요? 여기 보면, 자, NOx는 질소 산화물이야. 그렇기 때문에 얘는요, LA형이 LA형 스모그에 해당이 되는 거죠. 또 다른 말로 뭐라고 한다? 광화학 스모그에 해당이 된다. 어때요, 이거? 틀림기가 되는 거죠. 그렇죠. 자, 그렇기 때문에 얘는 기억만 답이 되겠습니다. 1번입니다. 자, 여기에 스모그가 나왔기 때문에 올해 수능에서도 나올 확률이 크다. 그렇기 때문에 같이 꼭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다음 이제 12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12번. 자, 12번입니다. 다음 땡땡 기업 현장 체험 보고서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매출 현황을 봤더니 주 생산품인 가정용 드론의 매출은 정점에 이른 후 이익이 정체되고 있다. 정체되고 있다. 라는 거 되어 있습니다. 정체되고 있다. 자, 그다음 인증 현황을 봤더니 2020년에 제품의 안정성을 인증하는 KC 인증을 획득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다음 생산 현장은 설계, 구매, 주문 처리, 생산 계획 및 통제 등 생산 활동을 컴퓨터를 사용해서 통합 관리하는 시스템. 이게 뭐야? C. 컴퓨터 통합 생산 시스템. 컴퓨터 통합 생산 시스템. 요거 해당되는 거죠. 기억. 컴퓨터 통합 생산 시스템을 구축하였다? 맞는 보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쵸? 자, 그 다음. 생산품의 제품 수명 주기는 뭐에 해당한다? 성숙기에 해당한다. 근데 이걸 봐야 돼. 제품의 수명 주기는 크게 우리가 네 가지가 있습니다. 도입기, 성장기, 성숙기, 쇠퇴기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거 있냐? 선생님이 좀 가지고 와봤습니다. 자, 이렇게 제품의 수명 주기별 매출 및 이익이 변합니다. 여기서 도입기야, 도입기. 도입기는 일단 서서히 증가하는데, 이게 서서히 매출액이 서서히 증가해. 이때는 사실은, 이 제품이 알려져 있지 않았어요. 그래서 마케팅 전략이 이제 이렇게 인지도를 향상시키기 위해서 하는 거야. 자, 그 다음 성장기가 있습니다. 급격히 증가하는 거야, 급격히. 그래서 시장의 점유율을 확대하는 전략이 필요해. 그래서 급격히라는 증가가 말이 나왔다. 그럼 제품의 수명 주기 성장기야. 이게 시험부터 자주 나와요. 자, 그 다음 성숙기는 뭐냐면 쭉 갔어. 근데 여기 정체됐잖아. 정체. 매출이 정책됐어. 이익은 그래서 감소해. 최고 수준을 유지하고 성장률이 정체. 이거. 요 말이 그대로 나옵니다. 그래서 이때는 다른 경쟁 업체에서 뭔가 이 회사만의 전략을 짜서 이익을 극대화하거나 시장 점유율을 유지할 수 있는 비용을 해야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쇠퇴기에서는 얘는 감소하고 있죠. 감소. 감소. 그래서 최저 이익을 유지하고 비용을 절감하는 전략을 써야 된다라는 거야. 유지하고 정체되는 거. 뭔가 최고 수준을 유지됐는데 정체되어 있다라는 거는 어디에 해당한다? 성숙기에 해당이 된다라는 거. 기억을 하시고. 자, 그럼 볼까요? 수명 주기는 성숙기 한번 볼까요? 매출은 정점을 이룬 후 이익이 정체되고 있음 하니까 얘 어떻게 해요? 맞는 보기가 되는 것이죠. 자, 그다음 D급 볼게요. 획득한 인증은 우리나라의 국가통합 인증에 해당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획득한 인증은 어떤 거야? KC 인증을 획득했어요. KC 인증. KC 인증이란 거는 이런 거야. 우리 친구들 잘 보세요. 예전에는 얘가 뭐냐면 예전에는 제품을 하나 생산했으면 와 요런 거 예전 가전제품 보면 막 이런 것도 있고 자 요런 것도 있었어 검뭐안뭐 이렇게 그래서 이게 총몇 개의 인증이냐면 13개의 인증들이 있었습니다. 이거를 제품을 하나 만들어서 이 13개의 인증을 다 받아야만 나는 판매를 할 수가 있는 거야. 그러려면
요 13개의 인증을 받으려면 들어가는 시간도 필요하고, 그죠? 비용도 또 따로 있잖아. 아, 너무 힘든 거야. 어떻게 보면 대기업 입장에서만 유리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얘를 하나로 통합한 거야. 통합. 우리나라 국가 통합 인증이다. 이거를 뭐라고 하냐? KC 인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제품들 보면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뭐 이렇게 생긴 인증들이 있을 거야. 이렇게 생긴데. 이게 바로 KC 인증입니다. 제품의 안정성을 인증하는 KC 인증이다. 우리나라의 국가 통합 인증에 해당한다. 얘는 법정 강제 인증이다. 강제 반드시 해야 돼. 법정 강제 인증이다. 법정 강제 인증에 해당한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국가 통합 인증이다. 외국에서 우리나라의 제품을 판매하고 싶으면 외국 기업도 KC 인증을 받아야 돼. 그죠? 자, 그럼 이거랑 좀 별개로 또 이것도 있어. 우리 지금 한번 보세요. 우리가 아니라 이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유럽에다가 또 생산하고 싶어. 그럼 수출 인증이 되는 거야. 그게 바로 그게 C 인증. 중국에 수출할 거야? CCC. 미국은 UL. 일본은 PSE 인증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런 식으로 같이 연관시켜서 공부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얘는 해당한다. 맞는 보기. 자, 그다음 생산품을 내구성에 따라 분류하면 비내구제에 해당한다라고 하는데 내구가 뭐냐면 내구 오래 견디다는 거야. 견딜 내 오래 구야. 그래서 오래 오래 쓰는 거를 우리가 내구제라고 하고 비내구는 비는 아닐 빗자를 써서 오래 쓰지 않는 거. 그래서 보통 식료품 이런 것들을 말해요. 근데 여기 있는 건 드론은 오래 쓰잖아. 그래서 얘는 내구제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12번은 니을은 틀린 무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격과 니은 디귿의 조합인 몇 번이다? 4번이 정답이 되는 것입니다. 4번입니다. 자, 그다음 이제 13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13번. 자, 다음 땡땡 기업 스마트 팩토리 현장 체험 학습 계획안을 통해 알수 있는 내용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기억부터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무인 반송차를 활용하고 있다. 어디를 보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냐면 여기 있습니다. 주어진 경로를 스스로 운행하는 차량. 그래서 사람이 없는 거지. 그래서 이거를 우리는 뭐라고 한다? 무인 반송차 AGV라고 한다. 이렇게도 문제가 나옵니다. 무인 반송차 AGV, 무인 운반차라고도 합니다. 맞는 보기예요. 자, 그다음 니은 품질 관리에서 컨베이어 시스템. 얘는 정지하지 않고 자동으로 이동하는 조립 라인이야. 그래서 한번 볼까요? 여기 볼까? 정지하지 않고 계속 일정한 속도로 움직이는 자동 이동식 라인. 이게 바로 컨베이어에 해당되는 거죠. 맞는 보기가 되겠습니다. 그쵸? 자, 그 다음 생산 라인에서 사용하는 로봇은 시퀀스 로봇에 해당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선생님이랑, 자, 로봇을, 산업용 로봇 있잖아. 이거를 기능별 분류한 게 있습니다. 이거를 선생님이랑 공부하고 다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볼게요. 기능별 분류야, 기능별. 첫 번째가, 이제 시퀀스라는 건 우리 친구들 순서라고 생각하면 돼. 순서, 뭔가 순차적으로 이런 식이야. 그래서 이렇게 순서나 위치, 조건을 미리 설정된 정보에 따라서 각 단계를 순차적으로 진행하는 거야. 이게 바로 시퀀스 로봇이라. 너무 자주 나와. 너무 자주. 자, 그다음 두 번째 플레이백 로봇은 어떤 거냐면 사용자가 순서, 위치, 조건 등 정보를 가르치면 얘를 저장했다가 필요할 때 재생하는 거. 플레이백 필요할 때 재생한다. 플레이백 필요하면 재생한다. 플레이백 로봇이야. 이것도 시험 문제 나와요. 그다음 세 번째 볼게요. 적응 제어란 어떤 것이냐? 적응 제어야. 얘는요, 환경 변화에 그냥 적응하는 거야. 그래서 스스로 제어 기능을 변화를 시키는 능력을 가진 로봇이다. 자, 그다음 학습 제어는 학습을 많이 해. 경험이 많을수록 좋은 거 아니야? 그래서 학습을 반영해서 이를 바탕으로 제어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기출 문제에 요 단어와 문장이 그대로 나옵니다. 그대로. 요거 기억하세요. 순차적으로 진행한다. 시퀀스. 필요할 때 재생한다. 플레이백. 그랬을 때 다시 한번 선생님이랑 보도록 할게요. 여기 보면 작업자가 직접 로봇을 조작해서 작업 순서나 작업 위치, 작업 조건 등의 정보를 가르치고 저장을 해. 그래서
재생할 수 있는 로봇, 필요할 때 재생한다. 그럼 이 플레이백 로봇에 해당이 되는 거죠. 시퀀스가 아니기 때문에 틀린 무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13번은 격과 니은의 조합이 몇 번이다? 3번이

정답이 되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이런 식으로 해결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14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14번. 다음은 산업혁명의 단계와 핵심 기술을 나타낸 것이다. 1차, 2차, 3차, 4차 산업혁명에 관련된 내용이야. 그래서 산업사회 발달 과정도 문제가 좀 나오지만 요즘 들어서 또 1차부터 4차까지 산업혁명에 대한 내용도 나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좀 정리를 좀 해보도록 할게요. 우리 지금 차원에서 다시 한번 정리해볼게요. 산업사회 발달 과정, 산업사회가 계속 발달했어. 그쵸? 산업사회의 발달 과정. 자주 나오는 위주로만 얘기해 볼게요. 첫 번째. 중세 산업사회. 고대는 선생님이 뺄게. 자, 중세 산업사회가 있습니다. 자, 중세 산업사회는 손으로 이루어진 공업이 발달했어. 그래서 손으로 이루어졌다. 손 숫자에서 수. 공업이야. 그러니까 공업의 입장에서만 선생님 이야기하는 거야. 수공업. 손으로 만드는 거야. 그러면 이때의 최고의 장인을 뭐라고 하지? 수공업자. 최고의 수공업자. 최고의 기술을 가진 수공업자. 얘를 장인이라고 그래. 장인. 자, 장인 밑에 도제가 있었고요. 학생이야. 그다음 임금을 받고 배우는. 자, 이게 직인이야. 그래서 요것들을 우리는 뭐라 한다? 도제 제도로 한다. 도제 제도. 자, 그다음 이렇게 이 장인들이 자신들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해서 만든 이 동업조합이라는 게 있어. 그거를 또 뭐라고 하냐면 길드라고 그래. 길드. 그래서 여기에 관련된 거는 다 중세 산업 사회다. 수공업이다. 요거. 자, 그러다가 두 번째. 이제 근대 산업 사회. 근대. 근대 산업 사회는 어떤 걸 기준으로 얘기를 하냐면 자, 이때는 수공업이야. 수공업인데 이때는 뭐가 있냐면 이때는 바로 기계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기계공업에 해당이 된다고 생각해야 돼. 기계공업이야. 자, 기계인데 어떤 기계가 나오기 시작했냐? 이때까지만 해도 손으로 만들었어. 근데 기계야. 영국에서부터 18세기에 영국에서 면직물, 면이 너무 좋은 거야. 그 면직물 수요가 막 폭발적으로 증가하니까 손으로 감당하기가 너무 힘든 거지. 그래서 나온 게 기계가 나왔어. 그 어떤 기계가 나오냐? 방적기, 방직기가 나온 거야. 이거 들어봤지, 우리 친구들. 그죠? 선생님이랑 수업 특강에서 한번 또 얘기했습니다. 이게 나오기 시작했어. 그럼 기계공업 맞네요. 그죠? 그래서 손으로 만들었던 것보다 기계로 만드니까 아무래도 생산은 더 많이 할수 있겠지. 대량 생산이 여기서 나온 거야. 이러다가 얘를 돌릴 수 있는 동력이 필요한 거야. 이거는 일단 손으로 돌렸어. 방적기, 방직기도 손으로. 근데 이거를 이 돌리는 걸 뭘로 했냐면 증기로 한 거야. 그래서 증기기관이 이때 나옵니다. 증기기관. 제임스 와트가 증기기관 낳았잖아. 그죠? 그럼 아무래도 손으로 돌렸던 이거보다 증기의 힘으로 돌리는 방적기, 방직기가 아무래도 조금 더 생산이 많이 될거 아니야. 대량 생산. 그러면 손으로 했을 때보다 이거 자체는 어때? 혁명이잖아. 그래서 이거를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요게 바로 1차. 이게 1차 산업혁명이 되는 거야. 산업혁명. 이게 바로 1차 산업혁명이야. 1차야, 1차. 요까지가. 자, 그런데 이거 말고 이제는 요즘에 우리 모든 전자제품들 보면 다 어떤 거야? 동력이 전기잖아요. 전기를 기반으로 한, 그래서 이때 나온 게 뭐냐면 컨베이어 벨트가 나온 거야. 컨베이어 시스템. 요것들. 이게 바로 무슨 혁명이다? 얘가 2차 산업혁명에 해당이 되는 거야. 2차 산업혁명. 아시겠죠? 2차 산업혁명이다. 그럼 여기서 이제 헷갈리면 안 되는 게 뭐가 있냐면, 중세 산업사회는 산업혁명, 1차, 2차 산업혁명이 아니야. 근대 산업사회가 이두 가지 산업혁명에 들어가는 거야. 아시겠죠? 자, 그 다음 이제. 산업사회 세 번째 산업사회야. 현대 산업사회. 현대. 현대 산업사회가 있다. 그 현대 산업사회야. 그럼 이때는 어떤 게 혁명이냐면 이거 보세요. 이제 이게 공업이었단 말이야. 근데 이거보다 이제는 지식 이런 것들, 정보 이런 것들이 나오기 시작했는데 미래까지 마찬가지야. 선생님 같이 미래로 한번 해볼게. 지금 미래라고 하지만 이때 교과서에 미래라 하지만 지금 현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때 현대 산업사회는 가장 큰 특징이 탈공업화. 요거. 제조업에서 탈공업화, 서비스업으로 경제가 이동하는 현상을 탈공업화를 합니다. 이때는 수공업, 이때는 기계공업. 그럼 이때는 무슨 공업이냐? 이때는 자동화 공업이야. 자동화.

그리고 이때 이제 뭐가 나왔냐면 어떤 건 컴퓨터가 나오기 시작했어. 컴퓨터가 뭐 이때부터 나오기 시작했지만 이제 점점 이제 쓸수 있는 컴퓨터 그리고 뭐 인터넷 그야말로 혁명이잖아. 그쵸? 이때보다 엄청 혁명이야. 그래서 이거를 뭐라고 하느냐? 이게 바로 3차 산업혁명이야. 3차 산업혁명. 그다음 이제 미래야 미래. 근데 지금 현재라고 생각하면 돼. 지금 현재 우리 AI 안 쓰는 사람 없죠. 그쵸? 그다음 지능화, 사물 인터넷 뭐 이런 거 여러 가지 등등. 이게 바로 무엇이다? 4차 산업혁명에 해당은 된다라는 거야. 1차, 2차, 3차, 4차가 이런 식으로 구조로 생각한다 하고 이제 여기서 이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증기기관 이제 1차 맞죠? 전기 대량 생산 2차 맞죠? 그래서 요두 개는 다 모든 산업사에다 근대 산업사에 해당이 된다라는 거. 3차 산업혁명의 자동화, 정보화, 컴퓨터, 인터넷으로 인해서. 자, 그 다음 여기는 인공지능, 빅데이터, 4차 산업혁명이 있는데 이 구조로 알겠죠? 자, 그럼 볼게요. 기억. 가시기에는 면직물 공업을 중심으로 산업이 발전하였다. 면직물 공업으로 인해서 이게 나오기 시작해서 증기가 나온 거야. 맞는 보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 니은 볼게요. 나 시기에 유럽에서는 수공업자들의 이익단체인 길드가 있었다. 나 시기가 근대 산업사회야. 근데 수공업자들의 이익을 결성하기 위해서 이익단체인 길드는 언제 나온 거야? 길드 중세 산업사회에 나온 거죠. 그래서 얘 어때? 얘 틀린 보기 있는 거야. 그죠? 그다음 디귿. 다시기에는 탈공업화 현상이 가속화했다. 탈공업화. 그쵸? 현대 산업사의 탈공업화. 이거 같이. 그래서 이거를 좀 선생님이랑 공부한 다음에 풀어야 이게 이해가 되는 거야. 알겠죠? 탈공업화가 어떤 거다? 제조업에서 서비스업으로 경제가 이동하는 거. 예전에는 공업이 되게 중심이었지만 요즘은 막 3차 산업을 더, 그러니까 이때 현대 산업사회에서 3차 산업을 되게 더 많이 경제가 이동했잖아. 그런 것들입니다. 탈공업화 맞는 보기죠. 그다음 리을 볼게요. 라 시기에는 사물 인터넷 기술을 활용한 스마트 공장이 실현되었다. 라 시기에 4차 산업혁명의 현재 사물 인터넷으로 인해서 이 스마트 공장이 실현되었죠. 맞는 보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억과 디귿, 리을의 조합이 몇 번이다? 5번이 정답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산업사회 발달 과정 전체적인 거 한번 보고 위에 따른 산업혁명 1차부터 4차까지 산업혁명 다시 한번 정리를 했습니다. 선생님이 수능 특강에서도 아주 자세하게 설명했으니까 요거가 좀 헷갈린다. 그럼 다시 수특으로 들어가서 보시면 될것 같아요. 알겠죠? 자, 그다음 이제 15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15번. 다음 첨단 기술의 적용 사례에 적용된 첨단 기술로 적절한 것이래요. 자, 그럼 제시문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한류 스타 A씨의 비대면 팬미팅이 이루어졌다. 비대면 팬미팅. 현실에서 이루어지던 팬미팅을 가상의 공간으로 옮겨와서 시간의 장소와 제약을 넘어 더 많은 글로벌 팬들이 참여할 수 있게 되었다. 자. 360도 카메라로 촬영된 이 VR 영상, 가상현실이지, 가상현실. 실제 팬미팅 현장에 참석한 듯한 생생한 현장감을 느낄 수 있도록 제작되었다. 이거 뭐예요, 이거? 정보통신 기술이 들어간 거죠. 그리고 이런 팬미팅 관련된 거, 이런 촬영된 영상, 이런 게 나왔어. 그럼 이거 문화산업이지, 그치? 그래서 문화기술과 정보통신 기술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니은과 리을의 조합인 4번이 답이 되는 것이죠. 자, 그럼 이거 하나 더. 나노 기술이 이 답이 되려면 어떤 것이 있냐? 나노. 1나노미터. 그래서 1나노미터야, 나노. 굉장히 작게, 원자, 분자 단위로 물질을 굉장히 작게 조작해서 하는 거야. 작게, 작게 만들잖아. 그래서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스마트폰도 작고, 작고, 작아지잖아요. 그 많은 기능들이 들어갔는데 이게 나노 기술이야. 그러면 제시문에 어떤 것들이 나오냐? 1나노는요, 10의 마이너스 9승 미터랑 같은 거야. 그래서 이런 말이 나와. 또는 이거를 10억분의 1미터로 조작했다. 뭐, 이런 말들이 나올 때는 나노 기술이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생명공학 기술을 우리가 BT라고 그래요. 그래서 생명체의 특성을 이용한 거다. 그럴 때 이런 문제들이 또 나온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15번은 여기까지 하고, 이제 선생님과 함께 이제 16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16번. 자, 다음은 기능성 의료의 제조 과정을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 가의 제품을 개발하는데, 자, 여기 제시문에 보면 상호 비판 없이 최대한 많은 의견을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제

제시하는 회의를 통해 아이디어를 선정한다. 이건 뭐지? 이게 브레인스토밍 과정이죠. 브레인스토밍. 여기 있죠. 4단계. 브레인스토밍 기법을 활용하고 있다. 이거 맞는 부분이죠. 이거 브레인스토밍이야. 그쵸? 요거 많이 나와요. 자, 그다음. 나 자제 확보 볼게요. 시장에서 판매되는 운동별 제품의 특징을 분석한 다음에 필요한 기능을 적용한 자재를 가장 저렴한 가격으로 구매해서 자재를 확보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가장 저렴한 거야. 그러니까 이거를 가장 저렴한 가격으로 구매하는 거야. 그럼 구매조사 기법을 선생님이랑 같이 공부해 봐야 돼. 자, 구매조사 기법 가지고 왔습니다. 원자재를 구매하는 기법에 크게 네 가지가 있습니다. 선생님이 항상 강조하긴 하는데, 자, 사실은 요거 두 개만 요거부터 한번 해줄게. 표준화법은 뭐냐면 표준에 맞는 재료나 부품 이런 것들을 표준화해서 구매 원가를 절감하는 거야. 표준화 한 다음에 단순화는 간소화하는 거야. 그러니까 구입해야 될 원료나 소모품을 자 재고품을 종류를 최소화해서 원가를 절감한다 그 뜻이고요. 근데 요두 개가 요거는 그냥 우리 친구들 문장에 나오면 쉽게 해결하더라고요. 공업이들은. 근데 요두 개가 좀 헷갈려 하는 것 같아. 구매조사나 가치 분석이냐 요건데. 자, 구매 조사는 시장에 팔리는 제품, 내가 어떤 물건을 살때 가장 저렴한 거를 조사하는 거야. 가장 싼 가격으로 구매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거야. 필요한 기능이 적용된 자재 중에서. 알겠겠죠? 자, 근데 가치는 뭐냐? 자재의 가치를 분석하는 거야. 그래서 굳이 꼭이 제품이 아니더라도 이 제품의 가치만큼 뭔가 되고 있다. 그러면 다른 대체 자재, 조금 더 저렴한 대체 자재를 살수 있잖아. 이런 거죠. 자, 보다 싼 대체 자재야. 이를 충족할 수 있는 보다 싼 대체 자재. 얘는 그 자재 중에서 가장 싼 거. 얘는 이거 말고도 다른 걸로 대체할 수 있다면 다른 걸로 하자. 그게 가치 분석법이야. 그러니까 가치를 먼저 분석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차이가 좀 있어요. 자, 그러면 다시 한번 볼게. 자, 여기에서 보면 시장에서 판매되는 운동별 제품의 특징을 분석한 다음에 이 기능이 적용된 자재를 가장 저렴하게 한 거야. 그러면 얘는 구매조사법에 해당이 되는 거죠. 구매조사법 어때요? 맞는 보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이제 답원 볼게요. 작업자의 기본 동작을 분석해서 효과적인 작업 동작 순서와 방법을 찾아 의료 제조 현장을 효율적으로 설계해서 작업을 관리함. 이렇게 해놨어. 작업을 관리한다. 그럼 무슨 말이냐? 작업 관리겠어. 선생님, 다시 한번 정리할게. 작업을 관리하는 방법 중에 정말 자주 나오니까 시간을 연구해서 작업을 관리하는 거야. 시간 연구. 그래서 이건 누가 얘기했나? 테일러. 테일러가 자, 이렇게 시작했어요. 테일러가 공장에 가서 취업을 했는데 우리 친구들의 나이대. 갔는데 작업자들이 열심히 일하지 않았던 거야. 그럼 왜 이러지? 했더니 야, 어차피 많이 하나 뭐 열심히 하지 않으나 임금은 똑같아. 이런 거야. 그래서 임금을 좀 차별화하자. 그래서 어떤 걸 하냐? 한 제품을 만드는데 한개 만드는데 필요한 시간을 계산한 거야. 그 그러니까 시간을 연구한 거지. 했더니 2시간이 났던 거지. 예를 들어서 한 개를 만드는데 그러면 하루에 8시간을 일한다고 했을 때 8시간 그럼 몇 개를 만들어야 되는 거죠? 아, 4개는 만들어야 돼. 그러면 작업자들이 하루에 4개를 만들었다. 그러면 이때 맞는 임금을 주는 거야. 그래서 이걸 임금을 가지고 이때 지급을 한 거죠. 시간을 연구한 거야. 이게 바로 테일러입니다. 테일러. 시간을 연구한 거다. 작업 관리 중에 하나야. 두 번째. 동작 관리인 거야. 동작. 동작을 연구하는 거죠. 얘는 누가 있다? 길브레스가 있다. 길브레스. 길브레스가 벽돌공이야. 그래서 길브레스가 보니까 벽돌을 내가 옮겨서 거기에다가 몰타를 붙여서 벽돌 작업을 하는데 걸리는 동작이 정말 무수히 많은데 얘를 조금 더 편리하게 동작을 연구한 거야. 굳이 불필요하게 하느니 뭐 작업대를 갖다 놓고 그걸 가지고 한다던가 뭐 이런 식으로 연구를 한 거죠. 동작 연구를 한 겁니다. 이게 작업을 관리하는 거야. 그럼 그중에서 볼까요? 동작을 분석해서 효과적인 작업 동작 순서와 방법을 찾았다. 그럼 어때? 동작 연구에 관련된 내용이 되는 거죠. 자, 그럼 볼까요? 다 단계에서 작업 관리 방법 중 시간 연구법을 활용한 게 아니라 동작 연구법을 활용했기 때문에 얘는 어때? 틀린 보기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리을 볼게요. 리을. 라 단계에서 수출을 위해 C 인증을 획득할 거다라고 됐어. 미국 수출을 위한 인증. 그럼 우리 수출 인증 해야 돼. 미국은 UL 인증이야. 자, 근데 C 인증은 어디다? 유럽이다. 그럼 이거와 같이. 중국은 뭐?

CCC다. 일본은 BSE다. 그쵸? 그래서 얘는 어때요? 틀린 보기가 되는 것입니다. 16번은 기역과 니은의 조합인 몇 번? 1번이 답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이제 17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17번. 자, 다음. 땡땡 기업의 생산 혁신 활동을 통해 알수 있는 내용이라고 되어 있어요. 자, 이거 볼게요. 이제 자동차 부품을 생산하는 땡땡 기업은 최근 공장 내 기계, 설비, 작업자, 작업 등각 지점에서 발생하는 정보를 수집 처리한 다음에 실시간으로 현장 관리자에게 제공하는 시스템이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까지. 여기까지. 여기까지. 자, 요게 뭐냐? 우리 선생님이 항상 야 땡땡 기업에 이거 같이 생산정보 시스템에서 정말 많이 말했어. 근데 이거는 안 하면 너무 어려워. 여기 안에서 생산 부서 있어. 생산 현장, 현장, 생산 현장. 자, 생산 현장에서 실시간 모니터링한다. 이거 MES 제조 실행 시스템. 그리고 여기에 관련된 선생님이 이거 그림 막 그려줬잖아. 일부러 이렇게 했어. 자, 이런 것들. 그러니까 실시간 발생되는 각 지점에서 발생하는 이 정보를 수집한 다음에 실시간으로 관리자한테 제공하는 게 바로 POP죠. POP. 알겠죠? 자, 그 다음 이게 POP. 그래서 얘는 POP에 관련된 내용을 지금 제시하고 있는 거다. 그리고 자, 이렇게 축적된 데이터를 분석해서 관리자는 설비의 고장 빈도, 비가동 원인, 그 다음 생산성 저하 요인을 파악하고 있다. 이러한 정보를 바탕으로 설비의 고장이 발생하기 전에 부품을 교체하거나 점검 주기를 조정해서 불필요한 비가동 시간을 줄이는 등의 활동을 수행하며 생산 라인의 효율을 높이고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 볼까요? 이 설비를 지금 보존하고 있는 거야. 여기 이런 설비. 이 설비를 가지고 보존하는 활동에 설비 보존, 이것도 시험 문제 한두번 나왔어요. 설비 보존 활동 중에 일단은 계획 보존이라는 게 있어. 계획. 뭔가 계획을 하는 거. 이거는, 설비 사전에 할 건지, 고장이 났을 때 설비를 할 건지, 이런 계획 보존 활동을 하고. 그리고 나서, 그러니까 뭔가 나오기 전에 예방 보존이라는 게 있죠. 고장이 나기 전에 예방 보존. 그 다음 또 사후 보존이라는 게 있어. 사후. 왜냐하면 예방 보전에 뭔가 비용이 더 많이 발생한다. 그랬을 때는 그냥 사후 보전하는 거지. 고장 났을 때 설비 보전을 하는 거야. 뭐 이런 것도 있고 또 예지 보전이라는 것도 있고 예지 보전. 그쵸? 그리고 뭐 계량 보전이라는 게 있어. 자, 이런 보전 활동들 중에서 얘 같은 경우 볼까요? 미리 이런 정보를 바탕으로 고장이 발생하기 전에 부품을 교체하거나 점검 주기를 조정한다. 어떤 거에 해당되는 거야? 예방 보전 활동에 해당이 됐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기억 볼까요? 설비 보전 활동 중 예방 보전 활동을 하고 있다. 맞는 보기가 되는 거죠. 자, 그 다음 니은 볼게요. 도입한 정보 시스템은 POP 시스템에 해당한다. 맞는 보기. 요거. 자, 그 다음 디귿. 땡땡 기업은 클라크의 산업 분류에 따르면 제3차 산업에 해당한다. 그러면 우리가 클라크는 1차냐, 2차냐, 3차냐, 요렇게 했죠. 그래서 클라크는 산업을 1차, 자연에서부터 얻어지는 거, 농업, 임업, 수산업, 이런 것들이야. 1차. 자, 2차는 우리 생활에 필요한 거를 생산하는 거야. 그래서 제조업. 또, 건설업. 이거 뭐야? 이거 공업이죠. 우리 공업에 해당되는 거. 또 하나 더. 광업도 있습니다. 이거는 자연에서부터 얻어지는 거지만, 여기에 들어가는 설비라던가, 뭔가 이게 1차에 비해서 너무 이제 규모가 크기 때문에 광업도 2차로 분류했습니다. 그다음 3차 서비스업 상업 이거야. 자, 자동차 부품을 생산하는 거야. 그럼 이거는 제조업에 해당이 되죠. 그래서 2차 산업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3차가 아니기 때문에 얘는 틀린 보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17번은 격과 니은의 조합이 몇 번이다?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3번. 그다음. 자, 18번과 19번은 세트형 문항에 해당이 되는 거죠. 세트형. 자, 다음 조부장의 할일 리스트의 일부이다. 물음에 답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4월 할 일, 주간 할 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그럼 18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4월 할 일을 통해서 알수 있는 내용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한번 볼까요? 신제품에 대한 우수 재활용 제품이요.

우수한 재활용이야. Good recycled. 그래서 good recycle GR 인증에 해당이 되죠. 우리 인증. 이거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볼까요? 자재의 재고량을 파악해서 기준치 이하가 되면 지정 수량만큼 발주하는 거야. 그럼 발주하는 방식이 두 가지가 있는 거야. 자, 발주 방식 쌤이랑 해볼까요? 정기 발주가 있고요. 정기적으로 발주하는 거야. 그 다음, 정량 발주는 일정한 양을 발주하는 거야. 그럼 무슨 말이냐? 정기 발주는 예를 들어 매주 목요일에 부품을 주문하는 거야. 매주 목요일 날딱 설정해 두고 정기적으로 하는 거잖아. 그쵸? 이게 정기 발주야. 근데 정량은요, 양을 발주하는데 예를 들어 어디 기준을 딱 정해놓고 500개로 딱 해. 어떤 A 부품을 500개 이하로 떨어지면 그때 1000개를 주문하는 거야. 1000개씩 주문하는 거야. 일정 양을. 그럼 볼까요? 기준치 이하가 되면, 500개 이하가 되면 지정된 수량만큼 1000개를 발주하는 거야. 이게 무슨 발주야? 정량 발주에 해당이 되는 거죠. 이게 정량 발주에 해당이 된다. 정량 발주. 그죠? 자, 그 다음. 원료 산지와의 거리를 우선으로 공장 이전 부지 알아보기라고 있습니다. 원료 산지야. 그러면 얘 같은 경우는 원료가 가까운 이거를 우선으로 한다. 그 원료를 지향하고 있는 거죠. 원료 지향형 입지에 해당이 되는 거죠. 그죠? 자, 그럼 볼게요. 기억. 신제품의 GR 인증 획득을 위해 신청할 예정이다. 맞는 보기가 되는 것이죠. 그다음 니은. 자재 주문 방식은 정기 발주 모형 방식이 아니라 정량 발주야. 정량 발주. 틀린 보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디귿. 공장 이전 부지 선정에 시장 지향형. 시장 지향형이 아니죠. 원료 산지에 우선적으로 했기 때문에 얘는 틀린 보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억만 답이 되겠네요. 1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1번입니다. 자, 그 다음, 이제 19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19번. 주간 할 일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고르는 거야. 적절하지 않은 것. 주간 할 일, 여기 있죠. 주간 할 일. 이랬을 때 이제 1번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서부터 4월 13일 월요일부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지난주 작업 계획 대비 실적을 알수 있는 차트. 이게 뭐야? 이거 갠트 차트야. 갠트 차트. 작업 대비 실적을 나타내는 도표. 이렇게 문장으로 나타낸 적도 있었고요. 또는 이렇게 그림으로 했을 때 내가 예를 들어 작업량을 이렇게 계획을 이렇게 이런 식으로 잡고 여기에 대해서 실적을 체크하는 거야. 실적을 내가 요만큼 했다, 이만큼 했다, 이만큼 했다. 계획 대비 실적, 계획 대비 실적 이렇게 생긴 도표를 우리는 갠트 차트라고 합니다. 그죠? 갠트 차트 맞죠? 이게 맞는 답지에 해당이 되는 거죠. 자, 그다음 볼까요? 자, 여기는 또 품질 분임조 활동이야. 분임조 뭔가 이거는 소모임이야, 소모임. 그래서 요 품질에 관련된 소모임은 요 용어밖에 없습니다. 품질 분임조. 그래서 자발적으로 이루어진 겁니다. 그 우리 친구들이, 내가 뭐 2학년이 되고 3학년이 됐을 때 자발적으로 반을 구성할 수는 없잖아. 근데 자발적으로 반을 구성할 수 있는 거 뭐죠? 동아리죠. 품질에 관련된 동아리라 생각하시면 돼요. 자발적으로 이루어진 모임이다. 그래서 여기 볼까요? 사내에서 자발적으로 품질 개선을 수행하는 소집단 활동. 이거는 품질 분임조에 해당이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다음 이제 여기 볼게요. 스마트 팩토리 우수 A 기업을 방문해서 생산 시스템을 자사 여건에 맞게 도입할 수 있는 부분, 여건에 맞게 도입한다. 보고 배우는 거야. 그래서 우리 기업에 맞게 하는 거. 그게 바로 벤치마킹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1번, 2번, 3번은 모두 맞는 답지죠. 자, 그다음. 자, 16일에 만나는 B기업과 ODM 방식으로 대량 생산할 수 있다. 그럼 여기 볼까요? 자체 설계한 제품의 대량 생산을 주문자 부착 방식으로 진행한다. 주문자, 부문자 부착 방식. 그러니까 주문자의 상표를 부착하는 거야. 이게 뭐 있냐면, 우리 친구들 요거. 선생님이 수능특강 신발 공업에서 요거 설명을 한번 했어요. 이게 있다. OEM은 주문자 상표 부착 생산 방식이야. 알겠죠? 자, 생산 방식까지 써줄게. 자, 얘는요, ODM은 개발이야, 개발. 그래서 제조자, 개발, 생산

헬기 도안이라던가 아니면 이제 뭐 개발은 여기서 해. 그래서 여기서는 개발을 여기서 합니다. 개발 여기서 하죠. 그 제조자는 생산을 얘가 해주는 대로 생산을 하는데 그 대신 이 기업의 상표를 붙이는 거야. 그래서 이 기업이 예를 들어 땡땡 기업이다. 땡땡 기업이다. 그러면 여기 땡땡 상표를 붙여갖고 내보내는 거야. 그게 바로 OEM 방식이라고 합니다. OEM 방식. 근데 ODM은 무엇이냐? 이거는 이번에 반대로 주문자가 있고요. 아, 여기는 이제 제조자가, 여기 있는 제조자. 제조자가 개발까지 같이 하는 거야. 그냥 생산만 하는 게 여기는 생산만 하잖아. 근데 여기는 개발도 하고, 그리고 생산도 하는 거야. 두개다 해. 그리고 나서 여기 있는 사람들한테 뭘 하냐면 마케팅이라든가 이런 걸좀 부탁하는 거야. 그게 바로 ODM이다. 제조자가 개발한다. 그러면 이게 주문자 부착 생산 방식에 상표가 들어갔겠죠? OEM이기 때문에 얘는 틀린 답지가 되는 거야. 옳지 않은 건 4번이 되겠죠. 자, 그다음 또 17번 볼게요. 17번. 자. 아, 17일 볼게요. 17일. 여기는 직능급제라고 되어 있습니다. 직능급제야. 그럼 어떤 차이가 있냐? 자, 직무급 있고요. 직무급. 직무의 난이도에 따라서 임금을 주는 거야. 그죠? 직무에 따라서. 그러니까 A 직무, B 직무인데 B 직무가 너무 위험하고 더 어렵고 이러면 B 직무를 수행하는 사람한테 임금을 더 주는 거죠. 이게 직무급이야. 근데 이제 직능급은 뭐냐? 직무급. 직능. 그러니까 이거를 그 부서에 있다는 자체만으로 임금을 또 지급하는 건 조금 뭔가 불합리한 것 같으니 얘를 수행하는 직무 수행 능력이야. 이 능력에 따라서 능력 이거에 따라서 이게 바로 직능급입니다. 그래서 연공급을 고려하고 여기에 직무 수행 능력까지 준게 바로 직능급이다. 직능급. 자, 직무 수행 능력을 보여줄 수 있는 자료가 도움이 될수 있다. 어때요? 이거 맞는 답지가 되겠죠? 그래서 19번은 답이 4번. 4번이 옳지 않은 거, 적절하지 않은 것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다음 이제 20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20번. 20번입니다. 다음은 땡땡 기업 컨설팅 보고서이다. 이를 통해 알수 있는 내용이래요. 자, 그럼 여기 볼게요. 제조 관리 비용 절감을 위해서 생산에 필요한 부품을 필요한 시기에 필요한 양만큼 적시 생산하는 거야. 적시 생산 시스템이야. 맞죠? 이거를 뭐라 한다? Just in time. JIT라고 합니다. JIT. 자재 관리 부문에 JIT 시스템을 제안하고 있다. 맞는 보기. 아시겠죠? 자, 그 다음. 여기 볼게요. 생산 합리화의 원칙 중, 그럼 생산 합리화의 원칙이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세 가지. 전문화가 있어, 전문화. 뭔가 작업자를 세분화하는 거야. 그래서 A 직무를 더 잘한 사람한테 A의 부서에 배치하고, 그러니까 적재적소 배치라는 거겠죠. 그러다 보면 숙련도가 증가하겠지. 이러다 보면 생산을 조금 더 합리적으로 할수 있다. 이런 말이에요. 자, 그 다음. 또 뭐가 있냐면 단순화야. 불필요한 걸 굳이 할 필요가 없다. 단순화. 그다음 표준화라는 게 있어. 기준을 정해서 합리적으로 하자. 이세 가지 중에서 이거 볼까요? 작업을 세분화해서 작업자분들의 업무 전담 숙련도와 능률을 높일 것을 제안한다. 그럼 전문화를 관련된 거죠. 그럼 볼까요? 생산관리 부문의 생산 합리화의 원칙 중 전문화 원칙을 제안하고 있다. 맞는 보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죠? 자, 그다음 이거 볼게요. 전 부문에 걸쳐 정의 측정 분석 개선 통제 이 단계. 단계 이거 정말 중요해. 여기에 관련은 없지만 이 단계를 순서를 바꿔갖고 이 문제를 내기도 합니다. 자, 이 활동을 통해서 100만 개 중에 불량품이 3개에서 4개 이하가 되도록 하는 거야. 4개에서 2개. 자, 그러면 100만 개 이렇게 써볼까? 100만 개 중에서 3개에서 4개는 통계적 품질 단위로 측정을 하면 3.4ppm이야. 그래서 거의 결점이 없다. 불량품이 없다라는 뜻입니다. 무결점 운동. 그러면 이거를 통계적 측정 단위로, 시그마 척도 단위로 간 거야. 원 시그마부터 6 시그마까지. 그래서 6 시그마 운동에 해당이 되는 것이죠. 볼까요? 품질 관리 부문에서는 6 시그마 활동을 추진해서 품질을 개선하고, 개선을 제안하고 있다. 맞는 보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도 문제가 나오지만, 이것도 나온다. 식스 시그마는 총몇 단계다?
다섯 개 단계다. 요거랑 좀 헷갈리는 게 뭐냐면, 데밍의 사이클은 네 단계, 식스 시그마는 다섯 단계, 그리고 요거 순서를 바꿔서도

0: 낸다. 그렇기 때문에 요거와 이 단계와 100만 개 중에 3.4ppm 3개에서 4개 이하까지 같이 수치를 공부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20번은 격과 니은 디귿의 조합인 5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선생님과 함께 자 20번까지 문제를 지금 다 풀어봤어요. 실전 모의고사 9회. 그죠? 이제 한회 남았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 선생님과 또 요거 할 건데요. 우리 친구들 지금쯤이면 정말 이제 공업 일반에 자신감이 붙어 있어야 합니다. 아시겠죠? 자, 오늘도 고생 많이 하셨고요. 우리 다음 시간에 선생님과 함께 또 건강하게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1: 성적표를 받으면서 진짜 만점이 확인이 되고 그동안 3년들이 이렇게 주마등처럼 스쳐가면서 너무 기뻤던 것 같아요. 2026학년도 대학 수학능력시험에서 만점을 받은 최장호입니다. 저는 이제 그런 학원과와는 좀 멀리 떨어져 있었습니다. 학원보다는 학교에 좀 집중을 했고, 특히 이제 수특 수환에 있는 문학작품은 한 세네 번은 기본적으로 이렇게 본것 같아요. 감나무 그늘 아래라는 시가 연계작품으로 출제가 됐습니다. 아무래도 현대시이다 보니까 좀 내용도 어렵고, 작품의 창작 배경이나 표현법 같은 것도 조금 파악하기 어려운 것들이 많았거든요. 국어는 1교시잖아요. 가장 수능 날 그날의 컨디션을 좌우하는 시간인데, 근데 이제 연계교재에 있었던 시고 미리 한 번이라도 좀 해제를 봤다면 시험장에서 시가 훨씬 잘 익혔을 거고 시간도 아낄 수 있었을 겁니다. 이 정도 시기에 이걸 해야겠다라는 거를 미리 생각을 해두려고 이렇게 노력을 했어요. 평가원 모의고사가 있을 때 직전에는 실전 강의를 올리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9월 모의고사가 끝난 다음에는 실전 모의고사 콘텐츠들을 굉장히 많이 활용을 했고, 따로 오답 노트를 쓰지는 않았고요. 특히 고3 학생들 같은 경우는 시간도 많이 부족하니까 정답보다 크게 상관하지 않고 다 그냥 해설지를 보면서 이렇게 고민을 했던 것 같아요. 그 과정에서 이제 뭐 EBS 연계교재도 다시 복습을 했고, 그런 식으로 좀 최종적인 실전 감각을 높이면서 수능까지 갔던 것 같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좀 고통스러워도 꼭 참고 한 문제 한 문제 꼭꼭 씹으면서 뜯으면은 원하는 성적을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장담합니다. 모든 수험생 여러분, 수험 생활과 목표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여러분 정말 반갑습니다. 세상에 빛이 될 여러분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개연급 하나 정중영입니다. 자, 파이널 실전 모의고사 우리 1회차 모의고사의 두 번째 해설 강의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제 객관식 1번부터 10번까지 함께 했고요. 이번 시간에 이제 11번부터 15번까지 함께 할 겁니다. 객관식에서 고난도 문항 이제 11번부터 15번까지 배치되어 있는데요. 꽤나 변별력 있는 문항들이 11, 12, 13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학생들이 이번 1회차 모의고사를 상당히 어렵다고 느끼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어요. 자, 이제 한 문항 한 문항 한 문항 정말 꼼꼼하게 여러분들이 어려웠을 부분들, 실수할 만한 부분들 좀더 짚어드릴 테니까 지금부터 집중해서 함께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1번부터 보시죠. 등차 수열 문제예요. 모든 항이 0이 아닌 정수인 등차 수열이 있습니다. 그냥 등차 수열이 아니야. 강력한 조건들이 붙어 있죠. 모든 항이 0이 아닌 정수입니다. 보통은 이제 공차가 양수면 기울기와 양수인 직선을, 공차가 음수면 기울기와 음수인 직선을, 우리가 등차 수열을 직선에 투영해서 이제 사고를 하잖아요. 근데 이제 모든 항이 0이 아니다라고 했으니, 공차가 0인 경우가 문제로 나오진 않을 거고요. 공차가 양수, 공차가 음수더라도 부호가 0을 찍지 않고 바로 빵! 바뀐다는 거죠. 선생님, 만약에 공차가 0일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모든 항이 다 똑같은 값이라는 건데, 그러면 분명히 모순되는 부분들이 생길 겁니다. 조건 가에서부터 그렇죠. 갑시다. 자, 스텝 1. 조건 가가 굉장히 강력한 조건이에요. 근데 이걸 보면 절대값들이 있잖아요. 근데 절대값들이 있으니까 굉장히 복잡해 보여. 왜? 내가 알고 있는 근본은 절대값 안이 0보다 큰지 작은지를 가지고 케이스를 나눠라 이거였거든. 그럼 케이스를 나누면 앞에 있는 애도 뒤에 있는 애도 얘들을 둘다 가지고 케이스를 먼저 나눌까라고 기계적으로 들어가면 좀 번거로워지고요. 그냥 우리가 편하게 한번 읽어봅시다. 둘을 곱했잖아요. 근데 마이너스의 절대값 있죠. 근데 절대값 얘가 0이 될 수는 없잖아. 모든 항이 0이 아니라고 했으니. 그러니까 이건 절대값을 씌우는 순간 양수일 겁니다. 여기도 절대값 씌웠으니까 양수잖아요. 근데 이제 마이너스 마이너스 붙어 있으니까 뭐야? 아, 얘가 0보다 작다는 거야. 무슨 말? 제5항과 제6항을 곱한 게 얼마

큰지는 모르지만 마이너스 마이너스니까 얘가 0보다 작다는 거예요. 제5항과 제6항은 서로 다른 부호구나. 어차피 0이 될 수는 없으니까 이게 플러스와 마이너스이거나 혹은 마이너스와 플러스이거나 이렇게 간다는 거죠. 다른 부호라는 건 알았습니다. 그렇다면 조건가를 다시 한번 봅니다. 스텝 2. 조건가를 봤더니 얘는 제5항 곱하기 제6항이 누구랑 같다는 거예요? 여기도 제5항 곱하기 제6항이 있으니까 절대값 아니 음수잖아요. 마이너스 달고 나오면서 얘는 2분의 제5항 곱하기 제6항. 여기에서 마이너스 3배의 절대값 제6항. 이렇게 가져왔어요. 괜찮나요? 자, 여기 똑같은 모습 보이잖아요. 넘겨서 정리하셔도 되고요. 양변에 두 배하고 나서 정리하셔도 되겠죠. 자, 양변에 두 배해줍니다. 그리고 넘겨줘. 그러면 제5항과 제6항의 곱이 누구랑 같다는 거야? 얘는 마이너스 6배의 절대값 A6과 같다는 거예요. 선생님, A6이 양인지 음인지를 모르잖아요. 그렇지. 얘는 0은 될 수는 없잖아. 그러면 이제 케이스를 둘로 나누면 되겠죠. 제6항이 양수인 경우가 있을 거고요. 제6항이 이번에는 음수인 경우가 있을 겁니다. 제6항이 양수면 어떻게 돼요? 그대로 제6항 나오니까 땅땅 나누면 되지. 오케이! 그럼 얘가 어떻게 되느냐, 여기에서. 제6항이 이렇게 쓸까요? 제6항이 양수인 경우에는. 제6항이 양수인 경우에. 그럼 이때는 약분하는 순간 제5항이 얼마? 마이너스 6인 걸알수 있고요. 이번에는 제6항이 음수인 경우에. 그럼 마이너스를 달고 나오면서 약분하면 어떻게 돼요? 제5항이 플러스 6인 걸알수 있습니다. 이제는 굉장히 많은 걸 알게 된 거죠. 됐나요? 제5항이 음수면 제6항은 양수, 제5항이 양수면 제5항은 음수. 오케이! 이제는 많은 것들을 알게 됐습니다. 케이스가 둘로 나뉘어지죠. 절대값을 포함한 등차수열 이야기들, 전형적인 4점짜리 고난도 문항들은 케이스를 분류하면서 생각을 하잖아요. 자, 첫 번째 케이스 1. 제5항이 마이너스 6입니다. 그리고 제6항은 양수예요. 자, 이번에는 케이스 2. 어떤 경우? 제5항이 플러스 6이고요. 그리고 제6항은 음수입니다. 선생님, 그러면 이제 수열을 생각해 보면 얘는 제5항은 음수인데 제5항은 양수니 제1항, 제2항, 제3항, 제4항, 제5항, 제5항이 마이너스 6이고 앞에 있는 애들은 몽땅 음수고요. 뒤에 있는 애, 제6항, 제7항, 제8항, 제6항부터 해서 나머지 몽땅 이제는 다 양수가 되는 겁니다. 첫 번째 케이스는 공차가 양수인 경우에요. 공차가 양수. 당연히 이제 모든 항이 정수라고 했으니 얘는 자연수겠죠? 공차가 자연수인 상황입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케이스 볼까요? 두 번째 케이스는 어때요? 얘는 처음에 제1항부터 제2항, 제3항, 제4항, 제5항, 제5항까지. 얘가 6이니까 제1항부터 제5항까지는 플러스이고요. 뒤는 어때? 제6항부터 몽땅 얘들은 다 마이너스입니다. 그러니까 이두 번째 경우는 공차가 음의 정수인 경우겠죠? 이렇게 가졌어요. 자, 이제 상황에서는 끝났습니다. 여기에서 누가 등장을 하느냐? 그럼 절대값 AK 더하기 AK가 등장을 하네요. 절대값 AK 더하기 AK. 우리가 함수에서도 절대값 FX 더하기 FX 이런 꼴들 나올 때 있잖아요. 근데 똑같은 모습인데 하나는 절대값이 있고 하나는 절대값이 없지. 근데 절대값을 바라보았을 때 해야 되는 사고 과정은 뭐야? 얘가 0보다 큰지 작은지로 케이스 나눈 거잖아. 0일 수는 없죠? 0은 없어요. 그러면 이제 둘로 나누어서 AK가 양수인 경우가 있고요. AK가 음수인 경우가 있어요. 자, AK가 양수인 경우에는 누가 나와? 얘는 두 배의 AK이고요. AK가 음수인 경우에 누구야? 얘는 0 이렇게 되는 거야. 아, 그러면 얘를 어디부터? 제1항부터 어디까지? 제11항까지 더하라고 했는데 0인 애들은 더해도 의미가 없잖아. 양수인 애들만 두 배에서 계산하라는 거니까. 아,

그러면 이제 조건 나에서 하는 이야기 이런 거네. 시그마 K는 1부터 10일까지 절대값 AK 더하기 AK라고 되어 있는데, 첫 번째 케이스, 양수인 애들만 두 배에서 더하세요 라고 했으니, 얘는 시그마 K는 어디부터? 6부터 10일까지 제6항부터 어디까지? 제11항까지 누구를 두 배의 AK, 얘를 계산해 주세요 이런 거죠. 근데 이걸 계산한 게 얼마라고 한 거예요? 222라고 한 거예요. 맞나요? 선생님, 이 경우 어떻게 계산할 수 있습니까? 나는 제5항을 알아요. 이게 등차수열에서 항상 이제 기준점을 누구로 잡을 거냐 이런 거잖아요. 등차수열합을 그냥 공식을 가지고 생각할 거야? 그러면 아니 그러고 싶진 않은데? 그럼 이거 보여요? 얘는 두 배의 수열 AK를 제6항부터 제11항까지 더한 거예요. 6항, 7항, 8항, 9항, 10항, 11항 몇 개예요? 6개예요. 두 개씩 짝을 지어줍니다. 얘는 그러면 어떻게 돼? 제6항 더하기 제11항이 양쪽부터 두 개씩 묶어서 새싹 나온 거예요. 얘가 222인 거야. 이거 괜찮아요? 그러면 제6항이랑 제11항은 누구야? 제6항은 제5항 마이너스 6 플러스 D에 제11항은 제5항에 공차를 몇 번? 6D 이렇게 가면 되죠. 그럼 6으로 나누어 주는 순간 37 되겠습니다. 7D가 누구이니까? 49니까 공차는 7이네요 이렇게 했지. 공차가 7이에요. 그럼 나는 제5항을 아니까 제6항, 제7항 나머지 항들 다 아는 거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제5항 더하기 제6항은 제5항이 얼마? 마이너스 6이고요. 제6항은 얼마? 여기에 공차 더하면 1. 다시 공차 더하면 1 되니까 정답이 마이너스 5 되겠네요. 그럼 이렇게 이제 마이너스 5가 하나 나왔는데 지금 과정에서 모순되는 건 전혀 없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정답이긴 할 거예요. 근데 이제 왼쪽에 있는 이 상황도 한번 확인해 봐야지. 그럼 얘도 결국엔 양수인 애들 두 배에서 더하라는 거잖아요. 누구야? 그러면 시그마 몇 항부터 몇 항까지? 제1항부터 제5항까지. 얘는 두 배의 AK. 얘가 222라는 거야. 그럼 두 배의 시그마 K는 1부터 5까지. AK인데. 그럼 이건 항이 몇 개야? 제1항부터 제5항까지 다섯 개죠. 그럼 가운데 있는 애 평균값. 누가? 제3항이. 몇 개? 다섯 개 있는 거랑 같아요. 10배의 에이스를 내? 뭐야? 222가 될 수가 있나? 안 되지. 왜? 모든 항이 무슨 수? 정수니까. 정수 조건에서 탈락. 오케이. 정답은 마이너스 5 되겠습니다. 자, 등차수열에서 절대값 있어요. 케이스 나누어서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케이스를 나누어서 생각하는데 등차수열의 합 계산하는 데 절대값이 다시 한번 등장을 하죠. 그래서 아, 양수인 애들만 두 배에서 더하라는 거구나. 그럼 양수인 항들만 나열하면 그때의 대칭성 혹은 평균값들을 가지고 이렇게 사고를 해줄 수가 있겠습니다. 자, 11번이었고요. 12번으로 가시죠. 12번. 자, 실수 전체의 집합에서 연속이 남수 fx가 있어요. 자, 이 문제를 풀려고 하면 기본적으로 이제 대칭성이나 주기에 대한 생각들 가지고 있어야 하는데요. 이런 것들은 생각을 해보도록 하죠. 우리가 f-x는 fx, 나 f-x는 마이너스 fx 이런 것들을 잘 하잖아요. 내가 이 문제를 풀기 위한 개념 첫 번째입니다. 마이너스를 넣었는데, 오, 왼쪽 오른쪽이 똑같다는 거구나. 이건 y축에 대하여 대칭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이번에 마이너스가 튀어나온다. 이건 무슨 말이야? 좌표 평면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곡선 y는 fx 그려봐. 그러면 왼쪽 오른쪽 그냥 이렇게 생각하면 되잖아요. x가 양수일 때 생각해보면 여기 오른쪽으로 x만큼 갔을 때, 왼쪽으로 x만큼 갔을 때, 이때의 함수값이 오 부호는 같은데, 다시 크기는 같은데 부호가 반대네 이런 의미지. 왼쪽이랑 오른쪽이랑 부호가 반대예요. 그치 함수값이. 이건 무슨 대칭? 원점 대칭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이런 것도 돼요? 저건 이제
X축, 아, 다시 Y축 혹은 원점에 대하여 이제 굉장히 특수한 경우들이었고요. F의 열의평에 이동하면 E-X 더하기 F, 얘랑 F의 E 더하기 X, 얘와 같다. 이거 무슨 말인지 알아? 얘가 X는 E가 있어서 왼쪽 오른쪽, 왼쪽 오른쪽, 왼쪽 오른쪽. 얘가 똑같은 모습이니까, 아, X는 E의 대칭이구나. 이런 모습이지. 만약에 F에 3-X랑 F에 1 더하기 X가 같아요 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 정도는 알아야 되거든. 여기 괄호 안에 들어가 안에 있잖아요. 얘의 평균을 구해보면 이게 대칭축이 나와요. 그러니까 더하는 순간 플러스 X랑 마이너스 X가 없어지잖아요. 그러니까 더하면 합이 얼마야? 합이 4지. 그러니까 둘의 평균이라고 하면 둘을 더해서 2로 나누면 그게 대칭축이라는 거야. 얘도 그렇게 따지면, 오? 얘도 둘의 합이 4네요? 얘도 X는 2의 대칭이라는 거야. F-X랑 F, 얘는 4-X. 이렇게 할까요? 플러스 X랑. 이렇게. 얘도 보면, 오? 둘을 더해봐. 둘을 더하면 뭐야? 합이 4지. 합이 4니까 X는 2의 대칭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얘네들도 전부 다 X는 2의 대칭입니다. 선생님, 위에 있는 건 이해가 되는데 아래 있는 건 이해가 안 돼요. X자리에 E-X 넣어봐. X에 E-X 넣어봐. X에 E-X 넣어봐. 그럼 얘는 어떻게 돼요? F2-X가 누구랑 같아? F2+X랑 같아. 오! X에 E-X 넣고 나니까 이 모양 되네. 그러니까 이 대칭축을 찾는 것 어렵지 않죠? 플러스 X 있고 마이너스 X 있어요. 더해서 X가 없어지고 상수가 남는 모습이야. 그러면 둘을 더해서 2로 나눠. 둘의 평균이 대칭축이야.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요. 자, 이게 우리가 이 문제 풀어내는데 필요한 첫 번째 개념. 뭐 주기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알 거라고 생각을 하니까 이제 두 번째 개념을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우함수, 기함수라는 개념을 알잖아요. Y축에 대하여 대칭인 함수를 우함수라고 부르고요. 원점에 대하여 대칭인 함수를 기함수라고 불러요. 근데 생각해봐. 만약에 기함수 같은 경우에 fx가 y는 fx가 얘가 y축에 대하여 대칭입니다. 그럼 이런 건 되죠. 인테그랄 마이너스 a부터 플러스 a까지 fx dx 하면 얘는 인테그랄 0부터 a까지 fx dx 하고 여기에 몇 배? 두배 하면 되지. 반면에 fx가 y는 fx, 얘가 원점에 대하여 대칭인 기함수입니다라고 하면 얘는 인테그랄 마이너스 a부터 플러스 a까지 fx dx 이거 정적분 계산한 게 항상 빵 이렇게 되는 것도 맞죠. 이거 되나요? 오케이. 이거 대칭성에 대한 이야기 괜찮죠? 근데 우리가 우함수랑 기함수랑 얘들을 생각을 할때 일반적으로 우함수는 그냥 다음 함수에서 x제곱을 그리고 기함수는 그냥 x 요 정도를 생각을 하잖아요. 물론 우함수, 기함수 얘들 지금 이제 다항함수에서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거지 다항함수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그치? 근데 이제 수학원, 수학2에서는 다항함수들을 다루니까 이제 차수가 짝수인 함수, 차수가 홀수인 함수 이런 애들을 생각을 하죠. 그러면 이제 우함수를 곱했을 때 우함수와 기함수를 곱했을 때 기함수와 기함수를 곱했을 때 혹은 우함수를 미분했을 때 기함수를 미분했을 때 이런 애들 이렇게 이제 미분한 애들까지 여기 이제 이런 결과들도 여러분들이 이제 결과를 그냥 바로 대칭성들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자, 우함수 우함수 곱하면 차수가 짝수 되니까 이 우함수 되고요. 우함수 기함수 곱하면 차수가 홀수 되니까 기함수. 기기 하면 얘는 차수가 짝수 되니까 우함수. 차수가 짝수인 애를 미분하면 차수가 홀수인 애가 되고 차수가 홀수인 애를 미분하면 차수가 짝수인 애가 되고 이런 것들도.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이 12번을 해석할 수 있다. 자, 이 문제 풀어내는데 필요한 개념들은 설명을 드렸고요.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자, 실수전체 집합에서 연속인 함수 fx가 다음 조건을 만족합니다. 조건 가를 잘 해석하셔야 되겠죠? 스텝 1. 조건 가를 보니까 여기에 하나, 둘, 셋, 세 개의 등식이 있는 거죠. F-X는 Fx와 같아요. Fx는 F4-X와 같습니다. 자, F-X는
F4-X와 같아요. 이런 거죠. 자, 이런 관계식들이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 첫 번째, 얘는 무슨 이야기야? Y축 대칭이라는 거죠. 자, 두 번째, 얘는 뭐야? 퀴즈. 괄호, 와우, 없앤, 둘을 더하니까 합이 4. 그러니까 둘의 평균 2. X는 2의 대칭입니다. 이건 보이죠? 그냥 마이너스 X를, 여기 이제 4를 더해도 함수값이 똑같다는 거잖아. XL에 마이너스 X 넣어보시면 돼요. 그럼 FX는 FX 더하기 4 되는 거니까 주기가 4인 주기 함수입니다. 대칭성 두 개 숨어 있고요. 그래서 만들어지는 이제 주기 함수예요. 예를 들어 이런 모습이죠. 얘가 뭐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렇게. 이렇게 이제 반복되고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봐. 그럼 여기가 X는 2, X는 4, X는 6. 뭐 이런 식으로 간다는 거예요. 마이너스 2, 마이너스 4. 이렇게. 그러면 이제 얘가 X는 2에서도 대칭이야. Y축에 대해서도 대칭이야. 주기가 4인 함수야. 이런 느낌이죠. 뭐 좀 매끄럽게 그린 다음에 이제 뭐 사인 코사인 함수 정도를 이제 생각하면서 그려줄 수도 있을 거고요. 요런 함수의 그래프구나. 우선 생각. 자, 조건가에 대한 해석은 끝났습니다. 이제 조건나로 가요. 조건나.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얘는 인테그랄 마이너스 2부터 플러스 1까지 fx dx가 얘도 찢어주세요. 찢어주세요. 이렇게 가는 거죠. 얘는 2분의 15 하나 나왔고요. 그 다음 인테그랄 0부터 2까지 fx dx가 얘가 6입니다. 이렇게 두 개가 있는 거죠. 괜찮지? 근데 0부터 2까지, 얘 마이너스 2부터 1까지 이게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라고 하면 위에 있는 애 이렇게 찍을 수 있잖아요. 마이너스 2부터 0까지랑 그리고 여기에 0부터 1까지랑 이렇게 찍을 수 있잖아. 아, 이거 헷갈리시면 안 돼요. 자, 인테그랄 0부터 2까지 fx dx. 지금 fx가 뭐에 대해 대칭이야? y축 대칭이야. 그럼 0부터 2까지 여기 y축 있으면 0부터 2까지 여기 마이너스 있으니까 그럼 0부터 2까지 정적분 계산하는 거랑 인테그랄 마이너스 2부터 0까지 fx dx 이거 정적분 계산과 똑같지. 맞잖아. 근데 이게 정적분에는 항상 방향이 있거든요. 이걸 이렇게 착각하시면 안 돼요. 여기에서 실수 포인트 하나 있는 거야. 인테그랄 0부터 마이너스 2까지 fx dx 이렇게 가면 돼, 안 돼? 이렇게 가면 안 되지. 0부터 2까지랑 누가 같아? 마이너스 2부터 0까지와 같은 거야. 0부터 2까지랑 0부터 마이너스 2까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고요. 오케이, 이렇게 오고 나니까 얘가 6이네. 그럼 여기가 2분의 3이네. 오케이, 좋습니다. 0부터 1까지를 아니까 1부터 2까지도 아는 거네. 뭐 양수라는 보장은 없지만 예를 들어서 이렇게 뭐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뭐 사인 함수의 그래프를 한번 생각을 해봐요.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오, 대칭축. 여기에 y축이 있어. 선생님 주기 함수잖아요. 여기에 x는 2가 있어. 여기에 4, 이렇게 마이너스 2, 마이너스 4 이런 느낌으로 이 상황들을 바라보면 되겠지. X축, 얘가 Y는 FX. 지금 이런 느낌으로 내가 생각할 수 있는 그냥 간단한 그래프 개형으로 이제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Y축 대칭 맞지? X는 2의 대칭 맞지? 주기가 4인 것도 맞죠? 오케이! 근데 나는 0부터 1까지를 딱 잘랐더니 0부터 1까지를 잘랐더니 0부터 1까지의 넓이라고 생각하면 되잖아. 2분의 3. 그럼 여기 2분의 9 이렇게 되겠지. 선생님 3에서도 자르면 느낌 여기에 2분의 9랑 2분의 3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오케이, 해석 끝! 다 했습니다. 이런 느낌이에요. 됐나요? 자, 이제 기역부터 보러 갑니다. 기역 보러 가시죠. 보기. 자, 기억은 어때요?

쉽지? 왜? 주기가 4잖아. 그러니까 F2랑 F6이 같아요. F10도 같아요. 당연하죠. 니은 1부터 2까지 맞잖아. 인테그랄 0부터 2까지 fxdx를 알고, 그리고 여기에 인테그랄 0부터 1까지 fxdx를 아니까 얘는 6 빼기 2분의 3 하면 되잖아요. 니은도 맞습니다. 결국의 문제는 디귿 아니겠습니까? 디귿. 적분 구간 이뻐. 마이너스 11부터 플러스 11까지 와우 깔끔합니다. 근데 인테그랄 마이너스 11부터 플러스 11까지 찢어주세요. x 곱하기 fx dx 플러스 인테그랄 마이너스 11부터 플러스 11까지 이번엔 두 배의 fx dx 이렇게 갔어요. 선생님, fx가 y축 대칭인데 x를 곱했으니 얘는 원점 대칭 아닙니까? 굳이 마이너스 x 넣어서 확인 안 해봐도 되겠죠? 원점 대칭 맞죠? 그럼 마이너스 1부터 마이너스 11부터 플러스 11까지 땅 정적분 해봤자 어차피 0일 거고요. 그러니까 나 어차피 이거 계산하는 거야. 근데 fx가 어디 대칭이니까? 얘는 y축 대칭이니까. 이거 0부터 11까지 해서 또두배 하면 되잖아. 그러니까 결국에는 4배의 인테그랄 0부터 11까지 fx dx 이거 이야기하라는 거야. 그럼 인테그랄 0부터 11까지 fx dx 이게 얼마인지 알면 게임 끝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인테그랄 0부터 11까지 fx dx는 주기가 얼마이니까? 4니까 인테그랄 0부터 4까지 fx dx 또 인테그랄 4부터 8까지 fx dx 또 인테그랄 8부터 11까지 fx dx 요렇게 되잖아요. 근데 0부터 4까지 정적분 계산한 건6 더하기 6 해서 얘 얼마야? 12지. 당연히 4부터 8까지도 얼마야? 12지. 근데 뒤에 있는 얘는 어떻게 계산할까? 얘는 인테그랄 0부터 3까지 fx dx와 같으니, 아, 0부터 3까지? 얘6 더하기 2분의 9네요. 이렇게 된 거야. 오케이, 괜찮아요? 이걸 0부터 2까지니까, 0부터 2까지, 0부터 3까지니까, 0부터 2까지 하고 0부터 1까지 해야지, 이렇게 가면 안 되는 거야. 0부터 3까지를 딱 보니까 2분의 3, 2분의 9, 2분의 9 이렇게 되는 거죠. 6 더하기 2분의 9. 그러니까 얘를 짜자잔 더하면 얼마야? 얘는 30 더하기 2분의 9입니다. 여기에 4배 해주세요. 오케이. 그러면 뭐야? 얘는 120 더하기 18 되고요. 138. 디귿 참이네요. 좋습니다. 자, 주기와 대칭성에 대한 이해가 뒷받침이 되어야 풀수 있었던 12번 문항이었습니다. 자, 기역니은 디귿 전부 다 맞았고요. 주기 대칭성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내가 생각할 수 있는, 어쨌든 눈으로 보여야 되니까 가장 간단한 그래프 개형을 생각하면서 문제들 바라봐 주시고요. 자, 13번으로 갑니다, 이제. 삼각함수의 활용 문항이고요. 앞선 11, 12보다 어려워요. 14보다도 어렵습니다. 우선 호흡 자체가 굉장히 길다고 했죠. 그림과 같이 반지름의 길이가 R은 7분의 8 루트 7, 뭐 루트 7분의 8라고 쓸게요. 루트 7분의 8입니다. 그리고 코사인 BAC가 0보다 작다. 코사인 각 BAC 얘가 0보다 작다 라고 했어요. AB의 길이가 AC의 길이보다 더 깁니다. 그런 삼각형이 있고요. 3분 BD의 길이와 도형 문제에서 너무나 중요한 강력한 조건, 두 선분의 길이가 서로 같습니다. 좋죠? 그리고 사인 각 BDA가 4분의 루트 7이에요. 마지막 조건입니다. 삼각형 ABD의 넓이가 얘가 4분의 15 루트 7이고요. 이때 삼각형 ADC의 넓이를 구하시오. 이게 문제네. 자, 우선 주어진 조건들 먼저 생각을 해봅니다. 왜 저번에 반지름 길이? 아직 이건 못 써먹죠? 코사인 BAC, 코사인 BAC, 코사인 BAC. 얘가 지금 둔각으로 주어져 있다는 거네요.

근데 AB의 길이가 AC의 길이보다 더 깁니다. 보이죠? 얘가 중요하지. BD랑 CD가 같습니다. 라고 한 거야. 선생님, 그러면 어떤 이야기를 할수 있습니까? 이제 스텝 1. 원에 내접하는 사각형이잖아요, 지금. 간을 또 쪼개면 삼각형이 되는 거고. 근데 3분 BD의 길이랑 3분 CD의 길이와 같으면, 그러면 호 BD랑 호 CD, 여기 작은 쪽, 얘가 서로 같겠죠. 그럼 당연히 원주각의 크기도 같습니다. 오케이! 여기가 알파야. 호 BD에 대한 원주각. 호 CD에 대한 원주각. 여기도 알파야. 조금 더 센스 있는 친구들. 선생님, 호 AD에 대한 원주각은 여기에도 있어요. 호 CD에 대한 원주각은 여기에도 있어요. 와우! 이등변 삼각형에서 지금 알파, 알파, 알파, 알파. 와, 알파가 4개나 나와요. 그치? 근데 봐봐. 사인 BA, BDA. 사인 BDA. 얘를 베타라고 할까요? 여기를 베타. 라고 하면, 사인 값이 주어진 순간 사인 법칙으로 누구를 마주보고 있는 대변의 길이, AB의 길이가 나올 겁니다. 여기까지 맞지? 근데 봐봐. 삼각형 ABD랑 삼각형 ADC잖아. 삼각형 ABD, 여기 있는 왼쪽에 있는 삼각형이랑, 삼각형 ADC, 오른쪽에 있는 삼각형이랑, 얘들이 어떤 관계가 있냐라고 하면, 넓이 사이의 관계는 간단하죠. 이 각이 쉬운 것 같으니까요. 얘를 지금 S1이라고 해봐요. 얘를 지금 S2라고 해봐. 우선 이건 번외. S1은 뭐야? 2분의 1 곱하기 AB, AD, 사인 알파가 되고요. S2는 누구야? 얘는 2분의 1 곱하기 AC, AD, 여기에 사인 알파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 S1 대 S2 하면 2분의 1 같아, AD 같아, 사인 알파 같아. 그럼 이거 선분의 길이비랑 똑같다는 거죠. 에이, 각의 이등분선 맞잖아. 요런 성질들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넓이의 비라는 건 결국에 선분 AB의 길이와 선분 AC의 길이의 비율만 알아도 그냥 바로 넓이 비가 나옵니다. 그럼 나 S1 알아요? 그럼 S1부터 S2 바로 구할 수 있다는 거죠. 이런 이야기도 잠깐 그냥 맛보기로 설명을 드렸고요.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사인, 코사인 법칙들을 써가면서 갑시다. 스텝2로 가요. 나 사인 베타가 얼마인지 알거든요? 사인 베타가 4분의 7이야. 그럼 여기에서 코사인 베타가 얼마인지도 알지? 왜? 여기가 둔각이니까. 여기 아래는 예각이잖아요. 그러니까 베타가 예각이야. 예각인 걸 아니까 제곱해서 16분의 4분, 에이, 사인이 뭐죠? 사인이 4분의 루트 7이죠. 4분의 루트 7. 그럼 코사인은 제곱하면 16분의 9 나와야 되니까 여기 4분의 3, 이런 거 찾을 수 있고요. 코사인 베타. 그리고 또 뭐도 알수 있어요? 얘는 사인 베타 분의 3분 AC의 길이가, AB의 길이가, 얘가 2R입니다. 가 되죠. 그러면 3분의 AB의 길이는 2R. 누구? 두 배의 루트 7분의 8 곱하기 사인 베타. 4분의 루트 7 되니까 약분해 주세요. 또 약분하면 얘는 4. 이렇게 되겠죠. 어우, 3분의 AB의 길이 찾았습니다. 이렇게 왔어요. 지금 여기까지는 괜찮죠? 자, 여기까지 이제 오고 나니까, 선생님, 결국에 이제 알수 있는 게, 베타에 대해서 좀더 이야기들을 해야 될거 아닙니까? 이 왼쪽에 있는 삼각형에서 넓이가 나왔으니까, 넓이를 어떻게 써먹을 거냐, 이거지. 넓이를 어떻게 써먹을 거야? 그리고 여기 주어진 변의 길이를 어떻게 써먹을 거야? 여기서 막힌 친구들, 고생한 친구들 꽤 많았을 겁니다. 자, 여기에 X랑 Y, 이렇게 가죠. 그리고 여기에 Z까지. 자, 이제는 XY를 구하러 갑니다. 스텝 3야. XY를 구하려면 넓이 S1은 얘는 2분의 1 곱하기

xy 곱하기 사인 베타야. 근데 얘가 얼마야? 4분의 루트 10, 4분의 15 루트 7이에요. 근데 사인 베타가 얼마예요? 사인 베타는 여기 4분의 루트 7이잖아. 4분의 루트 7. 그러면 4분의 루트 7을 땅, 땅, 약분하고 나면 xy가 30 차스. 또 누구도 나와요? 코사인 법칙을 쓰면 선분 AB의 제곱은 얘는 x제곱 더하기 y제곱 마이너스 2xy의 코사인 베타. 이렇게 되죠. 자, AB의 제곱 16이고요. x제곱 더하기 y제곱입니다. 여기에서 x 곱하기 y가 30인 거 알죠? 30을 똑 집어넣어 주시고, 그럼 얘는 마이너스 60 곱하기 코사인 베타 4분의 3 해주시면, 그럼 x제곱 더하기 y제곱이 61인 걸 알아요. 호흡이 좀 길어요. 그치? 그러면 x제곱, y제곱, 제곱의 합을 합니다. 얘는 이렇게 갈거 아니야? x 더하기 y의 전체 제곱 마이너스 2xy 이렇게 되겠지. 그러니까 x 곱하기 y가 30이니까 여기에서 5, x 더하기 y 찾았습니다. x 더하기 y의 전체 제곱이 61 더하기 60해서 121 되고요. 그럼 x 더하기 y가 11 이렇게 되죠. 곱해서 30이 되고 더해서 11이 되는 양수를 찾는 거예요. 아, 선생님, 그냥 이 대입해서 찾아도 되잖아요. 맞아. 대입해서 찾으셔도 되고요. 아니면 2차방 형체에서 근과 계수와의 관계 쓰셔도 되고요. 이렇게 되겠지. 그냥 넣어봐요. 얘는 x 곱하기 y 자리에 11 마이너스 x. 얘가 30이니까. 얘는 x의 제곱 마이너스 11x 플러스 30은 0 되면서 x 값이 두개 나옵니다. x가 5 또는 x가 6 이렇게 나왔어요. 근데 x가 5면 y는 얼마? 6이라는 거고요. x가 6이면 y는 얼마? 얘가 5라는 거지. 선생님, 누가 5고 누가 6입니까? 라고 했을 때 여기 긴 호에서 중점이니까 당연히 얘가 더 길겠죠. 오케이, x가 5입니다. x가 5야. y가 6이야. 자, 이제는 xy 찾았습니다. 여기까지가 스텝 3입니다. 호흡이 상당히 길다고 했어요. 그쵸? 자, 나는 오른쪽에 있는 사각형으로 가야 되잖아요. 마지막 스텝 4입니다. 오른쪽에 있는 사각형의 넓이를 구하려고 하는데, 그럼 z를 알아야 되고요. 누구도 알아야 돼요. 사인 알파도 알아야 돼요. 선생님, 근데 왼쪽이 오면 여기 오른쪽도 오니까 저기에서 사인 알파는 구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쵸? 사인 알파 분의 5가 얘가 2R이잖아. 그러면 사인 알파는 누구예요? 얘는 2R분의 5예요. R 저기 있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16분의 5루트 7입니다. 얘가 사인 알파야. 근데 알파도 당연히 예각이잖아요? 그럼 사인 알파로부터 나는 코사인 알파도 구할 수 있겠지. 아까랑 똑같이 가는 거야, 이제. 사인 알파를 알면 코사인 알파 알아요. 16분의 얘가 256 빼기 25 곱하기 7이니까 175 하니까 얘가 81 되면서 여기 9쫙 올라가면 되겠지. 제곱해서 81 되면 되니까 분자가. 자, 그럼 이제 코사인 알파 압니다. 이제 두 번째 여기에서 코사인 법칙 쓰면 되겠죠. 자, 25는 얘는 z의 제곱 플러스 36 마이너스 12z 여기에 코사인 알파. 자, 이걸 만족하는 이제 z를 구하기만 하면 될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제 코사인 알파 자리에가 땅 들어가 주면 얘는 z의 제곱 플러스 마이너스 4분의 27z 플러스 11은 0이야. 4g의 제곱 마이너스 27g 플러스 44는 0입니다. 자, 1이랑 4, 4랑 11, 크로스 크로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하면 이제는 z가 4거나 혹은 g가 4분의 11 나오네요. 근데 내가 찾아야 되는 건 누구야? AB보다는

있다라고 했으니까 요 위에 4분의 11 찾아주시면 되겠죠. 자, 따라서 마지막 넓이 S2는 얘는 2분의 1 곱하기 6 곱하기 4분의 11 곱하기 16분의 5루트 7입니다. 그래서 얘네들 전부 다 약분 계산해주면 끝나겠죠. 계산하면 얘는 64분의 165 루트 7 정답 되겠네요. 자, 단계가 4개로 나뉘어져 있어요. 처음에 이제 스텝 1, 스텝 2부터 하면서 이제 하나씩 하나씩 퍼즐 맞추고 가는 겁니다. 물론 단계, 단계, 단계별로 보면 그 문항 하나의 난도가 높진 않더라도 그래도 그 단계들이 많이 쌓이다 보면 호흡이 길고 시간이 너무너무 오래 걸릴 수밖에 없었던 13번 문항이고요. 개인적으로는 13번 문항이 이번 1회차 모의고사의 난이도 공통과목에서는 세 번째이지 않을까 싶어요. 제일 어려운 세 번째 문항인 일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15가 가장 어렵고 그 다음이 22, 그 다음이 13이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이제 14번으로 갑니다. 14번은 굉장히 쉬워요. 모든 항이 자연수인 수열이잖아요. 모든 항이 자연수야. 근데 모든 자연수에 대하여 다음 조건을 만족합니다. 그런 거죠. 이게 앞에 있는 항에서 뒤에 있는 항으로 가는 거, 이건 아무런 문제가 없잖아요. 얘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 규칙이 뭐야? 3의 배수면, 그러면 3으로 나눠. 근데 3의 배수가 아니면, 그럼 어떻게 하라는 거야? 4배해서 2를 빼. 이렇게 간다는 거야. 그럼 앞에 있는 항이 3의 배수인지 아닌지에 따라서 케이스가 달라지네요. 그렇죠. 모든 항이 다 자연수이긴 해요. 모든 항이 다 자연수이긴 해요. 근데 제4항이 있어요. 제4항에서부터 제1항을 찾는 것. 제4항에서부터 제9항과 제10항을 찾는 것. 뒤로 가는 건 아무 문제가 없다는 거지. 근데 앞으로 가는 건 얘는 나열이 필요하겠죠. 우선 뒤로 가봅니다. 스텝 1이에요. 이건 너무 쉽지. 제4항, 제5항, 제6항, 제7항, 제8항, 제9항, 제10항까지 2에서 출발. 뭘 할까요? 4배에서 2를 빼. 얼마? 6. 3의 배수야. 3을 나눠. 똑같네. 그러면 이제 2, 6, 2, 6, 2, 6. 얘가 이제 반복되는 거니까. 제9항, 제10항 찾았습니다. 아무 문제 없죠? 내가 찾아야 되는 건 이제 제1항이 얘가 6 더하기 8보다 더 큰 애들을 찾아주세요. 이런 거야. 자, 이제 스텝 2로 갑니다. 뭘 해야 돼요? 이제는 제4항에서 제3항, 제2항, 제1항 얘를 이제 가는 거예요. 근데 규칙을 보니까 아까는 앞에 있는 항으로부터 뒤에 있는 항을 찾아 나가는 거잖아. 근데 이제는 뒤에 있는 항으로부터 앞에 있는 항을 역추적하는 거니까 주인공이 AN은 하고 가는 거예요. AN은 3배의 AN 플러스 1. 또는 얘는 2를 더해서 4로 나눠요. 이런 거야. 근데 당연히 이 결과가, 선생님 얘가 3의 배수인 건 이건 당연하잖아요. 그럼 아래에서는 3의 배수가 아닌 애가 나와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이런 규칙을 따라서 가는 거니까. 물론 얘들이 전부 다 누구여야 된다는 거야? 대전제, 자연수여야 된다는 거야. 자, 이제는 역추적해 갑니다. 제4항 누구? 2에서부터. 출발. 3배 하면 누가 되거나 6이 되거나 2를 더해서 4로 나눠요. 1이네요. 요렇게. 자, 제3항은 6 아니면 1이네요. 한 번 더. 3배 하거나 혹은 2를 더해서 4로 나누거나. 18 아니면 2 나왔고요. 이번에 1에서 갑니다. 3이 나오거나 아니면 2를 더해서 4로 나눠? 뭐야? 얘는 안 되잖아. 자연수가 안 되니까. 그럼 이제 제2항이 될 수 있는 건 후보가 3개 있다는 거죠.

마지막 18에서 3배에서 54. 혹은 2를 더해서 4로 나누면 5. 자, 3배하면 6. 2를 더해서 4로 나누면 1. 마지막 9에서 3배하면 3에서 3배하면 9. 2를 더해서 4로 나누면 4분의 5. 삑 탈락까지. 됐습니다. 가능한 건 5개 나왔어요. 근데 내가 찾고 싶은 건 누구야? 8보다 커야 됩니다. 54랑. 8보다 커야 됩니다. 9. 이렇게 2개 나오겠죠? 정답. 2를 더하면 63됩니다. 자, 수열의 귀납적 정의 고난도 문항에서 역추적하는 과정들은 꽤나 많았어요. 근데 나오는 갈래가 단순하고요. 따져야 되는 조건도 단순하고요. 제4항에서부터 제1항까지 3번만 거슬러 오면 되니까 사실 14번 문항 번호에 비해서 굉장히 간단한 문제. 오히려 13번, 12번, 11번보다 더 쉬운 느낌. 겁먹지 말고 나열해보자. 수열의 본질은 나열하고 관찰하는 거니까. 자, 이제 객관식의 마지막 문항. 이번 1회차 모의고사의 공통과목 최고난도 문항 15번으로 갑니다. 최고차항의 계수가 1인 3차 함수 fx가 있어요. fx는 x의 세제곱 쭉쭉쭉쭉 이렇게 가요. 2차항, 1차항 상수항은 몰라도 나는 3차항의 계수가 1인다라는 건 굉장히 강력한 조건이고요. 근데 fx로부터 만들어낸 새로운 함수 gx가 굉장히 복잡합니다. 보통 우리가 저런 문제를 보면 얘가 실수전체에서 연속이라고 했으니 항상 경계에서의 연속성들을 따지잖아요. 근데 이게 x는 얼마를 경계로 왼쪽 오른쪽이 달라 이게 아니라 fx가 0보다 커, fx가 0보다 작아. 그러니까 3차 함수의 그래프를 그렸을 때 x축보다 위에 있는 범위, 아래에 있는 범위, x축과의 교점을 경계로 생각을 한다는 거죠. 쉽지 않아요. 근데 뭐 실수연체의 집합에서 연속이라고 했으니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모든 실수 A에 대하여 limit X가 A에 가까워질 때 GX와 GA가 같다는 거네. 이게 연속의 정의 아니겠습니까? 정의로부터 이 상황들을 헤쳐나가야 될 텐데. 근데 FE가 0보다 작아요. 이 조건은 도대체 왜 있는 걸까? y는 fx. 3차 함수의 그래프와 x축 사이의 관계를 보면 얘는 교점이 한개 있을 수 있잖아요. 교점이 두개 있을 수도 있고요. 교점이 세개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최고차항의 계수가 양수인 3차 함수니까 어쨌든 오른쪽은 쭉 올라가고 왼쪽은 저 아래에 있는 거잖아. 저 아래에서부터 오른쪽 위로 쫙 올라오는 큰 흐름은 있거든. 그러니까 교점이 한개 있어요. X축이랑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한번 만날 수도 있고요. 교점이 두개 있어요라고 하면 얘는 X축이랑 접하는 모습이 나와야 되겠죠. 그러니까 극대값이 0이거나 극소값이 0인 경우가 있을 거고요. 교점이 세 개인 경우라고 하면 뭐 이런 식으로. 근데 어쨌든 x가 2일 때 fe가 0보다 작다고 했으니 뭐 어디 있는지 정확히 몰라도 이런 느낌이겠죠. x축보다 아래에 있는 이런 순간들. 얘는 왼쪽에 있을지 뭐 오른쪽에 있을지 이런 건 모르겠지만 얘도 왼쪽에 있을지 오른쪽에 있을지 이런 건 모르겠지만 이런 느낌입니다. 근데 어쨌든 x축 아래에서 x축 위로 올라와야만 하잖아요. 사이값 정리죠. 음수에서 결국에는 양수로 넘어가야 하니 요런 X축과의 교점들이 있다는 거죠. 오른쪽에서. 그럼 얘는 이제 두 개가 있네요. 얘도 두 개가 있네요. 아니지, 얘는 2가 오른쪽에 있으면 한개 있네요. 어쨌든 적어도 하나는 있네. 얘도 이런 애들이 이제 적어도 하나는 오른쪽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굉장히 중요한 발상. 아, F알파는 0이고, 그리고 X축을 뚫고 올라가는 애가 F'α가 0보다 큰, 이걸 만족하는 2보다 큰 알파가 존재한다는 거지. 2보다 큰 알파가 존재해요. 근데 모든 순간 극한과 함수값이 같아. 로 가니까. 선생님, 얘는 왜 필요합니까? 그럼 이제 뚫고 지나가는 애잖아요. X축 아래 있을 때, 위에 있을 때 규칙이 다르거든. 그럼 왼쪽은 음수

오른쪽은 양수인 경계들이 오른쪽에 적어도 하나는 있다는 거지. 오케이. 얘가 문제의 중요한 포인트, 스텝 1이었고요. 자, 이제 스텝 2로 갑니다. 스텝 2. 그렇다면, 자, limit x가 알파보다 작은 쪽에서 올 때, 그때는 f(x)분의 x 곱하기 f의 4-x 얘 제곱과 f 프라임 알파 빼기 4 알파 얘가 이제 같아진다는 거죠. 얘가 지금 왼쪽에서 gx, 알파에서의 함수값 g 알파 이렇게 있는 모습입니다. 됐지? 근데 알파를 딱 넣고 나면 분모가 0으로 가잖아. 당연히 누구도 0으로 가야 돼. 분자도 0으로 가야 돼. 언제? x에 알파를 넣었을 때. 알파보다 조금 작다며? 넣었을 때 결국 알파 넣는 거잖아. 알파 곱하기 f의 4 마이너스 알파의 제곱이 얘가 0이라는 거죠. 근데 알파는 0이 아니거든요. 왜? 알파는 2보다 크거든요. 오케이! 따라서 f 알파가 0이면 누구도 0이라는 거야. f의 4-알파도 0이라는 거야. 0이라는 거야. 알파가 2보다 크다 이랬잖아. 이건 무슨 말이에요? fx는 0이라는 방정식의 두 근이 알파와 베타가 얘가 베타야. 그럼 얘들은 알파 4-알파라고 쓸까요, 우선? 4-알파. 합이 4잖아요. 그럼 얘를 이제 베타라고 하면, 오케이. 알파 플러스 베타 합이 4입니다. 그리고 얘는 둘이 x는 2에 대칭 되는 쌍으로 나타나요. 요런 이야기가 이 문제에서 중요한 포인트라는 거죠. 선생님, 근데 2일 때는 어쨌든 근이 될 수는 없잖아요. 그럼 생각해봐. 교점이 한 개일 때. 2보다 큰 근이 있어요. 뭐야, 그럼 2보다 작은 근도 여기 대칭으로 나와야 된다며. 삑이 안 되네. 선생님, 2보다 큰 근이 있으면 2보다 작은 근도 있어야 된다면서요. 얘안 되네. 2보다 큰 근이 있으면 2보다 작, 어? 이렇게 될수 있네. 2보다 큰 근이 알파, 2보다 작은 근이 베타, 얘가 4-알파 이러면 이제 가능한 한 가지 경우가 나오는 거죠. 선생님, 2보다 큰 근이 있으면 2보다 작은 근도 있어야 된다면서, 이러면 안 되겠지. 선생님, 근데 2보다 큰 근이 알파면 2보다 작은 근이 2-알파잖아요. 근데 2보다 작은 근이 있으면 또 2보다 큰 근도 또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똑같이 대칭성 그대로 가져가면. 근데 생각해 보면 여기에서 분모가 0으로 하면 분자도 0으로 가야 되잖아요. 그럼 분모가 0으로 가는데 분자가 0으로 갈때 핵심은 얘가 0이 아니기 때문에 날리던 건데. 사실 여기 x라는 인수가 있으니까 분모에 x라는 인수가 있어도 약분될 수도 있지 않나요? 그러니까 대칭으로 나오지 않는 0이라는 근도 있을 수 있지 않나요? 여기에 0이라는 애가 있어도 아무 문제가 없지 않나요? 물론 겉보기만 보면 그래요. 물론 들어가면 이제 나중에 경우들 또다 따져봐야 되겠지.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건 이런 거야. 근이 세 근을 나열해 보면 그럼 얘는 이렇게 2-알파랑 알파 말고, 아, 4죠. 4-알파랑 알파 말고도, 뭐 0이라 안 해도 또 있을 수 있지 않나요? 이런 애가 있을 수도 있지 않나요? 뭐 이런 거에 대한 생각. 아니면 이제 이 경우를 놓고 보면, 세 근이 베타랑 4-알파죠. 4-알파에서의 중근이 이렇게 나타나고요. 그리고 알파라는, 이 집합으로 표현하긴 했지만 이게 얘는 같은 모습인데요. 그냥 제가 다쓴 겁니다. 하나, 둘, 셋, 요렇게. 얘도 하나, 둘, 셋, 요렇게. 뭐, 요렇게 나올 수 있지 않나요? 우선은 얘를 먼저 의심해 봐야 되겠죠. 근데 여기에서 이제 안 되면 3개짜리에서 0 넣고 1, 2를 또 한번 고민을 해 봐야 되겠지. 근데 해보면 운 좋게 여기에서 끝이 날 수도 있겠죠. 자, 이제 스텝 2에서 끝났습니다. 스텝 3로 갑니다. 자, 스텝 3로 한번 가봅니다. 이제 내가 가지고 있는 결론은 뭐냐? 스텝 3. fx가 지금 얘는 베타의 좌표야. x 마이너스 베타의 제곱 그리고 여기 x 마이너스 알파 이렇게 돼 있는 상황이야.

알파 빼기 x의 제곱이네요. 4 마이너스 알파 뭐야? 그럼 베타잖아요. 그럼 얘는 베타 마이너스 x 이렇게 되지. 그러니까 뭐라는 거야? 얘는 마이너스의 x 마이너스 베타 x 마이너스 알파의 제곱 이렇게 된다는 거야. 에이 선생님, 이건 당연한 거 아닙니까? 왜? 요렇게 접하는 얘가 y는 fx인데. 자, 왼쪽에서 누가 있었어요? 베타가 있었어요. 오른쪽에서 누가 있었어요? 알파가 있었어요. 근데 얘들은 둘이 x는 2에 대하여 대칭 아니었습니까? x는 2에 대하여 대칭 이렇게 됐다고. 이 길이가 지금 똑같았다고. 근데 4-x를 넣겠다라는 건 x는 2에 대하여 대칭 이동하라는 거니까. 요 대칭 이동 탁 하는 순간 어떻게 돼? 그럼 여기 베타를 뚫고 내려왔다가 알파에서 접하는 얘가 y는 f의 4-x의 정체라는 거죠. 그러니까 최고차항의 계수의 부호 반대로 바뀌어 x-베타라는 인수 하나, x-알파라는 인수가 둘. yes. 요런 모습을 알았다면 뭐 계산이 복잡하진 않지만 위의 가정을 조금 수월하게 가져왔겠죠. 그래서 결론, limit. x가 알파보다 작은 쪽에서 갈 때, 분모 fx, 누구? x-베타의 제곱, 여기 x-알파 하나. 자, 분자는 x 곱하기 마이너스의 x-베타, 그리고 x-알파의 제곱의 전체 제곱입니다. 그럼 x-베타의 제곱, 얘는 짠! 짠! 없어질 테니까. 그러면 한개 있어요? 네개 있어요? 리미트. X가 알파보다 작은 쪽에서 갈때 X 곱하기 X 마이너스 알파의 세제곱이니까 얼마야? 얘가 0이라는 거죠. 누가? F 프라임 알파 빼기 4 알파 얘가 0이 되어야 된다는 거야. 오케이. 그러면 F 프라임 알파는 뭡니까? 1차 곱하는 거니까 이거 가리고 대입하면 되죠. 알파 마이너스 베타의 제곱이 되니까 여기에 그대로 넣으면 얘는 알파 마이너스 베타의 제곱 마이너스 4알파가 0입니다. 근데 알파랑 베타는 관계가 있으니까 이거 알파에 대한 식으로 바꿀 수 있죠. 베타의 누구를 4 마이너스 알파를 톡 집어넣으면 얘는 2알파 빼기 4의 전체 제곱 마이너스 4알파가 0이고요. 그러면 이제 양변을 4로 나누어 줍시다. 그럼 알파 마이너스 2의 전체 제곱 빼기 알파가 0, 알파의 제곱 마이너스 5알파 플러스 4는 0인데 알파가 얼마이거나 1이거나 알파가 얼마야? 4야. 이렇게 된다는 거지. 알파는 누구야? 당연히 2보다 큰 얘를 택해 주시면 되겠죠. 자, 이제는 끝났습니다. fx를 찾았어요. fx는 누구야? 얘는 x의 제곱 곱하기 x-4였어요. 아, 그러니까 근이 0, 0, 4. 오케이! 조건 만족하네요. 선생님, 다른 곳에서도 극한 계산해 봐야 되지 않나요? 당연히 되겠지. 그래서 fx를 구하는 순간, 이제 g3. g3은 누구야? 그래프가 이렇게 생긴 거죠. 0에서 접하고 4에서 뚫고 지나가는 모습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g3을 구하면 얘는 f3. 분의 x 곱하기 f1의 제곱 될 거고요. g6은 누구야? 그럼 이거 이제 미분해서 생각하는 거니까 f'x가 3x의 제곱 마이너스 8x 되죠? 그럼 얘는 f'6 빼기 24 되겠습니다. 자, 이제 위에 있는 거가 이렇게 바로 계산만 하면 되죠? 자, 여기에 3 넣고 그럼 f3이 얼마? 넣으면 마이너스 9. 분자는 3 곱하기 1 넣으면 얘가 마이너스 3. 아니죠. 1 넣으면 1 곱하기 마이너스 3. 제곱하니까 9네요, 9. 그래서 마이너스 3 하나 나왔고요. 자, f'6은 얼마야? 들어가면 108 빼기 48. 여기에서 24 빼는 거니까 60 빼기 24에서 36 되겠죠. 자, 따라서 마이너스 3과 36을 더하면 정답 33 되겠습니다. 자, 실수 전체에서 연속인 함수 GX라는 조건이 상당히

굉장히 까다로웠습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모든 점에서의 극한과 함수값이 같구나 이런 이야기인데, 뭐 가능한 그래프 개형들 생각하면서 결국에 x가 알파에서 왼쪽으로 가까워질 때 그때의 극한과 함수값을 따져가면서 이제 대칭 쌍을 찾아내면서 인수들을 추적해 나가는 이번 시험에서 가장 까다로웠던 문항, 이렇게 끝이 났습니다. 자, 2시간에 걸쳐서 이제 객관식 1번부터 15번까지 끝이 났고요. 우리 다음 시간 단답형 16번부터 22번까지 함께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전황사 여러분을 응원하겠습니다. 경영급 하나 정종영이었습니다.

반갑습니다. 파이널 모의고사 미적분 차윤입니다. 이제 2회를 함께 공부하는 시간입니다. 1시간 동안 쭉 강의 진행을 하면서 지난 1회 모의고사에서 모의고사 어떻게 볼 것인지, 우리가 준비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그리고 특히나 지난 시간에 말했던 모의고사, 실전 모의고사 운영 이론, 뭐였습니까? 문제를 풀 순서를 나의 어떤 위치에 따라서 결정을 하고 이거를 수능 볼 때까지 반복적으로 훈련해라. 그러니까 연습하는 게 되게 중요한데 이거를 토대로 여러분이 2회를 준비했을 거라 생각을 하고, 자, 오늘 수업 시간에는 1회의 마지막 30번 최고난도 문항 요거 먼저 풀고 그 다음 계속해서 2회를 같이 공부하면서 또 어떤 점은 유사한지 어떤 점 차이가 있는지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모의고사 강의가 쌤 개인적으로 되게 좋아해요. 왜냐하면 모의고사가 약간 이 스펙트럼이 넓잖아. 그래서 쉬운 거는 엄청 쉽고 그 다음에 중간 난이도까지도 좀 할만하고 어려운 문제 1문제는 일부분은 또 진짜 어려운데 그러면 쉬운 문제 같은 경우는 좀 빠르게 푸는 방법, 시간 낭비가 없는 방법 이런 것들을 알려줄 수가 있고, 어려운 문제 같은 경우는 다양한 풀이 다면적인 접근을 통해 가지고 뭔가 좀 이렇게 알맹이가 꽉 찬 그런 느낌으로 공부할 수 있기 때문에 선생님 되게 좋아하거든요. 이번 요 2회 모의고사도 그렇게 할 수 있게 되길 바라고, 항상 매시간 시작할 때 선생님이 실전 모의고사 운영 이론, 어떻게 모의고사 훈련을 해라, 요 이야기를 했는데, 이번 시간에는 무슨 이야기 하고 싶냐면요. 하고 싶은 이야기 엄청 많지만, 딱 하나만 할게요. 딱 하나만. 바로, 문제를 빠르게 푸세요. 빠르게 풀립니다. 자, 그러면 이것과 관련해 가지고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게 있습니다. 스님, 문제를 빨리 풀면 실수가 왕창 나오는데 그러면 빨리 풀면 더 손해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요. 또 어떤 학생들은 쌤 빠르게 푸는데 이거는 빠르게 풀고 싶다고 빠르게 풀 수 있는 게 아닌데 이 빠르게 푼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요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쌤 하고 싶은 이야기는 단순히 속도를 말하는 게 아니야. 다시 말하면 우리가 불필요하게, 그러니까 시간 확보를 위해서 빠르게 푸는 거 아닙니까? 이 시간 낭비가 학생들이 생각보다 엄청 많아요. 자, 대표적인 예를 들어볼게요. 모의고사를 봅니다. 그럼 내가 모의고사를 처음에 딱 보면은 100분 동안 30문제를 풀잖아. 그럼 초반에 수능 시험지를 딱 받아보면은, 모의고사 시험을 받아보면은 앞에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이거 풀 때 어떻습니까? 기분이 괜찮죠? 왜? 시간도 1시간 반 넘게 남아있고, 초반부 문제 난이도 엄청 쉽고, 그 다음에 내 컨디션도 괜찮고, 그 다음에 또 의지도 막 이러기 때문에 그 초반부 풀 때는 학생들이 약간 뭐랄까 괜찮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중반부가 넘어가면서 체력이 떨어지면서 문제가 어려워지면서 불의의 습격을 받으면서 이제 학생들이 막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선생님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야. 초반부에 쉬운 문제를 풀때 학생들이 너무 불필요하게 시간 낭비를 많이 합니다.

예를 들어볼게. 앞에 1번, 2번 같은 계산 문제가 나와. 풀었어. 답을 냈어. 근데 그 답이 실수를 하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다시 앞으로 넘어와서 문제를 다시 한번 조건을 읽어보고 체크를 하고 이렇게 한단 말이야. 하면 안 돼요. 검토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니야. 무슨 말이냐? 반복해서 그 문제를 두번 읽어보고 답을 한번더 체크해보고 계산을 또 체크하는 것은 지금 하는 게 아닙니다. 나중에 시험이 1번부터 30번까지 다 훑어보고 남은 시간을 보고 필요하면 검토를 하는 거야. 왜냐면 초반부에 꼼꼼하게 문제를 풀다가 후반부에 막몇 문제를 풀수 있는 시간을 확보를 못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빠르게 푼다는 뜻은 우리가 언제 빠르게 풀어야 돼요? 고난도 문제를 빠르게 풀기는 어려워. 초반부에 평범한 문제를 풀 때, 계산 문제를 풀 때, 더욱더 간결하게. 계산 문제를 다양한 방법으로 푸는 게 아니라, 내가 아는 가장 간결한 공식을 통해가지고 한 번에 쫙 푸는 겁니다. 그래서 상위권 같은 경우는 보통 이제 1번부터 한 10번 정도까지는 쉽잖아요. 1번부터 8번까지가 2, 3점짜리 문제고, 9번, 10번도 좀 쉬운 4점짜리이기 때문에, 그런 한 10문제 정도를 풀 때, 시간이 10분이 아니라, 이거보다 훨씬 적은 시간을 걸리는 게 일반적이고, 그다음 오히려 뒤에 막 28, 29, 30 같은 문제는 세 문제밖에 안 되지만, 그거 푸는데 30분 넘게 걸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문제가 그 난이도에 따라서 강약을 조절해서 푸는데, 쉬운 문제는 빠르게, 어려운 문제도 간결하고 빠르게 이렇게 풀어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가 공부를 할 때는 수학적인 완결성, 다시 말하면 엄밀성 이런 걸 가지고 완벽하게 문제를 낱낱이 해부해야 돼. 그러니까 오늘 지금 30번 문제를 풀 건데, 1회 30번 같은 게 난이도가 높거든요. 근데 그 문제를 연습을 할 때는 다양한 방법으로 완벽하게 푸는 게 필요하지만, 실전에서는 가장 간결한 풀이 딱 하나를 가지고 그 문제를 풀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수업 시간에도 그 방법을 알려주도록 할 거고요. 자, 어쨌든 문제를 빠르게 풀고, 그래서 빠르게 풀기 위해서 필요한 연산, 공식, 이런 거 반드시 다 체화시키고, 그 다음에 문제를 두 번, 세번 읽지 않게 하시고, 여유가 있을 때더 빠르게 푸는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자, 하고 싶은 이야기 더 많지만, 이 정도로만 이야기하고요. 이런 비슷한 이야기가 또 다음 시간에 있거든요. 그때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1회 30번. 네, 시작합니다. 문제 미리 풀어왔죠? 두 함수 AB 대 함수 FX가 요건데, 요건 이렇게 쓸까요? EX의 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B의 2의 마이너스 X제곱. 자, 이렇게 있고요. Y는 FX와 Y는 F'T의 X 빼기 T, FT의 교점의 개수. 요게 뭡니까? T, FT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이죠. 접선의 방정식입니다. 그러니까 요 그래프랑 이 그래프 위에 접선에 교점의 개수를 GT라고 할때 다음 조건을 만족한다. 그랬을 때그 다음 조건이 이제 여기 네모 박스 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F2라고 F'1이 똑같고, 그 다음에 T가 3마이너스로 갈때 교점의 개수, 그러니까 T가 3보다 작을 때 교점의 개수랑 3보다 클때 교점의 개수가 그 근처에서는 다르다. 이게 더 크다. 그랬을 때 실수 P에 대해서 존재하고 이렇게 되는 걸 만족하는 P의 값을 구하십시오. 자, 실제로 이게 2024학년도였나요? 평가 모의고사에 30번으로 나왔던 아이디어랑 굉장히 비슷합니다. 쌤이 1회 처음 시작할 때 기출 문제가 공부가 된 학생들은 좀 유리하다고 했는데, 요 문제가 대표적으로 그런 문제고, 일단 요 문제를 풀기 위해서 가조건 F1과 F'1이 똑같기 때문에 요거 이용해가지고 먼저 식을 한번 세워보고요.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 이 문제는 어쨌든 AB 결정하면은 FX가 나오니까 그 다음에 뭔가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우선은 해볼게요. F1은 여기다 1 대입하면은 2분의 E 더하기 A 더하기 B이고요. F'X를 먼저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F'X. 자, 요거 아까 설명했던 것처럼 E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에 2의 마이너스 X제곱 있으니까 요거 함수의 곱의 미분. 앞에 거 미분 그대로. 그러니까, 4X 더하기 A. 그 다음에 2의 마이너스 X제곱. 그죠? 그 다음에 뒤에 거 미분 앞에 거 하면은 마이너스 앞이 튀어나오니까 마이너스 EX 제곱, 마이너스 AX, 마이너스 B. 이렇게 함수의 곱의 미분을 만들었습니다. 되겠죠? 여기다가 1을 대입하니까 F'1은, 똑같이 2분의 분모는 똑같고,

되고요. 여기다 1111 집어넣게 되면 4 빼기 2니까 2가 되고요. 그 다음에 11 집어넣으면 사라지고 마이너스 b 이렇게 나옵니다. 따라서 이 둘이 똑같으니까 a 더하기 b가 마이너스 b하고 똑같네. 따라서 a는 마이너스 2b라고 쓸수 있습니다. 오, 이렇게 생긴 거야. a는 마이너스 2b. 괜찮죠? 그래서 최종적으로 여기 주어진 fx와 f'x를 문자가 두 개지만 하나의 문자로 한번 써볼게. 함수 fx는 그냥 b로 쓰는 게 낫겠다. ex 제곱 마이너스 2bx 플러스 b의 2의 마이너스 x 제곱 이쓸 수가 있고요. 이제 쓸게요. a는 마이너스 2b. 그 다음에 f'x는 잠깐만 다음 페이지랑 겹칠 것 같은데 이제 쓸게요. f'x는 네 여기다가 a 자리에 마이너스 2b를 집어넣게 되면 마이너스 2x의 제곱. 자, 마이너스 2b니까 더하기 4 플러스 2b의 x. 그 다음에 마이너스 2b니까 마이너스 3b네요. 마이너스 3b. 그리고 2의 마이너스 x제곱. 이렇게 해서 이제 함수 fx랑 f'x를 계산을 했습니다. 됐죠? 자, 그랬을 때 이제 요거 이용해서 요거 해석을 하는 거야. 이 그래프랑 y는 fx의 그래프랑 그다음 이 그래프의 어떤 특정한 점에서의 접선에 해당하는 거랑의 교점의 개수를 지금부터 살펴보는 건데 자, 요거를 풀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이 문제의 그래프, 이 함수의 그래프를 알아야 되는데 이 함수의 그래프가 사실은 엄청 유명합니다. 이런 식으로 2차식 곱하기 2의 마이너스 x제곱이 곱해져 있는 형태는요. 수능 기출 문제만 하더라도 다섯 번 이상 나왔습니다. 엄청 많이 나왔어요. 선생님이 수능 개념 강의 진행을 할때이 그래프를 그리는 방법을 완벽하게 설명했었는데 이거는 정말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꼭 알아두도록 하시고요. 개념 강의가 아니기 때문에 막 원리를 하나씩 설명하기보다는 실전에서 어쨌든 최소한의 시간으로 문제를 풀어야 되기 때문에 함수 fx, f'x 구하고 그래프를 간결하게 그려보겠습니다. 자, 우선은 극값을 구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능형이 되는 값 찾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게 능형이 되는 값은 0일 수 없으니까 요게 0이 되는 값 찾아야 됩니다. 근데 보니까 이 식은 잠깐 판별식을 한번 계산해 볼게요. b의 제곱 4 더하기 2b의 제곱 마이너스 4ac를 하니까 24b인가요? b의 제곱 b다시 제곱 마이너스 ac 되겠다. 미안해. 자, 이렇게 할게요. 이게 2로 묶어내면은 2 더하기 b니까 2 더하기 b의 제곱, b다시 제곱 마이너스 ac 하니까 6b 이렇게 됩니다. 그럼 이거는 b의 제곱, 플러스 4b니까 마이너스 2b, 플러스 4가 되어서 요거는 어떻게 됩니까? b 마이너스 1의 제곱 플러스 3이 되니까 0보다 큰 값이야, 이게. 그럼 이게 얼만지 모르겠지만 능형이 되는 값이 두 개가 있고요. 그 능형이 되는 값두 개를 갖다가 선생님이 요게 능형이 되는 값두 개를 알파, 베타라고 하면은 알파랑 베타를 더하면 여기 근과 계수와의 관계에 의해서 뭐 2분의 4 더하기 2b 이렇게 되고요. 뭐 알파 베타 굳이 쓸 필요 없겠다. 자, 어쨌든 이렇게 되고 알파 베타는 마이너스 2분의 마이너스 3b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게 어떤 그래프냐면 그래프를 지금부터 그릴 건데요. 극값을 구하고 극한을 구하면 그래프를 그릴 수 있다. 언제 얘기했습니까? 지난 시간에 설명한 거, 지난 시간에. 근데 어쨌든 이런 식으로 알파 베타에서 이 그래프의 극값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그래프의 극한값, 자, 리미트 x가 리미트는 안 쓸게 그냥 x가 무한대로 갈 때나 마이너스 무한대로 갈때이 함수 f(x)가 과연 얼마의 수렴 발산하는지는 간단하게 알수 있습니다. 무한대로 가면은 이 앞에 게 무한대로 가죠, 뒤에 게 0으로 가죠. 근데 이게 지금 2의 x제곱분의 이건데 분모가 훨씬 더 빠르게 커지기 때문에 0으로 수렴하게 되는 거고요.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면 2차기 때문에 이건 플러스 무한대, 2의 마이너스에 마이너스 무한대니까 또 플러스 무한대여서 무한대가 됩니다. 그럼 그래프 어떻게 되는 거야? 여기는 무한히 커지고요. 여기는 0을 향해서 가는 거야. 자, x축이 이렇게 있다고 치면은 여기는 무한히 커지고요. 0을 향해서 가고요. 이두 점에서 극값이 나오게 되면 그래프는 뭐 대강 요런 그래프가 되는 거를 알수 있습니다. 아, 물론 이거는 뭐 문제가 없는데.

이게 알파가 얼마인지를 못 구했잖아. 이렇게 될 수도 있고요. 뭐 그래프 가면 요렇게, 요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 여기 x를 접할 수도 있습니다. 이게 잘 몰라. 아직 지금 이거 a, b 값을 모르기 때문에. 근데 어쨌든 중요한 그래프의 대략적인 모양이 이런 식으로 되는 것이고. 자, 그럼 나는 뭐 궁금한 겁니까? 이 특정한 점, t, ft에서의 접선이 이 그래프랑 몇 군데에서 만나고, 그 중에서 문제의 조건에 만족하는 이 가조건, 아, 나조건, 나조건에 해당하는 게 만족하는 저 3이란 숫자, t가 3이란 말이 과연 무슨 말인가? 이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일단 좀 복잡하니까 하나만 그렇게 하나만. 자, 이런 그래프라고 가정을 해볼게. 그러면, 자, 예를 들면 이런 점이 t라고 쳐볼게요. 그럼 이 t에서의 접선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럼 이 그래프랑 몇 군데에서 만나느냐? 한 군데 쭉 연결하면 두 군데, 쭉 연결하면 세 군데에서 만나게 되는 거죠. 그랬을 때는 GT가 3이야, 3. 그럼 이거보다 조금 더 커지거나 조금 더 작아지면은 이 근처에서는 다 3이라는 것을 알수 있어, GT가. 근데 지금 보면 알겠지만, T가 3일 때, 3보다 클 때랑 3보다 작을 때는 이게 달라져야 되거든요. 그럼 그렇게 되는 것의 후보가 뭐가 있을까를 보면은, 이런 점이 만약에 3이라고 쳐볼까? 뭐, 이거보다 조금 더 크면은요, 접선이 이렇게 생깁니다. 교점이 하나 쭉 가면 두 개가 되는 거야. 만약에 요게, 요런 점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요렇게 되면서 교점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3 플러스가 되면은 두 개고, 3 마이너스가 되면 하나가 되는 거니까 문제의 조건을 만족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요게 3이 될수 있네. 되게 신기하다. 자, 그다음에 또 이런 점. 여기가 만약에 접선이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이때는 교점이 두 개인데 만약에 3보다 크면 이런 접선이 되면서 교점이 하나, 둘, 셋 이렇게 되고요. 3보다 작으면 이렇게 되면서 교점이 하나, 두 개가 되는 거니까 이것도 만족합니다. 그러니까 알파가 3일 수도 있고, 베타가 3일 수도 있고, 뭐다 가능합니다. 이런 식으로 체크를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 나조건의 의미는 뭐냐면, F'3이 0이라는 뜻이에요. 이 말인 겁니다. 이게 3인지 이게 3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나조건을 만족하게 됩니다. 그럼 이걸로부터 우리가 AB를 구할 수 있죠. 왜냐면 이게 F'에서 있잖아요. 여기다가 3을 대입하면 0이야. 자, 3 대입해보겠습니다. 여기는 마이너스 18이고요. 3 대입하게 되면은 12. 더하기 6b 마이너스 3b가 되고요. 그럼 이거는 3b 마이너스 6이 되는데 이게 문제에서 능형이 되므로 b가 2가 되고 a는 마이너스 4가 되는 거를 알수 있습니다. 이렇게 볼수 있어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요거 정리하면 이렇게 됩니다. 마이너스 2x 제곱 그다음 b가 2니까 8인가요? 플러스 8x 마이너스 6 2의 마이너스 x 제곱 이렇게 해서 fx가 f 프라임 x 나왔습니다. fx 나왔고 자 이제 fx를 완벽하게 구했습니다. ab를 구했습니다. 이제 마지막 질문 답하면 30번 문제 맞추는 거야. 자 마지막 질문 리미트 t가 p로 갈때 gt가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이런 점이 p가 되면은 p보다 조금 더클 때랑 조금 더 작을 때 어쨌든 교점 개수가 3개 3개니까 존재합니다. 그런데 gp랑 리미트 t가 p로 갈때 gt가 달라요. 그러니까 딱 p가 될 때보다 p 근처가 개수가 더 많아야 돼. 교점 개수가 더 많아야 돼. 그렇게 되기 위한 모든 p의 값을 구하십시오. 자, 일단 알파나 베타는 안 됩니다. 왜안 됩니까? 이 알파는 리미트 t가 p로 갈 때, 리미트 t가 알파로 갈 때, 리미트 t가 베타로 갈때 gt가 존재하지 않죠. 왜? 알파보다 조금 클 때랑 조금 작을 때 요것에 의해서 달라지기 때문에 요 극한 저 자체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자, 이런 것도 P가 될수 없습니다. 왜? 이거는 P일 때나, P보다 조금 더클 때나, P가 좀 작을 때나, 전부 다 3개, 3개, 3개니까 이 식을 만족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답이 되는 상황은 또 뭐가 있을까? 뭐가 있을까요? 극소값, 극대값 말고 바로 변곡점이 있습니다. 자, 변곡점에서 접선을 이렇게 그어볼게요. 수능 개념 강의 진행할 때 변곡 접선을 따로 카테고리로 테마로 해서 여러분 공부했던 이유가 자, 이 변곡점이 있는데 이 점에서의 접선을 그릴 수 있습니다. 어떻게 됩니까? 자, 변곡점에서의 접선은 요거 놓고 이야기하면은 교점의 개수가 몇 개입니까? 이 점에서 하나 쭉 연결하고 쭉 연결하면 두 개예요. 그러니까 요게 두 개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요 값을 P라고 하면 이거 조금 더 컸을 때는요. 그어 보면은 교점이 하나,

3개가 되고요. 조금 작을 때도요, 교점이 하나, 둘, 셋, 이렇게 되면서 여기는 세 개, 세 개, 좌극한, 우극한이 세 개, 세 개가 되면서 요식을 만족합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는 교점이 하나밖에 없, 아니, 교점이 하나밖에 없죠. 변곡 접선과 요 FX 교점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거보다 조금 더 크면은요, 교점이 두 개. 조금 작으면 교점이 두 개이기 때문에 여기는 1, 2가 되기 때문에 문제의 조건을 만족합니다. 따라서 이 문제는요, 바로 여기 나와 있는 세모와 여기 나와 있는 네모를 계산하는 문제고요. 요거의 특징은 뭡니까? 바로 이계도 함수를 구하시면 되겠어요. 변곡점이니까. 자, 그래서 최종적으로 여기다 그냥 요 보면서 f의 더블 프라임 x를 구합니다. 그러면 앞에 거 미분 그대로 마이너스 4x 그죠? 마이너스 4x 플러스 8 그리고 2의 마이너스 x제곱 뒤에 거 미분 앞에 거 플러스 2x 제곱 마이너스 8x 플러스 6 맞나요? 네, 이렇게 됩니다. 정리하게 되면은 2x 제곱 마이너스 12x 플러스 14에 2의 마이너스 x 제곱이고요. 이게 능령이 되는 두 개를 구하는 건데 근과 계수와의 관계에 의해서 여기 나와 있는 네모랑 세모를 세모랑 네모 알파베타가 아니고 세모랑 네모를 더하면은 근과 계수와의 관계에 의해서 6이 되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정답은 6. 자, 어떻게 하는지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변곡 접선 함수의 그래프 그리고 정의 해석. 요게 이제 삼박자가 맞아떨어지고 가는 건데 기출 문제에 비슷한 게 나온 적이 몇번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기출문 작습이 되어 있으면 생각보다 잘 해낼 수 있을 것 같고 복습 필수입니다. 알겠죠? 자, 그럼 넘어가서 이제 2회를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좋아요. 자, 2회도 초반부는요, 한 4문제 정도는 간단한 계산 문제. 그러니까 최대한 빠르게 시간 낭비 없이 오늘 말한 것처럼 빠르게 풀기. 그 다음 뒤에 이제 한 4문제 정도 중에서, 좀 3점짜리가 약간 어렵고, 4점짜리 중에서 몇 개를 풀어내느냐의 승부입니다. 그리고 현재 수능의 트렌드 상, 뭐, 우리가 볼 앞으로의 수능은 모르겠지만, 2026학년도 수능까지는 미적분 4점짜리 중에서 하나를 맞출 수 있으면요, 보통 2등급을 받는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에요. 그 정도로 미적분의 4점짜리 3개 중에 하나를 맞추기가 쉽지가 않아. 항상 말하지만, 입시는 상대평가고, 시험은 상대평가야. 그러니까, 문제가 어렵다 싶다가 나한테 유리하다, 불리하다라고 단정 지으면 안 돼요. 미적분이 어렵죠, 당연히. 그런데, 미적분이 어려우면 나한테 불리하냐, 나한테 고통을 주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미적분은 어렵지만, 기본적으로 표준 점수가 상대적으로 다른 과목에 비해 높은 편이고, 시험을 보는 대상이 된 학생들이 또 이러이러하기 때문에, 내가 거기서 어떠한 결과를 내기만 하면은, 다른 선택 과목에 비해서, 조금 더 시간이 많이 걸리고, 공부하는 과정이 힘들긴 하지만, 결과가 더 좋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선배들이 많이 보여줘 왔고요. 자, 합니다. 2회 모의고사는 1회하고 다르게, 최근 수능의 트렌드를 따르는 거는 한 80%. 그리고 그렇지 않은 새로운 시도를 하는 게한20%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점을 생각하시면서 진행을 하고, 역시, 3점짜리, 2점짜리 문제는 빠르게 먼저 진행을 할게요. 자, 2회 23번부터. 자, 요곳의 값을 구하십시오. 자, 이런 이제 밑이 지수 형태인 형태들은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인데, 밑이 가장 큰 것만 따져보면 됩니다. 요거는 2의 2n 플러스 1제곱이니까 2 곱하기 4의 n제곱이잖아요. 여기는 어떻게 됩니까? 12 곱하기 4의 n제곱이잖아요. 왜냐면 4의 n 플러스 1제곱이니까 3 곱하기 4 곱하기 4의 n제곱이니까. 그러면 요 앞에 있는 계수만 따져보면은 정답이 6이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풀어야 돼요. 그냥 암산하면 됩니다. 괜찮죠? 23번. 자, 24번. 인테그럴 1부터 루트 2까지 x 1-ln x 전체 제곱분의 3에 해당하는 걸 구하는 건데 뭐 하고 싶습니까? 당연히 치환 조건하고 싶지 않니? 그래서 1-ln x를 새로운 t를 치환할게요. 그러면 양변에 x를 미분하면 마이너스 x분의 1은 dt dx고요. 적분 변수를 x분의 1 자리에 마이너스 dt를 집어넣을 수 있죠. 그럼 이 식은 인테그럴. 그 다음에 원래 주어진 식에서 마이너스 dt. 왜? x분의 1 dx가 있으니까 거기다가 마이너스 dt. 그 다음에 1 빼기 ln x 제곱 자리에다가 t를 집어넣으면 t 제곱분의 1, 아, t 제곱분의 3이군요.

분의 3 이렇게 되는 겁니다. 치환 조건의 단계 3단계죠. 첫 번째 치환한다. 두 번째 적분 변수 바꾼다. 세 번째 적분 구간을 바꾼다. 여기다가 1을 집어넣게 되면 1이고요. 여기다 루트 1을 집어넣게 되면 1 빼기 2분의 1이니까 2분의 1이어서 요거 계산하시면 됩니다. 자, 계산할 수 있습니다. 어떤 함수를 미분하면 t제곱분의 마이너스 3이 되겠습니까? 당연히 t분의 3을 미분하게 되면, 그러니까 t분의 1을 미분하게 되면 마이너스 t제곱분의 1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고, 이건 뭐 굳이 치환 적분 같은 거할 필요 없이 그냥 바로 할수 있죠. 자, 이렇게 되고 1하고 2분의 1이 됩니다. 따라서 이 식은요, 요거 대입하게 되면 6이고요. 요거 대입하게 되면 3이어서 정답은 3이 나오게 됩니다. 자, 가장 간단한 형태 문제이기 때문에 시간 낭비하지 않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 25번. 매개 변수로 나타내어진 곡선이 있습니다. 이게 a,3을 지난다. 이 점에서의 접선과 x축, y축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구해 주세요. 어떻게 합니까? 접선을 구해야 되니까 접점을 구하고 접선의 기울기를 구해 접선의 방정식 구하면 되겠습니다. 근데 문제에서 이 그래프가 a,3이니까 y좌표가 3이 되려면 t가 1일 수밖에 없죠. 여기다가 1을 대입하니까 x가 1이므로 a가 1이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1,3에서 t가 1일 때 접선의 방정식 구하는 거야. 그럼 일단 기울기를 구하기 위해서 dy dx를 매개 변수로 나타내어지는 형태에서 dy dx를 구하면 y를 t로 미분하면 3t제곱 플러스 2고요. x를 t로 미분하면 t분의 1 플러스 1입니다. 여기다가 t에다가 1111 집어넣게 되면 2분의 5가 되는 거를 알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만 뭐야? 접선의 기울기가 2분의 5이고 1,3을 지나는 접선의 방정식입니다. y-3은 기울기 2분의 5에 괄호 열고 x-1. 이게 내가 원하는 접선의 방정식이에요. 괜찮죠? y는 2분의 5x 마이너스 2분의 5고 넘어가면 플러스 3이니까 플러스 2분의 1 이렇게 되고요. 요 접선의 방정식은 이렇게 생겼네. 여기가 2분의 1이고, 여기는 마이너스, 잠깐만요, 5분의 1인가요? 마이너스 5분의 1이네요. 이렇게 되겠네요. 자,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요런, 네, 그래프에서 x축, y축 둘러싼 부분이니까 이 넓이를 구하는 문제입니다. 그러면 2분의 1에, 밑변 5분의 1, 높이 2분의 1 해서 구하면은 20분의 1이 나옵니다. 미적분은 계산이 많아. 그러니까 시간을 낭비하면 안 되기 때문에 이걸 두 번, 세번 풀면 안 돼. 검토를 해서 시간 실수를 좀 줄여야 되지 않습니까? 그거 언제 한다고요? 30번까지 다 훑어보고, 남는 시간을 보고, 검토를 할지, 하나라도 덮을지에 대한 그런 고민을 하는 거지. 답이 나왔네? 근데 지금 계산 실수할 거리가 너무 많잖아, 지금. 그래서 이거를 지금 두 번, 세번 풀지 말란 뜻입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 다음 26번이에요. 부피 구하는 역시 전통적인 기출 문제. X축의 수직인 단면으로 자르는 게 모두 정사각형이다. 이거를 0부터 2분의 파이까지 구해라. 한 변의 길이는 루트 X제곱 코사인 X이다. 어렵지 않네요.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인테그를 0부터 2분의 파이까지. 0부터 2분의 파이까지. 그다음 이걸 제곱하게 되면 X제곱 코사인 X DX. 끝입니다. 계산하면 되는 거예요. 계산하면은 그냥, 네. 그래서 시간이 좀 걸릴 뿐이지 어려운 건 아니기 때문에, 자, 부분 적분 하시면 되겠네. 그럼 이 식은 요거는 미분하고 이건 적분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코사인, 이게 쉽게 말하면 gx, 이게 f 프라임 x로 보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x 제곱의 사인 x 0에서부터 2분의 파이까지 마이너스 인테그를 0에서부터 2분의 파이까지. 그다음에 이제는, 그러니까 부분 적분할 때는 요거 적분을 먼저 하고요. 그럼 요걸 이렇게 미분하는 거 이렇게. 예. 그러면 x제곱 미분하게 되면은 2x sin x dx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런데 문제에서 요게 한번더 부분 적분을 할 수밖에 없네. 부분 적분 두번한게 기출 문제 나온 적이 있습니다. 2020학년도 9월 평가원 몇 번이었더라? 문항 번호 20번이었나? 하여튼 뭐 예, 나온 적이 있어. 부분 적분 두번할수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한번더 부분 적분 합니다. 요거는 그냥 따로 떼 가지고 요것만 한번더 쓸게요. 이렇게 요것만. 네. 그러면 또 마찬가지로 적분을 먼저 해. 마이너스 2x 코사인 x.

0에서부터 2분의 파이까지. 요 마이너스 부호는 빼고 적분을 먼저 했기 때문에 사인이 마이너스 코사인이 된 겁니다. 그다음 마이너스 인테그를 0에서부터 2분의 파이까지. 이제 요거를 미분한 거예요. 마이너스 2 코사인 x니까 플러스 2 코사인 x. 네, 요렇게 되는 거지요. 됐습니까? 2분의 파이 대입하면 코사인 2분의 파이가 0이고요. 0 대입하면 x가 0이기 때문에 이건 그냥 0이 됩니다. 그리고 0에서부터 2분의 파이까지 코사인 적분하게 되면은 1이죠, 1. 이런 거 외우고 있습니까? 선생님 외우라고 했었는데. 요렇게 사인 함수가 있으면 y는 사인 x야. 0이고요. 2분의 파이면 인테그르 0부터 2분의 파이까지 fx dx, 요 사인 x dx가 이 값이 1입니다, 1. 근데 코사인도 마찬가지죠. 어차피 코사인, 사인 이렇게 평행이동시킨 거니까. 그러니까 이 넓이도 1이고, 이 넓이도 1이고, 여기는 적분하면 마이너스이긴 하지만 넓이도 역시 1이고 1이 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까? 요거는 꼭 기억을 해 두시고. 그래서 최종적으로 여기 주어진 식에서 요 값은 적분을 물론 해도 되는데, 적분 안 해도 2가 나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랬을 때 여기다 2분의 파이 대입하면 사인 2파이 1이니까 여기는 4분의 파이 제곱이 되고요. 여기는 0은 0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마이너스 4, 요렇게, 마이너스 4가 아니라 2군요. 네. 마이너스 2, 요렇게 나와서 객관식 문제네요.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계산을 좀 간결하게. 그러니까 요거는 연습을 해야 돼. 특히 이제 선생님이 학창시절에, 뭐 지금도 뭐 약간 부족하긴 하지만 학창시절에 정리를 잘 못했어. 그러니까 이게 이걸 이렇게 예쁘게 한줄한줄한줄 쓰는 게 그렇게 어려운 거야. 그래서 그냥 평상시 수학 문제 풀 때는 별로 문제가 없었습니다. 선생님 수학을 잘 하기 때문에 문제가 없었는데 이런 계산이 약간 복잡한 경우가 나오면 마이너스 부호, 그 다음에 이런 숫자 이런 것 때문에 실수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아, 시험을 볼때 실수가 나오는 건 너무 치명적이다. 실수를 줄이기 위해서 내가 최소한의 핵심이 되는 식 한두 줄은 반드시 알아볼 수 있게 써야겠다를 고3 때 연습을 했습니다. 여러분도 이런 연산들은 꼭 연습을 해주시고, 특히 정리가 잘된 학생들은 아마 뭐 별로 부담이 안 되겠지만, 쌤처럼 정리를 했던 연습을 많이 안한 학생들은 꼭 연습하기 바라고. 괜찮죠? 자, 벌써 네 문제 풀었어요. 자, 지금부터가 이제 승부처입니다. 3점짜리 중에 가장 난이도가 높은 27번. 자, 식이 약간 복잡한 느낌이 있긴 하지만 읽어볼게요. x가 0보다 크고 미분 가능한 함수가 fx도 0보다 크고 요런 식을 만족합니다. 근데 이게 모든 x에 만족하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항등식이죠. 항등식. 항등식. 그래서 이걸 보고 먼저 알수 있는 사실이 인테그르 0부터 x가 있으니까 윗끝 아래끝 똑같다. x 0을 대입하게 되면 여기가 ln f0. 여긴 0이고요. 이게 는 1이 됩니다. 따라서 f0가 자연상수 2가 되는 것을 먼저 알수 있고요. 두 번째, 양변을 미분하게 되면은 여기 주어진 식은 fx 분의 f'x가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긴 더하기 뭐가 됩니까? 2의 x제곱 분의 2fx가 되고요. 는 0, 요렇게 나옵니다. 요거는 뭐쓸 일이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나오고. 일단 써볼까요? 이렇게 요거 넘긴 다음에, 요거 fx 이렇게 곱해가지고, 잠깐만, 순서, 그치? 넘긴 다음에 나눠볼까요? 이렇게? 그러면 여기가 fx 전체의 제곱 분의 f'x는 넘긴 다음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2의 x제곱분의 2인데, 요거 분수로 쓰지 마시고, 이렇게 써볼까요? 마이너스 2 곱하기 2의 마이너스 x제곱.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럼 이걸 이용해가지고 fx를 구할 수 있습니다. 왜냐면, 어떤 함수를 미분하면 여기 됩니까? 당연하죠. fx분의 2를 미분하게 되면은, 함수의 몫의 미분에 의해서 분모의 제곱분의 마이너스 요거 미분한 거. 아, 그러니까 이걸 갖다가 요렇게 마이너스를 요렇게 만드시면 되겠네, 이렇게. 요거 미분하게 되면 요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함수를 미분하면 요게 됩니까? 이건 당연히 마이너스 2의 2의 마이너스 x제곱 더하기 상수항 c가 되면 되겠네. 자, 그런데 문제에서 f0가 자연상수 2가 되는 거니까, 여기다가 0을 대입하면 자연상수 2가 되는 거니까, 여기 0을 대입하게 되면 자연상수 2가 나오게 되려고 하면 이 값은 c가 2 플러스 2가 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다 0 대입하게 되면 마이너스 2.

플러스 2 사라지고 자연상수 아 미안해요. 2분의 1 2분의 1 네, 플러스 2가 되면 되겠습니다. 자, 뭐 요거는 괜찮죠. 뭐 특별히 이제 이렇게 해서 내가 필요한 정보 전부 다 뽑아냈고 자, 이제 됐습니다. C까지 구했어요. fx 필요한 거 이렇게 구하면 되겠지. 자, 질문이 뭐냐? 함수 fx분의 1의 그래프. 아, 그러니까 fx가 아니라 fx분의 1 그래프. 이 그래프와 x축, y축으로 또 x는 1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구하십시오.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요 그래프를 봤더니 이 그래프가 지금 여기는 상수니까 그냥 지수함수적으로 감소한 그래프에다 마이너스를 붙였으니까 그래프가 원래는 이런 그래프인데 마이너스 보고 있으니까 원래 이런 그래프인 거야. 그리고 이 그래프를 갖다가 이렇게 평행이동을 시킨 그래프가 되는 거죠. 이해하겠습니까? 그러면은 최종적으로 요 그래프는 인테그럴 0에서부터 1까지 왜냐면 y축 아까 말했지만 그래프가 이런 그래프인데 y축 그다음에 x는 1 그다음에 x축 이런 그래프니까 그래서 인테그럴 1까지 그다음에 요거 적분하시면 되겠네. 마이너스 2 2의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2분의 1 네, 플러스 2의 dx 네, 요렇게 되고요. 여기는 2 곱하기 2의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2분의 1x 플러스 2x 0에서부터 1까지 하시면 됩니다. 2를 대입하게 되면은 2분의 2 플러스 2분의 1 플러스 2가 되고요. 0 대입하면 0, 0이고 여기는 마이너스 2 이렇게 되니까 정답은 2분의 3이 나와서 정답은 1번인가요? 네,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짝짝짝. 자, 이제 2, 3점짜리 문제를 풀었는데 어때요? 지난 시간에 비해 좀더 속도감이 있게 풀었는데 괜찮습니까? 괜찮죠? 이제 4점짜리 문제를 푸는데 자, 이게 이제 진짜야. 자, 4점짜리 문제입니다. 우선 전체적인 문제를 먼저 살펴본 다음에 풀어볼게요. 28번 문제. 적분 문제 같아요. 적분 문제. 그죠? 29번 문제. 이거는 역함수고 함수 fx고 합성함수 형태니까 아 여러 가지 미분법 문제 같습니다. 그러니까 미분 문제인 거죠. 그다음에 요 그래프는 뭐 일단 복잡해 보이긴 하지만 미분 문제이지 않을까? 왜냐면 함수의 그래프 조건 정의에서 미분 가능 이런 게 있으니까 미분 문제 같습니다. 그러면 교육 과정 편제상 지금 수열이 극한 문제는 안 나온 거죠. 아까 선생님이 시작할 때 이번 2회차는 수능 트렌드를 따르는 거 80, 새로운 도전 20이라고 했는데, 실제로 왜 이게 의미가 있냐면, 지금 여기 나오는 29번 있잖아요. 여러 가지 미분법. 그러니까 미분 단원이 여러 가지 미분이 있고, 미분의 활용, 도함수의 활용 파트가 있어. 그러니까 이 도함수 활용 파트가 보통 가장 어렵죠. 그러니까 여기서 항상 최고 난도 30번이나 28번이 나오고 있는데, 이 여러 가지 미분법에서 4점짜리 문제로 나왔던 사례가 최근에 몇번 있습니다. 특히 6월 평가원 모의고사 같은 경우 시험 범위에 적분이 안 들어가니까 거의 뭐 무조건 나온다고 보셔야 되고, 9월 평가원 모의고사나 수능에서도 여기 나와 있는 여러 가지 미분법에서 고난도 문제가 나온 적이 있어. 한 3년에 한 번, 4년에 한 번, 그 정도기 때문에 새로운 시도가 필요하죠. 왜? 우리가 보는 그단한 번의 수능에서 그렇게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요건 그런 의미가 있는 거고요. 자, 전체적으로 이해됐습니까? 합니다. 실제로 여기 나와 있는 28번이 개인적으로는 가장 고난도 문제 같아요. 왜냐면 이 30번은 굉장히 길지만, 기출문제에 많이 나와 있던 아이디어이기 때문에 상위권 학생들은 오히려 잘풀수 있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형태들은 약간은 좀 번거로운 느낌도 있고, 같이 해보겠습니다. 정의역이 0에서부터 1 사이인 거에 대해서 요 그래프가 t는 알파에서 그 값을 갖는다. 자, 요거는 쉽게 풀려고 하면은 더 쉽게 안 풀려요. 왜냐면 t하고 x가 섞여 있습니다. 자, 보세요. 이거 x에 관한 식이야. t는 상수 취급입니다. 근데 절대값 씌운 다음 적분을 했습니다. 0부터 파이까지. 그럼 이 그래프는 최종 적분이 끝나고 나면 t가 살아있지. t가 살아있어요. 왜냐면 x에 관한 식을 x 적분했기 때문에 x는 없어지고 그 자리 0하고 파이를 대입하니까 t는 살아있습니다. 그럼 그 t가 살아있는 상태니까 t에 관한 함수인 거야. 그래서 ft인 겁니다. 알겠습니까? 근데 그 ft가 t는 알파에서 그 값을 가지니까 당연히 우리는 f't가 0이 되는 걸 찾고 싶은 거야. 근데 문제는 뭐냐?
이걸 그냥 통째로 t에 관해서 미분을 해버리면 x 자리에 t를 대입하면 되는 건가? 아니죠. 이 t가 있으니까 문제인 겁니다. 그런데 또 절대값이 있으니까 또 문제인 겁니다. 이러면서 학생들이 이제 굉장히 불편한 상황이 되는 건데, 이거를 좀 정확하게 해결할 수만 있으면 계산은 복잡하지만 난이도는 평범한 문제고요. 절대값이 있는 문제를 푸는 왕도가 있죠. 뭡니까? 절대값 내부가 0이 되는 값을 기준으로 범위를 쪼개서 푸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t-sin t가 0이 되는 걸 푸는 겁니다. 그러면 한마디로 t가 sin t랑 미안해요. sin x죠. sin x. 네. sin x가 t랑 똑같은 순간을 찾는 겁니다. 자, 0부터 파이까지만 적분하면 되기 때문에 해보겠습니다. 이런 사인 함수가 이렇게 있어요. 이게 y는 사인 x야. 여기 0이고요. 여기가 파이고요. 뭐 2분의 파이까지 한번 써볼까? 2분의 파이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생긴 직선이 y는 t입니다. 왜냐하면 문제가 t가 0하고 1 사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러면 지금 문제에서 내가 궁금한 거는 이게 궁금한 거야. t 빼기 사인 x의 절대값이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y는 t랑 이 사인 값이 만나는 점이 두 군데가 있습니다. 그두 군데를 편의상 t에 관한 함수니까 이걸 표현하는 방법이 뭐 알파베타로 표현할 수도 있고 뭐 ft, gt, ht로 표현할 수도 있는데 쌤은 그냥 알파베타로. 그 대신 t에 관한 함수이기 때문에 알파 t, 베타 t라고 쓸게요. 알파 t, 베타 t. 그러니까 t가 달라지면 알파벳 달라지기 때문에 알파 t, 베타 t. 그러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0에서부터 알파 t까지는 t가 sin x보다 크기 때문에 절대값이 그대로 풀어집니다. 알파 t부터 베타 t 사이는 sin x가 t보다 크니까 이거는 이 절대값이 sin x 빼기 t가 됩니다. 또 베타부터 파이까지는 아까랑 똑같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알겠습니까? 그럼 그거를 이용해서 우선 ft를 그냥 순수하게 구할 수 있어요. ft가 뭐냐? 인테그럴 0에서부터 알파 t까지는 그냥 선생님 편의상 이게 쓸 때는 그냥 알파라고만 쓸게요. 여러분 알파 t라고 생각하세요. 알파까지는 t-sin x dx 더하기 인테그럴 알파부터 베타까지는 sin x 마이너스 t dx 더하기 인테그럴 베타부터 0까지는 다시 t 마이너스 사인 x 파이까지군요 dx 이렇게 되고요. 뭐첫 번째랑 세 번째 건 아마 값이 똑같겠지만 뭐 똑같다고 해도 되고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이 알파 베타의 특징이 뭡니까? t랑 사인에서 똑같기 때문에 사인 알파는 사인 베타는 t랑 똑같습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괜찮습니까? 그럼 이거는 적분을 그대로 하는 거야. 되게 복잡해 보이는 복잡할 게 하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t 빼기 sin t가 뭐예요? tx 플러스 코사인 x잖아. 여기다가 0에서부터 알파를 대입하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뭡니까? 이거 적분하게 되면은. 이번에는 마이너스 코사인 x 마이너스 tx가 되고, 여기다가 또 알파 베타 이렇게 집어넣으면 되는 거야. 알겠죠? 그래서 요 계산은 좀 불편한 마음이 들지만 직접 해봐야 돼요. 직접. 그래서 여기다가 알파 대입하면은 d알파, 그 다음에 더하기 코사인 알파, 그 다음 0을 대입하게 되면 0이고요. 0을 대입하게 되면 이 값은 1인데 아래 끝이니까 마이너스 1. 이렇게. 자, 또 베타 대입하면은 마이너스 코사인 베타, 그 다음에 마이너스 t 베타, 알파 대입하면은 플러스 코사인 알파, 플러스 t 알파. 뭔가 좀 복잡하면서 잘못돼 가는 게 느껴지지만 실제로 이렇게 푸는 거예요. 요것만 되면은 그 다음은 되게 쉽습니다. 자, 마지막 여기도 여기에다가 베타 파이 대입하면은 t 파이, 그 다음에 코사인 파이는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여기다가 베타 대입해, 베타. 예, 베타 대입하는 거니까 마이너스 t 베타, 그 다음에 마이너스 코사인 베타. 이렇게 해서 계산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계산하니까 지금 t가 눈에 보여. t가 있는 파트를 싹다 묶어볼게. t 알파. 마이너스 t 베타. t 알파. 마이너스 t 베타.
그러니까 2알파 마이너스 2베타.

그다음에 또 티파이가 있고 끝입니까? 티파이, 티파이, 티파이. 그러니까 플러스 파이까지. 이렇게 되겠네요. 그렇죠? 계산 한번 체크하겠습니다. 좋아요. 그다음에 코사인 알파 빼기 코사인 베타, 코사인 알파 빼기 코사인 베타니까 플러스 2 코사인 알파 마이너스 2 코사인 베타 이렇게 되고요. 나머지 숫자가 이제 마이너스 1, 또 마이너스 1, 끝입니까? 마이너스 1, 마이너스가 마이너스 2까지. 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자, 지금 뭘 구한 거냐면은 이게 FT야, FT. FT를 그냥 구한 겁니다. 깔끔하게. 그럼 이게 지금 되게 복잡해 보이지만 T. 그다음 알파 베타가 T에 관한 함수예요. 상수 아닙니다. T에 관한 함수. 뭐 파이는 상수고요. 그다음에 코사인 알파 코사인 베타 역시 T에 관한 함수입니다. 자, 요거를 이용해 가지고 내가 T가 알파에서 그 값을 갖는다. 자, 선생님이 미리 양해를 구하면 요 알파랑 이 알파는 다릅니다. 요 알파는 선생님이 알파 T, 베타 T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요거 그냥 이거 지워버리고 어쨌든 그 값을 갖는 순간을 찾는 겁니다. 그럼 그 값은 언제입니까? F 프라임 T가 0이 되는 순간 찾으시면 되는 거죠. 이겁니다. 그래서 F 프라임 T를 계산을 하는 거야. 여기 주어진 이 식을요, T관에 미분합니다. 앞에 거 미분 그대로 쓸게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앞에 보면은 2알파 빼기 2베타 플러스 파이가 되고요. 그 다음에 뒤에 거 미분 앞에 거 하게 되면은 플러스 T가 되고, 이게 아까 뭐였어요? 알파 T였잖아. 이걸 미분하게 되면 알파 프라임 T가 되는 거야. 그래서 이건 좀 줄여 쓰겠습니다. 곱하기 2알파 프라임 더하기 2베타 프라임 이렇게 되는 거예요. 파이는 없어지고. 그 다음에 코사인 미분은 마이너스 사인이니까 마이너스 두 배의 사인 알파 곱하기 알파 프라임 플러스 2 사인 베타 곱하기 베타 프라임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이게 능형이 되는 걸 찾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앞에서 빨간색으로 뭐라고 썼냐면 사인 알파도 사인 베타도 t랑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사인 알파 사인 베타가 t야. 그러면 이 사인 알파가 t입니다. 이 사인 베타도 t입니다. 그러면 뭐가 보입니까? 마이너스 2t 알파 프라임 플러스 2t 알파 프라임. 그 다음에 플러스 잠깐만요. 여기가 부가 틀렸네요. 여기가 마이너스네요. 미안해. 여기가 틀렸죠? 마이너스. 그 다음에 마이너스 2t 베타 프라임 플러스 2t 베타 프라임이 되면서 요게 이거랑 통째로 사라지게 됩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그럼 뭐가 남아요? 요것만 남는 거야. 그래서 2알파 빼기 2베타 플러스 파이가 0이 되니까 한마디로 알파 빼기 베타가, 베타 빼기 알파랄까요? 넘기시면 베타 빼기 알파가 2분의 파이가 되는 거를 알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문제 조건을 만족하려면은 베타 빼기 알파가 2분의 파이가 돼야 되고, 따라오세요. 그러면 문제에서 여기 나와 있는 베타랑 알파가 뺀게 2분의 파이가 돼야 돼. 근데 이게 보면은 2분의 파이 대칭이니까 당연히 여기가 4분의 3파이가 되고 여기가 4분의 파이가 돼야지만이 문제의 조건을 만족하게 되는 거죠. 됐습니까? 이거 문제에서 말하면 이 t가 알파에서 극값을 갖게 되는 순간을 찾는. 그러면 그때 t가 뭐가 되는 겁니까? 4분의 파이일 때는 당연히 이 값이 2분의 루트 2가 되고, 요게 내가 구하고 싶은 알파, 이게 2분의 루트 2가 되는 거예요. 자, 이 알파 t랑 알파 다르다고 했습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최종적으로 알파 f 알파를 구하는 문제입니다. 자, 알파가 요 알파가 아니에요. 요게 알파입니다. 알파, 요게 2분의 루트입니다. 자, 그러면 이쪽으로 넘어가서 구해 보겠습니다. 요게 ft죠? 그래서 그 f 알파를 구하는 거니까 요게 아까 4분의 파이고 요게 4분의 3파이였습니다. 그러면 계산하게 되면은 마이너스 2분의 파이에다 2배 하니까 마이너스 파이 플러스 파이. 오, 0이 됩니다, 이 값이. 자, 그리고 여기 있는 알파 베타 자리에다가 4분의 파이, 4분의 3파이를 대입하게 되면은 최종적으로 여기는 2 곱하기 2분의 루트 2하니까 루트 2 빼기 또2 곱하기 마이너스 2분의 루트이니까 요거 계산하게 되면 2루트 2가 되고요. 여기에 마이너스 2. 2루트 2 마이너스 2가 내가 구하고 싶은 F 알파. 그리고 곱하기 문제에서 알파. 아까 2분의 루트

2였죠. 요게 최종적인 답이 되겠습니다. 계산하게 되면 요 값은 2-√2가 답이 되고요. 객관식 문제죠. 정답은 1번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자, 연산이 약간 뭐랄까 좀 부담되지. 약간 부담이 됩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출제 원리는 명확합니다. 절대값을 풀어, t에 관한 식으로 만들어, 그 대신 약간 음함수 형태로 뭔가 좀 복잡한 느낌이 있어, 합성함수 느낌으로. 그랬을 때 극값, 다시 말하면 미분에서 는형이 되는 값을 찾아봐. 이런 형태입니다. 자, 계속해서 29번으로 넘어갑니다. 단원의 주제는 다르지만 난이도는 이제 수능의 29번의 난이도랑 비슷해요. 실제로 수능 29번 여러분들이 최우선적으로 풀려고 도전해야 되는 그런 문제입니다. 난이도가 좀 풀만한 경우 많이 나와요. 함수 f(x) 역함수를 g(x). 그러니까 f(x)랑 g(x)는 합성하면은 항등함수인 x가 되는 거고요. g(x)는 또 이거를 합성해 놨습니다. h(x)는 g(x) g ln x니까 합성을 또해 놨습니다. h 프라임 8을 구하십시오. 그래서 고민할 거 없이 h 프라임 x를 구하면 g 프라임의 ln x 곱하기 합성함수 미분에 의해서 x분의 1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예. 네. 그러니까 10 곱하기 h 프라임 8을 물어봤으니까 여기 대입하게 되면 g 프라임 ln 8 곱하기 8분의 1 곱하기 10 이렇게 하는 겁니다. 여기까지는 뭐 논란의 여지가 없죠. 그래서 g 프라임 ln 8만 구하면 됩니다. 자, 그런데 이거의 역함수가 gx니까 우리는 뭐라고 써야 되냐면은 g 합성함수 fx가 항등함수인 x가 되거든요. 이거를 이용해서 g 프라임 ln 8을 구해야 돼. 어떻게 구합니까? 뭐할게 하나밖에 없어요. 요 식의 양변을 x로 미분하면은 g 프라임 fx 곱하기 f 프라임 x고요. 요게 는 1입니다. g 프라임 ln 8을 구하려면은 fx가 ln 8이 돼야 돼. 이 fx가 ln 8이 돼야 돼. x가 얼마가 되면 됩니까? 1이 되면 되죠. 맞습니까? 그럼 ln 8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한마디로 여기다 1을 대입하게 되면 g 프라임 ln 8 f1이 곱하기 f 프라임 1은 1 이렇게 되면서 나는 f 프라임 1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푸는 거예요. 자, f 프라임을 구하기 위해서 우리는 f 프라임 x를 구합니다. 합성함수 미분에 의해서 x 세제곱 2x 플러스 5분의 요걸 다시 미분하게 되면은 3x의 제곱 플러스 2라고 쓸수 있고요. 여기다 x에다가 1을 대입하게 되면 8분의 5가 돼서 이게 8분의 5입니다. 그럼 이거 뭡니까? 5분의 8입니다. 그래서 끝났어요. 정답은 그래서 여기다가는 5분의 8 곱하기 8분의 1 곱하기 10을 하니까 정답은 2가 나오게 됩니다. 어때요? 포기하면 안 되겠지. 그치? 포기하면 안 돼요. 보통 내가 1등급 맞고 싶다. 가장 많은 루트 중에 하나가 오답률 1등이 30번이니까 30번. 보통 오답률 2등이 22번 경우가 많아요. 22번. 그다음 29번하고 21번이 좀 비슷해. 그러면서 최종적으로 오답률 상위 3문제 정도를 틀리면은 이제 1등급에 이렇게 아슬아슬하게 걸려서 되기도 하고 안 되기도 하고 이렇게 되거든요. 시험 난이도에 따라서. 그러면은 29번 정도를 맞추면 가능성이 엄청 높아지는 거죠. 왜냐면 29번 정도가 오답률이랑 다섯 번째, 네 번째 정도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문제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문제. 문제는 굉장히 길어요. 근데 전통적인 미적분 고난도 문제를 그대로 따르기 때문에 그 전통적인 게 학습이 되면은 완벽하게 못 풀더라도 문제 답을 맞출 수 있습니다. 그리고 쌤은 이게 모의고사 강좌고 해설 강좌이기 때문에 현학적인 풀이, 완벽한 개념 중심의 풀이보다는 실전에 사용할 수 있는 최대한 간결한 풀이로 설명할 테니까 참고해 주시고. 자, 합니다. 최고차 함계수가 1인 3차 함수. 좋아요. 다음 조건을 만족한다. F0은 마이너스. 읽힐까요? FX가 x세제곱 더하기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인데 f0가 마이너스 2니까

이상하지 않으면 한계다. 이렇게 되면 안 됩니다. 이러면은 이걸 평행이동해서 x축을 이렇게 만들면 접어 올리면 절대값이면 미분 불가능한 점이 3개 나오죠. 안 됩니다. 이런 그래프가 돼도 안 됩니다. 왜? 이런 식으로 x축이 돼버리면 여기는 미분이 가능하게 되기 때문에 이 한계이다를 만족하지 않습니다. 그럼 이 3차 함수는 어떻게 생길 수밖에 없다? 당연히 이런 3차 함수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평행이동을 해서 x축이 여기건 여기건 여기건 항상 미분 불가능한 점은 하나가 나오게 됩니다. 그럼 뭐예요? f'x가 항상 양수이면 됩니다. 항상 증가하는 그래프. 그래서 최종적으로 요게 0보다 크려면 요 2차식이 는 0이 되면 안 됩니다. 항상 양수가 되면 되기 때문에. 그러면은 여기에 해당하는 판별식, 이게 는 0이라는 방정식 판별식, 디나누이 4는 b'의 제곱 마이너스 ac가 0보다 작으면 되고요. 따라서 a는 루트 18, 3루트 2랑 마이너스 3루트 2 사이가 되면 됩니다. 뭐, 요 조건은 알겠죠? 네. 자, 이제 그 다음 마지막 조건. 어떤 실수 k2에 대하여 절대값 gx-k2. gx가 뭐냐면, 오, 이 그래프야. 이 그래프가 0하고 2에서만 미분 가능하지 않다. 그런데 절대값이 있는 함수는요, 미분 가능하지 않는 방법이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이게 는 0이 될 때예요. 알겠습니까? 이게 무슨 말이야? 아, 0일 때는 g0-k2가 0이고요. 2일 때는 g0-k2가 0이라는 뜻입니다. 그럼 한마디로 말하면, 아, 2군요. 2. 그러면 g0가 g2랑 똑같다는 말이에요. 별거 아닙니다. 자, 이 문제가 되게 어려워 보이지만 사실은 모르는 문자가 a몰라, b몰라, c몰라, 3차 함수 3개고요. 그 중에서 b하고 c는 구했으니까 a만 모릅니다. 조건 하나만 더 있으면 풀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조건 하나가 뭡니까? 바로 이거예요. 끝입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대입을 합니다. 여기다가 0, 0 대입하면은 ln 2에 f0, 아까 f0가 마이너스 2였습니까? 마이너스 2 제곱 플러스 2에 2제곱 이게 ln 2에 f2 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2에 마이너스 f2 제곱과 똑같으면 됩니다. 그러면 당연히 어떻게 돼야 돼요? 요 안쪽과 이 안쪽이 똑같으면 되죠. 근데 요거는 이제 조금 더 깊게 들어가면은 최종적으로 주어진 요 2의 x제곱 더하기 2의 마이너스 x제곱의 그래프가 0보다 컸을 때는 1대1 대응이 된다는 것을 확인하고 그 다음에 뭐 요거 역수기 때문에 2차 방정식을 풀어가지고 답을 내야 되는데 사실 직관적으로 바로 나옵니다. 직관적으로 물어볼게요. FE가 얼마가 되면 돼? 물론 마이너스 2가 돼도 되죠. 근데 FE가 플러스 2가 돼도 되죠. 그럼 여기가 2의 2제곱이 되고 여기가 2의 마이너스 2제곱이 되니까 문제 조건을 만족합니다. 그런데 함수가 증가 함수이기 때문에 방금 0, 마이너스 2였어요. 그러면 2일 때는 무조건 양수가 나와야, 아니, 더 커야 되기 때문에 여기는 2, 2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끝났습니다. F2가 2란 뜻인 거야. 그럼 F2는 여기다가 2, 2, 2, 2 집어넣게 되면은 8 더하기 4a 더하기 12 마이너스 2가 되고요. 요게 문제에서 계산하면은 20에서 2를 빼니까 18이네. 18에서 4a를 더하는 게 2가 나오려면은 a는 마이너스 4가 되면은 되겠습니다. 끝났습니다. 여기 끝났어. 더 풀 게 없어요. 그래서 질문이 F3을 물어봤네. 27에다가 그 다음 마이너스 4에다 구하니까 마이너스 36이고요. 그 다음에 6, 3, 18에 마이너스 2가 내가 원한 답입니다. 45에 36 빼니까 9고요. 9에서 2를 빼니까 정답은 7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뭐 30번 문제 하면은 정의 해석도 아우 포스가 어마어마하고 실제 이 문제도 딱 문제에서 그 느껴지는 풍겨지는 그 느낌이 정말 대단해 보이지만 풀어보니 어떻습니까? 우리가 이 문제를 포기하는 건 너무 아깝지 않습니까? 그래서 실제로 30번이라고 해서 겁먹지 말고 무조건 두드려 봐야 돼요. 열릴 때까지 여러분이 계속해서 훈련을 통해서 자신감을 갖게 되길 바라고요. 자, 오늘 2회는 여기서 마무리하고 다음 시간에 3회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0: 넣어야 된다니까.
1: 아, 이 분위기?
2: 고수익에 원금까지 보장된다고?
1: 그렇다니까. 저 분위기? 따라간다면? 이분 위기.
3: 뭐야 이거?
1: 저분 위기.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4: 금융,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꼼꼼하게 살펴보고 신중하게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극적인 윤리와 사상의 김상건입니다. 우리 오늘은 실전 모의고사 2회를 푸는 날입니다. 여러분들이 미리 풀어왔어야 됩니다. 제가 여태까지만 수능 완성 강의에서는 미리 풀어와야 되라고 강조를 막 엄청 하지 않았지만 실전 모의고사만큼은 정말 미리 풀어야 됩니다. 딱 여러분들 25분 딱 잡고 푸셔야 되고 혹시라도 미리 제가 그때 말씀드렸던 평권에서 OMR 카드 양식을 다운받아서 출력까지 해서 마킹까지 하는 친구가 있다면 딱 30분 정도 맞춰서 아니면 28분, 29분 맞춰서 푸는 연습을 하길 바라겠습니다. 연습만이 살 길입니다. 바로 한번 오늘 총평 가겠습니다. 먼저 여러분들 이제 1번부터 이렇게 20번까지 마찬가지로 네, 3점 문항이 딱 배치가 되어 있고요. 골고루 출제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3점 문항으로 나오는 걸 미리 보게 되면 이게 어떻게 어렵게 나올지도 예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많이 여러분들 분석한 바에 따르면 보통 비교되는 문제들의 경우에는 3점인 경우가 많고요. 심화되는 선지, 좀 낯선 선지가 나오는 경우에도 3점인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은 그냥 문제를 풀면서 아 3점이었구나, 2점이었구나 할 수 있지만 문제를 푸는 여러분들 눈을 기르게 되면 이게 어떤 포인트가 출제자의 입장에서 이게 어려웠기 때문에 고난도로 배정이 됐구나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 정도 단계까지 가게 되면 수능을 여러분들이 출제자의 위치에서 풀게 될 거예요. 담합기를 기대하면서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네, 간단하게 네, 동야, 한구, 그 다음에 사회, 사상 파트가 잘 나와 있습니다. 네, 일단 예상 등급컷은 여러분들 1등급 47점 정도를 잡았습니다. 2점 혹은 3점짜리 한 개 틀리면 바로 이제 네, 내려갈 수 있다라는 걸 기억하셔야 되고요. 딱 한 문제 정도만 틀렸을 때 1등급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 선지가 굉장히 명확하게 잘 나왔기 때문에 여러분들 잘 맞추지 않았을까라고 기대를 하고요. 혹시라도 네, 6점 정도가 깎이게 되면 그때부터는 이제 2등급으로 이제 가고 있다라는 걸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보통 이제 윤리와 사상, EBS 오답률이라던가 등급컷을 보게 되면 보통 비슷하게 형성이 됩니다. 네, 간혹 가다가 만점이 1등급, 2등급인 경우가 있긴 한데 그런 경우를 제외하고는 보통 비슷하다라는 것도 파악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총평 여러분들 다양한 주제랑 유형이 또 균형 있게 나왔고요. 특히나 네, 동서양의 사상 포인트가 심화 선택지가 나왔다는 것도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좋았던 것 중에 하나가 단순한 키워드 찾기가 아니라 맥락을 좀 파악해야 되는 지문이 출제가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이 가끔 가다가 몇몇 친구들은 단어만 딱딱딱 보고 문제를 푸는 경우가 있어. 근데 그걸 조금 이번에는 경계할 수 있는, 그쵸? 좀 많이 연습할 수 있는 그런 좋은 문제가 출제가 되었습니다. 바로 한번 문제를 맛보면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 2번 문제입니다. 네, 사회 사상과 갑을의 입장으로 옳지 않은 걸 골라주는 문제입니다. 우리가 여러분들 배웠던 네, 자본주의가 딱 떠올라야 되는데 밑줄 한번 치면서 보겠습니다. 경제 전체의 계획이 우리로부터 자유로운 선택을 박탈한다라고 얘기합니다. 경제적인 자유가 사회주의자들이 약속하는 그런 경제적인 자유일 수가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지금 사회주의에 뭔가 비판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는 것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 빨간색 참된 경제적 자유라는 것은 선택의 권리를 가진 상태에서 그 권리에 따른 위험과 책임을 동반하는 우리 경제활동의 자유를 의미한다라고 얘기하죠. 진정한 경제적인 자유라는 거는 네, 위험과 책임을 동반하는 거야. 네. 시장이라는 자생적인 질서 속에서 사람들이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하면서 책임질 것 지고 위험할 걸 여러분들 감수하고 하면서 하는 게 바로 시장이고 그런 게 바로 진정한 참된 자유야 라고 말하고 싶은 거예요. 바로 갑은 여러분들 신자유주의 사상가 하이에크라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갑은 하이에크. 네, 이제 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제관계에 대한 집착에 의해서 제약받지 않고 자율적으로 이자율을 결정하는 정책과 국내 고용의 최적 수준을 겨냥한 여러분들 여기서 빨간 펜입니다. 빨간 펜. 국가 투자 계획을 수립하는 정책이야말로 우리나라나 이웃나라도 돕는다는 의미에서 이 중에 축복을 가져온다고 얘기합니다. 사실 지문만 딱 놓고 보게 되면 국제관계 이해나 정세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건가라고 오해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지문 속에서 맥락을 잡게 되면 아 지금 을의 경우에는 국가에서의 투자 계획을 얘기하는 거구나라는 걸 파악할 수 있습니다. 야 국가가 유효수요를 창출해야 돼, 투자를 사회화해야 돼 라는 맥락들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단서가로는 지금 진짜 숨어 있어. 여러분들이 바로바로 파악하기가 쉽지가 않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문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좀 낯설고 어려울 수 있지만 그 안에서 단서를 찾을 수 있는 문제. 약간 방탈출 같은 그런 문제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어른 여러분들, 케인스가 되겠습니다. 됐죠? 네, 오케이. 네. 다음 이제 한번 1번부터 보겠습니다. 경제 불황은 시장의 자생적 질서를 통해서 해결할 수 있다. 바로 하이에크가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야, 경제 불황 걱정하지 마. 냅두면 시장에서 자생적인 질서에 의해서 해결이 될 거야. 오히려 계획을 하는 것이 사람들을 노예의 길로 빠뜨릴 거야라고 걱정하는 내용들 파악하시면 되겠습니다. 1번 여러분들 동그라미 치면 됩니다. 네, 자생적인 질서, 하이에크에게서 자주 등장하는 표현입니다. 이제 2번 보겠습니다. 경쟁의에 대해서 권력이 자의적으로 간섭하면 안 된다. 하이에크가 지금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그쵸? 네, 따라서 동그라미 치면 되겠습니다. 그쵸? 국가의 적극적인 개입이나 간섭에 대해서 반대할 거라는 것도 파악할 수 있겠죠. 3번입니다. 실험 문제는 유효 수요를 창출하는 정책으로 대처해야 돼. 시장이 실패했어. 사람들이 실업이 발생하면서 지갑들을 닫게 됐어. 어떻게? 그럴 때 국가가 나서서 사람들이 지갑을 열어서 실제로 수요가 이어질 수 있도록 도와줘야 돼라고 말하고 싶은 거예요. 따라서 여러분들, 네, 케인스에게 정확히 맞는 표현 되겠죠. 네. 케인스 여러분 경우에는 이 실업과 같은 문제가 과소 소비나 과소 투자로 인해서 발생하기 때문에 사람들의 소비를 증진시키고 투자 또한 이렇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회화시켜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투자의 사회화, 그다음에 유효수요 창출과 연결지어서 볼수 있겠죠. 다음 4번입니다. 경쟁회에 경제 주체들의 경쟁행위를 조정하는 방법은 없다. B 여러분 틀렸습니다. 지금 케인스의 경우에는 시장 내에서의 자유로운 경쟁만이 아니라 정부가 나서서 이 정책들을 펼수 있다, 공공 정책들을 펼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따라서 경쟁회에 조정하는 방법이 없다라고 하는 건 틀렸기 때문에 정답 바로 4번인 걸 체크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표현들 조금 낯설 수 있겠지만 전체 맥락들을 이해하면 충분히 풀수 있던 문제였습니다. 케인스의 경우에는 플러스 네, 정부의 그런 공공 정책들 혹은 재정 정책들을 통해서 조절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외 같은 단어도 좀 집중해서 보는 게 중요합니다. 5번입니다, 여러분들. 별표 치겠습니다. 이거 무려 빨간색 볼펜입니다. 친구들이 많이, 네, 헷갈려하는 포인트. 개인과 기업의 이익 추구가 경제에 도움이 될수 있다. 둘다 여러분들 자본주의 사상가입니다. 계속 스미스부터 말하고 있지만 자본주의 사상가들이 갖고 있는 공통적인 특징들이 있어. 그 특징들을 우리가 계속 이거저거 여러분들 주워서 이렇게 잘 아껴서 여러분들 잘 다듬어 놔야 돼요. 나중에 실제로 수능에 출제가 되었을 때 여러분들이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는 이런 중간중간 나오는 선지 포인트들 익히는 게 중요합니다. 시장 내에서의 사람들의 이익 추구가 경제에 도움될 수 있다. 둘의 공통점으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정답 바로 4번인 거 다시 체크하고 넘어가길 바라겠습니다. 이제 네, 2회 4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대 서양 사상가 나와 있고요. 네, 근대 서양 사상가 나와 있습니다. 목록들은 이제 고대 서양 사상가는 지난번에 딱 제가 읊었으니까 오늘은 근대 서양 사상가만 딱 빠르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나가 따르면 떠올라야 돼, 여러분들. 첫 번째, 바로 데카르트, 베이컨, 스피노자, 흄, 칸트, 벤담, 미리 딱 떠올라야 돼요. 이쯤 되면 이제 이렇게 머릿속에 쫙 이제 가야 돼. 네, 알겠죠?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상 대화입니다. 갑부터 보겠습니다. 야, 쾌락은 좋은 거야, 선이야. 근데 모든 쾌락이 선택할 만한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때론 여러분들, 때로는 우리를 좀더 고통스럽게 하는 그런 쾌락도 있어. 잘 분별해야 돼. 우리가 욕구를 잘 분별해서, 이성적인 숙고를 잘 분별해서 여러분들, 우리가 진정한 쾌락을 누리기 위해 노력해야 돼, 그치? 그 얘기들을 연결지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고통은 나쁜 것이지만 그것들을 모두 회피해야 되는 건 아니다. 네, 그것과 마찬가지라고 합니다. 여러분, 제가 어제 이제 입안에 있는 교정장치가 좀 빠져서 치과 치료를 갔다 왔습니다. 치과는 항상 들어갈 때마다 공포가 약간 좀 무서운 마음이 드는 것 같아. 그 특유의 냄새부터 그 소리까지 해서 무섭습니다. 근데 치료를 안 받으면 제가 계속 이게 따갑고 거슬려서 치과 치료를 받고 왔습니다. 그때 조금 아프고 힘들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걸 잘 치료받게 되면 오히려 더 즐거움, 쾌락이 생기게 되죠. 따라서 이 여러분 에피크로스의 관점에 따르면 야, 쾌락은 좋은 것이지만 모든 쾌락이 선택할 만한 건 아니야. 반대로 고통도 나쁜 것이지만 그것들을 우리가 모두 피해야 되는 건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일상의 맥락과 연결지어서 보시면 이해하기 쉬울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밑줄 여러분들, 쾌락과 고통을 비교해서 측정해서 이익과 불이익에 주목해야 돼. 이 모든 것을 판정해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이성적 숙고로 잘 분별해야 돼라는 것과 연결 지으면 되겠죠? 답은 바로 에피크로스가 되겠습니다. 네, 사파가 굉장히 잘 표현되어 있습니다. 을을 보겠습니다. 바로 밀처럼 보이는데, 그래도 보겠습니다. 질 높은 쾌락을 가질 수 있는 사람들이 때로는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질 낮은 쾌락을 위해서 질 높은 쾌락을 희생할 수 있대요. 네. 이 사람은 분명히 책 읽는 거에 즐거움을 누렸던 사람인데, 그보다 낮은 쾌락을 누리기도 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종종 성격의 나약함으로 인해서 좋음의 가치가 적다는 것을 알지만, 보다 쉽게 얻을 수 있는 좋음을 선택하기도 한다고 얘기합니다. 네. 누구나 다 인간으로서의 품위감과 이런 고등능력을 갖고 있지만, 살아가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때로는 질적으로 높고 고상한 쾌락을 추구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중요한 건 여러분들, 지금 을 사상가의 경우에는 쾌락에 질적 차이가 있다라고 얘기하는 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바로 을은 누구예요? 존 스튜어트 밀이 되겠습니다. 이 공리주의 같은 경우는 기본적인 베이스가 인간은 쾌락을 추구하고 고통을 피한다. 쾌락은 좋음이고 고통은 악이다라고 했던 공통적인 베이스가 깔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쾌락주의를 제시했던 에피크로스가 연결되고 있다는 것도 확인할 수 있죠. 다만 에피크로스의 경우에는 개인의 쾌락과 개인의 고통에 집중했다면 이 밀과 벤담과 같은 공리주의 사상가들의 경우에는 이해 당사자들, 관련된 사람들의 최대다수 최대행복을 얘기했다라는 그런 차이점도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쯤 되면 이제 이 정도 여러분들 복습이 돼야 돼. 네, 밀이고요. 질적 공리주의입니다. 네, 기억입니다. 인간에게 즐거운 삶과 유독한 삶은 분리될 수가 없다. 그쵸? 이거 에피크로스 하면서 계속 얘기했던 내용입니다. 즐거운 삶과, 네, 덕 있는 삶과, 그쵸? 지혜로운 삶과, 그리고 정의로운 삶은 분리될 수 없다라는 거 계속 얘기했습니다. 니은입니다. 타인의 쾌락을 개인의 쾌락보다 항상 우선해야 된다. B 틀렸습니다. 공리주의 여러분들 입장에 따르면, 네, 우리가 나의 행복과 타인의 행복을 우리가 공평하게 생각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하죠. 네, 관련된 여러분들 원문을 간단하게 네, 읽어드리면 이렇게 이제 미리 얘기합니다. 미래 공리주의 책에서 얘기합니다. 행위자 자신의 행복이 아니라 그와 관련된 모든 사람의 행복을 얘기한다. 공리주의의 기준은 그렇다. 공리주의는 어떤 행위자가 자신의 행복과 남들의 행복 사이에 공평무사하고 자비로운 구경꾼처럼 공정하게 행동하기를 요구한다라고 얘기합니다. 따라서 여러분들, 네, 니은 틀렸다고 지워주면 되겠습니다. 쉽게 말하면 여러분들, 눈앞에 빵한 조각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상황에서 나는 지금 배가 불러. 근데 지금 상대방은 빵을 안 먹으면 굶어 죽게 생겼어. 이럴 땐 여러분들, 상대방에게 양보하는 거야. 네. 반대로, 나는 지금 빵을 안 먹으면 굶어 죽게 생겼어. 상대방은 근데 배가 지금 부른 상황이야. 그럴 땐 내가 먹어야지, 그치? 때로는 양보할 수 있고, 때로는 여러분들 내가 먹을 수 있다는 걸 이해하면서, 니은 선지를 파악하길 바라겠습니다. 타인의 쾌락을 항상 개인의 쾌락보다 우선하는 건 아닙니다. 디귿입니다. 질 높은 쾌락을 즐기려면 그에 맞는 고등 능력이 필요하죠. 디귿 여러분들 동그라미. 네, 미래 관점에서 동그라미 치면 되겠습니다. 네, 리을입니다. 감각적 쾌락에 대한 갈구보다 정신적 쾌락의 향유가 행복 실현에 도움이 된다. 물결 여러분들. 두 사상가 공통적으로 둘다 정신적인 쾌락을 좀 우위에 두었습니다. 따라서 그 포인트가 연결되어서 둘의 공통점으로 출제가 되었습니다. 네, 별표까지 치길 바라겠습니다. 제가 실제로 수업 때도 강조하고 있던 내용인데 이렇게 출제까지 이어져서 나왔습니다. 개념과 문제는 여러분들 동떨어진 게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개념과 문제를 왔다 갔다 하면서 실력들을 키우는 게 중요합니다. 네, 정답은 여러분들, 네, 기역과 디귿과 리을의 몇 번이었죠? 네, 5번이라는 걸 이렇게 네, 파악할 수 있습니다.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5번 문제입니다. 적절하지 않은 걸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회 사상입니다. 타인이 그의 뜻대로 나의 동의를 받지 않고 내 것을 취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면 나는 소유권을 갖지 못한다고 얘기합니다. 국가의 최고 권력 또는 입법권이 원하는 대로 무엇이나 할수 있으며 신민의 자산을 자의적으로 처분하거나 그 일부를 제멋대로 생각하는 것은 취할 수 있다 생각하는 것은 지금 오류라고 얘기합니다. 우와, 여러분들. 갑을 쫙 읽었는데 흐름이 지금 자연스럽게 연결은 됐지만 파악하기가 쉽지가 않아, 그치? 여러분들이 계속 연습해야 되는 게 바로 이런 연습이에요. 네. 아까 얘기했던 방탈출, 보물찾기 느낌으로 파악해야 돼. 여러분, 전 지금 이긴 지문을 읽는 동안에 굉장히 눈에 띄었던 단어가 있습니다. 네.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소유권. 두 번째, 여러분들, 입법권. 국가의 최고 권력, 입법권. 다시. 여러분들, 뭐지? 네, 오케이.
지금 이제 소유권과 입법권을 강조했던 사상가가 떠올라야 돼. 그리고 입법권이라는 것이 여러분들, 신민의 자산을 자의적으로 처분하거나 제멋대로 취하면 안 된다고 지금 말합니다. 오류라고 지금 문제를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재산권을 우리가 혹은 자연권을 보존하기 위해서, 보장받기 위해서 사회계약을 맺었어. 사회계약을 맺은 이후에 입법권이나 여러분들, 입법권을 지닌 입법부가 만약에 이 자연권을 보장하지 못하고 시민들의 재산을 빼앗거나 생명을 해치게 되면 저항권 발동이 가능하다고 했던 사람이에요. 사회계약의 목적에 맞게 운영해야지 무슨 소리야, 무슨 짓이야 라고 지금 말하는 사람 떠올라야 돼. 갑은 여러분 누구예요? 바로 로크입니다, 로크. 진짜 단서가 엄청 숨어 있어. 네. 그러니까 이런 문제를 많이 풀어봐야 돼. 여러분들이 이 단서들 속에서도 제가 지금 파악했던 것처럼 소유권, 입법권, 그큰 맥락들까지 다 이해를 해서 하셔야 문제를 쉽게 풀수 있습니다. 을 보겠습니다. 네, 공동의 힘을 다해서 각 구성원의 인격과 재산을 지키고 보호해주는 연합 형태를 만들어야 돼. 네, 이것에 의해서 개인은 전체와 결합되어서 자기 자신에게만 복종하고 이전과 마찬가지로 자유로울 수 있는 연합 형태를 발견하는 것, 그것이 사회계약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와, 여러분들, 을도 지금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쵸? 근데, 을도 우리가 파악해야 돼. 일단, 제가 푸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만약에 홉스가 출제가 되었다면, 전쟁 상태에 대한 단서, 절대 권력에 대한 단서가 출제가 될 겁니다. 그쵸? 그럼 맥락과 뉘앙스가 나올 거예요. 근데, 지금 을을 보니까 그런 내용들은 안 나와 있어. 다만, 자기가 자기 자신에게만 복종한다라고 지금 나와 있어. 요 그림이 좀 기억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잠깐만. 옆에다가 그리고 이따 빠질게요. 네. 벤 다이어그램 이러면 있고요. 이벤 다이어그램 속에서 가운데에 있는 일반 의지의 지도에 따라. 그래서 나도, 그쵸? 상대방도, 나도, 쟤도, 얘도 다 원하는 걸 하는 거야. 그래서 일반 의지 여러분 따르는 거는 나도 원하는 걸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에게만 딱 복종하는 거예요. 옛날 사유재산이 생겨가지고 막 예속과 불평등이 생긴 상태에서는 누군가의 막 권력에 휘둘렸을지 몰라. 그런데 일반 의지의 지도에 따르는 계약을 맺게 되면 이제는 나도 내가 원하는 걸 하는 거야. 나만 원하는 건 못하겠지. 근데 나도 얘도 쟤도 원하는 걸 한다라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이 맥락을 여러분 파악한 친구는 을이 루쏘라는 걸 바로 잡을 수 있을 거예요. 을은 루쏘입니다. 여러분들 이 5번 문제 별표 치세요. 네. 단서가 굉장히 꼬깃꼬깃 숨어 있어. 이런 문제를 계속 연습할 수 있어야 됩니다. 네. 정답 바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1번입니다. 법률을 집행하는 권력, 여러분들 집행권 되겠죠, 그렇죠? 자연법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네, 틀렸습니다. 네, X치면 되겠습니다. 네, 별표 치겠습니다. 조금 낯설 수 있던 선지입니다. 여러분, 로크에 따르면 법률을 집행하는 권력이나 법률을 제정하는 권력, 입법권이나 둘다 자연법의 제한을 받는다고 평가합니다. 간단하게 로크의 통치론에 나오는 내용을 제가 빠르게 읽어드리겠습니다. 로크 여러분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연법은 일반 사람들은 물론 입법자들을 포함해서 만인에게 영구적인 규칙으로 남아있다. 입법자들이 타인의 행위를 규제하기 위해서 만든 규칙들은 자연법, 곧 신의 의지에 부합되는 것이어야 된다. 입법권 여러분 분명히 자연법의 제한을 받는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내려가서 여러분들 쫙 이제 이어져서 보게 되면 네. 어디 또 관련된 구절에 나오냐면 제가 또 이렇게 찾는 또 재미에 또 공부를 하거든요. 이렇게 하면 얘기합니다. 네, 권위를 가진 자가 누구이든 법에 의해서 그에게 부여된 권력을 초과하고 그 갖고 있는 무력을 사용해서 시민들에게 법이 허용하지 않는 것을 강요하는 자는 그 점에서 위정자로서의 자격을 상실하게 된다라고 합니다. 우리는 두 가지 맥락을 통해서 입법권과 집행권 모두 다 자연법의 제한을 받는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자연법 얘기했을 때 로크가 딱 떠올리면 보통 자연 상태에서만 끝난다라고

오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걸이 1번 선지를 통해서 배워가길 바라겠습니다. 네, 1번 여러분들 체크하겠습니다. 2번 보겠습니다. 입법부가 지니는 최고 권력은 시민에 의해서 철회될 수가 이쪽 우측 여러분들 저항권 떠올리면 되겠습니다. 네, 2번 동그라미. 정답은 일단 나왔네요. 네, 1번 되겠습니다. 네. 다음 이제 3번 보겠습니다. 일반 의지에 대한 복종은 시민적인 자유와 양립할 수가 있죠, 그쵸? 일반 의지를 여러 번 따르는 거는 네, 시민적인 자유랑 양립이 가능합니다. 4번, 통치자가 지닌 권한도 법의 지배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죠, 그쵸? 따라서 동그라미. 다음 이제 사회계약 이후에 정당한 사유재산은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다. 네, 로크와 루소의 공통점으로 출제가 가능한 내용입니다. 따라서 별표치고 익혀두시길 바라겠습니다. 로크 여러분 경우에도 우리가 계약을 맺은 이후에는 이제 안정적으로 재산권을 보장받을 수 있다는 걸 기억하면 되고요. 루소의 경우에도 여러분들 계약 이후에 이제 우리가 법에 의해서 소유권을 보장받는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5번 별표치면 되겠습니다. 다음 이제 넘어와서 네, 7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7번 문제 여러분들 바로 한번 볼게요. 네, 한국 유교 사상가 오케이 이왕과 이 중에 하나인가라고 한번 고민해 보면서 들어갈게요. 이른바 기발이승이라는 것은 기가 이에 앞선다는 것이 아니다. 기는 자기가 있고 이는 자기가 없으니 그 말이 그렇지 않을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오케이 여러분들 지금 기가 자기가 있지만 이는 자기가 없다고 말합니다. 지금 말하고 싶은 게 뭐예요? 나는 이발을 인정하지 않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딱 이것만 파악해도 누군지 파악할 수 있어. 갑은 이이구나. 그렇죠? 네. 이렇게 숨어있는 단서 찾아야 됩니다. 네, 을입니다. 사전의 정은 이가 바람에 기가 따라서 따는 거야. 오케이, 이가 바랐다. 이발을 얘기하고 있죠. 본래 순선하고 악이 없지만 반드시 이가 바란 것이 완수되지 못하고 기에 가려지면 흘러서 불선도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을은 여러분들 이왕이라는 거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이왕의 짐은 별표치고 또 체크하시길 바랍니다. 바로 한번 기억 보겠습니다. A입니다. E에게 yes, 이왕에게 no가 나와야 됩니다. 수호지심은 사단 중에 하나죠, 여러분들. E가 바란 것이고, 의는 기가 바란 것이다? 의라는 건 여러분들 사덕 중에 하나죠, 그쵸? 네. 지금 근데 기억은 E에게 맞아요, 틀려요? 틀렸어요. E는 이발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억은 E에게 틀렸다고 지워주면 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이왕에게는 맞을까요, 틀릴까요? 여러분, 이왕의 입장에서 수호지심은 이가 바란 게 맞습니다. 그런데, 을하고 하는 덕이 기가 바란다고 보지 않죠, 그쵸? 따라서, 네, 이왕에게도 틀렸습니다. 네, 이런, 그런 두 가지 다른 이유로 틀렸다고 지워주면 되겠습니다. 니은입니다. 기는 바라는 것이고, 이는 바라게 하는 까닭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의 경우엔 여러분들, 네, 바라는 건 오직 기다라고 얘기하죠, 그쵸? 이는 기가 바라게 하는 까닭이라고 얘기합니다. 반면에, 이왕의 경우에는, 야, 분명히 이도 발해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쵸? 따라서 이발을 얘기했던 이왕은 네, 니은의 물음에 대해서 A에 대해서 노라고 얘기할 겁니다. 우리가 찾고 있던 정답은 니은 되겠습니다. 뒤집어 보겠습니다. 네, 칠정은 사단을 겸하고 본연지성은 기질지성을 겸하는가? 여러분들, 칠정 안에는 사단이 있는 게 맞죠, 그쵸? 그런데 기질지성이 이 본연지성을 겸하는 겁니다. 위치가 바뀌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따라서 요 선지는 좀 어려웠을 수 있는데 틀렸습니다. 이것은 틀렸다고 지우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이제 이 입장에서 기억해야 되는 게 네, 이렇게 칠정 사단 그다음에 여기 나오는 이와기를 함께 말하는 기질지성 그다음에 이렇게 여러분들 제 개념에서 설명드렸던 내용이에요. 본연지성 따라서 칠정은 사단을 겸하고 나아가서 기질지성은 네, 바로 본연지성을 겸한다라고 이해하셔야 되겠습니다. 네, 이거는 이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 다음 이제 리을 보겠습니다. 이는 현상적으로 네, 나뉘어 있지만 본래 하나인가? 지금 여러분들 한자로 뭐라고 써 있죠? 네, 이일분수라고 써 있는 거예요. 주의를 계승하는 이왕이 예스라고 할수 있는 질문이 맞습니다. 정답은 니은과 리을의 2번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문제 또한 좀 굉장히 까다롭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특히 디귿 선지에다가 별표치고 다시 복습하길 바라겠습니다. 네. 다음 이제 넘어가서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9번입니다. 오케이. 9번. 고대 서양 사상가 갑, 근대 서양 사상가 을이 나왔습니다. 고대랑 근대랑 중세랑 왔다 갔다 자주 비교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연습이 계속 왔다 갔다 돼야 됩니다. 볼게요. 대중은 지식이 있는 사람

도 지식이 아닌 쾌락, 고통 등의 지배를 받는다고 생각한대요. 일반적인 사람은 앎이 있어도 사람들이 고통과 쾌락과 같은 것들에 의해서 지배를 받는다고 생각을 한대. 그런데 지식은 사람을 지배할 수 있는 고상한 것이야. 그래서 누군가가 좋은 것과 나쁜 것이 무엇인지 안다면 빨간색. 지식이 하라고 하는 것 외에는 다른 것이 그를 제압할 수 없다고 얘기합니다. 알면 행할 거야. 나쁜 것을 했다, 그건 그가 무지한 거야. 일반적인 사람들은 막 쾌락과 고통 때문에 그 사람이 알아도 막 잘못된 걸 한다라고 오해하는데 그런 거 아니야. 진짜 알면 그걸 할 거라고 말하는 거예요. 바로 지혜행합을 여러분들 떠올려야 되고요. 갑은 소크라테스라는 걸 파악할 수 있습니다. 소크라테스. 다음 이제 을 보겠습니다. 여러분, 굉장히 유명한 구절입니다. 자연은 인류를 고통과 쾌락이라는 두 군주가 지배하도록 하였다. 우리가 무언가를 행할까를 결정하고 해야 하는가를 지시해주는 것은 고통과 쾌락이다. 고통과 쾌락의 근거에서 공리주의 원리를 도출했던 사람이에요. 그렇죠? 한편으로 옳음과 그름의 기준이 한편으로는 원인과 결과의 사슬이 둘의 옥좌에 매여 있다고 얘기합니다. 을은 바로 벤담이 되겠죠. 이 지문들의 여러분 경우에는 어떤 거를 좀 묶어서 출제하신 걸까요? 바로 고통과 쾌락이라는 거를 근거로 해서 출제를 하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런 문제들 봤을 때 단순히 그냥 아, 오케이. 갑은 누구? 을은 누구? 하지 말고 얘를 대체 얘들을 왜 어떤 걸로 묶었을까를 계속 고민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1번 풀겠습니다. 어떤 행위가 좋은 줄 알면서도 행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 그럴 일 없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죠. 지행합을 떠올리면서 1번 X. 2번입니다. 쾌락의 지배를 받는 사람은 지식을 지닌 사람이 아니다. 쾌락으로 휘둘렸다? 그거 진짜 하는 거 아니야 라고 말하고 싶은 거예요. 따라서 정답 바로 2번 되겠죠. 3번입니다. 개인의 모든 행위에 공리 원리를 적용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따라서 3번 X. 4번. 개인에게 적용되는 도덕 원리와 정부 정책이 정하는 원리는 똑같죠? 바로 공리 원리로 갔습니다. 유용성의 원리, 공리의 원리. 5번입니다. 쾌락을 추구하는 본성이 도덕 원리의 근원이어야 된다. 소크라테스에게 해당이 안 되기 때문에 지워주면 되겠습니다. 갑에게 X입니다. 반면 여러분들, 벤담의 경우에는 쾌락을 좋아하고 고통을 싫어하는 그런 자연적인 경향성으로부터 공리주의를 말하고 있다는 걸 확인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제 넘어가서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11번 문제입니다. 고대 동양 사상가 갑과을의 입장으로 옳은 걸 골라줍니다. 성인이 정치를 함에 있어. 오케이. 성인 나왔어. 여러분, 성인 나오면 제가 뭐라고 했죠? 항상 노자다. 항상 공자다. 이런 말안 했죠. 그쵸? 성인이라는 말로만으로는 우리가 파악할 수가 없어. 그래서 이게 노자인지, 장자인지, 공자인지 여러분들, 맹자인지를 파악해야 돼. 그러기 위해선 전체 맥락을 잘 잡아야 됩니다. 성인이 정치를 할 때는 그들의 마음을 텅 비게 한대, 여러분들. 비워준대, 여러분. 비워준대. 오히려 뜻을 약하게 한대요. 뼈를 강하게 한대요. 생명을 귀하게 여기게 한대요. 그래서 언제나 백성들로 하여금 밑줄 쫙 빨간색 아는 것도 없고 욕심도 없게 만든다. 우리 수업 때 계속 얘기했던 무지무욕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혜롭다고 하는 자들이 감히 인위적인 일을 도모하지 못하게 한다. 이때 여러분들 말하는 아는 것이라는 것과 지혜롭다고 하는 건 이제 유교에서 말하는 분별적인 지혜가 되겠죠. 그렇죠? 그런 부분들도 연결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갑은 분별적인 지식을 거부하고요. 무의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바로 노자가 되겠습니다. 노자. 이제 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빨간색 여러분들 중요한 키워드입니다. 진인 나왔습니다. 진인, 지인, 신인, 천인, 성인. 장자가 얘기했던 이상적인 인간상 이런 다섯 명다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다섯 개 부류 기억하면 돼. 근데 이제 참고로 이번에 수능 특강에서도 계속 나오고 있지만 이 지인이란 여러분 표현, 특히 우린 여태까지 이거 장자만 해당이 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순자에게도 지인이란 표현 나왔다는 걸 우리가 정리했죠. 여러분들이 지인과 진인이란 표현도 마찬가지입니다. 딱 표현한 개만 보고 오해하시면 안 돼. 전체 맥락을 다시 확인하는 그런 여유가 필요합니다. 일단 장자인 것 같지만 더 볼게. 부족하지만 남에게서 받은 것이 없대요. 편안히 행동하는 것이 모관한 듯하지만 고집하지 않고요. 텅 비어 있지만 화려하지 않대요. 그의 덕은 점잖게 지극한 선에 머물러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유교랑 여러분들 지금 대비적으로 비어 있고 편안히 행동하고 있고 고집하지 않고요. 오히려 점잖게 지극한 선에 머물러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사실은 장자라는 걸 파악하기가 쉽지가 않았던 여러분들 지문일 거예요. 그런데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출제자들은
여러분들이 이거를 장자로

헷갈려 할까, 순자로 헷갈려 할까 다 고민하고 냅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보다가 맥락을 파악했을 때 이게 그래도 유교의 누군가였다면 이런 말이 나오지 않았을까라는 고민도 같이 하시면서 지문을 파악하는 능력을 키우시길 바라겠습니다. 그게 정안 되면 이제 내려가서 선지까지 보고 오는 것도 필요해요. 네. 내려갈게요. 1번입니다. 성인이 무위한 백성들은 저절로 바르게 된다. 네, 노자가 말하는 게 맞죠? 뭐야? 정답 1번 나왔습니다. 2번입니다. 하늘과 땅은 어질지 않지만 사람을 특별하게 존중하지 않죠, 여러분들. X. 3번. 좌망을 통해 좋아요. 근데 이니에즈가 본성임을 자각. B. 틀렸습니다. 도가의 경우에는 이니에즈라는 것을 억지스러운 것이다, 무위다라고 하면서 네. 억지스러운 것이다, 인위적인 것이다라고 하면서 비판하죠, 그쵸? 네. 무위를 추구하는 노자와 장자가 비판하는 내용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내려와서 여러분들, 네, 4번 보겠습니다. 네. 돈은 만물을 낳는 근원이지만 자연의 운행 원리가 아니다. 틀렸습니다. 자연의 운행 원리입니다. 5번입니다. 시비분별을 통해서 자연의 순리를 깨달아야 된다. 둘다 분별을 통해 순리를 깨닫자고 하지 않기 때문에 틀렸다고 지워주셔야 되겠습니다. 알겠죠? 무위를 여러분들 추구하고 인위적인 걸 싫어하는 도가의 장자, 노자. 네, 문제 풀었습니다. 이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2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중국 유교 사상가 나왔습니다. 오케이, 주희랑 왕수인 나왔겠구나라고 예측할 수가 있죠? 네, 갑부터 보겠습니다. 마음은 이미 움직인 것과 움직이지 않은 것을 포괄한대요. 심통성전과 맥락이 비슷한 것 같은데 조금 말이 어려운 것 같아, 그치? 네. 근데 밑에 바로 또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마음이 움직이기 여러분 전에는 성이 되고요, 본성이고요. 움직이면 감정, 정이 됩니다. 이것이 이른바 마음이 성과 정을 아우른다, 심통성전이 되는 것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 갑은 주의다라는 걸 파악할 수 있죠. 주의의 또 수양론과 연결지어서 보면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제 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은 몸을 주제하는 거다. 마음이 발현되는 곳이 곧 의이고, 의의 본체가 곧 지이다. 양지. 의가 있는 곳이 곧 사물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마음밖에 이치 없고 마음밖에 사물 없다. 지난번에 얘기했던 심의 물이 심의 무물이 되겠습니다. 을은 여러분들 왕수인이라는 걸 바로 파악할 수 있습니다. 쉽게 여러분들 왕수인 을의 부분을 제가 이렇게 그림으로 그려드리면, 오케이, 빠르게 그려줄게. 네. 제가 늘 여러분 말하지만, 이렇게 이제 사람이 있는 거야. 사람은 여러분들 마음에 바로 양지라고 하는 지가 있는 거예요. 이 양지가 가는 방향이 의인 거고요. 여기가 이제 마주하는 사물 여러분들, 바로 이게 물인 거예요. 네. 오케이, 내려갈게요, 좀. 네. 이게 물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부모님을 대했을 때는 양지를 우리가 치양지를 해서 효도해야 된다는 걸알 거고요. 임금을 대했을 때는 충성해야 된다는 걸알 거라는 거. 친구를 대했을 때는 신의를 다해야 되는 걸알 거라는 걸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네. 요런 여러분들 맥락도 잡아주시면 공부할 때 편할 거예요. 이제 한번 내려가서 네, 보겠습니다. 1번입니다. A입니다. 도덕적인 암과 실천은 분리될 수 없음을 간과한다. 지행합의를 여러분 얘기했던 왕수인의 경우에는 알고 있죠. 분리될 수 없다라는 걸 강조합니다. 2번입니다. 양지를 사물마다 온전하게 실현해야 된다. 치양지해야 된다. 이거 왕수인이 강조하는 거야, 그치? 따라서 왕수인이 인정하고 있다라고 고쳐야 되겠죠. B입니다, 여러분들. 이제 왕수인의 공격입니다. 사람의 마음에 하늘의 이치가 존재함을 간과한다. 네. 주의 관점에 따르면 마음의 본성에 바로 천리가, 그쵸? 바로 마음의 본성이라고 이러면 얘기하지, 그쵸? 성증리를 얘기했던 주의의 관점에서는 사람 마음의 이치가 존재하기 때문에 간과한다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네. 마음의 본성, 본성이 곧 천리다. 성즉리, 이렇게 정리. 네, 다음 이제 네, 내려와서 4번 보겠습니다. 사물의 이치를 탐구하지 않으면 취재할 수 없음을 간과한다. 여러분들, 4번의 경우에는 어때요? 먼저 주의의 관점에 따르면 경물 취지를 얘기하면서 마음 바깥에 있는 사물의 이치를 탐구해야 된다. 그러면 취지에, 그쵸, 극진한 앎에 이를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화룡관통까지 얘기했다라는 걸 우리가 배웠죠, 그쵸? 따라서 주의 관점에서 간과한다라고 볼 수가 없고요. 네. 나아가서 여러분들 왕수인의 관점에서 사물의 이치를 탐구하지 않으면 취지할 수 없다라는 비판도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쪽 모두 틀렸기 때문에 네, 지워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 이제 5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물이란 은염이 향하는 대상을 바로잡는 것임을 간과한다. 여러분들 5번 자주 나오는 포인트입니다. 별표 치고 정답 5번 하겠습니다. 네, 주희랑 왕수인이 말하는 경물 취지 그 의미들이 좀 다릅니다.

기본적으로 둘다 유교를 계승하기 때문에 경물치지 해야 된다, 존천리 거인을 해야 된다라는 걸 얘기합니다. 그런데 의미가 좀 차이가 있습니다. 이 격이라는 게 여러분들 왕수인의 관점에서는 바로 잡는다예요. 그래서 은염이 향하는 대상을 바로 잡는 게 왕수인에게는 경물입니다. 반면에 주위의 여러분 관점에서는 경물의 격이 이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물에 이르러야 된다, 바깥사물에 이르러야 된다, 바깥사물의 이치를 탐구해야 된다가 주위에게 경물입니다. 경물에 대한 의미 차이가 왕수인과 주위가 난다라는 걸 이용해서 둘의 비판 포인트로 출제가 잘된 선지입니다. 정답 바로 5번이라는 거 여러분들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복습. 네, 왕수인에게 격이라는 건 바로 잡는다. 그래서 경물은 은염이 향한 대상을 바로 잡는 거다. 반면에 주위에게 경물은 마음 바깥에 있는 사물의 이치를 탐구하는 거다. 마음 바깥의 사물에 이르는 거다. 주위에게는 격이 이르다란 뜻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여러분 해서 이제 네, 5번 정답인 걸 파악했습니다. 이제 다음 문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14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불교 사상가가 나와 있습니다. 머릿속에 네, 바로 원효, 의천, 진우를 떠올라야 되겠습니다. 네, 갑부터 보겠습니다. 내가 몸을 입고 돌을 물을 뜻을 세웠는데 다행히 선지식을 만나 두루, 저 두루 만나 뵀다가 스승님을 만나서 교관을 전수받게 되었다. 네, 교관이란 포인트. 그런데 언젠가 알려주시길 여러분들, 네, 물결, 관도 배우지 않으면 안 되고, 경도 전수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얘기합니다. 이때 여러분, 경은 우리가 배웠던 경전 공부랑 연결지어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경도, 경전 공부도 해야 돼. 그 다음에 지간 수행도 해야 돼. 교종 공부, 선종 공부 같이 해야 돼. 교관 겸수해야 돼가 여러분 떠올라야 돼요. 따라서 여러분들, 네, 누구예요? 바로 교관 겸수를 얘기했던 의천이 딱 떠올라야 되겠습니다. 내가 교관의 마음을 극진히 하는 것은 이 말씀 때문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출제하신 분이 네, 계속 지금 이거 교관 얘기하고 있으니까 교관 겸수니까 잘 따라와야 되라고 지금 여러분들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가끔은 이렇게 친절함을 보이는 문제도 많습니다. 네. 이제 갑 의천 파악했습니다. 을 보겠습니다. 비록 본래의 성품이 부처와 다름이 없음을 깨달았어. 내가 도노했어. 근데 오랫동안 나에게 쌓여있던 세모, 습기를 갑자기 없애기가 어려워. 그래서 점차로 익혀서 닦아야 돼. 오래오래 성인의 태를 길러서 성인 되기 때문에 점수라고 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점수 여러분들. 점수의 방법으로 네, 진우를 얘기했던 정의 쌍수 기억해야 되겠죠? 네, 진우 되겠습니다. 그럼 바로 한번 기억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학과 지간의 수행을 함께 해야 된다. 동그라미 교관 겸수 여러분들. 교정 공부, 선종 공부 같이 해야 돼. 그쵸? 경전 공부, 참선 수행 같이 해야 돼. 네, 교관 겸수. 네, 니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도노는 경전의 완전한 이해 없이는 불가능하다. 때 틀렸습니다, 여러분들. 땡, 엑스. 네. 우리 선종의 해능 때부터 이어오는 여러분들 개념들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단박에 깨닫는 건 경전의 완전한 이해 없이도 가능합니다. 다음 디귿 보겠습니다. 네, 지혜는 선정을 떠나지 않고 선정은 지혜를 떠나지 않는다. 네, 진우리 얘기했던 중요한 표현 중에 하나입니다. 진우라는 관점에 따르면 선정은 마음의 본체이고요. 지혜라는 건 마음의 작용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빨간색. 지혜는 선정을 떠나지 않고 선정은 지혜를 떠나지 않습니다. 교종과 선정의 또 조화랑 연결지어서 디귿 선지 보시면 되고요. 네, 진우에게 자주 나오는 또 표현이니까 별표 치고 가져가길 바라겠습니다. 네, 리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정불변의 실체인 자성을 깨달아야 된다. 네, 둘다 틀렸기 때문에 XX 치고 지우면 되겠습니다. 정답은 네, 기역과 디귿의 몇 번? 2번 이렇게 체크하면 됩니다. 다음 이제 넘어갔어. 15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회 사상가. 갑과 고대 동양 사상가 을의 입장으로 옳은 것이 무엇인지를 지금 묻고 있습니다. 네, 비참한 것도 고통의 한 형태이므로 어딘가에 폭력이 존재한다라고 얘기합니다. 비참하다라는 게 폭력인가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 폭력의 범위를 넓힌 사람이에요. 우리가 사회 구조에서 발생하는 여러분들 억압과 착취로 인해서 개인이 굉장히 소외감을 느끼고 비참함을 느끼는 것들, 그것 또한 폭력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실제로 내가 맞은 건 아니지만 마음이 굉장히 아프죠, 그렇죠? 네, 바로 구조적인 폭력과 연관 지어서 갈등일까라고 네, 떠올리면 되겠습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는 간접적인 폭력, 오케이 여러분 좋아요, 키워드 나왔습니다. 간접적인 폭력이 구조적인 폭력이라는 입장을 취할 수 있게 된다. 간접적인 폭력은 사회 구조 자체에서 일어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사상가들이 폭력의 범위를 전쟁이나 뭐 테러나 아니면은 이런 것들로 좀 좁혀놨다면
이 사상가의 경우에는 넓힌 거예요. 간접적인 폭력까지 우리가 생각해야 된다. 네, 바로 갑은 갈등 되겠습니다. 오케이, 갈등 여러분들. 이 갈등 얘기하는 직접적인 폭력 뒤에 또 얘기할 건데, 우리가 남들에게 여러분들 가하는 욕설 같은 것들. 야이! 이런 것들 여러분들. 네, 그런 것도 이제 갈등이 직접적인 폭력의 예시로 이야기를 합니다. 이걸 지금 왜 얘기하는지는 뒤에 선지를 풀면은 나옵니다. 네, 굉장히 또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을 보겠습니다. 천하의 임금이 진심으로 천하의 이익을 일으키고자 한다면 천하의 해를 제거해야 됩니다. 지금 이익과 해를 얘기했어. 기본적으로 유교였다면은 이로움보다 으로움을 얘기할 텐데 이 사람은 지금 이익을 중시하고 있네? 오케이. 번거로이 공격하고 정벌하는 일은 천하의 큰 해이다. 공격하는, 침략하는, 정복하는 전쟁들, 이거 천하의 큰 손해야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땅히 공격을 방대하는 여러분들, 한자로 지금 뭐라고 써 있냐면, 비공. 이론에 대해서 살펴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을은 겸해교리를 말했던, 비공을 말했던, 이익과 손해를 얘기했던 묵자가 되겠습니다. 바로 한번 1번 포인트 잡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국가가 전쟁 행위를 중단하면 참된 평화가 실현된다. 얘들아, 여기서 봐야 되는 주된 포인트, 참된 평화가 되겠습니다. 다른 말로 진정한 평화. 갈등에게 진정한 평화, 참된 평화는 적극적인 평화이죠. 갈등이 여러분들, 적극적인 평화란 키워드가 기억나야 돼. 그럼 갈등이 말했던 적극적인 평화는 여러분 어떻게 실현되죠? 단순히 전쟁이 멈추면 적극적인 평화가 실현돼요? B 틀렸습니다. 전쟁과 같은 직접적인 폭력도 제거되고, 간접적인 폭력, 구조적인 폭력과 문화적인 폭력이 모두 제거 예방돼야지 우리가 원하는 진정한 평화를 실현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따라서 갈등의 경우에는 모든 국가 전쟁 행위가 중단한다고 해서 진정한 평화가 실현된다고 보지 않기 때문에 1번 틀렸다고 지우시면 되겠습니다. 예리하게 여러분들 봐야 돼요. 알겠죠? 네. 다음 이제 2번입니다. 개인에게 가해지는 언어적인 폭력은 직접적인 폭력의 한 종류이다. 별표 여러분들. 네, 동그라미 되겠습니다. 방금 여러분 제가 얘기했었던, 네, 남들에게 막 삐삐삐 욕하는 것도 이 갈등에 따르면 직접적인 폭력의 한 종류입니다. 물리적인 폭력, 언어적인 폭력을 갈등은 얘기합니다. 근데 이걸 왜 제가 굳이 간단해 보이는데 왜 체크했을까? 여러분들 2번 옆에다가, 네, 확대하고 싶은 지금 욕심이, 네, 오케이. 네, 근데 한번 VS로 해결해 볼게요. 2번이랑 옆에다가 VS. 문화적인 폭력을 얘기하겠습니다. 이것도 제가 예전에 실제로 네, 학교에 집필평가에 낸 적이 있었는데 친구들이 많이 또 헷갈려했습니다. 네, 문화적인 이런 폭력에도 언어와 같은 예시가 있습니다. 문화적인 폭력의 예시에는 제가 늘 말하는 뭐 교육이라든가 언어, 예술, 과학, 그쵸? 미디어 같은 게 있습니다. 네. 근데 여러분 그때도 언어가 들어가. 상권쌤, 이 언어랑 지금 언어적인 폭력이랑 똑같은 거예요라고 질문할 수 있어. 바로 예시를 드릴게. 문화적인 여러분 폭력에서 말하는 언어의 예시로 가장 우리가 쉽게 접할 수 있는 게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너희들 한번 살색 크레파스로 한번 여기다가 그림을 칠해 볼래? 살색 크레파스로면 살색. 살색이 뭐죠? 우리는 은연중에 살색을 혹시 하얗거나 혹은 여러분들 우리의 피부색이라고 오해하면서 다른 인종에 대한 그런 차별적인 생각들을 갖고 있는 건 아닐까요? 그쵸? 두 번째 여러분들. 눈뜬 장님이란 표현. 그런 여러분들 우리가 쓰는 표현들에 따르면, 눈뜬 장님이네 하고 넘어갈 수 있어. 근데 그런 표현 자체에는 알게 모르게 여러분들 장님이라고 하는 장인에 대한 표현이 지금 섞여 있는 거예요. 따라서 갈등 여러분 지금 말하는 문화적인 폭력의 요소로 이런 언어가 분명히 들어갈 수 있다. 그때의 언어라는 건 제가 방금 얘기했었던 살색과 눈뜬 장님과 같이 우리 사회 속에 일반적으로 존재하는 폭력들을 정당화시킬 수 있다. 사람들도 모르게 그렇게 은폐할 수 있다. 정당화시킬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내가 알게 모르게 사용하는 그런 언어적인 표현들이 때로는 이게 문화적인 폭력의 하나로서 사람들에게 불편을 주는 게 아닐지 한번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런 여러분 포인트 조금 더 심화해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됐죠? 다음 이제 넘어가서 네, 3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익을 위해서 타국을 선제 공격하는 것이 정당화될 수 있는 에이 뭐야 여러분들. 묵자는 침략 전쟁에 대해서 반대했잖아. 따라서 X. 네.

이게 우리 국가의 이익을 위한다라는 거에서 낚이면 안 돼요, 여러분들. 헷갈리면 안 돼요. 네. 4번입니다. 겸해를 행하는 사람은 이익을 증진하는 사람이 증진하지 않는 사람이 아니죠. 네, 겸해교리 연결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5번입니다. 평화 실현하기 위한 수단이라면 폭력을 허용할 수 있다. B 여러분 틀렸습니다. 네, 갈등에 따르면 폭력 허용 안 되죠. 반면에 묵자의 경우에는 방어 전쟁을 허용한다라는 걸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 이제 대망의 마지막 19번 문제 풀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대 서양 사상가 갑과 을의 입장을 나그림으로 표현하는 문제입니다. 갑부터 보겠습니다. 종이 종이 경우에 나오죠, 여러분들. 미안해. 정의, 부정의 여러분들. 좋음과 나쁨, 그리고 모든 이데아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여서, 각각의 그저치는 하나이지만, 네, 이런 결합에 의해서 어디에나 나타남으로써 각각이 여럿으로 보인다고 얘기합니다. 이데아라는 키워드에서 딱 체크를 해야 돼요. 네. 이데아를 여러분 얘기했던 플라톤 떠올리면 되겠습니다. 플라톤 여러분 얘기했었던 좋음의 이데아도 한번 연결 지어 보시면 되겠죠. 네. 갑은 플라톤. 다음 이제 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간 자체나 모든 인간인 한에 있어서 아무런 차이가 없다. 네. 이데아에 대한 지금 비판적인 관점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만약 그렇다고 한다면 좋음 자체나 좋음 역시 좋음에 한해서는 차이가 없다. 네. 무슨 이데아 세계 속에 좋음의 이데아에 우리가 따라서 살아야 됩니까? 현실 세계 속에서 실현 가능한, 성취 가능한 좋음에 대해서 얘기하고 행복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사상가입니다. 현실과 동떨어진 다른 세계의 좋음 자체, 좋음의 이데아, 선의 이데아 이런 거 얘기하지 맙시다. 바로 을은 아리스토텔레스가 되겠습니다. 네, 연계 교재에서 자주 나오는 또 출제 포인트 중에 하나입니다. 네, 바로 한번 네, 기억부터 보겠습니다. 네, 좋은 것을 좋은 것으로 존재하게 하는 궁극적인 하나의 원인이 있다. 네, 좋음의 이데아가 딱 떠올라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아리스토텔레스의 경우에는 야 그런 거 없어라고 얘기하죠. 좋음이 하나의 공통적이고 단일한 보편자로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을은 얘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억에 대해서는 플라톤이 예스, 아리스토텔레스가 노라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찾고 있던 내용이 맞습니다. 니은 보겠습니다. 좋음과 나쁨을 판단하는 기준이 보편적일 순 없다. B 틀렸습니다. 네. 소크라테스의 계보를 잇고 있는 여러분들,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의 경우에는 분명히 좋음과 나쁨을 판단하는 기준이 보편적일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노노가 되겠습니다. 다음 디귿 보도록 하겠습니다. 행복한 삶을 사는 사람은 덕 있는 사람일 수밖에 없다.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모두에게 해당하는 내용이 맞습니다. 따라서 그럼 디귿은 동그라미 치고 별표 치길 바라겠습니다. 나름대로 지금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가 그런 계보를 이어가는 과정들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네. 다음 이제 리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음 자체가 좋은 것들과 나뉘어 따로 존재할 수는 없다. 좋음 자체라고 그러면 하게 되면은 플라톤의 경우에는 좋음의 이데아를 떠올리면 돼요. 플라톤은 여러분들, 이 좋음의 이데아가 분명히 이데아 세계에 있다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따로 존재할 수 없다라는 거에 대해서 플라톤은 노라고 얘기할 겁니다. 반면에 아리스토텔레스의 경우에는 위에 지금 말하는 것처럼 무슨 소리입니까? 우리가 현실적으로 얘기해야죠 라고 말하면서 플라톤 입장을 비판하고 있는 걸볼수 있습니다. 그는 좋음 자체가 좋은 것들과 나뉘어 따로 존재할 수가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현실과 분리된 이데아 세계에 좋음의 이데아가 있다? 이거나 반댈세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따라서 네, 리을은 을이 예스라고 하기 때문에 을만의 입장이 맞죠. 정답은 네, 기역과 디귿과 리을의 몇 번? 5번이라는 거 이렇게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서양 윤리로 이렇게 넘어오게 되면은 계속 고대, 고대, 고대, 근대, 고대, 중세, 또 근대, 근대, 근대, 현대, 고대, 현대 왔다 갔다 비교되는 걸 파악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계속 이렇게 수능 연계 교재를 풀어보면서 그런 연습들을 하길 바라고요. 문제가 출제가 되었을 때 단순히 그냥 갑과 을을 파악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지금 저와 같이 계속 하는 작업처럼 어떤 키워드로 지금 갑과 을을 묶었을까? 어떤 입장의 대비를 보여주려고 출제하신 분이 굳이 갖고 왔을까라는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분석과 여러분들의 공부가 분명히 수능으로 이어지길 바라고요. 우리 다음 또 3회 해설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우수한 문항 OX 퀴즈입니다. 복습하면서 후기 남겨주길 바라겠습니다. 끝까지 그럼 화이팅하고 남은 3회, 4회, 5회도 힘내서 봅시다. 네, 수고했습니다. 안녕!

안녕하세요. 한국지리의 이종입니다. 저 오늘 실전 모의고사 2회를 진행을 할 텐데요. 얘들아, 어땠니? 솔직히 좀 2회 좀 난이도 있다고 느끼지 않았어요? 그쵸? 그래서 막 2회를 풀고 나서 아, 왜 이렇게 점수가 안 나왔어? 아, 왜 이렇게 시간이 많이 흘렀지? 약간 이렇게 좌절할 필요까지는 없습니다, 여러분들. 이거는 연습이야. 그리고 이 수능 완성의 실전 모의고사가 일반적인 이런 수능이라든지 아니면 6월, 9월 모의평가보다는 조금 더 난이도가 있다고 느껴질 수도 있어요. 왜냐면은 이 부분 되게 조금 더 깊숙하게 들어가는 그런 내용들도 있고요. 아, 나 어디까지 공부해야 되나? 약간 좀 이런 부분들도 아무래도 고민이 들 수밖에 없거든. 근데 그런 부분 제가 다 알려드리겠습니다. 걱정하지 마시고요. 오늘 설명할 게 되게 많아요. 그래서 제가 설명을 안 한 그런 문제가 있더라도 여러분들이 그냥 다 한번 꼭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특히 지역지리 같은 경우는요, 그냥 단순하게 읽으면 되기 때문에 또는 알면은 그냥 쉽게 풀리는 그런 내용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그런 문제라든지 아니면 자연지리 앞에서 했던 그런 지형 부분이랑 이런 실전 모의고사에서 나온 지형 부분이 크게 다른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웬만하면 좀 자연지리에서 지형 부분은 좀 잘 넘어가지 않을까 약간 이런 생각도 되긴 합니다. 여러분들이 어려워하는 건 결국 인문지리잖아. 그래서 인문지리를 중심으로 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그럼 우리 처음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전 모의고사 2회 1번인데요. 뭐 이 문제 크게 많이 어렵진 않았을 것 같아요. 근데 그냥 처음이자 어떻게 보면 좀 마지막으로 한번 그려보자. 제가 이런 문제가 나오면은 이제 경이도가 나올 때가 굉장히 많다라고 했어요. 우리는 이것들을 보고서 어디 지역이지를 딱 추론하면 돼. 근데 이게 여러분들 머릿속에 한 번에 그려지지 않는다라고 한다면은 제가 늘 말하죠. 이거 뭐 어떻게 하면 된다고 그냥? 아이, 그려보면 된다고. 그냥 그리는 거 별로 어렵지 않죠? 그냥 이렇게 그리면 돼, 얘들아. 제가 얼마나 빠르게 그리는지 봐봐. 그리고 이제 절반 나누고 그치? 자, 4333 하면서 4333 기억하시죠? 또 324 하면서 여기 324 기억하시죠? 124도에서 132도 동경, 여기는 북위, 그쵸? 그러면 여기 가운데는 한 128도 정도 될 거고, 그치? 128도. 그리고 여기 가운데 한 38도 정도 되겠다. 그러면서 제가 이거 그릴 때 여기 가운데서부터 딱 그리면 된다라고 했었습니다. 그냥 중간 짧고 길게, 중간 짧고 길게, 자, 하나 둘 안쪽까지, 그 다음 호미 꽃, 이렇게 그리면은 대한민국이 되게 쉽게 이렇게 그려진다니까. 태양 끝에 독도 있고요. 그리고 여기 나선하고 여기 중간쯤에 보면은 여기 울릉도 있다니까. 이렇게 돼 다잖아. 굉장히 좀 쉽게 그리죠. 여러분들도 잘 따라올 수 있어. 그래서 여러분들이 갑자기 되게 좀 당황스러울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 나나 다 같은 거는 그냥 찾아. 이거 모양만 보더라도 이거 뭐예요? 이거 마라도고, 그치? 요거는 뭐예요? 이거 보기만 해도 독도잖아. 그치?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요, 여러분들 좀 위치를 빠르게 찾을 수 있어. 여기가 나구나, 그치? 그리고 여기 끝에가 다구나 라는 걸 찾을 수 있는데, 갑자기 수능에서 정신이 이렇게 바짝 들지 않으면은 이런 문제 이 갑자기 못 풀 때가 있거든. 그래서 이런 거 그냥 구하면 돼요, 얘들아. 124도가 어느 정도지? 124도 40분 정도면은 여기에서 한 40분 정도만 가면 되겠구나, 그치? 한 요 정도 라인이겠구나. 근데 37도 57분은 한 38도 정도 되는구나. 그러면은 거의 이 선에 접하겠다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이 정도 되는 부분이 뭐가 되는 거야? 가가 되는 거구나. 그럼 우리가 여기서 배웠던 부분, 여기 딱 들어가는 부분 하나밖에 없죠. 뭐밖에 없어? 백령도. 이렇게 찾을 수 있는 거예요. 그치? 그래서 이게 재작년에 이렇게 수리적 위치에 대한 문제가 나왔을 때 만도, 비단섬이죠. 비단섬. 비단섬이 나왔는데 대다수의 친구들이 헷갈렸단 말이야. 그렇게 공부 잘했던 친구들도요. 왜? 갑자기 당황스러운 거야. 경위도 딱 보니까 내가 했던 비단섬이 맞나? 약간 좀 이렇게 의문이 들기도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삼성과의 최단 거리는, 그러니까 누가 더 동쪽하고 제일 가깝니라고 했을 때 가가 제일 가까워요? 아니죠. 가가 제일 멀죠. 그치? 그래서 가, 나, 다순으로 뭡니까? 아니, 맞는 말이죠. 그래서 가, 나, 다순으로 멀구나라는 것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니요, 아니요, 예, 하면은 뭐밖에 해당이 안 돼? 여기 병밖에 해당이 안 되는구나. 정답은 병이구나라는 것을 굉장히 쉽게 찾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당황하지 말고 그리세요. 알겠죠? 넘어가겠습니다. 2번입니다. 사실 이 해안선 문제가요, 여러분들이 좀 많이 까다롭다고 생각을 했을 텐데, 그냥 해안선은 딱 이것만 기억하세요. 이게 나올 가능성은 상당히 좀 낮긴 해요. 낮긴 한데, 해안선이 복잡하다라는 것은, 그러니까 해안선이 그만큼 길면 해안선이 복잡하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거든요. 그렇지? 여기 보면은 해안선 길이가 나오잖아. 이게 얼마나 복잡하냐야.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맨들맨들 하면은 이게 그냥 해안선 길이가 일자인 거고, 굉장히 이렇게 복잡하면은 해안선의 길이가 길다라는 거죠. 근데 여기에서 한 가지 추가로 복잡한데 섬까지 있어봐. 그러면은 얼마나 더 많은 해안선이 있겠어? 그렇지? 이 섬의 둘레도 다 해안선에 포함이 되는데. 아, 맞잖아. 그래서 해안선 길이는 여러분들 그냥 그것만 기억하세요. 뭐만 기억하냐면은 딱 섬만 기억해, 섬. 어디가 섬이 많게 딱 요것만 기억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나라를 봤을 때요, 그래 보면은 남한을 그려 보면 딱 이런 모습이잖아. 그렇지? 아니? 그럼 섬은 어디 많이 모여 있어 하면은 전남. 그리고 경남 부분에 좀 많이 모여 있죠. 전남 같은 경우는 서해에도 섬이 많고 남해에도 섬이 많아요. 경남 같은 경우는 남해에만 섬이 많네. 그럼 뭐가 더 해안선의 길이가 길까? 당연히 해안선의 길이가 긴 것은 뭐가 제일 길겠어? 전남이 제일 길 거고 그 다음이 경남이 되겠지. 그렇지 않겠니? 나머지는 뭐 우리가 막 그렇게 기억할 필요는 없어요. 그러니까 막 이걸 다 외우라는 게 아니라, 아예 섬이 많으면 당연히 해안선의 길이가 길겠구나. 그럼 어디에 해안선이 가장 많이 겹치면서 섬이 많아? 서해, 남해 겹치는 전남, 그다음 경남, 이 순으로 많겠구나. 딱 우리가 그것만 기억하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뭐 여기 나오는데 인공, 자연 뭐 이런 것까지 우리가 막 분류해가지고 왜 여기는 인공이 많지, 왜 여기는 자연이 많지, 막 이렇게까지 기억할 필요까지는 없는데, 그냥 해안선만 봤을 때 해안선이 가장 긴거 뭐가 되겠어요? 호남권이 되겠죠? 그래서 가가 호남권이야. 그 다음 두 번째로 긴거 뭐가 되겠어요? 영남권이에요. 그치? 둘이 다 작은데, 그나마 충청권하고 그나마 강원권 중에서 누가 더 맨들맨들해? 강원권이 더 단조롭죠? 그럼 강원권이 더 적겠구나. 충청권이 그럼 그 사이에 있겠구나. 라는 것을 찾은다면, 아예 굉장히 좀 쉽게 풀수 있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알겠죠? 딱 그래서 핵심은 뭐냐면은, 요것만 딱 기억하면 돼. 전남, 경남이구나. 나머지는 다 고만고만하구나. 큰 차이가 없구나. 그치? 뭐큰 차이가 있어도, 뭐 이렇게 두개 비교하면은 좀 차이가 클수 있겠지만, 그치? 아, 요거에 비하면은 아무것도 아니죠. 그쵸? 기억입니다. 충청권은 영남권보다 총 해안선의 길이가 길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아닙니다. 그치? 아니에요. 그냥 여러분들 이것만 보고서도 딱 틀리다는 것을 알수 있어야 돼. 알겠죠? 다해는요, 새만금 간척지구가 있다라고 하는데, 새만금은요, 어디? 전북에 있지, 전북. 그치? 그러니까 다가 아니죠. 낙동강은요, 라에서 발원하여서 나로 흘러나온다라고 되어 있는데, 얘들아, 낙동강. 낙동강. 낙동강. 아, 이거 되게 중요하죠. 이게 사실 이거 딱, 여러분들 이것만 보고서 뭔지 딱알수 있어야 돼. 얘들아, 봐봐. 뭐예요?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거 태백산맥? 아, 소백산맥이란 말이야. 그치? 그럼 태백산맥, 소백산맥의 딱 기점이 되는 게 여기 태백이거든. 태백. 그치? 그래서 이 태백에서 동쪽을 올라가 나천 있고, 이 위쪽을 올라가 나천 있고, 아래쪽을 올라가 나천 있거든. 이세 개의 어떻게 보면 좀 발원지가 되는데, 오십천, 낙동강, 한강의 발원지가 이 태백입니다. 태백. 그래서 태백은 어디? 강원도라고 볼수 있지. 강원권. 그치? 강원 특별자치도죠, 정확히 말하면은. 그러니까 강원권에서 시작해서 어디로? 부산까지 이어지니까 영남권으로 흘러 들어가는 거구나 라는 것도 좀 알아두면 중요한 개념이어서 그냥 한번 알고 갑시다. 알겠죠? 디귿. 가는 라보다 갯벌 분포 면적이 더 있다. 갯벌은요, 그냥 서해 아니면 남해입니다. 그중에서도 서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치? 그럼 가, 라, 가가요. 그 어떤 것과 비교해도 좀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구나라고 생각하셔도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죠? 정답은 디귿과 리을이었습니다. 네, 이렇게 찾을 수 있었어. 그치? 넘어갈게요. 실전 모의고사 2회 7번입니다. 이 부분도 여러분들이 좀 되게 까다롭게 봤을 것 같은데, 원래라면은 좀 그래프로 많이 나오죠. 근데 그래프로 나오나? 아니, 글로 나오나? 사실 우리는 나누는 법만 잘 배우면 돼요. 제가 나눌 때 항상 어떻게 나누라고? 2대2 아니면 1대2대2 이렇게 나누면은 되게 좀 쉽게 풀리는 경우가 많다라고 했습니다.
자, 일단 볼게요. 지역은요.

강원, 경기, 서울, 전남 중에 하나라고 나옵니다. 그쵸? 하나씩 볼게요. 총 부양비가 나옵니다. 전국 평균보다 높습니까? 딱 반반 나뉘죠? 아니요, 아니요, 예. 자, 총 부양비는 유소년 부양비하고 노년 부양비로 구분이 돼요. 근데 그둘 중에서 더 많이 차지되는 게 뭘까? 뭐야? 노년 부양비지, 노년 부양비. 그래서 총 부양비는요, 웬만하면은 좀 노년 부양비가 높을수록 총 부양비가 높다라고 생각하셔도 좋아요, 여러분들. 그치? 왜? 이미 노년층이 유소년층보다 더 많아졌으니까. 그치? 우리가 그렇게 이해할 수 있겠죠? 그럼 총 부양비가 많다는 건 청장년층 비중은 적으면서 노년층의 인구 비중이 좀 많다라는 건데, 그렇다라고 본다면은, 에이, 여기 보면은, 경기하고 서울 같은 경우는 그래도 일자리가 많은데, 강원이나 전남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좀 촉락적인 성향을 띠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다하고 나가 강원 아니면은 전남이 되는 거고, 가하고 나가 경기 아니면은 서울이 되겠다. 이거 완전 그냥 그래프 푸는 거랑 똑같잖아요. 아니, 별반 다를 게 없어. 그치? 그리고 여기 또 나오는 게 뭐냐면은 노령화 지수가 나옵니다. 노령화 지수는 유소년분의 노년층이죠. 그러니까 누가 더 촉락적이니? 약간 그런 거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촉락적인 성향을 띠는 강원하고 전남은 당연히 노령화 지수가 높을 수밖에 없어요. 그치? 근데 약간 요 차이는 있지, 얘들아. 경기하고 서울. 사실 노년 부양비 자체는 좀 비슷하거든. 근데 있잖아, 얘들아. 유소년 부양비가 어디가 더 높냐라고 한다면요. 경기가 높을 것 같아? 서울이 높을 것 같아? 얘들아, 이거 한번 맞춰봐. 이거는 좀 알아둬야 되는 개념이거든요. 자, 얘들아, 경기하고 서울 중에서 유소년 부양비 어디가 높을까요? 둘 중에 어디가 높아? 경기, 서울 있어. 어디가 높을 것 같아? 경기가 더 높습니다. 그치, 유소년층 비율이 더 많이 있다라는 거야. 그거는 이제 서울에서 교외화로 많이 사람들이 떠나가는데, 특히 청장년층 인구가 서울에 살 수는 없으니까 경기도 쪽으로 많이 간 곳도 있고요. 또 경기도 쪽에 제조업이 많이 들어서면서, 그치? 청장년층 일자리가 많잖아. 그러다 보니까 좀 아이를 낳는 청장년층의 비중이 더 높아진 거예요. 최근 들어서 경기도에 인구가 급증하기도 했고. 그러다 보니까 노령화 지수가 높은 거는 오히려 오래된 대도시인 서울이 된다라는 거지. 그치? 그래서 이 부분 아마 좀 어려웠을 것 같은데, 아, 이번 기회에 좀 알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요 부분 체크해 가면서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래요. 알겠죠? 되게 중요할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근데 뭐 이거 아니더라도 밑에서 답이 나오긴 했어. 외국인 주민 중 외국인 근로자의 비율이 높은 곳. 외국인 근로자가 많다는 건 결국 이거 뭘 물어보는 거하고 똑같냐면요. 이거 물어보는 거하고 똑같아요. 뭐냐면은 제조업이 많이 밀집되어 있나요? 이거 물어보는 거하고 똑같아요. 자, 제조업 없는 쪽 서울하고 강원은 없죠. 그러니까 아니요인 곳이 서울 되는 거고요. 서울. 그리고 다가 강원이 되는 거지. 전남은 그래도 대기업이 있잖아. 뭐 석유화학이라든지. 그치? 아니면은 광양의 제철소라든지 있단 말이야. 그래서 라가 전남이 됩니다. 나는 그러면은 경기가 되겠지. 그러니까 좀 어려울 수 있는 그런 문제였는데요. 그래도 되게 중요한 내용들이 많이 들어가 있거든요. 아, 이거는 여러분들 별표 치고 보셔도 됩니다. 되게 중요한 부분이었어. 그리고 어렵기도 했을 거야. 그치? 근데 찾으면은 그래도 좀 쉽게 풀리기도 했었습니다. 서울은요. 강원보다 노년층 인구 비율이 높다? 에이, 아니지. 누가 더 촐락이니? 강원이요. 그치? 경기는요, 강원보다 지역 내 1차 산업 취업자 수 비율이 높다? 아니죠. 누가 더 촐락이니? 이거 물어보는 거잖아. 에이, 강원이 더 촐락이죠. 그러니까 1번, 2번은 사실상 그냥 같은 문제예요. 포장만 바뀐 같은 문제야, 같은 문제. 누가 더 촐락이니까. 3번, 다는요? 다. 강원은요? 나. 경기보다 지역 내 청장년층 인구 비율이 높다라고 되는데요. 청장년층 인구 비율이 어디가 높겠어? 강원이 높겠어? 아니면 경기가 높겠어? 당연히 경기가 높겠지. 그치? 누가 더 촐락이니? 물어보는 거네. 아, 1, 2, 3번이 다 똑같은 문제야 보니까. 그치? 다 똑같은 문제야. 별반 다를 게 없는 문제란 말이야. 그치? 라는 가보다 결혼 이민자 수가 많다라고 되는데요. 전남하고 서울을 비교해보면 서울이 인구가 압도적으로 많죠. 그치? 그래서 촌락 같은 경우는 결혼 이민자 수보다는 결혼 이민자 비율이 높죠. 외국인 내에서 봤을 때. 아, 왜냐면은 이촌 향도로 다 떠나간 여성들이 좀 많이 떠나갔잖아요. 남아있는 사람들, 남성들. 결혼하려고 보니까, 이런 배우자가 없네. 어떻게 해야 돼? 그치? 국제 결혼하는 거지. 이제 그러면서 비율이 높아졌는데, 워낙에 촌락 자체 인구가 적다 보니까 조금만

국제 결혼을 해도 외국인 비율 중에서 국제 결혼 외국인 비율이 결혼 이민자 비율이 확 높아진다라는 거죠. 근데 인구수를 따라갈 수가 없어. 이제 서울의 인구수가 압도적이죠. 그래서 결혼 이민자 수는 서울이 더 높다, 많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아닙니다. 정답 5번이었어요. 그래도 좀 쉽게 풀렸죠. 경기 1,400만, 서울 900만 초반, 에이, 나머지는 200만도 안 되죠. 거의 170만, 한 150만, 요 정도잖아. 각 도별로 인구 정도는 좀 기억을 해두라고 했습니다. 아시겠죠? 아, 근데 약간 서울하고 전남, 요거 한 번만 더 보면요. 전남하고 서울을 사실 좀 결혼 이민자 비율을 비교할 것 같지는 않아요. 앞으로도. 아, 왜냐면은 결혼 이민자 비율을 2023년 기준으로 보면 당연히 좀 전남이 높긴 하거든요. 근데 또 2024년 기준으로 보면은 아, 둘이 비슷비슷해. 아, 그 이유가 뭐냐면은 외국인 비중 중에서 결국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거는 근로자잖아. 근데 서울이나 전남이나 그치 보면은 막 외국인 근로자 비율이 막 압도적으로 많은 건 아니고 오히려 외국인 근로자 비율은 전남이 높은데 또 유학생 비율은 또 서울이 높아요. 아, 그러다 보니까 그 나머지 결혼 이민자 어디가 더 높아? 이러면은 비교하기가 좀 애매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거기서 나올까? 왜냐면 그런 생각이 되긴 합니다. 알겠죠? 좀 어려운 내용이었는데 그냥 한번 그냥 짚고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정답 5번이었습니다. 넘어갈게요. 8번입니다. 다음 자료는 우리나라의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것이다. 신재생에너지 되게 자주 나오는 출제 포인트죠. 그러면서 가장 많이 나오는 게 뭐니? 이러면은 결국 수력, 태양광, 풍력 이렇게 나와요. 단, 가에서 다와 A하고 C 이렇게 좀 복잡하게 나왔습니다. 먼저 그래프를 쓱 보는 거야. 그럼 아, 2010년하고 2023년에 좀 비교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좀알 수가 있고요. 사실 이것만 보고서도 얘들아 찾을 수 있긴 해야 돼. 아, 왜냐면요. 결국 뭐야? 수력, 풍력, 태양광 중에 하나라고 한다면은 최근 들어서 가장 압도적인 비중으로 많이 늘어난 게 뭐예요? 아, 태양광이야, 태양광. 그래서 태양광은 얘들아, 태양광은 비중이 압도적으로 증가했을 거야. 그치? 근데 수력 같은 경우는 예전이나 지금이나 뭐 댐을 우리가 새로 막 건설을 잘안 하다 보니까 유지가 되겠지. 근데 총 생산량 자체가 신재생에너지 비중이 점점 많아지다 보니까 전체 신재생에너지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오히려 비율은 줄어들 거야, 얘들아. 그치? 풍력은 어떻게 될까? 풍력. 풍력은 소폭 증가겠지, 소폭 증가. 소폭 증가. 그치? 그러니까 풍력이 막 증가하긴 하는데 태양광만큼은 아니겠죠. 태양광이 압도적으로 증가하니까. 아니, 그렇게 따지면은, 아니, 뭐예요? 가가 뭐야, 가가. 가가. 여기다 쓸까? 예, 여기다 쓰죠. 가가 뭐예요? 없었다가 갑자기 확 증가. 태양광. 그치? 그럼 나는 뭐예요? 나. 많았다가 오히려 비중은 줄어들었어. 비율로 봤을 때는. 그치? 전체 비율로 봤을 때좀 줄어들었어. 이게 수력이 되는 거죠. 그치? 그 다음, 다. 나머지 풍력이 되겠죠. 왜? 풍력 같은 경우는 그래도 조금 비중, 비율이 늘어나기도 하고 생산량도 좀 많이 증가하긴 했죠. 그치? 생산량이 거의 3배 늘어났잖아. 그치? 그렇게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보면은 신재생에너지의 개발과 이용을 늘리고 있다 하면서 2010년과 비교해 2023년에 신재생에너지 사용량이 약 2.5배 증가했다. 진짜 많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신재생에너지 원별 생산량도 폐기물과 어디의 비율은 감소하고 비율이 감소하고라고 하죠. 비율 감소하는 거 수력. 그치? 가와 다는요, 최근 많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치? 그래서 신재생에너지의 입지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뭐 지역별 생산량의 차이가 많이 나타나기도 하는데 이게 진짜 시험 문제에 많이 등장하죠. 그러면서 되게 중요합니다. 이거 그냥 빠르게 찾을 수 있긴 했을 거예요, 여러분들. 왜냐면은 강원, 경북, 아니 태백산맥, 전남, 아 요거는 해안가? 그럼 여기 4위, 4위 하면은 제주까지 있었겠다라는 게 있었잖아. 그치? 그럼 A는 뭐겠어? 풍력. 그쵸? 자, B 같은 경우는, 오, 한강 일대, 끝났지, 뭐, 수력. 그럼 이 다음에는 뭐가 나오겠어? 경북 아니면은, 우리 경북, 경남 친구들, 경 친구들 나오겠다? 약간 요런 생각이 들죠? 낙동강, 한강이니까요. 그치? C는 뭐겠어? 전남, 전북, 호남 지방, 경북, 소우지. 그럼 그 다음에 나올 거, 충남이겠다. 평야 지역. 그치? 여기가 태양광이 되겠지. 이렇게 찾을 수 있다니까, 얘들아. 좀 어려울 수 있는 개념인데요. 너무 자주 나오고 너무 똑같이 맨날 묻고 있는 그런 문제입니다. 알겠죠? 1번입니다. 가는 다보다 발전 과정에서 소음이 많이 발생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태양광은 소음이 나타나지 않죠. 이제 색깔 좀 달리할게요. 네. 2번입니다. 제주는 수력하고 풍력 중에서 뭐의 생산량이 많아요? 수력은 이기가 좀 힘들죠. 아니, 제주는
건천

많이 나타나는데. 그러니까 이게 맞는 말이죠. 정답은 2번이었습니다. 쉽게 풀렸죠. 그래도 좀 찾으면은 전국 발전량이 많은 거는 태양광이 압도적으로 많고요. 그리고 B는 C보다 1조량. 1조량은 역시 태양광이죠. 가는 A가 아니죠. 그치. 벌써부터 가부터 틀렸네. 그렇죠. 그래서 정답 2번이라는 거는 찾을 수 있었는데 주요 포인트 좀 잘 짚어가세요. 이런 포인트 되게 중요합니다. 알겠죠? 태양광의 비중이 압도적으로 많이 차지하고 예전에 비해서 최근 들어 진짜 많이 늘어났고 그 다음은 수력은 유지되는데 총 신재생에너지의 비중이 높아지다 보니까 그 신재생에너지 안에서 차지하고 있는 비율은 줄어들 수밖에 없고 풍력은 소폭 증가한 듯한 효과를 보이고 그렇죠? 그렇게 찾으면 되겠습니다. 바이오 폐기물까지 우리가 알아야 될까라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요. 요거는 그냥 모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치? 그냥 재생에너지, 재생에너지. 그치? 그래서 뭐 바이오 에너지 같은 경우는 뭐 이제 생물 분해를 가지고 만드는 그런 에너지라고 보시면 되고요. 뭐 비료라든지, 그런 배설물이라든지, 아니면 뭐 나무, 뭐 그런 것들을 활용하기도 하고요. 폐기물 같은 경우는 진짜 폐기물입니다. 그래서 폐기물을 활용해가지고 막 에너지를 만들어요. 뭐 예를 들면은 강원하고 충북의 비중이 높은데 여기 또 광산의 비중이 높잖아. 시멘트 공업. 시멘트 공업에서 이 폐기물 에너지를 가지고 굉장히 많이 돌립니다. 저 폐기물을 막 이렇게 가지고 와가지고 그거 가지고 에너지를 활용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네 그냥 이런 게 있구나 정도 이렇게 알아두고 넘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넘어갈게요. 9번입니다. 다음 글은 지도에 표시된 내 지역에 대한 것이다. 이 문제도 여러분들 보자마자 이게 뭐야? 라는 그런 생각을 했을 것 같아. 일단 하나씩 볼게요. 자, 여기 어디예요? 홍성군, 그치. 홍성군 하면은 내포신도시 있는 곳이라고 볼 수 있겠죠. 이쪽은 천안이 되겠네요. 천안시, 천안. 여기는 청주, 청주시. 그리고 이쪽은 전주, 저 소리축제 있는 곳이죠. 그치. 그래서 하나씩 보면은, 가와 다는 인접한 시와 군이 합쳐진 뭐래요? 도농복합시래요. 갑자기 도농복합시? 여러분들 도농복합시를 그래서 막 다 외워야 되나 약간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잖아. 얘들아 도농복합시가 50개가 넘어가. 그거 어떻게 해. 아, 다 외우고 있어. 제가 말했죠. 항상 공부는 가성비 있게 해야 된다. 가성비 있게. 그래서 우리가 도농복합시에 대해서 한번 이해를 해보자 이거야. 물론 여러분들 도농통합시, 도농복합시 봐 이거 구분해야 돼요 막 이런 생각도 하는데요. 그냥 한국지리에서는 구분 안 해도 됩니다. 그냥 우리가 문제를 풀고자 하기 위함이라면은 도농통합시, 복합시 막 이렇게 여러분들이 세부적으로 구분하실 필요까지는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알아둬야 될 거는 어쨌든 도농복합시든 도농통합시든 시하고 군이 합쳐졌대더라. 시하고 군이 합쳐져가지고 통합이 됐다라는 게 어떻게 보면 핵심이잖아. 그리고 시래요, 시. 그렇다라고 본다면은 일단 생각이 되죠. 면적이 좀 조그마하면 될까 안 될까? 안 되지 않을까? 애초에 시하고 군하고 합쳐졌으면 면적이 좀 넓어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시여야 돼 군이어야 돼. 시여야 되겠지. 근데 여기서 홍성 군은 일단 돼 안 되더라. 안 되겠지, 그치? 시가 아니니까 탈락인 거야. 근데 전주 원래부터 조그맸어. 여기서 합쳐질 시와 군이 있었을까? 약간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자는 거죠. 그렇다고 본다면은 가망성이 있는 거는 청주하고 천안 정도가 아닐까? 근데 청주 같은 경우는 교과서에서 좀 많이 등장하죠. 도농통합시? 도농복합시? 아니 맞습니다. 맞아요. 그치? 자주 등장해. 그치? 여기 원래 시가 하나 더 있었어. 가운데쯤에요. 그치? 물론 뭐 꼭 작다고 해서 도농복합시가 아닌 건 아니에요. 여기 보면은 막 계룡시 이런 것도 있는데 뭐 외워오라고 알려주는 건 아닙니다. 조그맣지만 도농복합시예요.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 좀 면적이 좀 커야 되지 않을까? 약간 이런 생각이 든다면은 천안 청주가 가장 좀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물론 그것도 어렵다면은 홍성군은 적어도 아니겠지라는 그런 생각은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알겠죠? 그리고 두 번째, 세 번째만 찾아도 사실 문제는 풀리긴 했었어요. 가와 나와 다에는 인구가 가장 많은 도시래요. 그렇지? 일단 여기서 인구가 가장 많은 도시라고 한다면 각 도에서 어디예요? 전주, 청주 85만, 65만, 그렇지? 천안 한 65만. 각 도마다 굉장히 좀 많은 곳이네. 그러면은 일단은 찾았죠. 뭘 찾았어 우리는? 가나다 라가홍성이구나라는 것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도청 소재지라는 지우겠습니다. 나와 다는 도청 소재지다라고 하니까요. 도청 소재지 전주 아니면은 뭐가 돼요? 청주가 되겠다. 이런 생각이 되죠. 그럼 가는 천안이구나 하면서 좀 어렵긴 했는데 다가 청주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마지막 나가 전주가 되겠죠. 좀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근데 우리가 한번 그렇게 추론을 한번 해가면서 풀어보자 이거지. 그치? 알겠죠? 밑에 내용도 상당히 좀 좋았습니다. 수도권 전철하고 연결되어 있어요. 어디 가요? 나가요.

네, 천안이죠, 천안. 천안. 그래서 수도권 전철과 연결된 거, 경춘선, 춘천, 그리고 천안, 아산 정도는 좀 기억해두면 되게 좋다라고 했어요. 경부고속철도, 호남고속철도의 분기점은 청주입니다. 이게 바로 맞는 말이죠. 정답 2번입니다. 청주 되게 중요합니다. 아시겠죠? 오송, 오송역 꼭 같이 기억을 해주시기 바래요. 라와다는 행정구역이 맞닿아 있지가 않고요. 그치? 가와 나에는 혁신도시가 위치되어 있다. 가 혁신도시 없고요. 나에는 있습니다. 그치? 가가 아닌 거죠. 가와 라는 도의 이름의 유래가 된 지역이다라고 하는데, 오히려, 그치? 전라도의 전과, 그리고 충청도의 청이지, 가하고 라는 둘다 관련이 없습니다. 자, 이렇게 문제 풀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도농 복합 시스템이 좀 어려웠을 것 같은데, 그냥 앞으로 문제가 나왔을 때좀 이렇게 한번 추론해보면 어떨까라는 그냥 제가 꿀팁을 알려드렸습니다. 넘어갈게요. 자, 10번입니다. 요거는 좀 빠르게 한번 봐보자. 핵심만 보자고요. 그래프에 가에서 다 지역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골라보면 되는데요. 단, 가에서 다는 각각 지도에 표시된 세 지역군 중 하나라고 나옵니다. 자, 여기는요. 여기가 금정구하고 여기가 동래구가 되겠죠. 여기는 중구하고 동구가 되겠네요. 여기는 사상구. 여기는 사하구가 되겠다. 그렇지? 그래서 뭐 모래 위에 있어요, 모래 아래에 있어요. 뭐 그렇게 기억해도 되게 좀 쉽게 기억됩니다. 낙동 가면 모래가 많잖아. 그렇지? 여기 삼각주가 있는 곳이니까. 자, 그러면서 우리가 좀 알아둬야 될 부분. 이 부분은 제조업이 발달했어요. 그렇지? 그리고 이 북구하고 금정구 쪽은요, 뭐가 발달했어요? 여기는 상대적으로 주거가 많아요. 그렇죠? 주거가 많아요. 주거가 많아요. 그리고 이 중구하고 동래구 같은 경우는 상업 업무가 많겠죠, 상대적으로. 그렇죠? 특히 중구 같은 경우는. 아, 이렇게 찾는다면 좀 쉽게 풀리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여기서 봤을 때 주거, 좀 비슷비슷하죠? 그럼 주거 가지고 찾으면 안 되겠지? 상업 보도록 할게요. 상업이 제일 많아요. 그럼 어디가 되겠어? 가가 중구하고 동래구가 될 거고, 그 다음 공업 제일 많아요. 다가 사상구, 사하구가 될 거고, 그치? 그 다음 마지막 나가 금정구하고 동래구가 되겠다라고 하면서 쉽게 풀수 있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면서 통근, 통학, 유입인구가 유출인구보다 많다라고 되어 있는데, 가는 상업 업무기니까 당연히 들어오는 인구가 더 많겠죠? 기억 맞는 말이고요. 가는 나보다 상주 인구가 많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상주 인구, 나가 훨씬 더 많습니다. 중구, 부산 중구에는 인구가 진짜 없어요. 거의 5만도 없습니다. 네, 아닙니다. 타는 가보다 제조업 출하에 제조업이니까요. 주간 인구 지수가 가장 높은 곳은 어디겠어요? 가가 되겠죠. 적어도 나는 아니겠지. 이렇게 문제 풀수 있었습니다. 정답, 기역과 디귿이었죠. 그래서 부산 같은 경우는 제조업이 있는 지역과 그리고 상업 업무 기능, 나머지는 좀 주거 기능, 약간 이렇게만 기억한다면 되게 쉽게 풀리는 그런 문제들이 많습니다. 넘어갈게요. 11번입니다. 이 문제도 막 엄청 어렵진 않았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좀 헷갈릴 만한 요소가 있어가지고 한 번만 좀 짚고 넘어가고자 합니다. 자, 이쪽은요, 선상지가 되겠죠. 선상지. 그리고 여기는요, 침식 분지가 됩니다. 근데 얘들아, 선상지이고 침식분지를 나누기 전에 여러분들 이거부터 했었어야 돼. 뭐부터 했었어야 되냐면은 둘다 상류구나라는 것부터 했었어요. 당장 하천은요, 상류를 묻는 문제가 진짜 많이 등장하니까 그러지. 그럼 A는 선상지의 중앙이니까 선앙이 될 거고요. B는 선단이 되겠죠. 그치? C는 뭐 변성암이 될 거고요. D는 화강암이 되겠죠, 보통. 저 원래 있던 산이니까. 그럼 A는 차별침식으로 형성된 분지 내부이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A와 관련된 게 아니라 D와 관련된 거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B는 하천이 복류하여서 하천이 복류하는 건 선정에서부터 복류가 시작돼서 선단에서 용천 딱 나오죠. 그치? 그래서 B가 아니라 A라고 해야지. 그러면서 2번하고 3번이 사실 좀 비슷한 문제 유형이었거든요. B는 A보다 전통 칠학 발달이 유리하다. 얘들아, 전통 칠학 발달 유리하려면은 일단 물이 있어야 돼. 물을 피하기 쉬우면서 물이 있어야 된단 말이야. 선단은 얘들아, 물을 구하기가 쉬운 곳이야. 용천 대가 나타나는 곳이니까. 제주의 해안가와 좀 비슷한 거지. 선생님, 여기 논농사 엄청나게 많이 나타나잖아요. 근데 어떻게 사람들이 그럼 배후습지에 살수 있어요? 얘들아, 이거 배후습지 아니잖아. 그치?

충성지잖아. 충적층이면 애들아 논농사는 어디든지 가능해요. 아니, 상류에서도 그래서 논농사는 해. 그치? 그래서 여러분들이 논밭 가지고 이거 사람들이 살수 없는 거 아니야? 막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요. 용천대, 상류 용천대. 그치? 되게 기본적인 내용이었어. 근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거 헷갈렸다면은 아직 개념이 확실하게 안 되어 있을 수도 있어요. 되게 조심해야 될 부분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전통 치락 발달에 유리한 거 맞습니다. A는 물을 구하기가 어렵죠. 복류하니까. 그치? 4번입니다. D는 오랫동안 침식을 받아 평탄해진 곳이, 그거는 고위평탄면에 대한 설명이죠. 침식분지하고 고위평탄면 진짜 많이 헷갈리게 나오죠. 근데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이제. 여러분들 익숙해지셨어야 돼. 기반암, 풍화와 침식에 강한 거는 C가 강하고 D가 더 약하겠죠. 그치. 넘어갈게요. 정답 3번이었습니다. 중요한 포인트. 쉽지만 기본 개념이었습니다. 알겠죠? 12번입니다. 그래프는 내 권역의 인구 규모 상위 5개의 도시의 인구 비율을 나타낸 것이다 라고 하는데, 이런 문제도 진짜 많이 나오죠. 근데 제가 굳이 이 문제를 가져온 이유는 이제는 몇개 정도는 좀 5위까지 기억해도 좋지 않을까? 원래는 제가 4위까지만 좀 기억해두면 좋다라고 했잖아. 근데 5위까지 기억해두면 좋은 곳들이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은 충청권하고 영남권입니다. 그치? 같이 좀 기억해두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알겠죠? 하나씩 살펴볼게요. 일단은 이거 찾는 건 되게 쉬웠을 거야. 아니, 가 같은 경우는 1위하고 2위가 너무 차이가 많이 나. 거의 3배 차이 나. 이거는 서울하고 인천밖에 안 돼요. 그래서 가는 수도권이야. 그러면서 한번 해볼까? 서울, 인천, 수원, 용인, 고양. 그치? 그 다음 하나 더 하면은 이제 화성이 되겠죠. 화성. 그쵸? 자, 나 같은 경우는요. 뭐가 될까요? 나 같은 경우는 1위하고 2위가 절반 이상 차이 나네. 근데 3, 4, 5위가 좀 비슷비슷해. 이거는 호남권에 대한 특성이었습니다. 그래서 호남권은 제가 1위하고 2위 정도는 확실하게 좀 기억해 두라고 하는 게, 광주 한 150만, 전주 한 65만, 두배 정도 차이 나잖아. 그 다음 나머지 한 30만 정도 되거든요. 익산, 뭐 여수, 순천, 뭐 이런 지역들 다 비슷비슷합니다. 그래서 막 이렇게 다 기억할 필요까지는 없어요. 그래서 호남권은 3, 4, 5위가 다 비슷비슷하구나. 요 정도. 요 정도. 그 다음, 다 같은 경우는요, 1위하고 2위 차이가 그 어떤 권역보다도 큰 차이가 안 나요. 그게 바로 뭐가 되냐면은 영남권이 되는 거지. 그치? 그래서 영남권 1위는 부산, 2위는 대구, 그치? 300만 초반, 한 200만 중반, 그리고 울산 100만 초반, 창원 100만 초반, 그 다음 5위가 뭐냐면은 김해입니다. 50만 정도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김해까지 같이 기억해두면 어떨까? 약간 이런 생각이 듭니다. 라 같은 경우가 충청권이죠. 충청권 1위, 대전, 한 100만 중반, 150만, 뭐 이렇게 기억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자, 2위, 청주, 85만. 그치. 그래서 막두배 차이까지는 안 나요. 호남권은 거의 두배 차이 나는데, 청주, 대구는, 대전은 막두 배까지는 아니구나. 천안, 한 65만. 그래서 딱그 정도 차이가 나지. 이제 4위하고 5위가 좀 비슷한데요. 원래 이전 자료라면은 세종이어야 되는데, 이제 아산, 세종, 그냥 같이 이렇게 묶어서 좀 기억해두면 좋을 것 같아요. 세종, 아산이 한 인구 40만 정도로 비슷비슷합니다. 알겠죠? 비슷비슷해요. 여기가 아산, 세종인데, 뭐 둘이 막 그렇게 막 분류할 필요까지는 없을 것 같은데, 이제는 아산하고 세종 다 기억해도 좋지 않을까? 약간 이런 생각에 제가 가져왔습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문제는 그렇게 크게 어렵지 않았습니다. 하나씩 볼게요. 영남권은 호남권보다 2024년 인구 규모 1위 도시가 권역 내총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높다라고 되는데요. 영남권은 그래도 고르게 있는 편. 호남권은 좀 특정 지역에 몰린 편이죠. 아무래도 이게 좀 촐락적인 성향이기도 했었잖아. 호남권은 촐락이 좀 비중이 높다 보니까 그런 거지. 그치? 호남권의 인구 규모 2위, 전주는 광역시가 아닙니다. 그치? 수도권은 충청권보다 권역 내군 지역 비율이 높지 않죠. 그치. 수도권은 이제 주로 많이 도시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그치. 근데 충청권에서 충북 지역은 이제 군으로 이루어진 지역이 정말 많습니다. 호남권은 수도권보다 인구 100만 이상 도시수가 많을 수가 없어요. 그치. 인구 100만 이상 제일 많은 곳이 수도권입니다. 그치. 정답 5번이었습니다. 다의 인구 규모 2위 도시는 대구가 됩니다. 그리고 라의 인구 규모 1위 도시는 대전이 되죠. 대구는 200만 중반, 대전은 한 100만 중반. 이렇게 기억한다면은, 아이, 대구가 더 많아야지. 그치. 정답 5번이었어요. 이런 건 이제 틀리면 안 되더라. 근데 제가 굳이 가져온 이유는 5위까지 기억하면 좋지 않을까? 호남권 제외하고. 알겠죠? 네, 넘어갈게요. 이것도 여러분들 좀 많이 어려웠을 것 같은데, 어느 지표에 지역별 비율을 나타내는데, 진할수록 높고, 연할수록 낮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일단 헷갈리지 않았던 것부터 기억할게요. 노령화 지수는

일단 화성, 평택, 인천 뭐 이런 지역들이 있는 이상 이 대수가 없어요. 주로 강원권 지역에서 노령화 지수가 높아야지, 그치? 그다음 농가 중 경업 농가 비율도 대수가 없어. 경업 농가 비율 같은 경우는 결국 대도시 주변이어야 되잖아. 근데 여기는 대도시 주변이 오히려 흰색이잖아, 그치? 그럴 수가 없죠. 네, 이곳 100% 안 되는 거고요. 지역 내 광업 종사자, 광업 종사자라고 한다. 무조건 여기입니다, 얘들아, 여기, 그치? 영월, 삼척, 태백, 정선 뭐 이런 지역들 있잖아, 그치? 시멘트 공업 발달했던 지역, 특히 영월, 삼척 이런 지역들. 단양제천 영월 삼척 기억하시죠? 네. 그러니까 여기가 지내야 되는데 오히려 연해. 아니, 될 수가 없지. 여러분들이 헷갈렸던 부분은 아무래도 이두 개가 아닐까 싶어요. 그치? 선생님도 봤을 때 처음에는 좀 헷갈리더라고요. 근데 나중에는 그렇게 쉽게 풀수 있긴 했었거든요. 아니, 왜냐면은 일단 성비가 될 수가 없어요. 왜될 수가 없냐면은 제가 말했죠. 성비는요. 일단 성비는 어디가 낮아라고 한다면 일단 대도시는 낮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 그래서 대도시는요, 웬만하면은 100 또는 100 이하예요. 100 주변이라든지 100 이하예요. 어디 빼면은? 울산만 빼면은. 그렇지. 울산은 워낙에 제조업 그 자체인 도시다 보니까 그런 거고. 그래서 그 중에서 어디가 제일 낮아? 이러면 서울이 제일 낮거든. 그렇잖아요. 근데 또 여기서도 보면은 관광지인 춘천이 제일 낮아야 되거든요. 그렇지. 근데 춘천이 또 낮지가 않아. 춘천이 원래 성비가 되게 낮아야 되거든요. 서비스업 중심지거든. 제조업은 잘 발달하지 않으면서 주로 관광지니까 여성들이 많이 종사하다 보니까 좀 여성들의 비중이 압도적으로 많은 부분을 차지하죠. 다른 지역들에 비해서. 아니면 관광지 같은 경우 뭐 그렇다 쳐도 관광지도 사실 성비가 좀 낮은 쪽에 속해야 되지 않을까? 관광지는 여성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좀 높다 보니까.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마 화성하고 평택 이런 부분만 보고 풀었으면은 그럴 수가 없어. 인천도 얘들아 제조업이 발달하긴 했지만 서비스업도 굉장히 많이 발달한 지역이에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성비가 되기는 좀 어렵죠. 그리고 성비였다면은 또 어떤 게 있어야 돼? 여기 보면은 무조건 이쪽 지역이에요. 이쪽 지역 군사분계선. 근데 군사분계선 중에서도 아 연천 또 화천 뭐 인제 아니면은 또 양구 이런 지역들 그렇게 막 엄청 진하진 않죠. 이런 걸 보고서 좀 의심이 듭니다. 그렇지? 근데 확실한 거는 대도시만 보고서도 여러분들은 성비가 아니겠구나라는 걸알수 있어야 돼요. 결국 여러분들이 헷갈렸던 이유는 뭐냐면은 논면적 비율 때문인데, 얘들아, 여러분들이 헷갈렸던 부분이 뭐냐면은 결국 이거예요. 경지 중이야. 그러니까 아니 강원도에 어떻게 논면적 비율이 높아요? 강원도 논면적 비율 되게 낮아요. 철원 정도 빼면 되게 낮아요. 근데 왜좀 높게 표현이 되냐면은 여기 나오죠. 경지 중, 그냥 경지 자체가 많이 없어. 근데 경지 중에서, 좀 이해가 되니지? 경지 중에서. 그러면 여기는 이쪽 지역들이 좀 높은 게 이해가 되죠. 여기도 좀 외곽 지역이 또 높은 게 이해가 되죠. 경지 자체가 뭐 많이 없을 수 있겠지만, 경지 중에서는, 그렇죠? 경지 중에서는, 그래서 고성도 뭐 경지 중에서는, 경지 자체가 없잖아, 경지 중에서는. 그리고 여기 보면은 해안가 쪽이 그나마 좀 평야 지역이잖아요. 해안 평야. 경지 중에서는 논농사. 좀 이해가 되죠, 이러면은. 정답은 3번이었습니다. 되겠죠? 좀 여러분들 많이 헷갈릴 만한 그런 문제였던 것 같아요. 넘어갈게요. 14번입니다. 제조업 업종별 출하액 비율인데요. 이거 되게 좀 쉽게 풀었어야 되더라. 근데 제가 굳이 가져온 이유는 뭐냐면은 그래도 내용 한번 읽고 가자라는 취지에서 가져왔습니다. 화성, 대구, 광주, 거제죠. 화성, 전자, 자동차. 대구 하면은 물론 다른 산업도 발달하게 됐지만 다른 산업 다른 지역들에 비해서 좀 특출난다라는 게 섬유. 광주 하면은 자동차 전기 산업. 거제 하면은 기타 운송 장비. 그치? 조선이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그 정도만 파악하면 되게 쉽게 풀수 있단 말이야. 근데 내용을 그 수능 완성에 놨으니까 한번 읽고 갈게요. 이 지역은 풍부한 노동력을 바탕으로 옛날부터 대도시였겠구나. 섬유 산업이 발달한 곳이다. 그러면서 여기 보면은 친환경 섬유, 뭐 국제 섬유 산업 박람회. 갑자기 여러분들 수능에서 이런 내용들을 보면 좀 당황할 수 있거든. 근데 새로운 게 나왔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모르는 내용이 아니에요. 우리가 집중해야 될 거는 친환경 섬유, 뭐 국제 섬유 산업 박람회 막 이런 게 아니라 결국 우리가 집중해야 될 부분은 섬유라는 거야. 섬유. 알겠죠? 섬유. 그러면은 대구겠구나라는 것도 알수 있습니다. 자, 이것도 좀 알아두세요. 이 지역은 우리나라 시군구 중 제조업 출하액이 가장 많은 곳이래. 그러니까 시군구로 나눴어야 돼. 그러니까 울산 이렇게

울산도 나누는 거야. 그러니까 울산도 좀 쪼개고, 이제 막 서울도 막 쪼개. 중구, 막 강남구 이렇게 쪼개는 것처럼. 그렇게 구로 쪼개. 그렇게 좀 쪼갰을 때, 시군 구로 봤을 때 제일 많은 곳이 어디? 화성이에요. 근데 시, 광역시, 특별시를 그냥 하나로 묶었을 때, 그리고 나머지는 그냥 시로 봤을 때는 울산이 제일 많지, 울산이. 그치, 울산이 제일 많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울산하고 화성을 비교하면 울산이 더 많아요. 근데 조금 더 쪼갰을 때는 이제 화성이 제일 많습니다. 화성이 어떻게 보면 울산 다음이라고 보셔도 될 정도로 되게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요것 좀 알아두고 가라고요, 요거 좀. 그러면서 결국 이 화성 라인은 화평화 라인이야, 화평화 라인. 화평화, 화상, 평택, 아산. 결국 다 비슷비슷합니다. 전자, 자동차. 알겠죠? 넘어갈게요. 조선, 뭐, 그냥. 거제죠. 그럼 나머지 하나 남은 게 광주인데, 광주 뭐가 될 수밖에 없어? 이 너무 많이 나왔어. 그냥 1번 딱 보자마자 1번이구나 하고 딱 넘어갈 수 있어야 돼요. 코크스, 자동차, 화학물질, 딱 봐도 울산이죠. 그렇지? 전자, 자동차, 이게 결국 화산, 화성. 화성 아니면은 평택 아니면 아산일 거야 아마. 그렇지? 그러니까 이거를 막 화성 막 구체적으로 기억하지 말고 천자, 자동차면 화성, 평택 아니면 화평화 라인 중에 하나지 뭐. 약간 이렇게 이해하고 넘어가는 거야. 의복하면 서울 중에서도 이제 강남구 쪽이 좀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라고 했었어요. 기타 운송 장비라고 한다면은 기타 운송 장비 거의 좀 몰아져 있네. 다른 산업은 좀잘 발달하는데 기타 운송 장비 거제. 아니면은 뭐 영암일 수도 있지 않을까? 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걸 막 구체적으로 여러분들이 외우기보다는 영암 같은 경우도 좀 기타 운송 장비 많이 발달했으니까. 근데 다른 산업은 좀덜 발달했을 거니까. 뭐 울산 같은 경우는 좀 전체적으로 좀 많은 산업이 발달하니까. 울산이 될순 없고. 좀뭐이 정도 우리가 파악하고 넘어가면 되지 않을까. 넘어갈게요. 자, 이것도 그냥 간단하게 한번 볼게요. 여기 안동이고요. 여기 포항. 여기 창녕이 되겠죠. 우포늪 있는. 창녕하면 우포늪 말고는 좀 나올 게 많이 없긴 하죠. 그러면서 이게 뭐 가나다 한번 살펴보니까 전통 한옥 양식으로 지어진 도청이니까 가가 될 거고, 람사르 습지 나가 될 거고, 호미곶 나가 되겠죠. 그렇지. 네, 뭐그 정도 파악하면 되는데요. 세계 문화유산으로 등재된 역사 마을 하면은 안동 아니면 경주입니다. 그렇지. 그래서 하회마을 아니면 양동 마을이지. 그럼 들어갈 수 있어 없어? 있지. 네. 그리고 니은에는 대규모 제철소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제철소 들어갈 수 있죠. 인구 어디가 더 많을까? 다더 많습니다. 그치. 그래서 다는 가보다 인구가 더 많다. 이것도 맞는 말이고요. 나는 경상북도 아니고 다는 경상남도가 아니죠. 근데 제가 이거를 굳이 가져온 이유가 뭐냐면요. 이 경상도 일대에 인구 몇개 정도만 좀 기억을 해두자 이거야. 그치. 그래서 제가 몇 개만 딱 찍어드릴게요. 이거 좀 어렵잖아. 그치. 그래서 포항, 그리고 구미, 그리고 경산 딱세 지역만 기억하세요. 포항은 50만 되고요. 50만 살짝 안 됩니다. 40만. 그리고 경산이 한 30만 돼요. 3, 4, 5. 딱 이렇게 기억하면 돼요. 3, 4, 5. 3, 4, 5. 알겠죠? 그리고 이 아래쪽 있는 지역도 좀 쉬워. 보면은 많은 지역이 김해, 그리고 또 창원은 아니까 진주, 그다음 여기 양산, 거제 딱요 정도 기억하면 되거든요. 그렇죠? 거제가 한 25만, 그리고 진주가 한 35만, 양산 35만, 그리고 김해가 한 55만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냥 2, 3, 3, 5 이렇게 기억하면 돼. 2, 3, 3, 5, 2, 3, 3, 5, 2, 3, 3, 5. 그냥 대략적으로 좀 알고 있으면은 좀 도움이 될것 같아요. 안동은 한 15만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좀 경상도 일대에 좀 주요 지역을 인구를 좀 기억해 두면 좋을 것 같아. 알겠지? 넘어갈게요. 이것도 이거 딱한 가지만 살펴보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당황하지 말라고. 이런 거 수능 완성해서 나오면은 이런 거좀 알아두세요. 솔라시도 기업도시. 솔라시도가 뭐냐면은 솔라, 태양광, 시, 바다, 도. 그냥 전라남 도할 때그 도. 그치? 그게 합쳐졌다 이거야. 그래서 여기는 배추도 많이 발달하고 겨울 배추 하면 또 해남이잖아. 그리고 태양광 발전소, 솔라시도 기업도시 해남이잖아. 정답 찾는 건 되게 쉬웠는데, 이런 게 수능 완성이 나오면은 한 번씩 좀 알아두고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정답? C. 넘어갈게요. 말로 할까요? 함평, 그리고 담양, 그리고 여기 보성, 그리고 여기는 여수가 되겠다. 이 정도 한 번에 바로바로 나와야 됩니다. 넘어갈게요. 19번입니다. 그래프는 지도에 표시된 세 지역의 상대적 기후 특성을 나타낸 것이다 라고 하는데요. 어떤 지역이 나왔나 보니까요. 울릉도가 나왔고요. 그리고 여기는요. 홍천이 되겠지. 그리고 이쪽은 인천이 되겠다. 그치? 이렇게 세 개의 지역이 비교가 됩니다. 그리고서 이에 대한 옳은 설명을 고르면 되는데, 가, 나는 각각 6월에서 8월, 그리고 12월에서 2월 강수량. 이거 되게 잘 보라고 했어요. 한 달에 비교하는 건지, 세 달에 비교하는 건지야. 근데

보통은 이런 거 비교할 때 차이가 많이 안 나는 게 사실 겨울철 강수량이긴 해요. 근데 요거는 좀 예외지. 아, 왜? 아, 울릉도는 좀 압도적으로 많잖아. 그래서 이거 그냥 한번 해보자. 일단 울릉도, 그 다음 제주도, 그 다음 거대 남강, 이거 좀 기억하라고 했잖아. 거대 남강, 속까지 기억하면 더 좋다라고 했어. 속. 그치? 그래서 울릉도 몇? 한 340. 제주도, 제주 서귀포 합쳐서 180, 190. 거대 남강송, 거제, 대관령, 남해, 강릉, 속초. 그치? 이거 130, 140. 그래서 진짜 많이 내리는 곳이 원래 130, 140 정도인데, 울릉도는 진짜 예외야. 압도적으로 많아, 다른 지역에 비해서. 그래서, 가가 뭐가 되냐면은, 겨울이 됐어. 원래는 겨울철 강수량 차이가 더 많이 안 나거든. 근데 나는 여름철 강수량이 되겠지. 그치? 그러면 이제 ABC도 좀 찾을 수 있는 게 여기가 A가 되는 거고, 그렇지? 그럼 BC 중에서 더 여름철에 강수량이 많이 내리는 곳은 한강 중상류 일대인 C, 홍천이 될 거고요. 그리고 서해안은 조금 덜 내리겠지. B가 되겠다. 이렇게 구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겨울철 강수량이라고 해서 무조건 겨울철 강수량 차이가 안 나야지 하면서 차이가 덜 나는 나를 겨울철로 생각하지 말라고. 그렇지? 그건 되게 위험한 거예요. 뭐가 나왔는지 봐봐. 만약에 여기에 나와 있는 지역이 안 나왔다? 근데 비교했다? 이러면은 이게 더 맞을 수도 있어요. 그치? 다 비슷비슷하게 고만고만하게 내릴 거야. 네. 만약에 그게 아니라 울릉도가 나왔다 이러면은 좀 예외로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죠? 자, 어쨌든 울릉도는 홍천보다 가가 많다. 겨울철 강수량 많죠? A는 B보다 연강수량이 많다. A, B, 연강수량 A가 더 많습니다. 그치? 이게 어려우면은 보통 서해안 일대는 상대적으로 좀 강수량, 영 강수량이 좀 덜하다, 소우지 쪽에 속하다라고 이렇게 좀 기억해두면 좋다라고 했어요. 여름 강수 집중률은 내륙일수록 더 높다라고 했어요. 그치? 내륙일수록 태백산맥 이렇게 서쪽이니까 더 여름철에 강수가 집중되는 곳이죠. 가뜩이나 내륙은요 겨울철에 많이 수분 공급이 어려워서 강수량이 잘안 내리는 곳인데 이 홍천 같은 경우는 특히 여름철에 많이 내리다 보니까 더 여름 강 집중률이 높은 곳입니다. 물론 인천도 상대적으로 한강 일대다 보니까 좀 높긴 한데 그중에서는 내륙이 더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거 되게 많이 했던 거고요. 연교차 어디가 크겠어? C가 제일 커야 되겠죠. 그렇죠? C는 A보다 연교차가 크다. 이것도 맞는 말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기역과 니은과 리을이 됐었습니다. 아시겠죠? 자, 마지막이네요. 좀잘 달려왔죠? 자, 그래프는요, 두 업종의 시도별 종사자 수 비율을 나타낸 것이라고 합니다. 근데, 가, 나가 뭔지 보니까, 숙박 및 음식점. 뭐예요? 소비자 서비스. 전문 과학 기술 및 기술 서비스. 뭐예요? 생산자 서비스. 기업을 위한 생산자 서비스. 그러니까 요거는 소비자고, 이쪽은 생산자죠. 그럼 제가 생산자는 다 뭐라고 했어야 되더라? 그냥, 뭐? 참고로 A, B, C, D는 경기, 경남, 서울, 부산 중에 하나다라고 나오는데. 생산자 서비스 무조건 서울입니다. 서울, 서울, 서울 다음이 뭐예요? 경기. 그치? 대기업이 많아야 된단 말이야. 그래서 여기서도 보면은 소비자 서비스업 같은 경우는 인구 대로 비례해가지고 좀 분산되어 있어요. 그치? 음식점이 특정 지역에 몰려있는 것도 이상하잖아. 그치? 그래서 분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50% 전국에서 거의 뒤에 굉장히 많이 몰려있어요. 딱 봐도 생산자 서비스업이죠. 여기 가가 소비자 서비스업이 되겠지. 그럼 D는 뭐가 돼? 서울이 될 거고. C는 경기가 될 거고. 그치. 소비자 서비스업도 많으면 생산자 비율도 높고. B하고 C 중에서는 B가 더 대도시다 보니까 인구는 좀 비슷비슷할 수 있으나, 그래, 소비자 서비스업 비슷비슷한데 생산자 서비스업 부산이 더 많아야 되겠지. 그리고 여기는 경남이 되겠죠. 자, 이렇게 문제에 접근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문제를 푸는 거는 그렇게 크게 어렵지 않았을 것 같아요. 정답은 1번이었죠. 가는 나보다 전국 종사자 수가 많을 수밖에 없지. 저차, 고차 뭐 이렇게 배워도 우리가 좀 쉽게 쉽게 알수 있는 거. 음식점이 당연히 더 많을 수밖에 없지. 그치? 예. 나머지는 한번 쭉 읽어보시면 될것 같은데 포인트는 결국 서울이었습니다. 아시겠죠? 자,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들 너무 고생 많았어요. 우리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할게요. 고생 많았습니다. 안녕.

설계지리의 이은지입니다. 우리 19번째 강의이고요. 이번 강의에서는 실전 모의고사 첫 번째 부분, 앞부분의 10문제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문제 풀어오셨죠? 실전 모의고사 2회에서는 1번부터 10번까지 봤을 때 그렇게 막 어려운 문제는 안 보이지만, 여러분들 3번 같이 기후와 관련된 그래프 이제는 잘하고 있는 거 맞죠? 자, 우리 3번 또 언급했는데 저 3번 틀렸는데요 하는 친구들 너무 슬퍼하지 마시고 우리 같이 한번 풀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1번이고요. 우리 1번은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알고 있는 고지도입니다. 그런데 이제 좀 공부한 지가 오래된 친구들은 이게 좀 생소하게 느껴질 수도 있죠. 그래서 우리 한번 보도록 하는데요. 가나 시도의 공통점에 대한 옳은 설명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지도는요, 19세기 네덜란드에서 제작된 메르카토르의 세계 지도. 네,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죠. 자, 19세기, 그러니까 1800년대이니까 신대륙도 발견되었고, 과학기술, 지도 제작술, 그리고 항해술, 뭐 이런 게 아주아주 아주 발달이 되어 있었겠죠? 그래서 항해에 필요한 아주아주 아주 적합한 지도를 메르카토르가 이런 식으로 제작을 했는데요. 어떤 식? 그쵸. 위성과 경선이 수직으로 만나면서 항로가 직선으로 표현되도록. 그래서 나침반만 정확하게 세팅을 해두면 정확한 항로로 이동할 수 있는 그러한 지도가 바로 메르카토르의 세계 지도였습니다. 그래서 항해에 매우 유리하다. 요게 핵심이었죠. 그리고 방금 언급했듯이 경선과 위선이 이렇게 수직으로 만나는 그러한 지도가 메르카토르의 세계 지도였습니다. 근데 단점이 있었죠? 어떤 단점이 있었죠? 그쵸. 고위도로 가면 갈수록 실제 면적에 비해서 아주 크게 왜곡되어서 표현되는 그런 단점도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나아지도는요, 우리나라에서 조선 초기에, 조선 태종 때 제작된 혼일강리 역대 지도였는데요. 혼일강리 역대 국도 지도. 이 지도 이름 자체가 세계 지도라는 뜻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조선 전기 때이 지도는 여러 가지 의도를 가지고 만들었는데요. 이 조선 개국의 정당성. 하지만 조선이라는 나라가 이 중국의 어떻게 보면 아우나라로 시작을 했기 때문에 이 중화 사상이 또 강력하게 드러나 있는 것도 특징이었죠. 그래서 중화 사상, 하지만 실제 크기에 비해서 가장 크게 표현된 국가는 조선이었다. 그래서 자주성도 함께 표현되어 있다라고 이야기했었고요. 아직 1492년 신대륙 발견 이전에 제작된 지도이기 때문에 이게 1402년에 제작이 되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구대륙의 범위에서 봤을 때 아주아주 아주 훌륭하게 제작된 지도였다라는 거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럼 공통점을 우리가 찾는 건데요. 1번은 그쵸. 이거는 가에 대한 설명으로만 적합한 거고요. 경의선의 개념도 가에만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동양에서 만든 세계 지도. 자, 동양 중에서도 우리 조선에서 만들어진 세계 지도, 나에만 해당되는 이야기고요. 아메리카 대륙이 표현되어 있다. 자, 우리 메르카토르의 세계 지도는 신대륙까지도 표현이 돼 있다라는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그러면 아프리카 대륙이 표현되어 있다죠? 네, 아프리카 대륙은 당연히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구대륙의 영역이기 때문에 아프리카는 네, 아주아주 아주 잘 표현이 여기 되어 있고요. 우리 혼일강리 역대 국도 지도가 아주아주 아주 대단한 네, 찬사를 받은 이유가 뭐냐면 1402년에 제작된 지도인데 그 당시 아프리카의 모습이 아주 정확하게 해안선까지 표현되어 있다는 게 세계를 놀라게 한 적이 있거든요. 자, 그래서 우리 메르카토르와 혼일강리 역대 국도 지도의 공통점은 아프리카 대륙이 표현되어 있다라는 거. 자, 나지도에서는 아메리카 대륙은 볼수 없죠. 그쵸? 자, 그래서 아프리카 잘 읽으셔야 되고요. 자, 5번. 중국 중심의 사상, 중화 사상은 마찬가지로 한쪽에만, 나에만 해당하는 특징입니다. 정답은 4번이었습니다. 자, 2번 넘어갈게요. 2번은 아주 쉬운, 네, 우리 지역화 전략 이야기하면서 종종 다뤘던 주제인데요. 글을 열심히 읽으셨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게 이탈리아의 볼로냐, 아주 오랜 역사, 대학 도시인데요. 볼로냐 대학도 유명한 대학도 있죠. 그래서 중세 도시의 그 흔적을 고스란히 느껴볼 수 있는 매력적인 도시거든요. 근데 이 지역이 다른 로마나 뭐 베네치아나 밀라노 이런 도시에 비해서는 약간 중소

도시이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관광객들에게 인지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지역이에요. 일부러 찾아가야 되는 지역은 맞거든요. 근데 상당히 매력적입니다. 여러분들 나중에 한번 가보시면 좋은데 어쨌든 이런 낮은 인지도가 낮은 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뭐를 했냐면 이 볼로냐 지역에 전통적 건축물과 상징에 담겨 있는 조형물에서 아이디어를 얻어서 뭘 만들었다? 로고를 만들었다. 로고. 자, 이거 뭐죠, 여러분? 일종의 브랜드죠? 자, 그래서 이거는 지역 브랜드화를 통한 지역 이미지 제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3번이랑 혹시 헷갈렸던 친구들도 있을 것 같은데요. 3번 같은 경우에는 도시의 시설 개선을 통한 장소 마케팅이잖아요. 근데 이 내용 자체가 도시의 시설 개선이라는 내용도 없었고, 장소 마케팅 같은 경우에는 뭐 지역 축제를 개최를 한다든지, 혹은 랜드마크를 세운다든지, 뭐 이런 내용들과 더 밀접한 관련성이 있습니다. 근데 이 글에서 로고라는 아주 확실한 이런 힌트를 주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지역 브랜드화. 그래서 우리 지역 브랜드화에서 가장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건 뭐가 있었죠? 그렇죠. I love you.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서울 같은 경우는 서울 마이 소울 이런 이야기들을 선생님이 수능 개념에서 소개해 드린 적이 있습니다. 자, 2번 정답은 4번이었고요. 우리 3번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3번 문제 같은 것만 보면 약간 이제 긴장을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어쨌든 우리가 기후에서 킬러 문항들이 좀 많이 나오는 편이잖아요. 열대기후나 온대기후 혹은 그두 개를 이렇게 섞어놓은 그런 기후대에서 많이 나오는데 지금 일단 우리가 파악을 해야 되는 분석을 해야 되는 기후 네 지역을 보시면 자 적도를 한번 이렇게 그어보도록 할게요. 적도를 그어보면 네 정확하게 적도에 걸려있는 실질적으로 위도 1도입니다. 네 북위 1도에 속하는 싱가포르가 지금 보이는데 여기는 여러분들 우리 열대 우림 기후로 열심히 공부했던 포인트잖아요. 그쵸? 열대 기후 하나가 보이네요. 자, 그 다음에 여기가 여러분들 열대 우림이 아니라 사바나입니다. 선생님이 예전에 뭐라고 이야기했었냐면 이 아프리카의 열대 우림 분포가 우리가 생각하는 그 분포가 좀 아닐 수도 있다.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그어보면 이 서안 쪽에서는 거의 아주 좁게 나타나고, 요 정도, 요런 분포가 아프리카의 열대 우림 분포이다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같이 그려보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열대 기후에서 두 포인트가 보이네요. 그 다음에, 여기, 네, 모로코. 2026 월드컵에서도 상당한 활약을 하는 이 모로코는요, 지중해성 기후, 모로코 해안에 지금 찍혀 있으니까 지중해성 기후로 지금 제시가 된 거고요. 우리가 이 포인트, 네, 정말 자주 봤죠? 여기는 상하이 쪽인데 우리 CFA 온난 수변 기후입니다. 그래서 우리 중국 이제 중남부 해안 지역으로는 온난 수변 기후가 분포를 하는데요. 이렇게 일단 세팅을 하고 우리가 다시 문제로 올라가 보면 방금 이야기했듯이 우리 수능에서도 킬러 문항으로 열대 기후나 온대 기후에서 많이 출제가 되고 있는데 최근에는 이두 기후가 섞여서 또 많이 나왔다라는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그 내용들을 연습해 볼수 있는 아주 좋은 문제가 3번인데요. 지도에 표시된 네 지역에 단순한 데이터가 아니라 단순 기온, 단순 강수 데이터가 아니라 편차 데이터입니다. 그래서 이 편차 값을 지도 그 그래프에다가 표시를 해놨는데요. 이 기온 편차와 강수 편차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여기 자세히 적혀 있고요. 우리 학대에서 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온 편차는 해당 지역의 월 평균 기온에서 해당 지역의 연평균 기온을 뺀 거예요. 네. 그래서 플러스가 나오면 평균보다 높은 값이다라고 바로 해석을 할수 있겠죠. 그리고 마이너스면 평균보다 낮은 값이다. 그 말을 여기다 바로 적용을 시켜보면 가와 나 같은 경우에는 7월 달이 연평균에 비해서 높은 기온 값을 가지는 달인 거잖아요. 이 말이 무슨 말이죠? 그쵸. 가나 지역의 최난월 기온은 7월에 나타나고, 최한월 기온은, 네, 1월에 나타난다. 이 말이거든요. 자,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벌써 뭐를 좀 파악할 수 있냐면, 가와 나가 북반구형이다. 북반구에 위치하는 지역이구나라고 바로 파악할 수 있고요. 다와라. 를 봤을 때 사실 라는요, 우리에게 너무나도 고맙습니다. 솔직히 이 라는 뭐 가지고 우리에게 고마운 지점이죠?
네, 연교차

차이가 거의 안 나죠? 네, 편차의 편차. 기온 편차의 편차는 연교차거든요. 그래서 연교차 거의 안 난다? 이거 어디의 특징이에요? 그죠? 적도 부근의 열대기후 지역의 특징인데, 우리 지금 살펴보고 있는 이네 지역 중에서 연교차가 가장 작을 수 있는 지역은 적도에 가장 맞닿아 있는, 그쵸? 우리 싱가포르에 해당하는 위치일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벌써 라를 찾았어요. 싱가포르이 라구나. 네, 라를 벌써 찾았고요. 그리고 이제 다 같은 경우에는 남반구형이잖아요. 1월 달이 최남얼이고 7월이 최하늘이니까. 자, 그래서 우리 가나다를 이렇게 구별할 때 다도 벌써 나왔습니다. 왜냐면 라를 찾았고요. 유일한 남반구는 다밖에 없어요. 네, 유일한 남반구는 다밖에 없는데 이 다가 지금 사바나 기후인데요. 어느 지금 월에 1월이에요? 7월이에요? 어느 계절에 더 강수량이 많은 편이죠? 그쵸? 1월에 강수량이 많은 편이죠? 왜? 남반구의 사바나는 1월달이 무슨 계절? 그쵸? 여름에. 우리 여름의 우기인 거. 사바나 기후의 특징 정리될 수 있죠? 그래서 한번더 체크를 할수 있고요. 그래서 다와 라를 찾았습니다. 남아있는 게 뭐냐? 지중해성 기후하고요. 대륙 동안의 온난수변 기후인데요. 지금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이렇게 연교차로 찾아도 돼요. 연교차로 대륙 서안과 대륙 동안의 특징을 비교해도 답은 금방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 가하고 나 이렇게 우리가 찾아줄 수 있고요. 또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우리 북반구의 지중해성 기후니까 북반구의 지중해성 기후니까 여름철에 비가 상대적으로 더 적게 내리겠죠? 겨울에 비해서. 왜? 여름철이 건기니까. 그래서 그것도 확인이 됐고요. 반면에 대륙 동안에 위치하고 있는 북반구의 CFA는 여름 강수량이 많잖아요. 여름이 7월이고 그것도 확인이 됐네요. 그래서 가나다라 다 찾았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강수 편차로도 그 계절의 특징, 우기인지 건기인지를 가지고 확인까지 했고요. 네, 우리가 다 검수까지 끝났습니다. 자, 그러면 1번부터 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다 찾았으니까 마음이 편하죠? 가는 아시아가 아니고 유럽에 지금 속하고 있고요. 아, 아프리카죠? 북부 아프리카, 모로코 이야기를 했었는데, 어쨌든 아시아는 아닙니다. 자, 그 다음 나는요, 거의 매일 대륙성 강수가 내린다? 자, 이거는 1년 내내 열대 수렴대의 영향을 받고 있는 열대 우림 기후에 대한 설명이겠죠. 그래서 이건 라로 고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북부 아프리카, 아프리카. 그 다음에 요거는 열대 우림 기후. 자, 열대우림. 그래서 이거는 차라리 라로 고쳐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 3번. 다는 7월보다 1월에 아열대 고압대 영향을 강하게 받는다라고 되어 있는데, 선생님이 앞에서도 계속 이야기했지만, 아열대 고압대는 건기라고 해석하면 된다고 했죠. 지금 답 포인트가 어디냐? 여기입니다. 자, 남반구의 사바나 기후예요. 남반구의 사바나 기후는 언제가 건기죠? 어느 계절? 그쵸? 뭐, 북반구든 남반구든 상관없이, 사바나 기후는 겨울이 건기인데요. 자, 남반구니까 언제가 겨울이죠? 그쵸. 7월이 겨울이죠. 그래서 7월이 더이 아열대 고압대 영향을 강하게 받게 됩니다. 거꾸로 설명했으니까 틀린 거예요. 자, 4번 보겠습니다. 라는 다보다 건우기가 뚜렷합니까? 아니죠. 사바나 기후가 훨씬 더 뚜렷하고요. 1년 내내 우기라고 볼수 있습니다. 자, 5번 볼게요. 나는 라보다 1월에 밤 길이가 길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들, 뭐, 밤 길이 나왔다고 당황할 필요가 없고요. 밤하고 낮하고 반대잖아요. 그쵸? 그래서 낮 길이가 짧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편한 쪽으로 생각해 보시면 되는데, 지금 나하고 라를 봤을 때, 어느 쪽이 지금 1월이 낮 길이가 길죠? 그쵸? 이쪽, 남극 쪽부터 가장 길고, 북극 쪽으로 가면 갈수록 점점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나는, 라보다 낮의 길이가 짧고 밤의 길이는 길다. 정답 5번이네요. 그쵸? 정답은 5번에 있었습니다. 잘 찾은 거 맞죠? 그래서 이거 잘 복습을 해주시고요. 자주 나오는 그런 포인트들 잘 찍혀 있으니까 위치 공부도 잘 해주세요. 자, 그 다음 4번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너무 잘하는 건조기후 지형인데요. 이 건조기후 지형은 한 번만 용어, 그리고 어떻게 형성되었는지 지형 형성 과정을 이해하시면 여러분들이 가장 편안하게 문제 푸는 파트입니다. 일단 이 건조지형 모식도를 주고요. 메사와 비트, 그 다음에 버섯바위, 사구, 와디, 플라야 중에 하나이다. 라고 이렇게 5개의 범례까지

적으로 고여 있는 호수인데 워낙에 증발량이 많은 지역이다 보니까 소금 호수입니다. 그쵸? 자, 그다음에 D 같은 경우에는 여기도 일시적으로만 가끔 흐르는 하천이고요. 평소에는 거의 말라 있죠. 바로 건천에 해당하는 와디인데요. 평소에는 그래서 교통로로 활용이 됩니다. 와디. 자, 그다음에 C. C도 유수의 차별 침식으로 얘만 살아남은 거야. 그래서 좀 넓은 테이블 모양으로 생기면 메사이고요. 에스파니어로 테이블을 뜻하죠. 메사가. 그 다음에 뷰트. 좀더 이제 좀 뾰족뾰족한 지형으로 변한 게 뷰트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E 같은 경우에는 요거도 이제 선생님이 보라색으로 다시 색깔을 바꿔서 쓸 건데요. 사고 같은 경우에는 바람의 퇴적 작용이었잖아요. 근데 우리 이거는 바람은 바람이야. 근데 바람이 뭐한 거죠? 침식한 거죠. 그래서 버섯 모양처럼 남아있는 지형, 버섯 바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A와 E는 바람과 관련된 지형이고요. B와 C와 D는 하천, 네, 유수와 관련된 지형입니다. 자, 1번부터 보도록 할게요. A는 주로 바람의 침식 작용? 아니죠. 바람의 무슨 작용이라고 이야기했죠? 그쵸. 퇴적으로 고쳐주면 되겠습니다. 퇴적. 자, B의 물은 염도가 낮은 게 아니라 선생님 소금물이라고 했잖아요. 소금 밭이라고 했죠. 그래서 여기는 식수 안 되고요. 네, 뭐 농사도 안 되고요. 네, 그냥 척박한 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3번 C는 주로 갑자기 여기서 현무암질 용암의 분출 이런 화산 지역 이야기하면 안 되죠. 그쵸? 자, D는 평상시에는 말라 있고 그리고 쭉 연결되어 있는 하천 유로처럼 연결성이 좋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주변에 비해서 저지대일 거고 주변에 비해서 저지대이다 보니까 하천이 흘렀을 거 아니에요. 그쵸? 그래서 옛날에는 낙타를 타고 여기를 길로 삼아서 이동을 하고 그랬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 또 네, 평상시에 교통로로 활용이 됩니다. 자, 정답 4번이고요. 5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가 연속적으로 이어져 만들어진 지형을 바다라고 적혀 있는데요. 이거는 선상지가 연속되었을 때를 설명하는 지형이었습니다. 버섯바위랑은 전혀 상관없죠. 그래서 정답은 4번이었고요. 우리는 5번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5번 문제. 또 이제 우리 기후와 관련된 문제가 나왔는데 긴장하지 마시고요. 지도에 표시된 네 지역의 최난얼 및 최하늘 평균 기온이 있어요. 그러니까 편안하게 보시면 돼요, 여러분. 최하늘, 최난얼. 그리고 또 뭐를 줬냐? 누적 강수량을 줬습니다. 여러분, 누적 강수량도 어렵지 않죠? 12월까지 누적된 게그 지역의 연강 수량을 뜻하는 거였고요. 이 강수량이 누적되는 패턴을 보면 1년 내내 고르게 내리는지 혹은 건우기가 뚜렷한지 이런 것도 알수 있다고 했죠. 근데 그 전에 일단 우리가 어떤 지역을 파악해야 되는지 적도부터 그어보고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적도를 그었더니 모든 지역은 다 북반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첫 번째 지역으로 쭉 한번 확대를 시켜보면, 자, 이쯤 찍혀 있으면요, 우리 여기 선해양성 기후가 여전히 나타나고 있는 분포이죠, 그쵸? 자, 그 다음에 좀더 안쪽으로 들어왔어요. 네, 좀더 러시아 쪽으로 안쪽으로 들어왔는데요, 여기가 바로 요쯤 되면 냉대 수변 기후가 나타납니다. 네. 좀 내륙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여기, 지금 몽골에 찍혀 있는 울란바토르 쪽인 것 같은데요. 여기가 스텝이죠. 네, 스텝 기후로 자주 언급되었던 지역입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그린란드입니다. 그린란드 하면 우리 해안을 중심으로는 툰드라 기후가 나타나고요. 내륙으로는 빙설 기후 이렇게 나타난다고 이야기했었죠. 근데 해안가에 찍혀 있으니까 툰드라 기후 이렇게 우리가 찾아보고요. 그러면 결국은 우리가 선해양성 기후 그리고 냉대 수변 기후, 스텝 기후, 툰드라 기후가 지금 가나다라 데이터에서 어떤 건지를 구별하면 될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 눈에 띄는 게 있어요. 우리 쾌페네 기후 구분할 때도 제일 처음에 하는 기준 중에 하나인데요. 우리 강수량 500ml를 가지고 수목기후와 무수목기후 나눌 수 있잖아요. 그쵸? 네. 근데 유일하게 연강수량이 500ml가 안 되는 게딱 하나 보입니다. 어디죠? 바로 가 데이터인데요. 이걸 통해서 우리는 가를 어디 주고 시작하자? 여기. 그쵸?
그렇죠. 울란바토르 쪽에 몽골 초원 쪽에 찍혀 있는 여기에 가를 적고 시작하면 됩니다. 그러면 더 이상 이 가를 안 봐도 돼요. 지금 가에 지금 연교차가 어마무시하게 크게 나타나는데 이 연교차를 보면 연교차가 지금 40.5도씨

나 나타나는데, 이 가나다를 구분할 때 오히려 방해 요소가 될 수도 있어요. 이 냉대 지역하고 막 헷갈려가지고 방해 요소가 될수 있으니, 우리 간은 어디에서 확신을 가지고 끝내버리자? 강수 그래프. 누적 강수 그래프에서 확신을 가지고 끝내버리자. 그래서 누적 강수량이 250mm는 넘죠. 우리 연강 수량이 250mm에서 500mm 사이에 들어가면 스택 기후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 조건을 만족시키고 있고, 바로 스택 기후로서 가 그래프라는 것을 확신할 수 있어요. 남은 거는 이제 나다 라입니다. 자, 근데 우리 최하나 평균 기온, 최나널 평균 기온을 봤을 때, 우리가 강수에서도 수목 기후하고 무수목 기후를 나눠볼 수 있는 기준치 500mm가 있었지만, 기온에서도 있죠. 몇 도? 최나널 평균 기온 10도. 최나널 평균 기온 10도가 안 되는 지역이 딱 하나가 있네요. 라가 있죠? 근데, 여러분들, 이 최나널 평균 기온조차도 10도가 안 되면, 우리가 한대 기후로 구별을 했었는데요. 한대 기후도 두 가지로 구분을 했죠. 최나널 평균 기온이 0도에서 10도 안에 들어가냐. 최나널조차도 0도 이하이냐. 이런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그래도 0도는 넘네. 이게 뭐야? 얼었다 녹았다, 얼었다 녹았다를 반복하는 툰드라 기후 데이터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라도 찾았습니다. 네, 벌써 4개 중에 2개 찾았고요. 남은 거는 이제 나와 다인데요. 나와 다를 봤을 때, 여러분, 강수 가지고 구별할 수 있어요? 강수 가지고 나하고 다를 구별하면, 이거는 진짜 대단한 사람이에요. 선생님도 못해요, 이거는. 이게 결국은 나와 다는 이 최나널 평균 기온, 최하나 평균 기온, 이거 가지고 구별을 해야 되는데요. 일단 하나는 온대 기후고 하나는 냉대 기후죠. 그쵸? 자, 그렇기 때문에 최하나 평균 기온이 마이너스 3도보다는 높은 거. 이게 지금 온대 데이터가 될 거고요. 근데 최하나 평균 기온이 마이너스 3도보다 낮은 거. 그러니까 최나널 가지고 온대하고 냉대를 처음에 구별하면 큰일 납니다. 왜냐면 최나널은 여기가 지금 더 높죠. 대륙 내부이기 때문에 연교차가 커서 여름철에는 더 더울 수도 있거든요. 자, 그래서 우리 최하나를 가지고 온대하고 냉대 구별했던 거, 그걸 잘 적용시키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게 다 데이터고요. 이게 나 데이터. 이렇게 가나다라 다 찾았습니다. 그럼 바로 1번부터 보도록 할게요. 자, 다는 연중 극동풍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라고 했는데요. 자, 다가 어딨어요? 다가 여기 있죠. 자, 극동풍이라는 타골풍은 위도 90도에서 위도 60도 방향으로 불어 나갑니다. 그쵸? 요렇게. 북반구에서는 이렇게, 남반구에서 이렇게 부는 게 극동풍의 방향이 될 텐데, 지금, 이 다의 위치를 보시면, 위도 60도에 못 미치는 위치거든요? 그쵸? 네. 중위도에 위치하기 때문에 편서풍의 영향을 탁월하게 받겠죠. 극동풍하고는 크게 상관없습니다. 물론 겨울철에는 극동풍의 영향을 받을 수도 있겠지만, 근데 연중 받는다? 이거는 아니겠죠? 자, 2번. 가는 라보다 가장 가까운 바다와의 직선 거리가 가깝다라고 했는데요. 우리가 가나다라를 다 찾았기 때문에 아주아주 아주 쉽습니다. 라는 그냥 해안가예요. 그쵸? 뭐 가장 가까운 바다, 바로 옆에 있는 거죠? 근데 가는요, 내륙에 있기 때문에 더 훨씬 멀겠죠? 그래서 거꾸로 설명했으니까 또 틀렸고요. 3번. 나는 다보다 기온의 연교차가 작다라고 했는데, 여러분, 이거는 나하고 다가 뭔지 몰라도 그냥 데이터로 가서 바로 계산을 해주면 되는 거죠. 최나널 평균 기온에서 최하나 평균 기온을 뺀 거. 이게 바로 연교차인데요. 누가 봐도 어디가 더 작다? 네, 다가 더 작죠. 네. 그래서 요거도 쉽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3번 같은 거는 그냥 네, 데이터 보고 바로 푸는 거예요. 자, 그다음 4번을 보시면, 라는 가보다 고위도에 위치한다라고 이야기했는데요. 지금 이거는 가나다를 다 찾았으니까 한번 보도록 할게요. 가는 위도가 여기고요. 라는 위도가 여기네요. 어디가 더 고위도에 위치한다? 라가 고위도에 위치한다. 정답 4번이네요. 자, 그다음 5번. 가에서 라 중, 다의 연평균 기온이 가장 낮다라고 했는데, 연평균 기온 어디가 제일 낮을까요? 네, 한대 기후가 제일 낮겠죠. 그래서 이거를 라로 고쳐주시면 되겠습니다. 연평균 기온, 누가 봐도 지금 이것도 사실 데이터만 봐도 나오는 선지이긴 해요. 그래서 5번은 라로 고쳐주시고요. 정답은 4번이었습니다. 자, 6번 갈게요. 가에서 라, 대지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했는데요. 뭐 이것도 대지형. 사실 지형 파트가 여러분들 공부해봐서 알겠지만, 한번 제대로 공부해 놓으면 아주 아주 수월하게 풀리는 문제들이 훨씬 더 많아요. 그죠? 기후에 비해서는.

그래서 우리 여러 가지 대지형 중에 뭐 판의 경계, 뭐 여러 가지 습곡산지 뭐 이런 이야기 나오겠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산의 모습에서 이름이 유래된 산으로는 아콘카가 산과 킬리만자로 산이 있다. 이 아콘카가 산은 남아메리카 대륙에 있죠. 그쵸? 아콘카가는 그 안데스 산맥의 가장 높은 봉우리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이 서쪽의 태평양을 따라 남북으로 길게 분포하는 산맥인, 네, 선생님이 이미 답을 이야기를 해버렸는데, 우리 남아메리카 대륙이라고 이야기했고, 그리고 이게 또 남북으로 길게 생긴 산맥이라고 이야기했고, 실제로 세계에서 가장 긴 산맥이라고 여러 번 언급했었던 안데스 산맥입니다. 안데스 산맥. 자, 이 이름은 케추아어. 우리 수능화상 앞부분에서 케추아어 또 다룬 적도 있는데요. 돌의 파수꾼이라는 뜻에서 유래되었다고 합니다. 아, 그냥 그렇구나 하고 넘어가면 돼요. 그래서 우리는 안데스 산맥을 찾았으면 됐어요. 자, 그다음에 아프리카 대륙의 최고봉이죠. 네, 킬리만자로 산. 자, 이 킬리만자로 산은 동아프리카의 남북으로 길게 형성되어 있는 지구대인 어디 옆에 이렇게 분출한 화산? 그쵸? 동아프리카 지구대. 동아프리카 지구대가 판의 분리 경계잖아요, 여러분. 판의 분리 경계란 말이 뭐였죠? 해양판이 분리되든 대륙판이 분리되든 멘틀의 상승작용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멘틀이 상승하면서 판도 분리하지만 어딘가는 지각을 그대로 뚫어가지고 화산도 만들어내거든요. 그래서 동아프리카 지구대하고 킬리만자로 산이 세트로 이렇게 분포를 합니다. 자, 그래서 아주 높게 분포를 하는 네, 킬리만자로 산. 거기가 원래는 위도대로 보면 거의 열대교가 나타나야 되는데, 그래서 평지는 막 사바나 초원 이렇게 펼쳐져 있죠. 근데 킬리만자로 산은 어마무시한 높은 해발고도로 만년설도 분포하는 산입니다. 자, 그래서 뭐 스와힐리어 산어의 산이라는 단어와 차가어의 하얀이라는 단어를 합쳐서 하얀 산이라는 뜻에서 유래되었다고 하고요. 자, 그다음에 한편 산을 조사한 사람과 연관돼서 이름 붙여진 경우도 있는데요. 네팔과 인도 북부, 부탄 등지에 높게 솟아 있는 이 산맥의 최고봉이 여러분들 누구나 알고 있는 이 에베레스트 산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에베레스트 산 이름은요, 바로 이제 에베레스트 경이라는 인물에서 따왔고요. 원래는 이 원주민들이 불렀던 이름이 따로 있는데, 이 이름도 언젠가는 바뀔 수는 있지만, 어쨌든 지금까지는 에베레스트 산이라고 불리고요. 이 에베레스트 산은 히말라야 산맥에 위치를 하고 있는 네,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봉우리입니다. 자, 그다음에 마지막인데요. 오스트레일리아 동부의 해안선을 따라 우리 오스트레일리아 동부의 해안선을 따라서 나름 높게 솟아있는 뭐 신기스코 산지까지는 아니지만 우리가 이걸 고기스코 산지로 분류를 하잖아요. 네, 그래서 뭐 어마무시하게 높은 건 아니지만 그래도 그 일대에서는 가장, 네, 오스트레일리아 내에서는 가장 높은 산맥인 그레이트 디바이딩. 그쵸? 요것도 고기스콕 산지였습니다. 그레이트 디바이딩. 디바이딩. 요렇게만 적을게요. 그래서 지금 네개 산맥을 보니까 세 개는 신기스콕 산지고요. 아, 이게 아니죠. 자, 다시. 이거는 지구대니까 스콕 산지는 아니네요. 요거는 이제 세 개는 판의 경계에 있고요. 세 개는 판의 경계에 있고요. 그레이트 디바이딩 산맥은 판의 경계에서 좀 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판의 경계에 있는 이세개 중에 두 개는 신기스콕 산지로 또 분류할 수 있고요. 이 동아프리카 지구대는 판의 분리 경계이기 때문에 분리 경계에서는 신기스콕 산지가 생기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이건 별도로 기억을 해주면 되고요. 그레이트 디바이딩은 고기스콕 산지. 그래서 이렇게 분류를 해봤습니다. 1번부터 보도록 할게요. 간은 해양판이 대륙판으로 섭입하면서 형성되었다. 어때요? 맞죠? 이 안데스 산맥은요, 아주 좀 특이한 이름의 판과 판이 만나는데, 이 하나의 판이 좀 특이해요. 나스카판이라는 해양판과 남아메리카판이라는 대륙판이 만나거든요. 그래서 나스카판과 그 다음에 남아메리카판이 충돌을 합니다. 네, 서로 충돌을 하는데, 해양판의 밀도가 대륙판의 밀도보다 크기 때문에, 대륙판 아래로 해양판이 섭입을 하죠. 그래서, 신기스콕산지도 생기는 거고요. 지진도 활발하고요. 화산도 활발하고요. 그쵸? 여러 가지 패키지 지형들이 형성이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1번 선지를 맞는 거예요. 자, 2번. 나에서는 동아프리카 지구대인데요. 판이 갈라지는 경계.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동아프리카 지구대는 우리가 대륙판

대륙간과 대륙판이 분리되는 유일한 사례로 배웠던 사례 지역이고요. 3번 다해 산지는 자, 다해는 우리 히말라야 산맥인데요. 히말라야 산지는 신생대 조선운동으로 형성됐죠. 지금도 형성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에베레스트 산의 높이가 계속 높아지고 있다라는 이야기도 했었습니다. 대륙판과 대륙판이 충돌하고 있습니다. 네, 대륙판과 대륙판이 충돌. 자, 4번 볼게요. 라는 환태평양 조산대에 위치한다라고 했는데, 그레이트 디바이딩 산맥은 판의 경계에서 떨어져 있어요. 우리 오세아니아 지역에서 판의 경계에 해당하는, 즉, 환태평양 조산대의 시작점, 어디라고 했죠? 그쵸, 뉴질랜드 북섬이라고 이야기했죠. 그래서 그레이트 디바이딩 산맥은 요거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게 지금 오스트레일리아의 동부 경계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이걸 판의 경계라고 착각하면 안 된다고 여러 번 말씀드렸죠? 그래서 요거 조심하세요. 자, 그다음 5번. 가는 라보다 평균 해발고도가 높다라고 했는데 이거는 결국 신기스콕 산지와 고기스콕 산지의 가장 기본적인 특징을 비교하는 거죠. 그래서 신기스콕 산지에 해당하는 가가 고기스콕 산지에 해당하는 라보다 평균 해발고도가 높겠죠. 그래서 틀린 선지, 그러니까 틀리게 말한 선지는 4번, 정답 4번입니다. 자, 7번이고요. A에서 이 지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해안 지형 문제네요. 그래서 해안 지형이다 보니까 우리 갯벌, 리아스 해안, 사주, 석호, 그 다음에 피오르 해안, 이렇게 다양한 지형들이 있고요. 이 중에서는 또 우리 빙하 지형하고도 관련된 지형도 있네요. 그래서 우리 A, B, C, D, E라고 적혀 있는 지형을 간단한 모식도로 금방 파악할 수 있을 것 같은데, A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지금 정말 유명한 포인트 아니에요? 노르웨이의 속내피오르 쪽, 그죠? 그래서 요거는 피오르 해안, 그쵸? 자, 그 다음에 B도 우리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수능 개념에서도 봤었던 포인트고요. 에스파냐 북서부 해안은 여기서 이 용어가 나온 거죠. 리아스 해안. 그쵸. 하천의 침식곡에 후빙기 해수면 상승으로 인해서 침수된 해안, 복잡한 해안선을, 보이고 있다. 그래서 우리나라 다도해, 남서 해안의 복잡한 해안선이 리아스 해안이었잖아요. 그래서 그, 지금 사례지요. 나와 있고요. C 보겠습니다. C는 지금 표시된 영역이 육지에서 벗어나 있어요. 그쵸. 약간 바다 속에 표시가 돼 있잖아요. 이게 뭐죠? 만조에는 잠겼다가 간조에 드러나는 땅, 바로 갯벌을 표시를 한 겁니다. C가 갯벌이고요. 그 다음에 D와 E는 세트여야 돼요. 왜냐면 D가 생겨서 E가 만들어진 거거든요. 그래서 원래 이렇게 후빙기 해수면 상승으로 만들어진 만 입구에 사주가 쌓이고요. 이 사주가 뚝과 같은 역할, 방파제 같은 역할, 이렇게 육지로 만들어지면서 석호가 생긴 거죠. 그쵸? 자, 그래서 1번부터 보도록 할게요. A, 피오르 해안인데요. 후빙기 해수면 상승 이전에 형성된 게 아니라요. 여러분, 기본적으로 지금 후빙기 해수면 상승이 일어나고 있고, 그 이전에 형성된 지형들은 오히려 우리 눈에 잘안 보여요. 그래서 이거는 후빙기 해수면 상승이 이루어지면서 만들어진 침수 해안이었습니다. 이거는 피오르 해안과 리아스 해안의 공통점이죠. 둘다 후빙기 해수면 상승으로 만들어진 지형이다. 자, 그다음 2번. B는 주로 유자국이 침수돼요? 아니죠. 유자국이 침수된 거는 피오르고요. 요거를 V자국으로 만들어주면, 네, 바로 리아스 해안에 대한 설명으로 오를 것 같아요. 3번. C는 갯벌인데요. 만보다 고지에서 발달하는 게 아니라, 만과 같이 태적작용이 잘 일어날 수 있는, 그래서 조류의 태적으로 만들어진 지형이 갯벌이었습니다. 4번. 이는 석호는 방금 뭐라고 했어요? 사주의 성장으로 형성되었다고 했죠? 정답 4번이고요. 5번 볼게요. 자, 석호는 자연 상태로 내버려 두면 계속 이 내부에 하천으로부터 공급되는 퇴적물들이 쌓여서 석호는 육지화됩니다. 그래서 이 석호를 관광 자원으로 이용하는 곳에서는요, 주기적으로 석호 바닥에 쌓여있는 퇴적 물질들, 뭐 모래라든지 진흙 같은 걸 퍼내죠. 네. 왜냐면 이게 관광 산업으로 이용되는 소중한 관광 자원이기 때문에 네, 주기적으로 관리를 합니다. 네, 우리나라 동해안에 석호가 상당히 많은데요. 네, 이런 것들도 다 관리를 하고 있어요. 자, 정답은 4번이었습니다. 자, 8번 문제 볼게요. 종교 문제이고요. 여러분들 종교 이제 조금 적응하셨죠? 네, 잘 하셔야 됩니다. 종교는 당연히 네, 매한 번도 빠짐없이 수능에서 출제되었던 주제이고요.
정말 많은 기출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잘 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기본적으로 우리 보편 종교하고 민족 종교부터 구별해야 되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구별해야 될 세 종교 중에서는 불교하고 이슬람교는 보편 종교네요. 여기다가 크리스트교까지 합치면 3대 보편 종교라고 이야기하는 거고요. 자, 힌두교하고 유대교, 대표적인 민족 종교로 배웠었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종교를 구별할 수 있을 있게 좀 쉽게 구별할 수 있게 사진 자료로 종교 경관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설명도 나와 있죠. 첫 번째 지금 종교 경관을 보면 어떤 사원, 탑 이런 느낌인데 여러 신들이 조각되어 있는 거 보이나요? 네, 착한 친구들은 여러 신들이 보이겠죠. 자, 그리고 여기 뭐 시바신, 그리고 미낙지신, 여신, 그리고 요 뒤에도 여러 신들, 다신교란 뜻이죠. 자, 우리 배웠던 종교 중에 다신교는 힌두교만 기억하면 됩니다. 물론 전 세계에 다신교인 그 종교들이 여러 있지만 그 다른 거 제발 생각하지 말고 힌두교.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부처. 네, 부처 나왔습니다. 네, 이 글자만 봐도 우리는 이게 불교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불교의 가장 상징적인 종교 경관 중에 하나가 탑이잖아요. 이게 나라마다 형식도 다르고 그리고 모양도 다르고 재료도 다르지만 불교에서 가장 핵심적인 종교 상징은 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세 번째고요. 세 번째는 모스크라는 키워드가 나와 있는데 모스크는 네, 이슬람교 종교 사원을 모스크라고 이야기하고요. 이슬람교를 믿는 종교 신자들을 이슬람교 신자들을 무슬림이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 모스크의 또 구성 중의 핵심은 돔과 네, 미너렛으로 되어 있다라고 이야기했었습니다. 그리고 그 미너렛 위에는 이슬람교를 상징하는 초승달이나 샛별이 네, 같이 장식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라고 이야기했고요. 이 모스크는 이슬람교에서 철저하게 우상 숭배를 금지하는 그 원칙 때문에 아라베스크 무늬로 주로 장식되어 있는 거 그런 것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자, 그래서 세 번째 종교는 이슬람교입니다. 자, 그럼 가나다 우리 옳은 설명 한번 찾아보도록 할 텐데요. 가의 기원지, 우리 힌두교 기원지는요. 남부아시아죠. 갠지스강 유역에서 기원을 했기 때문에 인도, 남부아시아 이렇게 정리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두 번째, 나의 신자들은 하루에 다섯 차례 메카를 향해서 기도한다. 이거는 이슬람교의 5대 의무 중에 하나를 설명을 했네요. 그래서 이건 이슬람교고요. 이슬람교 5대 의무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첫 번째는 신앙 고백이죠. 그렇죠? 무함마드는 예언자고 알라는 유일한 신이다. 두 번째는 우리 1년에 한 번씩 이슬람 역으로 금식 기간이 있어요. 우리 이걸 라마단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일생에 한 번 이상은 신체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사람들은 어디를 성지 순례하는 것도 5대 의무에 들어가죠. 그렇죠? 메카 성지 순례.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기부하는 거. 네, 요런 거. 그리고 마지막 이 방금 적혀 있었던 하루에 다섯 번 메카를 향해서 기도하는 거 이런 거 떠올려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3번 가는 나보다 세계 신자 수가 많다라고 했는데요. 우리 신자 순 정말 여러 번 했거든요. 크리스트교, 이슬람교, 힌두교, 불교 순 글자 수가 줄어드는 순서대로 신자 수가 줄어든다. 크이인불 순이죠. 그래서 민족 종교인 힌두교가 보편 종교인 불교보다 신자 수가 많은 거 요거 여러 차례 출제가 되었었고요. 3번이 정답이네요. 그렇죠? 4번 이슬람교는 불교보다 기원시기에 이른 게 아니라 3대 보편 종교 중에서 가장 먼저 나온 거는 불교고요. 그 다음 크리스트교, 이슬람교가 가장 늦게 출현했습니다. 근데 그 성장세가 아주 가파르다, 무섭다라고 이야기했었죠. 자, 그 다음 5번 가는 민족 종교고요. 다는 네, 보편 종교죠. 거꾸로 설명했고요. 틀렸습니다. 정답은 3번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9번으로 넘어갈게요. 자, 9번 또 뭐 기후, 지형 이런 게 좀 섞여 있긴 하지만 선지가 3개밖에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 쉽게 잘 해결했을 것 같은데 머릿속에 이제 그 나라가 어디 있는지를 이게 북반구에 있는지 남반구에 있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떤 기후에서 자주 언급을 했었는지를 좀 떠올려 주는 건 필요할 것 같아요. 일단 다음 자료의 기억에서 디귿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이라고 했잖아요. 자, 응고롱고로 보존 지역은 아프리카의 탄자니아에 위치했다. 여기가 되게 또
희귀하고 아름다운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또 월드 헤리티지입니다. 세계 유산 지역이거든요. 선생님도 언젠가는 한번 가보고 싶은 지역인데 어쨌든 탄자니아 있습니다. 여러분 탄자니아는 북반구에 있어요? 남반구에 있어요?

우리 정말 자주 다뤘던 남반구의 사바나 기후 포인트가 탄자니아에 많이 표시되어 있었잖아요. 네, 남반구에 위치하고 있고요. 케냐 남쪽에 이어서 붙어 있는 나라가 바로 탄자니아였습니다. 그래서 탄자니아와 케냐 그 국경 사이에 세렝게티 국립공원이라고 전 세계적으로 또 엄청 유명한 국립공원도 있었잖아요. 사바나의 가장 상징적인 장소이기도 하죠. 그래서 그런 이야기 했었고요. 이 지역은요, 기후와 지형의 영향으로 장엄하고 아름다운 풍경을 지니고 있다. 이곳은 기후의 영향으로 우산 모양의 관목이 키가 작고 가지가 많은 나무들을 우리가 관목이라고 하고요. 이것 또한 사바나 기후의 식생을 설명하는 핵심이었잖아요. 그리고 관목이 드문드문 분포하고 키가 큰 풀이 자라는 초원입니다. 키가 큰 풀이 자라는 초원, 숲은 좀 작아요. 그래서 소림장처라고 추격할 수 있고요. 그냥 사바나 초원입니다. 네. 선생님이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 그 지역의 식생의 그 전체 총량을 보면 그 지역의 또 연간 수량도 좀 유추할 수 있다고 했는데요. 열대우림하고 사바나 비교해 보면 네, 열대우림이 훨씬 더 식생이 풍성하죠. 자, 반면에 건우기가 뚜렷한 사바나 같은 경우에는 열대우림 기후의 연간 수량의 절반도 못 미치는 지역들도 꽤 있기 때문에 나무가 막 무성하게 자라진 않고요. 대신 긴 풀이 자랍니다. 이걸 먹는 초식식물, 누나, 얼룩말, 그리고 이걸 먹는 육식식물, 사자, 뭐 이런 아이들이 뛰어노는 곳이 되겠죠. 근데 이곳은 단순히 이런 사바나로 끝나는 게 아니라 지형적으로도 아주 희귀한데요. 화산 활동으로 형성된 화산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응고롱고로 분화구라고 해서 이게 세계적인 규모의 칼데라에 속하는 지형입니다. 그래서 지금 기후와 관련된 이야기도 했었고요. 우리 지형과 관련된 이야기도 한번 선지에서 어떻게 물어보고 있는지 파악해 보도록 할게요. 자, 기역이고요. 선생님이 제일 처음 시작할 때 뭐라고 했어요? 탄자니아 위치는 그래도 우리가 세계지를 선택을 했다면 여러 번 봤기 때문에 알고 있어야 된다. 어떤 반구? 남반구에 속하고요. 그리고 지금 지문에서도 설명했지만 사바나 기후의 핵심 지역으로 우리가 여러 번 다뤘습니다. 자, 그러면 탄자니아는 1월보다 7월에 아열대 고압대 영향을 많이 받는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우리 아열대 고압대의 영향은 건기라는 뜻이었잖아요. 그리고 사바나 기후의 건기는 어떤 계절? 겨울이고요. 남반구의 겨울은 몇 월? 1월이죠. 자, 그래서 이거 지금 거꾸로 겨울이? 그쵸. 잠시만요. 겨울이 7월이죠. 그래서 잘 설명했습니다. 기억 맞네요. 1월보다 7월에. 그러니까 겨울에 아열대 고압대 영향 받는 거잘 설명했고요. 니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니은은 사바나 기후 지역에서 우리가 잘 관찰할 수 있는 식생 경관이라고 방금 내 지문 해석하면서 언급을 했었죠? 니은도 맞는 선지고요. 디귿, 칼데라입니다. 칼데라는 뭐죠? 화구가 여러 번의 화산 분출을 하면서 무너진 거잖아요. 붕괴한 거를 우리가 칼데라라고 하고요. 여러 번의 화산 분출이 있다 보니까 이 화구의 규모가 어떻게 되겠어요? 커지겠죠. 그래서 화구하고 칼데라는 약간 스케일의 차이라고 보시면 된다라고 이야기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백두산의 천지는 칼데라호이고요. 그보다 훨씬 더 규모가 작은 한라산의 백록담은 화구호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요거는 석회암하고 아무 상관 없습니다. 자, 정답은 기역과 니은 3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함께 풀어볼 마지막 문제 10번이고요. 10번 문제는 우리 주제가 인구네요. 그래서 세 국가 인구 특성을 잘 비교하면 될것 같은데, 지금 우리에게 제시된 게 몽골, 그 다음에 일본, 중국,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다 아시아 국가에서 냈네요. 왜 보통 이런 문제들을 내면 다른 대륙에서 경제 수준을 달리해서 비교하는 그런 문제들이 많이 나오는데 약간 당황했을 수도 있어요. 그쵸? 하지만 우리가 이 중에서는 또 우리가 힌트가 될수 있는 가장 강력한 선진국이 하나 보이잖아요. 자, 일본은, 네, 누가 뭐라 해도 선진국이죠. 네, 전 세계 GDP 3위를 네, 지금 또 자랑하는 국가가 일본이거든요. 1위가 미국, 2위가 중국, 3위가 일본, 4위가 인도 이렇게 나오는데 5위가 독일 정도 나올 거예요. 그래서 일본은 선진국입니다. 뭐 1인당 GDP도 우리나라하고 비슷하거나 뭐 높았다가 낮았다가 비슷한데 우리나라 선진국이잖아요. 우리나라 선진국, 일본 선진국이죠. 그렇죠?

0: 자, 그 다음에 이제 중국. 중국 같은 경우에는 몽골하고 비교했을 때는 훨씬 더 제조업도 발달하고, 1인당 GDP도 높고, 그두 번째가 될수 있겠죠. 여기 세 국가 중에서는. 그 다음에 경제 수준은 아마 몽골이, 세 번째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X축하고 Y축의 지표가 청장년층 인구 비율하고 노년층 인구 비율이 나와 있는데요. 그 어떤 국가보다 노년층의 인구 비율이 가장 높은 국가가 바로 뭐다? 일본 데이터겠죠. 일본은 전 세계에서 가장 고령화 수준이 높은, 노령화 수준이 높은 국가입니다, 여러분. 근데 그게 전체 인구에서 약 30%를 차지한다는 거. 요것도 수치 잘 기억을 해주세요. 자, 반면에, 나와 다를 보시면, 지금 가장 최근 데이터, 2020년 데이터 있죠. 자, 그래도 다가 나보다는 노년층의 인구 비중이 높죠. 네. 이게 그래도 경제 수준이 좀더 높다는 걸 의미하거든요. 이게 중국이 되고요. 여기가 몽골. 이렇게 됩니다. 그렇게 어려운 데이터는 아니에요. 인구 데이터 중에. 그러면 우리가 다 찾았으니까 일단 선지로 가서 분석을 해볼게요. 가는 나보다 2020년에 유소년층 인구 비율이 높다. 유소년층 인구 비율은요. 출생률하고도 관련이 있고요. 경제 발전 수준하고도 관련이 있겠죠. 그래서 가가 높을 리가 없어요. 네, 대표적인 저출산 국가죠. 나는 다보다 2020년 총인구가 많다라고 했는데, 총인구를 중국하고 비교를 했어요. 그렇죠? 중국은 세계 2위 인구 대국입니다. 자, 다는 가보다 국토 면적이 좁다. 중국하고 일본하고 비교했는데 아니죠. 자, 가와 나는 국경을 접하고 있다. 자, 일본하고 몽골 국경 안 접하고 있죠. 자, 마지막 볼게요. 2020년 총부양비 다가 가장 높다라고 했는데요. 총부양비는 어떤 연령층 보라는 거죠? 청장년층 인구 비율 보라는 거죠. 그래서 2020년 데이터 봤을 때 청장년층의 인구 비율이 가장 높은 곳이 바로 네, 가장 높은 곳이 중국이네요. 그러면 총부양비는 가장 낮겠죠. 왜? 우리 청장년층의 인구 비율하고 총부양비는 반대 관계잖아. 반비례죠. 그래서 청장년층의 인구 비율이 가장 높은 중국이 총부양비는 가장 낮게 나타날 것이다. 아주 기본적이고 자주 나왔고 중요한 선지 잘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10문제 풀어봤는데요. 아마 잘 풀었을 것 같아요. 기후 문제도 여러분들 너무 겁먹지 말고 알고 있는 개념들 잘 적용시키면 어렵지 않게 해결했을 거라고 믿습니다. 자, 우리 19번째 강의는 여기까지고요. 20번째 강의에서는 실전 모의고사 남은 문제들 같이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 지금 넣어야 된다니까.
2: 이 분위기?
3: 고수익에 원금까지 보장된다고?
2: 그렇다니까. 저 분위기? 따라간다며?
4: 이분 위기.
1: 뭐야, 이거?
4: 저분 위기.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금융,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꼼꼼하게 살펴보고 신중하게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실전모의고사 8회 16번부터 다시 풀어드립니다. 자, 54페이지 보시면 되겠고요. 네, 16번부터 차근차근 30번까지 풀어드립니다. 자, 글의 내용으로 보아 도서관의 위치로 알맞은 것 이렇게 보는 건데요. 오늘은 좀 기란의 표현이 너무나 이 문장 자체가 굉장히 그 스테레오타입이야. 이거 딱 좋아, 딱. 그래서 뭘 어떻게 했냐면 이 문장을 이렇게 만들어 봤어요. 선생님이 학교에서 많이 하는 거거든. 그래서 여기서 이 가로 안에 있는 거 조사 외워. 내신에 나와. 뭐 이러면서 이제 가르치는데 이게 사실 되게 많은 의미가 있는 조사들이 많아요. 동사에 호응하는 조사도 있지만 이 조사의 의미를 확실하게 이렇게 기능을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그런

기란의 조사들이 나와 있기 때문에 앞에 거 해석하고 복습하는 의미로 한번 맞춰보는 그런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도서관과 에기노 지각은이 아리마스. 자, 도서관은 주격조사. 에기노 지각은. 소유격이죠. 지각근이 존재동사 아리마스 앞에 걸리는 니 어디 어디에 있다. 자, 여기까지 뭐 문제 없지. 너무 쉽지. 자, 그런데 오 대류라는 건 뭐죠? 앞에 있는 게 출발지가 되는 거죠. 출발지를 나오면 이 토는 뭐야? 가정. 그러니까 역에서 나오면, 근데 이게 우리나라 말로 에서로 해석되지 않니? 역을 나오다, 역에서 나오다, 우리 그러잖아. 역에서 나오다. 에키가라 써도 돼요. 에키오데르 또 미기니. 아까 얘랑 똑같아. 아리마스에 걸려요. 존재동사. 이게 때문에를 나타내는 원인과 이유의 조사가라. 자, 속고 오. 오는 뭐예요, 여기는? 이동과 통과의 조사 오. 그러니까 거기를 통과하여. 거기를 기준으로 하여서 통과하여. 미기니 방향을 나타내는 조사 니. 미기니 오른쪽, 왼쪽. 자, 오른쪽으로, 우로, 마가 떼끄다 사이. 꺾어주세요. 그 얘기죠. 자, 속고 카라. 거기를 출발점으로 해서 스코시 이 속고 오 스코시 마 쓰고 있대. 속고 카라 속고가 있는데 거이 속고에서 카라 속고 카라 여기서부터 프롬 속고예요. 프롬 속고 카라 스코시 조금 마 쓰고 있대. 조금 똑바로 가서 직진해서 호이야가 아르카도. 자, 사실 이거 조금만 신경 써서 호이야 노를 써도 사실 돼요. 여기서는 왜? 주어와 서술어가 하나의 절이 되어서 카도를 수식하는 우리 노의 기능이 있었잖아요. 노가 주격조사 노의 기능이 있었잖아. 그래서 가 대신에 노를 쓰는 경우가 있는데 여기서는 안 바꿔놨네. 카도 오 뭐래요? 히다리니 가도 오. 자, 이게 다 봐요. 속고 오 카도 오 이런 식으로 할때 이동과 통과해죠. 어느 쪽으로? 왼쪽으로 방향의 조사니 마가떼 크다사이 꺾어주세요. 자, 그 다음에 아, 이거 너무 중요해서 이거 발표쳐도 돼, 이거? 아, 이거 나도 사실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되나 생각했는데 그냥 이렇게 설명하기로 했어. 자, 길 미기가와가 뭐냐면 우측이잖아요. 길 우측에 도시역관과 미에마스. 그러니까 길 우측에 존재하는 니 아루예요. 길 오른쪽에 존재하는 도서관이 보이마스. 보입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미기가와 데 미에마스 아니고 미기가와 카라 미에마스 아니고 미기가와니 도쇼관과 미에마스. 자, 뭐 토쿠니 야마가 미에루. 이런 거 우리 그 전에 했었어. 그러니까 미에루인데 보이다인데 어디에 보여? 먼 곳에 존재하는 야마가 보이는 거잖아. 그지? 이거, 아이고, 또, 내가 왜 여기로 세고 있지, 지금? 어? 마도카라, 야마가미에. 자, 이거 두개 설명하다가 나왔었잖아. 어차피 조사할 거니까 하자고. 자, 이게 뭐냐면, 봐봐. 얘랑 왜, 똑같이 야마가미에루인데, 얘는 왜 니고, 얘는 왜 카라냐고. 이게 뭐 어떻게 되는 거야? 자, 도쿠에 있는 야마가 보이는 건지. 창문을 시선의 출발점으로 해서 야마를 보고 있는 건지 그 차이. 야 토쿠 카라 토쿠니 야마가 미에루. 마도 카라 야마가 미에루. 그래서 시선의 출발점인지 아니면 이 주체가 존재하는 대상이 존재하는 장소인지에 따라서 조사 니를 쓸 것이냐 카라를 쓸 것이냐가 바뀐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존재 장소, 시선의 출발 장소. 오케이? 네, 여기까지. 자, 그러면 너무 정신없이 해가지고 도대체 어디에 있는지 위치가 생각이 안 나. 다시 보면 도서관은 역에 근처에 있습니다. 도서관은 어디 있어? 도서관. 도서관은 에? 도서 아 도서 1, 2, 3, 4, 5 중에 찾아야 되는 거죠, 참. 도서관은 1, 2, 3, 4, 5 중에 있는데 역 근처에 있단 말이야. 역을 나와서 오른쪽으로 이렇게 오른쪽에 보면 은행이 있잖아요. 은행이 있습니다. 그곳을 여기를 오른쪽으로 꺾어가지고 가래요. 거기서 좀 가면은 책 서점이 있다. 그 서점이 있는 이 모퉁이를 왼쪽으로 꺾으면 오른쪽에 있다. 이 얘기잖아요. 답이 3번이 되는 거잖아요. 이제 요 어떻게 이 3번을 맞추는 거를 이 조사를 가지고 한번 해보자는 거야. 오늘 이것만 해도

진짜 크게 배우는 거예요. 일본어 전반적으로. 자, 도서관은 역 근처에 존재해요. 뭐 써야 돼? 그렇지. 에는 니다. 자, 여기까지 문제 없어. 자, 역을 나오면, 역에서 나오면, 이게 만약에 을로 나왔기 때문에, 오, 데르토라는 식으로 나오면 알수 있지만, 이게 을이 아니라, 에서를 나와도 우리가 데를 쓰지 않고, 오를 쓸수 있느냐? 여러분 능력이 그게 되느냐? 그걸 생각을 해보라는 거죠. 자, 오른쪽에 은행이 있으니까, 까라. 여기까지. 여기까지. 자, 그 다음에, 거기를 통과해 조사. 거기에서라고 쓸수 있잖아. 이 에서. 를이 에서로 바뀌었을 때, 거기에서 오른쪽으로 돌아주세요. 우리나라 말로 해도 전혀 이상이 없지. 거기에서 오른쪽으로 돌아. 그러니까, 됐어도 되는 거 아니야? 돼, 안 돼, 안 돼. 그리고 오. 통과해 오. 미기니, 방향에 니. 선생님, 니 말고 쓸수 있는 거 없나요? 아, 이거는 에로도 쓸수 있어요. 그러니까 방향으로. 미기에 망아 뜯고 다사이. 쓸수 있습니다. 자, 거기에서 조금 직진해서. 그러니까, 거기서 조금, 자, 거기에서 나왔어. 거기를 아니고, 거기에서. 뭐 썼지? 그치. 소코카라. 출발점. 스코시 마가 나쓰고 있대. 거기서 조금 가서. 자, 서점이 있는 모퉁이를 왼쪽으로 또는 마가 떼크다사.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나왔어요. 도쇼칸과 미에마스. 그러니까, 길 오른편에 서서 도서관을 보는 행동을 하는 게 아니라, 길 오른편에 있는 도서관이 보인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지. 어렵지? 어렵죠. 이거 되게 어렵습니다. 근데 이 실전모의고사 8회 16번, 이거 누가 문제를 내셨겠지만, 이거 진짜 조사로는 아주 끝장나게 잘딱 만들어가지고 조립해 놓으신 것 같아. 이거, 이 아주 유의미한 길 안내 조사를 아주 한꺼번에 그냥 백화점식으로 싹다 담았어요.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16번 꼭 기억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자, 17번 들어왔습니다. 빈칸에 들어 찾아볼게요. 가제오 히이탄 데스네. 감기에 걸리셨네요. 라고 얘기합니다. 가제오 히쿠. 감기에 걸리다예요. 자, 우리 히쿠에 대해서 선생님이 몇 번에서 준비했냐면, 이거 25번 가면, 선생님이 히쿠에 대해서 조사 쫙 났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말고 그때 가서 조금 봐요. 근데 우리가 진짜 많이 틀리는 게 뭐냐면, 감기에 걸리다이기 때문에, 가제오 히쿠라고 써야 되는데, 가제니라고 쓰는 친구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니 아니고, 뭐, 오를 써야 되는 거예요. 감기에 걸렸습니까? 예, 게사까라 노도가 있다 그때. 회사 오늘 아침부터 목이 좀 아파가지고요. 무리시나이데, 무리하지 말고 뭐 하라고 하니까 얘가 고맙다 그래요. 뭔가 되게 걱정해주는 말을 했겠죠? 사요나라. 이거는 아픈 사람한테 하면 안 돼. 사요나라는 그 문병 같은 데 가서 하면 안 되는 말 중에 하나죠. 왜요? 사요나라는 영원한 이별 같은 것, 아니면 잠정적으로 긴 이별을 얘기하기 때문에 밤에 헤어지거나 아니면은 그 문병을 갖거나 여행을 떠나는 사람이나 이런 사람들 쓰면 안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러니까 뭔가 오랜 작별은 좀안 좋잖아요. 그치? 뭐 사망할 것도 아니고, 그지? 그래서 1번 쓰면 안 되고, 고치소사만 잘 먹었습니다. 노저 오다이지, 딱 나왔다. 오다이지니, 쾌유를 빌어요. 몸 조심하세요. 몸조리 잘하세요라고 얘기하는 게 오다이지니입니다. 자, 답은 3번 되겠고요. 자, 소호데모 아리마생은 그렇지도 않아요라고 얘기하는데, 부분적으로 뭔가 부정하는 듯한 그런 말이죠. 키토 오마쿠 이키마스요. 키토 마스요. 키토 마스요. 추측하는 겁니다. 확신을 가지고. 자, 틀림없이 분명히 잘될 거야라고 얘기합니다. 자, 무리하지 마시고요. 분명 잘될 거야. 뭔가 덕담을 하는 거기 때문에 5번도 될수 있지 않나라고 생각하는 친구들 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게 일본어에 자, 한 1500번 얘기하는 것 같은데, 일본어의 빈칸 문제에 있어서 뭔가 될것 같은 걸 고르는 게 아니라 맞는 거를, 알맞는 걸 골라야 된다니까? 이게 지금, 나 힘들어요. 지금 목이 아파가지고요. 뭐 이런 뭐라고 해야 돼. 아유, 걱정, 얼른 저기 약 드세요. 그 다음에 얼른 가세요. 오다이진이 이런 식으로 뭔가 헤어질 때꼭 아프거나 컨디션이 안 좋은 사람이랑 헤어질 때는 좀 이런 식으로 이렇게 위로의 말을 전한단 말이야. 이게 그냥 정해져 있어. 근데, 키토 오마쿠 이키마스요 라고 하는 거는 뭐 시험이나 아니면 대회나 시합이나 이런 거할때 이런 식으로 말을 하는 거죠. 뭐 사업의 일의 진행이라든가. 그래서 5번은 적절하지 않고 3번 써야 된다. 자, 18번 들어왔습니다. 이와 비에 들어가는 말 들어갈게요. 今日は誘ってくれてありがとう

오늘은 불러줘서 고마워. 초대해줘서 고마워. 니혼데 야키우노 시아이 하지메테 다카라. 일본에서 야구 시합 보는 거 처음이라서 엄청 뭐라고 하고 있어요. 자, 아직은 보지 않은 상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쇼트 타임 무척 힘들어가 아니라 스쿼시 심파이 걱정이 될 수도 있죠. 처음 보는 거니까. 하지만 보통 보면 고맙다라고 초대해줘서 고맙다라고 하고 뭔가 막 기대를 하고 있는 느낌이기 때문에 꺾듯한 호심이라고 얘기하는 게 조금 더 적절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1, 2, 3번 중에 하나를 좀 생각을 해보고 3번은 조금 약하지만 일단 1번, 2번. 자, 복구모 치케토가 토레나크테 이랬습니다. 치케토 오 토르. 그러니까 나니나니 오 토르라고 하는 건 취하다, 획득하다라는 건데 이 토르가 가로돼서 토레류가 쓰면은 뭐뭐를 뭐뭐 할수 있다라는 거죠. 취할 수 있다. 그러니까 티켓을 내가 못 끊어서 구할 수가 없어서 토레나이 토레나쿠테 쓰면은 뭐죠? 뭐뭐 해서라고 하는 원인과 이유를 나타내는 테입니다. 그래서 뒤에 뭐가 나와요? 무의지. 그다음에 뭐 형용사. 그다음에 불가능 가능 동사 쪽이 나오는데 여기서 지금 가능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뭐뭐 해서라고 원인으로 쓰이는 쿠데에서는 이런 내 뒤에로 수반이 되는데 여기서는 코레나깠다, 코라레나깠다라는 식으로 좀처럼 올 수가 없었다라는 거죠. 쿠류가 뭐야? 오다인데 오다의 가능 동사 뭐야? 코라레루입니다. 코라레루에 나이를 붙이고 나이에 낙갔다를 써가지고 쿠류 오다 올수 있다, 올수 있지 않다, 올수 있지 않았다. 뭐야? 올수 없었다라는 얘기잖아. 뭐가? 봐, 우리나라도 야구 티켓 그렇게 구하기 어렵다면서요. 야구 티켓을 못 구해가지고요. 아우, 좀처럼 올 수가 없었다. 아, 그래서 정말로 다노시모우네. 야, 즐기자, 즐기자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 심빠이라고 얘기하기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좋지 않을까요? 아, 혼토니 잔넹이 아니라 혼토니 히사시부리를 써야겠죠. 올 수가 없었대요. 못 구해가지고 표를. 그래서 나도 진짜 오랜만에 야구 보는 거야. 라고 얘기하는 게 적절하겠죠? 답은 2번 되겠습니다. 자, 안내문. 안내문 좀 봐요. 一緒に 스포츠 をしませんか? 함께 스포츠를 하지 않겠습니까? 夜 時間 뭐 できる ようになりました. 夜の 時間 뭐 できる. 여기서 이게 조금 약간 유 같다. 이게 지금 이 저녁과 밤에 대한 경계에 대해서 조금, 선생님, 저녁은 유 같다 아닌가요? 선생님, 우리는 유 같다라고 배웠답니다. 그런데 지금 요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요르와 유 같다를 구별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라고 생각하는 친구들 이해합니다. 저도 이 문제를 풀 때, 요르와 유 같다를 구별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기도 했어요. 네, 그런데 이 문제의 출제 의도는 별로 구별하지 않은 상태로 푸는 건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그렇게 문제를 풀어보면요. 근데 구별은 해야지. 이게 유 같다고 요르니까. 그러니까 요르는 유 같다보다 조금 더, 더 늦은 밤이에요. 그러니까 유 같다라고 하면 이 느낌상 해가 지고 좀,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 밥을 먹을 때 유고항이라고 하지 요르고항이라고 잘안 하거든. 그러니까 이건 야식이 되는 거잖아. 약, 밤야자. 그지? 그러니까 약간 그런 시간적 차는 있긴 해. 그런데 여기서는 그걸 포커싱하진 않은 것 같아요. 자, 요르노 시간 뭐 데키루 요니 나리마시다. 자, 가능 동사 플러스 요니 나리마시다. 가능하게 되었다는 얘기죠. 시고토가 오왔다. 아또데모 다이조부 데스. 일이 끝나고 난 다음 에도 퇴근 후에도 다이조부 데스 할수 있대요. 그래서 언젠가 봤더니 시가츠카라노 요르노 교시츠. 4월부터 밤 수업은 어떻게 되느냐? 수영은 화목반인가 봐. 오후 7시부터 9시까지. 그러니까 19시부터 21시까지 한다는 거야. 자, 바스켓은 농구는 월수금 오후 3시, 8시 30분부터 8시 30분. 2시간씩 하네요. 자, 테니스는 토요일만 하네요. 오후 8시부터 10시까지. 테니스가 좀더 밤에 하는구나. 스키나 스포츠, 좋아하는 스포츠. 시다이 스포츠 에란데. 하고 싶은 스포츠를 골라서 오데와 쿠다사이 전화 주세요라고 얘기합니다. 자, 좋아하는 스포츠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있죠? 수영은 주 2회 저녁 강좌가 있죠? 아, 알맞지 않은 거 골라야 돼. 4회부터는 밤에도 수영을 배울 수 있어요. 4번, 5번 중에 답이 있겠네요. 농구는 매일 저녁 강좌, 매일 저녁 아니고 토요일만이 아니라 아니 월수금이지. 농구는 월수금, 매일 저녁이 아니라 월수금 강좌가 개설되어 있다. 아니고 테니스는 토요일에 2시간 강좌가 있다. 안 되는 거 뭐야? 잘못된 건 뭐야? 4번입니다. 이렇게 안내문을

살펴봤어요. 자, 20번 들어왔어요. 빈칸에 들어갈 거 찾아보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스미마셍가 초토 테츠다테 그다사이마셍가 죄송하지만 좀 도와주시겠습니까? 라고 얘기합니다. 테츠다우. 테츠다우. 자, 타스 캐류. 한번 볼까요? 테츠다우는 돕다고요. 타스케류도 돕다인데? 두개 차이가 뭘까요? 테츠다우 같은 경우에는 원래 그 메인으로 뭘 하는 사람이 있어. 예를 들면 엄마가 요리를 해. 엄마가 메인이죠. 나는 뭐야? 서브야. 그래서 엄마가 야, 나좀 도와줘. 그러면 테츠다우를 하는 게 낮이다. 딸인 나가 되는 거고 엄마를 돕는 건데 타스케루라고 하는 거는 이거는 내가 돕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에 쓰는 것 같아. 예를 들면 물에 빠진 사람이 테츠다테 그다사이 그러지 않죠. 헬프미 할때 뭐라 그래? 타스케테 그다사이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이런 거죠. 살리다, 돕다 이런 느낌이죠. 그러니까 지구를 살리다, 돕다 타스케루가 되겠지. 뭔지 알겠지? 그러니까 이 돕는 행위가 메인이 되는 게 타스케루가 되는 거고 테츠다운은 원래 메인을 하는 사람이 있어. 근데 내가 옆에서 살짝 조금 손을 빌려주는 거지. 그게 이제 테츠다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좀더 많이 나오죠. 네, 테츠다우는 꼭 해야 되는 그런. 테츠다우. 아, 타스케루는. 타스케루. 스미마셍가. 예, 초토 테츠다테 그다사이마셍가. 좀 도와주시지 않겠어요? 그랬습니다. 손을 좀 빌려달라는 얘기죠. 자, 도모. 아리가토 오자이마스. 고멘나사이. 죄송합니다. 예, 이 되세요. 네, 좋아요. 지금 승낙편 얘기하고 있습니다. 승낙편. 어떻게 하면 승낙할 것인가에 대한 내용이죠. 예, 요럴 건데. 예, 이 되세요. 예, 다이저브 데스. 뭐 이런 식으로. 모 뉴븐 데스는 이미 충분하다라는 얘기입니다. 좀, 저좀 도와주세요. 때 이미 충분해요. 나 이제 정말 많이 도와줬다. 이거는 좀 이상하지. 이에 개꼬 데스. 아니요, 괜찮아요. 라고 얘기합니다. 이거는 뭔가 권했을 때 사양하는 표현이죠, 얘는. 지금 사양과 승낙은 설마 헷갈려 하는 건 아니지? 승낙은 오케이. 알았어. 내가 할게. 너의 제안에 나는 승낙했었고, 사양은 뭔가를 하라고 제안을 했으니, 그거를 노 땡큐 하는 거죠, 이거는. 답은 3번. 이것도, 그러니까 이것도 답이 있잖아. 이 색깔을 얘기하는 거잖아, 점원이. 흰색과 파랑이 있습니다. 고자이마스는 아리마스의 뭐야? 정중 표현이죠. 그러니까 파랑, 하얀과 파랑이 있어요라고 얘기하는 상황이면 이거, 응?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에 색깔을 물어보는 게 맞겠죠. 지가요, 지가. 이로 아리마센까? 이렇게 아리마스까? 하이. 근데 이제 4번 봐봐. 이거를 이제 좀 돼요, 안 돼요? 이렇게 물어볼 수 있을 것 같아. 이거 큰거 없어요? 네. 아, 이거 있어요. 큰 거가 색깔이 흰색하고 청색이 있는데요. 이렇게 또 받아들이면 응? 4번도 되지 않나? 그러니까 물론 일상생활에서 이 점원이 4번처럼 말할 수도 있을지도 몰라요. 아, 저 옷은요, 사이즈가 있긴 한데 색깔이 노란색밖에 없어요. 이럴 수도 있고. 그럼 4번도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1501번을 얘기를 하면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으로 가장 적절한 거를 골라보면 색깔에 대해서 얘기하면 색을 물어봐야지. 그지? 다른 색 없어요? 네, 있어요. 흰색하고 이 티셔츠는요, 파란색이 있어요. 라고 얘기하는 게더 적절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으로 3번을 골라봅니다. 자, 1번은 이까가 데스까? 도우 데스까? 이거 어때요? 라고 묻는 거고요. 2번은요, 야스쿠 데키마스까? 이 얘기는 뭐죠? 좀 깎아주세요가 되는 거죠. 자, 5번입니다. 하이 때 밑에 뭐이 데스까? 하쿠라는 게 있습니다. 하쿠. 하쿠가 하이 때 미루가 되면 입어보다예요. 근데 입다가 우리가 착용동사가 이렇게 사람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있으면 사람이 하체를 뚝 잘라. 그래서 발가락으로, 발로 입는 거는 하꾸. 뭐가 있지? 스카토, 즈봉. 스카토, 즈봉. 그죠? 근데 손으로 입는 거는 뭐가 있을까? 키루예요, 키루. 그래서 뭘 키루 할까요? 유카타, 유카타오 키루. 그지? 이렇게 우리 손으로 끼워 입잖아. 원피스. 선생님, 원피스 저 이렇게 입는데요? 이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원피스 같은 경우에는 이 손으로 끼워 입는다라고 인지하죠. 그래서 이제 발로 끼워 입는 거는 원피스라고 확인 좀 어려니까 원피스, 키루를 쓰는 건 키루.

발로 있는 거는 학구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여기는 지금 저거 자체가 물론 이 대답 때문에도 틀렸지만 하이데미데모를 쓰면 안 되고 키데미데모를 써야겠죠. 저렇게 티셔츠 같은 경우에는 그죠? 자, 22번 들어왔어요. 마오하고 유카의 대화예요. 머시머시 유카상 이마 쳤더이. 아, 여보세요. 유카야. 지금 전화 괜찮아? 쳤더이라고 하는 게 지금 전화 괜찮아 그 얘기예요. 아, 마오상 이마 마이토 츄. 나 아르바이트 중이야. 그래서 원머인지만 아, 고메 아또데 마타 카케르. 그랬습니다. 아또데 나중에입니다. 자, 여기서 문제. 나중에라고 이렇게 독립적으로 쓰는 거를 아또디라고 써도 돼? 안 돼. 이거 안 돼. 그러면 뭐뭐타 아또데 뭐뭐타 아토니 이건 돼요. 뭐만 후에 타베타 아또데 밥 먹은 다음에 타베타 아토니 밥 먹은 다음에 둘다 돼요. 그럴 때는. 근데 이렇게 독립적으로 나중에라고 쓸 때는 아토니 안 쓰고 아토데 이랬습니다. 나중에 마타카케루 내가 다시 걸게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아르바이토 쯔다까라 마이토 쯔다까라 넹화 데키나이 전화를 할수 없어. 뭐 몬다이나이 이제 문제 없어. 아마리 하나세나이 이야기할 수가 없어. 초도 욕같다 마침 잘 됐다. 자, 이야기할 수 없는 아르바이트생. 그래서 나중에 걸겠다. 라고 마오가 얘기를 하는 게 적절하죠? AC가 되겠습니다. 답은 2번. 자, 23번 들어왔어요. 자, 경험에 대해서 묻는 거예요. 키웠더니 이따 것도 아리마스까? 타 것도 아리마스까? 라고 묻고 있어요. 엄마 한 적이 있냐? 그럼 네, 한 적이 있다. 와, 키토 기레이다타 데쇼네? 이랬습니다. 키토 데쇼. 자, 우리 키토에 대해서 플러스 쿠다사 있을 수 있어요. 으레 키토 데스, 키토 마스, 데쇼 쓸수 있습니다. 자, 왜냐면 키토는 으레나 이렇게 으레 아니면 확신, 의지를 가지고 있는 확신에 대해서 쓰는 거예요. 막 틀림없이 꼭 뭐뭐겠지요, 뭐뭐입니다, 뭐뭐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뭐 의지나 결의를 다지는 그런 느낌이거나 으레를 기또 뭐뭐 카테크다사 이래든가 뭐 이런 식으로 의뢰를 할 때도 쓰겠지만 제 내쇼 자 기또 기레이다타 내쇼네 아 틀림없이 뭐뭐겠지요 틀림없이 아름다웠겠지요 네 틀림없이 아름다웠겠네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뭐라고 얘기해야 돼요 교토에 간 적이 있냐고 했더니 뭐라고 했어요 네 하면서 뭔가 되게 아름다울 것 같았던 그런 내용들을 얘기해 줘야지 이 A가 다시 어야 진짜 예뻤겠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마다 아리마생 아니 마다 아리마생 무경험이기 때문에 안 되지 갔다 왔대잖아 하이라고 얘기 제히 이키타이 이것도 마찬가지 꼭 가고 싶다 이것도 아니고 이간 하이데 끄다사이 가지 말아주세요도 아니고 사쿠라노 그렇지 사쿠라노 기세츠니 이키마시다 벚꽃 계절에 갔습니다 아 좋네요 사쿠라노 기세츠니 교토니 이키마시다. 교토에 갔어요. 그런데 어때요? 교토에 사쿠라노 기세츠니 가면 어때요? 벚꽃의 이파리만큼 꽃잎만큼 사람이 많지. 그 정말 정말 사람이 많아서 간 사람마다 너무 그 멀미를 할 정도로 사람이 많다. 일본도 아주 아주 고민이잖아. 관광지가 교토에서 학교 다니는 지인이 있는데 버스를 아침에 타기가 너무 힘들대. 관광객 때문에. 이거 좀 약간 불편할 것 같긴 해요. 그죠? 아침에 자기는 그 출근을 하거나 학교에 가야 되는데 관광객이 새벽부터 나오잖아요. 그러면 교통이 마비가 되는 거야. 그러면 이제 너무 힘들지. 성수기나 이럴 때는. 그죠? 자, 하여간에 사쿠라노 기세츠니 이키마시다. 아, 벚꽃 계절에 갔습니다. 어우, 예뻤겠네요. 자, 5번 갑니다. 이츠카 언젠가 이쇼니 이키마쇼. 함께 갑시다. 라고 얘기하고 있죠. 여기서는 적절한 거 4번 되겠죠? 자, 스마트폰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스마호, 스마트폰이 되겠죠? 스마호 카이타인, 다케도 새 스마트폰을 사고 싶은데, 했더니, 노나노 사가시덴노? 이랬습니다. 노나노 어떤 거? 이 노는 이 앞에 있는 명사를 반복하는 기능을 가진 거고요. 이 뒤에 있는 노는, 자, 노 하고서 이렇게 올리면 의문문이 되는 거고요. 노 하고 내리면, 예, 평서문이 되는 겁니다. 여기서는 올려서 얘기해야 되겠죠? 억양. 사가시덴노? 자, 소레가, 마다 테나이 자 마다 나니나니 테 이나이

하고 있습니다. 아, 에라브노 무즈카시이 카라 이쇼니. 자, 에라브노 이 노는 뭐야? 이 노는 앞에 있는 명사를 대신해서 말하는 노가 아니라 이 뒤에 오는 형용사가 나오는 노가 노오 노와 이런 식으로 써가지고요. 노 다음에 그 다음에 뭐 써요? 형용사 많이 씁니다. 불가능, 가능 동사 뭐 이런 거. 뭐뭐 하는 것이 어떻다라는 식으로 많이 나와요. 그래서 스스로는 내가 직접 고르는 것은 형용사 무지카시 어렵기 때문에 이쇼니 함께 뭐 해달라고 하죠. 이요 이쇼님이요 이랬습니다. 함께 뭐 해달라고. 아, 야, 나 너랑 같이 갈래. 그 얘기죠. 1번입니다. 자가시테 크레타노니 찾아주었는데 뭐뭐인데라고 하는 건 이건 뭐지? 예상 밖의 결과. 그러니까 내가 같이 찾아주었는데 또 잊어버렸어. 뭐 약간 이런 식으로 뭔가 예상 밖의 결과가 나올 때 얘기하는 거고요. 답은 2번인가 봐. 테호시라고 하는 거는 앞에 있는 것이 상대방의 행동이고 이 상대방의 행동을 내가 받아내고 싶을 때 이렇게 테모라이타이나 테호시를 쓰잖아요. 그러니까 이때 호시인 답게도 얘기하면 함께 가기를 원하는데 바라는데 그렇게 되겠죠. 3번입니다. 미르츠모리 난다카라 볼 작정이니까. 4번입니다. 가와나이 코토니 시타라 사지 않는 걸로 하면 어때? 5번입니다. 에란 단어가 인자나이 고르는 게 좋지 않아?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 여기서 적절한 거 뭐야? 2번입니다. 좀 가주기를 바라는데 라고 할수 있겠죠? 25번 들어왔어요. 스즈키와 다나카의 대화입니다. 자, 여기서 선생님이 뭘 가져왔냐면 아까 얘기했지. 히쿠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는 거야, 히쿠. 이게 히쿠가 도대체 뭘까라고 봤더니 뒤에 피아노 히쿠가 나오네. 그래서 이그 사실은 이런 문제 풀때 히쿠가 뭘까? 뭐에 대해서 히쿠를 하는 걸까? 헷갈려서 막 문제 푸는데 시간 버리지 마시고요. 보기도 빨리 봐버려 그냥. 뭐 수능 문제가 그렇지 뭐. 뭐 이런 문제가 뭐다 힌트 주고 되게 평이하잖아요. 그러니까 보면 힌트, 아, 피아노 얘기하는 거구나 하고 보면은 되게 쉬워진다는 거지. 그래서 히쿠를 도대체 뭐뭐에 대해서 쓰는지에 대해서 선생님께 정리를 해왔어. 이거 먼저 보고 문제 풀게요. 자, 히쿠라고 하는 거는 사실은 한자는 조금 다를 수는 있어. 그런데 그냥 먼저 대표적인 거, 우리가 수능에 나오는 거는 이제 이 한자를 먼저 보자. 끌 인자예요, 인자. 인출. 돈을 인출하다. 끌어내는 거죠. 인계. 뭐. 끌어가지고 하는 거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 만유 인력. 그치. 인력. 끄는 힘. 당기는 힘. 이러죠. 이 당기다가 히꾸고, 그 다음 미는 거는 뭐예요? 오스. 이건 뭐? 밀다. 오스. 오사나이데 크다사이 할 때. 마이노 히토 오사나이데 크다사이. 앞사람 밀지 말아주세요. 뭐 지진 났을 때뭐 이런 거 얘기하잖아요. 오스. 자, 여기서 히꾸에 대해서 얘기하는 건데, 일단, 감기에 걸리다는 카제오 히쿠입니다. 카제가 뭐냐면 사실은 이 카제가 우리가 쓸때 이렇게 쓰는 거는 바람인데요. 이렇게 바람에다가 이렇게 쓰는 게 카제죠. 이게 카제가 되는 거고 얘도 카제예요. 얘는 바람이야 그냥. 제주도의 바람 뭐 이게 카제고요. 이 카제는 뭐냐면 감기야. 한자가 하나 더 붙었다는 얘기야. 이게 사악할 사자잖아요. 마귀. 이게 나쁜 바람이에요. 그 바이러스 바람이야. 카제오 히쿠. 그러니까 카제오 히쿠. 나쁜 바이러스를 내 끌어당긴 거야. 인력. 끌어당겨. 카제오 히쿠. 니 아니야. 카제오 히쿠. 감기를 끌어당긴 거니까 감기에 걸렸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고요. 백이에요. 6에서 1을 빼면 4가 되죠. 백이. 마이너스예요. 끌어당기는 거. 빼는 거니까. 자, 사전을 찾다. 지쇼 히쿠. 이런 것도 보자. 지쇼. 옛날에 그 인쇄술이 그렇게 발달하기 전에 사전이라고 하는 건 도대체 어떻게 만들었냐라는 거야. 우리는 뭐 지금 사전 찾지도 않죠, 우리. 뭐 종이 사전 누가 찾아? 잘안 찾지. 자, 다그 액정 안에 들어있는. 응? 이 디지털화 되어 있는데 옛날에는 사전이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통에 있어가지고요. 대나무를 딱 쪼개가지고 이렇게 아니면 얇은 종이 같은 걸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제비뽑기처럼 돼 있어서 이걸 이렇게 뽑아가지고 사전을 찾았대요. 얼마나 아날로그야, 그지? 그래서 지쇼 히쿠는 사전을 이렇게 뽑아가지고, 아, 이 뜻이 그 뜻이구나 하면서 이렇게 보는 거야. 이런 식으로 지쇼 히쿠를 했대요. 그 다음, 키오 히쿠는 뭐지? 키. 이렇게 기가 약하니 할 때, 그 기라고 하는 건 에너지, 마음, 뭐, 정신, 멘탈, 뭐 이런 거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기를, 사람의 기를 다 끄는 거야. 주의를 끄는 거죠. 그 다음에 테오 히쿠는 뭘 하려다

하다가 손을 딱 빼는 거예요. 손을 떼다, 철수하다, 안 하는 거야. 중간에 그만두는 거지. 그 다음에 매우 히꾸는 시선을 끌다. 비슷하지 않아요? 매우 히꾸나, 키우 히꾸나. 주의를 끌다, 시선을 끌다. 자, 피아노 히꾸 이번에 나온 거. 피아노, 바이올린, 악기를, 자, 히꾸를 쓴다 이 얘기입니다. 교미오 히꾸도 마찬가지요. 기오 히꾸, 매오 히꾸, 교미오 히꾸 다 뭔가 이렇게 주의를 끌고 관심을 끌고 이런 느낌이 들죠? 자, 댕와오 히꾸, 전화를 개설하다. 이게 여러분 이제 그 원래부터 태어날 때부터 전화가 다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야 뭐 이런 어떤 그 인프라 조성에 대한 개념이 없겠지만 전화선이 없어가지고 어떤 시골 마을은 전화가 안 통하고 막 이랬었지. 옛날 우리나라 그랬다니까요. 우리 여러분들의 할아버지 할머니 시대에 그랬죠. 자, 전화를 개설 개통하는 것도 전화선을 이렇게 끌어와야 되기 때문에 네, 네와오 히꾸를 씁니다. 자, 그다음에 야 이거 봐봐. 특이하지 않니? 히꾸가 열을 빼는 건데 을을 쓰지 않고 가를 써요. 이게 뭔가 특이한 조사들 좀 기억했나? 선생님, 이거 왜 그래요? 히꾸는 타동사인데 가를 썼네요? 그러게, 이거 왜 그런 거니? 나도 모르겠어. 그냥 관용적이라고 생각하자. 자, 넷츠 오 히꾸입니다가 아니라 넷츠가 히꾸입니다. 아시겠죠? 자, 이소 히데에 의자를 이렇게 당겨서 끄는 거, 이렇게 끌어가지고 당기는 거잖아요. 이렇게 의자를. 뒤에서 앉아있으니까 땡겨가지고 앉는 거지. 이거는 왜 썼냐면은 수은특강이 나왔었어. 그래가지고 한번 가지고 온가 보고요. 뭐 스코시 히이테 크레타라. 자, 네당호 히꾸 가격을 빼는 거예요. 이거 마이너스 하는 거잖아. 이 마이너스 우리 마이너스 여기서 했죠. 빼다. 그러니까 좀 빼주세요. 아유 가격 좀 빼주세요.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죠. 크레타라 카우요. 그랬으면 사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히꾸에 대해서 조금 더 정리를 해봤는데, 이거는 수능특강의 선생님이 안 다뤘어. 그래가지고, 나올 때마다, 아, 히꾸 좀 한번 정리를 해야 되는데, 요즘에 좀 유행이 지난 건가? 시험에 잘안 나온 것 같아요. 히꾸가. 근데, 나올 것 같아서 그냥 말해주는 거야. 진짜 나오면 좋겠다. 왜냐면 요즘, 최근 들어서 되게 많이 안 나오는 것 같아. 자, 이제 문제 풀자. 자, 와, 나래가 히이테이르노가 오모따라. 아, 누가 치고 있는 건가라고 생각했더니 야마다상가 히이테이탄 데스까? 오, 야마다 씨가 치고 있었던 건가요? 허, 대단하네요, 피아노 소리. 와,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감사합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하니까 아, 그래요? 언제부터 히이테 이룬 데스까? 언제부터 치셨나요? 했더니 지사이 도끼 까라데스. 어렸을 때부터예요라고 얘기합니다. 고사이노 도끼니 하지메 마시다. 5살 때 시작했대요, 피아노를. 그러니까 이게 많이겠지, 일본에서는. 그러니까 뭐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시작했다 뭐이 정도 되겠네요. 자,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피아노 히쿠노가 끼난 데스. 저 피아노 치는 거 되게 좋아해요. 아, 그래요? 예, 언제부터 치셨나요? 아, 어렸을 때부터예요. 치이사이 토끼라고 하는 건 작을 때가 아니라 어렸을 때라고도 씁니다. 자, 5살 때부터 예, 치기 시작했다라고 되어 있죠. A, C, B를 찾아볼까요? A, C, B 답은 2번 되겠습니다. 이렇게 문제 풀었고요. 26번 들어왔습니다. 자, 이게 뭐그 이탈리아 요리에 대한 내용인 것 같아요. 센시우노 니치오비 지난주 일요일 날에요. 기무라 산노 이에니 아소빈 이키마시다. 기무라 씨 집에 놀러 갔어요. 기무라 산와 이탈리아니 쓴데 있다 고토가 아떼. 이탈리아에 산 적이 있어서 그래서 오히르니 오이시 이탈리아 요리를 치쿠테 크레마시다. 점심에 맛있는 이탈리아 요리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남이 나한테 해주는 거 테 쿠레르네요. 그러니까 이 누구야? 기무라 씨가 나에게 테 쿠레마시다. 뭐 해줬대요? 만들어 줬대요. 도테모 조즈데. 물론 이탈리아에 살았대잖아. 스고크 오이시카타 데스. 무척 맛있었대요. 간단나 츠쿠리카타 뭐 아주 쉬운 만드는 방법도 오시에테 모라이마시다. 오시에테 모라이마시다 해도 되고 오시에테 크레마시다 해도 상관없겠죠. 오시에테 크레마시다. 그 사람이 나에게 뭐뭐 해주었습니다. 나는 그 사람한테 뭐뭐 해받았습니다. 다 되는 거야. 라이슈노 하하노 탄조비니. 이 하하가 나의 어머니겠죠. 와타시노 하하. 짧게 말했으니까. 오카와상이라고 쓰지 않고요. 하하노 탄조비니. 나의 어머니의 생일에. 에, 와타시모 츠쿠테 미요. 나도 만들어 봐야지. 또 오모테 이마스. 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1번부터 갈게요. 기무라는 이탈리아에 살았던 적이 있다. 맞아요. 기무라는 요리를 배우러 이탈리아에 갔다. 그건 몰라요. 기무라가 만들어준 이탈리아 요리는 매우 맛있었죠? 지난주에 기무라에게 이탈리아 요리법을 배웠죠? 간단나 츠쿠리카타. 자, 다음 주 어머니 생일에 이탈리아 다음 주 맞아? 라이슈노. 맞죠? 이탈리아 요리를 만들어주려고 한다. 맞죠?

답은 2번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런 문제 풀때 중요한 게 뭐야? 이런 거. 이런 거 중요해. 이거 지금 이거 이 해석을 못 해가지고 못 푼다기보다 이렇게 한국어로 되어 있으면 더 쉽잖아요. 근데 뭐가 문제야? 알맞은 것은 알맞지 않은 것은에 넘어가지 않도록 합니다. 자, 미출진 부분에 쓰임이 옳지 않은 거. 진짜로 수능이 이렇게 나올까?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해요. 왜냐면 이게 다양한 조사에 대해서 물어보는 게 아니라 딱 하나 찝어가지고 이렇게 물어보면 있지. 난이도가 확 떨어져요. 그러니까 우리가 27, 8, 9, 10 해가지고 이네 개의 문제가 문법 문제잖아요. 근데 이 문법 문제 중에 두 개는 어렵고 두 개는 좀 쉽고 그런데 이두개 중에 어려운 거두개 중에 한 개가 얘거든. 근데 얘가 이렇게 쉬워버리면 전체적으로 난이도가 뚝 떨어지는 거지. 자, 수단 방법을 나타낸 조사 대. 그러니까 이거 대만 가지고 문제를 낸 거잖아. 나는 여기까지 버스로 갑니다. 자, 두 번째 히토리 대 고항호 타베마스 이거 행위 주체. 보통 우리 행위 주체 나타낼 때 여기가 복수인 경우가 많아요. 민나 대 와타시타치 대뭐 이런 식으로. 근데 히토리 대 이것도 혼자서라는 뜻이 됩니다. 네, 매일 혼자서 밥을 먹습니다. 자, 카제에 대해 이유와 원인. 자, 오늘은 감기 때문에 카이샤오 야스미 마시다 회사를 쉬었대요. 이에 대해 아르이 대 도서관 이기 마시다. 이건 틀렸죠? 왜요? 이에 카라 아르이 대요. 이게 뭐야? 출발지. 만약에 장소에다가 대를 쓰면 어떻게 돼? 이 장소에서 이 행동을 하는 거죠. 뒤에 동작동사가 오는 거야. 동작동사라고 하기도 하고 행위동사라고 하기도 하는데 동작이 이루어지는 장소를 나타내고 있죠. 그러니까 이에 대 아르쿠라는 것 자체가 좀 이상하지 않니? 아르쿠라고 하는 게 걷는다라는 건 이동동사이기 때문에 목적지가 있거나 막 해가지고 막 이동을 해야 되는데 집에서 걷다라고 하는 거는 그 뭐야 무슨 동물은 호랑이도 아니고 계속 걸어다닐 거야? 그럼 이상하죠. 그래서 이렇게 잘안 써요. 대 아르쿠라고 하는 거는. 자, 고엔노마에 대 공원 앞에서 어떤 행동을 하는 거지. 무슨 행동을 했대? 샤싱고 토리마시다. 사진을 찍는 행동을 공원 앞에서 했다는 거지. 어떤 가족도 샤싱고 토리마시다. 가족과 함께 사진을 찍었다. 이렇게 되는 거죠. 되게 쉬운 문제가 되어버렸어요. 미출진 부분에 쓰인 조사 문제인데 이런 식으로는 난이도를 또 낮출 수가 있다. 자, 오늘의 하이라이트예요. 28번 선생님이 좀잘 준비해 왔는데 자, 이게 뭐냐면 조동사의 부정에 대한 내용입니다. 조동사 소우다의 부정에 대한 내용을 조금 다뤄볼 테니까 자 볼게요. 뭐냐면 이런 거야. 12가 수능 포인트에 보면 조동사 소우다가 있는데 부정에 대해서 이렇게 나왔는데요. 사실상 몇번 강조를 해도 이게 자주 노출이 되지 않기 때문에 아주 그 일본어 능력이 출중한 사람 아니고는 사실은 잘 그냥 넘어가 버려. 그래서 잘 모를 수 있는데 이 소우다에 대해서 이제 부정 표현에 대해서 좀 살펴보고 그다음에 2023년에 우리 어떤 식으로 소우다의 부정 표현으로 문제가 모의고사 때 나왔는지 살펴보는 것까지 한번 해볼게요. 일단 28번을 풀어볼게요. 슈쿠다이 데키마시타카? 숙제를 다 했나요? 완성했나요? 라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에 무츠카시크 때 아니요 어려워서요 라고 얘기하고 있죠. 쿄주니와 오늘 중에는 이거 주라고 읽어야 된다. 이게 시간이나 기간을 나타낼 때, 이 플러스 주를 쓰면 이거 주를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 장소를 나타내서 주를 쓰게 돼요. 그러니까 이에주 하면 집, 온 집안, 뭐 이런 식으로. 세카이주 하면 저온 세계, 이런 식으로 주를 쓰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쿄주니와 오늘 중으로는 뭐할 때? 예, 다이핸데스네. 오와리소우데스. 끝날 것 같아요. 오하루 소우데스 끝난다고 합니다. 오하리 소우모나이 끝날 것 같지 않아요. 해야지 힘들겠구나 나를 하겠죠. 오하루 소우모나이. 자, 이거는 이런 말은 없어요. 네, 그 다음에 오하루 요모나이 이런 말도 거의 안 씁니다. 자, 그래서 이건 비문이기 때문에 3번까지만 하고요. 자, 그럼 어떻게 부정을 해주는지부터 보려면 소우다가 뭔지부터 좀 볼게요. 소우다는 동사의 마스형이나 이용사, 나용사에 이렇게 어간에 접속해가지고 후르는 후리소우다, 히로이는 히로소우다, 겐기다는 겐기소우다 이렇게 만들어주는데 이것의 부정을 도대체 어떻게 하느냐를 이제 가지고 뒤에서 할 텐데 자, 보고 판단하고 일어날 가능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고래와 고도모니와 무즈카시소우나 혼데스네 이렇게 무즈카시소우나 혼데스네 어려울 것 같은 책이에요. 딱 보고서 야 이렇게 글자가 빽빽하게 많아? 글법이 이렇게 많으면 5살짜리가 어떻게 읽어? 이러면서 이제 어려울 것 같은 책이군요 하면서 보고서 판단하고 얘기.

0: 거예요. 그런데 2026년에 와 기타나소오나 해야 되시네. 이거는 틀린 문장인데 이게 문법적으로 기타나소오나 해야라고 하는 거는 할수 있어. 이런 말을 말할 수가 있어. 왜? 키타나이라고 하는 이형용사에다가 이 떨어뜨리고 소우다에다가 그 다음에 명사인 방을 붙여서 키타나소우나 명사 되는데 이게 지금 왜 틀렸다고 얘기하냐면 지금 대화문에 나오는 건데 2026년 수능특강에 나오는 거예요. 딱 보고서 야, 왜 이렇게 더러워? 이렇게 보고서 얘기하는 거거든. 근데 딱 보고서 야, 왜 이렇게 더러워 보이냐가 아니라 더러운 걸 보고 더러워 보이냐라고 하면 안 되지. 예를 들면 선생님 이 보여? 바지 색깔? 이 바지 색깔이 이 검어 보여요? 그치? 근데 야, 왜 이렇게 검어 보여? 이렇게 까맣다라고 하면 되는 거를 검은 것 같다라고 할 필요 없잖아요. 이 검정색인데? 검은 것 같다. 선생님 머리 색깔. 검은 것 같다라고 할 필요 없지. 뭐 눈이 그렇게 안 보여요? 그건 아니잖아. 딱 보고 바로 판단할 수 있는 거는 소우달 붙일 수가 없다는 거야. 그 얘기를 지금 하는 거야. 이게 문법 어떤 활용상 잘못됐다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이거를 쓰임을 봤을 때딱 보고서 뭔가 이게 노란색을 딱 보고서 아 이거 노래 보여라고 하면 안 되지. 노랗다라고 하는 거잖아. 빨간색을 보고 아까소우다 하면 안 돼요. 아까이 하는 거지. 그 얘기를 하는 거고요. 자 이제 부정을 가지고 좀 볼게요. 이게 두 개를 나눠줘야 돼. 얘는 있잖아. 뭘 써야 되냐면 이 여기서 소우자나이를 쓸수 있어요. 그 히로 소우자나이, 겐기 소우자나이. 이걸 하나를 쓸수 있고 두 번째는 뭐냐면 쿠나이 자나이 이렇게 써서 이 여기서 바꿔주는 거야. 나 사소우다 이렇게. 그래서 히로쿠 나사소우다, 예, 겐기자 나사소우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두 가지가 형용사의 부정이 되는 건데 그럼 동사는 어떻게 주냐? 이 동사는 후리소우다 얘를 뭘로 바꿔주냐면 후리소우 니나이 모나이 니모나이였지? 처음 듣는 것처럼 생각하면 안 돼요, 이거. 많이 했었어. 자, 그래서 뒤에 거를 보면, 부정표현. 쿠, 나사소우다. 자, 나사소우다. 이게 이거야. 응? 그 다음에, 자나이, 자나이. 자나이, 자나이. 그지? 아까 앞에서 했던 거, 얘네들. 그지? 자나이, 자나이. 소우자나이, 소우자나이. 자, 동사는 니나이, 모나이, 니모나이. 이렇게 한다는 거죠. 자, 그럼 해석을 한번 해보면, 야마다 씨는 안색이 나빠서요. 겐키 소우자 나갔다. 겐키 소우자 나갔다. 얘를 바꿔봐. 겐키자 나사소우다. 겐키자 나사소우다. 이걸 하더거나 아니면 겐키 소우데와나이. 이걸 쓴 거. 지금 여기를 쓴 상황이잖아요. 둘 중에 하나를 바꿔 쓸수 있어요. 소우니나이, 소우모나이, 소우니모나이는 동사 레벨에서만 이렇게 바꿀 수 있는 거야. 형용사에서는 안 돼요. 자, 미츠가 콘데르카라 10분대와 이케소우니나이, 이케소우모나이, 이케소우니모나이 이렇게 바꿔 쓸수 있다는 거지. 10분 안에는 갈수 있을 것 같지 않다.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자, 이건 어떻게 돼? 뭐가 틀렸어? A가 틀렸잖아. A 한번 골라보세요. 아시다카라 료코 이케소우자 아리마세. 안 된다고. 동사에서는 뭘 써야 돼? 이쪽 쓰면 안 된다고. 소모나이, 소니모나이, 소모나이 써야 돼요. 여기서 소모 나이 데스, 소 니모 나이 데스, 소니 나이 데스, 아리마셍 이렇게 써야 되는 거. 자 대신에 얘를 써야 되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이렇게 해서 소우다의 활용 좀 기억을 꼭 해주셔야 된다는 내용입니다. 자 29번 들어왔어요. 민나데 카와오 기레니 깨끗하게 하자. 시오. 아, 이렇게도 되네. 니시가 나왔습니다. 서쪽. 시지. 시칠 쿠니 나라 그다음에 니와 뜰이죠 마당 그다음에 호시는 별 이렇게 마지막 문제 갑니다. 자 30번 표현이 옳은 거 골라볼게요. 에 린짱 고노마에 혼 가시떼그레떼 빌려서 주어서 아리가또 카시떼그레루 됩니다. 카시떼 아리가또 카시떼그레떼 아리가또 다 돼요. 자 에, 요카타라 타베떼 하면서 뭐 음식 같은 거 주나 봐요. 아, 키니 나라나 그때 이노니. 자, 키니 나라나이니 키니 나루는 뭐야? 키니 나루는 걱정이 되다예요. 신경 쓰이다. 쓰이다. 근데 여기서는 뭘 써야 돼요? 신경 쓰지 않아도를 써야 되는 거예요. 키오 츠카우. 키오 츠카와나 쿠테 모 이를 쓰거나 키니 시나 쿠테 모 이나. 선생님은 키오 스카우를 쓰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거는 배려하는 거니까, 기를 애써서 손수 사용하는 거니까. 키오스카와 나 그때 뭐이뭐 생략해서 키워츠카와나 그때 이노니 이렇게 쓰는 게 좋겠죠. 그냥 그다음 응응 혼 스고쿠 모시로카타시 에 마에카라 이로이로 다스케테 도와주는 거예요. 어떻게 도와주는 거예요? 메인의 동작을 가지고 그 사람이 주도적으로 도와준 거죠. 자, 여러 가지 내가 도움을 받고만 있어서라고 하는 거죠. 타바카리는 뭐지? 뭐뭐 한지 얼마 되지 않음이죠. 근데 이거는 지금 뭐뭐 한지 얼마 되지 않는다라는 시간의 경과를 얘기하는 거야. 뭐뭐만 하고 있다라는 거야. 반복을 얘기하기 때문에 동사의 경우는 타바카리가 아니라 테바카리 써야 그 말이 되는 거야. 테바카리는 뭐뭐만 하다라는 어떤 반복적인 행동을. 자, 여기서는 타스케테 모라테 바카리 써야 돼요. 도움만 받고 있기 때문에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 케이크는 한다 해도 이거 케이크인데 와타시가 츠쿠탄다 내가 만들었어 라고 얘기합니다. 으레시 기쁘다 자 엔요나쿠 이타다쿠네 엔요나쿠는 뭐야? 사양 없이 그러니까 내가 빼지 않고 사양 않고 내가 받을게 라고 얘기합니다. 자 여기서 옳은 것만을 골라야 돼요. 틀린 거 고르면 안 돼. 자 옳은 거 A하고 그 다음에 C를 고르시면 되겠네요. 답은 2번 되겠고요. 자 키에 관련돼서 선생님이 이렇게 준비를 해왔단 말이야. 이거 언제 또 배우겠어요. 이거 다음 시간에 선생님이 첫 장에서 가르쳐 줄 테니까 이어서 바로 한번 클릭해 보세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 8회 모두 풀어봤고요. 9회 1번부터 다음 시간에 같이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나상 고고로 사마데시타. 자 마타.
1: 청소년 마약 예방 수칙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호기심으로라도 마약을 인터넷 등에서 검색하지 마세요. 자칫 마약류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이유 없는 고액 알바는 없습니다. 고수익을 미끼로 해서 마약 운반을 유도할 수 있습니다. 마약과 관련된 SNS는 차단해 주세요. 최근 상당량의 마약이 SNS를 통해 거래됩니다. 거리에서 나눠주는 수상한 음료 등은 피하세요. 마약류가 포함됐을 수 있습니다. 1899-0893으로 전화해주세요. 마약류와 약물 오남용 예방 상담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마약 없는 안전한 대한민국을 위해 꼭 지켜주세요.

마지막 스탠마이스터 2027학년도 수능 완성 독일어 강의를 맡은 김은경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오늘 9회 실전모의고사 후반부 파트를 풀어볼 예정이고요. 네, 후반부에는 늘 문법의 팁스가 있습니다. 자, 오늘은 어떤 내용을 정리하게 될 건지 빨리 만나보고 싶으시죠? 그 전에 우리 18번째 문제부터 같이 한번 풀어보고 가도록 할게요.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을 보기에서 찾아 순서대로 바르게 배열한 것은 이라고 했어요. 일단 상황이 어떤 건지 보려면 밑에 나와 있는 보기를 먼저 보는 게 좋습니다. 라고 했는데 Is das alles? 이게 단가요? Kann ich Ihnen helfen? 제가 도와드릴까요? 아니면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뭐 찾으세요? 이런 표현이잖아요. 딱 적어보니까 상점 대화구나. 라고 하는 거 알 수 있어요. Haben Sie sonst noch einen Wunsch? 그 밖에도 원하는 게 있으세요? 네, 상점 대화는 여러분 상점에서 이루어지는 대화일 수도 있으면 식당 상황일 수도 있거든요. 일단 두 가지를 다 고려해서 대화 한번 보도록 할게요. Guten Tag 하고 뭐라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Ja, ich brauche eine Tasche für Bleistifte 라고 하고선 Hier bitte. 자, 여기 있습니다 라고 일단 얘기했더니 또 뭐라고 물어봐요. 그리고선 Geben Sie mir bitte noch ein Schreibheft. 그러니까 또 질문하죠. 야당크 라고 했습니다. 자, 일단은 A, B의 역할에 대해서 볼게요. 안녕하세요 라고 하는 아는 종업원이에요. 왜냐하면 B가 무엇이 필요합니다 라고 했으니까 손님이잖아요. 아가 그럼 할 수 있는 질문은 종업원이 손님을 처음 보면 하는 질문이죠.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뭐 찾으세요? 어디에 있나요? Kann ich Ihnen helfen? 에 해당하는 B가 여기에 들어가야 돼요. 그랬더니 아, 네, 저는 연필을 넣을 주머니가 필요합니다. 가방이라고 해석해도 되지만 가방은 좀 큰 거니까 연필을 넣을 주머니나 가방이 필요해요 라고 했네요. 여기 있습니다 라고 하고선 그 찾는 물건을 준 거죠. 그랬더니 또 물어봅니다. 종업원이 보통 이때 되면 더 필요한 거 없으세요? 아니면 이게 단가요? 뭐 이런 거 물어봤을 거예요. 여러분 더 필요한 거 없으세요? 또는 이게 단가요가 두 개가 있어요. Is das alles? 라고 하는 표현이랑 Haben Sie sonst noch einen Wunsch? 라고 하는 질문이 있어요. Ist das alles?는 더 필요한 거 없으세요? 라고 묻는 표현이고요. Haben Sie sonst noch einen Wunsch? 라고 하면 뭔가 더 찾으시는 게 있으세요? 를 묻는 표현이에요. 자, 볼게요. 없으세요와 있으세요의 차이인 거예요. 그러니까. 자, here bitte 하고선 뭐라고 질문했더니 Geben Sie mir bitte noch ein Schreibheft. 네, 저 노트한 건 또는 메모할 만한 공책한 것만 주세요. 라고 한 거예요. 일단 두 개가 다 돼요. Is das alles? 라고 했더니 Is das alles? 라고 물어보면 일단은 이게 뭔가가 더 필요하면 Nein, ich hätte gern 이라고 하던지 그 다음에 아니면 Ja, das ist alles? 라고 해서 이 질문은 결정 의문문입니다. Is das alles?는 즉 Ja, Nein에 대한 응답 표현이 들어가야 되죠. 그럼 Ja, Nein 있어요? 없어요? 없네요. 그러면 아는 일단 들어가기가 어렵겠다라고 하는 거 일단은 생각하고 제를 먼저 넣어볼게요. Haben Sie sonst noch einen Wunsch? 그 밖에 또 다른 필요한 게 있으세요? 원하시는 바가 있습니까? 라고 하는 문수를 썼어요. 그랬더니 아, 네, 뭐 주세요? 라고 얘기할 수 있죠. 일단은 제를 여기에 넣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아, 남아있는 거 뭐 남아있어요? 이게 단가요? 라고 했더니 이번에 응답 표현에 야가 나왔고 알레스도 나왔어요. 네, 그게 답니다. 즉, 더 필요한 거 없습니다. 라고 하는 표현이죠. 그래서 빈칸에 들어갈 말을 보기에서 찾아 순서대로 바르게 배열하면 미, 지, 아, 순으로 바열한 3번이 정답이에요. 여러분, 카니시는 헬펜이라고 하는 종업원이 하는 표현 외에 Was kann ich für Sie tun? tun 동사 쓰기도 하고요. 아니면 Was brauchen Sie? 뭐 필요하세요? 또는 Bitte schön, Sie wünschen 이런 표현 등을 써서 뭘 사주세요? 뭘 도와드릴까요? 를 묻는다 라고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Ist das alles? Haben Sie sonst noch einen Wunsch?가 비슷한 상황에서 쓰이긴 하는데 뒤에 나오는 응답 표현 상으로 우리가 조금 구분해서 활용해야 되는구나 라고 하는 걸 여러분 잘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상황에선 다 될 것 같은데 시지만 그게 아닌 거 있거든요. 자, Haben Sie sonst noch einen Wunsch?에서 야 라고 대답을 하면 원하는 게 더 있어야 돼요. 근데 지금 그게 아니라 아 괜찮습니다 라고 하는 응답 표현으로 끝났잖아요. 그러면 뭐는 체는 절대로 이 마지막 자리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각각의 응답 표현과 그 다음에 대화 맥락상 답으로 이어질 수 있는 거 아니면 답을 만들기 위해서 꼭 필요한 어떤 답변 표현, 응답 표현은 뭐가 있지? 라고 하는 걸 같이 정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계속해서 19번째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광고문에서 언급되지 않은 것은 이라고 있어요. Suchen Sie eine schöne Ferienwohnung in Hamburg? Unsere helle Wohnung liegt in der Stadtmitte. Supermärkte, Restaurants und die U-Bahn sind in der Nähe. Die Wohnung hat ein Schlafzimmer mit zwei Betten,
Ein Wohnzimmer mit Sofa, eine moderne Küche und ein Bad. Preis 80 euro 포 낙트 하고서는 연락처 지금 두 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함부르크에서 예쁜 Ferienwohnung, 휴가 장소를 찾고 있으신가요? 휴가용 숙소를 찾고 계세요? 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우리의 밝은 집은 어디에 있어요? In der Stadtmitte. 시내, 도심에 위치합니다. Supermarket들 복수형이고요. 그 다음에 restaurants, 식당들, 그리고 지하철역이 in the near, 근교에 있어요. 멀지 않은 곳에 있다. 라고 했습니다. 이 집에는 뭐가 있나 봤더니 일단 침실이 있는데 침실에는 zwei Betten, 침대가 두 개에 있어요. 침대가 두개 있는 침실이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Wohnzimmer, 거실이 있는데 거실은 어떤 가구가 들어가 있어요? 소파가 있는 거실이 하나 있습니다. 라고 했어요. 그리고 또 뭐가 있어요? Eine moderne Küche, 아주 현대적인 부엌이 있습니다. 라고 했고 그 부엌이랑 또 뭐가 있어요? Ein Bad, 욕실이 있어요. 즉 욕조가 있는 욕실이 있다는 뜻이죠. 샤워기만 있는 이런 시설이 아니라 마트가 있다라고 했고요. 1박에 80유로입니다. 라고 했어요. 이거 호텔방이 아니라 집을 빌리는 거거든요. 이 집은 이런 부대시설이 갖추어진 이 Ferienwohnung을 1박에 80유로에 당신이 빌릴 수 있어요. 라고 했고 아래쪽에 연락처가 나와 있습니다. 가격 나와 있죠. 1박에 80이다. 침실이랑 거실에 어떤 가구가 있는지 구체적으로 언급이 되어 있었거든요. 위치는 여러분 위쪽에 보면 Liegt in der Stadtmitte라고 해서 시내에 위치합니다라고 했어요. 크기 봤더니 이 정도 되면은 크기가 어느 정도 될까? 만약에 혹시라도 Groß라고 하는 형용사가 나왔으면 크기에 대한 그래도 약간 간접적인 언급이 있었던 건데 실제로 크기다라고 하면 몇몇몇 하고선 Quadratmeter 등이 나와야 되거든요. 그 내용이 나와 있지 않아요. 그래서 언급되지 않은 건 4번이고요. 방의 종류는 슬라프세마, 우온세마 등의 방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에요. 4번. 광고문의 내용은 좀 독일어로 많이 어렵게 제시가 되어 있었는데 문항은 그래도 한국어로 제시되어서 일치하는 여부들의 키워드들을 찾으면 되는 문제였어요. 20번 문항 보도록 할게요. A와 B가 대화하고 있는 시각으로 알맞은 것은? 이라고 했습니다. Heute schneit es. Ja, aber gegen 1:30 soll es wieder schön werden. Genau, in 3 Stunden soll die Sonne wieder scheinen. Dann lass uns zusammen spazieren gehen. 이라고 했어요. 오늘 눈 온대. 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맞아. gegen 1:30. 시각 표현 앞에 gegen 쓰이는 거는 뭐뭐쯤이죠. 그쵸? 몇 시쯤이에요? 1:30라고 했으니까 오후 1시 30분이겠네요. 그쵸? 1시 30분쯤에 뭐 한다고요? 다시 schön werden. 날씨가 좋아질 예정이래. 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맞아. 라고 하고선 3시간 뒤면 Sonne wieder scheinen. 햇살이 화창하게 내려비칠 예정이래. 라고 한 거예요. 내려비출 예정이다. 그러면, 그러면 last once라고 했어요. 그때인 거죠. 다니니까. 그러면 우리 그때 뭐 하자고요? 함께 산책 가자라고 한 거예요. 여기에서 원했던 거는 A, B가 대화를 나누고 있는 시각입니다. 즉, 1시 반이 되면 날씨가 다시 좋아진다. 즉, 눈이 그치고 날이 갠다라는 표현을 쓴 거예요. 그런데 그게 언제라고 얘기했어요? 3시간 뒤면 맞아. 날씨가 다시 좋아진다 하더라라고 했어요. 다시 해가 비춘다라고 했어요. 즉, 13시 30분에서 몇 시간? 3시간을 빼면 지금 현재 이 대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시각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마이너스 3 하면 돼요. 몇 시예요? 10시 30분이죠. 정답은 1번입니다. 여러분 혹시 10시 30분을 독일어로 어떻게 표현하는지는 알고 계시죠? Elf라고 해요. 만약에 24시간제로 이 시각을 표현을 하면 10 Uhr 30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보통의 경우에는 이런 대화가 우리 몇 분의 시간이 남았어? 그러면 몇분 정도 시간이 남았네? 뭐 그러면 영화가 시작하는 시각은 이렇게 나오는데 그게 아니라 앞으로 날씨가 어떻게 변화될 건데 그게 몇 시간쯤 후야? 이렇게 하고선 현재 시각을 계산하게 한 지금까지 우리가 봤던 문제랑은 조금 다른 대화 구조로 구성이 되어 있었던 문항이에요. 의사소통 기능 영역의 오늘의 마지막 문제인 21번 문제 보겠습니다.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지 않은 것은? 이라고 했어요. Haben Sie Hosen? 그랬더니, Ja, was für eine suchen Sie? 라고 했어요. Ich suche eine Hose für die Gartenarbeit. Hier haben Sie welche. Wie finden Sie die schwarze Hose? 그랬더니, 우리가 원하는 빈칸 여기 있고요.
Darf ich die mal anziehen? 이라고 했습니다. 자, 이 대화는 상점 대화인 거예요. Haben Sie Hosen? 이라고 했거든요. 바지 있으세요? 라고 물어본 거예요. 그럼 아가 누구예요? 손님이에요. Gast. 이고, B가 Was für eine suchen Sie? 라고 해서 대명사를 썼네요. 아인에는 모를 호세를 받은 대명사입니다. Was für eine 어떠한 종류의 것을 원하시나요? 를 묻는 Verkäufer. 종업원이고요. 그랬더니 손님이 나는 Gartenarbeit. 정원에서 일할 때 쓸 작업복에 원예용 바지를 찾고 있습니다. 라고 한 거예요. 밖에서 일할 때 필요한 Für die Gartenarbeit. 이러면 아, Here haben Sie welche 라고 해서 welche는 복수형을 수식하는 대명사라고 했어요. 여기에 그런 것들이 있네요 라는 표현이에요. 여기에서 뭐뭐가 있어야 돼 라고 했으니까 한 벌만 있진 않을 거잖아요. 그치? 원예용 바지가 여기 원예용 바지들이 있습니다 라고 한 거예요. 그랬더니 그래놓고 다시 종업원이 물어봐요. Wie finden Sie die Schwarze hier? 여러 종류가 있는데 그 중에서 이 검은색 바지는 어떠세요? 라고 물어보니까 바로 손님이 뭐라고 대답하고 나선 제가 그거 한번 입어봐도 돼요? 라고 했다는 건 일단 그 바지가 마음에 든 거예요. 그러면 긍정적 표현이 들어가야 돼요. 그쵸? 선호도를 표명했거나 긍정 반응 볼게요. Die gefällt mir. 마음에 듭니다. 옷 한번 입어봐도 돼요? 가능하죠. Die Farbe steht mir. 색상이 저한테 잘 어울리겠는데요? 입어봐도 돼요? 가능해요. Stehen 동사 삼격지배로 쓰면 어울리다 라는 표현이었어요. 3번. Die passt Ihnen gut.

잘 어울립니다. 잘 맞습니다는 맞았는데 여러분, 대명사 보세요. 존칭인칭 대명사 했잖아요. 그럼 당신에게 사이즈가 잘 맞네요 라고 한 거예요. 누가? 손님이. 즉, 내가 입을 게 아니라는 건가? 라는 생각이 들잖아요. The past me a good 이라고 해서 인칭 대명사가 써야 됐었어요. 요게 나와 있는 표현으로는 의복이 마음에 든다, 뭐 사이즈가 맞는다라고 하는 표현에서 충분히 사용이 될수 있었던 건데, 대화 맥락상 각각의 역할을 잘 구분하고 보면 여기에 인앤이라는 뭐를 인칭 대명사 쓸수 없는 거죠. The past me a good 이라고 해야 됩니다. 당신에게 사이즈가 잘 맞네요. 이건 안 돼요. Definition 그거 예쁜 것 같은데요. 5번 This light on zip cream house. House인 뭐뭐처럼 보이다인데 light 가볍고 그 다음 cream 편안한 그쵸? 되게 가볍고 편안해 보이는데요. 즉 긍정적 반응이에요. 호감을 표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은 그래서 정답은 3번이에요. 3번. 선생님도 처음에 이 문제 보고서 답이 몇 번이야 싶었거든요. 왜냐하면 이 구문에서 옷이 잘 어울린다 해서 쓸수 있는 표현들로 다 구성이 되어 있는데 싶었다가 아. 그렇지. 나한테 잘 어울린다라고 해야지라고 하는 걸로 다시 한번 정답을 고민했었던 문제인 거니까 여러분도 이런 상황에서 실수하지 않도록 꼼꼼히 문제 푸는 연습 마지막까지 잘 해주셔야 됩니다. 계속해서 이제 우리는 문화 영역 지문들 한번 보도록 할게요. 대화의 내용으로 보아 밑줄친 부분의 의미로 알맞은 것은? 이라고 해서 밑줄친 부분의 의미를 묻는 언어 문화 문항입니다. Meine Schwester hat Momo von Michael Ende mit viel Spaß gelesen und wartet auf was Neues. Was? Der ist doch schon vor 30 Jahren gestorben. Lebt sie hinter dem Mond? 라고 했더니, hinter dem Mond leben? Was meinst du damit? Will sie auf dem Mond leben? 이라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nein, damit meint man, dass jemand nicht gut informiert ist. 이라고 했어요. 일단, 나의 여동생이, 뭐를 했어요? 미샬 엔데의 모모를, 그 다음에, mit viel Spaß. 아주 큰 즐거움을 가지고, gelesen, 읽었대. 라고 했어요. 나의 여동생이, 미샬 엔데의 모모를 너무 재밌게 읽었대. 라는 거 하는 표현을 이렇게 쓴 거예요. mit viel Spaß gelesen. 이라고 했습니다. und wartet auf, 무엇을 기다리고 있어요? Was Neues라고 했어요. 새로운 것이거든요. 즉, 미샬 엔데의 신작이 나오길 기다리고 있어라고 한 거예요. 그랬더니 뭐라고? 라고 하고선 there라고 받았습니다. 이 대명사는 누굴 수식한 거냐면 미샬 엔데라고 하는 인물을 수식한 거예요. 그 사람은이라고 한 거예요. 그 사람은 schon vor 30 Jahren 30년 전에 이미 사망했잖아 라고 한 거고요. 그래서 sie는 Schwester를 받은 거겠죠. 그녀는 달 뒤편에 살고 있나? 라고 한 거예요. 그랬더니, 달 뒤편에 산다고? 너 도대체 무슨 말 하는 거야? 라고 하고선, Will sie auf dem Mond leben? 그녀가 달 뒤편에서 살고 싶어 하는 걸까? 라고 잠시 반문한 거예요. 그녀는 달 뒤편에 산다라고 했으니까, 미샬 앤의 작품을 좋아하면 달 뒤편에 산다고 얘기하나? 라고 물어봤을 때, 아니, 그런 뜻이 아니라, 자, damit meint man. 이 문장으로는 어떤 의미냐 하면, 이건 언제 사용하냐 하면, jemand nicht gut informiert sein. informieren 이라고 하는 정보를 알려주다라는 표현이거든요. 근데 그거에 nicht gut이라고 했으니까, 정보를 잘 알지 못한다는 것. 즉, 새로운 정보를 접하지 못했다는 뜻이야. 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정보를 검색하다라고 하는 표현 아니고요. 달 뒷면을 관찰하다도 아니에요. untersuchen 뭐 이런 거 아니니까. 도시에서 떨어져 살다 라고 하면 weit weg von der Stadt 이런 표현을 썼을 거예요. weit라고 하는 표현을 먼이란 개념을 쓴 거예요. 넓은 뿐만 아니라. 그래서 weit weg von der 뭐뭐뭐 이렇게 썼는데 그거 아니고 gute Idee haben이죠. 좋은 생각을 갖고 있다. 그런 표현들 나와 있지 않았습니다. 세상 돌아가는 정보를 모른다라고 해서 달 뒤편에 있을 만큼 즉 지구가 보이지 않잖아요. 세상이 그동안 어떻게 변화했는지를 따라오고 있지 못해 이런 표현을 쓸때 hinter dem Mond leben이라고 얘기합니다. 정답은 5번이에요. 5번. 우리가 알고 있었던 Mond를 써서 활용하는 관용구가 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미샬 엔데라고 하는 작가와 관련되어 있는 사실은 문화 영역 지문이 이 앞선 단안의 실전 문제에서 나왔었거든요. 근데 그 미샬 엔데 작품에 관해서 또 흠뻑 빠져 있는 어떤 사람에 관한 스토리를 다룬 언어 문화 영역의 문장이었습니다. 계속해서 23번 문장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설명하고 있는 도시는 이라고 했고요. Diese Stadt liegt im Südwesten von Deutschland und am Fluss Neckar. Sie ist bekannt für die älteste Universität Deutschlands und das Schloss. Vom Schloss aus hat man einen schönen Blick über die Stadt. Im Keller des Schlosses gibt es

das größte Weinfass der Welt. Gegenüber dem Schloss, auf der anderen Seite des Neckars, liegt der Philosophenweg. Menschen aus aller Welt wandern und spazieren auf diesen Weg이라고 했습니다. 여기 몇 개의 키워드가 있었거든요. 우리가 순회수 습관 교재 문화 영역에서 봤었던. 일단 대학과 관련된 게 나와 있었고요. 그 다음에 Philosophenweg 요거를 보고선 대략적으로 아 여기 아닌가라고 하는 머릿속에 올라온 사실은 몇 개의 선택지가 있을 거예요. 볼게요. 이 도시는 독일의 어디에 있어요? 웨스턴하고 주시 나왔어요. 그렇죠? 남서쪽에 위치합니다. 자, 그 다음에 남서쪽에 위치한다로 지역정보로 끝난 게 아니라 위치정보. Am Fluss Neckar. 네카 강변에 있고 그 다음에 독일의 남서쪽에 위치한다라고 했어요. Bekannt für 무엇으로 널리 알려졌다라고 했는데 독일에서 가장 오래된 대학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그 다음에 이곳의 성이 유명해요. Unser Schloss라고 했어요. 두 개로 모두에게 알려진 도시이다라고 했어요. Von 뭐뭐뭐 aus라간 뭐뭐으로부터란 표현이 어디 어디로부터 Von 뭐뭐뭐 aus 했더니 그리고 나서는 Schönen Blick haben입니다. 어디에서부터 아주 멋진 전경을 보게 돼라고 할 때 이 블릭을 활용해서 광경이라고 하는 이 블릭을 썼었거든요. 근데 그게 über 전치사까지 썼어요. über die Stadt. 그러면 이 시선이 높은 곳에서 도심을 향한다라는 표현이어서 성 위에서 바라보면 이라고 해석해야 돼요. 여기 어디에도 성 위에서란 표현이 나오지 않았잖아요. 성으로부터라고 하는 vom Schloss aus만 나왔는데 쉽겠지만 여러분 뒤에 über die Stadt Blick haben이에요. 그렇죠? 위에서 내려다보는 도심 전경이라는 표현으로서 묘사를 했기 때문에 성 위에서는 도시 전체를 내려다볼 수 있는 아름다운 광경을 목격할 수 있습니다. 라고 했네요. 켈라는 지하실입니다. 이 성의 지하실에는 Das größte Weinfass, 최상급으로 쓰였어요. 가장 큰 뭐가 있어요? 포도주통이 있어요. 독일에서만 큰 건가? 라고 했더니 Der Welt이에요. 전 세계에서 가장 큰 포도주통이 있습니다. 라고 했고요. Gegenüber dem Schloss, 이 성의 맞은편에는 이라고 되어 있어요. 맞은편인데 사실은 강 건너편이에요. Auf der anderen Seite des Neckars. 그래서 뭐라고 했나요? 네카강의 맞은편에 라고 했어요. 다른 쪽 면에, 즉 한쪽 면에는 네카강의 한쪽 측면엔 성이 있고 그 성에서 강을 건너가고 나면 그쪽 면에 뭐가 있어요? Liegt der Philosophenweg. 철학자의 길이 위치합니다. Menschen aus aller Welt wandern und spazieren auf diesen Weg. 전 세계에서 온 사람들이 이 길을 위해서 뭐 해요? 산책도 하고 그 다음에 하이킹도 하고 합니다. 라고 했어요. 철학자의 길이라고 하는 곳이 있는 이곳은 칸트와 관련되어진 장소로 유명하죠. 칸트가 항상 동일한 시간대에 와서 여기서 산책을 했었다. 뭐 이런 일화가 전해지면서 철학자의 길이라고 지금 또 다른 이름을 갖게 된 그런 곳입니다. 자 볼게요. 이게 어디죠? 독일의 가장 오래된 대학. 철학자의 길이 있고 그 다음에 전 세계에서 가장 큰 포도주통이 있다라고 하는 거 하이들베르크입니다. 지하에 가면 포도주 창고가 있거든요. 거기에 진짜로 천장 진짜 몇 미터 되는 높이의 포도주통이 있어요. 그래서 기념으로 포도주를 마셔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기회가 되면 이제 하이들베르크에 갔을 때 이 부분을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번은 독일 사실은 통일되기 전 독일의 수도였던 곳이고요. 프라이부르크이라고 하면 우리에게 좀 익숙한 걸로는 환경 친화 도시 뭐 이런 걸로 많이 알려져 있고 슈투트가르트이라고 하는 도시와 뉴셀도르프가 있었는데요.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몇 개의 키워드들로 봐선 아 하이델베르크이구나. 가장 오래된 대학. 여기서 이미 선생님 아 하이델베르크라고 딱 알았거든요. 이게 되게 중요한 몇 개의 키워드들이니까 여러분도 수능 특강 교재에서 나왔었던 문화 영역에 있는 다양한 지문들 그냥 쓱 덮어두지 마시고 기회가 된다면 한 번쯤은 다시 한번 읽어보시면 이런 키워드들이 나왔을 때 여기 어디지? 라고 하는 찾는 거 조금 더 쉽게 하실 수 있을 거예요. 계속해서 24번 문항 보겠습니다. Neuschwanstein 성입니다. Schloss Neuschwanstein에 관한 글에서 대답을 찾을 수 없는 질문은 이라고 했어요. Das Schloss Neuschwanstein ist das berühmteste Schloss von Deutschland. 아, Schloss von König Ludwig II. 로마자로 되어 있으니까 서수 읽듯이 읽습니다. Und eines der schönsten Schlösser Deutschlands. Deshalb heißt es Märchenschloss. Es steht in Schwangau bei Füssen im Südwesten Bayerns. Der Bau des Schlosses begann 1869 und dauerte über 17 Jahre. Jedes Jahr
besuchen mehr als 1,3 Millionen Menschen aus der ganzen Welt das Schloss. Seit 2025 gehört es zum UNESCO-Weltkulturerbe. Auch die Schlösser Herrenchiemsee, Lindenhof und das Königshaus am Schachen gehören dazu, 입니다. Schloss Neuschwanstein, Neuschwanstein성은 여러분 그림에서 보는 저성이고요. Berühmteste Schloss von König Ludwig II라고 했어요. 루트비시 왕의 가장 유명한 성입니다. 라고 했어요. 즉, 루트비시 2세가 지은 성들 중에서 가장 유명하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돼요. 그리고 뭐뭐들 중 하나다 라고 하는 부정대명사를 썼고요. 슬러스가 중성명사이기 때문에 뒤에도 부정대명사 중성어미 AS를 붙였어요. 무엇뭇이다 일격이에요. 뒤에는 이격 복수형을 쓰거나 선을 쓴다라고 했었는데 이격 복수형 써서 독일의 가장 아름다운 성들 중의 하나이다 라고 했어요. 자, 루트메시비가 만든 성으로 가장 유명한 성이기도 하고 독일에서 가장 아름다운 성에도 그러니까 두 가지 지금 수식어가 붙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이스테스 이것은 메아션슐러스 동화의 성이라고도 불립니다. 자, 이것은 슈디엔인 어디에 위치해요? 어디? 바이 퓨센입니다. 퓨센 근교의 근방의 슈반가우에 위치하고요. 슈반가우가 그럼 어디에 있나? 라고 했더니 스위트웨스턴 바이언스라고 했어요. 독일의 남서쪽에 있는 뭐 퓨센 근교의 슈반가우에 위치합니다. 대바오 건축이란 표현이에요. 자, 이 성을 짓는데 began 예, 언제 시작했냐면 1869년 건축을 시작했고 그 다음에 dauerte über 17 Jahre 완공되기까지 또는 건축 기간이 17년 이상이 걸렸습니다 라고 했어요. jedes Jahr besuchen 이라고 했어요. 매년 몇몇 명 이상이라고 했는데 130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전 세계에서 이 성을 관람하기 위해 옵니다 라고 했고요. 2025년부터는 gehören zu 어디에 속하다 입니다. 이것은 유네스코 그 다음에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되었습니다 라고 했어요. 자, 이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된 게 또 있다는 뜻이에요. 그 후여간 다츠 라고 했거든요. 뭐만 그러면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된 건가 봤더니 슈너스 헤아른캠제 헤아른캠제 성과 그 다음에 랜더호프 그리고 königshaus am Schachen 샤헨에 있는 왕궁이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왕의 집이라고 하지만 이거 왕궁이라고 우리는 해석을 합니다. 등이 여기에 포함이 되죠 라고 했어요. 자, 여러분 우리 슈반슈타인 성은 사실은 뭐 디즈니의 성, 그 모티브가 된 로고에 여기 된 그런 성이다라고 알려져 있는데 여기 사실 가서 볼거리도 굉장히 많이 있어요. 꼭 한번 독일 가면 가보시길 바랍니다. 자, 이 슈반슈타인 성의 역사도 알려주고 그리고 나서 지금 현재 주변에 또 어떤 문화 유적지들이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질문이었거든요. Wo liegt das Schloss? 이 성은 어디에 위치하나요? 슈디엔 동사로 설명했습니다. 슈반가우에 위치한다라고 했고요. Wie lange hat der Bau des Schlosses gedauert? 이 성의 건축 기간은 얼마나 오래 걸렸나요? Über 17 Jahre. 17년 이상이 걸렸다라고 했어요. Wie viele Leute besuchen das Schloss pro Jahr? 매년 얼마나 많은 사람이 이 성을 방문하나요? 라고 했더니 매년 130만 명 이상이 방문해 라고 했어요. 4번, seit wann gehört das Schloss zum Weltkulturerbe? 언제부터 이 성은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되었나요? 2025년이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Wie lange hat der König Ludwig im Schloss gelebt? 루트비시 왕은, 루트비시 2세는 이 성에서 얼마나 오래 기거했나요? 즉, 본인이 성 완공되고 나서 이 성에서 얼마나 오래 살았어요? 라고 하면 안타깝게도 그 내용은 요 글에서 언급되지 않았고요. 실제로 이곳에서 산 기간이 길지 않습니다. 완공되는 걸 못 보고 죽었거든요. 정답은 5번이에요. 5번. 네, 그래서 그러니까 질문에 대한 답을 찾을 수 없었던 것은 5번입니다. 아주 예쁜 성이기 때문에 메아션슐러스라고 불리기도 하는 이 성에 대한 내용이었고요. 계속해서 우리는 25번 문항 한번 보도록 할게요. 시청 광장 영화제 Film Festival am Rathausplatz에 관한 글을 이해한 내용으로 알맞은 것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이라고 했어요. Rathaus가 시청이고요. 그 다음에 시청 광장에 있는 영화제인 거예요. Dieses Fest gibt es in Wien seit 1991. Es heißt Film Festival am Rathausplatz. Das Festival findet auf einem sehr schönen Platz vor dem Rathaus in Wien statt. Im Jahr 2026 findet es vom 4. Juli bis 6. September statt. Jedes Jahr kommen viele Menschen dorthin, allein mit Freunden oder mit der Familie. Das Festival ist draußen und der Eintritt ist frei.
Dort kann man Filme, zum Beispiel von Konzerten oder Opern, auf einer großen Leinwand sehen. Die Filme laufen

Jeden Abend, meistens gegen 20:30 Uhr. Es gibt auch Essen aus verschiedenen Ländern. Die Stimmung ist schön und angenehm. Alle können hier Spaß haben. 한번 볼게요. 자, 이 축제는 1991년부터 빈에서 열리고 있어요. Gibt es, 존재합니다라고 했으니까. 자, 이 영화제의 이름 또는 이 축제 이름을 Es heißt라고 했네요. 자, 축제라고만 앞에선 얘기했다가 이제 뒤에서야 구체적으로 축제 이름을 얘기해줘요. Film Festival am Rathausplatz라고 해서 시청 광장의 영화제라는 표현이에요. An이라고 하니까 어디 어디에서인 거죠, 그렇죠? Das Festival findet이라고 했고요. 무슨 무슨 Platz이기 때문에 여기도 auf 전자 써서 이 페스티벌은이라고 했네요. Auf einem sehr schönen Platz, 아주 아름다운 광장 위에서 열리는데 그 광장이 어디에 있어요? 빈에 있는 시청 앞에 있는 광장에서 열립니다라고 했어요. 2026년에는 이라고 했고요. 6월 4일에서 7월 4일에서 9월 6일까지 영화제가 stattfinden 개최됩니다라고 했네요. 하루나 일주일 정도 개최되는 영화제가 아니라 두 달이나 사실은 지속되는 축제 행사인 거예요. 예데스야 매년 또 열린대요. 왜냐면 여기 매년이 누구누구가 온다라고 했거든요. 매년 Viele Menschen 많은 사람들이 이곳으로 옵니다. Allein 혼로란 표현이에요. 혼자 오거나 Mit Freunden 친구들과 함께 오거나 또는 Mit der Familie 가족과 함께 옵니다라고 했어요. Das Festival ist draußen이라고 했네요. Draußen은 실외란 표현이죠. 이 축제는 바깥에서 실외에서 개최되고요. 그 다음에 Eintritt 우리가 배우지 않은 단어예요. 입장료란 표현이에요. 입장하다라고 하는 분리동사가 있어요. Eintreten이라고 하는 거기에서 파생된 명사입니다. 입장료는 frei 무료예요. 즉 입장료를 별도 지불하지 않는 야외 행사다 하는 거 알수 있어요. 이곳에서는 뭐 영화를 뭐할수 있어요? 볼수 있어요. 근데 어디에? Zum Beispiel 그 영화가 어떤 영화들인지 설명을 해줍니다. Von Konzerten 콘서트나 오페라와 관련되어 있는 즉 공연을 녹화한 그 영상이에요. 관련된 영화들을 볼수 있어요. Auf Wand라고 했어요. 그러면 벽 위에라는 표현이에요. 즉, 이 영상이 어딘가로 이제 토사돼서 나올 텐데 그게 Leinwand라고 합니다. Leinwand가 앞쪽에 나왔는데 스크린이에요. 큰 스크린으로 송출된 그런 영상으로 영화를 관람할 수 있습니다라고 했어요. 큰 화면으로 볼수 있어라고 하는 걸 이렇게 묘사한 거예요. 그 다음에 영화가 Laufen이라고 했네요. 상영되다죠. 영화는 영화들은 매일 밤 상영이 되고 마이스턴스 대부분의 경우 몇 시쯤 그러면 상영을 시작하나 봤더니 저녁 8시 반쯤 상영을 시작합니다. 이곳에서는 음식도 있는데 어떤 음식? Aus verschiedenen Ländern 다양한 나라들로부터 음식 즉 다양한 나라의 먹거리들도 준비가 되어 있고요. 슈덴몽은 분위기입니다. 이곳의 분위기는 매우 아름답고 그다음에 편합니다. 이곳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뭐할수 있어요? 즐거움을 느낄 수 있어요라고 해서 무료로 두달 넘게 진행되는 즉 날씨가 조금 딱딱해지면 그때 실외에서 진행하는 시청 광장 영화제와 관련된 내용이었어요. 이해한 내용으로 알맞은 것만 찾아볼까요? Draußen laufen die neuesten Filme. 가장 최신의 영화가 아니라요. 그동안 공연되었던 어떤 콘서트나 오페라와 관련된 영화다라고 했으니까 이건 틀린 거죠. 그 다음에 es dauert ungefähr 2 Monate lang 한두달 정도 진행됩니다라고 했거든요. 여기 보면 7월 4일에서 9월 6일이니까 두달 정도가 됩니다라고 선생님 아까 얘기했어요. 이건 맞는 내용이고요. Man muss eine Karte für den Eintritt kaufen. 입장을 위해선 표를 사야 합니다라고 했는데 ist frei 무료다라고 했거든요. 뒤에 볼까요? Es findet jeden Sommer vor dem Rathaus statt. 이것은 매년 여름 시청 앞에서 열립니다. 7월 여름이죠. 그쵸? 매년 여름 시청 앞에서 개최됩니다. 맞는 거네요. 그러면 올바른 것을 모두 다 찾은 것은 미디를 선택한 몇 번? 4번이 정답이 됩니다. 자, 이렇게 우리 그동안 잘 몰랐던 새로운 축제이고요. 그 다음에 또 영화도 새로운 영화나 상업 영화가 아니라 조금 공연 예술과 관련되어진 영상을 볼수 있는 곳이라고 했고 라인반트란 단어 처음 보실 텐데 이게 스크린이란 뜻이에요. 일단은 네, 새로운 단어도 한번 기억해 주시고요. 계속해서 우리 오늘의 문화 영역의 마지막 문제인 26번 문항 보도록 하겠습니다. 샤니 정원에 관한 글을 이해한 내용으로 알맞은 것은? 이라고 했어요. Der Shani Garten ist ein Garten für Gäste vor einem Café oder Restaurants. Meistens auf der Straße. Oft mit Tischen, Stühlen und Sonnenschirmen.

In Wien mögen viele Menschen Schanigarten. An sonnigen Tagen sitzt man gern draußen und trinkt Kaffee und dazu liest man ein Buch oder eine Zeitung. Der Schanigarten ist etwas Typisches für Wien und Teile Österreichs. Besonders in der warmen Jahreszeit in Wien sind Schanigarten so wichtig, dass es sogar eine Verordnung gibt. 이라고 했습니다. 볼게요. 샤니가텐은 ist ein Garten für Gäste라고 해서 손님을 위한 정원이에요. 그런데 손님을 위한 정원이고 집에 있는 건가? 가정집에 했더니 그게 아니라 커피숍 앞이나 또는 레스토랑 앞에 꾸며진 손님을 위한 정원입니다. 라고 했어요. 정원이니까 당연히 어디에 있을 것 같아요? 실외에 있죠. 그래서 뒤에 뭐라고 했어요? Meistens auf der Straße. 대부분의 경우 도로 위에 꾸려진 뭐뭐뭐인 정원이다 라고 했어요. 자, 여기는 뭐가 있나 봤더니 어떻게 꾸며놓나 라고 하니까 oft mit Tischen, 테이블들, 의자들, 그리고 Sonnenschirm은 양산이에요. 파라솔이라고도 해석을 할 텐데 네, 파라솔들로 꾸며진 정원입니다 라고 했어요. In Wien, 빈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샤니 게아텐인 복수형 썼어요. 샤니 정원들을 좋아합니다. 그럼 샤니 정원이 하나가 아니라는 것도 알 수 있어요. 여기 복수형을 썼거든요. 왜냐하면 상점들마다 갖고 있는 작은 정원들이라고 했으니까 손님이 야외에 앉을 수 있는 안 sonnigen Tagen, 화창한 날이면 사람들은 밖에 앉아서 뭐 해요? 커피를 마시고 그 다음에 dazu, 거기에 더하여 어떤 활동도 해요? 책을 읽거나 신문을 읽어요 라고 했어요. 샤니 정원은 typisch라고 했습니다. 전형적인 이런 표현이고요. 앞에 ganz까지 넣어서 심지어 강조했어요. 매우 전형적인 것이다. 특징적인 것이다 했어요. 빈의 전형적인 것이다 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빈뿐만 아니라 어디? Teile Österreichs. 오스트리아의 일부 지역의 전형적인 형태이다 라고 했어요. 빈이나 오스트리아에서 오스트리아 일부 지역에서 전형적으로 나타나는 거다 했어요. 특히나 언제? In der warmen Jahreszeit. 따뜻한 계절이면 이 샤니가텐이 등장하는 거죠. 이 샤니가텐은 빈뿐만 아니라 여기도 존재한다라고 했어요. 빈에서는 샤니게아텐, 샤니 정원들이 so wichtig, 너무나 중요해요. 그래서 소가 심지어라고 했고요. Verordnung은 법령 조례예요. 이것과 관련된 법령과 조례가 있을 정도로 너무너무나 중요합니다. 즉, 뭐 언제부터 언제까지 할 수 있고 도로 위에서 뭐 어느 시간까지만 운영 가능하고 뭐 이런 것들 있죠. 무엇은 놔도 되고 뭐는 해도 하면 안 되고 하는 것과 관련되어 있는 법령이 있어요. 규정이 있다는 뜻이에요. 그만큼 빈에선 너무나 중요한 사실은 정원이다 라고 설명을 하고 있네요. 시에서 운영하는 공원 아니고요. 상점에서요. 커피숍이나 아니면 식당에서 운영하는 곳이다 라고 하는 것으로 알 수 있고요. 개인 가정에서 가꾸는 정원이 아니라 방금도 얘기했죠. 커피숍이나 식당 앞에 있는 정원이다 라고 했어요. 오스트리아 빈에서만 볼 수 있는 건 아니고요. 타일레 오스트라이스라고 해서 오스트리아의 일부 지역에서도 이 샤니 정원이 존재한다 라고 했으니까 이것도 틀린 내용이에요. 다양한 식물을 키우는 식물 카페이다 라고 하는 표현은 없습니다. 그 앞에 꾸며놓은 정원이다 라고 했지 here come만 뭐뭐뭐 플란츠 이란 표현이 나와 있지 않거든요. 이것도 잘못된 내용이고요. 5번 특히 따뜻한 계절에 매우 전형적이다 라고 했어요. typisch 이란 표현을 썼고요. 빈의 특퀘시하다 라고 아니라 오스트리아라고 했고 그 다음에 warme Jahreszeit 이라고 했어요. 따뜻한 계절이 되면 특히나 이쪽 지역에서는 전형적으로 찾아볼 수 있는 형태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정답은 5번이에요. 5번. 지금 보면은 굉장히 독특한 사실은 문화를 하나를 설명을 한 거이거든요. 선생님도 이거 보면서 와 샤니 정원이 뭐지? 라고 해서 한번 다시 또 찾아봤었는데 법령도 꽤 구체적으로 많이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소가 라고 하는 저 단어 심지어 라고 해서 강조어로 지금 쓰인 거예요. 네, 빈에 있는 샤니 정원에 관한 글이었고요. 우리 계속해서 이번에는 문법 영역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 이라고 했고요. 저기 멀리 오는 버스를 가리키면서 Doch den Bus 라고 해서 저 버스를 뭐뭐뭐 해 라고 했겠죠. 그랬더니 Ja, das mache ich. 응, 그렇게 할게 라고 했고 아래쪽에 나와 있는 동사는 쭉 인칭 변화형을 봤더니 nehmen 동사였네요. nehmen 동사는 교통수단과 함께 쓰이면 무엇을 이용하다, 타다 라는 뜻이에요. 자, 여기 명령문이 쓰인 거죠. 앞에 나와 있는 사람 한 명입니다. 그럼 누구에 대한

짧은 이 발음을 낼 수 있도록 중자음이 들어갑니다. mm 들어가서 님이라고 하는 형태를 써요. 하지만 복수인칭 가기 시작하면 다시 인칭 변화형 그대로 갖고 오는 거였죠. 그래서 named라는 형태를 쓸 거고요. 존칭이면 named라는 형태를 씁니다. 지금은 두에 대한 명령이라고 했으니까 불규칙 동사인 named을 가지고 단수 2인칭 명령문을 올바르게 활용한 건 1번이에요. 1번 님이라고 하고요. 4번에 나와 있는 님스트는 두의 인칭 변화형이에요. Du nimmst den Bus. 너는 저 버스를 탈 거야 또는 타라고 할 때 평서문에서 쓸 때는 저렇게 쓰고요. 명령문일 때는 이렇게 씁니다. 자, 이거는 여러분이 아마 명령문에서 두 인칭을 만들 때는 항상 어감 갖고 오면 되던데 이것만 생각하면 실수할 수 있어요.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던 것처럼 어간 모음의 변화 유형에 따라 그 규칙이 적용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어간 모음 애가 이 또는 이의 복모음으로 바뀌면 일단은 어간 모음 변형시킬 거예요. 하지만 어간 모음이 아에서 변모음으로 바뀐 아이들이면 변형시키지 않는다라고 했어요. 천천히 달려 운행해 라고 하면 fast 이렇게 쓰지 않고 far langsam 해서 변모음 바꾸지 않고 원래 동사의 어간 갖고 와서 인칭 변화 어미만 딱 떼어내고 명령문 만드는 거였어요. 그거를 두 개를 구분해서 여러분이 기억해 주셔야 합니다. 계속해서 28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미출진 부분의 쓰임이 옳은 것만을 고른 것은 이라고 했어요. Gestern hat es viel geregnet 이라고 되어 있고요. Ich habe meinen Regenschirm vergessen. C. Wir sind bei meinen Großeltern geblieben. D. Am Wochenende habe ich lange geschlafen 이라고 해서 밑줄 친 부분은 동사의 과거 분사형이에요. 밑줄이 없었다면 우리 완료 시제형까지 체크를 같이 해야 됐었거든요. 조동사 다행히 PP형 형태만 잘 보면 됩니다. 자, 그러면 어제는 뭐뭐뭐 했어 인데 이 동사의 현재 시제형은 regnen 이죠. regnen 이라고 하는 동사는 어떻게 변화하나요? 규칙 동사였거든요. 그래서 과거형은 regnet라는 형태로 변화할 거고 PP형은 geregnet라는 형태로 변화합니다. ge, 그 다음에 gen으로 끝나는 경우는 모음 e를 추가해서 이렇게 변화시켜주는 거니까 그러면 gestern hat es viel geregnet 이라고 하는 표현은 어디가 틀린 거예요? geregnet라고 해서 여기 t가 써야 되네요. 틀렸어요. 어제는 비가 많이 왔습니다 라고 하는 표현이고요. ich habe meinen Regenschirm vergessen. Regenschirm 우산이에요. 우산을 뭐 했대요? 잃어버렸다, 깜빡했다 라고 했어요. vergessen, 깜빡했다. 자, 그런데 얘는 변화할 때 어간의 모음은 뭘로 바뀌었냐면 아로 바뀌었거든요. 불규칙 동사여서. 그래서 어간 모음 아로 바꿔주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중요한 게 있죠. 과거형에서는 이런 동사들이 긴 발음을 한번 내고 싶어 하던데 라고 하면서 자음 변형도 일어났어요. 뭘로 바뀌었는지 혹시 기억나세요? SS를 가지고 긴 발음을 내고 싶다라고 하면 발음의 변형은 크지 않으면서 길이만 바꿀 수 있는 자음이 있어요. S를 씁니다. 그래서 vergaß라는 형태로 바꿔줬고요. 과거분사형은 이렇게 활용이 됩니다. 왜냐하면 vergessen 동사가 무슨 동사여서 비분리 동사이기 때문에 이 사이에 ge를 쓰지 못해요. vergessen, vergaß, vergessen 이라는 형태 씁니다. PP형이 그러면 올바르게 쓰였네요. 나는 우산을 깜빡했어 라고 하는 표현이고요. Sie, wir sind bei meinen Großeltern geblieben 이라고 되는 bleiben 이라고 하는 동사이고요. 이 아이는 과거형이 어간 모음이 맞아요. 이인 아이는 항상 복모음 이에로 바뀐다라고 했었죠. 그 다음에 blieb이라고 하는 과거형 가고요. 과거분사형은 geblieben이라고 해서 어간의 모음 변화 유형은 그대로 유지합니다. 대신 이 동사는 주의할 게 있었어요. 어디에 머무르다 라는 의미를 지닌 이 동사는 완료시제 만들 때 항상 sein이랑 결합한다라고 했거든요. 아까 선생님이 이 동사 만약에 완료시제까지 봐야 되는 거면 하면 여기를 체크해야 되는 뜻이에요. wir sind 이라고 해서 sein 동사 활용되었고 그 다음에 bleiben 동사의 pp형이 올바르게 활용되었습니다. Wir sind bei meinen Großeltern geblieben. 우리는 우리 할머니 댁에 머물렀었지 라고 하는 표현이고요. Die am Wochenende habe ich lange geschlafen. 이번엔 schlafen 이라고 하는 동사의 과거분사형인데 자, 어간모음 아가 뭘로 바뀌었나요? 복모음 이에로 바뀌어요. schlief라는 형태를 쓰고요. 그 다음에 과거분사형에서는 또다시 어간의 모음이 돌아옵니다. geschlafen 이라는 형태로 PP형을 만들어요. 그 다음에 잠을 자다 라고 하는 상태의 유지, 즉 자동사는 무슨 조동사? 하벤이랑 만드는 거 맞아요. 나는 주말에 오랫동안 잠을 잡습니다 라고 해서 am Wochenende habe ich lange geschlafen. 선생님이 아까 geblieben인데 맞았다라고 했네요. geblieben이죠. 여기 이렇게 바뀌어야 돼요. 죄송해요.

네, 다시 한번 써줄게요. PP형은 뒤에 다 잘 변화시켜 놓고, 여기를 쌤이 잘못 썼네요. 이게 blieben이라고 바꿔야 되고요. 아래쪽에 나는 오랫동안 잠을 잤지는 PP형이 올바르게 활용이 된 경우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B를 선택한 몇 번? 4번이 정답이고요. schlafen 동사가 지금 여기에 나온 이유는 혹시라도 나중에 완료 시제 문제를 물었을 때저 아이가 잠을 자다이면은 haben 동사랑 쓰는데 잠이 들다라고 하는 분리 동사가 있어요. 뭐냐면 ein schlafen. 그러면 나는 잠이 들었다라고 할 때는 habe ein geschlafen이라고 쓰지 않고 상태 변화이잖아요. 이런 식으로 상태가 변하는 동사는 완료 시제 때 뭐랑 같이 쓰나 그랬죠? sein이랑 써서 ich bin früh eingeschlafen. 나는 이른 시간에 잠에 빠져들었지라고 하는 표현을 써야 해요. 아까 선생님이 여기 변화시켜 놓고 bleiben 동사 동그라미 잘못 쳤었는데 bleiben의 PP형은 geblieben입니다. 그거 헷갈리지 마시고요. 계속해서 우리는 29번 문항 한번 보도록 할게요. 빈칸 아베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 이라고 했어요. 자, hängt der Hut 이라고 했고요. er hängt zwischen 하고선 regalen 복수형 썼네요. 자, 그 다음 복수형을 썼다는 것도 알수 있고, 그 다음 뭐를 알수 있었냐면, 여기가 삼격이라는 걸알수 있었어요. 복수형 삼격 어미가 붙어 있거든요. 그러면 요 자리에 지금 삼격 명사가 왔다라고 하는 것은 expression 동사는 삼격으로 쓰일 수도 있고 사격으로 쓰일 수도 있는 전치사거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행한 동사도 이동의 의미를 담을 수도 있고 상태를 묘사할 수 있어요. 이동의 의미를 담으면 어디에 가져다 걸다 하고 전치사 expression이 사격으로 쓰일 거예요. 만약에 상태를 나타내면 어디에 무엇이 걸려 있다라고 하고 expression 삼격으로 씁니다. 지금은 뭐라고요? 삼격 명사형이 나왔거든요. 그럼 여기엔 복수형 삼격 관사가 들어가야 돼요. 복수형 삼격 관사 여러분 뭔지 아시죠? D 돼요. 맞아요. Den을 씁니다. 여기에 관사 들어가야 되는 자리였거든요. 복수형 삼격이에요. 그러면 다시 명확해지죠. 행한 동사는 이동도 되고 상태도 됐었는데 지금 아래쪽에서 삼격이야 라고 알려줬으니까 스페셜 동사가 그러면 이번에는 이동이 아니라 맞아요. 위치 정보 또는 상태를 확인하기 위한 그 동사의 의미를 어디 어디에 걸려 있다로 쓰인 거니까 여기 의문사는 뭐를 써야 돼요? 뭐라고 써야 돼요. 뭐 행자 후 모자 어디에 걸려 있나요? 그것은 선반들 사이에 걸려 있습니다. 라고 해서 뭐 하고 then을 써야 돼요. 혹시라도 이 질문에서 regalen이라고 쓰이지 않고 여기 요 자리가 만약에 regale라고 되어 있었다라고 하면 그때는 지금 복수형만 쓰인 거잖아요. 그쵸? 그리고 이렇게 쓰였다라고 하는 건 사격일 가능성이 높아요. swishen 하고서는 앞에 복수형 사격 관사를 썼을 거예요. 니 regale 라고 했을 거고요. 이렇게 되면 앞에 의문사도 달라집니다. 무엔 하고서는 주어가 대신 들어와야 되죠. hängst du den Hut 이라고 해서 주어 들어오고 뒤에 사격 목적어로 후트를 받았을 거고 지금 후트가 주어예요. 그 모자는 이죠. 그래서 행엔 동사는 이동과 상태가 다 된다. 꼭 기억하시고요. 그리고 그걸 또한번더 헷갈리게 하는 삼사격 집에 전치사가 나왔는데 다행스럽게 우리가 뭘 체크하는 명사의 복수형 삼격어미를 보고 격변화 활용을 구분을 잘할수 있게끔 나와 있었어요. 선생님도 이거 처음에 보고선 정답을 뭐를 통해서 확인하고 점검하지 했더니 요거더라고요. 아래쪽에 있었어요. 행엔 가지고는 할수 없고 요거. 그다음에 또 하나 행엔과 함께 쓰인 주어입니다. 인칭 주어가 나오면 이동시키는 거였고 그다음에 사물 주어가 나오면 위치 정보 상태로 보는 거야라고 했던 거 기억나시죠? 그렇게 해서 구분하셔야 돼요. 이 문제 쉽지 않았어요. 요거는 조금 고민을 해야 됐던 문제이거든요. 계속해서 오늘의 마지막 문제 보겠습니다. 문장 표현이 옳은 것만을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이라고 했고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제기 동사 하면서 제기 동사와 함께 활용하는 전치사 수거 구문들을 쭉 한번 정리했거든요. 그때 아래쪽에 팁스로 정리했던 몇 개의 수거 구문이 여기 나왔더라고요. 여러분 잘 대입해서 이번에는 이 문제 정답을 알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볼게요. Ich habe mich am Fuß verletzt 이라고 해서 sich verletzen 부상을 입다죠. an이라고 하는 전치사를 써요. 그럼 얘는 몇 격집에 뒤에 삼격집에 한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정관사 삼격형이 결합된 형태로 잘 쓰인 거죠. 나는 다리를 다쳤습니다. 라는 표현이고요. Wir freuen uns auf die Einladung. Sie freuen 제기대명사는 사격 쓰고요. auf 전치사는 뒤에 사격 씁니다. 그래서 여기 복수형 사격으로 제기대명사 잘 쓰였고요. auf 뒤에 초대장이라고 하는 표현 또는 초대라고 하는 저 명사
여성 사격으로 잘 활용이 됐어요. 우리는 초대를 받게 되어서 또는 초대장을 받고 너무너무나 기대돼. 학수고대하면 기다리다 라는 표현이에요. Meine Tochter möchte sich heute ein Kleid anziehen. 여기는 전치사 수거구문은 아니고요. sich anziehen 이라고 하는 제기동사가 나왔어요. 무엇을 입다 라고 하는 표현이죠. 자, 이때 제기되면서 몇 격으로 쓴다고 했었는지 혹시 기억나시나요? 만약에 구체적인 목적어가 나오지 않으면 4격을 쓰고요. 뒤에 명확한 목적어가 나오면 3격을 쓴다라고 했어요. 뒤에 뭐가 나왔어요? Ein Kleid라고 하는 4격 목적어가 있으니까 지금 이 문장에서는 제기대명사는 3격으로 써야 돼요. 자, 그런데 3격으로 쓰고 나서 딱 생각하니까 지시는 아 맞다. 제기대명사 지시는 3, 4격의 형태가 동일했지. 즉 얘가 제기대명사가 들어가는 거야만 확인하면 돼요. 나의 딸은 오늘 원피스를 입고자 합니다 라고 하는 표현이고 이 지시가 혹시 주어가 meine Tochter가 아니었었다면 ich möchte mir 라고 해서 3격으로 활용되는 걸 한 번 더 고민했어야 된다 라고 하는 거 알고 계시면 돼요. 지금은 아베체가 모두 다 올바른 형태로 활용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차근차근히 팁스를 통해서 공부를 하고 나서 보니까 바로 우리가 공부했던 걸 점검할 수 있는 문제들이 나와서 사실은 확실하게 나의 실력 터지기로 이어지지 않았을까 싶네요. 이제 다음 이 시간에는 실전 모의고사 마지막 회입니다. 10회 실전 모의고사를 만날 거고요. 그때는 또 얼마만큼 여러분이 더 완성되어가는 느낌을 받을지 선생님 벌써 기대되네요. Bis nächste Stunde. Auf Wiedersehen. Tschüss.

반갑습니다, 여러분. 수능 한문 김연수입니다. 2027 수능 완성 강의에 오신 여러분들 정말 환영합니다. 오늘도 설레는 마음 가득 안고 한번 시작해 볼까요? 오늘은 한자 마스터키 먼저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오늘의 한자 마스터키는 이라는 글자입니다. 이 글자 흔히들 여러분 써 이로 알고 계시죠? 맞습니다. 그때 써가요 바로 쓰다, 사용하다, 이용하다 라는 뜻인데요. 이 글자는 문장에서 뭐뭐로써, 뭐뭐를 가지고, 뭐뭐를 통해 이런 식으로 수단이나 방법을 나타내는 글자로 많이 쓰입니다. 문장에서 꽤 많이 활용이 되는 글자인데요. 그때마다 문장 속의 쓰임을 정확히 알고 로써 또는 무엇을 가지고 무엇을 통해 이렇게 자연스럽게 풀이하는 연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 이 글자 기억하면서요. 오늘의 문항 한번 차근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요. 9회 모의고사 16번부터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억의 의미로 옳은 것은? 자, 기억의 문장에 밑줄이 그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요 문장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일심 가이사 백군, 백심 불가 사이군이라고 되어 있네요. 앞뒤 문장이 대우를 이루고 있습니다. 먼저 일심은요. 한 가지 마음. 하나의 마음이라고 풀이가 됩니다. 자, 가이는요, 우리 많이 나왔었죠? 뭐뭐 할 수 있다 라고 풀이가 되고요. 백군은 100명의 임금, 즉 아주 많은 임금, 여러 임금으로 풀이가 됩니다. 자, 여기서 일사자는요, 일이라는 명사로 쓰인 게 아니라 여기서는 섬기다, 임금을 섬기다 라는 동사로 쓰였습니다. 그래서 앞에서부터 다시 해석을 해보면 하나의 마음은 여러 임금을 섬길 수 있고 하나의 마음이란 하나로 뭉친 한결같은 마음이라고 우리가 풀이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백심은 뭘까요, 여러분? 뒤에 나온 백심은 100가지 마음, 즉 여러 갈래로 흩어진 마음이란 뜻이 되겠죠. 이거는 불가래요. 불가는 가이와는 반대가 됩니다. 뭐뭐 할 수 없다라고 풀이가 돼요. 자, 일구는요. 한 명의 임금이 되겠습니다. 불가는 뭐뭐 할 수 없다니까

섬길 수 없다가 되겠죠. 그러니까 여러 갈래로 갈라진 마음은 한 명의 임금도 섬길 수 없다라는 문장이 됩니다. 즉, 하나의 마음, 한결같은 충성스러운 마음으로는 여러 임금도 섬길 수 있지만, 100가지로 여러 갈래로 나누어진 마음은 한 명의 임금도 제대로 섬길 수 없다라는 문장이 되겠습니다. 자, 문장 자체는 어렵지 않았어요. 결국에는 한결같은 마음, 하나의 마음이 중요하다라는 걸 강조하는 문장이었거든요. 그러면 우리 기억에 관련된 기억의 의미로 옳은 거, 1번부터 5번까지 중에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위정자는 청렴해야 한다. 청렴이 주제인 문장은 아니었습니다. 백성이 임금을 세우는 데는 이유가 있다. 백성이 임금을 세운다. 이런 내용도 아니었죠. 일을 빨리 하기보다는 신중히 처리해야 된다. 신중함을 강조하는 문장도 아니었습니다. 백성이 반드시 한 임금만을 섬겨야 하는 것은 아니다. 이 문장 보고 뭐 임금 나왔고 섬기다 나왔고 뭔가 4번이 답일 듯하다. 그러면 이제 함정에 빠지시는 거예요. 그래서 섬겨야 하는 것 요런 내용은 아니었습니다. 자, 특히 기역 같은 문장은요. 마음이 여럿으로 갈라지면 임금을 제대로 섬길 수 없다. 하나의 마음, 한결같은 마음이 중요하다라는 걸 강조했기 때문에 우리 답은 5번으로 고를 수 있겠습니다. 자, 이 문장과 관련된 문장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할게요. 결국에는 일심을 강조하는 문장이었는데 그와 비슷한 문장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요. 이인 동심 길이 당금이라는 문장을 가지고 왔어요. 우리 앞으로도 많이 출제가 될 거고 그동안도 출제가 됐던 좀 강조하는 그런 문장 중에 하나였는데요. 두 사람의 마음이 하나의 마음이면 그 날카로움을 새도 끊을 수 있다. 그죠? 두 사람의 마음이 하나로 합쳐진 마음이죠. 그러면 그 날카로움이 여기서 이 리자는 이롭다가 아니라 날카롭다라고 쓰였어요. 두 사람의 마음이 하나로 모여서 아주 단단하고 굳세다면 그 날카로움이 금도 끊을 수 있을 정도다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요두 번째 문장도 굉장히 우리 자주 봤던 문장이에요. 인신 고결, 즉 위가 사한, 난가 사치라는 문장인데요. 사람의 마음이 굳게 맺어지면, 하나로 뭉쳐지면 어떻게 되냐면 위태로움은 편안하게 할수 있고, 어지러움은 다스려지게 할수 있다. 그죠? 위태로움도 편안해지고, 혼란함도 다스려질 만큼 사람들의 마음이 하나로 뭉치는 게 중요하다라는 걸 강조하는 문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일심, 한결같은 마음, 또 하나로 모인 마음이 중요하다는 거, 앞에 지문에 나온 것과 관련된 문장들 같이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면 우리 17번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래서 얻을 수 있는 교훈과 관계 있는 것은, 자, 우리 한글 지문이 주어지고 1번부터 5번까지는 단문이 주어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먼저 글을 읽으면서 어떤 교훈을 얻을 수 있는 글인지 살펴보도록 할게요. 증자가 말했다. 군자는 학문으로 벗을 모으고 벗으로 자신의 인덕을 보강한다. 대개 사람은 허물이 없을 수 없고 벗은 선을 권면하는 도리가 있다. 선을 권면한다는 건 뭐예요? 선한 행동을 하도록 힘써서 권장하는 걸 우리가 권면이라고 합니다. 힘쓰도록 권장하는 거죠. 친구를 통해서 친구가 착한 행동을 할수 있도록 권면한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므로 사람이 그 본성을 취하는데 진실로 스승과 벗의 공보다 큰 것이 없다. 비록 그렇지만 벗에는 유익한 벗이 있고 또한 해가 되는 벗이 있으니 벗을 취하기를 바르게 하지 않을 수 없다. 자, 여러 좋은 말들이 나왔는데 무엇을 강조하는 글이었을까요? 그쵸? 친구가 참 중요하다. 그죠? 나에게 가장 많은 영향을 끼치는 게 스승과 벗인데 이 벗이 특히 중요해. 그리고 벗에는 유익한 벗도 있고 해가 되는 벗도 있어 라고 강조를 하고 있네요. 자, 그러면 친구와 관련된 문장. 친구란 참 중요한 존재인데 어떤 친구를 사귀느냐도 중요하다
과 관련된 글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1번부터 5번까지 중요한 단문들이 나왔기 때문에 하나씩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1번부터 보겠습니다. 천리지행, 시어, 조카. 천리지행이 뭐죠? 천리의 길이에요. 아주 먼 길도 발 아래에서 시작한다. 어짜는 여기서 뭐뭐에서고요. 조카는 발 아래입니다. 아무리 멀리 가더라도 결국엔 내 발 아래에서부터 시작한다. 처음부터 기초부터 차근히 밟아 나가야 한다라는 걸 강조하고 있는 문장입니다. 앞에서 우리가 벗을 강조하고 어떤 벗을 사귀느냐가 중요하다와는 관련이 없죠. 그래서 1번도 좋은 문장이지만 관련이 없고요. 자, 2번 단문 보도록 하겠습니다. 태구, 필치, 호학, 호선이라 라는 문장이에요. 자, 우자가 무슨 우예요? 벗 우자죠. 벗을 택할 때, 선택할 때 할 때의 택입니다. 반드시 취한다. 취한다는 건 가진다 또는 가져온다라는 의미거든요. 여기서 호학과 호선이 뭘까요? 학문을 좋아한다라는 뜻이에요. 선을 좋아한다라는 뜻이죠. 자, 친구를 택할 때 반드시 학문을 좋아하고 선을 좋아하는 친구를 취하라 라는 말입니다. 아까 어때요? 나에게 도움이 되는 것도 있지만 해가 되는 것도 있다. 그래서 그 친구, 어떤 친구와 우리가 어울리느냐도 되게 중요하다라고 했죠. 근데 어떤 벗을 사귀라고 했냐면 호학과 호선을 하는 벗을 사귀라고 했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우리 아까 2번의 버두자가 여기서는 버두자를 강조하는 문장이기 때문에 우리 지문에 나온 것과 관련이 있는 건 2번 단문이 되겠죠. 네. 그 다음 3번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의, 이신, 위호. 인, 이구, 위호라는 문장입니다. 자, 여기서는요, 이 구절이 중요해요. 이, 에, 위, 비. 요거 아주 많이 나옵니다. 자, A를 가지고 B라고 여긴다. 자연스럽게 좀 해석해보면요. A를 B라고 생각한다, 여긴다라는 말이에요. 자, 여기서는요. 옷이 앞에 나왔어요. 옷은 새 것을 좋은 것이라 여기고 사람은 옛 사람을 좋은 것이라고 여긴다라는 문장이에요. 자, 옷은요. 헌옷보다 새 옷을 사람들이 좋다고 해요. 그런데 사람은 나와 시간을 많이 보낸 오랜 경험과 신뢰를 쌓은 사람을 좋은 사람이라고 여기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어떤 사람이 좋냐면 나와 오랜 시간 경험하고 같이 추억을 쌓으면서 신뢰를 쌓은 사람이 좋다라는 걸 옷에 비유해서, 옷과 비교해서 나온 문장이었기 때문에 여기서는 어떤 우리 앞에서 나온 지문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자, 4번도 볼게요. 오, 요것도 굉장히 중요한 단문인데요. 군자는 구적이, 소인은 구저인이라 라는 문장입니다. 군자는요, 자기에게서 구한대요. 그런데 반대로 소인은요, 남에게서 구한대요. 어때요? 그러니까 군자 같은 경우에는 어떤 잘못이 있거나 잘못된 상황에 대해서 남 탓을 하기보다는 자신을 성찰하고 소인 같은 경우에는 그 잘못을 남에게서 구하는 거죠. 자, 여기서 제자가 선생님이 방금 이 제를 저라고 읽었죠. 모두일 때는 제인데요. 얘가 지어의 의미로 뭐뭐에게서 그것을 읽 때는 저라고 읽습니다. 그래서 주의해야 돼요. 그런데 이 문장도 좋은 문장이지만 우리 지문과는 관련이 없기 때문에 답은 아니었습니다. 자, 5번으로 가도록 할게요. 자, 천시, 부려, 지리. 지리, 부려, 인화라는 문장입니다. 여기서는요, 부려를 먼저 보고 갈게요. 부려 두 번 나왔죠. 부려는요, 뭐뭐만 못하다라는 문장입니다. 자, A, 부려, B 하면 A는 B만 못하다. 이게 뭐예요? B가 더 낫다라는 거죠. 비교해 주는 구문이거든요. 천시는 지리만 못해요. 지리는 인화만 못하죠. 그 선생님이 여기다 썼어요. 그럼 이 문장은 뭐예요?
선씨보다 지리가 낫고 지리보다 인화가 낫다라는 문장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천시, 지리, 인화가 무엇이냐 이걸 알아야겠죠? 선씨는요, 말 그대로 하늘의 때예요. 하늘에서 준 좋은 기회, 운수, 이걸 여기서는 천시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지리는요, 땅의 형세예요. 땅의 형세. 인화는요, 사람들이 화합하는 거예요. 자, 어떤 나라에서 전쟁을 치러요. 그런데 그 나라에서 적국이, 쳐들어온 적국이 갑자기 역병이 돌았어요. 그래서 그 병사들이 싸우지도 않은 채, 어때요? 우리나라가 승리할 수 있었어요. 그러면 운수가 되게 좋았죠. 이걸 천시라고 해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유리한 게 뭐냐면, 그런 일은 언제 어떻게 일어날지 모르잖아요. 그죠? 근데 지리 같은 경우는 땅의 형세예요. 우리나라가 방어를 하기에 굉장히 좋은 지형을 가지고 있어요. 그럼 전쟁에서 승리하기 쉽겠죠. 유리한 조건이에요. 그런데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사람들이 똘똘 뭉쳐서 화합하는 거예요. 아무리 운수가 좋고, 땅의 형세, 지리가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어도, 사람들이 화합해서 똘똘 뭉쳐서 전쟁하지 않으면 전쟁에서 지겠죠. 그래서 결국에는 천시보다는 지리, 지리보다는 인화가 더 중요하다. 라는 걸 강조하는 문장입니다. 이 문장도요, 굉장히 유명하고 자주 나오는 문장이기 때문에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렇지만 우리 오늘 문항 2번, 여기 2번에서 이 지문에서는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그래서 답이 아니고요. 자, 앞으로 다시 와서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 볼게요. 자, 결국에는 이 17번의 답을 찾는 거였는데, 우리 아까 2번이었죠. 벗을 택하는데 반드시 학문을 좋아하고 선을 좋아하는 자를 취하라라고 하는 게 우리 17번의 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18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글에 대한 이해로 옳은 것은, 자, 이 문항 같은 경우에는 단문이 나오고 그 단문에 대한 주제와 이해를 1번부터 5번 선택지에서 찾는 문항입니다. 그러면 우리 한번 문장 살펴보도록 할게요. 불이 정교자 기교 일이라는 문장입니다. 자, 여기 써있자 나왔네요. 써있자 뭐라고 해석했죠? 뭐뭐로써, 뭐뭇을 가지고라고 풀이한다고 했었죠. 여기서는 발음으로써 사귀지 않는 자는 그 사귐이 쉽게 떨어진다, 헤어진다란 뜻이거든요. 자, 여기서 이 교자, 어떤 사람과 관계를 맺고 사귈 때 발을 정자, 발음으로써 하지 않는 거예요. 즉, 어떤 이익이나 그 사람이 나한테 어떤 이익이 돼, 또는 그 사람 권력이 높아, 그래서 돈이나 권력을 보고 사귀는 것이 되겠죠. 그 사람의 어떤 인품이 좋아서 정직과 신뢰로써 사귀는 것을 정이라고 해요. 그런데 그와 반대되는 권력이나 돈을 보고 사귀는 것은 불의 정교자가 되겠죠. 근데 그 사귐은요, 쉽다 이자예요. 쉽게 헤어진대요. 왜? 그 조건이 없어지면 그 관계가 오래 지속될 수 없겠죠. 그래서 기교일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한번 어떤 선택지가 맞는지 한번 읽어볼게요. 어렵다고 해서 포기하면 안 돼. 포기에 관련된 문장은 아니었고, 옳은 것은 옳다고 말할 수 있어야지. 이것도 아니죠. 바르지 못한 만남은 쉽게 헤어지게 되는군. 그죠? 바름으로써 사귀지 않는 자는 그 사귐이 쉽게 떨어진다, 헤어진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3번을 답으로 고를 수 있습니다. 지나친 충고는 상대에게 상처를 줄 수도 있어. 충고를 한다 그런 내용은 아니었죠.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지. 변화에 적응해라 이런 내용도 아니었죠. 그래서 우리 답을 3번으로 고를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19번, 20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지금부터는요, 우리 3문으로 넘어가면서 문장이 조금 길어지고, 한 문항당 여러 개의 문항이 같이 있는 세트 문항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이럴 때는요, 글을 먼저 읽기보다는 문항을 먼저 파악해서 뭘 묻고 있는지를 먼저 살펴보는 것이 더 좋겠습니다. 우리도 문항이 어떤 문항들이 나왔는지 먼저 살펴보도록 할게요. 기억과 의미가 통하는 것은, 네,
기억의 의미가 무엇이고 1번부터 5번까지 중에서 의미가 통하는 거 묻고 있습니다. 20번, 니은의 의미로 옳은 거. 여기도 역시나 밑줄이 그어져 있고 이 문장의 의미로 옳은

게 무엇이냐라는 걸 묻고 있습니다. 그러면 19번부터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문장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보면서 풀이해 보도록 할게요. 인가, 목화, 성세, 이, 빈, 객, 지. 자, 사람, 집, 집안이라고 해석을 해볼게요. 자, 목화, 눈 아래가 되겠죠. 눈 아래. 여기서는요, 당장에, 바로 이런 의미입니다. 지금 눈앞에 당장에 이런 의미로 여러분이 보시면 돼요. 성쇠는 뭘까요? 번성하고 쇠하는 거예요. 굉장히 잘 되고, 이게 성이죠. 잘못 되는 건 쇠예요. 그래서 번성하고 쇠약해지다 해서 여기서는 성쇠입니다. 자, 여기서는 또 써이가 나왔어요. 뭐뭐로서죠. 뭐뭐로서 알수 있냐면, 자, 빈객에다가 가로를 쳐볼게요. 빈객이 뭡니까? 손님 빈자의 손님 객이죠. 손님으로서 알수 있다. 이렇게 풀이가 됩니다. 즉, 집안에 당장의 번성함과 쇠함은 손님으로서 알수 있다라는 거죠. 어떤 한 집안이 번성했는지 쇠했는지는 드나드는 손님을 통해서 알수 있다라는 거죠. 어떤 손님이 그 집안에 드나드냐,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집안의 성쇠함을 알수 있다라는 문장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이제 대비되는 다른 상황이 나옵니다. 일훗, 일훗은요, 날일자의 뒤우자잖아요. 훗날, 미래의 이런 의미입니다. 목화랑 대비가 되죠. 성쇠 또 나왔네요. 번성함과 쇠약함은 무엇으로써 알수 있냐면 자손으로서 알수 있대요. 그 집안의 후손들을 통해서 알수 있다라는 거죠. 자, 훗날에 그 집안의 번성함과 쇠약함은 지금 자라나는 그 자손들로서 알수 있다가 되겠습니다. 자, 앞에서부터 다시 해석을 해보면 어떤 집안의 당장의 성쇠는 손님을 통해서 알수 있고 훗날의 성쇠는 자손을 통해서 알수 있다라는 문장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19번부터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기억과 의미가 통하는 것. 자, 아까 성쇠 선생님이 뭐라고 해석했어요? 번성함과 쇠약함. 그죠? 그 집안이 잘 되고 못 되는 거, 쉽게 말해서. 그것과 의미가 통하는 거 뭘까요? 1번부터 보겠습니다. 1번은요, 대소, 크고 작음이죠. 그 집안의 크고 작음? 성쇠와는 의미가 통하지 않고요. 전후, 앞과 뒤죠. 앞과 뒤도 아니고. 자, 이 글자는 이득이에요. 이익이 되는 거? 이득. 이익과 얻음이죠. 이득? 여기서는 아니고요. 여기도 4번 볼게요. 흥망. 흥망은 어때요? 번성함과 망함. 그죠? 잘된가 못된. 우리가 성쇠를 흥망이라고도 하잖아요. 그래서 여기서는 의미가 바로 통하는 거는 4번이 되겠습니다. 5번은요. 화목이에요. 그 집안의 화목함. 네, 여기서 성쇠와는 관련이 없기 때문에 우리 답을 4번으로 찾을 수 있었습니다. 자, 20번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밑줄 그어진 이 니은의 문장의 의미가 무엇이냐라고 묻고 있습니다. 자식은 부모에게 효도해야 된다. 자손이 나왔지만 효도와 관련된 건 아니었어요. 자손이 번성하여 다복한 것이 좋다. 지금 이런 내용인가요? 번성하다, 자손, 요런 내용이 나왔지만, 요 2번은요, 다복한 것이 좋다, 이런 내용이 아니죠. 그 집안의 번성함과 쇠함은 자손을 통해서 알수 있다, 이런 문장이기 때문에 2번은 답이 될수 없습니다. 부모는 자식을 조건 없이 사랑한다? 이런 내용도 아니고요. 집안이 번창하려면 재물이 넉넉해야 한다. 오, 여기서는 재물이 넉넉해야 된다. 이런 내용은 나오지 않았어요. 자손을 보면 그 집안의 미래를 알수 있다. 그렇죠. 일후성쇠라고 했잖아요. 지금 당장이 아니라 미래의 번성함, 쇠함은 그 미래는 자손을 통해서 알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 자손이 어떻게, 인품이 어떻고, 어떻게 자라나고 있는가. 그걸 보면 알 수가 있다고 했죠. 그래서 답은 우리 5번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이걸 보니까요, 선생님이
문장

상황을 잘 풀이하고 또 답을 잘 찾기 위해서는 상반되는 한자를 잘 알아야 된다라고 항상 강조했잖아요. 그래서 자주 출제가 될것 같은 우리 상반되는 한자들 한번 다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애자. 슬플 애자예요. 슬픔과 반대되는 기쁘다에 해당하는 한자는 뭘까요? 환, 기쁠 환자입니다. 우리 애환이라고도 하잖아요. 삶의 애환, 슬픔과 기쁨. 이렇게 상반되는 한자는요, 같이 어울려서 단어로도 많이 쓰입니다. 자, 이 글자는 일어나다란 뜻이에요. 이 글자는 엎드리다란 뜻입니다. 그래서 일어나다, 엎드리다, 기복이라고 해요. 그래서 높음과 낮음이라고 해서 우리가 어떤 감정의 기복 또는 어떤 상황의 기복이라고 할 때도 굉장히 많이 쓰이는 한자입니다. 자, 이 글자는요, 따뜻할 온자예요. 온. 따뜻한 것과 반대가 되는 거 뭘까요, 여러분? 차다, 차갑다, 뭐예요? 랭, 그쵸? 랭. 온랭. 자, 우리 먼저 공격하다 치는 거예요. 그러면 공격의 반대는 뭐예요? 막는 거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는 방. 공방전이라고도 합니다. 공격하고 방어한다라는 의미예요. 자, 그늘음자, 해가 없어요. 그늘음, 해가 있어요. 양이라고 하죠. 그래서 우리가 음지, 양지라고도 하잖아요. 그래서 음과 양도 반대가 되는, 상반되는 한자입니다. 자, 마지막에 요거는 뭘까요, 여러분? 참진, 진실, 진짜라는 의미예요. 반대는 뭘까요? 거짓이 되겠죠. 거짓은 뭐예요? 위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그 사실의 진위 여부를 밝혀라. 그 글자, 그 문서가 진위 여부를 밝혀라라고 했을 때, 진짜와 거짓. 이런 식으로 반대되는 한자가 많이 쓰입니다. 우리 이런 것도 문장 풀이할 때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니까 항상 꼼꼼하게 잘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 21번, 22번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요것도 문항 먼저 살펴볼게요. 기역에서 마지막으로 풀이되는 것, 풀이 순서를 묻는 문항, 주로 마지막에 풀이되는 걸 묻는다고 했었잖아요. 윗글에서 말하고자 하는 거, 주제가 뭐야? 라고 묻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풀이해 보도록 할게요. 인상현어, 현. 이, 불처어, 불현이라는 문장입니다. 사람들은요, 항상 현명하다고 해요. 뭘 현명하다고 하냐면, 현달한 것에 대해서는 현명하다고 해요. 이때 어조사 어자는요, 뭐뭐에 대해서라는 대상을 나타내는 말로 쓰였습니다. 조금 자연스럽게 풀이해 보면요, 현달한 것을 현명하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풀이해도 되겠습니다. 자, 이 현자가요, 현달하다라고 선생님이 방금 풀이했는데, 현달하다가 뭐지? 여러분, 좀 와닿지 않았을 것 같아요. 현탈하다는요, 이름을 나타내고 드러내며, 달은 어디 어디에 도달하다라는 뜻이거든요. 높은 경지에 오른다라는 거예요. 오늘날 쉽게 말하면, 사회적으로 이름을 되게 떨치고 성공한 경우를 말합니다. 옛날 같은 경우에는 뭐예요? 이름을 드날리면서 장원급제해서 높은 벼슬에 오르는 거. 요거를 이제 현달하다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사람들이 그런 현달한 사람들을 현명하다고 여기는 거예요. 자, 이제 반대 상황이 나옵니다. 이번에는 불현. 불현한 사람을 어리석다고 여겨요. 여기서 불초도요 되게 많이 나옵니다. 좀 어렵지만 닮지 않았다. 그러니까 나의 훌륭한 부모님을 닮지 않았다라는 뜻인데 요게 이제 그래서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의미로 많이 쓰입니다. 사람들은요, 항상 현달한 것을 현명하다고 여기고, 현달하지 못한 것을 어리석다고 여긴다. 이렇게 정리해보면 될것 같아요. 세역 이 현지 위현, 이 불현지 위, 불초, 시, 대, 불현. 자, 세상은요, 또한 무엇 무엇을 현명하다고 여겨요. 이, 에이, 위, 비 구문 또 나왔네요. A를 가지고 B라고 생각하는 거죠. 자, 여기서 현지는 뭐냐면요. 드러내어 알려지는 거예요. 선생님, 여기 이거 현이 아니라 견인데요. 라고 틀렸어요.

라고 말할 수도 있는데, 여기서는요, 견이 현으로 쓰였어요. 견은 보다일 때는 견이거든요. 근데 보이다, 나타나다, 드러나다일 때는 견이 아니라 현이라고 읽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드러나서 알려지는 거죠. 이름이 어떤 업적을 세워서 겉으로 드러나서 그게 알려지는 걸 여기서는 현시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이렇게 드러나서 알려지는 걸 현명하다고 여겨요. 자, 불현지. 여기서는 요게 하나의 구문이 될것 같아요. 불현지, 불초. 자, 드러나서 알려지지 않은 걸 어리석다고 여겨요. 그러니까 앞에 내용과 같은 건데 표현을 좀 다르게 한 거예요. 드러나서 알려지는 것을 현명하다고 하고, 드러나서 알려지지 않은 것을 어리석다고 하는데, 자, 이것은 크게 그렇지 않다. 자, 여기서 시자가 이것으로 쓰였어요. 앞에 나온 내용을 다 받아주는 거죠. 이거는 그렇지, 크게 그렇지 않다. 매우 그렇지 않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은 항상 현달하고 뭔가 이름이 드날리고 높은 지위에 오른 사람들은 현명해. 그렇지 않은 사람은 어리석어라고 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라고 정리해 볼수 있겠죠. 자, 즉, 어떤 사회적으로 성공해서 높은 지위를 얻고 이름이 아주 유명해진 사람이 결국에는 인품도 훌륭하고 능력도 뛰어난 건 아니야. 꼭 그게 일치하지는 않아라고 강조해주는 문장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요, 우리 21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기역에서 마지막으로 풀이되는 거, 인상현어 현이라는 문장, 우리 아까 어떻게 해석했죠? 사람들이 항상 현달한 것을 현명하다고 여기죠. 이 현자, 어질 현자, 현명하다에 해당하는 이 현자가 마지막에 풀이가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네요. 그죠? 현명하다고 생각한다 라고 있기 때문에 이 글자가 마지막에 풀이가 되겠습니다. 자, 이 글에서 말하고자 하는 건 뭘까요? 한번 찾아 봅시다. 나보다 남을 먼저 배려하는 자세가 필요해. 배려해라? 이런 문장은 아니었어요. 남의 부족함을 보고도 배워야 할 점을 찾아야 해. 뭔가 이런 내용도 아니었죠? 모르는 것이 있으면 남에게 묻기를 꺼리지 말아야 해. 먼저 물어봐. 이런 내용도 아니었어요. 현달하고 널리 알려졌다고 해서 다 현명한 건 아니야. 그렇죠. 크게 그렇지 않다라고 했잖아요. 사람들이 흔히 오해를 하는데 현달했다고 해서 다 현명한 건 아니야라고 했습니다. 답은 4번이 되겠고요. 사람이 죽어서 이름을 남기는 것은 가치 있는 일이야. 요런 전혀 관련이 없었죠. 그래서 우리 답은 4번으로 찾을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23번, 24번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한시 문항이 나왔습니다. 한시 문항은 우리 어떻게 풀었어요? 항상 문항이 대부분 고정되게 나온다라고 했습니다. 기역부터 미음의 풀이로 옳지 않은 것. 가와 나시에 주어진 시어 다섯 가지 밑줄이 그어져 있고 풀이가 옳지 않은 걸 찾는 문항입니다. 두 번째는요, 이 시에 대한 이해로 옳지 않은 거, 그죠? 어떤 시에 대한 어떤 감성이나 화자, 그래서 감상에 대해서 묻고 있는 문항이 24번이 되겠습니다. 그럼 우리 시 한번 천천히 풀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시부터 풀이해 보도록 할게요. 가는요, 오원시예요. 한 구에 다섯 글자가 있죠. 이럴 때 선생님이 2, 3으로 끊어읽기 표시를 하면 훨씬 시가 더 문에 잘 들어온다라고 했습니다. 자, 하정, 수, 주기, 어진, 각, 서동이라는 구절입니다. 자, 강가의 정자에서 술 그릇이에요. 술 그릇을 거두고, 술 그릇은 술잔이 되겠죠. 술잔을 거둔다라고 했어요. 어진 말이 끝나니 각각 서동이라 서쪽으로 가고 동쪽으로 가네. 어떤 상황 같아요, 여러분? 뭔가 헤어짐, 이별의 상황 같죠? 자, 강의 정자에서 만나서 한참 술을 같이 마시다가 술잔을 거두었어요. 술자리를 끝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어진은요, 말이 끝났어요. 이제 주고받는 말도 끝나니 각각 한 명은 서쪽으로, 한
한 명은

동쪽으로 칸의 이별의 상황을 정말 잘 포착한 것 같죠? 그 하나의 장면이 머릿속에 떠오릅니다. 회수, 불상견, 행거, 추, 우정. 회수는요, 고개를 돌리는 거예요. 돌리는 거. 서로 보지 못했다. 우리 헤어질 때 어때요? 아쉬움에 뒤돌아서 한번 고개를 돌려보잖아요. 고개를 돌렸는데도 서로 보일 수 없었다는 거죠. 이미 한참 멀어져 갔거나, 그죠? 그래서 서로 고개를 돌려봤는데 볼수 없었어요. 너무 아쉽죠? 행거, 추우중. 자, 가는 수레가 가을비 속에 있네. 이렇게 풀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수레를 타고 둘이 쭉 떠나가면서 쓸쓸한 가을비까지 내리고 있다라는 걸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를 보면, 아, 이별의 아쉬움, 이별의 슬픔을 노래하고 있구나라는 걸알 수가 있고요. 하정이라는 걸 통해서 공간적인 배경도 알 수가 있고, 추우중이라는 어휘를 통해서 가을비, 가을이구나라는 것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럼 이제 나시 보겠습니다. 서도, 거한, 절, 왕한. 지호, 명월, 조, 고한. 자, 홀로 처하고 한가롭게 사니. 끊어졌다. 뭐가 끊어졌냐면요. 가고 다시 돌아오는 게 끊어졌죠. 그러니까 사람들과의 왕래가 끊어졌다라는 거죠. 나도 밖을 안 나갔고, 밖에서도 날 찾아오지 않는다라는 거죠. 여기 보면 홀로 한가롭게 살고 있다라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지호, 명월, 조고한. 다만 불렀어요. 밝은 달을 불러서 외롭고 찬이 장소를 비추게 하는 거죠. 외롭고 찬 곳을 비추게 하는구나. 자, 이 구절은 어때요, 여러분? 밝은 달을 불러서 야, 이곳을 비춰봐. 그래서 비추게 했다. 라고 표현을 했지만 사실은 그냥 밝은 달이 떠서 내가 있는 곳을 비추고 있는 거예요. 이걸 마치 시적 화자가 내가 밝은 달을 불러내서 이곳을 비추게 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번군 막문 생애사 수경 연파 수첩산. 번거롭다는 거죠. 그대 번거롭게 묻지 마세요. 뭐뭐 하지 말라예요. 생애의 일을 묻지 말라는 거예요. 그대 번거롭게 인생사에 대해서 묻지 마세요. 자, 몇 이랑의 물한개 파도와 몇 첩의 산뿐입니다. 내 주위에 요런 파도와 산과 같은 자연이 있을 뿐입니다. 번거롭게 인생에 대한 그런 거 묻지 마세요. 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적화자가 어때요? 자연 속에서 뭔가 은자의 삶을 살고 있다라는 게 느껴집니다. 그러면 우리 요거 한번 내용 기억해 보면서 문항 직접 풀어보도록 할게요. 기역, 미음의 풀이로 옳지 않은 거 하나씩 살펴보면요. 정자 맞나요? 그쵸. 강가의 정자에서 술잔을 기울였었죠. 그 다음 술자리가 끝나서 술잔을 거두었다라고 했습니다. 자, 니은 각각 맞나요? 맞아요. 말이 끝나니 각각 서쪽 동쪽으로 갔다라고 돼 있어요. 디귿 돌리다. 그죠? 고개를 돌려서 보려고 했지만 볼수 없었어요. 그래서 돌리다도 맞습니다. 리을 부르다. 부를 호자죠. 밝은 달을 불러내요. 이렇게 풀이했잖아요. 부르다도 맞습니다. 미음. 자, 이 글자가 임금군으로 쓰였나요? 아니죠. 우리 한시 많이 연습해본 친구들은 알수 있을 거예요. 임금 군자가 임금보다는 2인칭, 너로 쓰일 때가 굉장히 많다라고 했었죠. 그래서 여기서는 임금의 뜻으로 쓰인 게 아니라 그대, 너라는 2인칭으로 쓰였습니다. 그래서 옳지 않은 거 5번이 되겠고요. 자, 24번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위 시에 대한 이해로 옳지 않은 거 한번 볼게요. 가의 첫째 구와 둘째 구에는 이별의 장면이 묘사되어 있어. 그렇죠. 술잔을 기울이다가 술자리가 끝나고 말도 끝나니 각각 서쪽 동쪽으로 돌아갔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별의 장면 맞습니다. 나의 넷째 구에는 계절을 알수 있는 시어가 쓰였어. 기억해 볼까요? 뭐가 쓰였죠? 가을, 추. 가을비가 내린다고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맞습니다. 나의 첫째 구를 통해 시적 화자가 사람들과 교류가 없다는 걸알 수가 있어. 그쵸?

왕래가 끊겼다라고 돼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직접적으로 우리가 알 수 있었고요. 나의 둘째 구에서는 자연물을 의인화하여 표현했어. 어때요? 밝은 달을 불러내어 내가 있는 외롭고 이 차가운 곳을 비추겠다라고 표현돼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의인화해서 표현한 거 맞습니다. 나의 셋째 구와 넷째 구는 대우를 이루고 있어. 네, 대우를 이루고 있지 않았었죠. 그래서 우리 옳지 않은 거기 때문에 답을 5번에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25, 26, 27. 세 개의 문항이 있는 문장입니다. 우리 문항부터 먼저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기역과 짜임이 같은 거 나와 있고, 단어의 짜임. 니은의 도금으로 오른 거 물어보고 있고, 이 글의 내용으로 보아서 디귿의 의미로 오른 것은 묻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풀이를 해보도록 하지요. 자, 인심지 소 동연자 위지 공론 공론지 소재 위지 국시. 자, 사람의 마음이 사람들의 마음이 함께 그렇다고 여기는 바의 것을 그것을 일러서 공론이라고 한대요. 오, 공론. 사람들이 모두 함께 그래라고 여기는 것을 공론이라고 한다는 거죠. 공론이 있는 바, 있는 곳을 그것을 일러서 국시라고 한대요. 공론? 국시라는 개념에 대해서 나와 있네요. 국시라는 것은 한 나라의 사람, 온 나라의 사람들이 별도로 도모하지 않아도, 의논하지 않아도 함께 옳다고 여기는 것이다. 그래서 공론 국시. 이게 무엇인지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당연하게 옳다고 여기는 바를 국시라고 한다라고 돼 있죠. 여기서 시자가요, 이것이 아니라 옳다라고 쓰였다는 거좀 주의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선생님이 이 문장에서요, 하나 이야기하고 싶은 게이 지자예요. 이 문장에서 지, 어조사 지가 굉장히 많이 쓰였는데, 또 쓰임도 굉장히 다르게 쓰였습니다. 자, 여기서 보면요. 사람의 마음이, 사람들의 마음이 주격조사로 쓰였다는 거. 여기서는요. 그것을 일러서 요렇게 쓰였죠. 지시대명사. 자, 여기서도요. 공론이 있는 곳을 뭐뭐 이가 요곳으로 쓰였다면 여기서는 어때요? 그것의 의미로 쓰였습니다. 여기서는요. 뭘로 쓰였죠? 한 나라의 사람, 온 나라의 사람이라고 했으니까 뭐뭐으로 쓰였어요. 그래서 요세 개가 이한 문장 안에 모두 다 다양하게 쓰여 있어서 선생님이 요런 문장은 우리 어조사지를 배울 때 굉장히 도움이 되는 문장입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연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기역과 짜임이 같은 거 인심이라고 할까? 사람들의 마음이라고 선생님이 풀이했어요. 그러면 마음은 마음인데 사람들의 마음이라고 했기 때문에 무슨 관계? 무슨 짜임이죠? 수식이라고 할수 있겠죠. 그러면 이 25번 문항은요, 수식 관계를 찾아보면 되는 문항입니다. 자, 1번, 민, 의. 어떻게 해석해요? 백성들의 뜻. 뜻은 뜻인데, 백성들의라고 꾸며주고 있죠. 그런 거면 우리 수식 관계 맞죠? 오, 맞습니다. 1번. 자, 문항은 뭐예요? 편안함을 묻죠. 편안한지 아닌지를 물어요. 문안. 그래서 여기서는 우리가 술목 관계가 되겠죠. 형제는요, 형과 아후라고 해서 같은 성분의 말이 나란히 이루어져 있는 병렬 관계가 되겠습니다. 자, 사상은요, 생각과 생각이죠. 그래서 이것도 병렬 관계가 되겠고요. 일출은 해가 뜨다가 되겠죠. 해가 나오다. 뭐뭐가 뭐뭐하다는 우리가 주술관계라고 했어요. 그래서 수식관계인 거 찾아보니까 1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니은의 도금으로 오른 거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만약에 이렇게 되어 있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이 문항을 풀어보시겠습니까? 일단 이 앞에 가요. 우리 많이 나왔죠. 공사를 구분한다. 성공우사 했을 때 공적인 거, 공평한 거 얘기했을 때 공이기 때문에 일단은 아, 앞에 공이야. 그러면 요렇게

나와 있죠. 뒤에는요, 논의, 토론 할때 논자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도금이라고 했으니까 2번 공론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디귿의 의미로 옳은 거 한번 찾아볼게요. 디귿이 뭐예요? 국시라고 했어요. 국시. 우리 이거 뒤에서 풀이를 했습니다. 국가가 국민에게 해야 할 일? 아니죠. 대의명분은 있지만 실리는 없는 일? 소수의 의견이지만 다수가 수용해야 하는 것? 대다수가 바람직하게 생각하고 옳다고 믿는 일. 그렇죠. 어때요? 온 나라의 사람들이 별도로 의논하지 않아도 모두가 옳다고 여기는 걸 국시라고 한다고 했습니다. 복잡한 이해관계가 얽혀 있어 해결이 어려운 일? 아니죠. 그래서 답을 4번으로 체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우리 28, 29, 30번 문항으로 넘어갈게요. 자, 기역과 니은의 풀이가 모두 옳은 것은 문맥에 맞게 잘 풀이하고 있느냐를 묻는 문항입니다. 디귿의 의미로 옳은 것, 불가득, 요거 전체적으로 어떤 의미인지를 묻고 있어요. 자, 30번 이 글에 대한 이해로 옳은 것은 전체적으로 글의 내용을 묻고 있는 문항입니다. 그러면 한번 풀이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마지, 천리자. 일식, 혹, 진, 속, 일석. 자, 말이 천리를 가는 것은 한번 먹을 때, 먹을 식자죠. 혹, 진, 다 하다 다 먹어버린대요. 얼마큼 먹어버리냐면 그 곡식을 한 섬만큼 먹어버린대요. 이때 석자는 돌석자이지만 곡식을 세는 단이 섬으로 쓰였습니다. 말 중에서 말이 천리를 가는 거는 굉장히 많이 아주 능력이 뛰어난 말이에요. 먹을 때한 섬을 다 먹어버린대요. 아주 많이 먹죠. 사마자 부지 기능 천리 사야. 사마자 말을 먹이는 자예요. 이때 사자. 선생님 식인데 왜 사라고 쓰셨어요? 먹다일 때는 식인데요. 먹이다일 때는 사가 됩니다. 여기서 말을 먹는 자가 아니라요. 말의 먹이를 먹이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사라고 있습니다. 말을 먹이는 자가 알지 못해요. 그 천리를 갈수 있음을 알지 못하고 먹이는 거죠. 천리마, 천리를 갈수 있는 말인지 모르고 먹이는 거예요. 심하, 수유, 천리지능, 식, 불포, 역, 부족, 재미, 불외현. 이 말이 비록 천리의 능력을 가졌어요. 그런데 먹는 것을 배부르게 먹지 못하면 힘이 부족하고 그 재주의 아름다움이 외현, 밖으로 드러나지 못해요. 이 능력을 가진 이 천리마는 먹기를 많이 먹는데 말을 먹이는 자가 천리마인 줄 모르고 평소 그 일반 말처럼 먹이를 주는 거예요. 그러면 배부르게 먹지 못했기 때문에 힘이 부족하고 그 재주와 능력이 밖으로 발현되지 못하겠죠. 여기서도 현자가요, 보다가 아니라 보이다, 드러나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견이 아니라 현이라고 읽습니다. 또한 일반 말 등과 같아지려고 해도, 자, 상마라는 건요, 천리마가 아니라 보통의 말이에요. 보통의 말들과 같아지려고 해도 불가득 그럴 수 없다. 여기서 득자가 능과 비슷하게 쓰였어요. 그렇게 될수 없다라는 거죠. 오히려 일반 말들은 배부르게 먹고 자신의 능력만큼 능력을 발휘하는데, 천리마는 그 정도의 능력도 발휘하지 못하게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우리 아까 28번 본거 한번 풀어보도록 하죠. 기역과 니은의 풀이가 옳은 거, 여기서 어떻게 해석했어요, 선생님이? 먹이다라고 해석을 했죠. 이 현자는요, 밖으로 드러나다, 재주가 드러난다라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먹이다, 드러나다이기 때문에 기역과 니은, 여기서 주의해서 보셔야 됩니다. 자, 29번, 디귿의 의미로 옳은 거, 불가, 득. 득이 능자와 유사하게 쓰여서 불가능이라고 했었죠. 그래서 옳지 않다, 고칠 수 없다, 그렇게 될수 없다, 이득이 아닐 수 없다,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니다. 보통의 말

0: 생각합니다. 우리 마지막 강의까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마지막까지 꼭 힘을 내셔서 끝까지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강의에서 뵙겠습니다. 여러분 고생 많으셨어요. 안녕!
1: 지금 넣어야 된다니까.
2: 이 분위기?
3: 고수익에 원금까지 보장된다고?
2: 그렇다니까. 저 분위기? 따라간다면? 이분 위기.
4: 뭐야, 이거?
2: 저분 위기.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금융,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꼼꼼하게 살펴보고 신중하게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5: 전기도 보급되지 않고 신문조차 없던 시절에 태어나 서른 살 이전의 모습은 사진 한장 남아있지 않은 사람. 세계 열방이 경제력과 군사력을 겨루던 시절, 다른 가치에 주목했던 사람. 그가 간절히 원했던 것은 오로지 높은 문화의 힘. 그의 오랜 소원이 현실이 된 대한민국에서 다시 그를 기억합니다. 2026년은 문화의 힘으로 평화를 꿈꾼 지도자 100번 김구 탄생 150주년입니다.

안녕하세요. 영어는 자인, 영자, 이자인입니다. 수능완성 마스터 키트, 오늘 22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의 연계 시그널은요, 장단조입니다. 자, 음악 시간에 장조, 단조, 이런 거 배웠죠. 그래서 우리가 드라마를 볼 때 막 되게 신나고 행복한 장면이 나오면 어떤 음악이 나오게? 장조 음악이 나오고요. 뭔가 되게 슬프고 처지는 장면이 나오면 단조 음악이 나온단 말이야. 자, 이거는요, 우리가 느끼는 감정이니까 사실 뭐 누가 들어도 똑같이 느끼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자, 그런데 이런 실험을 해봤답니다. 파푸아 뉴기니에 있는 외딴 섬에 있는 사람들에게 실험을 했대요. 근데 이 사람들은 지금껏 서양 미디어에 별로 노출이 되지 않은 사람들이었대요. 자, 이 사람들한테 똑같이 장조 음악, 단조 음악을 들려주고 어떤 게 행복한 음악인 것 같아요? 라고 물어봤더니 대답이 갈리더라는 겁니다. 자, 이런 걸 보면 우리가 음악을 들으면서 느끼는 감정도 뭔가 그냥 타고났다기보다는 어느 정도 문화권 안에서 학습이 되는 면도 있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마치 모처럼 언어처럼 말입니다. 자, 우리도 언어를 배울 때도요, 특정 문화권에서 태어나서 거기에 노출이 되면서 언어를 학습하는 거잖아. 마찬가지로 음악도 비슷한 측면이 있다라는 연구가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오늘 수능 특강, 수능 완성에서 이 음악과 언어의 비교를 다룬 지문들이 등장을 했어요. 그래서 음악도 언어처럼 학습이 된다라는 지문도 있었고요. 자, 그 다음에 이 작사라고 하면 가사를 쓰는 사람이잖아. 그 사람들이 언어에 어떤 기여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도 등장한 바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오늘도 재밌고 신나게 지문 읽으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주제 제목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23번의 주제 문제부터 같이 한번 풀어볼게요. 자, 뭐라고 하는지 한번 봅시다. 자, Our blind trust in algorithms로 시작을 합니다. 자, 알고리즘에 대한 blind trust예요. 자, blind trust라고 하면은 뭔가 눈이 멀 정도의 신뢰, 그러니까 아주 맹목적인 신뢰를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것이 helps us believe, 우리가 믿도록 도와준대요. 뭐를 믿도록 도와주냐면 in the categories assigned to us. 자, 우리에게 부과된, 우리에게 할당된 그 카테고리에 대해서 믿게, 완전히 믿게 도와줍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알고리즘이 카테고리를 믿게 도와준대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좀 더 읽어봐야 될 것 같죠? 자, even though personalized recommendations are probabilities. 자,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요, 개인화된 recommendations라고 하면은 추천인데 그것이 probabilistic 이래요. 뭐라고 하냐면은 확률적인 것임에도 불구하고. 자, 근데 trying to predict what we like, 그게 무슨 의미냐면은 우리가 좋아하는 것을 예측하려고 하는 확률적인 것임에도 불구하고. 자, we often treat them. 우리는 그걸 갖다가 어떻게 여기냐면 deterministic, 결정론적인

것으로 여깁니다라는 거야. As if, 마치 they already know what we like. 우리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이미 아는 것처럼 이라고 했어요. 지금 여기 personalized recommendations라는 얘기가 나왔어. 자, 알고리즘이 내가 좋아하는 거 추천을 막 띄워주잖아요. 그래서 너튜브 보다 보면은 계속 내가 좋아하는 걸 띄워주니까 끝을 모르고 계속 보게 되는 거잖아요. 자, 근데 그것이 사실은 그냥 확률적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알고리즘이 생각을 할 때 얘가 좋아할 것 같은 거를 그냥 보여주는 건데 우리는 그걸 갖다가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은 결정론적인 것이라고 생각을 한대요. 그러니까 아 그것이 내가 좋아하는 걸 알아서 보여주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더라라는 겁니다. 자, 근데 through that attitude, 그러한 태도를 통해서 we become calcified in our digital identities. 자, 우리는 어떻게 되냐면은 calcified 하면은 굳어짐이거든요. 우리의 디지털 정체성에 굳어지게 됩니다. 라고 하면서 each of which, 자, 그것은요, can be uniquely tagged and marketed to. 자, 어떻게 될 수 있냐면은 독특하게 태그가 붙여질 수 있고 그것을 향해서 마케팅이 될 수가 있습니다. 라고 해. 자, 이러한 행위를 통해서 얘가 내가 좋아하는 걸 이미 알고 있는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하다 보면은 우리가 가진 디지털 정체성이 굳어지게 되고 그거에 따라서 마케팅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정도의 내용인 것 같아요. 알듯 말듯 합니다. 자, 그 다음에 on some level, 어떠한 수준에서는 most of us know this. 자, 우리들 중 대부분이 이걸 알고 있어요. 자, 그런데 nevertheless,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고 하면서 역접의 연결어 나왔지. 자, 우리 주제 제목에서 역접의 연결어는 매우 중요한 힌트를 가진다. 작가가 진짜 하고 싶은 말이 이쪽에 나올 확률이 높다. 자,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기 잘 읽어야 되겠지? It's incredibly tempting and easy to mold ourselves to labels 라고 합니다. 자, 매우 tempting. 뭐를 해요? 매우 유혹적입니다. 그리고 easy to mold ourselves to labels. 자, 우리를요, 그 라벨에 맞게 mold 할 수 있대요. 자, 그게 mold라고 하면은 어떤 이렇게 주조판 같은 걸 얘기를 하잖아. 거기에 딱 맞추려는 시도를 하기가 너무나 좋다라는 거야. 그럴 유혹이 된다라는 거야. 자, 이게 무슨 말이겠어? 자, 알고리즘이 너에게 디지털 정체성을 가져다 주었어. 자, 그러면은 아 너는 10대 남자야. 너는 10대 여자야. 너는 30대 남자야. 자, 이런 정체성을 가져다 주었어요. 그러면 거기에다가 우리를 끼워 맞추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the greater breadth of folklore attached to each category makes it feel more real. 자, 거기에 대해서 folklore attached, 그러니까 이야기, lore 하면은 서사거든요. 그러니까 이야기가 그 카테고리에 더 많이 붙을수록 makes it feel more real, 진짜 같아지고요. With more natural ways to identify with it, 그것과 일치화시킬 확률이 높아집니다. 동일시할 확률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the amount of storytelling we are exposed to, 자, 우리가 노출되는 스토리텔링의 양은요, makes it easier to perceive our own identities. 자, 쉽게 만들어요. 뭐를 하는 걸 쉽게 만드냐면요, 우리의 정체성을 받아들이는 거를 쉽게 만듭니다. 근데 어떻게 받아들이냐면 fitting into neat stories. 딱 그 깔끔한, 딱 나뉘어져 있는 10대 남자, 10대 여자, 자, 이러한 스토리에 우리를 딱 맞추어가지고 받아들이기 쉽게 만듭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그래서 자, 젠지라던가 밀레니얼이라던가 아니면 부머, 이거 다 세대를 가리키는 말이죠. 자, 이런 것들이 알죠? 셋, 바로 그런 것들이에요. Stories more than descriptions. 진짜로 여기 해당하는 사람들을 묘사를 한다라기보다는 그냥 이야기들인데, 자, 그들에 대한 이야기인데, 근데 about the type of person we are based on the age group we were born into. 자, 이것은 무엇에 대한 것이냐면요, type of person. 자, 우리의 어떤 타입의 사람들에 대한 것이고, 자, 근데 그것을 우리는 무엇에 기반을 두냐면요, 우리가 태어난 age 그룹에다가 기반을 둔 그냥 사람의 타입이에요. 그거에 대한 이야기예요. 젠지, 밀레니얼, 부머 이런 것들이요. 그래서 젠지, 밀레니얼, 우리는 MZ라는 말을 더 많이 쓰는데, 뭐 MZ들은 뭐 개인주의가 심해, 뭐 MZ들은 이러이러한 특성이 있어 막 하면서 옛날에 막 이렇게 웹 드라마 같은 것도 많이 나오고 그랬었거든요. 자, 그런 이야기를 그냥 갖다 붙이는 것 뿐이라고요. 자, 그런데 it comes with its intricate web of lore and memes. 자, 그런데

이 각각의 것들은요, own intricate web. 자, 아주 복잡한 웹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무엇의 lore, 이야기, 그리고 밈들로요. 그리고 and they are so beautifully convenient. 자, 이것들은요, 너무나 편리합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너무나 편리하대요. 자, 그러니까 그렇게 맞춰서, 끼워 맞춰서 생각하기가 굉장히 편하다. 뭐 이런 얘기죠. 자, 그러면 우리 이 글의 주제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privacy concerns in data collection by social media라고 합니다. 자, 소셜 미디어에서 데이터를 수집하는 것에 대한 프라이버시 우려라고 되어 있어. 자, 언제 프라이버시에 대해서 얘기했어? 1번? 아니죠. 자, 2번 볼게요. The decline of traditional storytelling in the digital age라고 합니다. 자, 디지털 에이지에서의 전통적인 스토리텔링이 감소한다, 쇠퇴한다. 이것도 아니고요. 자, 3번 볼게요. The evolution of digital folklore in online subcultures라고 합니다. 자, 디지털, 자, 이거 folklore라고 하면은, 그러니까 뭐 전통 민속 이야기 이런 거를 얘기를 하거든요. 자, 그런 것에 있어서의 진화예요. 어디에 있어서 온라인의 subcultures라고 하면은 하위 문화가 되겠죠. 자, 무슨 하위 문화에 대해서 얘기하지도 않았고, 뭐 디지털 이야기, 디지털 민속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이야기하지도 않았고, 다 틀렸습니다. 자, 4번 볼게요. The influence of algorithmic categorization and self-perception이라고 합니다. 자, 알고리즘의 카테고리가 자기 인식에 미치는 영향이라고 했어요. 이거 어때요? 자기 인식에 미치는 영향. 알고리즘이 나를 어떻게 카테고리화를 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나를 어떻게 인식하는지가 달라진다. 이거네요. 정답 4번 이렇게 고르면 되고. 자, 5번 볼게요. The role of generational storytelling in shaping personal preferences라고 합니다. 자,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generational storytelling. 세대의 이야기의 역할이래요. 개인적인 선호를 만드는 데 있어서. 자, 세대 같은 것들이 지금 뭐 젠지니 밀레니얼이라고 하는 것들이 예시로 나왔지. 이거는 주제가 아니죠. 그것의 역할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정답은 4번 이렇게 고르면 되는 거예요. 오케이? 좋습니다. 자, 그래서 알고리즘은 사람을 분류를 하고, 근데 사람들이 그거를 사실로서 받아들이고 라벨에 맞춰서 자신을 인식을 하더라라는 내용이고요. 자, 그래서 문제는 이렇게 풀어볼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제 24번으로 또 바로 넘어가 볼게요. 다음은 제목으로 가장 적절한 거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제목 주제 거의 비슷한 유형이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자, 이번에도 풀어볼게요. The act of putting pen to paper or fingers to keys예요. 자, 행위는 행위인데 어떤 행위냐면 putting pen to paper. 자, 펜을 종이에다가 두는 행위야. 또는 or fingers to keys. 뭐요? 손가락을 키보드에다가 두는 행위. 근데 뭐를 하기 위해서? To express the nuances of our emotional experiences. 자, 뭐를 하기 위한 거냐면요. 자, 감정적인 경험의 뉘앙스를 표현하기 위해서 글을 쓰거나 키보드로 이렇게 치는 행위는 offers, 제공합니다. 뭐를요? countless benefits. 자, countless 하면 무슨 뜻이니? 셀 수가 없는 거죠. 왜? 너무 많아서. 그래서 너 너무나 많은 benefits, 무엇을 이점을 제공합니다. 라고 하는 거야. 자, going beyond the simple act of recording. 자, 그것은 무엇을 넘어서는 거냐면요. 단순한 기록의 행위를 넘어서는 것입니다. 라고 해. 아, 그러면 이거 우리 소재 알겠다. 뭔가 글쓰기를 하는 행위에 대해서 얘기를 하네요. 자, 근데 그거는요. 어떻다고요? countless benefits. 엄청나게 많은 이점을 가져다 준다라는 얘기가 나왔어요. 자, 플러스가 무지무지 많아요라고 우리가 쓸수 있을 것 같아요. 됐습니까? 좋아요. 자, 그런데 this deliberate articulation forces a slowing down. 자, 이런 의도적인 articulation 하면 분명하게 표현을 하는 걸 얘기하거든요. 자, 분명하게 표현을 하는 것은 forces a slowing down. 뭐를 강요하냐면은 slowing down. 자, 속도를 늦춰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a pause in the relentless pace of life. 자, 무엇이냐면은 멈춤을 가져다 줘요. 무엇에 있어서? 가차 없는 삶의 속도에. 삶이 막 빠르게 흘러가는데 거기에서 잠깐 멈출 수 있게 해줍니다. 그리고 allowing for a thorough examination of our emotional states. 자, 뭐를 가능하게 하냐면요. 자, 면밀한 관찰을

가능하게 합니다. 무엇에 있어서 우리의 감정적인 상태에 있어서라고 해. 자, 그러면 지금 글쓰기에 대한 장점들이 쭈루루루 나열이 되고 있죠. 뭐가 된대요? 뭐 슬로잉 다운, 속도를 늦출 수도 있고, 잠깐 멈출 수도 있고, 감정 상태에 대해서 면밀하게 들여다볼 수도 있고, 자, 여러 가지 장점들이 등장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through this examination, 자, 무엇을 통해서 이러한 면밀한 조사를 통해서, 자, journaling이라고 하면은 일기 쓰기죠. 글쓰기, 일기 쓰기. 이것은 access channel, 자, 어떠한 통로가 되어준답니다. 무엇의 통로냐면, for the transformation of vague feelings into coherent narratives, lending voice to previously unexpressed emotions. 자, 무엇의 통로를 가져다 주냐면은, transformation of vague feelings. 뭐요? 자, 이런 vague라고 하면은 좀 애매한, 모호한 이런 거거든? 모호한 감정을 transformation, 변화를 시켜주는 거야. 무엇으로? 일관된 이야기로. 일관된 이야기로 바꿔주고, lending voice, 목소리를 빌려주는 겁니다. 어디에 있어서? to previously unexpressed emotions. 이전에는 표현되지 않았던 감정이에요 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아, 자, 그러니까 지금 글쓰기, 그 중에서도 일기 쓰기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건데, 일기를 쓰다 보면은 내가, 감정을 그냥 애매하게 뭔가 말로 표현하기는 어렵게 느꼈는데, 그거를 쓰는 과정에서 일관된 이야기로 표현을 할 수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unexpressed emotions. 자, 이전에는 제대로 표현하지 못했던 감정들에게 목소리를 줄 수가 있다. 그러니까 뭔가 감정을 잘 표현할 수가 있게 된다 정도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됐어? 응. 자, 그런데 the benefits of this practice are manifold. 자, 그러면서 또 나왔죠. benefits, 뭐요? 이러한 행위의 장점이 are manifold하대요. manifold는 다양하다라는 거잖아. 장점이 너무 많답니다. 자, 뭐를 포함하냐면, encompassing. 자, 포함한대요. Not only enhance self-awareness. 자기인식이 증가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but also, not only but also죠. A reduction in stress and anxiety. 스트레스랑 anxiety 하면은 불안이잖아. 불안을 감소시켜주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as the active writing provides a means for of processing and releasing pent-up emotions. 자, 그리고, 뭐를 함에 따라서, 글쓰기라는 행위가, 자, 수단을 제공한대요. 뭐를 할수 있는? pent up, 억눌린 감정을 처리하고, 이렇게 흘려, 내보낼 수 있는 그러한 수단을 제공을 해줌에 따라서라고 볼수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 주제 나왔어. 주제 굉장히 명확합니다. 주제 뭐예요? 글쓰기 하면? 좋다. 일기 쓰기 하면? 좋다. 그거잖아요. 근데 특히 뭐에 있어서 좋다고 하는 것 같아? 좀 감정적인 걸 처리하는 데 있어서 좋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자, 그러면 나 여기 안 읽어도 될것 같아. 안 읽고 일단 먼저 풀어볼게요. 자, 1번 볼게요. The History of Therapeutic Journal Writing이라고 합니다. 자, 치료적인 일기 쓰기의 역사. 아이고, 웬 역사? 역사가 틀렸죠. 자, 2번 볼게요. Modern Technology Replacing Traditional Journals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현대의 기술이 대체한대요. 뭐를? Traditional journals. 자, 이런 전통적인 일기를요. 아, 기술이 대체한다는 얘기는 아니잖아요. 3번 볼게요. The risk of overanalyzing emotions through writing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은 글쓰기를 통해서 overanalyzing, 과도하게 감정을 분석하는 것에 위험이라고 했는데 우리는 좋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었어요. 위험 틀렸습니다. 자, 4번 볼게요. How to improve vocabulary through daily journaling이라고 합니다. 자, 매일 일기 쓰기를 통해서 어떻게 어휘력을 향상시킬까? 에이, 이거 아니고. 5번 볼게요. From heart to page. 자, 심장을, 가슴을 페이지에 옮기는 거야. 자, the power of emotional journaling. 감정적인 저널링, 일기 쓰기의 힘. 이게 되겠네. 정답 5번. 이렇게 고르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자, 정리를 하자면 어떤 소재를 던져주고 그 소재가 좋아요. 이런 점에서 좋아요라고 얘기를 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그걸 바탕으로 주제를 찾을 수 있었던 거예요. 자, 나머지 부분 그냥 빠르게 읽겠습니다. 자, furthermore, 더해서요. Journaling fosters heightened sense of empathy towards oneself. 자, 이 일기 쓰는 행위는요, 더 높아진

공감을 스스로에게 할수 있게 해주고요. 더 젠틀하고 non-judgmental, 그러니까 판단하지 않는 접근을 가능하게 합니다. 자신의 결점이나 단점에 대해서요. 그리고 it also helps in improving memory. 자, 뭐에도 도움이 되냐면은 메모리에도 도움이 되고 기분을 향상시키는 데도 도움이 되고 문제풀이 스킬을 향상시키는 데도 도움이 되더라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오키 뒤에도 같은 맥락의 이야기였어요. 자, 그래서 감정 표현을 하면 이러이러이러이러해서 효과가 좋다라는 글이었고요. 그래서 특히나 뭐 여러 가지 힌트가 있었지만 자, 여기서 저널링이라는 것은 감정을 어떻게 한다? 내러티브로 바꿀 수 있고 그래서 이모션스를 분출하게 도와준다라는 문장에서도 힌트를 얻을 수가 있었죠. 이거 말고도 힌트는 많았죠. 그래서 우리 정답 잘 고를 수 있었습니다. 자, 25번으로 가볼게요. 다음 도표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거이겠습니다. 자, 도표가 사실 되게 점점 복잡한 것들이 많이 실려 있어요. 우리 수능 완성 교재에. 근데 이게 되게 어떤 어려운 게 나오더라도 전혀 당황하지 말자라는 취지에서 이런 것까지 다 연습을 시키려고 넣어주신 거니까 자, 이런 거 통해서 잘 연습을 해보자고요. 알았죠? 준비됐죠? 자, 첫 번째 문장은 그냥 사실은 문제 푸는 데 있어서 별로 영향가는 없어요. 이 그래프가 뭐에 대한 그래프인지 설명해 주는 거거든요. 자, 볼게요. 자, 그래프는 보여줍니다. 자, nationwide, 전국적인 평균을요. 뭐에 대해서? 폭염 날에 대해서. During the 10 summers, 즉 10개의 썸머에서 with the highest heat wave counts in South Korea between 1973 and 2024. 자, 1973년 그리고 2024년 사이에 한국에서 heat wave count, 자, 이 폭염일이 가장 높았던 10개의 썸머를 가지고 온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모든 연도가 있는 게 아니라 제일 더웠던 여름 10개가 이렇게 써 있는 거거든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그런데 자, 여기 보시면 among the years represented in the graph에서 보여지는 연도에 있어서는요. 2018년이 the highest average number of days. 자, 가장 높은 평균 날짜를 기록을 했습니다. 즉 31일이요. namely 하면 즉이라는 뜻이죠. 자, 그러면 여기 볼게요. 2018년이 31일로 가장 높은 거 맞네요. 그래서 1번은 맞는 선택지. 자, 2번 볼게요. closely following, 그것을 면밀하게 딱 붙어서 쫓아가는 게 무엇이냐면은 2024년인데 그것이 second with an average of 30.1. 30.1로 그것을 바짝 쫓아갔습니다. 했는데 30.1로 24년이 쫓아간 거 맞고요. 자, 그 다음에 1994년이 세 번째였대요. 29.6일을 기록을 했습니다. 29.6일을 기록을 했습니다. 됐죠? 여기까지 괜찮고. 자, 3번 볼게요. The fourth highest average number of heat wave days was 22 in the summer of 2016. 자, 네 번째는요, 높았던 게 언젠가 하고 봤더니 2016년에 22일이었고요. 자, 그것은 7일 정도가 적었습니다. 세 번째로 높았던 거랑 비교를 해서. 세 번째로 높았던 게 29니까 22, 약 7일 정도가 낮은 게 맞죠. 그래서 3번도 만든 거. 잘 따라오고 있지? 여기까지. 자, 그 다음에 4번 볼게요. The summers of 1978, 1990, 2013. 자, 이세개 연도의 썸머는요, each recorded slightly over 16. 16을 살짝 넘었대요. 자, 봅시다. 1978년 16.3이고요. 1990년이네요. 16.4고요. 2013년 16.6이네요. 그러니까 셋다 slightly over 16, 16이 살짝 넘은 건 맞아요. 자, 그런데 which was more than half of the highest number observed. 가장 높은 것에 more than half라는 표현이 나왔어요. 절반이 넘는데요. 자, 그러면 봐봐. 여기서 2018년 31일이 가장 높았잖아. 자, 그러면 그것의 절반이 어때요? 절반이 was more than half of the 절반이 15.5잖아. 그러니까 절반보다 높네요. 맞죠? 오케이. 자, 그러면은 4번도 맞는 거. 자, 5번 볼게요. 자, the three summers with the lowest average number of heat wave days. 는 1973년, 1996년, 2024년 이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봐서 자, 가장 낮은 그러니까 가장 the lowest average 숫자가 낮은 게 이세

1973년도였대요. 자, 그러면 이거 지우고 잠깐만 한번 볼게요. 1973년에는 15.2였어요. 1996년에는 요거죠. 15.7이었어요. 그다음에 2004년이 14.8이었습니다. 그게 전부 다 fewer than 15 days. 15, 뭐 1보다 적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자, 여기 보면은 15보다 적은 거는 하나밖에 없고, 얘두 개는 15보다 크죠. 그래서 정답 5번입니다. 자, 넘어가려고 했는데, 영자의 플레이리스트 나왔어요. 자, 에스파의 레모네이드입니다. I take my drama straight, I'll make it lemonade. 자, 이거 그 영어권에서 되게 유명한 표현이 있는데요. When life gives you lemons, 하면은 I'll make lemonade. 자, 이거라는 그런 문장이 있거든요. 자, 이게 레몬을 삶이 너에게 주면, 레몬 어때? 되게 시고 떫고 막 이러잖아요. 근데 그거를 줬을 때 나는 그거를 레모네이드로 만들어 버릴 거야 라고 하는 그런 문장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게 삶이 내 마음대로 풀리지 않는 그런 순간들이 있겠지만, 그렇다고 아이고 셔 아이고 떨버 하고 그냥 버리고 포기하는 게 아니라, 거기다 설탕 넣고 물 넣고 탄산 넣고 해가지고 더 화려하고 좋은 것으로 만들어 버릴 것이다 막 이런 뜻이거든요. 근데 그 표현을 딱 가지고 와가지고 에스파가 레모네이드라는 노래를 만들었다고요. 우리도 그렇게 레모네이드 만들면서 살자고요. 알았죠? 노래 잘 들었죠? 그러면 우리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26번 가볼게요.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거 고르는 거예요. 오케이? 자, 그러면 우리 왔다 갔다 하면서 풀 거예요. 한국어 먼저 읽을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정보가 어디 있는지 위로 올라가면서 확인하면 돼요. 자, 그러면 지금 히브리어를 배우고 문학을 읽도록 독려했다라는 말이 나오는데, 자기 보니까, 자, 이 사람은요, Romanian born American writer, professor, political activist. 자, 이 사람의 직업이 나왔고, 1928년에 태어났대요. 자, 어렸을 때 아버지가, 자, 강한 휴머니즘, 인도주의, 휴머니즘이라는 걸 심어줬어요. 그래서 그로 하여금 히브리어를 배우고 문학을 읽도록 독려했습니다라는 표현이 여기 나오죠. 그러니까 1번은 맞는 거. 그죠? 두 번째. 자, 뉴욕에서 문학과 철학과 심리학을 공부했다라고 합니다. 자, 그는요, concentration camp, 수용소로, 아우슈비츠 컨센트레이션 캠프 수용소로 추방이 되었고, 나중에는요, 이 부신벨트라는 곳으로 갔습니다. 2차 세계대전 중에. 거기에서 홀로코스트의 공포를 경험을 했어요. After the war ended, 자, 이 전쟁이 끝난 후에 he settled in France. 프랑스에 settled 하니까 정착을 했고, 그 다음에 traveled to Paris, 파리로 이동을 했어요. 그곳에서 he learned French and studied literature. 뭐를 했냐면은 거기에서 프랑스어를 배우고 literature, philosophy and psychology 이것을 배웠습니다. 라고 해. 어? 뉴욕이 아니라 어디서 배웠어? 파리에서 배웠네? 정답 찾았다. 2번. 이렇게 고르면 된다. 그리고 쉽게 잘 찾았죠? 자, 그 다음에 1955년 나머지 거 그냥 확인해 볼게요. 홀로코스트, 논픽션, 문학과 소설을 포함해서 40권이 넘는 책을 썼다라고 하는데, 자, 뉴욕으로 갔고요. 거기에서 이스라엘 데일리, 이스라엘의 일간지인 이곳에서 특파원으로 일을 했고요. 자, 40권이 넘는 책을 썼는데, 그것은요, Non-fiction Holocaust Literature and Novels. 여기 나오죠. 노벨, 논픽션, 문학과 소설을 포함을 해서 40권이 넘는 책을 썼다. 이것도 맞는 게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요. 86년에 노벨 평화상을 수상을 했다라고 합니다. 자, 여기에서 그는요, 레귤러 스피커가 되었습니다. 홀로코스트를 주제로요. 그 다음에 정치 활동가가 되었고, 자, 많은 운동들을 응원을 했습니다. 자, 그는요, 노벨 피스 프라이즈를 받았다. 나오죠? 그리고요, 그 다음에 speaking out against violence, repression and racism. 자, 이렇게 폭력이나 억압이나 인종주의에 반대하는 것으로 이야기를 한 것에 대해서 노벨 평화상을 받았다. 맞는 거, 그죠? 그 다음에 5번 보면은, 자, 뉴욕 인권재단의 창립 이사를 역임하였다라고 하는데, 자, founding board member. 자, 여기에 창립 이사라고 나오죠. 무엇에 있어서? 뉴욕의 Right Foundation에 있어서요. 인권재단에 있어서요. 됐죠?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27번 넘어가 볼게요. 요것도 빠르게 1분 컷, 아니, 30초 컷 해야 되는 문제죠. 자, 일치하지 않는 겁니다. 왔다 갔다 하면서 봐볼게요. 자, 중앙광장 근처에서 있다라고 하는데,

여기 보시면은 It will be held near the central square이라고 나오죠. 중앙광장 근처에 있습니다. 맞는 거고요. 자, 두 번째, 11월 5일에 진행이 된다. 자, 날짜 볼까요? November 5th, 11월 5일에 진행이 된다. 맞죠? 자, 그 다음에 버거, 핫도그 등이 판매될 것이다 라고 했는데, 자, 여기 쭉 보면은 Free food, burgers, hot dog, soup and nachos 라고 합니다. Free라는데 판매된다가 틀렸죠. 정답 3번 이렇게 고르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최신 정보는 공식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자, 여기 보시면은, 자, 여기서 최신 정보는 closer to the date. 자, 날짜가 가까워 오면은 우리의 업데이트를 official 웹사이트에서 확인해라 라고 하니까 4번도 맞는 게 되겠고요. 자, 응급처치랑 소방 안전 지원이 제공될 것이다. First aid, fire safety support will be provided on site. 자, 여기에서 등장을 했습니다. 됐죠? 그래서 이것도 문제 간단하게 잘 풀었고요. 자, 이제 28번으로 가볼게요. 내가 막 달리고 있는데 잘 쫓아오고 있는 거 맞죠? 안 어렵죠, 이거는. 이 속도로 나가도 되죠? 나 해볼게, 계속. 자, 그 다음에 28번. 다음 내용과 일치하는 거 골라볼게요. 자, 최우수 영상은 3,500달러 상당의 장비를 받는다라고 했는데, 자, the best video will receive 1,500달러라고 하죠. 자, 돈으로 받는 거지 촬영 장비를 받는 게 아니죠. 그래서 1번 틀렸고요. 자, 2번 볼게요. 결과 발표 날짜가 이정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발표와 날짜, 장소 여기 나왔잖아요. 자, 뭐라고요? 날짜도 나왔고, 자, 어디에서 하는지도 나왔네요. 그러니까 2번도 틀렸고요. 3번, 심사위원은 작년 우승자로 구성이 된다라고 했는데, The judging panel will consist of experts in marketing, film and recycled paperboard. 자, 이 judging 패널은 전문가들로 구성이 된다라고 했었지, 작년도 우승자가 하는 게 아닙니다. 3번 아니고요. 4번 볼게요. 자, 시애틀에 거주하는 학생만 참여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The competition is open to students studying at American school, college and university. 자, 여기 거주하는 게 아니라 미국에서 학교 다니는 친구들은 전부 다 가능하다라고 하니까 4번도 틀렸고요. 자, 5번 볼게요. 1인 프로젝트도 참가 가능하다라고 했는데, 자, up to 5 students, 최대 5명이 팀으로 참여할 수 있고, one person project are also welcome. 뭐요? 한 명만 참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정답 5번이다. 이렇게 고르면 되겠습니다. 좋아요. 자, 엄청 바쁘게 달렸다. 왜? 29번이 중요하니까. 우리 29번 어법 문제입니다. 자, 우리 어법 문제 풀때 어떻게 풀자고 했었더라? 1, 2, 3, 4, 5다왜 맞고 왜 틀리는지를 정확하게 분석하면서 풀어야 된다라고 했었죠. 그리고요, 해석도 하면서 푸셔야 됩니다. 해석을 하나도 안 하고 그냥 문장 앞뒤만 봐서는 잘풀수 없게 점점 더 평가원 트렌드가 바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도 해석하면서 가도록 할 거예요. 알았죠? 자, 그러면 일단 밑줄 상 어법 중에 틀린 거 한번 골라보도록 합시다. 자, music is important component of human culture. 뭐에 대해서 이야기하냐면, 음악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자, 음악이라는 것은 인간의 문화에 있어서 중요합니다라고 해. 자, 음악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음악은 뭐하다? 중요하다. 인간의 문화에 있어서. sharing many features in common with language. 자, 그런데 이것은요, 특성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무엇과? 언어와라고 합니다. 얘는 언어랑 비슷한 게 있다라고 얘기를 하죠. 제가 연계 시그널에서 언급해드렸던 내용이 요 29번의 내용이었어요. 자, 음악과 언어가 비슷한 점이 있대요. 자, 뭐냐? It consists of human initiated patterns of sound. 자, 이것은 무엇으로 구성이 되냐면 인간이 시작한 패턴, 소리의 패턴으로 구성이 됩니다. 자, 그것은 created and perceived in association. 자, 만들어지고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무엇이 연상되어서 in what, with a wide range of contexts and purposes. 자, 넓은 범위의 맥락 그리고 purposes. 자, 어떠한 목적들과 연관지어서 만들어지고 또 받아들여지는 소리의 패턴으로 구성이 됩니다라고 얘기를 해. 자, 그러면 우리 첫 번째 1번 이렇게 볼게요. perceived에 밑줄이 쳐 있습니다. 자, 요게 맞는지를 봐야 되는데, 자, 요거는요, 사실 되게 쉽게 풀수 있다. 뭐를 보면 되게 쉽게 풀수 있게? 이거.

무엇은 구성된다? Human Initiated Pattern of Sound으로 구성이 된다. 자, 근데 그것은 어떤 것이냐면 만들어지고 받아들여진다. 이것과 연관지어서 라고 볼수 있고, 자, 만들어지고 받아들여진다가 서로 엔드를 중심으로 무슨 구조를 이루고 있다라고 할수 있지? 그렇지. 대답했지? 병렬 구조를 이루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잖아요. 앞에 created라는 표현이 나왔으니까 여기도 perceived라는 표현이 나와야 되겠죠. PP 형태가 나와야 된다라고 우리가 확인을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얘 PP 형태, 과거분사 형태로서 잘 쓰였다. 만들어지고 받아들여진 이렇게 볼수 있어요. 됐죠? 자, 그 다음에 It is communicative, generally being created with the intention which others will listen to it and derive pleasure from the experience. 이렇게 볼게요. 자, 이것은요, 의사소통적입니다라고 얘기를 해. 자, 근데 그것은요, 일반적으로 being created, 만들어집니다. 무엇으로 만들어지냐면, with the intention, 의도를 가지고 만들어집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 의도가 어떤 의도냐라고 했을 때, others will listen to it. 자, 다른 사람들이 그거를 들어요. 음악을 듣고, and drive pleasure. 뭐라고 해요? drive라고 하면은 이렇게 이끌어내는 거잖아요. 뭐를? pleasure. 기쁨을 이끌어내려는 의도인 거죠. 무엇으로부터? from the experience. 그 경험으로부터라고요. 괄호 안의 내용은 and often meaning. 그리고 의미도 종종 그렇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2번 볼게요. 자, which가 나왔습니다. which는 정말 거의 모든 문제에서 등장하는 것 같아요. 자, 너무 지겹겠지만 또할 겁니다. 왜냐면은 그만큼 많이 나오니까. 자, which는요, 뭐예요? 앞에 선행사 나오고, 그 다음에 which, 관계대명사 나오고, 그 뒤에 불완전한 문장이 나와야 되는 거 맞죠? 그쵸, 그쵸, 그쵸. 자, 그러면 앞에 선행사가 있나? 하고 보니까 intention 이라는 선행사가 있긴 합니다. The intention 나왔어요. 자, 그러면 그 뒤에 불완전한 게 와야 되는데. 자, 그럼 봅시다. Others will listen to it. 다른 사람들이 그것을 들을 것입니다. 라고 하는데, 완전한 문장 나와버렸는데? 그러면 위치가 틀렸네. 얘가 틀렸네. 정답 2번입니다. 자, 그러면 얘를 어떻게 바꿔줘야 될까라고 했을 때, 지금 뒤에가 완전한 거 나왔잖아요. 자, 완전한 거 나오려면은요, 완전한 게 나오면서 이 앞에 거, the intention, 이 의도라는 말, 이 의도가 어떤 말이냐면은, 어떤 의도냐면은, 다른 사람들이 그거를 듣고 이 기쁨을 이끌어내는 의도라고 하는 거란 말이야. 그래서 여기에는 접속사 that, 근데 그 접속사 that 중에서도 동격의 역할하는 동격의 that이 들어가는 게 적절합니다. 그래서 얘는 동격의 that으로 바꿔줘야지 올바른 표현이 된다. 됐을까? 앞에 있는 the intention의 내용을 그게 무엇인지를 설명해주는 동격의 that이 들어가야 되는 자리였어요. 오케이. 자, 그 다음에 It is widely thought to be universal across human cultures라고 합니다. 자, 이것은요, 널리 생각이 되어집니다. 뭐라고 널리 생각이 되어지냐면, be universal across human cultures. 인간 문화에 있어서 보편적인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라고 얘기를 해. 자, 그러면 3번에 widely는요, 부사잖아요, 부사. 자, 부사는요, 어떤 성질을 가지고 있지? 명사가 아닌 다른 거를 수식하는 게 부사죠. 자, 그러면 이것은 인간 문화의 보편적인 것으로 생각이 되어진다. 어떻게? 널리. 이거니까 요 thought로 시작하는 부분을 thought to be universal across human cultures 요 부분을 수식을 한다라고 볼 수가 있죠. 명사가 아닌 부분을 수식하고 있네요. 그러니까 얘는 부사 자리가 맞아 틀려. 맞아라고 할수 있는 거죠. 3번 맞고요. 자, 그다음에 is passed from generation to generation. 그리고 이것은 전해집니다. 어떻게? 제너레이션에서 또 다음 제너레이션으로 세대에서 세대로 전해지고요. Showing cultural evolution over time. 자, 뭐를 보여주냐면은 문화적인 진화를 보여줍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그다음에 exhibiting significant differences between cultural traditions. 또 뭐를 보여주냐면 상당한 차이를 보여줍니다.

무엇에 있어서 문화적인 전통에 있어서요라고 얘기를 해. 자, 그러니까 이 음악이라는 것은요, 세대에서 세대로 내려오는 것이고, 자, 그 다음에 문화적인 전통마다 상당한 차이가 있다. 파푸아뉴기니 음악과 한국의 음악과 저기 프랑스의 음악은 상당한 차이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됐어요. 자, 그 다음에 볼게요. 자, individuals develop within a musical tradition acquiring through experience. 자, 개인들은요, 뭐를 하냐면은 발달시킵니다. within a musical tradition. 자, 어디에서 발달이 되냐면은 음악적인 전통 안에서 발달이 돼요. 자, 그래서 acquiring through experience. 뭐를 통해서 그걸 얻냐면요. 경험을 통해서 얻습니다. 그리고 때때로는 explicit training. explicit. 제가 이거 퀴즈로도 냈던 건데. explicit, implicit. 요거 단어 알자고 했지. 자, 다시 한번 퀵체크로 나갈게요. 자, explicit과 implicit의 의미가 각각 뭘까요? 자, explicit은 명확한, implicit은 함축적인, 보이지 않는 이런 거란 말이에요. 자, 요거 다시 한번 퀵체크로 수강후기 게시판에 넣어주면 돼요. 알았죠? 자, 그래서 explicit training. 자, 때때로는요, 어떤 것이냐면은 명확한 트레이닝을 통해서 우리가 이걸 얻게 돼요. 경험을 통해서 얻기도 하고요. 자, 뭐를 얻냐면, 자, 뭐를 internal models of the structures of the music to which they are exposed. 자, 무엇이냐면 내부적인 모델인 거야. 무엇에 있어서 of the structure of the music. 자, 음악의 구조의 내부적인 모델을 경험을 하는 거죠. 또는 배우는 거죠. 자, 근데 그것은요, to which they are exposed. 그들이 노출이 되는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these internal models. 자, 이러한 내부적인 모델은 allow listeners. 뭐를 가능하게 하냐면, 자, 듣는 사람들로 하여금 to appreciate the compositional structure of the music. 자, 이해할 수 있게 합니다. 뭐를요? compositional. 그 작곡의 구성을요. of the music. 음악의. 무엇에 있어서? 그들의 문화에 있어서. 그리고 적절하게 반응할 수 있게 합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그러니까 이 음악이라는 것은 경험을 통해서 얻어질 수가 있고, 문화와 관련이 있고, 그래서 이렇게 학습을 함으로써 적절하게 반응을 할수 있게 됩니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태어나서 뭔가 장례식에 갔을 때 들어야 되는 음악, 결혼식에 갔을 때 들을 수 있는 음악, 운동회를 할때 들을 수 있는 음악, 이런 것들을 학습을 하고 그 음악을 들을 때 그것에 적절한 반응을 볼수 있게 된다 정도로 이해하면 될것 같아요. 자, 그런데 우리에게 중요한 건 어법이니까 요 there를 볼게요. there. 자, there는 그들의잖아요. 이거를 지금 우리 어법 문제에서 분류를 하면 어떤 걸로 분류를 해야 되지? 대명사. 대명사로 분류를 해야 되죠. 자, 대명사는 뭐가 핵심입니까? 어떤 명사를 대신하는지를 확인을 해야 됩니다. 어떤 명사를 대신하는지 확인을 해서 그 친구가 단수면 단수, 그 친구가 복수면 복수 대명사를 써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그러면 자, 이 문장에서 자, 이러한 내부적인 모델은 리스너들로 하여금 이해할 수 있게 합니다. 음악의 구조를요. 무엇에 있어서? 그들의 문화에 있어서예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there가 가리키는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listeners를 가리키는 거죠. 그들의, 듣는 사람들의 문화의 음악의 구조를 이해할 수 있게 한다가 되는 거고, 자, listeners는 뭡니까? 뭡니까? 단수의 복수야. 복수잖아요. 그러니까 there가 맞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4번 맞는 선택지. 자, 그 다음에 또 봅시다. 자, suitably inculturated listeners can, for example, 자, 적합하게 이렇게 inculturated라고 하면은 그러니까 문화적으로 학습이 된걸 얘기를 하는데, 자, 그러한 listeners들은요, 예를 들어서 for example, recognize, 자, 인지할 수 있습니다. 뭐를 인지할 수 있냐면 the emotional expression of a piece of music. 자, 어떤 음악에 있어서 감정적인 표현을 이해를 할 수가 있고요. know how to dance to it. 그것에 대해서 어떤 춤을 춰야 되는지를 알수 있고요. understand its referential significance. 자, 뭐를 이해할 수 있냐면요. 자, 지시적인 중요성에 대해서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를 가리키는지. 이제 이게 군대에서 쓰는 건지, religious, 어떤 종교적인 것인지, or social connotations. 어떤 사회적인
함의, 함축을 가지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이해를 할 수가 있게 된다라는 거죠. 학습이 되게 된다라는 거예요. 됐죠?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은 경험이 되고 문화에 맞는 것이고 학습이 됩니다 정도의 내용들이 반복이 되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에 by countries 나왔습니다. 자, 그런데 대조적으로 they may fail to respond appropriately in these ways to the music of other cultures 라고 합니다. 자, 그들은요, 실패할 수 있습니다. 무엇을 실패할 수 있냐면은 적절하게 반응하는 걸 실패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to the music of other cultures. 다른 문화의 음악에는 이렇게 적절하게 같은 방식으로 반응하는 것에 실패할 수가 있습니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뭐 한국에서 쓰는 노래는 알겠는데 저기 내가 모르는 나라에서 쓰는 음악을 듣고 이게 어디에서 쓰는 음악이야? 잘 이해를 못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인 거죠. 자, 그러면 우리 마지막으로 자, to respond 보겠습니다. 자, 얘 투부정사잖아요. 투부정사. 그러면 일단은요. 이 문장을 봤을 때 주어는 they고요. 그다음에 동사는 뭐예요? 동사는 fail이죠. 자, 그러면 일단은 주어 동사 하나씩 나왔잖아요. 그러면 그 뒤에는 뭔가 접속사가 있는 것도 아니고 관계사가 있는 것도 아니니까 동사 자리는 아니구나. 준동사 자리가 맞구나라는 거는 일단 먼저 파악을 할 수가 있어. 그 다음에 자, 요 투부정사가 제대로 쓰였냐라고 했을 때 제가 해석을 해봐야 돼요. 투부정사는 그들은 실패했다. 뭐를 하는 것을 반응하는 것을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실패한다. 무엇을 반응하는 것을이니까 요거 목적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잖아. 명사적 용법으로서 투부정사가 적절하게 쓰였구나라고 우리가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됐어요? 그렇게 해서 우리 다섯 가지를 다한 번씩 확인을 해 봤습니다. 자, 우리 요거는 한 번만 다시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첫 번째, created and perceived라는 표현이 나왔는데, perceived에 밑줄이 쳐져 있었어. 자, 이거 맞는 거야. 왜? 병렬 구조니까. 앞에 created니까 여기에 perceived가 되어야 되는 거죠. 자, 두 번째, 자, 관계대명사 which 나왔습니다. 자, 이거 quick quiz 한번더 나갑시다. quick check 할게요. 자, 관계대명사는 앞에 뭐, 뒤에 뭐가 나와야 돼요. 뭐라고요? 앞에 뭐, 뒤에 뭐가 나와야 돼요. 자, 요거 모르는 사람 없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마지막으로 확인하는 의미에서 요것도 체크로 나갈게요. 자, 근데 여기는 뒤에 완전한 게 왔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 뭔가 틀렸다라고 알 수가 있었고 적절하게 고치면은 동격에 대시 들어가야 되는 자리였다라고 우리가 판단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부사나 형용사에 밑줄이 쳐 있잖아요. 그러면 얘가 수식하는 게 뭔지를 봐야 돼요. 수식하는 게 명사면 형용사, 수식하는 게 명사 아닌 그 다른 모든 것들이면 부사. 이렇게 볼수 있는데 여기서는 이 thought to be로 시작하는 요 부분 덩어리를 수식을 하는 거였죠. 그래서 부사 widely가 올바른 것이다라고 판단할 수 있었고요. 자, 마지막이 아니라 네 번째. 자, 대명사입니다. 대명사 there이에요. 자, 대명사는 얘가 대신하는 게 뭔지를 봐서 단순지 복순지를 확인해야 되는데, 자, 복수인 listeners를 대신하고 있었으므로 얘도 there가 맞았다라고 볼수 있고요. 자, 마지막 투부정사의 to respond가 나왔습니다. 자, 이것은요, 그 fail에 대한 목적어로서 사용이 되었죠. 그래서 얘는 투부정사 중에서 명사적 용법으로 적절하게 사용이 잘 되었다라고 볼수 있었습니다. 됐어요? 오늘 어법 문제 되게 상세하게 잘 설명했으니까 이 부분은 다시 나왔을 때 절대로 틀리지 않기. 복습 잘 하세요. 좋습니다. 자, 우리 이렇게 해가지고 오늘 풀어볼 문제들 열심히 열심히 다 풀었고요. 자, 이제 단어 문제 풀면서 마무리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밑줄 친 단어와 가장 비슷한 의미를 가진 단어를 골라주시면 됩니다. 오늘 배운 문장에 있었던 건데, boost mood라고 할 때, boost가 가리키는 게 뭔지 가장 가까운 의미의 단어를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오늘 이렇게 해가지고요. 문제들을 다 풀어봤습니다. 자, 우리 오늘 실용문 같은 되게 쉬운 문제들 풀었고, 그 다음에 일치, 불일치 같은 쉬운 문제들 풀었죠. 걔네들은 빠르고 정확하게 푸는 게 관건입니다. 자, 근데 그것도요. 이렇게 아무 대책이 없이, 전략 없이 풀면은 생각보다 시간이 오래 걸리거든요. 내가 알려준 대로 어떻게 푼다? 밑에 한국어 보고 왔다 갔다.
그 정보를 위해서 찾는 방식으로 풀어가시는 게 가장 빠르고 정확하게 푸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 주제 제목 푸는 거 배웠죠? 주제 제목, 어떤 소재가 있고 그 소재에 대한 의견이 무엇인지 파악하는 게 중요했고요. 마지막으로 어법 하나하나 굉장히 자세하게 살펴봤으니까 이 부분은 꼭 복습을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할 거고요. 우리 다음 시간에 또 30법 어휘 문제부터 쭉쭉쭉 이어서 풀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날게요. 안녕!

환영합니다. 약점 공략, 인류와 사상 핵심 기출 분석 특강, 3강의 문이 힘차게 열렸습니다. 저는 한보라입니다. 자, 우리 1강, 2강, 유교의 매운맛을 아주 진하게 본 시간이었습니다. 중국 유교에서는요, 특별히 주희와 왕숭이 관련된 문항이 오답률이 아주 높았고요. 한국 유교는 얘들아, 다 불맛이야. 이황이, 정약용, 다 어려웠는데, 특별히 정약용 단독 문항인데, 굉장히 변별력이 높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꼼꼼하게 대비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들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불교와 도가 관련된 문항들 풀어볼 거예요. 우리가 공부할 때도 불교나 도가가 유교보다는 조금 더 수월하게 공부하는데 어려움이 없었어요. 이해가 조금 더 편안하게 됐어요 하는 친구들이 많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문항 자체도요, 오늘 이제 선생님이랑 같이 문항을 분석해보면 알겠지만, 1강과 2강보다는 그렇죠. 오답률이 현격하게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줘요. 그러니까 이제 문항을 풀 때도 조금은 더 수월하게 풀수 있습니다. 하지만, 방심은 금물이지 얘들아. 자, 선생님 누누이 계속 이야기합니다. 평가원은 지난 굉장히 오랜 수십 년간, 그래서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윤리과 과목들을 출제함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수험생들이 어떤 부분에서 그렇지 약점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데이터를 충분히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친구들이 어떤 부분에서 조금만 선지를 틀면 혼동을 일으킨다라고 하는 걸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마음만 먹으면 불교나 도가에서도 그렇지 불만 문제 낼수 있습니다. 변별력 아주 높은 문항 낼수 있고요. 실제로 종종 드문드문 그렇게 내고 있습니다. 특별히 얘들아 잘 봐봐. 불교는 사실 누누 이야기하지만 중간과 유식이 이제 수능 시험이라고 하는 이런 큰 시험에 등판한 지 정말 많은 시간이 흘렀기 때문에 중간이나 유식에서도 충분히 조금 더 힘을 준 그런 문항들이 출제가 될수 있고요. 우리 도가에서도 노자나 장자 관련된 문항에서도 여전히 방심은 금물입니다. 오늘 문제 선생님이랑 같이 풀어보면 알겠지만 노자, 장자 관련된 문항에서도 깜짝 놀랄 만큼 오답률이 높았던 문항이 수능에서 실제로 출제가 됐었거든요. 이런 문항들 여러분 언제나 지금까지 그래왔듯이 긴장의 끈을 놓치지 않고 내가 꼼꼼하게 차분하게 풀어내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서 선생님과 함께 한번 1번부터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힘차게 출발해 보도록 할게요. 중국 불교 사상가와 한국 불교 사상가가 제시가 됐습니다. 얘들아 천천히 봐봐. 발문이 굉장히 중요한 힌트를 많이 준다고 했습니다. 중국 불교 사상가는 거의 99%, 뭐 100%라고 말할 수 없다 그랬지, 윤리의 100%가 어디 있니? 하지만, 우리가 정말 많은 확률과 빈도로 중국 불교 사상가, 그럼 이분이 출제가 돼. 누구야? 해봐. 이쯤 되면 나와야 돼. 지혜와 능력이 있었던 중국 선종의 대가, 그렇죠. 해능입니다.

다시 중국 불교 사상가 이렇게 콕 집어서 나올 만한 사상가는 해능이야. 해능이 거의 대표적으로 중국 불교 사상가라고 지칭되면서 출제가 되고 있다라고 하는 거 기억해 두시고요. 한국 불교 사상가는 셋 중에 하나겠지 해봐. 올지, 원효, 의천, 진울 중에 한 분이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아요. 갑의 입장에 비해서 을의 입장이 갖는 상대적인 특징을 자, 그림에서 골라라라고 묻고 있습니다. 자, 수능시험장에서 정답률이 45% 정도 나왔습니다. 우리가 1회, 2회 때, 1강, 2강 때 같이 풀었던 그런 유교에 비해서는 정답률이 되게 높은데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얘들아, 우리 불교 문항치고 그것도 수능시험장에서 정답률이 50% 넘지 않았다는 건 그렇지. 불교 문항 중에서 꽤나 변별력이 있었다는 거야. 그리고 우리가 정답률이 일단 50% 아래로 떨어졌다는 건 나도 수능시험장에서 조금만 방심하거나 조금만 긴장해서 삐끗하면 실수를 범할 수 있다라고 하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정말 이런 것들 대비가 필요합니다. 자, 갑부터 한번 볼게요. 모든 법이 비어 고요한 것이 열의 좌이고 생겨남이 없고 소멸함도 없는 것이 열의 선이다. 자, 우리가 이미 중국 불교 사상가라고 하는 이 발문을 통해서 해능 아닌가? 선종 아닌가라고 일단 감을 잡은 상태에서 선이라고 한 편을 보다 더 정확하게 찾아낼 수 있죠? 열애라고 하면요. 우리 불교에서 부처 정도로 그렇지?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근본 바탕이 청정하고 깨달음의 본체가 뚜렷이 밝음을 보게 되면 이것이 곧 견성 성불이며 열애의 직연이다. 자, 견성 성불에서 보다 더 뚜렷하게 나왔습니다. 자, 다시 한번 갑은요. 그렇지. 중국 선종하면 떠올리는 인물 해능이 되겠습니다. 얘들아 기억하지? 얘들아 해능은 돈오 돈수를 이야기하면서 기억나니 얘들아 견우와 직녀가 오작교에서 만나 이별은 불가하오 외치는 장면을 떠올리면서 견성성불 직지인심 교회별전 이심전심 불림문자를 이야기했었죠? 이런 부분들 견직교입을 다 가져가셔야 해요. 자, 을입니다. 한마음은 즉 일심은 부처가 체득한 것이므로 이 마음을 일컬어 불성이라고 부른다. 얘들아, 한 마음 나왔다. 한국 불교 사상가 누굴까? 그렇죠. 원효가 되겠네요. 이는 여러 경전들의 부분을 통과하는데 마치 모든 물줄기가 바다로 모이듯 한 맛으로 돌아가게 한다. 얘들아, 천천히 보자. 원효는요, 기본적으로 화쟁사상을 이야기하면서 조화를 강조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조화는 교종 안에서의 종파통합이었어? 기억하지? 원효는 교종 안에서의 종파통합을 이야기했습니다. 해능은 그렇죠. 선종사상가야. 자, 다시 원효는 그렇지. 교종 안에서의 종파통합을 이야기한 그렇죠. 사상가고요. 해능은 선종사상가였습니다. 자, 을의 입장, 즉 원효 입장을 갖는 상대적인 특징을 골라볼게요. 교외별전을 중시하는 정도. 자, 교외별전. 자, 교리 외에 따로 전하는 가르침이 있다. 따로 전하는 가르침이 있다. 즉, 교리 공부를 통해서는 깨달을 수 없는 그런 깨달음이 있다. 바로, 그렇죠. 너의 마음 안에 이미 완성된 부처가 있음을 단박에 보는 그런 선수행을 통해서 도노할 것을 강조했던 초아요. 교외별전 해능이 보다 더 강조할 법한 진술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을은요, 갑에 비해서 X는 그렇죠. 낮다라고 하는 것알수 있어요. 도노돈수를 중시하는 정도 계속 나오네요. 단박에. 전체를 퍼뜩 깨닫고 그렇게 단박에 수행을 마치는 도노돈수 역시 해능이 강조했던 내용이기 때문에 원효가 해능에 비해서 그렇죠. Y도 더 그죠? 낫다라고 하는 걸알수 있어요. 치 보겠습니다. 화쟁을 통해서 경전을 해석할 것을 중시했습니다. 이건 당연히 원효의 핵심 주장으로서 그렇죠. 을이 강조할 법한 진술이 되겠네요. 자, X가 낮기 때문에 왼쪽에 가 있어야 하고요. Y가 낮기 때문에 그렇죠. 앞으로 나와 있어야 되겠네요. G가 높기 때문에 위로 가야 하겠고요. 왼쪽으로 가야 하니까 오른쪽에 삐져나와 있는 니은과 디귿은 탈락. 앞으로 튀어나와야 하니까 뒤로 빠져있는 미음은 탈락이 되겠습니다. 위로 올라가야 하니까 그렇죠. 답은요. 1번이 되겠습니다. 얘들아, 어렵지 않지, 그치? 어렵지 않아. 차분하게 생각하면 누구나, 그렇죠. 변별해낼 수 있는 문항입니다. 다시 한번 해능은 선종을 이야기하면서 견직교이불, 견성성불, 직지인심, 교외별전, 이심전심, 불림문자를 이야기했다라고 하는 부분들 정리 깔끔하게 그치? 해야 하겠구나라고 하는 것들 알수 있겠네요. 다음을 주장한 한국 불교 사상가의 입장으로 옳지 않은 것 골라라라고 묻고 있습니다. 수능시험장에서 이렇게 옳지 않은 것 나오면 반드시 표시해두세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평상시 안 했던 실수도 할수 있는 시험입니다. 그렇죠? 그 긴장감. 짧은 시간 안에. 그래서 이걸 풀어내야 한다는 그 압박감. 이런 것 때문에 안 하던 실수. 내가 방심하면 바로 실수할 수 있어요. 항상 부정문을 골라야 하는 경우는 꼭잘 체크가 필요합니다.

요체, 점수의 요체, 점수의 방법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겠죠? 그 점수의 요체, 점수의 방법이 무엇이었어? 나와야지 옳지. 정, 해, 쌍수가 되겠죠. 자, 정은 선정, 해는 지혜였고요. 이건 얘들아, 먼저와 나중 선후가 없었어. 같이 닦는 거야. 함께 쌍수야. 같이 닦는 거야. 왜냐하면 선정이라고 하는 건 마음의 본체이고요. 지혜라고 하는 건 뜨아하고 깨달은 거니까 드러난 것이죠. 마음의 작용인데 본체와 작용은 서로 함께하기 때문에 아, 함께 닦아야 한다라고 진누른 이야기했습니다. 특별히 얘들아 잘 봐봐. 이렇게 선정은 본체, 지혜는 작용이기 때문에 함께 수행해야 한다라는 부분은 진율도 강조하지만 우리 중국 선종의 대가인 해능도 해능에게서도 비슷한 주장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은 한국 불교 사상가라고 특정했기 때문에 우리 진율이라는 것알수 있고요. 자, 진율의 입장으로 옳지 않은 거 골라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의 본체가 정이고 마음의 작용이 해이다. 이렇게 바로 나오지, 얘들아. 봐봐. 마음의 본체가 정이고 마음의 작용이 해이다. 그러니까 맞는 진술이 되겠네요. 이거를 얘들아 그냥 누누이 얘기하지만 그냥 단순한 암기라고 생각하면 안 돼. 평가원은 실제로 이 본체와 이 작용의 칸에 서로 싹 바꿔서 마음의 작용은 정이고 마음의 본체가 해이다. 이렇게도 출제해요. 오답선지로 출제합니다. 선생님 이거 너무 짜잘한 함정 아니에요? 아니 이거 짜잘한 함정 아니야. 제대로 이해했느냐를 묻는 제대로 된 선지입니다. 다시 한번 봐봐. 정이라는 건 뭐야? 그렇죠. 선정이야. 선정. 선정은 뭐야? 내 마음을 들여다보는 거지. 내 마음을 들여다본다는 건 마음 깊은 곳을 보는 거야. 마음의 본체를 보는 거야. 본체야. 그런 의미에서 정은 선정 본체야. 해는 뭐야? 해. 깨달았다는 거야. 사물의 실상을 꿰뚫어 봤다는 거야. 아! 하고 깨달았다는 거야. 깨달았다는 건 지혜는 드러난 거잖아. 드러났으니까 작용한 거잖아. 요거를 이해했느냐야. 본체가 정이고 마음의 작용이 해이다. 맞는 진술이 되겠습니다. 정의 쌍수는 도노에 이르기 위한 수행 방법이다. 얘들아. 정의 쌍수는요, 도노하기 위한 방법이 아니야. 먼저 도노는 이루어졌고요. 그 이후에 점차적으로 수행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도노를 하기 위한 수행 방법은 아니었네요. 도노한 이외에 몸에 배어 있는 오래된 나쁜 습관인 습기를 차차 제거하기 위한 수행이었습니다. 옳지 않은 거 답은 2번이 되겠네요. 참다운 닦음이 되기 위해서는 도노가 먼저 이루어져야 한다. 네, 선돈이잖아. 도노가 먼저 이루어져야 한다. 맞는 진술이 되겠습니다. 도노 이후에도 습기를 제거하기 위해서 점진적인 수행이 필요하다. 네, 도노한 이후에도 그렇죠. 습기 오래된 나쁜 습관을 제거하기 위해서 점진적인 수행 필요합니다. 여기에 만약에 점진적인이 아니라 그렇죠. 단번에 수행해야 한다. 이런 표현 나면 틀렸어. 어디까지나 시간이 걸리는 점진적인 점차적인 수행 점수였습니다. 도노란 자신의 마음이 본래 부처의 마음임을 단박에 깨우치는 것, 네, 이건 해능이 이야기한 도노의 기본이고요. 이런 부분은 진율도 받아들이죠? 도노란, 내 마음이 본래 부처의 마음이었어. 이미 내 안에 완성된 부처가 있었어. 자기 안에 있는 불성. 특별히 우리 선종에서는 그 불성을, 그렇죠, 뭐라고도 불렀을까? 얘들아, 기억하니, 얘들아? 그래, 우리 불성이라는 표현도 많이 쓰고요. 이걸 다른 말로 자성이라고도 표현했잖아. 내 마음에 이미 불성이 있다는 것, 자성이 있다는 걸 단박에 보고 깨우치는 것이 바로 도노였습니다. 따라서 5번 맞는 진술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진울도 그렇고요. 해능도 그렇고요. 이 도노를 하기 위해서 교리에 대한 경전에 대한 공부가 꼭 필요한 건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도노는 내 안에 이미 내 마음 안에 완성된 부처가 있다는 걸 보는, 내 마음을 직접 보는 직지인심, 견성성불하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아 경전 공부, 교리 공부가 꼭 필요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도노를 위해서는요. 자, 옳지 않은 거 답은 그렇죠. 2번이 되겠네요. 3번 문항에서 발문이 바뀌었습니다. 얘들아, 캐치해봐. 선생님, 어디다가 네모칸 칠것 같아? 그렇지. 동양불교라고 발문이 바뀌었어. 중요해요. 중요해. 계속 이야기합니다. 선생님 일부러 계속해서 기출문제 풀때 지금 발문에서 주는 힌트들을 가져가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발문을 통해서 이미 그 수많은 사상가들 중에 딱 선택지를 좁힌 다음에 재심을 보면 훨씬 더 시간을 단축할 수 있잖아. 동양불교? 일단은 고대 동양 사상가, 불교는 석가모니야. 그치? 중국 불교 사상가 해능이었어. 한국 불교 사상가는 원효이천 진율이었어. 근데 이건 동양 불교 사상가래. 동양 불교래. 뭐야? 그렇지, 나와야지. 인도의 대승 불교야. 대승 불교. 즉, 중관 사상과 유식 사상. 즉, 용수와 세친을 말할 때 동양 불교. 요렇게 주로 준다는 거야. 거의 99% 이상. 그치? 거의 대부분.

이렇게 준다는 거야. 앞으로 다시 보세요. 동양불교 나오면, 아, 나왔네. 중간과 유식, 즉 용수와 세친이구나. 선생님, 오늘 오프닝 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는 용수와 세친이 이렇게 등판한 지도 오랜 시간이 흘렀습니다. 더 이상 초보적인 것만 묻지 않을 거고요. 이미 작년 수능부터, 그렇죠, 조금 더 매운맛이 첨가된 이런 문항들이 출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공부했던 내용들, 개념들 다시 한번 꼼꼼하게 보면서 이 부분 허투루 넘어가시면 안 되겠습니다. 갑부터 볼게요. 무릇, 현상적인 존재는 모두 공하다. 자, 모든 현상적인 존재는 다 공하대. 일단 공이 나왔으니까, 그렇지, 인도 대승불교 맞대. 생겨나지도 않고 소멸하지도 않고요. 불연속도 아니고 연속도 아니고 같은 것도 아니고 다른 것도 아니고 오는 것도 아니고 가는 것도 아니다.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네. 얘들아, 지금 말한 생겨남과 소멸함, 불연속과 연속, 같은 것과 다른 것, 오는 것과 가는 것은 다 뭐야? 양극단이지. 근데 양극단이 아니래. 아, 극단이 아닌 중도의 관점에서 사물의 실상을 보아라. 그래서 중관 사상이잖아. 얘들아, 게다가 중관은 일체 개공까지만 딱 얘기한다고 했지? 그렇기 때문에 모든 존재와 현상은 자성이 없다. 독자적인 속성이 없다. 무자성까지만 딱 떨어지게 이야기하면 무엇이야? 그렇죠. 중관 사상 용수가 되겠습니다. 여기 볼게요. 오직 의식만이 존재할 뿐. 유식이다. 그치? 그 대상은 존재하지 않는다. 마치 사람 눈에 백태가 끼면 털어기나 두 개의 다리 헛것이 보이지만 그 헛것은 실재하지 않는 것처럼. 그렇지? 의식의 대상은 존재하지 않는 거야. 그러니까, 아, 현상적인 존재는 역시나 공해. 현상적인 존재는 역시나 어때? 무자성이야. 하지만 뭐는 존재해? 오직 의식은 존재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 여기까지 나오면 유식사상 세친이다라고 하는 걸알수 있습니다. 모든 것은 공하다까지만 딱 얘기하면 용수. 그런데 마음작용, 의식은 존재한다까지 나와야지, 그렇죠, 유식사상이 되겠네요. 옳은 거 골라보겠습니다. 기억입니다. 자아는 공하지만 그것을 구성하는 요소는 실재한다. 얘들아, 지금 분명히 용수는 뭐라고 했어? 일체계 공이야. 그러니까 그것을 구성하는 요소 실재한다? 아니야, 공합니다. 의식의 근원을 청정하게 하면 일체의 실상을 볼수 있다. 일단 천천히 보자. 의식의 근원을 청정하게 한대. 의식의 근원은 무엇이었어? 그렇지, 요식이죠. 마음작용이죠. 그것을 청정하게 하면 일체의 실상을 보고, 그 일체의 실상을 보는 거, 실상을 꿰뚫어 보는 게 무엇이야? 해탈하는 거잖아. 아, 의식의 근원을 청정하게 하면 해탈할 수 있다. 그렇지, 우리 유식 사상의 대표적인 주장이 되겠습니다. 니은 맞는 진술이 되겠네요. 디귿입니다. 요가 수행을 통해서 열반의 경지에 도달해야 한다. 맞지, 얘들아? 유식사상은요, 특별히 어때? 이런 분별적인 식을 전환해서, 어때? 마음의 진정한 마음인 그런 지를 얻는 전식득지의 어떤 수행을 강조하고요. 그런 전식득지를 하기 위해서 요가 수행을 이야기하잖아. 그러니까 요가 수행을 통해서 열반의 경지에 도달해야 한다. 역시 맞는 진술이 되겠습니다. 만물은 서로 의존적이기 때문에 고유한 본성이 없다. 자, 만물은 서로 의존적이다. 즉, 무엇이야? 그렇죠. 연기를 바탕으로 이야기하고 있죠? 자, 연기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고유한 본성이라고 하는 자성은 없다. 당연히 두 사상의 공통적인 입장으로 성립할 수 있겠죠? 이 밖에도 두 입장의 공통점 어떤 것이 있었어? 그렇지. 석가모니 이야기한 기본. 그렇죠. 중도의 관점, 중도의 수행을 해야 한다. 이런 것도 역시나 석가모니가 이야기한 기본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갑과 을의 공통점으로 역시 성립할 수 있습니다. 답은요. 그렇죠. 니은, 디귿, 리을이 되겠네요. 이제 마냥 쉽지만 않지. 조금 더 생각해서 배웠던 개념을 적용해야 하는 문항들이 본격적으로 출제가 되고 있다는 것 확인해 보았습니다. 중국 불교 사상가와 한국 불교 사상가가 제시가 됐습니다. 중국 불교 사상가 하면 그저 해능일 가능성이 높겠다라고 하는 것 알고 가면 좋아요. 갑입니다. 자신의 성품은 그릇됨도 어지러움도 어리석음도 없다. 생각마다 지혜로 관조하여 자신의 성품을 단박에 깨치고 단박에 닦아야 한다. 자신의 성품을 바로 봐야 돼. 그렇지, 얘들아. 견성 바로 봐. 그러면 성불할 수 있어. 그런데 그것은 단박에 깨치고 단박에 닦는 도노, 돈수입니다. 선정은 지혜의 본체이고 지혜는 선정의 착용이다. 자, 일단 우리가 두 번째 줄만 보더라도 도노, 돈수가 나왔기 때문에 이거 해능 맞다라고 하는 거알수 있고요. 해능도 선정은 지혜의 본체, 지혜는 선정의 착용이다라고 하면서 진우가 마찬가지로 선정

본체, 지혜는 작용으로 이야기했습니다. 갑은요, 그렇죠. 중국 선종의 대가, 우리 해능이 되겠네요. 을입니다. 자신의 성품이 본래 부처와 다름없음을 단박에 깨치더라도, 즉 도노하더라도, 오랫동안 되어져 있는 습기는 끝내 제거에 끊기 어렵다. 따라서 지혜로서 노력하여 그 습기를 제거하지 않는다면 안식과 평정의 경지에 이를 수 없을 것이다. 따라서 그 습기를 제거하기 위한 점차적인 수행인 점수가 필요하다. 도노 점수. 그래요. 좋아요. 지누리 되겠습니다. 옳은 거 골라보도록 할게요. 자신의 고유한 독자성을 파악해 본래 마음을 곧바로 보아야 한다. 선생님, 직진심. 본래 마음을 곧바로 보아야 한다. 직진심이 그거 맞았죠? 얘들아, 잘 봐봐. 후반부는 좋지만 앞에 어떤 부분이 틀렸니? 아이고, 잘했다. 고유한 독자성. 이렇게 얘기할 수 없지. 왜냐하면 선생님 계속 얘기하잖아. 교육과정에서 우리가 배우는 불교사상가들. 석가모니, 그리고 용수와 세친, 그리고 해능, 원효, 의천, 진울 모두가 다 기본적으로 연기를 이야기하지? 따라서 무수히 많은 원인과 조건에 따른 결과로 끊임없이 생멸하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어때?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고정불변의 실체는 없다. 다시 한번 선생님 불교 수업할 때 거의 진짜 입에서 막 단내 날 정도로 귀에 여러분 딱지가 앉을 정도로 반복했잖아. 불교사상가들은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고정불변의 실체는 없다라고 보잖아.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고정불변의 실체 같은 건 없는 거야. 존재하지 않습니다. 깨달음의 출발점을 마음의 내부가 아닌 바깥에서 찾아야 한다? 아니죠. 해능은 계속해서 마음을 들여다볼 것을 이야기하잖아. 마음을 차분하게 들여다보는 것이 선입니다. 그것이 바로 선정입니다. 그것이 바로 참선입니다. 따라서 깨달음의 출발점은요, 내부가 아닌 바깥이다라고 하는, 바깥이다라고 하는 잘못된 진술이죠. 바깥이 아닌 내부에서 찾아야 되겠네요. 문자화된 부처의 말은 허상이기 때문에 수행의 방편이 될수 없다? 얘들아, 진울은요, 얘들아, 잘 생각해봐. 기본적으로 선종의 베이스가 있지. 하지만 선종을 플러스, 선종을 기반으로 교종과의 조화를 추구했던 사상가야. 따라서 문자화된 부처의 말은 허상이니까 수행의 방편이 될수 없어. 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교종과의 조화를 추구했습니다. 내면의 습기를 제거하지 않으면 불성을 갖출 수 없다. 선생님, 너무 어려워. 이거 선도누수예요? 뭐예요? 얘들아, 잘 봐봐. 4번 같은 요런 오답선지는 계속 나와. 계속 나와. 얘들아, 이거 봐봐. 어디가 트릭이야? 깊이 생각할 것도 없어. 그냥 딱 공부하는 내용, 바로 그걸 딱 보면 돼. 그렇지. 불성을 갖출 수 없다가 틀린 거야. 일단 여기에서 이미 틀렸어. 왜? 선생님 무슨 얘기 할지 너희들이 대신 짐작해봐. 우리 그동안 개념, 특강 완성 진짜 열심히 했잖아. 할수 있잖아. 그렇지. 불성은 우리 대승불교 사상가들에 따르면 모든 사람이 에브리바디 태어날 때부터 평등하게 다 가지고 태어나는 거야. 다시. 대승불교 사상가들. 자, 우리가 교육과정에서 배우는 불교 사상가들 중에서 석가모니 이후의 모든 사상가들은 다 대승불교 사상가들이었지. 다시 해봐. 선생님 계속 반복한다. 용수, 세친, 그리고 해능, 원효, 의천, 진울 다 대승불교였지. 대승불교 사상가들은 똑같이 다 뭐라고 주장했어? 그래. 모든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불성을 다 가지고 태어나는 거야. 그러니까, 블라블라 안 하면 불성 없어. 블라블라 안 하면 불성을 가질 수 없어. 블라블라 안 하면 불성을 갖출 수 없어. 말도 안 돼요. 불성은 후천적으로 획득하거나, 후천적으로 형성하거나, 후천적으로 블라블라 해야지 갖춰지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이 평등하게 다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타고난다라고 보기 때문에 대승불교 사상가들은 자기 자신의 깨달음에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위로는 깨달음을 구하고 아래로는 그 불성을 가지고 있는 모든 중생을 구제하기 위해서 노력할 것을 이야기하고 그런 의미에서 보살을 이상적인 인간으로 삼는다라고 하는 것까지 우리 떠올릴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선정과 지혜는 서로를 떠나지 않기 때문에 함께 닦아야 한다. 그렇지? 우리 진울 대표적으로 정의의 쌍수를 이야기했고요. 우리 해능도 같은 맥락에서 주장을 합니다. 그리고 친절하게도 이렇게 제시문에서 주기까지 했어요. 안 주더라도 여러분은 갑과 을의 공통점이다라고 하는 것 5번 찾아낼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얘들아, 봐봐. 요 4번. 아주 기본이야. 불성을 갖출 수 없다? 틀렸어. 우리가 보면 되게 기본이지만 요 4번을 답으로 고른 수험생이 그 당시 20% 정도 됐었거든요. 아, 다시 한번 생각해보자. 그냥 늘 들었던 말이라고 힐끗 넘기지 마시고요. 내가 이걸 충분히 문제 속에서 녹여낼 수 있는지 다시 한번 점검이 필요하다는 거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한국불교사상

선한과 갑과 을입니다. 더러움과 깨끗함은 본래 성품이 둘이 아니고 참과 거짓 또한 서로 다르지 않기 때문에 하나라고 한대. 우리는 이렇게 더러움과 깨끗함, 참과 거짓은 다른 거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래. 절대 불이한 것이래. 이 둘이 없는 곳에서 법은 진실하며 허공과 다름으로 스스로 신령스럽게 아는 성품이 있으니 이를 마음이라고 한다. 하나의 마음 일심이라고 주고 있네요. 누구지? 그렇죠. 원효가 되겠습니다. 을입니다. 진리에 들어가는 천 가지 문이 결국에는 선정과 지혜를 떠나지 않는다. 본체는 작용에 의존하기 때문에 본체인 선정은 작용인 지혜를 떠나지 않고 작용은 본체에 의존하기 때문에 작용인 지혜는 본체인 선정을 떠나지 않는다. 그래서 정에 쌍수해야 한다. 한국 불교 사상가는 누구야? 옳지. 진울이 되겠습니다. 원효와 진울의 입장으로 적절한 것 한번 찾아보도록 할게요. 기억입니다. 다양한 종파 간의 갈등을 화해하여 단일한 교리로 통합해야 한다. 얘들아, 봐봐. 봐봐. 근데 그 당시에 기억이 변별력을 갖춘 선지로 작용했습니다. 그러니까 기억을 제대로 변별했느냐가 이 문항의 승패를 좌우했다는 거야. 성패를 좌우했다는 거죠. 이제 원효잖아. 원효는 다양한 종파 간의 갈등을 화해할 것을 주장했지. 우리 그거 뭐라고 불러서 화쟁. 여기서 말하는 종파는 교종 안에, 그렇죠? 종파의 조화를 주장했습니다. 여기까지는 참 좋아. 그런데 후반부 보자. 그래서 원효가 똑같은 교리로 통합합시다를 주장했니? 단일한 교리. 각 종파의 차이점 싹다 제거하고 똑같이 만들어 버립시다. 이렇게 얘기했니? 아니지. 절대 그렇지 않지. 단일한 교리로 통합하는 거 아니라고 했어. 절대로 얘들아, 다 똑같이 만들어버리자. 이거 아니야? 쌤, 그러면요, 잠깐만요. 그러면 여러 종파의 주장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럼 이걸 다 섞어서 똑같은 걸로 만드는 게 아니면, 여러 종파들의 주장 중에서 교집합. 요거를 받아들이자는 얘기죠? 그건 많이 틀리니. 여러 종파 중에서 공통적인 부분만, 그래서 취합해야 한다. 이거 마저 틀려. 이것도 아니라고 했어. 이것도 아니야? 그럼 어떻게 하는 거였지? 얘들아, 기억나니? 우리 원효 공부할 땐 맨날 드론 띄우라고 했지, 드론. 자, 드론을 무앙 하고 띄워서, 드론을 쫙 띄워서, 보다 더 높은 차원에서 하나로 보는 거잖아. 원융회통이잖아. 원만하게 융통하여 하나로 만나게 하는 거잖아. 드론을 쫙 띄워서, 봐봐. 각 종파가 가지고 있는 이런 특수성, 상대성, 이런 거 있지. 그 종파만의, 이런 특수한 것, 상대적인 것도 어때? 모두 다 인정하는 거야. 다시 봐봐. 너무 중요해. 기본인데 놓친 친구들 아직도 있어. 원효가 이야기하는 화쟁이라고 하는 건다 똑같이 만드시다도 아니고요. 교집합만 취합시다도 아니야. 공통된 주장만을 인정합시다도 아니야. 각 종파의 특수성, 각 종파의 상대성까지도 모두 하나로 아우르는 보다 더 높은 차원에서 원융회통하는 그런 조화를 이야기했구나. 이것이 바로 원효의 화쟁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기억은 잘못된 진술이 되겠네요. 니은입니다. 사물의 실상을 파악하기 위해서 지혜가 아닌 선정만이 요구된다. 그치? 니은은 틀렸죠? 당연히 정, 해, 쌍수였기 때문에요. 니은은 잘못된 진술이 되겠습니다. 부처의 마음은 마음으로 전하기 때문에 스승이 필요하다. 이렇게 또잘 봐봐. 진울은요, 선종의 베이스를 바탕으로 교종과의 조화를 추구했지. 따라서 선종의 베이스가 분명하게 있습니다. 도노 분명하게 이야기했고요. 우리 선종하면 그렇죠. 어떤 거 떠올라야 돼? 그렇지. 견직교 이불 떠올라야 되잖아. 그중에서 이가 뭐였어? 이심전심. 깨달음이라고 하는 건 마음은 마음으로 전해지는 거야. 이심전심이야. 이심전심이라고 하는 건 얘들아, 해능만의 주장이 아니라 당연히 선종의 베이스가 있는 진울도 당연히 이심전심 받아들이죠. 이렇게 스승과 제자 사이에 마음에서 마음으로 전해지는 그러한, 그렇죠? 어떤 가르침 이런 것들을 이야기했기 때문에 반드시 어때? 스승이 필요하죠. 맞는 진술이 되겠습니다. 특별히 얘들아, 이런 먼저 깨달은 스승을요, 선지식이라고 많이 표현해요. 먼저 깨달은 그런 스승을 선지식이라는 말로도 표현하는구나라는 것도 알아두셔야 되겠네요. 자, 디귿은 맞는 진술이 되겠습니다. 깨달음을 위해서 언어 자체에 대한 집착을 버려야 한다. 그렇죠. 각발 모두 다 인정하죠. 이거는 뭐 교종이냐 선종이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집착은 버려야 되잖아. 불교의 기본. 그 무엇에도 집착하지 말아라. 따라서 언어 자체에 대한 집착 당연히 내려놓아야 되겠습니다. 자, 리을은요, 갑과 을이 공통점으로 성립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답은요, 그렇죠. 디귿과 리을이 되겠네요. 얘들아, 이 당시에 거의 29% 되는 수험생들이 5번을 골랐다는 거야. 그러니까 기억에 대해서. 아, 우리는 되게 기본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실제로 시험장에서 맞닥뜨릴 때는 요런 선지들도, 그렇죠. 충분히 우리의 멘탈을 흔들 수 있기 때문에 지금 훈련할 때 제대로 철저하게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고대 동양 사상가 갑과 을의 입장으로 옳은 것을 골라라 라고 묻고 있네요. 갑입니다. 돈은 두루 통하여 만물과 하나를 이룬다. 도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 따라서 흩어짐은 곧 이룸이며 이룸은 곧 어그러짐이다. 진이는 만물이 통하여 하나임을 알아. 그 자연스러운 쓰임에 맡겨둔다. 만물이 통해서 결국 하나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 자연스러움에 맡겨둔대. 진인 나왔고 도 나왔고 고대 동양 사상가야. 도가 사상가겠다. 도가 사상가는 노자와 장자인데 주로 지진 신천 지인 진인 신인천이 나오면 그렇죠. 장자일 때 이런 표현 많이 나온다고 했어요. 갑은 장자가 되겠습니다. 을입니다. 그 유명한 문장이 바로 나왔네요. 돈은 낳고 덕은 기른다. 다시 뭐라고? 돈은 낳고 덕은 기른다. 돈은 만물의 어머니이다. 돈은 낳고 덕은 길렀다. 누구야? 그렇죠. 노자가 되겠습니다. 노자가 남긴 도에 대한 기본적인 아주 유명한 문구들. 이제는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알아야 돼요. 아셔야 돼요. 지금은 다시 한번 제시문으로 쓱 읽고 당연한 얘기 노자 하고 넘어가지만 여러분 수능 시험장에서는 이게 똑 떨어져서 1, 2, 3, 4, 5 기역니은 디귿 리을로 나올 수 있고요. 그러면 OX를 변별해야 하는 선지로서 작용한다 그랬지? 다시 해봐. 노자는 돈은 낳고 덕은 기른다 라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노자가 도와 덕에 대해서 한 말을 기록해 놓은 책을 도덕경이다 라고 우리 공부했잖아요. 만물이 나타나서 형세로서 완성된다. 따라서 도를 높이고 덕을 귀하게 여김은 명령하지 않아도 늘 스스로 그러하다. 무위 자연하다라고까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 기본적으로 도가 사상가들도요. 도와 덕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이야기했구나. 그러니까 기억하지 얘들아. 도가와 유교와 도가의 아주 중요한 공통점. 둘다 도. 그리고 덕이라고 하는 그 워딩 자체는 둘다 긍정적으로 인정한다. 단 유학 사상가들 공자와 맹자 순자가 도, 덕이라고 할때그 도와 덕은 인, 의, 예와 같은 그런 인륜. 그렇죠? 그런 인륜을 얘기하는 거야. 인간으로서 지켜야 되는 십이 선악을 분별하는 그런 덕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런 도를 이야기했습니다. 반면에 노자와 장자가 이야기하는 도, 노자와 장자가 이야기하는 덕은 뭐야? 그렇지. 오히려 자연스러움. 그렇죠? 우주의 모든 만물의 근본 생성 원리이자 그렇죠? 변화 법칙인 그런 자연스러운 무위자연한 도, 덕을 이야기하죠. 특별히 도가 사상가들이 이야기한 덕은 어떤 것들이 있었어? 무지, 무욕, 순수, 소박, 질박함 이런 것들. 그리고 겸허, 부쟁 이런 무위자연의 덕이었기 때문에 유학자들의 덕과 그 내용은 다르지만 워딩, 표현, 도, 덕이라고 한 표현 자체는 유교와 도가 모두 다 긍정적으로 사용합니다. 다시 갑은 장자. 을은 노자였는데, 얘들아 잘 봐봐. 이 문항이 선생님이 오늘 오프닝 때 말씀드렸던 그 도가 사상이 변별력 있는 문항으로 출제가 될수 있다는 걸 보여준 대표적인 문항이에요. 그 당시에 정말 충격과 혼란이었어요. 이 문항 출제가 됐을 때. 그동안 도가 사상 문항들은요, 그렇게 오답률이 높게 출제가 되진 않았었거든요. 그런데 무려 수능 시험에서 정답률이 지금 20%를 기록하면서 당해 연도에서 가장 오답률이 높았던 문항으로 노자와 장자 문항이 출제가 된 거야. 그러니까 이건 그 누구도 예측하지 못했던 일이야. 그런데 출제했습니다. 선생님 얼마나 어렵길래 그런 거예요? 근데 선생님이랑 같이 분석해 보잖아. 그러면 생각보다 맥 빠진다? 엥, 그 정도는 아니었던 것 같은데 저는 할수 있을 것 같은데 한 자신감 들 거예요. 자, 천천히 한번 보겠습니다. 타고난 본성을 극복하지 못하면 무라일체에 도달할 수 없다. 일단 기본적으로 장자는요. 그렇죠. 무라일체의 경지를 이야기했어. 그런데 타고난 본성을 극복하지 못하면 무라일체에 도달할 수 없다. 즉, 타고난 본성을 극복해야지만 무라일체에 도달하는 거니? 아니잖아. 기본적으로 노자와 장자 둘 다다 타고난 본성을
극복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았지, 둘다 자연스러운 타고난 본.

자연스러움의 본성을 도에 일치하는 것으로 이야기하면서 자연스러운 본성을 실현할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타고난 본성을 극복하지 못하면 불알지에 도달할 수 없다. 잘못된 진술이 되겠네요. 킥은 이거였어. 여기서 이제, 그렇지. 이 문항의 판도가 달라졌습니다. 자, 니은 잘 보자. 노자 입장으로 성립 가능한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물을 통하여 정신의 절대적 자유에 도달한다. 얘들아, 재물이 뭐야? 재물? 만물을 나란히 두는 거야. 만물을 차별하지 않고 평등하게 보는 거야. 근데 재물이라고 하는 워딩은 누가 처음 사용한 워딩이지? 그렇지. 장자가 처음으로 쓴 말이야. 재물이라고 하는 말은 장자가 처음 사용한 말이지. 얘들아, 잘 봐봐. 그런데 이게 을, 노자 입장으로 제시가 됐어. 맞을까, 틀릴까? 그렇지, 틀렸어. 왜냐하면, 선생님,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이거 너무 중요해. 알아도. 둘 중에 누가 더 먼저 태어나서 활동한 인물이니? 그렇죠. 노자가 선대 인물이야. 그리고 노자 다음에 후대에 장자가 등장했어. 그러면 선대 인물인 노자가 이야기했던 기본적인 도에 대한 기본적인 이야기, 그리고 뭐 무위자연에 대한 기본적인 관점들, 또 무위의 다스림에 대한 이런 기본적인 관점들, 뭐 소극감이나 이런 기본적인 지향점들, 후대의 도가사상가인 장자가 어때? 다 수용하겠지. 그런데 장자가, 후대 인물인 장자가 처음으로 말한 그런 표현들이 있어. 여기 나와 있는 재물, 뭐 이런 표현들, 혹은 뭐 좌망과 심재 수양을 해야 한다. 뭐 이런 독특한 표현들 있잖아. 장자가 쓴 독특한 표현들. 이런 표현들을 후대 인물인 장자가 처음 만들어낸 말이야. 처음으로 뱉은 말이야. 그러니까 당연히 선대 인물인 노자는 이런 식의 표현을 하지 않았겠지. 그런데 문제는 지금 뭘 묻고 있어? 장자의 재물을 노자 입장으로 매칭할 수 있느냐를 묻고 있는 거야. 당연히 아니오라고 대답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선생님이 왜 이렇게 강조해서 설명하냐면, 어때? 유교에서도 똑같이 적용할 수 있다 그랬어? 공자와 맹자. 공자가 선대 인물이야. 공자가 이야기한 기본적인 유교의 밑바탕들, 뭐 덕치, 뭐 숙이 아닌 인과 의와 뭐 예에 대한 이런 이야기들, 당연히 후대 인물인 맹자가 받아들이지. 근데 맹자가 처음으로 한 말들 있지. 뭐 지브를 통해서 호연지기를 길러야 한다. 역성혁명이 가능하다. 이런 건 맹자가 처음 이야기했기 때문에 선대 인물인 공자는 그런 주장한 적 없는 거야. 그런 식으로 변별하시면 되겠습니다. 하늘과 땅은 어질지 않으며 성인도 어질지 않다. 이제 이런 거 가져가야지, 얘들아. 노자의 대표적인 정말 유명한 문장이잖아. 하늘과 땅은 어질지 않다. 즉, 하늘과 땅은 인이라고 하는 도덕과 상관이 없다. 도덕과 무관한 자연 현상이다. 자연스러움이다. 그리고 성인도 당연히 어때? 무위자연의 도에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인, 이런 도덕과 상관이 없다. 그렇죠. 노자는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노자의 대표적인 진술 가져가시고요. 뜨문뜨문 큰 시험에서 계속 나옵니다. 이번 기회에 가져가세요. 도는 만물을 생성하는 근원이면서 모든 만물에 다 담겨져 있다. 그렇죠. 도의 기본이잖아. 도는 만물을 낳는 어머니입니다. 그리고 모든 만물 안에 도가 다 깃들어져 있습니다. 두 사상가가 공통적으로 인정할 법한 진술로 성립할 수 있겠네요. 따라서 이번의 답은요. 그래서 디귿과 리을이 되겠습니다. 고대 동양 사상가 갑과 을의 입장입니다. 선생님이 사실 이 앞에 6번 문제에서 조금 열을 냈어. 이게 이제 2023년도 수능 문제니까 나름 연식이 좀 있었거든요. 그런데 올해 여러분이 치루었던, 그렇죠, 따끈따끈한 올해 육모에도 갑과 을이 같이 등장을 했는데, 다시 제시문 분석해보면 알겠지만, 노자와 장자가 같이 이렇게 묶여서 육모에서 출제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노자와 장자, 공통점도 알아야 되겠지만, 노자와 장자를 구별하는, 그런 분별하는 문제가 다시 한번 살짝 워딩 바꿔서 다시 출연할 수도 있다는 걸 항상 마음에, 그치? 염두에 두시고 준비를 하셔야 되겠네요. 갑입니다. 성인의 가르침을 끊고 지식을 버리면 오히려 사람들의 이로움이 100배가 됩니다. 이런 인, 의 같은 인위적인 거다 끊고 버리면 오히려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효도와 자애를 되찾게 됩니다. 이런 거다 인위적인 거다 끊어버려야지 오히려 더 세상이 평화로워집니다. 아주 도가의 기본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거 누구야? 그렇죠. 노자가 되겠네요. 진인은 적은 일에도 거스르지 않고 성공을 뽐내지 않으며 세속적인 일을 꾀하지도 않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일이 잘못되어도 후회하지 않고요. 잘 되어도 스스로 만족하지 않네요. 지진, 신천, 지인진, 신인천인 남의 장자일 때 이런 표현도 많이 쓴다고 했어요. 노자와 장자 입장 옳은 것 한번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육모이긴 하지만, 네, 정답률 20%의 문항으로 여전히 노자와 장자 문항 변별력을 갖출 수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어요. 자, 1번 보겠습니다.
인위적인 제도가 사라진 이후에 비로소 도화덕이 생겨난다. 잘 봐봐, 얘들아. 잘 봐봐. 당시 28% 정도 되는 친구들이 1번을 답으로 골랐어. 근데, 선생님, 좀, 이렇게 기본을 다시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얘들아, 노자. 기본적으로 모든 만물을 낳은 어머니가 뭐니? 도잖아. 그치? 도는 낳았고 덕은 길렀다. 도는 만물의 어머니이다. 아무것도, 이온 우주 만물이 다 없었을 때도 도는 있었겠지. 그러니까 도에서부터 모든 우주 만물이 생겨났으니까. 그런데 갑 봐봐. 인위적인 제도가 사라진 이후에 비로소 도와 덕이 생겨난다. 그 얘기는 인위적인 제도가 먼저 있었다는 거잖아. 당연히 틀렸지. 당연히 틀렸고요. 노자의 아주 유명한 말입니다. 노자는 뭐라고 생각했냐면, 도와 덕이 이게 원래의 모습, 이게 자연스러운 모습, 이게 근원인데, 그 도와 덕이 사라진 이후에 사람들이 쓸데없는 인위적인 제도를 만들게 된 거다. 그러니까 바뀐 거야. 도와 덕의 자리가 인위적인 제도의 자리에 바뀌어서 인위적인 제도가 아니라 맨 처음에 도와 덕이죠. 도와 덕이 원래 있었는데 그게 사라진 이후에 비로소 사람들이 쓸데없는 인위적인 제도를 만들어낸 거다. 그러니까 인위적인 제도를 극복하자라고 노자는 얘기했다는 거죠. 자, 노자 입장 잘못된 진술이 되겠네요. 2번입니다. 도를 도라고 이름 붙일 때 진정한 도의 의미를 깨닫게 된다. 아니죠. 오히려 도를 도라고 이름 붙일 수 없습니다. 도를 도라고 부르면 그것은 이미, 그렇지, 진정한 도가 아니죠. 도는 인간의 언어와 감각을 초월한 것이었습니다. 개별 사물은 고유한 본성을 지니지 않기에 모두가 평등하다. 장자는요, 도에 따라서 모든 사물이 다 평등하다고 본건 맞지만, 왜 틀렸어? 고유한 본성을 지니지 않았다고 생각하지 않지. 오히려 노자와 장자는요, 모든 사물이 자연스러운 본성, 도에 따라서 자연스러운 고유한 본성을 가지고 있고 그것에 따라서 살아가야 한다라고 봅니다. 만물은 상대적인 가치를 지니고 있지만 그 안에 절대적인 근원이 있다. 그렇지. 요 정도가 답이지, 얘들아. 봐봐. 모든 만물은 상대적인 가치를 지니고 있는 거야. 따라서 장자는 뭐라고 이야기했어? 시비, 선아, 대소, 미추, 귀천, 빈부, 심지어는 생과 사조차도 구별하거나 차별하지 말라고 했어. 어디까지나 상대적인 가치를 가지니까. 하지만 그 모든 것 안에 이미 절대적인 근원인 무엇이 도가 깃들어져 있잖아. 4번 맞는 진술이 되겠네요. 5번입니다. 5번도 얘들아 생각보다 많은 친구들이 이거 골라서 틀렸어. 5번 왜 틀렸지? 무욕에서 벗어나 무위를 실천해야 자연과 하나가 된다. 왜 틀렸어? 무욕을 벗어나면 안 되지. 자, 도가 사상가들은 무위, 무욕, 그리고 자연과 하나가 되는 삶을 중시했습니다. 무욕에서 벗어나면 안 돼요. 무지하고 무욕해야 합니다. 자, 고대 동양사상가 갑과 을입니다. 세상에 규제가 많을수록 백성은 가난해지고 세련된 도구가 많을수록 오히려 나라는 더 혼란해진대. 최상에서는 물과 같대. 장선약수 나와 있고요. 만물을 이롭게 하면서도 부쟁하고요. 사람이 싫어하는 낮은 곳에 머무는 겸허의 덕이 있습니다. 도가의 전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노자가 되겠죠. 자기 신체나 손발의 존재를 잊어버리고 눈이나 귀의 움직임을 멈추고 형체가 있는 육체를 떠나서 분별작용을 벌이래. 얘들아. 잊어버리래. 앉아서 잊어버리래. 좌망이 떠올라야 돼. 좌망과 심지어 누구야? 장자가 되겠죠? 왜 이렇게 육체를 떠나서 분별작용을 왜 버려야 될까? 그렇지. 이런 감각을 통해서 얻어지는 분별적인 지식은 도에 따른 삶의 방해하기 때문이에요. 자, 이런 것들을 버린다면 도와 한 몸을 이루어 두루 통하게 된다. 이것이 좌망이다. 도는 오로지 텅빈 곳에 모이는 법이다. 라고 장자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번 볼게요. 하늘과 땅이 자연의 도를 따르기에 어질다고 본다. 얘들아, 오히려 노자는 우리 앞서서 문항에서도 이미 출제가 됐죠. 하늘과 땅은 자연의 도를 따르기에 어질지 않다. 성인 또한 어질지 않다라고 이야기하잖아. 인이라고 하는 어짐이라고 하는 인위적인 규범과 하늘과 땅 자연을 엮지 말아라. 자연은 어디까지나 자연스러운 자연일 뿐이지 도덕과는 무관하다라고 노자는 바라볼 거예요. 2번입니다. 갑은 언어로 표현할 수 있는 도가 영원한 도라고 본다. 아니잖아. 영원한 도는 인간의 언어와 감각을 초월합니다. 언어로 표현할 수 없어요. 을은 사람은 타고난 능력과 본성에 따라 살아야 한다고 본다. 그렇지, 얘들아. 타고난 능력과 본성이 자연스러움이잖아. 사람에게는 이런 자연스러운 본성이 있기 때문에 그것에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자연스러운 삶이잖아요. 3번 맞는 진술이 되겠네요. 절대자위에 도달하기 위해서 분별적 지식을 쌓아야 한다? 아니죠. 노자와 장자 모두가 다 분별적인 지식. 시비, 선, 악을 그렇게 구별하는 분별적인 지식에 대해서 인위적인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갑과
갑과 을은 인위의

얽매이지 않기 위해 하늘이 정해진 예법을 따라야 한다고 본다. 이미 얽매이지 않기 위해까진 좋아, 전반부는. 근데 왜 틀렸어? 그래, 일단 하늘이 정해진 예법이라고 하는 거 인정하지 않죠? 하늘은 그렇게 도덕과는 무관하고요. 게다가 이런 예법과 같은 인위적인 것에 대해서 노자와 장자는 모두 비판했습니다. 따라서 그렇죠. 3번이 맞는 진술이다라고 하는 걸알수 있네요. 자, 마지막 문항입니다. 성인은 무위하니 백성이 저절로 감화되고 성인은 고요함을 좋아하니 백성이 저절로 마르게 된다. 아, 자연스럽게 지금 통치가 이루어지고 있어. 그것이 바로 무위의 다스림이 되겠네요. 무위의 다스림의 또 전형을 보여주고 있죠? 자, 노자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성인이 억지스러운 일을 하지 않으니까 백성들이 자연스럽게 부유해지고 무욕하니 백성이 저절로 순박해진다. 아, 백성을 무지와 무욕에 그렇지? 상태로 그런 자연스러운 본성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이끄는 그런 노자였습니다. 무위의 다스림이 소개가 되고 있어요. 어진 사람은 자기가 일어서려고 할때 먼저 다른 사람이 일으켜 세워주고요. 자신이 이루고자 하는 바가 있어도 남의 바람이 먼저 이루도록 해준대. 이게 바로 뭐야? 그렇지. 서가 되겠죠. 공자가 이야기한 서가 표현됐습니다. 자신의 마음을 미루어 타인의 마음을 헤아리는 그 선은 인을 행하는 방법이다. 인의 실천 덕목으로 효제충서를 공자는 이야기했습니다. 노자와 공자가 제시가 됐네요. 만물의 근원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표현할 수 없다? 얘들아, 도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도가 만물을 낳은 어머니잖아. 만물의 근원은 존재하고요. 그것이 바로 도였네요. 도의 관점에서는 인간만이 절대적 가치와 자유를 지닌다? 아니지. 도에 따르면 인간과 모든 만물은 다 평등한 가치가 있는 거야. 인간만이 절대적 가치를 갖는다? 잘못된 진술이 되겠습니다. 직분에 따른 권한과 의무에 충실한 이행은 서와 상충한다. 얘들아, 3번 같은 요런 선지 잘 봐봐. 어렵지 않아. 찬찬히 한번 보겠습니다. 자, 공자야, 그치? 직분에 따른 권한과 의무에 충실한 이행. 이게 바로 뭘까? 임금은 임금답게, 신하는 신하답게. 그렇지. 각자 자기 이름을 바르게 하는 거야. 자기 이름에 담긴 사회적인 직분에 따른 권한과 의무를 충실하게 지키는 거 정명이네, 정명. 정명을 잘 지키는 건 도덕적인 사회를 이루는 근간이 되는 거잖아. 이건 서와 상충할까? 서는 뭔데? 인을 행하는 방법이잖아. 그러니까 정명과 서, 즉 서를 통해서 실현되는 인. 이것은 결국 다 도덕적인 사회를 이루는 근본 바탕이 되는 거잖아. 그렇기 때문에 상충한다라고 얘기할 수 없지. 다시 봐봐. 다시 봐봐. 정명과 서다 도덕적인 가치들로서 그렇죠. 공자에 의해서 긍정적인 것으로 반드시 실현해야 하는 것으로 제시가 됐었던 내용입니다. 아, 둘다다 도덕적인 사회를 만드는데 반드시 필요한 것이었기 때문에 상충한다라고 얘기할 수 없어요. 군주는 재와 분배의 형평보다 재와의 부족을 근심해야 하니? 아니지. 공자의 그 유명한 말 떠올려봐. 다스리는 자는 재와의 부족을 근심할 것이 아니라 재화가 고르지 못함을 근심해야 한다. 따라서 재화 분배의 형편과 재화의 부족이 뒤바뀌었죠? 다시 한번 재화의 부족이 아니라 재화 분배의 형편을 근심해야 한다라고 공자는 보았습니다. 이상적인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덕을 따라야 한다. 자, 도, 덕 이런 워딩을 긍정적으로 보면서 도에 따라 사세요. 덕에 따라 사세요. 도에 따라 통치하세요. 덕에 따라 통치하세요. 이런 것들, 이런 표현은 그렇지. 우리 유교와 도가사상가가 공통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기본적인 진술로 성립하자. 따라서 답은요. 그렇죠. 5번이 되겠습니다. 얘들아, 이 덕, 워딩은 똑같이 둘다 인정하지만 내용은 달랐지? 자, 유교사상가인 공자가 말하는 덕은 인, 의, 예와 같은 그 인륜으로서의 십이선악을 분별하는 덕이었습니다. 반면에 노자, 도가사상가들이 이야기하는 덕은 뭐였어? 무지, 무욕, 순수, 소박, 부쟁, 겸허와 같은 무위자연에 따른 덕이었다. 그 내용은 다르지만 도 혹은 덕이라고 하는 워딩 자체는 유교도 도가도 긍정적으로 파악한다라고 하는 것들 반드시 잘 정리가 필요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상으로 오늘 유불도에 대한 내용까지 한번 마무리해 보았어요. 오늘 공부한 내용 꼼꼼하게 확인하시고요. 오늘도 꿈을 향해 달려가는 여러분을 응원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화이팅!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거장들, 위대하다고 평가받는 사람들 한순간에 그렇게 된 게 아니에요. 기회는 준비된 자가 잡는다. 새로운 시도를 한다. 새로운 걸 만든다. 의외로 사람들이 응원 안 할 수도 있어요. 이 화풍을 끝까지 밀어붙이고 인상주의의 리더가 됐죠. 그래서 리더인 겁니다. 안녕하세요. 화가의 삶을 한 편의 이야기로 들려드리는 전시해설가 도슨트 정우철입니다. 여러분 혹시 살면서 정말 포기하고 싶었던 때가 있으셨나요? 한번 떠올려보세요. 아, 난 진짜 열심히 했는데 결과가 안 나올 때가 있잖아요. 또 주변에서는 항상 그런 얘기를 하죠. 아, 이거 안 될 것 같은데? 그게 될 것 같아? 라는 말을 하죠. 저도 그런 순간들이 있겠죠, 당연히. 항상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순간이 올 때마다 저에게 좀 용기를 주고 저를 일으켜 세워준 화가들이 있었어요. 그 대표되는 두 명의 화가 이야기를 들려드리려 합니다. 나를 바꾼 화가들. 자, 한 명은 체코에서 태어나 무명 시절을 겪고서 가장 위대한 작가가 된 알폰스 무아. 또 한 명은 아버지도 반대했던 화가의 길을 가면서 세상의 비웃음을 받으면서도 끝까지 본인만의 화풍을 고집하고 결국 인상주의라는 이름을 탄생시킨 클로드 모네입니다. 자, 무화 얘기를 좀 해볼게요. 1860년 체코에서 태어났습니다. 어릴 때부터 무화는요, 음악과 그림을 사랑했어요. 그런데 무화는요, 첫 번째 좌절을 일찍 겪습니다. 노래를 굉장히 잘했대요. 그런데 변성기가 잘못 온 거예요. 그래서 목소리가 약간 망가지면서 노래를 못하게 됩니다. 그것도 이제 두 번째 재능을 택한 거예요. 그게 그림이었던 거죠. 그리고 18살 무아는요, 그림 공부를 열심히 해서 프라하 미술 아카데미에 지원서를 냅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안타깝게도요, 떨어졌어요. 그냥 떨어진 게 아니고요, 다른 직업 찾아봐라. 자, 그게 18살이었어요. 음악도 못하게 됐죠. 그림으로 바꿨는데 떨어진 거예요. 무아는요,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비엔나로 가서요, 오스트리아 비엔나로 가서 극장 무대 배경을 그리는 일을 합니다. 근데 또 안타까운 게 여러분, 무화가 일하던 극장에 불이 나요. 그것도 못하게 된 거야. 그럼에도 무화는요, 매일매일 그렸어요. 매일매일. 하다 보면 언젠가 기회가 온다. 그리고 한 백작의 눈에 띄어서 후원을 받게 됩니다. 돈을 줘서 파리로 건너갈 수 있었어요. 또 문제가 있어요. 파리에 도착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요, 그 백작이 갑자기 후원을 끊어요. 그런데 여러분, 무화는 좌절하지 않아요. 또 어디로 가요? 디자인 공장에 들어가서요, 매일 잡지 삽화 그리고 달력도 연습하고 광고 그림 그리면서 버틴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꼭 이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거장들, 위대하다고 평가받는 사람들 한순간에 그렇게 된 게 아니에요. 계속 꾸준히 갈고 닦고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계속 노력하다가 성공한 거죠. 그 성공을 그래서 전 이렇게 불러요. 기적이나 운이 아니고요, 결실을 맺었다. 결실을 맺는 순간이 옵니다. 자, 무화에게도 그 순간이 와요. 1894년이었어요. 크리스마스 시즌이었어요. 대부분의 직원들이 크리스마스 연휴를 보내고 있었어요. 그때 인쇄소가 텅 비어 있었는데요. 무화는 원래 쉬는 날이었는데 쉬는 직원 친구 거 일 대신해주러 나왔대요. 그러니까 쉬지도 않고 일을 또 하러 나간 거예요. 근데 그때 여러분 누군가가요, 인쇄소를 찾아와요. 누구였냐면 당시 파리에서 제일 잘 나가는 유명한 배우 사라 베르나르였어요. 그녀가 새 연극 포스터가 급하게 필요했는데 그때 시간이 없어서 유일하게 출근해 있던 알폰스 무아를 붙잡고, 너무 급한데 너밖에 없어, 너가 좀 디자인 좀 해달라. 여러분이면 어떡하겠어요? 지금 내가 보조인거예요. 보조 메인 디자이너, 메인 디자이너가 했어야 되는 일을 본인이 피하지 않고 얘기합니다. 제가 해보겠습니다. 남들 쉴 때 밤새우면서 자신의 인생의 첫 번째 포스터를 만든 거예요. 그리고 그 포스터가 등장했죠. 그 포스터가 지금 여러분이 보고 있는 이 지스몽다 포스터입니다. 이 포스터가 알폰스 무아 정식 첫 번째 포스터예요. 너무 아름다웠고, 그죠? 시선을 사로잡죠. 사라 베르나르가 딱 그려져 있는 포스터예요. 이게 그날 새벽에 파리 곳곳에 붙습니다. 아, 지금까지 본 적 없는 아주 우아한 포스터였어요. 가느다란 선, 우아한 여성, 섬세한 꽃 장식, 화려하면서도 고요한 분위기.
포스터가 아니라 사람들 눈에는요, 작품으로 보였던 거예요. 이게 여러분, 무화가 긴 세월 동안 갈고 닦았을 때 그게 쌓이고 쌓여서 터져나왔던 실력이었던 거예요. 사라 베르나르는요, 이 포스터를 보고 얘기합니다. 나를 지금까지 그린 작품 중에 가장 아름답다. 그리고 알폰소 무화와 6년 전속 계약을 맺어요. 포스터뿐만이 아니고요, 무대 의상, 무대 디자인까지 맡깁니다. 그때 만약 좌절했다면, 크리스마스 다음 날 출근을 안 했다면, 하지만 무화는 그 기회들을 다 잡았죠. 자, 여러분, 이 이야기에서 느껴지시는 게 있나요? 기회는 준비된 자가 잡는다. 기회는요, 언제 올지 몰라요. 정말 아무 때나 오는 걸 수도 있어요. 하지만 문제가 뭐예요? 준비되지 않은 사람은요, 기회가 와도 기회인지 몰라요. 그냥 지나가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무화의 두 번째 대표작을 봐볼게요. 너무 아름다울 겁니다. 사계절 연작이에요. 지즈몽다 이후에 무화는요, 무명세월을 겪고 슈퍼스타가 됐어요. 그런 무화가 최대한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판화 작업을 합니다. 포스터 작업들을 해요. 그리고 최대한 많이 사람들에게 퍼뜨리죠. 이 그림도 여러분, 봄, 여름, 가을, 겨울 사계절을 여성으로 표현한 장식 패널 연작이에요. 너무 아름답죠. 당시 유럽에서는요, 평범한 서민들은 그림이 비싸서 집에 그림을 못 그렸어요. 하지만 무화의 석판화, 이게 대중화가 되면서 저렴하게 대량으로 아름다운 그림들을 찍어내서 퍼뜨렸죠. 파리 서민들은요, 처음으로 예술 작품을 자기 집에 걸 수 있게 됐어요. 포스터 예술, 이 말을 만든 게 무화입니다. 폭발적이었죠, 인기가. 저도 여러분, 이 해설가라는 직업을 하면서요, 초반에 참 많은 좌절을 겪었던 것 같아요. 그때 알폰수 무화라는 화가를 공부하면서, 아, 정말 누군가에게 일어날 수 있는 일이구나, 기회는 오는구나 라는 걸 많이 배웠어요.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우리 모네 이야기도 한번 해볼까요? 프랑스 파리에 한 남자아이가 있었죠. 클로드 모네. 그림을 사랑한 모네는요, 특출난 재능이 있었어요. 보는 것마다, 풍경이든 인물이든 보는 것마다 특징을 빠르게 포착하는 눈이 있었던 거예요. 청소년기일 때 풍경화가가 아니라 캐리커처 화가였어요. 자, 모네가 그린 캐리커처 한번 봐볼까요? 재능이 있었죠, 여러분. 재능이 있었습니다. 눈이 좋았거든요. 자, 15 모네. 용돈이 부족하자 직접 캐리커처를 그려서 팔았어요. 길을 연 거예요. 그게 모네의 첫 번째 수입이었죠. 모네의 아버지는요, 사업을 했었거든요. 근데 아들이 화가가 되는 걸 반대했어요. 야, 무슨 예술가가 되냐? 화가? 너 밥도 못 먹고 산다. 제대로 된 직업도 아니다. 아버지부터 무시한 거야. 하지만 모네는 파리로 갔죠. 자, 당시 파리의 분위기를 보려면요, 다음 그림 한번 봐야 돼요. 앞에 보이는 게 뭐냐면요, 당시 파리의 유명한 전시, 왕립 아카데미 살롱전을 표현한 그림이었어요. 자, 살롱전. 여기가 제일 중요한 전시고요. 여기에 그림이 걸려야 화가로 인정을 받아요. 그런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기 걸리려면요, 아주 전통적이고 이제 오래된 규칙이 있었던 거예요. 여기 걸리려면 제일 중요한 규칙이요, 아무거나 그리면 안 돼요. 뭘 그려야 되냐면 신화, 역사, 종교화만 좋은 그림으로 취급을 한 거예요. 당시 예술가들은 내가 그리고 싶은 걸 못 그리고 이 세 가지만 그려야 됐던 거예요. 그럼 여러분, 당시에 이 살롱전에서 최고 점수를 받은 그림 하나 볼게요. 잘 그리긴 했죠.

예, 바칸테스의 춤이에요. 그리스 신화에 술의 신 디오니소스가 나오죠. 그 디오니소스를 따르는 여신도들을 바칸테스라고 합니다. 직접 본걸 그린 게 아니고요. 작업실에서 신화를 읽으면서 상상한 풍경을 그렸어요. 완벽하고 이상화되게. 그래서 이때 그림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못난 사람이 안 나와요. 그림은 고귀하니까. 이상화시켜야 되죠. 예쁘게 그려야 되죠. 풍경도 가장 멋있게 상상해서 그려야 되죠. 이걸 하나라도 깨면요, 살롱존에 못 들어가요. 그런데 이때 젊은 예술가들, 특히 모네를 중심으로 젊은 예술가들은 생각했어요. 야, 저렇게 다 똑같이 그리면 그게 예술이냐? 그래서 모네는요, 새로운 그림을 그리기 시작합니다. 당시 좋은 그림은 뭐예요? 사진처럼 정확하고 세밀하게 그리고 신화 그리고죠. 근데 모네는 이게 아니었거든요. 화가란 나만의 것을 그려야 되고, 순간순간 변화하는 자연의 인상, 순간을 아름답게 그려야 된다. 사진 같은 그림이 좋은 그림만은 아니다. 모네는 얘기했어요. 빛이 곧 색이다. 빛은 매 순간 변화한다. 그걸 그려야 된다. 그리고 그 완성작이 뭐예요? 바로 모네의 인상 해돋이입니다. 자, 앞에 그린 거 봤을 때 어떻게 보면 좀 그림이 부족해 보일 수 있어요. 테크닉적으로. 뭔가 또렷한 게 없죠. 형. 그리고 이상화시키지도 않았고요. 약간 붓터치도 다 보여요. 그런데 그 전에 화가들이 해를 그린다. 항상 또렷하게, 완벽하게, 정지된 것처럼 그렸어요. 하지만 모네는요, 해가 떠오르는 순간, 우리 눈이 딱 해돋이를 보는 순간의 찰나를 그리고자 했어요. 그리고 모네는요, 살롱존에 계속 거설당하다가 결심을 합니다. 여러분, 되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과거의 살롱존은 답이 없어. 저기 계속 집착하지 말자. 시대가 바뀌었다. 우리가 새 판을 짠다. 아예 본인들이 전시 공간을 빌려서요, 전시를 열어요. 그 자리에 이 그림이 메인 작품으로 걸린 거예요. 모네의 고향, 모네가 자주 봤던 이 바닷가를 그린 거예요. 안개 속에 떠오르는 태양, 그죠? 불분명한 풍경들. 딱이 순간을 그렸는데, 한 비평가가 그 전시에 옵니다. 야, 살롱존에 떨어진 애들이 전시 열었다는데? 얼마나 볼품없나 보자. 딱간 거예요. 이 그림이 걸려있네? 처음에는 괜찮았답니다. 처음에는 비평가가 괜찮았대요. 왜 괜찮았냐? 오해를 한 거예요. 아, 습작이구나. 옆에 완성작이 있겠지. 하고 딱간 겁니다. 근데 어떻게 됐어요? 이게 완성작이었던 거예요. 그때 뒤집어져요. 모네, 르누아르, 이런 사람들이었거든요. 뭐라고요? 야, 쟤 가봐라. 쟤네들은 모네 그림 제목처럼 순간의 인상만 그려놓고 완성작이라 우기는 놈들이 있다. 쟤네들은 인상주의자들이다. 라고 조롱을 한 거예요. 어느 정도로 조롱을 당했냐면요. 모네의 그림은 도배지 밑에 있는 도배지보다 못하다. 이게 여러분 모네가 들었던 평이에요. 자, 하지만 모네의 저 그림, 인상해돋이가 사조를 만들었죠. 인상파, 인상파 하잖아요. 왜 인상파냐? 별거 아닙니다. 모네 그림 제목이 인상해돋이였기 때문에 인상파인 거예요. 미술 사조는 언제 탄생할까요? 인상파, 입체파, 야수파 많잖아요. 미술 사조 얘기가 나오면 다들 뒷걸음질 쳐요. 똑똑한 사람들이 머리 싸매고 만들었을 것 같잖아요. 대부분의 미술 사조는 언제 나오냐? 욕먹을 때 생겨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대부분의 미술 사조는요, 대부분은 조롱이고 욕이었어요. 인상파도 욕이었고요. 야수파도 욕이었어요. 입체파도 조롱이었습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사조가 만들어지려면 그 전에 없었던 걸 그려야 돼요. 없었던 걸 새롭게 그렸다. 사람들을 응원 안 합니다. 이게 뭐야? 조롱을 하는 거야. 그 조롱을 이겨냈을 때 사조가 생기는 거야. 이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 자, 여러분도요, 새로운 시도를 한다. 새로운 걸 만든다. 의외로 사람들이 응원 안할 수도 있어요. 무시하세요. 여러분의 길을 가야 됩니다. 그게 또 새로운 사조가 될 수도 있어요. 그리고 모네와 친구들은 얘기했죠. 그래, 우리는 인상주의자들이다. 그 비웃음을요, 자신들만의 깃발로 바꿔버린 거예요. 그래서 인상파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참 대단한 게 여러분, 원래 이 전시 제목은요, 무명예술가협회전이었어요. 그런데 그 조롱을 듣고서 3회 때부터 보라

0: 반드시 인상주의 전시 타이틀을 건 거예요. 기죽지 않았던 거죠. 그리고 모네는 이 화풍을 끝까지 밀어붙이고 인상주의의 리더가 됐죠. 그래서 리더인 겁니다. 자, 그럼 모네가 평생 그려왔던 수련도 하나 볼게요. 너무 아름다운 수련이에요. 나중에 모네는 성공을 합니다. 그리고 파리 근교 지베르니 작은 마을로 이사해서 연못도 가꾸고 정원도 가꾸고 평생 정원에 펴있는 수련을 그리게 되죠. 그런데 1912년 천청병력 같은 일이 생깁니다. 백내장 진단을 받아요. 백내장. 당시에는 여러분 백내장 수술도 쉽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어떻게 돼요? 색이 흐릿하게 보이다가 점점 어두워지고요. 나중에 한쪽 눈 거의 실명했습니다. 모네는 얘기했어요. 색들이 더 이상 예전 같은 강렬함으로 보이지 않았다. 눈이 안 보이는 것만큼 무서운 게 또 있어요. 계속 수술을 미루다가 마지막에 수술을 받아요. 그리고 완벽하진 않았지만 어느 정도 시력이 돌아옵니다. 그리고 모네는 얘기해요. 이 돌아온 눈으로 최고의 수련을 그리겠다. 그리고 이 수련은 프랑스 정부에게 기증하겠다. 한번 전시되어 있는 모습 볼게요. 너무 아름답죠? 첫 번째 공간은 해가 뜰 때의 수련. 또 하나의 공간 해가 질 때의 수련입니다. 그리고 이 두 개의 공간이 이어져서 무한대 공간을 만들고 있어요. 자연은 끊임없이 순환하죠. 끝나지 않잖아요. 이곳을 쫙 시간에 따라 걸어다니면요. 수련이 해가 뜨고 지는 시간대를 느낄 수 있어요. 모네는요. 이 그림을 기증하면서 얘기했습니다. 나를 위로해준 수련이었기 때문에 여기 오는 사람들도 이 수련을 보면서 위로받았으면 좋겠다. 자, 이렇게 오늘 두 화가의 대표작들 만나봤는데요. 저에게 이 두 화가가 수많은 위로를 줬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어떤 길 위에 있든 그 길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면 괜찮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쌓고 있는 그 하루하루가 모여서 언제 기적을 낳을지 모릅니다. 언제 꽃을 피울지 몰라요. 언젠가 여러분이 지금 아무도 알아주지 않은 이 상황에서 하고 있는 노력이요. 알폰스 무아의 지스몽다 포스터가 될 수 있고요. 수련이 될 수도 있습니다. 무아와 클로드 모네, 이 두 이름을 꼭 기억해 주세요. 자, 오늘 끝까지 강연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앞으로 여러분 미래에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1: 음악은 남동생 펠릭스에게는 직업이 되겠지만 너에게는 그저 삶의 장식품일 뿐이란다. 이 여성의 유일한 직업은 좋은 아내 그리고 어머니가 되는 것이다. 여성이라는 이유로 기회 자체가 주어지지 않았던 시기였죠. 이 세상 모두가 너는 안 돼, 너는 틀렸어 라고 말할 때 여성 음악가들은 좌절하지 않았고요. 자기 자신을 절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0: 수행평가할 때 많이 사용하는 것 같아요.
1: 거의 대부분 모든 걸다 AI한테 질문하고 하니까 사고력이 좀 제가 생각하는 게 많이 없어진 것 같긴 해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2027 수능 기출의 미래 영어 독해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여러분들의 수능 영어 자신감을 함께할 저는 이상미입니다. 어서 오세요, 여러분. 오늘도 너무너무 잘 왔어요. 정말 환영합니다. 자, 우리 오늘은 어떤 파트를 지금 하고 있었어? 그래, 어휘추론하고 있었지. 하면서 느끼는 건데, 야, 어휘추론의 이 문제 유형의 마력, 정말 매력적이지 않아? 이렇게 선생님이 지난 시간 마지막에 이야기를 했는데요. 뭐가 매력적이라는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사실은 그 단어의 밑줄 그은 단어들이 그냥 밑줄이 그어져 있는 게 아니잖아. 그치? 봤을 때 충분히 대부분은 근거가 있다 얘기했습니다. 앞에 이런 내용이니까 그러니까 이 밑줄 가능해? 아, 완전 가능하지? 이렇게 물어보는 문제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는 이제 글의 이런 맥락의 응집력, 그러니까 글과 글, 문장과 문장 사이가 이렇게 잘 유기적으로 연결되게끔 하는 그런 장치들이 어휘가 굉장히 이게 큰 역할을 정말 대부분은 다 어휘가 할 수밖에 없지만 그죠? 네. 많은 경우에 이런 어휘의 정말 이 쓰임의 중요성에 대해서 우리가 잘 살펴볼 수 있는 파트예요. 그래서 너무 문제풀이에만 집중하기보다는 이 글의 구조가 이렇고 그래서 이 흐름이 어휘의 흐름이 적절하고 혹은 적절하지 않구나 이렇게 가늠해서 문제를 한번 풀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너무 이 그냥 텍스트에만 집중을 하면 글의 흐름이 잘 안 보인단 말이야. 그러니까 글의 흐름을 알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의미 단위를 중심으로 여러분들이 100% 완벽하게 해석은 할 시간도 없고 그렇게 할 필요도 없어요. 그래서 의미 단위로 이런 의미니까 다음에 이런 의미가 나오는구나 이렇게 단계별로 좀 같이 한번 보자고요. 오늘은 또 새로운 파트도 같이 섞여 있어. 그래 맞아. 빈칸 추론으로 드디어 들어옵니다. 우리한테는 조금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 4개의 문항이 들어있는 요 빈칸 추론. 우리 일단은 빈칸 추론 1부터 한번 시작을 해보려고 해요. 어려운 파트에 들어오는 우리 친구들을 위해서 쌤이 여러분들을 토닥토닥이는 그런 마음으로 한번 이렇게 인사말 준비해봤거든. Today's struggle. Struggle이란 단어가 참 우리 수능 독해에서도 많이 나오는데요. 고분분투하다. 애쓰다 이런 동사로 보통 많이 나오고 여기서 이제 명사로 쓰인 거겠지. 오늘의 고분분투가 정말 내가 열심히 정말 모든 힘과 열정을 다해서 하는 이 열심히 하는 이 고분분투가 is tomorrow's strength. 나의 내일의 힘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너무나도 잘 아는 이야기지만 사실 우리가 그걸 정말 딱 느끼기에는 그걸 보람으로 느끼기에는 시간이 꽤 많이 걸리죠. 노력도 물론 많이 들고요. 노력은 선생님이랑 같이 하면서 조금 여러분들 수월하게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한 시간 또 잘 한번 만들어 볼게요. 어휘추론 나머지 두 개의 문제 11번, 12번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가보겠습니다. 자, 이상하다 싶을 때 그렇지. 반대말, 우리말의 반대의 의미를 집어넣으면 된다고 이야기를 했고 도입부에는 일단 중요한 내용이 앞에 설명이 돼 있을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 지금 보시면 앞부분이 첫 문장에서 중요한 소재가 뭐지? 그래 맞아. 여기 지금 보니까 우리의 현대 기술이야. 현대 기술이 없다라는 건 지금으로서는 우리가 상상조차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현대 기술이 갖고 있는 뭐가? 그렇지. 부정적인 측면이 있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문장에서 여러분들이 딱 이렇게 얘가 이 두 개의 단어가 딱 하이라이트로 돼 보여야 돼요. 그래서 선생님이 이렇게 한번 표시를 해봤거든요. 한번 가볼게요. 그러면 이 전체 글의 내용은 현대 기술이 가져오는 부정적인 측면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가볼게요. Although가 나오면 어떻게 쭉쭉쭉쭉 가서 한번 끊어주자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내용은 아마 반전이 있을 거야 이렇게. 자, although 뭐 얘기는 하나? The wonders of modern technology. 현대 기술의 wonders라고 하면 경이로움이지. 경이로움은 당연히 긍정적인 측면이죠. 현대 기술이 가져다주는 와 하는 이런 경이로움은 have provided people, 사람들에게 뭘 제공해줘 왔어요? Provide A with B, A에게 B를 제공하다. The opportunity beyond the wildest dreams of our ancestors.

우리 조상들의 dreams, 꿈꿔왔던 거. 근데 가장 어떻게 꿈꿔왔어? 거칠게 꿈을 꾸었던 것에 넘어서서 이런 뜻입니다. 근데 이게 무슨 말이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원래 beyond the wildest dreams라고 하면 꿈꿔보지 못한, 즉 꿈의 꿈으로도 상상해보지 못한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데 우리가 실전에서는 이런 의미까지 다 알고 해석하지는 못해요. 그러니까 그냥 우리가 단순히 봤을 때 우리 조상들이 꿈꿨던 것을 그걸 넘어서서 그런 기회를 사람들에게 줬다는 얘기예요. 옛날 우리 조상들이 과연 우리 두 발로 혹은 동물을 이용해서 이동하는 거 말고 기계를 이용해서 이동한다라는 걸 상상조차 할 수 있었을까? 서울에서 부산까지 단 몇 시간 만에 갈 수 있다라는 걸 상상조차 할 수 있었을까? 그런 거 뭐 상상 못했을 거란 이야기예요. 그러한 정말 엄청난 기회, 그런 경이로움을 가져다 줬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해됐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현대 기술의 어떤 측면을 일단 이야기하고 있니? 그렇지. 현대 기술이 가져다주는 당연히 긍정적인 측면을 위해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although의 특성상 뒤에는 뭐가 나올 거라고? 그렇지, downsides, 부정적인 측면이 나올 겁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그렇듯이 the good 이라고 하면 the good thing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더 플러스 형용사는 형용사 people, 복수의 의미를 갖고 있다 이렇게 알고 있지만 어떤 경우에는 thing이나 things가 뒤에 생략된 사람이 아닌 그냥 일반적인 대상을 지칭하는 게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늘 그렇듯 좋은 일들, 좋은 것은 is weakened by, 모의에서 약화가 될 수 있어. A downside, 아래쪽 측면, 다시 말하면 부정적인 측면, 부정적인 면에 의해서 약화가 될 수 있죠. 그러니까 현대 기술이 갖고 있는 부정적인 측면을 아마도 얘는 더 강조해서 얘기할 것 같아. 이렇게 우리가 감을 잡고 가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럼 부정적인 측면이 뭐가 있을까? 딱 봤더니 those downsides라고 나옵니다. One of those downsides. 자, 그러한 부정적인 측면 가운데 하나는요. Is that anyone who so chooses, 그렇게 하기로 선택을 한 그 누구라도 can pick up, 선택할 수 있습니다. 자, 뭘 선택할 수 있지? The virtual megaphone. 자, virtual 가상이라는 뜻이에요. 가상의 megaphone이라고 하면 확성기입니다. 자, 인터넷이라는 가상의 확성기를 집어들고 그렇게 내가 해야지라고 선택을 하면 그 누구라도 사실 인터넷 딱 켜고 거기 이제 확성기를 들이댄다는 게 뭐겠어요? 확성기를 든다는 게. 예, 인터넷은 뭐 월드와이드넷이잖아요. 완전히 다 세계적으로 연결망이 연결된 거잖아. 그러니까 그런 걸 이제 확성기라고 표현을 한 거죠. 이걸 들고 and put, 뭐 할 수 있어요? Put in their two cents. 밑에 보시면 의견을 말하다. 되게 양심적으로 이런 표현들은 좋죠. 그죠? 의견을 말할 수 있습니다. 뭐에 대해서요? On any of an infinite number of topics. Infinite이라고 하면 finite이란 단어가 한정된이라는 뜻이고요. Infinite이라고 하면 무한한이라는 뜻이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은 수라고 해석하시면 되겠죠. 엄청나게 많은 이런 주제에 대해서 자신의 의견을 말할 수가 있어요. 다시 말하면 이렇게 부정적인 측면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 자신의 의견을 말할 수 있다는 얘기야. 근데 자신의 의견을 말하는 게 왜 부정적인 측면이야? 뭐에 대한 자신의 의견이야? 그 어떠한 주제? 주제의 다양성이죠. 다양한 주제입니다. 이게 왜 문제가 되지? 다양한 주제에 대해서 자신의 의견을 말하는 거 정말 좋을 것 같은데. 근데 봤더니 뒤에 핵심이 나와요. Regardless of, 뭐만 상관없이 라는 뜻이죠. Their qualifications. Qualification이 뭐야? 그래, 맞아. 자격이나 자질이란 뜻이야. 이거 모르면 안 되는 단어야. 자신의 자격, 그들의 자격이나 자질에는 상관없이요. 사실은 이 관련된 주제나 자신의 의견을 말한다라는 거는 나쁠 게 없어. 그런데 뭐가 빠져 있어? 그렇지. 자질이 없어도, 자질과는 상관없이 자신의 의견, 그것도 어떤 특정한 주제에 대해서 자신의 의견을 말할 수 있다라는 얘기야. 쌤은 교사잖아. 그죠? 선생님은 의사가 아니란 말이야. 그런데 내가 어떤 의학적인 지식에 대해서 그냥 인터넷상으로 원하면 말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해되시죠? 자, 계속 볼게요. After all on the internet. 자, 인터넷상에서는요. 결국에는 there are no regulations. 규제가 없어요. Preventing. Prevent가 무슨 뜻이야? 그치, 막다, 예방하다 라는 뜻입니다. Prevent는 보통 뭐랑 같이 쓰이느냐? From이란 전치사랑 같이 쓰여서 목적어가 목적보호 하지 못하게 하다 이런 뜻이요. 그것을 막을 수 있는 규제가 있어 없어? No, 없어요 라는 뜻이야. 그럼 누가 뭐 할 수 있는? 여기 지금 오어가 지금 들어와 있어요. 여기 지금 대상이 두 개의 대상이 나왔어. 유치원 쌤 그리고 의사가 나왔습니다. 유치원 선생님이 offering medical advice.
선생님처럼 유치원쌤은 아이들을 가르치고 돌보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죠? 근데 이분들이 뭘 한대? 의학적인 지식에 대해서 의학적인 지식을 제공한다? 이거 뭐야? 자질이 없잖아. 그지? 그럼에도 이걸 막을 수가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하는 걸. 그리고 또 뭐야? 아, physician. 이번에는 의사예요. 의사가 뭐 하지 또 못하게 할수 없어요? 그렇지. 이렇게 막을 수 있는 규제가 없다. suggesting ways. 이번에는 뒤에 거딱 봐도, 안 읽어봐도 뭐인 건알수 있어요. 의사로서 줄수 있는 조언이 아닌 걸알수 있겠죠. 한번 보겠습니다. 뭐에 대한 건지. 여러분들 집에다가요, 어떤 구조적인 변화를 안전하게 줄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제안하는 걸 못하게 할 수가 없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규제할 방법이 없어. 쌤은 의사 면허가 없는데 의학적인 지식에 대해서 마치 아는 것처럼, 의사인 것처럼 막 글을 써가지고 막 확성기를, 인터넷이랑 확성기로 막 사람들에게 잘못된 정보를, 미스인포메이션을 줄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어때? 당연히 제지를 해야 되는데 규제할 방법이 no, 없어요. 라는 뜻입니다. 자, 그럼 맥락상으로 봤을 때 preventing, 어때요? 규제할 방법이 없다. 괜찮습니다. 그래서 2번까지도 좋아, 좋아. As a result. 자, 그렇게 되면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니? Misinformation. 잘못된 정보입니다. Wrong의 의미를 갖고 있는 miss요. 잘못된 정보가요. Get disseminated. 퍼뜨리다라고 밑에 나왔습니다. 자, 그러니까 잘못된 정보가 퍼지게 됩니다. 뭘로요? 정보로서 퍼지게 된대요. 정보는 뭐야? 아, 우리한테 굉장히 유익하다고 생각되는 게 전제로 정보라고 이야기한단 말이야. 마치 잘못된 정보가 유익한 정보인 것처럼, 맞는 정보인 것처럼 그렇게 퍼지게 돼서, and it is not always easy. 뭐 하는 거 쉽지가 않죠? It is not always easy. 늘 하는 거 쉽지 않아요? To differentiate the two. Differentiate, 구별하다라는 뜻이죠. 그두 개를 구별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The two라는 게 뭐야? Information and misinformation. 이두 가지가 되겠죠. 야, 어떤 게 이게 진짜 맞는 정보니? 아, 어떤 게 이게 잘못된 정보니? 이두 개를 구별하는 것이 쉽지 않다. 어때? 맞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주 자연스럽습니다. This is particularly frustrating for scientists. 근데요, 이게 특히나 누구에게는 frustrating, 좌절감을 줄수 있어요. Scientists, 정말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있는 과학자들한테는 이게 좌절감을 줄수 있대요. 자, 이 사람들은 누군데요? Who spend their lives? 자신들의 일생을 뭐 하는 데 보내? Learning how to understand the intricacies of the world around them. 그들 주변에 있는 세상의 intricacies. 밑에 보시면 복잡성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정말 복잡한 것들을 이해하는 그 방법을 일생 동안 배우는 데 시간을 보낸 사람들이에요. 태어나면서부터 이제 뭔가 전공을 하고 그러면서 계속 그 세상의 뭔가 이치에 대해서 연구를 했던 사람들이란 말이야. 이런 정말 전문 지식을 갖고 있는 이런 사람들한테 왜 좌절감을 줄까? 이 사람들이 only to. 자, 여러분들 only to 부정사를 쓰게 되면 뒤에 어떤 결과적인 의미입니다. 결국 뭐뭐하게 될 뿐이다. 이런 뜻이 되겠고요. 뒤에는 사실은 부정적인 어감의 내용이 좀 많이 나와요. 이 사람들은 결국 뭐하게 될까요? Have their work. 그들의 그 업무, 그들의 연구를 어떻게? Summarily. Summary가 여러분들 원래는 이렇게 합친다라는 뜻이 되겠죠? 근데 summarily라고 하면은 즉석에서라는 뜻으로 쓰이는데 굳이 여러분들 모르신다면 해석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자, 즉석에서 어떻게 도전을 받게 됩니다. 이 사람들이 그 연구가 누구에게 도전을 받게 될까? 사람들에 의해서요. 근데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 있는데 뒤에 소유격 관계대명사로 설명해 줍니다. 자, whose experience with the topic? 그 주제에 대해서 과학자들이 열심히 탐구했던 그 연구의 그 주제에 대한 경험이 can be measured, 측정이 될수 있대요. 어떻게? in minutes, 분 단위로 측정이 될수 있대.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냥 정말 한 5분 공부하고 뭔가 그 지식을 좀 쌓았다라고 생각하고 마치 평생 동안 연구해온 이 사람들과 비슷한 것이냐, 즉석에서 일하면서 이런 거 아니야? 이렇게 도전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랬을 때 뭐야? 이 사람들한테는 이 사람 뭐 지금 말도 안 되는 소리 이렇게 하게 된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과학자들은 굉장히 이것이 좌절감을 줄수 있다. 이런 의미로 괜찮겠죠. 그러니까 도전을 받았을 때 당연히 좌절감을 느끼게 된다. 괜찮습니다. 4번도 좋아요. 야, 1, 2, 3, 4번 다 괜찮은데? This frustration. 그리고 이러한 좌절감은요. Is then. 그런 다음에 diminish. 어떻게 될수 있어? 아, 근데 이 좌절감이 줄어들 수 있다네. 뭐에 의해서? By the fact that. That 이하라는 사실에 의해서요. 어떤 사실인지 보겠습니다. To the general public, 일반적인 대중들에게 있어서, 일반적인 대중들의 눈에는요, the scientist and the challenger. 그 과학자와, 그리고 그 과학자의 도전한 사람이 awarded, 부여받는데요. 뭘요?
동등한 credibility, 신뢰를 부여받는다라는 그런 사실에 이 좌절감은 줄어든대요. 여러분들, 지금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야? 과학자, 그리고 그 도전한 사람, 이 사람은 일반적인 대중들의 눈에는 똑같아 보인다는 얘기예요. 동등한 신뢰감을 준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봤을 때이 과학자들이 느끼는 그 좌절감은 어떻게 되겠어? 줄어들겠어? 엄청나게 더 커지겠지. 모르는 사람들이 그냥 봤을 때, 야, 그 진짜 이거 왜 그런 거야? 이 사람이 말하는 거, 과학자분 왜 이런 거예요? 이게 사실 아닌 거예요? 과학자분 말이 잘못된 거 아니에요? 이렇게 말하면 너무 거기서 오는 좌절감이 어떻게 되니? 더 커지겠지. 그치? 줄어드는 게 아니라 증폭된다. 이런 의미로 amplified라는 단어 정도로 바꿔주시거나 아니면 그냥 단순히 increased라는 단어로 바꿔주셔도 되겠습니다. 증가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정답 몇 번이야? 그렇지. 정답은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역시 반대 의미. 줄어들긴 어떻게 줄어들어 더 커지지? 이렇게만 생각하시면 여러분 답에 쉽게 가실 수 있다라는 말이에요. 자, 그래서 5번 정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문제 그렇게 어렵지 않았지? 흐름만 잘 잡으면 지금 여기선 다운사이즈가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야. 부정적인 측면이니까 그 부정적인 측면을 끌고 가서 과학자들한테 이 주는 좌절감이 줄어드는 게 아니라 오히려 증폭되고 훨씬 커지게 된다. 이렇게 가야 글의 흐름이 쭉 일치하겠죠. 안 그랬다면 여기 지금 however 정도가 나와줬어야 되겠지. 아니면 뒤에 사실이 그걸 좀 상쇄시킬 수 있는 사실이 나오거나. 그죠? 자, 이제 12번 어휘추론 문제 마지막 문제 가보겠습니다. 자, it has been suggested that 이때 가져진 주어 이렇게 보이네. 자, 뭐라고 시사가 돼요? Organic methods. Organic 하면 뭐가 떠올라요? 그치, 유기농 이게 딱 떠오르잖아. 유기농은 여러분들 머릿속에 긍정이야, 부정이야? 아, 우리 유기농 식품, 유기농 경작 이런 거 되게 비싸면서 좋은 거라고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왠지 이 유기농의 방식이랑 우리한테 긍정적인 플러스가 돼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긴 합니다. 이제 수능 질문은 늘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게 우리의 상식이나 우리의 편견을 좀 깨는 질문들이 많아요. 그걸 좀잘 생각하고 보셨으면 좋겠어요. 자, 유기농의 그런 방식이 뭐라고 정의되는 방식이에요? Defined as those in which one natural products can be used as input. 자, 천연 제품, 천연 어떤 그 제품들, 자연에서 나온 그런 제품들만이 can be used, 사용될 수 있대요. 뭘로? Input, 투입물이에요. 투입물로 사용될 수 있는 those라는 게 여기서 methods입니다. 방식으로 규정이 되는 그런 유기농의 방식, 유기적인 유기농의 그런 방식. 자연에서만 유래된 거, 화학 성분 않는 거. 이게 바로 유기농 방식이잖아. 그죠? 그럼 이런 유기농의 그런 방식들은 would be less damaging. 어떻다고요? 덜 피해를 준다고요. 어디에? To the biosphere. Biosphere 생물권이라는 뜻입니다. 뭐 그냥 여러분들 바이오가 들어가면 생물에 관련된 거니까 환경이나 우리 생물들이 살고 있는 생물권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죠? 대충 여러분들이 보셨을 때, 아, 환경, 예, 혹은 생명체?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생물권에는 덜 해를 준다라고 그렇게 여겨져 왔습니다. 그러니까 organic or organic methods는 우리가 생각했던 것처럼 긍정적으로 많이 평가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however가 나왔어요. 하지만. 자, 그럼 여기서부터 뭔가 반전이 있겠지. 우리가 봤던 이 유기농의 방식. 유기농이라고 할까? 유기농의 방식.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긍정적인데, 하지만이라고 나와요. 하지만 뭘 하는 거? Large scale adoption of organic farming. 유기농 경작을 대규모로 채택하는 거야. 큰 규모로 다 유기농으로 만드는 거지. 그지? 이렇게 큰 채택은 대규모의 채택은 reduce 무엇을 줄일 수 있어요? Yields라고 하면 산출량입니다. 산출량을 줄이고 그럼 여러분들 수확량 같은 것들이 줄어든다는 얘기잖아. 이거 좋은 거야? 안 좋지. 그지? 자, 그러면 여기 뭔가 부정적인 내용이 나오는 것 같아. 수확량을 줄이고 그리고 뭘 늘려? Increase production cost. 비용, 생산 비용을 늘려요. For many major crops, 그것도 많은 주요한 작물들의 생산량, 산출량은 줄이고 비용은 올리고 이렇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알수 있는 유기농의 방식은 부정적인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이 방식이 갖고 있는 단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죠. 한번 계속 보겠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일단은 reduce라는 단어는 여기 같은 문장 안에서 봤을 때 유기농 방식이 주는 부정적인 측면 혹은 단점을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reduce yields는 괜찮습니다. 자, 계속 볼게요.
inorganic nitrogen supplies. in이 붙었어요. 그 organic의 반대가

되죠. Organic이 유기의라는 뜻이니까, 유기농의라는 뜻이니까, inorganic이라고 하면 무기질의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자, 무기질 nitrogen, 질소 공급은요? 무기질 질소 공급은 are essential, 필수적이래요. 그럼 유기물이 아닌 무기물을 공급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럼 이게 단점을 갖고 있는데 왜 단점이냐? 바로 무기질도 필요하다. 이렇게 볼수 있겠죠. 이건 필수적입니다. 뭘 하는데요? For maintaining moderate to high levels. 얘가 중간의라는 뜻이야. 그러면 중간에서 to high, 높은 수준까지, 즉 중상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중상 수준으로 유지하는 데는 필수적이래요. 뭐를? For productivity for many the non-leguminous crop species. legume이라는 단어가 콩의, 콩과의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비콩과 작물 종들, 다수의 작물 종들의 생산을 중상 수준으로 유지하는 데는 무기성의, 무기질의 무기질소 공급이 필수적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이제 organic이 아니라는 거죠. inorganic이라는 게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단점이 있어요. 그래서 얘가 무기질도 필요합니다. 이런 의미로 봤을 때 맥락상으로 essential은 나쁘지 않습니다. 조금 더 볼게요. Because, 왜냐하면 organic supplies of nitrogenous materials. 이 질소성의 물질을 유기적인 질소성의 물질을 공급하는 것이 often are either A or B. A든 B든 둘중 하나라는 얘기예요. 제한적이고 더 비용이 많이 들어요. 뭐보다 inorganic nitrogen fertilizers. 무기 질소 비료보다 더 비용이 많이 들고 제한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보시면 뭐와 뭐의 지금 비교야? 무기와 유기의 비교예요. 예, 무기 물질을 제공을 하는 것이 덜 비싸고 그리고 더 필요하다. 얘는 더 비싸고 제한적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대조구조로 봤을 때도 essential이라는 단어는 좋아, 좋아. 괜찮아요. 자, in addition, 더욱이, 게다가 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흐름이 지금 안 바뀌고 있어. 어떤 흐름이? 유기농의 방식이 갖고 있는 단점의 그 방식이 흐름이 안 바뀌고 있다는 얘기예요. 더욱이, there are benefits. 뭐야? 이점이 있대요. 어떤 이점이 있지? To the extensive use of either manure or legumes as green manure crops. Either or B가 또 나왔죠? A든 B든 둘중 하나라고 얘기했어요. Manure라고 하면 거름입니다. 거름이나 아니면 친환경 거름 작물로서의 콩, 콩류를 사용하는 것. 그것도 어떻게? 광범위하게 사용하는 것이 이점이 있대요. 여러분들 이거 뭐야? 무기질이 아니야? 유기물로서 거름을 사용하는 거 아니야? 그치? 그럼 거름을 유기물로 사용하는 게 지금 어떻다라는 거야? 유기물 사용에 있어서의 한계점을 이야기하는 거지? 그런데 여기 지금 더욱이 게다가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거기에 또 이점이 있어요라고 이야기하는 건 위에도 이점 있고 밑에도 이점 있어요. 이렇게 가야 되는 거잖아. 그지? 그러니까 유기물질, 즉 친환경 이 거름을 광범위하게 사용하면서 있을 수 있는 이 반대인 단점, 한계점을 이야기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살짝 든단 말이죠. 조금 더 내용 보겠습니다. 많은 경우에요. 뭐 하는 거야? Weed라는 단어는 사실은 이그 잡초입니다. 잡초 통제, 잡초 방제가 can be very difficult, 매우 어렵고 and require much hand labor, 많은 수작업이 필요할 수 있어요. 만약에 뭐 하지 않으면은요. 만약에 chemicals, 화학물질이 cannot be used, 사용이 안 되면은요. 즉, 화학물질 사용하지 않고 유기농 방식으로만 하게 되면 굉장히 이 잡초를 통제하기도 어렵고 수작업도 많이 들어가요. 사람들이 가서 막 손으로 뭔가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것도 뭐야? 유기농 방식이 갖고 있는 단점이 되겠죠. 그러니까 얘가 좀 이상하구나라는 생각이 더 확실해집니다. 자, 그리고요. 이렇게 수작업이 많이 필요한데, fewer people, 더 이런 사람들이 fewer, 더 적습니다. 뭐 하려는 사람들? willing to do this work. 이런 일을 하려고, 기꺼이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사실 더 적습니다. 왜요? As society has become wealthier. 사회가 점점 더 부유해지면서, 야, 이제 먹고 살 만해지니까 사람들이 굳이 이런 일까지 내가 해야 돼?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더 적어집니다. 그러니까 유기농 방식으로 이렇게 경작을 하는 거에 한계가 있어요. 이런 뜻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광범위하게 이런 방식을 쓰는 것이 어떻다? 그렇지. 한계, 제약이 있다. 이런 뜻으로 여기서는 limitations 아니면 constraints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돼야 될것 같아. 나머지 4번, 5번 어색한 부분 있는지 없는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So methods used in organic farming, however. 자, 하지만은요.
하지만이 나왔어요. 그럼 뭐야? 유기농 방식의 긍정적인 한계점, 그리고 또 다시 긍정적인 부분으로 가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자, 유기농 이 경작에서 사용되는 몇 가지 방법. 그 방법들이 어떤 방법인데? such as라고 커마 여기까지 괄호로 닫아보겠습니다. 그럼 실제 주어는 뭔데? 유기농 경작에서 사용되는 몇 가지 방식은요. 주어가 나왔으니까 이제 동사 찾아야 되겠지? 이것은 can make important. 중요한 무엇을 만들 수 있어? 기업, 공헌을 할 수 있습니다. 어디요? To the sustainability of rural ecosystems. 시골 혹은 이 농촌의 생태계 지속 가능성에 기여를, 중요한 기여를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이게 유기농 방식이랑 한계점이 있지만, 하지만 이런 방식이 여전히 사실은 도움은 된다. 생태계에 도움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어떤 방식인지 보겠습니다. 자, such as a sensible use of crop rotations. Crop rotation. Rotate가 여러분들 이렇게 회전시키는 겁니다. 작물을 회전시키는 거니까 작물 돌려짓기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작물 돌려짓기에 합리적인 사용. 그리고 specific combination of cropping and livestock enterprises. Crop이라는 게 우리가 이제 그 농작물이죠. 그죠? 네, 그래서 이런 그 농작물, 경작과 뭘 합하는 거야? Livestock. 가축의 경영의 specific combination. 특정한 어떤 그런 조합을 이용하면.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잘 조합하거나 돌려짓기라던가, 그래서 이런 적절한 유기농 경작 방식의 일부의 이런 사용들은 여전히 사실은 이 시골 생태계에 굉장히 큰 역시 도움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여기서 봤을 때 contribution. 하지만 그러나 여전히 이것은 도움이 되는 건 맞다. 이런 의미로 긍정적인 측면으로 볼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5번의 contribution도 좋아.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 된다고? benefits가 아니라 이점이 아니라 오히려 한계점 혹은 제약 정도의 의미로 바꿔주시면 되기 때문에 3번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상하다 싶을 때 우리말에 반대말을 한번 넣어봐서 걔가 더 적절한지 맥락상을 한번 꼭 확인해 보시라는 이야기예요. 자, 이제 어디로 갈까? 네, 빈칸 추론으로 가겠습니다. 빈칸 추론 총 4문제가 나오고요. 31번부터 34번까지 되는데 31번 문제가 우리가 딱 하나의 단어 혹은 아주 짧은 구를 넣는 문제 유형입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 빈칸 추론 1에서는요. 하나의 단어나 짧은 구를 넣는, 비교적 짧은 구를 넣는, 어구를 넣는 문제 유형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자, 이게 빈칸 추론은 보통 빈칸부, 빈칸의 위치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초반부에 빈칸이 위치하냐. 특히 첫 문장이 위치해 있는 경우에는 그냥 주제문이에요. 주제문 부분에 빈칸이 딱 뚫어져 있으면 어때? 심리적인 압박이 막 느껴지죠. 뭐야? 중요한 내용 같은데 빈칸이야.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초안부에 빈칸이 있는 경우에는 오히려 뒤에 있는 내용들이 크게 흐름에 바뀜 없이 그냥 아주 탄탄하게 그 내용을 쭉 설명하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주제의 결론 부분, 특히 이 쭉 글이 있다가 마지막 후반부에 확실한 주제를 나타내주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후반부에 빈칸이 있는 경우와 도입부, 초반부에 빈칸이 있는 경우 이렇게 두 부분으로 많이 나뉘게 되는데 중후반부에 빈칸이 있는 경우가 좀 더 어려워요. 왜? 중간에 반전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후반부에 좀 더 무게중심을 두고 문제를 푸셔야 되겠고요. 예시나 실험이 쭉 나와 있는 경우도 있어요. 오늘도 나와요. 예시나 실험이 쭉 나와 있는 경우에는 뭘 보면 되냐면 아 실험이니까 재밌네, 예시니까 재밌네, 그거 다 읽지 마시고요. 그것이 시사하는 바가 최종 결론이 뭘까? 이것만 빠르게 보시면서 결론을 찾아내셔야 됩니다. 그 결론 부분은 약간 비유적인 표현으로 표시가 되거나 설명이 되는 경우들이 좀 많아요. 표현이 되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 부분을 중심 내용과 같이 견주어서 얘를 이렇게 표현하는 게 맞나? 틀리나? 요걸 잘 생각하시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어도 괜찮아. 선생님이랑 읽으면서 한번 적용해 볼게요. 자, 이렇게 첫 문제, 1번 문제는 선생님이 빈칸을 먼저 한번 가지고 왔어요. 자, 여기 지금 이 정보가 뭐뭐하기 때문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의 단어를 넣는 거예요. 빈칸의 위치점 한번 확인해 볼까요? 도입부에 있습니다. 자, 이러한 정보가요. 핵심이래요. 어디에는? To their blank. 그들의 무언가에는 핵심이래. 정말 중요하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These firms, 이러한 회사들은요, work in a relative secrecy. 어떻게 이래요? 상대적인 비밀 속에서, 즉 비밀리에 상대적으로 작업을 합니다. 특히 이제 비밀리 하려면 뭐가 필요해? 아, 그치. 우리의 뭔가 중요한 정보가 새어나가지 않기 위한 신뢰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가족관계, 신뢰, 그리고 royalty, 충성도. 이런 충성심에
대부분은 이런 그 구축을 기반을 두면서 이렇게 상대적으로는 비밀리에 작업을 합니다. 자, 뭘 하는 기업이길래 이렇게 비밀리에 뭔가를 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The early grain trade firms. 초기 grain, 곡물이에요. 곡물을 무역했던, 거래를 했던 그런 회사들입니다. 그러니까 거래를, 곡물이 있으면 그 곡물들을 여기에도 갖다 주고 저기에도 갖다 주고 그러면서 뭔가 맞교환해서 가지고 오고 이런 초기 회사들에 관련된 내용이에요. 이 회사들은요, were active, 굉장히 활발했습니다. 어디에서요? In both surplus producing and food deficit regions. 어떤 지역 둘 다에서 활발하게 움직였습니까? 활발하게 활동을 했어요? surplus라고 하면 잉여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잉여로 생산이 돼. 뭐가 생산되겠어? 곡물이. 우리나라 쌀이 너무 많이. 우리 국민들을 먹이고도 몇 배나 더 많은 양이 있어. 그럼 이게 잉여의 산물이죠. 그죠? 그래서 잉여로 생산이 되는 지역. 그리고 반대로 식품이 부족한, 음식이 부족한 그런 지역. 둘 다에서 활발하게 활동을 했다. 이런 뜻입니다. 자, 그럼 수요가 많지만 공급이 없는 곳은 어떻게 조달했을까? 공급이 너무 많은 데는 이걸 어떻게 했을까? 좀 궁금하죠? 양쪽에서 이렇게 활발하게 활동을 했는데 and these firms, 이러한 기업들은요 made it, 그것을 어떻게 만들었어? 자신들의 일로 만들었습니다. 자, 그게 뭘까 봤더니 투부정사가 그것을 받고 있습니다. 자, 형식상의 자리에 it이라는 짧은 형식상의 목적어, 가목적어 it을 넣어놓고 뒤에 실제 내용의 의미를 담고 있는 실내용인 내용상의 주어 즉, 진 목적어, 내용상의 목적어인 진 목적어인 투부정사는 뒤로 뺀 겁니다. 자, 그럼 뭐 하는 걸 자신들이 일로 했어요? The state of supply and demand in both. In both라는 건 이 두 개의 지역이죠. 자, 잉여로 남는 지역, 그리고 음식이 부족한 지역, 이 둘 다에서 공급과 수요, 수요와 공급의 상태를 아는 것을 자신들이 일로 했대요. 자, 그러면 잉여의 지역, 곡물이 많이 남아. 곡물을 담당하는 기업에 대한 거야. 곡물을 거래하는 무역 기업에 관련된 내용이죠. 잉여의 그런 지역과 그리고 이 음식이 식품이 부족한 지역이 있어요. 근데 이 두 개의 지역을 이 곡물 기업은 둘 다 다루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어느 정도의 양이 많이 남고 어느 정도의 양이 많이 적은지 이러한 정보들, 이 상태를 아는 것을 자신들의 일로 했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는 뭘까? 잉여의 지역과 부족의 지역, 이게 어느 정도에 남고 어느 정도 부족한지 이 정보가 어땠을까? 중요했으니까 자신들의 일로 삼지 않았을까요? 왜 중요했을까요? 기업하면 뭐야? 그렇지, 수익이 중요하지 않았겠어? 그죠? 한번 보겠습니다. Because this information, 자, this information이 바로 뭐야? 이거야, 많이 남는 거, 그리고 부족한 거, 수요와 공급, 그 상태. 이것이, 이 정보가 was a key, 핵심이었죠? 뭐에는요? 그들의 무언가에는요? 그 무언가가 뭘까? Profitability, 수익성. 너무 마음에 들죠? Unification, 그치, 통합이란 뜻이에요. Innovation, 혁신. Reputation, 명성. Morality, 도덕성. 뭐는 진짜 아닌 것 같아요. 그치, 도덕성은 진짜 아닌 것 같죠, 여러분. 그죠? 그래서 왠지 수익과 관련된 내용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계속 보겠습니다. 자, 이 기업들은요, 이게 정말 중요한 거였어요. 그들의 무언가에 정말 중요한 거였습니다. 이것이 그들의 무언가에는 진짜 중요한 거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요, 상대적으로 비밀리에 작업을 했어요. 그래서 가족관계, 신뢰, 그리고 충성심, 충성, 이런 것들을 기반으로 했죠. 자, 더욱이, 게다가 이러한 기업들은요, were able to benefit from, 어디로부터도 이득을 얻을 수가 있었어요. The rise of commodity exchanges, 상품 거래소, 그리고 commodities future markets, 상품을 미래하는, 미래 거래하는 시장, 선물 거래라고 우리가 보통 이야기를 하죠. 그죠? 그래서 상품 선물 시장. 근데 이것은 언제 등장을 한 거예요? 19세기네요. 그죠? 1800년대 중반에 등장을 한, 나타난 이런 두 가지의 rise, 부상으로 역시 이득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건 어쨌든 이런 정보들이 이들한테는 어떤 부분에서 중요했는지 그걸 확실하게 한번 찾아봐야 될 것 같은데요. 좀 더 볼게요. 자, agriculture markets. 자, 농업 시장은요. 농업으로 이루어진 이제 시장이죠. 농수산물을 만드는 그런, 그죠? 그리고 거래하는 그런 시장은 are naturally unstable. 당연하게 어땠어요? 안정적이지 않았어. 즉, 불안정했습니다. 왜 농업 시장은 불안정하지? Due to, 뭐 때문에 불안정했죠. Changes in harvest size. Harvest가 우리가 수확하는 거죠. 수확의 크기의 변화. 수확량의 변화예요. 수확량이 왜 변화하지? 이것은 뭐 때문에 일어나는 거야? Variable. 변동성이 가능한 거야. 자꾸 변하기 쉬운
날씨의 패턴 때문에 그리고 다른 요인 때문에 그렇죠. 이런 날씨 요인이나 자연적인 요인에 가장 큰 영향을 많이 받는 사업이 바로 이런 시장이 농업 시장입니다. 그러니까 변동성이 굉장히 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locking in prices by buying and selling grain for future delivery. 미래의 운반을 위해서, 즉 앞으로 오늘 올 가을에 이 쌀을 어느 정도 옮겨야 돼. 그런 미래의 운반을 위해서 곡물을 사고 파는, 사고 판매하는 그런 가격을 어떻게 하는 거야? Locking in. 고정시켜 놓는 거야. 고정시켜 놓는 것이 help, 도움을 줬습니다. These firms to minimize such risk. 그러한 이런 변동성의 위험들을 최소화하도록 하는 데 도움을 주었습니다. 무슨 얘기일까요? 올해 이 쌀 생산이 어느 정도가 될지 모르겠지만 A라는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먹이기 위해서는 그 사람들한테 거래를 해주기 위해서는 우리가 뭐 100이라는 양이 필요해. 그럼 그 100이라는 양을 미리 어떻게 하는 거야? 딱 고정을 시켜 놓는 거야. 어떤 그 지역에다가 우리가 이 가격 100이라는 걸 100만 원에 우리가 살게 라고 가정을 딱 고정을 시켜 놓는 거죠. 더 많이 생산이 될 수도 있지만 더 적게 생산이 될 수도 있잖아. 그렇게 딱 가격을 고정시켜 놓으면 어떻게? 그치. 거기에 변동성에 영향을 받을 위험이 적어지겠죠. 최소화가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해됐죠? 이거 전부 다 뭐야? 뭐에 관련된 거니? 아까 우리가 봤던 profitability, 수익성에 관련된 거죠. 그죠? 자, it made sense. 뭐가 말이 됐어요? It to 가져진 주어입니다. 이제 to 부정사에 여기 지금 for라는 의미상의 주어가 들어와 있죠. The grain trading companies, 이렇게 곡물을 거래하는 기업들이 to manage their risk, 그들의 이런 위험들을 담당하고 관리하는 것은 타당하고 말이 됐습니다. 어떻게 관리하는 거? Within a single firm, 단 하나의 기업 안에서. 하나의 기업 안에서? 근데 이 기업은 뭔데? They was operating in more than one country. 하나 이상의, 하나 more than one이니까 하나 이상의 국가. 뭐 여러 개의 국가가 되겠죠. 여러 개의 국가에서 활동을 하는 하나의 기업 안에서 그들의 이런 위험들을 관리하는 것이 말이 되고 타당했고 합리적이었습니다. 이게 뭘까요? 예를 들면 A라는 기업이야. 근데 A라는 기업이 하나의 국가, 뭐 여기 C라는 국가가 있어. C라는 국가에서만 활동을 하는 게 아니라 D, E, F, G, 이 A라는 국가가 여러 국가에서 활동을 하는 거야. 왜 여러 국가에서 활동을 해야 될까? 맞아. 어느 국가에서는 어떤 특정한 작물이 남고 어떤 국가에서는 그 작물이 부족하고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의 여러 개의 국가에서 하나의 기업이 활동을 하는 게 그들의 뭘 줄일 수 있었어? 그들의 리스크를 잘 관리하고 줄일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었다는 얘기야. 뭐가 아니라? rather than 이라고 하면 무엇이 아니라, 뒤에 거라기보다는 이란 뜻이니까 뒤에 것이 아니라라는 뜻이 되겠죠. 뒤에는 정반대가 되겠죠. 어떤 정반대로 나오는지 볼게요. Operating as independent national companies trading with each other. 서로서로 거래를 하는 국가, 즉 독립적인 independent니까 독립적인 국가, 개별적으로 그 국가 안에서 거래를 하는 그런 기업들이죠. 즉 하나의 국가들만 개별적으로 관리를 하는 그렇게 작동을 하는 것보다는 하나의 기업이 여러 개의 국가, 한 개 이상의 국가에서 활동을 하는 것이 훨씬 더 위기관리를 잘할 수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their access to information in multiple markets. 그래서 multiple markets이라고 나오죠. 다양한 여러 개의 시장에 대한 정보에 그들이 접근할 수 있는 것은요. enable them, 그들로 하여금 가능하겠습니다. 뭘 할 수 있도록요? to easily cover the risk. 그 위험을 쉽게 cover, 다룰 수 있게끔 가능하겠어요. 자, 어떤 위험을요? Associated with agricultural commodity trade. 농업의 상품의 거래에 있어서 거래와 관련된 생길 수 있는 위기 같은 거, 위험 같은 거. 특정한 지역에서 덜 나, 생각했던 것보다. 특정한 지역에서 너무 많이 나, 이렇게 됐을 때 그런 위기 관리를 쉽게 잘 다룰 수 있게끔 해줬습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뭘 위해서? 이러한 정보는 뭐에 가장 중요했을까요? 그들의 수익이 가장 중요했겠죠. 그래서 위기 관리를 잘할 수 있게끔 해줬다라는 건 수익을 잘 안정적으로 만들 수 있게끔 해줬다. 이렇게 여겨질 수 있기 때문에 1번을 정답으로 할 수 있겠습니다. 1번 문제는 사실은 이 문장만 봐도 어느 정도는 우리가 이거 아니야? 당연히 수익이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고 당연히 수익이지 라고 생각한 걸 그냥 그대로 답으로 하기보다는 내가 고른 게 본문에서 위기관리 이런 것들을 생각해 봤을 때 아 수익과 관련이 있구나 라고 생각해 볼 수 있죠. 그죠? 그래서 맞는 이 정보를 찾아가는 하나의 방법으로 추론을 한번 여러분들 이용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괜찮아요? 네, 2번 가보겠습니다. 자, 2번은요 스타일에 관련된 거다. 스타일 하면은 우리가 막 패션 같은 거 아 뭐 쟤는

되게 스타일이 좋아. 그래서 온지 뭔가 옷 입는 거나 외모나 이런 것들을 많이 생각하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그 외모가 아니라 뭐야? Conversation, 대화에 관련된 거. 특히 대화뿐만 아니라 뭐에도 관련된 거? 글쓰기에도 관련된 스타일입니다. 이런 걸 뭐라고요? 문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앞부분 첫 문장에서는 얘를 바로 문체라고 해석하기 어렵겠으나 뒤에 부분 두 번째 문장부터 봤을 때 아, 얘는 네, 좋은 문체에 대한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가볼게요. The basic guidelines for good style. 훌륭한 문체에 대한 기본적인 지침, 안내는요. are not mysterious. 신기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쓰는 게잘쓴 글이야? 라고 누군가가 물어봤을 때, 그게 뭐 엄청나게 신비스럽거나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건 새로울 게 없다는 얘기입니다. In fact, 실제로요, you use them. 여러분들은 그러한 가이드라인을 everyday, 매일같이 씁니다. 어디에서요? 대화에서 씁니다. 그럼 대화에도 뭐가 있다는 거야? 그치, 말하는 어떤 어투, 혹은 이런 그 스타일, 말하는 방식, 대화의 스타일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요, in conversation and in writing. 자, 좀더더 넓혀갑니다. 대화뿐만 아니라 어디에도요? 글쓰기에서요, we 모두는요, rely heavily on. 굉장히 의존을 해요. 어디에? cooperation. 협력에 의존을 합니다. 뭐 하기 위해서? to make sense of exchanges and a polished practical style makes cooperation easier. 자, 일단은 글을 쓰고 대화를 하는데 우리는 어디에 의존한대? 협력에 의존을 한대요. 근데 이 협력은 뭐 하기 위해서요? make sense of. 이해하다라는 뜻이 되죠. understand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돼요. understand. 뭘 이해하기 위해서요? exchanges. exchange는 사실은 이렇게 교환하는 거죠. 말할 때 이렇게 교환하는 게 뭐야? 대화야, 대화. 그러니까 conversations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대화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혹은 이 글을 쓴 사람의 말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요? 협력의 작업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지금 말하고 있는 게 뭐야? 대화. 이건 이제 우리가 face to face로 하는 거죠. 얼굴 대 면대면으로 보고 하고 있는 사람들의 대화예요. 아니면 또 뭐? 글쓰기. 이둘다 뭐가 필요하다? 협력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협력이라는 건 누구와의 협력이겠어요? 말하는 사람, 서로서로와의 대화. 아니면 글을 쓴 사람과 읽는 독자와의 협력, 이해하려는 그 협력이 필요하다는 의미가 되겠죠? 그리고요, polish practical style, polish. 원래 polish가 광을 내다, 윤을 내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윤이난 실용적인 문체, 이게 뭘까요? 세련된 문체가 되겠습니다. 세련된 실용적인 문체는요, makes cooperation easier. 이러한 협력을 더 쉽게 만들죠. 그러니까 뭔가 세련되게 글을 써. 아주 군더더기 없이 아주 세련되게 쓴단 말이야. 그러면 그걸 읽는 혹은 듣는 사람은 어떻게? 좀더더 쉽게 이해를 하겠죠. 그러니까 협력이 어떻게? 올라가게 된다. 그럼 이 협력을 올리게 하는 건 바로 뭐다? 그 스타일. 훌륭한 문체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훌륭한 문체는 그러면 뭐 어렵지 않고 새롭지 않다고 이야기했는데 그게 도대체 뭐가 있을까? Writers develop such a style. 이 작가들은요, 그러한 스타일, 그러한 문체들을 개발하고 발전시킵니다. 어떻게 함으로써요? By acknowledging, acknowledge, 인정하다라는 뜻이죠. That 이하를 인정함으로써 독자가요, 기대할 거야라는 걸 인정한다는 얘기예요. 뭐를? The same things, 동일한 걸 기대할 거야라고 인정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어떤 걸 기대하지? That listeners is back in conversation. 청자들이 대화에서 기대하는 것과 동일한 걸 독자들도 기대해라는 걸 인정함으로써 그렇게 좋은, 훌륭한 이런 세련된 스타일들을 발전시킬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good style, Polish style, 그게 바로 뭘까요? 여기 세 가지가 나옵니다. Clarity, relevance, and proportion. Clarity, 명확성. Relevance, 연관성이죠. 적절성이라고 보시면 돼요. 어떤 말을 하는데 그 대화와 적절한 이야기를 한다는 얘기예요. 관련된 이야기를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적절성이라는 의미가 되겠고요. Proportion이라고 하면 비율이라는 뜻인데 여기서는 균형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세 가지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 스타일의 요건이 바로 뭐야? 명료함. 그리고 또 뭐? 적절함. 또 뭐? 균형. 이세 가지가 대화에 있어서, 그리고 글쓰기에 있어서 중요한 그 스타일의 요건이라는 이야기예요. 자, 계속 보겠습니다. If you listen to, 여러분들이 만약에 듣는다면요. 누군가의 말을 들어요. 근데 그 사람은 어떻게 말을 하냐? 그 사람에 대한 설명입니다. Who 라고 이야기를 하거나, Who 라고 이야기를 하거나, 아니면 쭉 가다가 또 후가 한번 나올 텐데, 여기 있다. 네, who. 이렇게 말하는 사람의 이야기를 들을 때라는 뜻이 되겠죠? 자, 어떻게 말해요? Not clear. 우리가 봤던 명료함과 거리가 없는 사람이다.
not clear니까. 명료하지 않고 who cannot stay on the topic. 그 주제에 머무르지 않는데. 그러니까 뭐야? 적절하게 연관성 있게 그 주제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고 이 얘기했다가 저 얘기했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죠? 그리고 offers too much or little information. 너무 많이 혹은 너무 적게 정보를 제공한다. 적절하지 않은 거죠. 균형성이 깨진 겁니다. 자, 이럴 때 이런 사람의 말을 들을 때 you will quickly lose interest. 여러분들은 곧 뭘 잃게 돼? 관심이나 흥미를 잃게 될 겁니다. In the conversation, 그 대화에서 아, 이 사람과 더 이상 말하고 싶지 않아. 이렇게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지금 뭐에 대해서 이야기했어? 대화에 대해서 이야기했어요. 이제 누구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돼? 그렇지. 글쓰기에 대해서 이도 이야기를 하면 되겠죠. 글쓰기에서도 뭐가 중요하다? 요 세 가지가 중요하다. 이런 이야기 아니겠어? Writers to, 그렇지. 자, 작가도 역시요. Need to be clear, 명료해야 되고 and stay on the topic, 그 주제에 잘 머물러 있어야 되고 and give information appropriately, 적절하게 그 정보를 주어야 합니다. 제공을 해야 됩니다. 이런 뜻이에요. 그죠? 그러죠. 이 세 가지가 중요해요. In fact, 실제로요, this attention to audience, 이 청중들에 대한 이러한 주의, 관심과 and appropriateness, 적절성은요, maybe even more important, 훨씬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어디에서요? 대화에서도 중요하지만 어디에서 더 중요해요? 글쓰기에서 더 중요한다는 얘기예요. 이 세 가지가 어디에 더 중요하다? 글쓰기에서 더 중요할 수 있대요. 왜? In conversation, 대화에서보다. 그 이유는 because writing does not permit. 글쓰기에서는요, 허용하지 않습니다. 뭘 허용하지 않아요? Non-verbal communication. Verbal, 이 말의 언어라는 뜻이야. 그럼 non-verbal은 뭐겠어? 말이 아닌 거야. 선생님, 이렇게 여러분들 쳐다봤을 때 eye contact하고 있지. 이거 말로 하는 거야? 아니지. 이게 바로 뭐야? 비언어적인 표정이라든가 이런 facial expression, 표정이라든가 eye contact이라든가 이런 gestures, 이런 것들이 전부 다 non-verbal communication이죠. 글쓰기에서 이거 할 수 있어요? 못하잖아요. 대화에서는 할 수 있지만, 그죠? 이게 허용되지 않고 and immediate feedback, 즉각적인 feedback도 허용되지 않죠. 이건 바로 뭔데? 그렇지, 대화의 일부야. 근데 이것은 writing에는 허용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writing에서는, 글쓰기에서는 어떻게 이 세 가지, 이런 것들을 더 잘 지켜줘야 될 필요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됐어요. 자, as writers, 작가로서요, we have to. 작가로서 우리는요, 어떻게 해야 돼? 이렇게 해줘야 돼요. 이거 쓰면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여기 지금 세미콜론이 나왔습니다. 부연 설명하는 거죠. In fact, 이 부분에 해석을 잘했으면 훨씬 쉬웠을 거예요. In fact, 사실상이라고 해석하시면 됩니다. 사실상요, we have to. 작가로서의 우리예요. 작가로서 글 쓰는 사람으로서의 우리는 have to imagine. 응? 지금 이 세 가지 잘하고 있는데 상상을 해야 된대요. 뭐를요? Both halves. 양쪽을 다, 양쪽 절반을 다 상상해봐야 됩니다. 뭐에? Of a virtual conversation. 가상대화의 양쪽. 가상대화의 양쪽 절반이 뭔데? 말하는 자, 듣는 자. 이 둘 양쪽의 절반을 둘 다 상상해봐야 된대요. 그럼 무슨 말이야? 그치? 대화에서는 이 둘이 이렇게 말하면 이렇게 듣겠지? 이게 왔다 갔다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글을 쓰는 사람은 어때? 말하는 사람으로서의 글쓴이는 듣는 사람의 입장도 생각해줘야 된다는 얘기야. 왜? 이런 게 없으니까. 말하기에서처럼 non-verbal conversation, 이 커뮤니케이션이나 immediate feedback이 없기 때문에 이걸 잘 상상하면서 들어야 된다는, 글을 써야 된다는 얘기죠. 내가 이렇게 글을 쓰면 만약에 내가 이런 말을 했을 때 듣는 사람은 이런 반응을 하겠지? 아, 그러니까 나는 이렇게 글을 써야 되겠구나 라고 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사실 결정적인 단서는 어디 있어요? 그치, 여기 있습니다. 자, 그럼 이걸 가지고 어디로 가요? 그치, 이때 선택지로 가보겠습니다. 볼게요. Recognize the limitations of writing and conversation. 자, 대화와 글쓰기의 한계점을 인식한다. 지금 대화가 아니라 대화가 아닌 글쓰기에서 부족한 부분들을 지금 어떻게 보완하느냐예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대화에 대한 이야기하니까 바로 아웃을 시켜주시면 돼요. 여기 imagine, 상상한다라고 얘기했으니까 envision, 상상한다. picture, 그림을 그린다, 상상한다. anticipate, 이것도 기대한다라는 뜻이니까 이럴 거야, 예상을 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얘도 상상한다, 머릿속에 그린다. 이렇게 우리가 조금 더 발전시켜서 볼 수 있습니다. 세 가지 선택지 중심으로 볼게요. envision the reader's preference. 작답 봐도 독자들의 선호도를 상상한다. 독자들이 이걸 좋아할 거야. 이게 아니라 지금 이 세 가지를 만약에 의사소통을 했을 때 어떻게 여길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preference랑은 관련이 없습니다.
자, leaders desire for more knowledge. 더 많은 지식을 원할 거라는 그 독자들의 기대 혹은 욕구를 상상해 본다, 그려본다. 자, 5번 보겠습니다. Anticipate the absent reader's response. 부재에 있는, 여기는 없어. 그랬을 때는 없어. 독자들의 반응. 그랬을 때는 독자들의 반응이 없지. 그랬을 때는 나 혼자잖아, 오롯이. 그죠? 그러니까 그 독자들의 반응, 없는 그 독자의 반응을 어떻게 예상하면서, 머릿속에 그리면서 써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정답 몇 번이야? 그렇지, 정답은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5번 체크해 주시면 돼요. 자, 관련 없는 거 선생님이 지금 지워봤지만 뒤에 거 이렇게 지워지겠습니다. 관련 없는 것도 꼭 한번 지워보셔야 돼요. 자, 이제 오늘의 마지막 문제 3번 가보겠습니다. 자, 3번은요. 뭐라 뭐에 관련된 걸까요? 네. 우리가 이거 되게 재밌는 글이었는데 어떤 새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여기 보시면 manipulate the perceptions. 뭘 한대요? 지각을 조작한대요. 지각을 조작한다는 게 무슨 말인지 좀 빠르게 한번 볼게요. 우리는 알아요. 동물들이 발전시켜 왔다는 걸, 진화시켜 왔다는 걸요. 다양한 patterns, 방법들을요. 뭐 하기 위한 방법이지? manipulate, 조작하다, 조종하다. 중요한 단어입니다. 자, 지각을 조종하는 다양한 방법들을 만들어 왔대요. 개발해 왔고 진화시켜 왔대요. 근데 누구의 지각을 조작하는 거야? Predators. 여기 약탈자라고 나왔지만 사실 우리는 그냥 포식자라고 해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포식자를 속이려고. 네, 포식자를 속여야 내가 살아남을 거 아니야. 그들에게 뭘 부여하기 위해서? 약간의 안전함을 부여하기 위해서. 즉, 내가 안전하기 위해서 포식자들에게 약간 이런 지각을 조작해서 마치 이런 것처럼 이렇게 조작을 해서 안전함을 꾀했다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이건 너무 생존에 필요한, 진화에 필요한 아주 중요한 부분이었겠죠? 자, 그러면서 어떤 존재가 나옵니다. 새가 나와요. Greater power birds. 큰 파워 새는요. Utilize this. 이 빈칸을 이용합니다. 뭐에서요? And the mating domain. 미팅이 뭐야? 짝짓기예요. 자, 그러면 메이팅에서 포식자가 아닌 짝짓기, 번식을 위해서 얘네들은 어떤 걸 사용할까? 근데 첫 문장에 그냥 나온 거 아니겠지? 그지? 그럼 얘도 뭘 할까요? 왠지 manipulate the perceptions. 지각에 대한 조작과 관련이 있지는 않을까?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하면서 보겠습니다. 자, males. 뭐야? 수컷이지, 수컷. 그러면 암컷은 뭐야? females가 나옵니다. 그죠? 암컷이 나오고 쭉 가다 보시면 females가 나와요. 암컷은요, 바오라는 걸 만들어요. 아, 그래서 얘가 바오어인가 봐요. 그죠? 바오를 만드는데 그 바오의 기능은요, 제공하는 겁니다. arena를 제공해요. arena. 어떤 경기장 혹은 무대 정도로 해석을 하시면 돼요. 근데 이 무대에서는요, 뭘 하냐? 수컷이요, 보여줍니다. 구애를 하는 거예요. 구애하는 동작을 하는데 이 암컷한테 막 이렇게 예쁘게 보이려고 하겠죠. 구애 동작을 해요. 근데 이 암컷은 어디에 서 있어요? Standing in the avenue. 길에 서 있습니다. 근데 이 길은 어떤 길인데? That leads up to the bower. 바오까지 오는. 예를 들면 여기가 메일이 서 있는. 메일 바오가 서 있는. 바오 새가 서 있는. 여기 arena예요. 예, arena. 다시 말하면 바오가 되겠죠? 그죠? 여기가 이게 무대야, 무대. 여기 이제 바오라고 부르는 거야. 그런데 암컷은, female은 여기 서 있는 거야. 어디로 근데 얘가 서 있어? 이렇게 이 길로 이어지는 이곳에 서 있어요. 아, 그러면 얘가 얘를 막 이렇게 불러들이려고 노력을 하겠죠. 그죠? 구애 동작을 하겠죠. 보겠습니다. 이 수컷은요. Decorate the avenue. 이 길을요. 장식을 합니다. 뭘요? With a variety of objects. 아우, 다양한 어떤 물건들로 장식을 하는 거. 예쁘게 보이는 거죠. 그래서 일로 와봐. 이렇게. 그죠? 욕을 합니다. Such as stones and shells. 돌이라던가 아니면 여기에 조개 껍질이라든가 이런 것들로 장식을 하는 거예요. 자, but 하지만 they do not do so. 그들은 그렇게 하지는 않는데요. 뭘로? In a chaotic manner. chaotic. 혼란의 혼돈스러운 상태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혼란스러운 방식. 무질서한 방식으로 이렇게 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그냥 무작위로 하진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어떤 방법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 방법 우리가 뭘 생각하면 돼? 이 메이팅을 하는데 얘네들이 뭘 하는지, 어떻게 이걸 하는지를 생각해 보셔야 되는데 뭔가 조작을 하진 않나? 이걸 의심하면서 보자고 얘기했어요. 볼게요. 자, the larger 그리고 the smaller 뭐뭐 하면 할수록 더욱더 뭐뭐한 이라는 의미로 지금 해석이 되죠. The larger object, 더 큰 물체들은요, are placed. 여기서는 더 비교급, 더 비교급이라고 볼 수는 없고, 그죠? 더 큰 물체들은요, are placed closer. 더 가까이 놓여집니다. 그 바워에. 그러니까 여기는 더 큰 애들이 놓여진다는 얘기예요. 큰 애들.
가까이에는요. 그리고 the smaller object farther away. 더 작은 물체들은 더 멀리. 자, 그러면 여기에 지금 여기가 바오란 말이야. 여기에 가까이 있는 물체들은 더 크게. 그리고 여기는 더 작게. 작게, 작게. 그럼 이것이 나타낼 수 있는 효과는 무엇인지를 봐야 되겠죠? Discrete. 이것은 만들어냅니다. A forced perspective. Perspective는 원래 관점이란 뜻인데요. 여기서 원근법이란 뜻입니다. Forced니까 강제 원근법을 만들어내요. 그러니까 딱 봤을 때 사실 그 정도의 거리는 아닌데 강제로 원근법이 생기는 거야. 근데 이것은 the opposite of 뭐의 정반대요? 신데렐라 성관의 모습과는 정반대래요. 신데렐라 성이 뭔지 몰라도 돼. 이거의 정반대에 그래서 나타나는 기능이 뭔지, 결과가 뭔지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 바우어는요, 이 무대는요, 어떻게 보여? appears smaller than it actually is. 그것이 그런 것보다 더 작아 보인대요. 그럼 바우어가 더 작아 보이는 것의 결과는 뭘까? 이걸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얘는 지금 뭐 하고 있는 상황이야? 메이팅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메이팅을 하려고 하는 상황이죠. 그죠? 네. 그러니까 지금 구애를 하는 상황입니다. 자, 앤들러라는 사람과 그의 동료는요, suggest that 이 알을 시사하고 암시했습니다. 보여줬어요. The male courting and the bower. 바우어 안에서 뭐 하는? courting. 네, 구애를 하는. 그런 구애 동작을 하는 이 수컷은요, now appears. 자, 이 부분을 봐야 돼. 이 부분이 중요해. 그래서 저를 어떻게 보이게 하려고 이 바우어를 작게 보이게 했나. 이걸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어떻게 보이게요? 더 커 보인대요. 수컷이 자기가 더 커 보이는 거야. 원래 보이는 것보다. 그리고 어떻게? Thus more attractive to the female. 이 암컷한테 얘가 보기에는 더 커 보이면서 그러니까 어떻게? 더 늠름해 보이고 더 강해 보이겠죠. 그러니까 more attractive, 더 매력적으로 보이지 않겠느냐 이 얘기입니다. 그럼 이거 뭐야? 지금 강제 원근법을 만들어냈잖아. 강제 원근법이라는 게 바로 뭐야? 그치. 지각을 조작한 거지. 이렇게 보이게끔 만든 거 아니겠어? 그지? 이제 다 나왔어. Data on male mating success collected in the wild. 야생에서 수집된 메이팅의 성공, 짝짓기 성공을 하는 이 수컷, 수컷 짝짓기 성공에 대한 데이터는 그 자료는 supports their hypothesis. 그들이 이런 가설을 뒷받침합니다. 이 맞다라는 얘기야.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거 지각적인 조작을 역시 포식자들한테 쓰는 것뿐만 아니라 메이팅에도 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럼 지각적인 조작이라는 의미를 나타내는 선택지를 한번 찾아볼까요? 자, 지각적인 나와 있는데 얘는 뭐야? 그치, 편향이에요. 그런데 편향이라는 것도 뭐야? 한쪽으로 치우친 거죠. 원래 그런 것이 아니라 원래 그런 것보다 더 다른 쪽으로 보게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지각적인 편향이라는 게 바로 그렇지. 여기서는 조작의 의미를 받을 수가 있는 단어가 되겠습니다. 정답 그래서 몇 번? 2번이 정답이 되겠죠? 자, genetic variations는 뭐예요? 유전적인 거예요, 여러분들? 유전자를 바꿔요? 아니지, 그치? 유전적인 변이 관련 없습니다. vocal attractions, attractiveness. 여러분들 여기가 소리 낸다 그랬어요? 아니지, 목소리의 매력? 그리고 decorating skills. 아까 막 길을 예쁘게 만든다고 얘기했으니까 뭐 이렇게 장식하는 기술에 대한 거예요? 아니야. 이런 데 빠지면 안 돼. Location advantages. 5번은 정답을 한 친구들 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곳에 있는 뭔가 장소적이고 그 장소성이 갖고 있는 이점? 장소가 갖고 있는 이점이 아니야. 위치상의 이점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죠? 이렇게 보이게끔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역시 관련이 없습니다. 이렇게 지워질 것 같아요. 자, 괜찮을까요, 여러분? 네, 마지막 질문 재밌죠? 그죠? 이걸 이제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내용은 파악했어도 선택지로 내려와서 그걸 연결시키기가 쉽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연습하시면서 아, 이런 식으로 선택지들이 나올 수 있구나. 아, 꼭 똑같은 단어의 의미가 아니라도 맥락상으로 들어가면 비슷한 의미를 만들어낼 수 있구나.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내용 다 마무리됐고요. Manipulate 이란 단어 너무너무너무 중요하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맨이나 메뉴가 들어가면 손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들 마리오네트 그 인형 있잖아. 손으로 이렇게 막 움직임을 조작하잖아요. 조종하잖아요. 조작하다 꼭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Manipulation 명사까지 수강 후에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단어 진짜 중요해요. 여러분들 진짜 고생 많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빈칸 추론은 계속됩니다. 정답 근거 찾아서 오답 근거 찾아서 만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봐요. 안녕히 계세요.

who writes about stereotypical thinking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고정관념적인 사고에 대해서 뭔가 서술한 학자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 고정관념적인 사고라고 하는 거를 우리는 그럼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고정관념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내가 무언가 생각이 뭔가 딱 하나로 정해져 있다라고 지금 말할 수 있는 거잖아요. 자, 조금만 더 읽어볼게. 이거에 관한 내용, 지금 고정관념적인 사고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올 것 같은데요. He discusses what he calls default assumption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는 뭐에 대해서 논의를 하냐면요. 그가 기본 가정이라고 부르는 거에 대해서 논의를 한대. 자, 그럼 얘들아, 또 새로운 개념에 대해서는 등장하고 있거든요. 뭔가 default assumption, 기본 가정이라고 하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되나 봐. 자, 그래서 설명을 해주건대, 기본 가정이라고 하는 것은요, are preconceived notions about the likely state of affairs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얘들아, preconceived 라고 하면 미리 인지된 거잖아. 즉, 선입견이거든요. 자, 그래서 이런 default assumption 이라고 하는 것은 선입 여기서 notion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선입관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미리 인지하고 있는 개념이라고 하는 건데요. 뭐에 대해서 about the likely state of affairs이라고 나오고 있으니 어떤 사건의 있음직한 상태에 대해서 우리가 선입관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있는 거래. 즉, 어떤 일이 일어나기 전에 우리가 아, 이럴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거를 의미하는 거겠지. 그게 무엇을 의미하는 거야? default, 기본 가정이라고 하는 것이다 라고 지금 설명해 주고 있어. 자, 그랬을 때 아직 문장 안 끝났고요. 조금 더 부연 설명을 해 보자면 what we assume to be true in the absence of a specific information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어떤 특정 정보가 없을 때, 특정 정보가 부재할 때 우리가 이럴 것이다, 그것이 사실일 것이다 라고 가정하는 것을 의미한다 라고 지금 말하고 있어. 자, 그러면 뒤따라 나오는 내용이 뭐에 관한 거여야 돼? 선입관, 즉, 선입견에 관련된 내용이 맞으면 A번은 동그라미 치고 넘어갈 거거든? 그럼 뒤에 내용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given no information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다른 정보가 주어지지 않는다면 when we mention secretary, 우리가 비서라고 하는 단어를 말할 때, you are likely to assume the secretary is a woman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다른 어떤 특정 정보가 주어지지 않으면, 우리가 비서라고 하는 말을 들었을 때, 우리는 뭐라고 가정한대, 비서가 여성일 것이다 라고 가정한다 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얘들아, 이게 지금 앞에서 말하는 선입관이라고 하는 거 아니야? 그치? 어떤 다른 내용이 없으니까 딱 비서라고 하는 말을 들으면, 아, 여성이겠지? 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는 거잖아. 미리 생각을 하는 거니까, 자, A에 등장하고 있는 preconceived, 선입관이라고 하는 거 너무 괜찮은 표현입니다. 자, 그랬을 때, 왜 우리가 비서라고 하는 말을 들으면 여성이라고 인지를 하냐면요. 왜냐면, 여성과 그 비서라고 하는 것은요, are associated stereotypically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고정관념적으로 관련이 되어져 있기 때문이래. 오케이, 맞죠? 자, 그리고요. In the absence of specific details, 어떤 구체적인 details 하면 세부사항들이잖아요. 구체적인 세부사항이 없을 때, People rely on the stereotypes as a default assumption for filling in the blanks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사람들은 어디에 의존하게 되냐면요. 고정관념에 의존하게 된다고 합니다. 자, 뭐로써 고정관념이냐면 as a default assumption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기본 가정으로서의 고정관념에 의존을 하게 되는데 뭐 하기 위해서? For filling in the blanks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르는 영역, 즉, 공백을 채워넣기 위해서 우리는 이런 고정관념을 쓴대. 자, 얘들아, 이때 등장하는 blanks 괜찮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공백이라고 했어. 이 단어가 위에서 어떤 표현으로 대체해서 쓰여졌었냐면요. Absence of a specific detail. 이 표현이랑 지금 똑같은 말인 겁니다. 어떤 구체적인 정보가 없으면 우리는 이 정보를 채워넣기 위해서 고정관념을 가져온다는 거죠. 그래서 앞서서 말한 지금 비서 같은 경우도 어떤 여성 비서, 남성 비서, 이런 특정한 정보가 없으니까 그냥 비서라고 하는 단어를 들으면 우리는 아, 여성일 것이다 라고 고정관념적으로 생각하게 된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니까 오케이, B번도 괜찮습니다. 자, 이때 default assumption 이러한 가정이라고 하는 것은요.

기본 가정이라고 하는 것은 have a tendency, 경향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 학자가 말을 하기를 어떤 경향을 가지고 있냐면 permeate our mental representation and channel our thought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우리의 그 정신적인 표상에 싹 스며들어서 우리의 생각을 바꾸는 그런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뭐가? 고정관념, 즉 기본 가정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생각에 스며들어서 우리의 생각을 바꾸어 놓는데. 자, 그랬을 때 for instance 예를 들어주고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given the words cat, dogs and chase. 자, 예를 들어서 세 가지 단어가 있었다고 쳐봅시다. 강아지, 고양이 그리고 chase, 쫓다라고 하는 단어가 너한테 주어졌을 때 You are likely to think first of a dog chasing a cat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너는 첫 번째로 어떻게 생각할 가능성이 높냐면 강아지가 고양이를 쫓아간다 라고 생각할 가능성이 높다는 거지. 왜? 우리가 지금 단어는 세 개밖에 안 들었어. 세 개밖에 안 들었는데 너는 자연스럽게 아, 강아지가 고양이를 쫓아가고 있는 거겠네 라고 생각을 하는데. 자, in the line of thought, 이러한 생각의 흐름은 무엇을 보여주고 있는 거냐면, reflect 하면 보여준다는 거죠. 무엇을 보여주고 있대요? A default assumption, 어떤 기본 가정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데, 이 기본 가정이라고 하는 것이요. 다른 것이 모두 다 동일하다면, The dog is more likely to chase the cat than the other way around.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강아지가 고양이를 쫓을 가능성이 더 높다고 생각하는 것이 기본 가정이고, 그것을 보여준다라고 말해주고 있지. 그치, 얘들아? 너네가 머릿속으로 생각해봤을 때, 다른 정보가 있지 않다면, 강아지가 고양이를 쫓는 게더 우리 머릿속에 딱 떠오르는 생각일 거잖아. 자, 그것을 보여준다라고 말해주고 있으니까, C번도 괜찮은 표현입니다. 자, 그랬을 때, default assumption, 이런 기본 가정이라고 하는 것은요, rooted in, 어디에 뿌리 내리고 있냐면, our socially learned associative clusters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 우리의 사회적으로 배워진 연관 cluster 하면 물이거든요? 그럼 연상물이라고 하는 거에 깊게 뿌리 내려져 있고요. 그리고 어디에도 뿌리 내려져 있냐면요. linguistic categories. 우리의 언어적인 분류에도 깊게 뿌리 내려져 있대. 그래서 they are useless. 얘들아, 이때 나오는 they는 누구야? 이때 나오는 they는 앞에 나오는 default assumption 이 부분을 의미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기본 가정이라고 하는 것은 쓸데가 없다, 쓸모가 없다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어. 얘들아, 지금 실컷 기본 가정에 대해서 말해놓고 이것이 쓸데없다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네. 자, 어떤 점에서 쓸데가 없는지 한 번만 살펴볼게. People cannot always afford the time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사람들이 항상 시간을 할애할 수는 없대. 뭐 하는데 시간을 항상 할애할 수는 없냐면 It would take to consider every theoretical possibilities that confronts them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 사람이 마주할 수 있는 모든 이론적인 가능성에 대해서 생각할 시간은 없다는 거지. 즉, 지금 여기서 아까 전에도 어떤 예시 나왔냐면 강아지, 고양이 쫓다 라고 하는 그 단어가 나왔을 때 그들이 직면하는 모든 가능성 있잖아. 강아지가 쫓는 걸까? 고양이가 쫓는 걸까? 라고 하는 모든 가능성을 할애할 시간이 없다는 점에서 뭐가 linguistic care 여기서 말하는 they, default assumption 기본 가정이라고 하는 것이 얘들아 유용한 거지. 그냥 기본 가정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선입견으로 바로 생각하면 되잖아. 아, 강아지가 고양이 쫓겠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니까 이때 등장하는 useless가 아니라 어떤 표현으로 바꿔야 된다? 유용하다로 바꿔야겠지. 자, 그럼 useless가 아니라 useful이라고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본 가정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이 하나하나 생각할 시간이 없으니까 유용한 거지. 그냥 하나로 퉁쳐버리면 되니까. 그랬을 때, nonetheless,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기본 가정이라고 하는 것은 종종 틀릴 때도 있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기본 가정들이 항상 맞다는 보장은 없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 나온 예시로 secretary, 그럼 비서라고 했을 때 여성 비서가 아닐 수도 있다는 거죠. 남성 비서일 수도 있잖아요. 그랬을 때 default assumption, 이런 기본 가정이라고 하는 것은요, are only one type of language based categorization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언어 기반 부류 중에 오직 한 가지일 뿐이다 라고 말해주고 있어.
그리고 이 학자는요, 특히나 어디에 관심이 있냐면 인종 기반 그리고 성별 기반의 categorization 분류에 관심이 많고요. 특히나 뭐에 default assumption 기본 가정이라고 하는 거에 관심이 많은데 예를 들어서 if you hear that your school basketball team is playing tonight,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런 소식을 들었어. 여러분의 학교 농구팀이 오늘 경기를 해요라고 한다면 do you assume 여러분들은 가정하십니까? It's a man's team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 농구 경기팀이 남자 농구 경기팀이라고 가정을 하십니까? 라고 물어보고 있죠. 그렇다면 many people would assume so라고 나오고 있으니 우리 학교 농구팀이 오늘 경기를 합니다라고 하면 많은 사람들이 남자 농구 경기팀이라고 생각을 한대. 자, unless a qualifier is added to provide specific information이라고 말하고 있으니 뭐 하지 않는 한 이런 수식어라고 하는 것이 특정한 정보를 제공해주기 위해서 더해지지 않는 한 많은 사람들이 남자 농구 경기팀이라고 생각할 거래요. 자, 이때 수식어라고 하는 것이요. The qualifier would be the women's basketball team is playing tonight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여성 농구 경기팀이 오늘 경기를 합니다 라고 하는 수식어가 붙지 않는 이상 많은 사람들은 남성 농구 경기라고 생각할 거다 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죠. 그럼 지금 이 예시에서 qualifier 수식어, woman이라고 하는 수식어가 붙는 경우가 아니라면 이라고 말해주고 있으니까 오케이, 2번도 붙는다 라고 하는 에디드가 들어가는 거 맞겠습니다. 자, 그래서 어떤 내용이었어요? 우리는 구체적인 정보가 없을 때, 즉 블랭크일 때, preconceived 미리 형성된 관념이라고 하는 default assumption 여기서의 핵심 키워드였죠. 기본 가정이라는 것에 의존을 해서 그 정보의 blank 그 공백이라고 하는 것을 채운다. 이때 모든 가능성을 고려할 시간을 아껴준다고 했지. 그치? 뭔가 하나하나 다 따질 필요 없이 뭔가 모든 가능성을 고려할 시간을 아껴준다는 점에서 유용하기는 하지만 종종 잘못된 판단으로 이어지기도 한다라고 하는 게이 지문을 한 문장으로 요약한 걸 겁니다. 맞죠? 자, 그러면 우리 두 번째 문제로 한번 넘어가 볼 거고요. 22번입니다. 수능 문제죠. 2023학년도 42번 문제 되겠습니다. 첫 번째, 어떻게 시작하고 있냐면요. There is an evidence. 증거가 있대요. 어떤 증거가 있냐면, Even very simple algorithm can outperform expert judgment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굉장히 단순한 알고리즘이 더 나은 수행을 보일 수도 있대요. 누구보다. expert judgment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전문가의 판단보다 아, 굉장히 단순한 알고리즘이라고 하는 것이 더 나은 수행을 보이기도 한다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습니다. 뭐에 대해서? On simple prediction problems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단순히 가정하는 문제에서 알고리즘이 더 나은 수행을 보여준대. 자, 그러면 뒤따라 나오는 내용은 알고리즘이 더 나은 수행을 보여주는 모습이 나와야겠죠. 예를 들어서 algorithm 이러한 알고리즘은요 have proved some accurate than humans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인간보다 더 정확하다는 것을 증명해내었다라고 말해주고 있어. 바로 앞에서 뭐라 그랬어? 가장 단순한 알고리즘이 그 인간이 하고 있는 전문가의 판단보다 outperform, 더 나은 수행을 하고 있다고 했잖아. 즉, 더 정확한 정보를 말해준다라고 하는 A번 맞겠습니다. 자, 그런데 언제 인간보다 더 나은 판단을 하게 되냐면요. In predicting whether a prisoner released on parole will go on to commit another crime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얘들아, 문장 구조 한번 조금 멀리서 볼까? or 이라고 하는 이 접속사를 기준으로 해서 in predicting whether, in predicting whether 이라고 하는 두 가지 똑같은 형태가 지금 반복해서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치? 자, 그래서 어떤 경우에 인간보다 더 정확한 판단을 내리게 되냐면 어느 것을 예측하는 데 있어서 그 가석방으로 풀려난 그 prisoner, 어떻게 보면 이제 그 가둬져 있는 사람들이죠. prisoner, 수용되어져 있던 사람들인데 가석방으로 풀려난 이런 범죄자들이 will go on to commit another crime, 다른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있는지 없는지를 예측하는 데 있어서 알고리즘이 훨씬 더 뛰어난 능력을 보여줬다고 합니다. 혹은 in predicting, 뭐를 예측하는 데 있어서
A potential candidate will perform well in a job in the future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미래

그 잠재적인 후보자가 정말 그 미래의 과업을 잘 수행할지 안 할지에 대해서 예측하는데 알고리즘이 더 정확하게 예측했다라고 말해주고 있어. 누구보다? 사람들보다. 그랬을 때, In over 100 studies across many different domains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다른 많은 영역에서 100개가 넘는 연구에서요. Half of all cases, 모든 경우의 반절 정도. 지금 여기서 100개의 연구라고 했으니까 한 50개 정도겠죠? 그 50개 정도의 연구에는 뭐를 보여주었냐면, simple formulas. 이때 등장하는 simple formulas 뭘까? 단순한 공식이니까 앞에서 말한 거는 단순한 알고리즘 말하는 걸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단순한 공식은요, make better. 훨씬 더 나은 수행을 했다. 지금 똑같은 얘기 계속 반복하고 있지. 그 단순한 알고리즘, 단순한 공식이라고 하는 게더 나은 수행을 했대요. Significant predictions than human expert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인간 전문가보다 예측을 하는 거, 중요한 것을 예측하는 데 있어서 더 나은 수행을 했다라고 하는 거 괜찮습니다. 자, 그리고 and the remainder, 그리고 남아있는 것들. 자, 여기서 남아있는 것들은 100개의 연구에서 지금 반절 정도만 살펴봤는데, 남아있는 반절을 의미하고 있는 거겠죠? 그래서, except a very small handful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아주 적은 소수를 제외하고 나서, 남아있는 것들은 무엇을 보여주었다? show a tie 라고 하면, 얘들아, 무승부입니다. 즉, 알고리즘과 그 인간 전문가가 무승부가 되었다는 거죠. 그둘 사이가 이제 무승부로 판결이 났다라고 하는 거지. 자, 그랬을 때 여기서 지금 계속 반복적으로 말해주는 것이 어떤 사건을 예측하는 데 있어서 알고리즘이 인간 전문가보다 낫다라고 지금 계속 설명해주고 있어요. When there are a lot of different factors involved. 자, 언제? 굉장히 많은 다른 요소들이 포함되어져 있을 때. 즉, 사건이 복잡하다는 거죠. 그리고, and the situation is very uncertain. 그 상황이 뭔가 불확실할 때. Simple formulas, 이때 등장하는 단순한 공식, 즉, 단순한 알고리즘이라고 하는 것이 이길 수 있습니다. 뭐, 어떻게 함으로써? By focusing on the most important factor. 가장 중요한 요소에만 이 알고리즘은 딱 포커스를 잡는 거야. 그러고, and being consistent. 그리고 어떻게 한대? 일관성 있게 그거를 이끌어 간대. 그런데 얘들아, while 사람은요, Human judgment is too easily influenced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인간의 판단이라고 하는 거는 너무 쉽게 영향을 받는 거지. 뭐에 의해서 너무 쉽게 영향을 받아? Particularly salient and perhaps irrelevant consideration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특히나 두드러진 부분에만 너무 초점을 맞추게 되는 거야. 그리고 심지어는 irrelevant consideration. 무관한 고려 사항에도 막 집중을 하게 되면서 너무 쉽게 영향을 받게 되는 거지. 그랬을 때 가장 단순한 알고리즘은 중요한 내용에만 딱 집중을 하고 그걸 일관성 있게 끌고 가는데 인간 전문가들은 너무 다른 요인들에 의해서, 즉, 심지어는 irrelevant, 관련성이 없는, 즉, 중요하지 않은 거에 너무 초점을 맞추면서 영향을 많이 받게 된다. 라고 말해주고 있으니까 C, 괜찮습니다. 자, 그랬을 때 a similar idea is supported. 자, 이런 비슷한 생각이 어떤 지지를 받게 되는데요. By further evidence. 더 나아간 그 증거에 의해서 지지를 받게 된다고 합니다. 자, 어떤 증거가 있냐면, that checklist can improve the quality of expert decisions in a range of domains.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체크리스트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여러분들 스터디 플래너 쓰시면 그것도 다 하나의 체크리스트거든요. 내가 오늘 이거를 했고, 이거는 못했고, 이렇게 체크해 나가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체크리스트라고 하는 것은요, 증진시켜 줄수 있대요. 무엇을 증진시켜 줄수 있냐면, 인간 전문가의 그 결정의 질을 높여줄 수 있다고 합니다. 굉장히 다양한 방면에서. 자,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품질이 높아질 수 있느냐면, by ensuring that. 무엇을 보장해 주는 거야? 이 체크리스트를 쓰는 거는 뭐를 보장해 주는 거냐면, Important steps or consideration aren't missed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아, 중요한 단계나 중요한 고려 사항들이 놓쳐지지 않는 걸 보장해 주는 거지. 왜? 내가 다 써놨으니까. 자, 그랬는데, 어느 상황에서 놓쳐지지 않게 만들어 주냐면요. When people are feeling relaxed 이라고 나오고 있어. 사람들이 편안한 감정을 느낄 때 이런 중요한

것들이 놓쳐지지 않게 만들어준대. 얘들아, 너네 한번 생각해봐. 너무 편안한 상황이야. 모든 게다 평화로워. 라고 하는 상황에서 뭔가 중요한 거를 잊어버려요? 아니죠. 너무 상황이 복잡하고 일이 많고 할때 내가 해야 될 것들을 까먹잖아요. 자, 그러니까 이때는 relax라고 하는 표현이 와서는 안 되고 어떤 상황에서 뭔가 해야 될 일이 너무 많고 과업들이 마구마구 쌓여져 있을 때 중요한 것들을 까먹지 않도록 보장해 주는 것이 체크리스트다라고 지금 설명해 줘야 되니까 overloaded라고 하는 표현으로 바꿔 주실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할 일이 산더미만큼 쌓여져 있을 때 사람들이 까먹지 않도록 도와주는 게 뭐다? 체크리스트다라고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답은 D, 4번이 될것 같고요. 다음 문장 보시면요. 예를 들어서 treating patients, 어떤 환자를 다루는 겁니다. In intensive care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집중 관리를 받고 있는 환자를 다루는 것은요. can require hundreds of small actions per day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하루에도 수백 개가 넘는 그 행위를 요구하게 됩니다. 그치? 집중 관리를 받고 있는 그 환자의 경우에는 수백 개가 넘는 그런 행동을 요구하기도 하는데, and one small error could cost a life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하나의 조그마한 실수도 그 사람을 죽게 만들 수도 있는 거죠. 즉, 굉장히 과업이 많은데 하나하나가 굉장히 중요하니까 여기서 뭐 해라? 체크리스트 작성해라. 이런 내용이 나오겠죠? 그랬을 때 using checklist, 체크리스트를 사용하는 것은 뭐 하기 위해서? 보장하기 위해서래요. No crucial steps are missed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중요한 단계가 없어지는 것, 즉, 중요한 단계가 놓쳐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체크리스트를 사용하는 것은 has proved to be remarkably effective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자, 증명해 왔대요. 매우 효과적이다 라고 하는 것을 증명해 왔대. 그치, 얘들아. 하나라도 놓치면 안 되는 상황에서 체크리스트를 사용하는 것은 당연히 효과적이었겠죠. 특히나 어떤 분야에서 in a range of medical contexts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 어떤 의학적인 맥락에서 또한 굉장히 effective, 효율적이었을 것이다 라고 하니까 E 또 맞습니다. 자, 뭐로부터 from preventing live infections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당면한 infection이라고 하면 감염이잖아요. 감염을 예방하는 거로부터 폐렴을 줄이는 것까지 굉장히 유용했다 라고 설명해 주고 있으니까 오케이, E도 괜찮은 표현입니다. 자, 그랬을 때이 지문 한 문장으로 정리를 해 보자면, 자, 복잡하고 불확실한 상황에서 알고리즘이라고 하는 거. 즉, 우리 인간이 복잡하고 불확실한 상황에서는 알고리즘보다는 덜 정확하다고 했었어. 그러니까 복잡하고 불확실한 상황에서 알고리즘이라고 하는 것은요, 인간의 판단을 방해하는 무관한 요소를 배제해서 더 정확한 예측을 내놓는다라고 하는 게첫 번째 전반부의 내용이었습니다. 그쵸? 그래서 이러한 알고리즘은 더 인간보다 정확한 예측을 내놓게 되는데, 전문가가 업무에서 과도화, 즉 과부하가 되었을 때 effective checklist, 효과적인 체크리스트를 사용하면 치명적인 실수를 방지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게그 다음 후반부의 내용이었습니다. 그쵸? 그래서 그 내용이 크게 두 가지로 나뉘어서 앞부분은 알고리즘이라고 하는 것이 인간의 판단보다 정확하다라고 하는 내용이었고, 인간의 업무가 너무나도 많을 때 인간의 업무를 정확하게 처리하기 위해서는 효과적인 체크리스트를 사용해야 된다라고 하는 게 뒷부분의 내용이었습니다. 자, 그럼 한 방에 정리 다 되셨죠? 자, 그러면 우리 다음 지문으로 한번 넘어가 볼 거고요. 23번 문제. 2022학년도 10월 학력평가 30번 문제 되겠습니다. 첫 번째 문장부터 한번 살펴보면요. Musical performers and their label union did not perceive early recordings as a threat to their livelihood 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음악 연주자, 그리고 그 음악 연주자의 노동조합 같은 경우는요, 인지하지 않았대. 무엇을? Early recording, 초기의 녹음본이라고 하는 것을 그들의 생계를 위협하는 것이라고 여기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자, 이때 등장하는 뮤지컬 퍼포먼스 같은 경우는 그러면 녹음본을 연주하는 사람이 아니라 라이브 음악을 하는 사람들이었겠지? 자, 그래서 이렇게 음악을 수행하는 사람들과 그 음악을 수행하는 사람들의 노동조합은 처음으로 등장하게 된 녹음본이라고 하는 것을
그들의 라이브 생활, 즉 여기서 말하는 livelihood는 생계죠. 그들의 생계를 위해

위협하는 것으로 인식하지 않았는데 왜 인식하지 않았어? Because the recordings were mostly of poor quality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대부분 녹음본은요 굉장히 질이 안 좋았기 때문이래. 그러니까 아유 녹음본은 절대 내 생계를 위협할 수 없어라고 생각을 한 거죠. 자, 근데 it was not long before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자, 오랜 시간이 지나지 않았다라고 해석할 겁니다. 자, 하지만 오랜 시간이 지나지 않아서 이 음악가들은 began to wonder, 궁금해지기 시작한 거죠. 뭐가 궁금해지기 시작했냐면 whether recordings of popular artists or songs would undermine the demand for live music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진짜 유명한 가수 그리고 진짜 유명한 곡의 녹음본이 이때 녹음본은 절대 위협적이지 않을 거라고 했는데 진짜 유명한 가수 그리고 진짜 유명한 그 곡의 녹음본이 would undermine 저해할까? 우리들의 Live music, 우리가 하는 그 라이브 음악의 수요를 저해하게 될지가 궁금해지게 된 거죠. 그쵸? 자, 그랬을 때 얘들아, undermine, 저해하다라고 나왔는데, 위에서는 사실 전혀 저해할 수 없었는데, 이 후반부에 가게 되면서 어떻게 하게 되었다? 시간이 오래 지나지 않아서 음악가들은 이 사실이 궁금해지게 됐다고 하니까, 오케이, undermine. 저해할지 말지에 대해서 궁금하게 되었다. 1번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랬을 때 하지만 for a time 당분간은요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recorded music 이렇게 녹음된 음악이라고 하는 것은 was too scratchy to pose a serious threat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하지만 오랜 기간 동안 이 녹음본의 음악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도 긁는 소리가 많이 났대요. 뭐가 되기에는요, to pose a serious threat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 라이브 음악을 하는 사람한테 위협이 되기에는 너무 긁는 소리가 많이 난 거죠. 그럼 누가 듣겠어요, 여러분? 라이브 음악을 듣겠지, 그쵸? 자, 그래서 even though 비록 it played in commercial places, 그 녹음본이라고 하는 것이 상업적인 장소에서 연주되어지기는 했지만. And offer a few performance, 그리고 몇몇 음악을 하는 사람들에게 방법을 제공해 줬대요. 어떤 방법을 제공해 줬냐면, to supplement their income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들의 수익을 보충할 수 있을 만한 방식을 제공해 주기는 했지만, 그래서 자, 몇몇 음악가들은 이걸로 먹고 살기도 했겠지. 그러니까 그들의 수익을 보충하다라고 하는 설명은 맞는 설명이겠지. 그래서 몇몇 음악가들은 이걸로 먹고 살기도 했지만 여전히 그 녹음본이라고 하는 음악은 너무 긁는 소리가 많이 났다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네. 자, 그랬을 때 additionally 이에 더해서 during the early days of recording 이러한 녹음의 초기 단계에서는 radio station 그 라디오 방송국은 preferred 무엇을 선호했대요? Using live musicians on their programs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자, 라디오 방송국들은 오히려 라이브 음악을 하는 사람들을 프로그램에 쓰는 것을 선호했대. 왜 그랬을까, 얘들아? 지금 녹음본을 쓰니까 너무 긁는 소리 나고 지지직거리는 소리 나잖아. 그러니까 당연히 라이브 음악을 하는 사람들을 쓰는 거를 선호했겠죠. 오케이. 자, 그러면 3번까지도 지금 무난하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자, 그랬을 때, Sound from live performances. 자, 라이브 공연을 통해서 나오는 소리 같은 경우는요, was better quality. 훨씬 더 품질이 좋았대. 그러면 앞에서 나오는 3번 또한 역시 괜찮다라고 더블 체크. 다시 한번 체크해 볼수 있겠죠. 그래서 라이브 음악을 하는 거로부터 나오는 그 소리라고 하는 것은 훨씬 더 품질이 좋았고, and stations at this time rarely use recordings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이때 당시에 방송국들은요, 거의 뭐를 쓰지 않았다? recordings. 그 녹음된 본을 쓰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지. 왜? 라이브 음악을 통해서 훨씬 더 소리 품질이 좋잖아. 그러니까 이거 썼겠지. 그랬을 때, 방송국들은요, rejected, 거절했다고 합니다. Union demands for employment and decent wages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방송국들은 거절했대. 얘들아, 뭐를 거절했는지 한번 살펴볼 건데, Union, 이때 등장하는 노동조합 있잖아. 어디서 많이 본것 같지 않아? 이때 나오는 노동조합은 누구의 노동조합이야? 앞에 나오는 라이브 음악을 하는 사람들의 노동조합이야. 근데 이 사람들이 무엇을 요구했냐면요. For employment. 우리 좀 써주세요. 고용. 그리고 and decent wages 이라고 하면 적절한 임금.

임금을 주세요라고 하는 그 수요를 거절할까, 얘들아? 라이브 음악을 하는 사람들이 우리 방송국에 와가지고 공연을 해줘야 돼. 그러면 우리 고용해주세요. 우리에게 적절한 임금을 주세요라고 하는 그러한 demand, 요구를 거절하는 게 아니라 뭐 했을 거야? 존중해 줬겠죠. 그러면 이때 rejected가 아니라 respected 이라고 하는 표현으로 바꿔서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얘들아. 그런데 선생님이 가끔 이제 듣는 질문이 있는데, 쌤, 그러면 무조건 respected 이라고 하는 표현만 써야 돼요? 라고 물어보신다면 아니에요. 일맥상통하게 내용이 잘 흘러갈 수 있으면 다른 단어로 바꿔보셔도 되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바꿔볼 수 있는 여러 단어들은 스스로 한번 영어 단어장을 보면서 찾아봐야 돼요. 여기서 어떤 내용이었냐면, 이 방송국들은 그 노동조합의 요구를 존중해 주었다. 근데 얘들아, 받아들였다도 되잖아. accepted를 써도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 문맥에서 다양한 단어가 쓰일 수 있구나라고 하는 거는 스스로 한번 찾아보면서 여러 단어들을 넣어보는 그런 시도를 하셔야지 여러분 영어 실력이 높아집니다. 아셨죠? 그래서 쌤이 지금 제공해주는 거는 respected이라고 하는 한 가지 단어지만 여러 가지 단어가 올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 반드시 머릿속으로 생각해 두세요. 자, 그랬을 때왜 그런 거냐면요. The alternative use of recording 이라고 나오고 있잖아. 그 라이브 음악을 안 쓰면 그 대안으로는 뭘 써야 돼? recording. 그 녹음본을 써야 되는데 그 녹음본이라고 하는 것이요. was even less attractive. 심지어는 너무 덜 매력적이었기 때문에 이 지금 라이브 퍼포먼스, 그 라이브 공연을 하는 사람들이 요구하는 그 요구는 받아들여졌겠지. 존중되어졌겠지. 오케이. 그래서 4번. 이 틀린 표현 되겠고요. They made it forced to employ orchestras. 그 방송국들은요, 어떤 노력을 했냐면요, orchestra, band, 그리고 vocalist, 그 가수들을 초청하는 거, 고용하는 노력을 했다고 합니다. To perform on radio program, 그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공연할 수 있도록 공연하는 데 노력을 기울였다. 자, 그래서 there are relative balance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상대적인 균형을 이루게 된 거죠. 무엇과 무엇 사이의 균형을 이루게 되었냐면요. 자, 라이브 음악과 그리고 technology in the early innovation stages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초기 혁신 단계에서는 이런 기술과 그리고 라이브 음악 사이에 균형을 어느 정도 이루게 되었대. 완전 초기 단계에서는 라이브 음악만 했는데, 자, 조금씩 발전하게 되면서 기술과 그리고 라이브 음악 사이에 균형을 이루게 되었고요. With increase improvement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점점 높아진 발전. 자, 뭐에 있어서 점점 발전이 일어나게 되었냐면, electrical recording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이런 전기 recording. 여기서 말하는 녹음본이죠. 이렇게 전기 녹음본이 점차적으로 발전되게 됨에 따라서. 자, 그럼 얘들아, 녹음본이 발전했대. 그럼 이때 등장하는 balance, 균형이라고 하는 거는 바뀔 수 있는 거 아니야? 라이브 음악이 줄어들고 결국에는 기술이 조금 더 높아질 수 있었겠지. 왜? 지금 품질이 향상되고 있잖아. 자, 그래서 이런 사이에 balance는요, however, This balance soon change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이때 앞서서 이루고 있던 라이브 음악과 그 녹음본 사이의 균형은 곧 바뀌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니까 오케이, 5번도 맞는 표현 되겠습니다. 맞죠? 자, 그랬을 때이 내용 한 문장으로 정리해 보면 어떻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까? 초기 녹음본이라고 하는 것은 음질이 너무 낮았어. 지지직 소리가 났단 말이야. 그래서 라이브 음악의 수요를 undermine, 약화시킬 정도로 위협적이진 않았죠. 그래서 라이브 음악의 수요가 높았단 말이야. 그래서 방송국은요, 녹음 대신에 라이브 연주자를 더 preferred, 선호했다. 자, 그런데, 그리고 노조의 요구를 respected, 존중해 줄수 있었다는 거죠. 왜? 여기서 말하는 노조가 누구야? 라이브 음악을 하는 사람들이잖아. 그래서 그 사람들의 요구를 존중을 했는데 점차적으로 이 녹음본의 음질이 높아지게 됨에 따라서 기술과 실현 사이의 균형이 뭔가 변화가 일어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내용으로 흘러갔습니다. 맞죠? 자, 그랬을 때 우리는 24번 문제로 한번 넘어가 보게 될 거고요. 2022학년도 3월 학력 평가 30번 문제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 어떻게 시작하고 있냐면요. Just says

There is a tendency to glorify technological progress이라고 나오고 있어. 얘들아, just as라고 하는 표현에 지금 밑줄이 그어져 있습니다. 뭐뭐인 것처럼이라고 쓰여져 있거든. 여러분, 이 표현 몰랐다면 같이 한번 형광펜 치고 뭐뭐인 것처럼이라고 한번 써볼 겁니다. 자, 뭐인 것처럼 there is a tendency,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기술적인 발전을 미화하는 경향이 있는 것처럼. 자, 기술이 발전되기 때문에 됨에 따라서 이런 것을 미화하는 경향이 있는 것처럼 there is a counter tendency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반대인 경향이 있다고 말하는 거죠. 어떤 반대인 경향인 거냐면 to expect the worst of every new tool or machine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모든 새로운 도구, 모든 새로운 기술의 가장 최악인 점을 예측하는 그러한 counter tendency, 반대로 반대인 경향이 있다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는 거죠. 즉, 뭔가 새로운 기술이라고 하는 것을 엄청 찬양하고 미화하는 관점이 있는 반면에 그거의 최악인 점들만 예측하는 경향도 있을 수 있다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랬을 때 그 플라톤의 이러한 책에서는요, 소크라테스는요, bemoaned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한탄했다고 합니다. 뭐에 대해서 한탄했대요? The development of writing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어떤 쓰기의 발달에 대해서 한탄했대. 자, 얘들아, 그럼 이때 발달이라고 하는 게 괜찮은지 한번 살펴보자면 앞에서 무슨 내용이 나왔어? 어떤 발전의 이야기가 나왔어. 그래서 progress라고 하는 키워드도 쓰여졌고요. 모든 새로운 도구, 모든 새로운 기술이라고 하는 새로운 거, 즉 발전되는 거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거든. 그러니까 이때 등장하는 소크라테스도 글쓰기의 발전에 대해서 한탄했다라고 나오는 내용 너무 괜찮습니다. 자, 그런데 1번은 괜찮다고 하고 넘어가는데 뒤에 혹시 한 번 더 나오면 크로스체크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랬을 때 he feared that 그 소크라테스는 뭐가 두려웠냐면요. As people came to rely on the written word as a substitute for the knowledge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사람들이 점차적으로 어디에 의존하게 되었냐면요. 이 글쓰기라고 하는 거에 의존하게 되었대요. 그런데 어떻게 의존하게 되었대? As a substitute for the knowledge they used to carry inside their head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들이 원래는 머릿속에 가지고 다니던 그 정보의 대체물로 글쓰기에 너무 의존을 많이 하게 됐대. 즉, 여기서 말하는 글쓰기에 너무 의존을 많이 하게 됐다는 말은 글쓰기가 발전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말이니까 1번은 확실히 맞네. 그치? 자, 그래서 사람들이 원래는 머릿속에 가지고 다니던 정보를 너무 글쓰기에 의존을 하게 되면서 they would, 그 사람들은 아마도 cease to exercise their memory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들의 기억력을 발휘하는 것을 멈출 것이다 라고 하는 걸 두려워했대. 아, 너무 모든 걸 다 적어놓으니까 그들 스스로 기억력을 exercise 하면 발휘하다 라고 해석했거든요. 여러분, exercise 운동하다 라고만 해석한다면 이 뜻도 한번 적어놓으세요. 그래서 사람들이 모든 걸 다 적어놓으니까 그 기억력을 발휘하는 것을 멈출까와 두려운 거죠. 그리고 결과적으로는요, became forgetful, 모든 것을 다 잊어버리게 될까봐 그것을 이제 두려워한 겁니다. 자, 그럼 이때 등장하는 2번의 substitute, 대체물이라고 나오고 있는데 자, 우리가 원래는 다 머릿속에 기억했던 것을 이제는 대체적으로 어떻게 쓰는 거야? 기록해 놓는다고 말해주고 있으니까 substitute, 대체하는 걸로 잘 쓰이고 있습니다. 자, 그랬을 때 and because they would be able to receive a quantity of information without proper instruction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리고 그 사람들이 무엇을 받을 수 있냐면 많은 양의 정보를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뭐 없이 적절한 교육 없이 너무 많은 정보들을 갖게 되면서 they would be thought very knowledgeable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 사람들은 매우 유식하다라고 인식될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자, 얘들아, 무언가를 항상 기록하게 되면서 기록이 가능하다는 말은 다른 사람들한테 전달이 가능하고 그 전달된 걸 읽을 수도 있다는 거잖아. 그러니까 아, receive a quantity of information, 정보의 양이 굉장히 많아진다는 겁니다. 근데 대신에 뭐 없어, 교육 없이 전달되는 정보의 양이 굉장히 많아지다 보니까 사람들이 굉장히 유식하게 생각이 되어진대. 자, when they are for the most part, 대부분의 경우에는 quite ignored,

무지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굉장히 유식하다고 인지되어진다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지. 자, 그래서 모든 것들이 많이 쓰여지게 되면서 정보를 많이 얻게 되고 그것이 결국에는 사람들이 유식하게 만들어준다라고 말해주고 있으니까 receive a quantity of information 하는 표현은 맞는 거겠죠. 많은 양의 정보를 받는다는 거니까. 자, 그랬을 때 소크라테스가 어떤 점을 지금 두려워하는지 여러분 다 알고 있겠죠. 그랬을 때 사람들이 너무 많은 정보를 받는데 교육 없이 받게 되니까 그냥 겉모습만, 겉보기에만 유식하게 된다라고 하는 걸 두려워하고 있는 거네요. 그랬을 때 they would be filled with conceit of wisdom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 사람들은 뭐로 가득 차 있을 수 있어? 어떤 지혜의 자만심으로 가득 차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뭐 대신에? 진짜 지혜 대신에 지혜의 자만심으로 가득 차게 되는 거죠. 뭐 때문에? 글쓰기 때문에. 자, 그랬을 때 소크라테스는요, wasn't right. 올바르지 않았다. 지금 여기서 이 말은 그럼 틀렸다는 말이네. 그러면 뒤따라 나오는 이 부분이 지금 틀린 내용이 나와야 돼. 맞죠? 자, 그럼 한번 살펴볼게. 소크라테스는 올바르지 않았다. 즉, 틀렸다. 라고 하는 건데요. The new technology did often have the effect he feared.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자, 새로운 기술이라고 하는 것이 종종 어떤 효과를 가지고 있기는 했대요. 그가 두려워했던. 즉, 사람들이 너무 겉모습만 지금 여기서 말하는 것과 같이 지혜에 자만심만 가득 차 있어 라고 하는 그가 두려워하는 영향을 가지고 있기는 했다 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어. 그러면 얘들아, 소크라테스가 두려워하는 영향이 이 때문에 그럼 그가 올바르지 않은 게 아니지. 그러면 즉 여기서 말하는 거는 right이 나와야 될 게 아니라 wrong이 나와야 될 겁니다. 즉 여기서 말하는 건 소크라테스는 틀리지 않았다라고 지금 설명해 줘야 되는 거지. 왜? 새로운 기술이라고 하는 것은 종종 그가 두려워하는 영향, 두려워하는 효과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소크라테스는 틀린 게 아니야. 틀린 거는 아니지만 but he was short-sighted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는 굉장히 근시안적이었던 거죠. 즉, 너무 앞부분만 본 거야. 그는요, he couldn't foresee, 예견할 수 없었다고 합니다. 자, 너무 근시안적이니까 예견할 수 없었다라고 하는 거 5번도 한 큐에 해결할 수 있겠네요. 자, 그랬을 때 그는 너무나도 근시안적이어서 뭐 할 수 없었다? 예견할 수 없었대요. The many ways that writing and reading would serve to spread information, spark fresh ideas, and expand human knowledge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너무 앞만, 근시안적인 시야만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뭐를 예견할 순 없었대요? 많은 방식은 방식인데 글쓰기와 그 글 쓴 것을 읽는 것이 세 가지 역할을 할 수 있었다는 것을 예견할 수 없었다라고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이런 글쓰기와 읽기라고 하는 것이 serve to spread information, 정보를 확산시키는 데 역할을 했고요. 두 번째, spark fresh ideas. 어떤 거를 역할을 했대? 뭔가 새로운 아이디어가 발생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었고요. 세 번째, expand human knowledge, if not wisdom.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지혜는 아니더라도 인간의 지식을 확장할 수 있다. 라고 하는 많은 방식을 예견하지는 못했다. 라고 말해주고 있죠. 자, 그러니까 우리 이 질문은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소크라테스는요, 쓰기 기술이 기억의 substitute, 대체물이 되어서 인간이 외면적인 지식에만 치중하게 만들 것이라면서 문자의 발전을 어떻게 말했어? 부정적이게 말했지. 여기서는 bemoaned라고 하는 한탄하다라고 하는 표현이 등장했었습니다. 그래서 아, 쓰기 기술이 뭔가 안 좋은 것 같아 라고 말을 했지만 독서와 쓰기가 지식을 확장하고 맨 마지막 문장이었죠. 지식을 확장하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spark, 촉진해내는 순기능을 foresee, 예견하지는 못했다라고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오늘의 마지막 문제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25번 문제고요. 2022학년도 3월 학력평가 42번 문제죠. 자, 첫 번째, 어떻게 시작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In what a plant knows. 얘들아, 지금 이탈릭체로 되어져 있으니까 이 부분을 해석하실 필요는 없어요. 뭔가 책 이름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what a plant knows라고 하는 그 책에서는요.
the biologist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생물학자인 이 사람은요, describes 무엇을 묘사했냐면 sophisticated information processing capacity 라고 하는 것을 묘사했다 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어. sophisticated 이라고 하면 굉장히 뭔가 세부적인 면밀한 이런 뜻이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세심한 information processing capacity 라고 하면 정보 처리 능력이죠. 굉장히 세심한 정보 처리 능력에 대해서 묘사했다고 합니다. 자, 근데 그 정보 처리 능력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that plants use to control their movements 이라고 나오고 있어. 식물이 그들의 움직임을 통제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정보 처리 능력이라고 하는 걸 묘사했대. 자, 뭐에 대응해서? In response to stimulation, 어떤 자극에 대응해서 그 식물들이 움직임을 통제하기 위한 어떤 거? 정보 처리 능력에 대해서 서술했다고 합니다. 자, 얘들아 조금 이제 의문스럽죠? 우리는 식물이 움직일 수 있다고 보통 생각을 하세요? 쌤은 맨 처음에 식물은 움직일 수 없다고 생각을 했거든. 근데 여기서는 식물이 본인의 움직임을 통제할 수 있는 정보 처리 능력이라고 해가지고 조금 의아하다라고 생각을 하긴 했었어요. 자, 어떤 내용이 펼쳐질지 한번 살펴보자면 Plants, not only A, but also B 라고 하는 수거 표현 바로 보이실 겁니다. 자, 식물은요, 뭐 할 뿐만 아니라 not only follow the sun by bending their stems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들의 줄기를 구부림으로써 해를 따라갈 뿐만 아니라 그쵸? 여러분, 해바라기 같은 거 한번 보시면 해가 이동함에 따라서 그 줄기를 구부린다 라고 하는 거 여러분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그쵸? 그래서 식물들은요, 뭐를 구부릴 뿐만 아니라 본인의 줄기를 뭐 하기 위해서 해를 따라가기 위해서 구부릴 뿐만 아니라 They align their leaves in such a way 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러한 방식으로 그들의 이파리를 배열한다, 정렬한다 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때 등장하는 그러면 얘들아 in such a way는 뭘까? 이러한 방식으로 앞에서 나오고 있는 해를 따라가는 방식으로 그들의 잎사귀를 정렬시켜 놓는데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얘들아 해가 여기에서 뜨면 그 식물 같은 경우는 이파리를 어디에다가 놓는다는 거야? 배열한다는 거야? 여기다가 이파리들을 배열한다는 거죠. 자, 어떤 as to maximize exposure to light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뭐 하기 위해서? 그 빛에 대한 노출을 최대화하기 위해서. 얘들아, 빛에 대한 노출을 최대화하는 거 맞아? 맞지. 그래서 이 빛을 더 많이 받기 위해서 본인의 이파리들을 그 햇빛 쪽으로 지금 정렬해 놓는다고 하는 거니까 maximize라고 하는 표현 너무 잘 나왔습니다. 그래서 빛에 대한 노출을 높이기 위한 거, 최대화하기 위한 것인데 and thereby 그렇게 함으로써 promote growth. 결국에는 뭐 하기 위함이야? 성장하기 위함이죠. 더 잘 자라나기 위해서 해 쪽으로 뭔가 줄기를 꺾기도 하고 이파리를 이쪽으로 배열하기도 한다는 겁니다. 자, 이거를 이 저자는 움직임, 식물의 움직임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랬을 때 some plants, 몇몇 식물들은요 actually anticipate sunrise from memory 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몇몇 식물들은 그 기억을 통해서 해가 뜨는 것을 예측한다고 합니다. 아, 한 6시쯤 되면 이제 해가 뜨겠지? 라고 예측을 하기도 한대요. 뭐를 통해서? 기억을 통해서. And even when deprived of solar signals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이런 태양계의 신호가 결핍되어져 있을 때도 즉, 뭔가 실험자가 어떤 암실에 가둬놨어, 식물을. 그러면 이때 해가 뜨지 않을 거잖아. 이러한 상황에서도 retain this information, 이런 정보를 가지고 있는데. 아, 6시쯤 되니까 아, 해가 뜰 것 같은데 라고 하는 정보를 가지고 있는다고 합니다. For several days, 며칠 동안은. 그러니까 얘들은 기억력도 가지고 있다라고 지금 설명해주고 있네요. 자, 그런데 In Brilliant Green이라고 나오고 있는 이 책에서는요. 이 저자, 그리고 이 저자는요. argue that 뭐라고 주장을 하냐면 얘들아, 모든 거 하나하나 이름을 다 해석하실 필요 없어요. 그래서 이 책에서 이 저자와 이 저자는 뭐라고 말해주고 있냐면요. Plant possesses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자, 식물들은 possess, 가지고 있는데 not only A, but also B. 이제 구문 표현 보이시죠? 뭐뿐만 아니라 무엇을 가지고 있다라고 지금 설명을 해주고 있냐면요. The sense of sight, touch, smell, and hearing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어떤 보이는 거, 감각으로 느껴지는 거, 냄새를 맡는 거,
그리고 귀로 듣는 것과 같은 감각뿐만 아니라, but also

more than a dozen other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뭔가 열몇 개 정도 되는 더 많은 감각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인간이 가지고 있지 못한. 즉, 인간이 없는 다른 감각 능력도 가지고 있다라고 지금 설명해주고 있네. 자, 얘들아, 앞에서 나오는 게 다 뭐야? Sight, touch, smell, hearing이라고 하는 게 다 감각이잖아. 그치? 자, 그런데 이런 감각뿐만 아니라 인간이 가지고 있지 못한 다른 감각들도 있다라고 지금 설명해주고 있는데 얘가 맞는지 한번 보자면요. 예를 들어서 The roots of plants, 그 식물의 뿌리 부분은요. Sense, 느낄 수 있습니다. 자, 얘들아, 느낄 수 있다고 했잖아. 그러면 지금 여기 B번에 등장하고 있는 sensory capacity가 맞는 내용이겠죠. 그래서 그 감각 능력이라고 하는 것이 있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 인간이 가지고 있지 못한 감각 능력을 가지고 있대. 예를 들어서 그 식물의 뿌리 같은 경우는요. 무엇을 느낄 수 있냐면 미네랄과 물의 함량을 느낄 수 있다고 합니다. 어디에서? 그 토양이 가지고 있는 미네랄 그리고 그 물의 함량에 대해서 느낄 수 있고요. And alter, 바꿀 수 있대. Their direction of growth accordingly. 이에 따라서 그들의 성장 경로를 바꿀 수도 있다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어. 그러니까 아 뭔가 내가 뿌리를 내리고 있었는데 이쪽 땅에 더 물과 미네랄 함량이 많으면 뿌리를 이쪽으로 더 많이 뻗어낼 수도 있다라고 지금 설명해주고 있는 거죠. 그랬을 때 some are reluctant to 몇몇 사람들은 reluctant to라고 하면 뭐뭐 하기를 꺼려하다라는 뜻이잖아요. 몇몇 사람들은 뭐 하기를 꺼려하냐면 label plant movement as behaviors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이런 식물의 움직임을요 행동으로 명명하는 것을 꺼려한대. 자, 왜 행동으로 명명하는 걸 꺼려하냐면 since they lack nerves and muscles 그 식물들은 신경이나 근육이 없기 때문에 이런 움직임들을 행동이다라고 명명하는 것을 꺼려한대. 그치? 얘들아, 여기서 nerves, 신경이나 근육이 없기 때문에 꺼려한다라고 하는 지금 문맥이 너무 잘 매끄럽게 나가고 있죠. 하지만 Just as they able to breathe without lungs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식물들이 폐라고 하는 거 없이 숨을 쉬기도 하고 그리고 digest nutrition without a stomach 배 없이도 영양분을 소화를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plants have the ability to move 그 식물은 움직일 수 있는 능력이 있다 라고 지금 저자는 꾸준히 똑같은 말을 이어가면서 해주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we should not dismiss 우리는요 묵살해서는 안 됩니다. 즉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라고 좀 설명해 주고 있어. 무엇을 묵살해서는 안 되냐면 the absence of behavior capacity in an organism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 유기체에 움직일 수 있는 능력의 absence 하면 부재거든요. 얘들아 방금 앞 문장에서 뭐라고 했었어? 식물들은 움직일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했어. 그러면 다음 문장에서 뭐라고 생각해야 돼? 아, 식물에 이런 움직일 수 있는 능력을 묵살해서는 안 된다 라고 나와야지 맞잖아. 그래서 여기서는 absence가 아니라 무슨 표현으로 바꿔야 된다? presence라고 하는 존재라고 하는 표현으로 바꿔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식물이라고 하는 유기체가 가지고 있는 행동의 역량이라고 하는 것의 존재를 묵살해서는 안 된다 라고 가야지 맞겠죠. 자, simply because it lacks the physiological mechanism. 그것이 단순히 생리학적인 기제, 생리학적인 메커니즘이 없다고 해서 뭐를 무시해서는 안 된다? 이러한 행동적인 능력의 존재를 무시해서는 안 된다로 바꾸면 좋겠죠. 자, 그랬을 때 Plants clearly sense the environment, learn, store information, and use that information to guide movements. They behave 이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자, 식물은요, 명백하게 그 환경을 sense, 감지하고 있고요, 배우고요, store information, 정보를 저장하기도 하고, use that information, 그 정보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뭐 하기 위해서? To guide their movements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들의 움직임을 지도하기 위해서 그 정보를 사용하기도 하는 거죠. 여기서 저자가 진짜 말하고자 하는 바는 뭐예요? 식물이라고 하는 것은 behave, 진짜 행동할 수 있다 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one might say that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할 수도 있대요. There is a certain intelligence to their behavior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심지어 어떤 사람은

0: 이렇게 말하기도 한데요. 어떤 지능이라고 하는 것이 있다라고 말하기도 한대. 뭐에 있어서? 그 식물의 행동에 있어서 지능이 있다라고 말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왜? 스스로 판단해서 움직이잖아요. 이쪽에 더 물이 많다. 이쪽에 더 미네랄이 많다 하면 이쪽으로 뿌리를 내리는 그 행동을 하니까 어떤 사람은 지능이 있다라고까지 말을 하는데요. This is true. 자, 지능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라고 말해주고 있지. 자, 모인 한, intelligence, 지능이라고 하는 것이 정의되어지는 한, 어떤 측면에서 정의되어지냐면요. The ability to solve problems through behavior interaction with the environment. 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자, 환경과의 상호작용, 즉, 행동적인 상호작용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 의 측면에서 지능을 바라본다면, 정의한다면, 이렇게 한다면 우리는 그 식물이 지능을 가지고 있다라고 판단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rather than with respect to mental capacity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정신적인 능력의 측면에서만 보지 말고 지능을 뭐라고 본다면 그 환경과의 행동적인 상호작용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의 측면에서 본다면 식물도 무엇을 가지고 있을 수 있다? 지능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있을 수 있다라고 지금 저자는 계속 반복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때 환경과의 상호작용이라고 하면 이 상호작용 맞니? 맞지. 왜냐하면 이 환경과의 상호작용이라고 하는 게 뭐야? 내가 햇빛이 부족하니까 햇빛을 더 얻기 위해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상호작용하면서 발전하고 그쪽으로 뿌리를 내리기도 하고 그쪽으로 줄기를 꺾기도 하는 그런 상호작용을 말하는 거니까 2번도 괜찮습니다. 자, 그러면 이 지문을 한 문장으로 정리를 해보자면 식물은 비록 신경이나 근육과 같은 physiological mechanism, 생리적인 mechanism, 기재 같은 것은 없지만 환경을 인지하고 그리고 정보를 저장해서 빛 노출을 극대화하는 등 환경과의 뭐를 한다? 이게 중요한 표현이죠. 환경과의 상호작용을 한다. 그래서 문제를 해결하는 뭐가 있다? 이 저자는 intelligence, 지능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 그래서 그것은 행동, act라고 하는 것, behave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게 된다라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도 기출문제 푸느라 너무너무 수고 많으셨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른 기출문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
1: Oh,
2: 이 분위기?
3: 고수익에 원금까지 보장된다고?
2: 그렇다니까.
4: 저 분위기? 따라간다면?
5: 이분 위기.
6: 뭐야 이거?
5: 저분 위기.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금융,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꼼꼼하게 살펴보고 신중하게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Mathematikmeister. 2027학년도 수능 완성 독일어 강의를 맡은 김은경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9회 실전 모의고사 후반부 파트를 풀어볼 예정이고요. 후반부에는 늘 문법의 팁스가 있습니다. 자, 오늘은 어떤 내용을 정리하게 될 건지 빨리 만나보고 싶으시죠? 그 전에 우리 18번째 문제부터 같이 한번 풀어보고 가도록 할게요.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을 보기에서 찾아 순서대로 바르게 배열한 것은 이라고 했어요. 일단 상황이 어떤 건지 보려면은 밑에 나와 있는 보기를 먼저 보는 게 좋습니다. 라고 했는데 Is das alles? 이게 단가요? Kann ich Ihnen helfen? 제가 도와드릴까요? 아니면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뭐 찾으세요? 이런 표현이잖아요. 딱 적어보니까 상점 대화구나. 라고 하는 거 알 수 있어요. Haben Sie sonst noch einen Wunsch? 그

그랬더니, 아, 네, 저는 연필을 넣을 주머니가 필요합니다. 가방이라고 해석해도 되지만, 가방은 좀큰 거니까, 연필을 넣을 주머니나 가방이 필요해요. 라고 했네요. 여기 있습니다. 라고 하고선 그 찾는 물건을 준 거죠. 그랬더니 또 물어봅니다. 종업원이 보통 이때 되면 더 필요한 거 없으세요? 아니면 이게 단가요? 뭐 이런 거 물어봤을 거예요, 여러분. 더 필요한 거 없으세요? 또는 이게 단가요가 두 개가 있어요. Ist das alles? 라고 하는 표현이랑 Haben Sie sonst noch einen Wunsch? 라고 하는 질문이 있어요. Ist das alles는 더 필요한 거 없으세요? 라고 묻는 표현이고요. Haben Sie sonst noch einen Wunsch? 라고 하면 뭔가 더 찾으시는 게 있으세요?를 묻는 표현이에요. 자, 볼게요. 없으세요와 있으세요의 차이인 거예요. 그러니까 자, here bitte 하고선 뭐라고 질문했더니 Geben Sie mir bitte noch ein Schreibheft. 네, 저 노트한 건 또는 메모할 만한 공책 한 권만 주세요라고 한 거예요. 일단 두 개가 다 돼요. Ist das alles?라고 했더니 Ist das alles?라고 물어보면 일단은 이게 뭔가가 더 필요하면 Nein, ich hätte gern이라고 하던지 그 다음에 아니면 Ja, das ist alles라고 해서 요 질문은 결정 의문문입니다. Ist das alles는 즉 Ja, Nein에 대한 응답 표현이 들어가야 되죠. 그럼 Ja, Nein 있어요, 없어요? 없네요. 그러면 아는 일단 들어가기가 어렵겠다라고 하는 거 일단은 생각하고 제를 먼저 넣어볼게요. Haben Sie sonst noch einen Wunsch? 그 밖에 또 다른 필요한 게 있으세요? 원하시는 바가 있습니까? 라고 하는 문구를 썼어요. 그랬더니 아, 네, 뭐 주세요라고 얘기할 수 있죠. 일단은 제를 여기에 넣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아, 남아 있는 거뭐 남아 있어요? 이게 단가요?라고 했더니 이번에 응답 표현에 야가 나왔고. 알레스도 났어요. 네, 그게 답니다. 즉, 더 필요한 거 없습니다. 라고 하는 표현이죠. 그래서 빈칸에 들어갈 말을 보기에서 찾아 순서대로 바르게 배열하면 me, ge, a 순으로 바열한 3번이 정답이에요. 여러분, 카니시는 할센이라고 하는 종업원이 하는 표현 외에 was kann ich für Sie tun? tun 동사 쓰기도 하고요. 아니면 was brauchen Sie? 뭐 필요하세요? 또는 bitte schön, Sie wünschen 이런 표현 등을 써서 뭘 찾으세요? 뭘 도와드릴까요?를 묻는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Ist das alles? Haben Sie sonst noch einen Wunsch?가 비슷한 상황에서 쓰이긴 하는데 뒤에 나오는 응답 표현상으로 우리가 조금 구분해서 활용해야 되는구나라고 하는 걸 여러분 잘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상황에선 다될것 같은데 시지만 그게 아닌 거 있거든요. 자, Haben Sie sonst noch einen Wunsch?에서 야라고 대답을 하면 원하는 게더 있어야 돼요. 근데 지금 그게 아니라 아, 괜찮습니다라고 하는 응답 표현으로 끝났잖아요. 그러면 뭐는 체는 절대로 요 마지막 자리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각각의 응답 표현과 그다음에 대화 맥락상 답으로 이어질 수 있는 거 아니면 답을 만들기 위해서 꼭 필요한 어떤 답변 표현, 응답 표현은 뭐가 있지라고 하는 걸 같이 정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계속해서 19번째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광고문에서 언급되지 않은 것은 이라고 있어요. Suchen Sie eine schöne Ferienwohnung in Hamburg? Unsere helle Wohnung liegt in der Stadtmitte. Supermärkte, Restaurants und die U-Bahn sind in der Nähe. Die Wohnung hat ein Schlafzimmer mit zwei Betten, ein Wohnzimmer mit Sofa, eine moderne Küche und ein Bad. Preis 80 € pro Nacht 하고서는 연락처 지금 두 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함부르크에서 예쁜 Ferienwohnung 휴가 장소를 찾고 있으신가요? 휴가용 숙소를 찾고 계세요? 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우리의 밝은 집은 어디에 있어요? In der Stadtmitte. 시내, 도심에 위치합니다. Supermärkte, 슈퍼마켓들 복수형이고요. 그 다음에 Restaurants, 식당들, 그리고 지하철역이 In der Nähe, 근교에 있어요. 멀지 않은 곳에 있다. 라고 했습니다. 이 집에는 뭐가 있나 봤더니, 일단 침실이 있는데, 침실에는 zwei Betten. 침대가 두 개에 있어요. 침대가 두개 있는 침실이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Wohnzimmer, 거실이 있는데, 거실은 어떤 가구가 들어가 있어요? 소파가 있는 거실이 하나 있습니다. 라고 했어요. 그리고 또 뭐가 있어요? Eine moderne Küche. 아주 현대적인 부엌이 있습니다. 라고 했고, 그 부엌에는 부엌이랑 또 뭐가 있어요? Ein Bad. 욕실이 있어요. 즉, 욕조가 있는 욕실이 있다는 뜻이죠. 샤워기만 있는 이런 시설이 아니라 마트가 있다라고 했고요. 1박에 80유로입니다라고 했어요. 이거 호텔방이 아니라 집을 빌리는 거거든요. 이 집을 이런 부대시설이 갖추어진 이 Ferienwohnung을 1박에 80유로에 당신이 빌릴 수 있어요라고 했고 아래쪽에 연락처가 나와 있습니다. 가격 나와 있죠. 1박에 80이다. 침실이랑 거실에 어떤 가구가 있는지 구체적으로 언급이 되어 있었거든요. 위치는 여러분 위쪽에 보면

Innenstadtmitte라고 해서 시내에 위치합니다라고 했어요. 크기 봤더니 이 정도 되면은 크기가 어느 정도 될까? 여기 만약에 혹시라도 groß라고 하는 형용사가 나왔으면 크기에 대한 그래도 약간 간접적인 언급이 있었던 건데 실제로 크기다라고 하면 몇몇몇 하고선 Quadratmeter 등이 나와야 되거든요. 그 내용이 나와 있지 않아요. 그래서 언급되지 않은 건 4번이고요. 방의 종류는 Schlafzimmer, Wohnzimmer 등의 방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에요. 4번. 광고문의 내용은 좀 독일어로 많이 어렵게 제시가 되어 있었는데 문항은 그래도 한국어로 제시되어서 일치하는 여부들의 키워드들을 찾으면 되는 문제였어요. 20번 문항 보도록 할게요. A와 B가 대화하고 있는 시각으로 알맞은 것은? 이라고 했습니다. Heute schneit es. Ja, aber gegen 2:30 soll es wieder schön werden. Genau, in 3 Stunden soll die Sonne wieder scheinen. Dann lass uns zusammen spazieren gehen. 이라고 했어요. 오늘 눈 온대. 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맞아, gegen 2:30. 시각 표현 앞에 gegen 쓰이는 거는 뭐뭐쯤이죠. 그쵸? 몇 시쯤이에요? 2:30라고 했으니까 오후 1시 30분이겠네요. 그쵸? 1시 30분쯤에 뭐 한다고요? 다시 schön werden. 날씨가 좋아질 예정이래. 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어, 맞아. 라고 하고선 3시간 뒤면 Sonne wieder scheinen. 햇살이 화창하게 내려비칠 예정이래 라고 한 거예요. 내려비출 예정이다. 그러면 아 그러면 last once 라고 했어요. 그때인 거죠. 나니까 그러면 우리 그때 뭐 하자고요? 함께 산책 가자 라고 한 거예요. 여기에서 원했던 거는 A, B가 대화를 나누고 있는 시각입니다. 즉 1시 반이 되면 날씨가 다시 좋아진다. 즉 눈이 그치고 날이 갠다라는 표현을 쓴 거예요. 그런데 그게 언제라고 얘기했어요? 아, 3시간 뒤면 맞아, 날씨가 다시 좋아진다 하더라 라고 했어요. 다시 해가 비춘다 라고 했어요. 즉 13시 30분에서 몇 시간? 3시간을 빼면 지금 현재 이 대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시각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마이너스 3 하면 돼요. 몇 시예요? 10시 30분이죠. 정답은 1번입니다. 여러분 혹시 10시 30분을 독일어로 어떻게 표현하는지는 알고 계시죠? Halb elf 라고 해요. 만약에 24시간제로 이 시각을 표현을 하면 10 Uhr 30 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보통의 경우에는 이런 대화가 우리 몇 분의 시간이 남았어. 그러면 아 몇 분 정도 시간이 남았네. 뭐 그러면 영화가 시작하는 시각은 이렇게 나왔는데 그게 아니라 앞으로 날씨가 어떻게 변화될 건데 그게 몇 시간쯤 후야 이렇게 하고선 현재 시각을 계산하게 한 지금까지 우리가 봤던 문제랑은 조금 다른 대화 구조로 구성이 되어 있었던 문항이에요. 의사소통 기능 영역의 오늘의 마지막 문제인 21번 문제 보겠습니다.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지 않은 것은? 이라고 했어요. Haben Sie Hosen? 그랬더니 Ja, was für eine suchen Sie? 라고 했어요. Ich suche eine Hose für die Gartenarbeit. Hier haben Sie welche. Wie finden Sie die schwarze Hose? 그랬더니 우리가 원하는 빈칸 여기 있고요. Darf ich die mal anziehen? 이라고 했습니다. 자, 이 대화는 상점 대화인 거예요. Haben Sie Hosen? 이라고 했거든요. 바지 있으세요? 라고 물어본 거예요. 그럼 A가 누구예요? 손님이에요. Gast이고 B가 Was für eine suchen Sie? 라고 해서 대명사를 썼네요. Eine는 뭐를? Hose를 받은 대명사입니다. Was für eine 어떠한 종류의 것을 원하시나요? 를 묻는 Verkäufer 종업원이고요. 그랬더니 손님이 나는 Gartenarbeit 정원에서 일할 때 쓸 작업복에 원예용 바지를 찾고 있습니다. 라고 한 거예요. 밖에서 일할 때 필요한 Für die Gartenarbeit 이라고 했네. 아, Hier haben Sie welche 라고 해서 welche는 복수형을 수식하는 대명사라고 했어요. 여기에 그런 것들이 있네요 라는 표현이에요. 여기에서 뭐뭐가 있어야 돼 라고 했으니까 한 벌만 있진 않을 거잖아요. 그치? 원예용 바지가 여기 원예용 바지들이 있습니다 라고 한 거예요. 그랬더니 그래놓고 다시 종업원이 물어봐요. Wie finden Sie die schwarze hier? 여러 종류가 있는데 그 중에서 이 검은색 바지는 어떠세요? 라고 물어보니까 바로 손님이 뭐라고 대답하고 나선 제가 그거 한번 입어봐도 돼요? 라고 했다는 건 일단 그 바지가 마음에 든 거예요. 그러면 긍정적 표현이 들어가야 돼요. 그쵸? 선호도를 표명했거나 긍정 반응 볼게요. Die gefällt mir. 마음에 듭니다. 옷 한번 입어봐도 돼요? 가능하죠? Die Farbe steht mir. 색상이 저한테 잘 어울리겠는데요? 입어봐도 돼요? 가능해요. Stehen 동사 삼격 지배로 쓰면 어울리다란 표현이었어요. 3번. Die passt Ihnen gut. 잘 어울리

맞습니다. 잘 맞습니다는 맞았는데 여러분 대명사 보세요. 존칭인칭 대명사 했잖아요. 그럼 당신에게 사이즈가 잘 맞네요 라고 한 거예요. 누가? 손님이. 즉 내가 입을 게 아니라는 건가? 라는 생각이 들잖아요. The past near good 이라고 해서 인칭 대명사가 써야 됐었어요. 요게 나와 있는 표현으로는 의복이 마음에 든다, 뭐 사이즈가 맞는다 라고 하는 표현에서 충분히 사용될 수 있었던 건데 대화 맥락상 각각의 역할을 잘 구분하고 보면 여기에 인앤이라는 뭐를 인칭 대명사 쓸 수 없는 거죠. The past near good 이라고 해야 됩니다. 당신에게 사이즈가 잘 맞네요. 요건 안 돼요. Definition 그거 예쁜 것 같은데요. 5번, this light on zip cream out. Out의 뭐뭐처럼 보이다인데, light, 가볍고, 그 다음, cream, 편안한. 그쵸? 오, 되게 가볍고, 편안해 보이는데요? 즉, 긍정적 반응이에요. 호감을 표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은 그래, 정답은 3번이에요, 3번. 선생님도 처음에 이 문제 보고서, 오, 답이 몇 번이야? 싶었거든요. 왜냐면, 이 구문에서 옷이 잘 어울린다 해서 쓸 수 있는 표현들로 다 구성이 되어 있는데, 싶었다가, 아. 그렇지. 나한테 잘 어울린다라고 해야지 라고 하는 걸로 다시 한번 정답을 고민했었던 문제인 거니까 여러분들 이런 상황에서 실수하지 않도록 꼼꼼히 문제 푸는 연습 마지막까지 잘 해주셔야 됩니다. 계속해서 이제 우리는 문화 영역 지문들 한번 보도록 할게요. 대화의 내용으로 보아 밑줄친 부분의 의미로 알맞은 것은? 이라고 해서 밑줄친 부분의 의미를 묻는 언어문화 문항입니다. Meine Schwester hat Momo von Michael Ende mit viel Spaß gelesen und wartet auf was Neues. Was? Der ist doch schon vor 30 Jahren gestorben. Lebt sie hinter dem Mond? 라고 했더니 Hinter dem Mond leben? Was meinst du damit? Will sie auf dem Mond leben? 이라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Nein, damit meint man, dass jemand nicht gut informiert ist. 이라고 했어요. 일단 나의 여동생이 뭐를 했어요? 미샬 엔데의 모모를 그 다음에 mit viel Spaß 아주 큰 즐거움을 가지고 gelesen, 읽었대 라고 했어요. 나의 여동생이 미샬 엔데의 모모를 너무 재밌게 읽었대 라는 거 하는 표현을 이렇게 쓴 거예요. mit viel Spaß gelesen 이라고 했습니다. und wartet auf 무엇을 기다리고 있어요. Was Neues라고 했어요. 새로운 것이거든요. 즉, 미샬 엔데의 신작이 나오길 기다리고 있어 라고 한 거예요. 그랬더니 뭐라고? 라고 하고선 네요? 라고 받았습니다. 이 대명사는 누굴 수식한 거냐면 미샬 엔데라고 하는 인물을 수식한 거예요. 그 사람은? 이라고 한 거예요. 그 사람은 schon vor 30 Jahren 30년 전에 이미 사망했잖아 라고 한 거고요. 그래서 sie는 Schwester를 받은 거겠죠. 그녀는 달 뒤편에 살고 있나? 라고 한 거예요. 그랬더니 달 뒤편에 산다고? 너 도대체 무슨 말 하는 거야? 라고 하고선 Will sie auf dem Mond leben? 그녀가 달 뒤편에서 살고 싶어 하는 걸까? 라고 잠시 반문한 거예요. 그녀는 달 뒤편에 산다라고 했으니까 미샬 엔데 작품을 좋아하면 달 뒤편에 산다고 얘기하나? 라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아니 그런 뜻이 아니라 자, damit meint man. 이 문장으로는 어떤 의미냐 하면, 이건 언제 사용하냐 하면, jemand nicht gut informiert sein. informieren 이라고 하는 정보를 알려주다 라는 표현이거든요. 근데 그걸 nicht gut 이라고 했으니까, 정보를 잘 알지 못한다는 것. 즉, 새로운 정보를 접하지 못했다는 뜻이야 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정보를 검색하다 라고 하는 표현 아니고요. 달 뒷면을 관찰하다도 아니에요. untersuchen 뭐 이런 거 아니니까. 도시에서 떨어져 살다 라고 하면 weit weg von der Stadt 이런 표현을 썼을 거예요. weit 라고 하는 표현은 먼이란 개념을 쓴 거예요. 넓은 뿐만 아니라 그래서 weit weg von der 뭐뭐뭐 이렇게 썼는데 그거 아니고 gute Idee haben 이죠. 좋은 생활 갖고 있다. 그런 표현들 나와 있지 않았습니다. 세상 돌아가는 정보를 모른다 라고 해서 달 뒤편에 있을 만큼 즉 지구가 보이지 않잖아요. 세상이 그동안 어떻게 변화했는지를 따라오고 있지 못해 이런 표현을 쓸 때 hinter dem Mond leben 이라고 얘기합니다. 정답은 5번이에요. 5번. 우리가 알고 있었던 Mond를 써서 활용하는 관용구가 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미샬 엔데라고 하는 작가와 관련되어 있는 사실은 문화영역 지문이 요 앞선 단어는 실전 문제에서 나왔었거든요. 근데 그 미샬 엔데 작품에 관해서 또 흠뻑 빠져있는 어떤 사람에 관한 스토리를 다룬 언어문화 영역의 문장이었습니다. 계속해서 23번 문항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설명하고 있는 도시는 이라고 했고요. Diese Stadt liegt in Südwesten von Deutschland und am Fluss Neckar. Sie ist bekannt für die älteste Universität Deutschlands und das Schloss. Vom Schloss aus hat man einen schönen Blick über die Stadt. Im Keller des Schlosses gibt es das größte

Das größte Weinfass der Welt. Gegenüber dem Schloss, auf der anderen Seite des Neckars, liegt der Philosophenweg. Menschen aus aller Welt wandern und spazieren auf diesen Weg. 이라고 했습니다. 여기 몇 개의 키워드가 있었거든요. 우리가 손혜수 작가 교수의 문화 영역에서 봤었던. 그래서 일단 대학과 관련된 게 나와 있었고요. 그 다음에 Philosophenweg. 요거를 보고선 대략적으로, 아, 여기 아닌가? 라고 하는 머릿속에 올라온 사실은 몇 개의 선택지가 있을 거예요. 볼게요. 이 도시는 독일의 어디에 있어요? 웨스텐하고 주시 나왔어요. 그렇죠? 남서쪽에 위치합니다. 자, 그 다음에 남서쪽에 위치한다로 지역 정보로 끝난 게 아니라 위치 정보. 암플로스 네카. 네카 강변에 있고 그 다음에 독일의 남서쪽에 위치한다라고 했어요. 베칸퓨어. 무엇으로 널리 알려졌다라고 했는데 독일에서 가장 오래된 대학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그 다음에 이곳의 성이 유명해요. 운다슈러스라고 했어요. 두 개로 모두에게 알려진 도시이다라고 했어요. Von 뭐뭐뭐 aus라고 뭐뭐으로부터란 표현이 어디 어디로부터 Von 뭐뭐뭐 aus 했더니 그리고 나서는 schönen Blick haben입니다. 어디에서부터 아주 멋진 전경을 보게 돼라고 할 때 이 Blick을 활용해서 광경이라고 하는 이 Blick을 썼었거든요. 근데 그게 über전치사까지 썼어요. über die Stadt. 그러면 이 시선이 높은 곳에서 도심을 향한다라는 표현이어서 성 위에서 바라보면 이라고 해석해야 돼요. 여기 어디에도 성 위에서란 표현이 나오지 않았잖아요. 성으로부터라고 하는 vom Schloss aus만 나왔는데 쉽겠지만 여러분 뒤에 über die Stadt Blick haben이에요. 그렇죠? 위에서 내려다보는 도심 전경이라는 표현으로서 묘사를 했기 때문에 성 위에서는 도시 전체를 내려다볼 수 있는 아름다운 광경을 목격할 수 있습니다. 라고 했네요. 켈라는 지하실입니다. 이 성의 지하실에는 Das größte Weinfass, 최상급으로 쓰였어요. 가장 큰 뭐가 있어요? 포도주통이 있어요. 독일에서만 큰 건가? 라고 했더니 Der Welt이에요. 전 세계에서 가장 큰 포도주통이 있습니다. 라고 했고요. Gegenüber dem Schloss, 이 성의 맞은편에는 이라고 되어 있어요. 맞은편인데 사실은 강 건너편이에요. Auf der anderen Seite des Neckars, 그래서 뭐라고 했나요? 네카강의 맞은편에 라고 했어요. 다른 쪽 면에, 즉 한쪽 면에는 네카강의 한쪽 측면엔 성이 있고 그 성에서 강을 건너가고 나면 그쪽 면에 뭐가 있어요? Liegt der Philosophenweg, 철학자의 길이 위치합니다. Menschen aus aller Welt wandern und spazieren auf diesen Weg. 전 세계에서 온 사람들이 이 길을 위해서 뭐 해요? 산책도 하고 그 다음에 하이킹도 하고 합니다. 라고 했어요. 철학자의 길이라고 하는 곳이 있는 이곳은 칸트와 관련되어진 장소로 유명하죠. 칸트가 항상 동일한 시간대에 와서 여기서 산책을 했었다. 뭐 이런 일화가 전해지면서 철학자의 길이라고 지금 또 다른 이름을 갖게 된 그런 곳입니다. 자, 볼게요. 이게 어디죠? 독일의 가장 오래된 대학. 철학자의 길이 있고 그 다음에 전 세계에서 가장 큰 포도주통이 있다라고 하는 거 하이들베르크입니다. 지하에 가면 포도주 창고가 있거든요. 거기에 진짜로 천장 진짜 몇 미터 되는 높이의 포도주통이 있어요. 그래서 기념으로 포도주를 마셔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기회가 되면 이제 하이들베르크에 갔을 때 이 부분을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는 독일 사실은 통일되기 전 독일의 수도였던 곳이고요. 프라이부르크이라고 하면 우리에게 좀 익숙한 걸로는 환경 친화 도시 뭐 이런 걸로 많이 알려져 있고 슈투트가르트이라고 하는 도시와 뒤셀도르프가 있었는데요.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몇 개의 키워드들로 봐선 아 하이델베르크이구나. 가장 오래된 대학. 여기서 이미 선생님 아 하이델베르크라고 딱 알았거든요. 이게 되게 중요한 몇 개의 키워드들이니까 여러분도 수능 특강 교재에서 나왔었던 문화 영역에 있는 다양한 지문들 그냥 쓱 덮어두지 마시고 기회가 된다면 한 번쯤은 다시 한번 읽어보시면 이런 키워드들이 나왔을 때 여기 어디지? 라고 하는 찾는 거 조금 더 쉽게 하실 수 있을 거예요. 계속해서 24번 문항 보겠습니다. Neuschwanstein 성입니다. Schloss Neuschwanstein에 관한 글에서 대답을 찾을 수 없는 질문은 이라고 했어요. Das Schloss Neuschwanstein ist das berühmteste Schloss von Deutschland. Schloss von König Ludwig II. 로마자로 되어 있으니까 서수 읽듯이 읽습니다. Und eines der schönsten Schlösser Deutschlands. Deshalb heißt es Märchenschloss. Es steht in Schwangau bei Füssen im Südwesten Bayerns. Der Bau des Schlosses begann 1869 und dauerte über 17 Jahre. Jedes Jahr besuchen mehr als 1,3 Millionen Menschen aus der ganzen Welt das Schloss.
seit 2025 gehört es zum UNESCO-Weltkulturerbe. Auch die Schlösser Herrenchiemsee, Lindenhof und das Königshaus am Schachen gehören dazu. 입니다. Schloss Neuschwanstein, Neuschwanstein성은 여러분 그림에서 보는 저 성이고요. Berühmteste Schloss von König Ludwig II라고 했어요. 루트비시 왕의 가장 유명한 성입니다. 라고 했어요. 즉, 루트비시 2세가 지은 성들 중에서 가장 유명하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돼요. 그리고 뭐뭐들 중 하나다 라고 하는 부정대명사를 썼고요. 슐러스가 중성명사이기 때문에 뒤에도 부정대명사 중성어미 AS를 붙였어요. 무엇뭐이다 일격이에요. 뒤에는 이격 복수형을 쓰거나 fun을 쓴다라고 했었는데 이격 복수형 써서 독일의 가장 아름다운 성들 중의 하나이다 라고 했어요. 자, 루트메시피가 만든 성으로 가장 유명한 성이기도 하고 독일에서 가장 아름다운 성에도 그러니까 두 가지 지금 수식어가 붙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이스테스 이것은 메아션슐러스 동화의 성이라고도 불립니다. 자, 이것은 슈디엔인 어디에 위치해요? 어디? 바이 퓨센입니다. 퓨센 근교의 근방의 슈반가우에 위치하고요. 슈반가우가 그럼 어디에 있나라고 했더니 스위트웨스턴 바이언스라고 했어요. 독일의 남서쪽에 있는 뭐 퓨센 근교의 슈반가우에 위치합니다. 대바우 건축이란 표현이에요. 자, 이 성을 짓는데 began 예, 언제 시작했냐면 1869년 건축을 시작했고 그 다음에 dauerte über 17 Jahre 완공되기까지 또는 건축 기간이 17년 이상이 걸렸습니다. 라고 했어요. jedes Jahr besuchen 이라고 했어요. 매년 몇만 명 이상이라고 했는데 130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전 세계에서 이 성을 관람하기 위해 옵니다. 라고 했고요. 2025년부터는 gehören zu 어디에 속하다 입니다. 이것은 유네스코 그 다음에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되었습니다. 라고 했어요. 자, 이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된 게 또 있다는 뜻이에요. 그 후여간 다수라고 했거든요. 뭐만 그러면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된 건가 봤더니 슐러스 헤아렌켐제, 헤아렌켐제 성과 그 다음에 랜더호프 그리고 코닉스하우스 암 샤헨, 샤헨에 있는 왕궁이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왕의 집이라고는 하지만 이거 왕궁이라고 우리는 해석을 합니다. 등이 여기에 포함이 되죠. 라고 했어요. 자, 여러분 우리 슈반슈타인 성은 사실은 뭐 디즈니의 성, 그 모티브가 된 로고에 이렇게 된 그런 성이다라고 알려져 있는데 여기 사실 가서 볼거리도 굉장히 많이 있어요. 꼭 한번 독일 가면 가보시길 바랍니다. 자, 이 슈반슈타인 성의 역사도 알려주고 그리고 나서 지금 현재 주변에 또 어떤 문화 유적지들이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질문이었거든요. Wo liegt das Schloss? 이 성은 어디에 위치하나요? 슈디엔 동사로 설명했습니다. 슈반가우에 위치한다라고 했고요. Wie lange hat der Bau des Schlosses gedauert? 이 성의 건축 기간은 얼마나 오래 걸렸나요? Über 17 Jahre. 17년 이상이 걸렸다라고 했어요. Wie viele Leute besuchen das Schloss pro Jahr? 매년 얼마나 많은 사람이 이 성을 방문하나요? 라고 했더니 매년 130만 명 이상이 방문해 라고 했어요. 4번. Seit wann gehört das Schloss zum Weltkulturerbe? 언제부터 이 성은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되었나요? 2025년이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Wie lange hat der König Ludwig im Schloss gelebt? 루트비시 왕은, 루트비시 2세는 이 성에서 얼마나 오래 기거했나요? 즉, 본인이 성 완공되고 나서 이 성에서 얼마나 오래 살았어요? 라고 하면 안타깝게도 그 내용은 요 글에서 언급되지 않았고요. 실제로 이곳에서 산 기간이 길지 않습니다. 완공되는 걸 못 보고 죽었거든요. 네, 정답은 5번이에요. 5번. 네, 그래서 그러니까 질문에 대한 답을 찾을 수 없었던 것은 5번입니다. 아주 예쁜 성이기 때문에 메아션슐러스라고 불리기도 하는 이 성에 대한 내용이었고요. 계속해서 우리는 25번 문항 한번 보도록 할게요. 시청 광장 영화제 팬 페스티벌 아마 라타우스플라츠에 관한 글을 이해한 내용으로 알맞은 것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이라고 했어요. 라타우스가 시청이고요. 그 다음에 시청 광장에 있는 영화제인 거예요. Dieses Fest gibt es in Wien seit 1991. Es heißt Filmfestival am Rathausplatz. Das Festival findet auf einem sehr schönen Platz vor dem Rathaus in Wien statt. Im Jahr 2026 findet es vom 4. Juli bis 6. September statt. Jedes Jahr kommen viele Menschen dorthin, allein mit Freunden oder mit der Familie. Das Festival ist draußen und der Eintritt ist frei. Dort kann man Filme, zum Beispiel von Konzerten oder Opern, auf einer großen Leinwand sehen.
Die Filme laufen jeden Abend.

Abend. Meistens gegen 20:30 Uhr. Es gibt auch Essen aus verschiedenen Ländern. Die Stimmung ist schön und angenehm. Alle können hier Spaß haben. 한번 볼게요. 자, 이 축제는 1991년부터 빈에서 열리고 있어요. Gibt es, 존재합니다. 라고 했으니까. 자, 이 영화제의 이름 또는 이 축제 이름을 Es heißt라고 했네요. 자, 축제라고만 앞에선 얘기했다가 이제 뒤에서야 구체적으로 축제 이름을 얘기해줘요. Film Festival am Rathausplatz라고 해서 시청 광장의 영화제라는 표현이에요. An이라고 하니까 어디 어디에서인 거죠, 그렇죠? Das Festival findet이라고 했고요. 무슨 무슨 Platz이기 때문에 여기도 auf 전치 써서 이 페스티벌은이라고 했네요. Auf einem sehr schönen Platz, 아주 아름다운 광장 위에서 열리는데, 그 광장이 어디에 있어요? 빈에 있는 시청 앞에 있는 광장에서 열립니다. 라고 했어요. 2026년에는 이라고 했고요. 6월 4일에서, 7월 4일에서 9월 6일까지 영화제가 stattfinden, 개최됩니다. 라고 했네요. 하루나 일주일 정도 개최되는 영화제가 아니라 두 달이나 사실은 지속되는 축제 행사인 거예요. 예데스야 매년 또 열린대요. 왜냐면 여기 매년이 누구누구가 온다라고 했거든요. 매년 필라멘션 많은 사람들이 이곳으로 옵니다. 알라인 홀로란 표현이에요. 혼자 오거나 미트 프라인튼 친구들과 함께 오거나 또는 미트 파밀리아 가족과 함께 옵니다라고 했어요. Das Festival ist draußen이라고 했네요. draußen은 실외란 표현이죠. 이 축제는 바깥에서 실외에서 개최되고요. 그다음에 Eintritt 우리가 배우지 않은 단어예요. 입장료란 표현이에요. 입장하다라고 하는 분리동사가 있어요. Eintreten이라고 하는 거기에서 파생된 명사입니다. 입장료는 frei 무료예요. 즉 입장료를 별도 지불하지 않는 야외 행사다 하는 걸알수 있어요. 이곳에서는 뭐 영화를 뭐할수 있어요? 볼수 있어요. 근데 어디에? Zum Beispiel 그 영화가 어떤 영화들인지 설명을 해줍니다. Von Konzerten, 콘서트나 오페라와 관련되어 있는 즉 공연을 녹화한 그 영상이에요. 관련된 영화들을 볼수 있어요. Auf Wand라고 했어요. 그러면 벽 위에란 표현이에요. 즉, 이 영상이 어딘가로 이제 투사돼서 나올 텐데 그게 Leinwand라고 합니다. Leinwand가 앞쪽에 나는 스크린이에요. 큰 스크린으로 송출된 그런 영상으로 영화를 관람할 수 있습니다라고 했어요. 큰 화면으로 볼수 있어라고 하는 걸 이렇게 묘사한 거예요. 그 다음에 영화가 Laufen이라고 했네요. 상영되다죠. 영화는 영화들은 매일 밤 상영이 되고 meistens 대부분의 경우 몇 시쯤 그러면 상영을 시작하나 봤더니 저녁 8시 반쯤 상영을 시작합니다. 이곳에서는 음식도 있는데 어떤 음식? aus verschiedenen Ländern 다양한 나라들로부터 음식 즉 다양한 나라의 먹거리들도 준비가 되어 있고요. 슈덴몽은 분위기입니다. 이곳의 분위기는 매우 아름답고 그다음에 편합니다. 이곳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뭐할수 있어요? 즐거움을 느낄 수 있어요. 라고 해서 무료로 두달 넘게 진행되는, 즉, 날씨가 조금 딱딱해지면 그때 실외에서 진행하는 시청 광장 영화제와 관련된 내용이었어요. 이해한 내용으로 알맞은 것만 찾아볼까요? Draußen laufen die neuesten Filme. 가장 최신의 영화가 아니라요. 그동안 공연되었던 어떤 콘서트나 오페라와 관련된 영화다라고 했으니까 이건 틀린 거죠. 그 다음에 es dauert ungefähr 2 Monate lang 한두달 정도 진행됩니다라고 했거든요. 여기 보면 7월 4일에서 9월 6일이니까 두달 정도가 됩니다라고 선생님 아까 얘기했어요. 이건 맞는 내용이고요. Man muss eine Karte für den Eintritt kaufen. 입장을 위해선 표를 사야 합니다라고 했는데 ist frei 무료다라고 했거든요. 뒤에 볼까요? Es findet jeden Sommer vor dem Rathaus statt. 이것은 매년 여름 시청 앞에서 열립니다. 7월 여름이죠. 그쵸? 매년 여름 시청 앞에서 개최됩니다. 맞는 거네요. 그러면 올바른 것을 모두 다 찾은 것은 미디를 선택한 몇 번? 4번이 정답이 됩니다. 자, 이렇게 우리 그동안 잘 몰랐던 새로운 축제이고요. 그 다음에 또 영화도 새로운 영화나 상업 영화가 아니라 조금 공연 예술과 관련되어진 영상을 볼수 있는 곳이라고 했고, 라인반트란 단어 처음 보실 텐데 이게 스크린이란 뜻이에요. 일단은 네, 새로운 단어도 한번 기억해 주시고요. 계속해서 우리 오늘의 문화 영역의 마지막 문제인 26번 문항 보도록 하겠습니다. 샤니 정원에 관한 글을 이해한 내용으로 알맞은 것은? 이라고 했어요. Der Shani Garten ist ein Garten für Gäste vor einem Café oder Restaurant. Meistens auf der Straße. Oft mit Tischen, Stühlen und Sonnenschirmen. In Wien mögen

viele Menschen Shani Garden. An sonnigen Tagen sitzt man gern draußen und trinkt Kaffee und dazu liest man ein Buch oder eine Zeitung. Der Shani Garden ist etwas Typisches für Wien und Teile Österreichs. Besonders in der warmen Jahreszeit in Wien sind Shani Garden so wichtig, dass es sogar eine Verordnung gibt. Irago essemida. 볼게요. Shani Garten은 ist ein Garten für Gäste라고 했어요. 손님을 위한 정원이에요. 그런데 손님을 위한 정원이고 집에 있는 건가? 가정집에 했더니 그게 아니라 커피숍 앞이나 또는 레스토랑 앞에 꾸며진 손님을 위한 정원입니다. 라고 했어요. 정원이니까 당연히 어디에 있을 것 같아요? 실외에 있죠. 그래서 뒤에 뭐라고 했어요? My stands of the Strasse. 대부분의 경우 도로 위에 꾸려진 뭐뭐뭐인 정원이다 라고 했어요. 자, 여기는 뭐가 있나 봤더니 어떻게 꾸며놓나 라고 하니까 of the mitition, 테이블들, 의자들, 그리고 sonnenschirm은 양산이에요. 파라솔이라고도 해석을 할 텐데 네, 파라솔들로 꾸며진 정원입니다 라고 했어요. In Wien, 빈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샤니 게아텐인 복수형 썼어요. 샤니 정원들을 좋아합니다. 그럼 샤니 정원이 하나가 아니라는 것도 알 수 있어요. 여기 복수형을 썼거든요. 왜냐하면 상점들마다 갖고 있는 작은 정원들이라고 했으니까 손님이 야외에 앉을 수 있는 An sonnigen Tagen, 화창한 날이면 사람들은 밖에 앉아서 뭐 해요? 커피를 마시고 그 다음에 dazu, 거기에 더하여 어떤 활동도 해요? 책을 읽거나 신문을 읽어요 라고 했어요. 샤니 정원은 typisch라고 했습니다. 전형적인 이런 표현이고요. 앞에 ganz까지 넣어서 심지어 강조했어요. 매우 전형적인 것이다. 특징적인 것이다. 있어요. 빈의 전형적인 것이다 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빈뿐만 아니라 어디? 타일레 오스트라이스였어. 오스트리아의 일부 지역의 전형적인 형태이다 라고 했어요. 빈이나 오스트리아에서 오스트리아 일부 지역에서 전형적으로 나타나는 거다 했어요. 특히나 언제? In the warmen Jahreszeit. 따뜻한 계절이면 이 샤니 가텐이 등장하는 거죠. 이 샤니 가텐은 빈뿐만 아니라 여기도 존재한다라고 했어요. 빈에서는 샤니 게아텐, 샤니 정원들이 so wichtig, 너무나 중요해요. 그래서 소가 심지어라고 했고요. Verordnung은 법령 조례예요. 이것과 관련된 법령과 조례가 있을 정도로 너무너무나 중요합니다. 즉, 뭐 언제부터 언제까지 할 수 있고 도로 위에서 뭐 어느 시간까지만 운영 가능하고 뭐 이런 것들이 있죠. 무엇은 놔도 되고 뭐는 해도 하면 안 되고 하는 것과 관련되어 있는 법령이 있어요. 규정이 있다는 뜻이에요. 그만큼 빈에선 너무나 중요한 사실은 정원이다 라고 설명을 하고 있네요. 시에서 운영하는 공원 아니고요. 상점에서요. 커피숍이나 아니면 식당에서 운영하는 곳이다 라고 하는 것으로 알 수 있고요. 개인 가정에서 가꾸는 정원이 아니라 방금도 얘기했죠. 커피숍이나 식당 앞에 있는 정원이다 라고 했어요. 오스트리아 빈에서만 볼 수 있는 건 아니고요. 타일레 오스트라이스라고 해서 오스트리아의 일부 지역에서도 이 샤니 정원이 존재한다 라고 했으니까 이것도 틀린 내용이에요. 다양한 식물을 키우는 식물 카페이다 라고 하는 표현은 없습니다. 그 앞에 꾸며놓은 정원이다 라고 했지 here come만 뭐뭐뭐 플란슨 이란 표현이 나와 있지 않거든요. 이것도 잘못된 내용이고요. 5번 특히 따뜻한 계절에 매우 전형적이다 라고 했어요. typisch 이란 표현을 썼고요. 빈의 typisch하다 라고 아니라 오스트리아라고 했고 그 다음에warme Jahreszeit 이라고 했어요. 따뜻한 계절이 되면 특히나 이쪽 지역에서는 전형적으로 찾아볼 수 있는 형태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정답은 5번이에요. 5번. 지금 보면은 굉장히 독특한 사실은 문화를 하나를 설명을 한 거이거든요. 선생님도 이거 보면서 와 샤니 정원이 뭐지? 라고 해서 한번 다시 또 찾아봤었는데 법령도 꽤 구체적으로 많이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소가 라고 하는 저 단어 심지어 라고 해서 강조어로 지금 쓰인 거예요. 네, 빈에 있는 샤니 정원에 관한 글이었고요. 우리 계속해서 이번에는 문법 영역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 이라고 했고요. 저기 멀리 오는 버스를 가리키면서 Doch den Bus라고 했어요. 저 버스를 뭐뭐뭐 해 라고 했겠죠. 그랬더니 Ja, das mache ich. 응, 그렇게 할게 라고 했고 아래쪽에 나와 있는 동사는 쭉 인칭 변화형을 봤더니 nehmen 동사였네요. nehmen 동사는 교통수단과 함께 쓰이면 무엇을 이용하다, 타다 라는 뜻이에요. 자, 여기 명령문이 쓰인 거죠. 앞에 나와 있는 사람 한 명입니다. 그럼 누구에 대한 명령이에요?

누에 대한 명령이에요. 너라고 하는 사람. 자, 그러면 너라고 하는 사람에 대한 명령형을 쓸 건데요. 여러분, 네임앤 동사가 불규칙 동사인 거 아시죠? 네임앤은 불규칙 동사이고요. 그 다음에 명령문 만들 때는 어감 모음이 어떻게 변화하는 동사인지도 먼저 구분해야 돼요. 라고 했는데 어감 모음 애가 E로 바뀌는 동사였어요. 자, 이렇게 어감 모음 애가 E로 바뀌는 아이는 단수 2인칭의 명령문, 즉 두에 대한 명령문을 만들 때 어간을 그대로 갖고 오는 게 아니라 어간의 모음을 변형시킨 형태로 가지고 온다라고 했거든요. 자, 그다음에 또 하나 주의할 게 있었죠. 네멘 동사가 단수 2, 3인칭 활용에서는 어간의 모음만 바뀌는 것뿐만 아니라 모두 바뀌어요. 자음의 활용도 바뀌어요. 그래서 하가 없어지고 짧은 이 발음을 낼수 있도록 중자음이 들어갑니다. mm 들어가서 님이라고 하는 형태를 써요. 하지만 복수인칭 가기 시작하면 다시 인칭 변화형을 그대로 갖고 오는 거였죠. 그래서 named라는 형태를 쓸 거고요. 존칭이면 namency라는 형태를 씁니다. 지금은 두에 대한 명령이라고 했으니까 불규칙 동사인 name n 을 가지고 단수 2인칭 명령문을 올바르게 활용한 건 1번이에요. 1번 님이라고 하고요. 4번에 나와 있는 님스트는 두의 인칭 변화형이에요. 두 님스텐 버스. 너는 저 버스를 탈 거야 또는 타라고 할때 평서문에서 쓸 때는 저렇게 쓰고요. 명령문일 때는 이렇게 씁니다. 자, 요거는 여러분이 아마 명령문에서 두 인칭을 만들 때는 항상 어감 갖고 오면 되던데 요것만 생각하면 실수할 수 있어요.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던 것처럼 어간 모음의 변화 유형에 따라 그 규칙이 적용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어간 모음 애가 이 또는 이의 복모음으로 바뀌면 일단은 어간 모음 변형시킬 거예요. 하지만 어간 모음이 아에서 변모음으로 바뀐 아이들이면 변형시키지 않는다라고 했어요. 천천히 달려, 운행해라고 하면 fast 이렇게 쓰지 않고 far langsam 해서 변모음 바꾸지 않고 원래 동사의 어간 갖고 와서 인칭 변화 어미만 딱 떼어내고 명령문 만드는 거였어요. 그거를 두 개를 구분해서 여러분이 기억해 주셔야 합니다. 계속해서 28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미출신 부분의 쓰임이 옳은 것만을 고른 것은 이라고 했어요. Gestern hat es viel geregnet 이라고 되어 있고요. Ich habe meinen Regenschirm vergessen. C. Wir sind bei meinen Großeltern geblieben. D. Am Wochenende habe ich lange geschlafen이라고 해서 밑줄 친 부분은 동사의 과거분사형이에요. 밑줄이 없었다면 우리 완료시제형까지 체크를 같이 해야 됐었거든요. 조동사 다행히 PP형 형태만 잘 보면 됩니다. 자, 그러면 어제는 뭐뭐뭐 했어인데 요 동사의 현재 시제형은 regnen이죠. regnen이라고 하는 동사는 어떻게 변화하나요? 규칙 동사였거든요. 그래서 과거형은 regnet라는 형태로 변화할 거고, PP형은 geregnet라는 형태로 변화합니다. ge, 그 다음에 gen으로 끝나는 경우는 모음 l을 추가해서 이렇게 변화시켜주는 거니까. 그러면, gestern hat es viel geregnet이라고 하는 표현은 어디가 틀린 거예요? geregnet라고 해서 여기 t가 써야 되네요. 틀렸어요. 어제는 비가 많이 왔습니다라고 하는 표현이고요. me, ich habe meinen Regenschirm vergessen. Regenschirm 우산이에요. 우산을 뭐 했대요? 잃어버렸다, 깜빡했다라고 했어요. vergessen, 깜빡했다. 자, 그런데 얘는 변화할 때 어간의 모음은 뭘로 바뀌었냐면 아로 바뀌었거든요. 불규칙 동사여서. 그래서 어간 모음 아로 바꿔주고 그다음에 또 하나 중요한 게 있죠. 과거형에서는 이런 동사들이 긴 발음을 한번 내고 싶어 하던데라고 하면서 자음 변형도 일어났어요. 뭘로 바뀌었는지 혹시 기억나세요? SS를 가지고 긴 발음을 내고 싶다라고 하면 발음의 변형은 크지 않으면서 길이만 바꿀 수 있는 자음이 있어요. S를 씁니다. 그래서 vergaß라는 형태로 바꿔줬고요. 과거분사형은 이렇게 활용이 됩니다. 왜냐하면 vergessen 동사가 무슨 동사여서 비분리 동사이기 때문에 요 사이에 ge를 쓰지 못해요. vergessen, vergaß, vergessen 이런 형태 씁니다. PP형이 그러면 올바르게 쓰였네요. 나는 우산을 깜빡했어 라고 하는 표현이고요. Sie, wir sind bei meinen Großeltern geblieben 이라고 되는 bleiben 이라고 하는 동사이고요. 이 아이는 과거형이 어간 모음이 맞아요. 이 아이는 항상 복모음 이 애로 바뀐다라고 했었죠. 그 다음에 blieb이라고 하는 과거형 가고요. 과거분사형은 geblieben이라고 해서 어간의 모음 변화 유형은 그대로 유지합니다. 대신 이 동사는 주의할 게 있었어요.
어디에 머무르다라는 의미를 지닌 이 동사는 완료시제 만들 때 항상 sein이랑 결합한다라고 했거든요. 아까 선생님이 이 동사 만약에 완료시제까지 봐야 되는 거면 하면 여기를 체크해야 되는 뜻이에요. Wir sind 이라는 sein 동사 활용되었고 그다음에 bleiben 동사의 PP형이 올바르게 활용되었습니다. Wir sind bei meinen Großeltern geblieben. 우리는 우리 할머니 댁에 머물렀었지라고 하는 표현이고요. Die am Wochenende lade ich, am Wochenende habe ich lange geschlafen. 이번엔 schlafen이라고 하는 동사의 과거분사형인데, 자, 어감모음 아가 뭘로 바뀌었나요? 복모음 이에로 바뀌어요. schlief라는 형태를 쓰고요. 그 다음에 과거분사형에서는 또다시 어간의 모음이 돌아옵니다. geschlafen이라는 형태로 PP형을 만들어요. 그 다음에 잠을 자다라고 하는 상태의 유지, 즉 자동사는 무슨 조동사? 하벤이랑 만드는 거 맞아요. 나는 주말에 오랫동안 잠을 잡습니다. 라고 해서 am Wochenende habe ich lange geschlafen. 오, 선생님이 아까 geblieben인데 맞았다라고 했네요. geblieben이죠, 여기. 이렇게 바뀌어야 돼요. 죄송해요. 네, 다시 한번 써줄게요. PP형은 뒤에 다 잘 변화시켜 놓고 여기를 쌤이 잘못 썼네요. geblieben이라고 바꿔야 되고요. 아래쪽에 나는 오랫동안 잠을 잤지는 PP형이 올바르게 활용이 된 경우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B, D를 선택한 몇 번? 4번이 정답이고요. schlafen 동사가 지금 여기에 나온 이유는 혹시라도 나중에 완료시제 문제를 물었을 때 저 아이가 잠을 자다? 이면은 haben 동사랑 쓰는데 잠이 들다 라고 하는 분리 동사가 있어요. 뭐냐면 ein schlafen. 그러면 나는 잠이 들었다 라고 할 때는 habe ein geschlafen 이라고 쓰지 않고 상태 변화이잖아요. 이런 식으로 상태가 변하는 동사는 완료시제 때 뭐랑 같이 쓰나 그랬죠? sein이랑 써서 ich bin früh eingeschlafen. 나는 이른 시간에 잠에 빠져들었지? 라고 하는 표현을 써야 해요. 아까 선생님이 여기 변화시켜놓고 bleiben 동사 동그라미 잘못 쳤었는데 bleiben의 PP형은 geblieben입니다. 그거 헷갈리지 마시고요. 계속해서 우리는 29번 문항 한번 보도록 할게요. 빈칸 아베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 이라고 했어요. 자, hängt der Hut 이라고 했고요. er hängt zwischen 하고선 egalen 복수형 썼네요. 자, 그 다음 복수형을 썼다는 것도 알 수 있고 그 다음 뭐를 알 수 있었냐면 여기가 삼격이라는 걸 알 수 있었어요. 복수형 삼격 어미가 붙어 있거든요. 그러면 이 자리에 지금 삼격 명사가 왔다라고 하는 것은 it's mission 동사는 삼격으로 쓰일 수도 있고 사격으로 쓰일 수도 있는 전치사거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행한 동사도 이동의 의미를 담을 수도 있고 상태를 묘사할 수도 있어요. 이동의 의미를 담으면 어디에 가져다 걸다 하고 전치사 트레션이 사격으로 쓸 거예요. 만약에 상태를 나타내면 어디에 무엇이 걸려 있다 라고 하고 트레션 삼격으로 씁니다. 지금은 뭐라고요? 삼격 명사형이 나왔거든요. 그럼 여기엔 복수형 삼격 관사가 들어가야 돼요. 복수형 삼격 관사 여러분 뭔지 아시죠? D, 대요. 맞아요. den을 씁니다. 여기에 관사 들어가야 되는 자리였거든요. 복수형 삼격이에요. 그러면 다시 명확해지죠. 행한 동사는 이동도 되고 상태도 됐었는데 지금 아래쪽에서 삼격이야 라고 알려줬으니까 스피션 동사가 그러면 이번에는 이동이 아니라 맞아요. 위치 정보 또는 상태를 확인하기 위한 그 동사의 의미를 어디 어디에 걸려 있다로 쓰인 거니까 여기 의문사는 뭐를 써야 돼요? 뭐라고 써야 돼요. 뭐 행자 후 모자 어디에 걸려 있나요? 그것은 선반들 사이에 걸려 있습니다. 라고 해서 뭐 하고 then을 써야 돼요. 혹시라도 이 질문에서 regalen이라고 쓰이지 않고 여기 이 자리가 만약에 regalen라고 되어 있었다라고 하면 그때는 지금 복수형만 쓰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렇게 쓰였다라고 하는 건 사격일 가능성이 높아요. swischen 하고서는 앞에 복수형 사격 관사를 썼을 거예요. Die Regale 라고 했을 거고요. 이렇게 되면 앞에 의문사도 달라집니다. Wohin 하고서는 주어가 대신 들어와야 되죠. Hängst du den Hut 라고 해서 주어 들어오고 뒤에 사격 목적어로 후트를 받았을 거고 지금 후트가 주어예요. 그 모자는 이죠. 그래서 행한 동사는 이동과 상태가 다 된다. 꼭 기억하시고요. 그리고 그걸 또 한 번 더 헷갈리게 하는 삼사격 집의 전치사가 나왔는데 다행스럽게 우리가 뭘 체크하는 명사의 복수형 삼격어미를 보고 격변화 활용을 구분을 잘 할 수 있게끔 나와 있었어요. 선생님도 이거 처음에 보고선 정답을 뭐를 통해서 확인하고 점검하지 했더니 이거더라고요.
아래쪽에 있어서 행행 가지고는 할수 없고 요거. 그다음에 또 하나 행행과 함께 쓰인 주어입니다. 인칭 주어가 나오면 이동시키는 거였고 그다음에 사물 주어가 나오면 위치 정보 상태로 보는 거야라고 했던 거 기억나시죠? 그렇게 해서 구분하셔야 돼요. 이 문제 쉽지 않았어요. 요거는 조금 고민을 해야 됐던 문제이거든요. 계속해서 오늘의 마지막 문제 보겠습니다. 문장 표현이 옳은 것만을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이라고 했고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제기동사 하면서 제기동사와 함께 활용하는 전치사 수거 구문들을 쭉 한번 정리했거든요. 그때 아래쪽에 팁스로 정리했던 몇 개의 수거 구문이

여기 나왔더라고요. 여러분 잘 대입해서 이번에는 이 문제 정답을 알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볼게요. Ich habe mich am Fuß verletzt 이라고 해서 sich verletzen, 부상을 입다죠. an이라고 하는 전치사를 써요. 그럼 얘는 목적지배, 뒤에 삼격지배 한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정관사 삼격형이 결합된 형태로 잘 쓰인 거죠. 나는 다리를 다쳤습니다. 라는 표현이고요. Wir freuen uns auf die Einladung. Sich freuen, 제기대명사는 사격 쓰고요. auf 전치사는 뒤에 사격 씁니다. 그래서 여기 복수형 사격으로 제기대명사 잘 쓰였고요. auf 뒤에 초대장이라고 하는 표현 또는 초대라고 하는 처 명사 여성 사격으로 잘 활용이 됐어요. 우리는 초대를 받게 되어서 또는 초대장을 받고 너무너무나 기대돼. 학수고대하면 기다리다라는 표현이에요. Meine Tochter möchte sich heute ein Kleid anziehen. 여기는 전치사 수거 구문은 아니고요. sich anziehen이라고 하는 제기 동사가 나왔어요. 무엇을 입다라고 하는 표현이죠. 자, 이때 제기되면서 몇 격으로 쓴다고 했었는지 혹시 기억나시나요? 만약에 구체적인 목적어가 나오지 않으면 사격을 쓰고요. 뒤에 명확한 목적어가 나오면 삼격을 쓴다라고 했어요. 뒤에 뭐가 나왔어요? Ein Kleid라고 하는 사격 목적어가 있으니까 지금 이 문장에서는 제기대명사는 삼격으로 써야 돼요. 자, 그런데 삼격으로 쓰고 나서 딱 생각해. Sie는 아, 맞다. 제기대명사 Sie는 삼사격의 형태가 동일했지. 즉, 얘가 제기대명사가 들어가는 거야만 확인하면 돼요. 나의 딸은 오늘 원피스를 입고자 합니다라고 하는 표현이고 이 지시가 혹시 주어가 마이너 터터가 아니었었다면 Ich möchte mir라고 해서 삼격으로 활용되는 걸한번더 고민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 알고 계시면 돼요. 지금은 ABC가 모두 다 올바른 형태로 활용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차근차근히 팁스를 통해서 공부를 하고 나서 보니까 바로 우리가 공부했던 거 점검할 수 있는 문제들이 나와서 사실은 확실하게 나의 실력 더지기로 이어지지 않았을까 싶네요. 이제 다음 이 시간에는 실전 모의고사 마지막 회입니다. 10회 실전 모의고사를 만날 거고요. 그때는 또 얼마만큼 여러분이 더 완성되어가는 느낌을 받을지 선생님 벌써 기대되네요. Bis nächste Stunde. Auf Wiedersehen. Tschüss.

수능 중국어 1등급의 가장 빠른 길을 안내합니다. 여러분의 중국어 멘토 노혜원입니다. 여러분은 중국어를 처음 배우기 시작했을 때를 기억하시나요? 처음 배우는 발음이나 단어들이 모두 신기해서 열정적으로 배웠던 기억들이 모두 있으셨을 것 같은데요. 오늘 그 초심을 잊지 말고 다시 한번 열정을 다해서 오늘 문제풀이 함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전모의고사 8회 함께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문제입니다. 그림의 발음 기호 중두 개를 조합하여 만들 수 있는 발음에 해당하는 글자는? 병음 문제가 나와 있고요. 우리 병음 조합하는 문제 항상 1번으로 나오는 문제였죠. 함께 어떤 발음이 나왔는지 살펴볼까요? 처음 나온 발음은 크 발음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러 발음이 나와 있고요. 그리고 우 하고 삼성 발음이 나와 있네요. 마지막으로는 아 하고 삼성 발음이 나와 있고요. 이제 조합 가능한 발음 함께 살펴보도록 할까요? 이 발음들을 같이 조합해서 나올 수 있는 발음들은 구, 삼성 발음, 그리고 루 발음도 가능하고요. 그리고 가, 그다음에 라 이렇게 해서 네 가지 발음이 가능하네요. 그럼 선지에 나와 있는 한자들이 각각 어떤 발음으로 나오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죠. 첫 번째 한자는 울다라는 뜻입니다. 중국어로 쿠하고 일성으로 읽었죠. 울다라는 뜻이고 두 번째는 구하고 삼성으로 읽고 쓰다라는 뜻이에요. 자, 역시 지금 첫 번째로 우리가 찾고 있는 발음에 나와 있는 단어죠. 구는 쓰다라는 뜻이고, 그다음 세 번째로 나온 3번 선지 문제는 라입니다. 라는 맵다라는 뜻이었어요. 지금 보시면 구도 그렇고 라도 그렇고 맛 표현과 관련된 단어들이죠. 그래서 오늘 선생님이 추가로 이맛 표현에 대해서 맛 표현의 확장 의미를 한번 정리해 볼 거거든요. 얘는 쓰다, 그리고 얘는 맵다라는 뜻입니다. 4번은 루입니다. 루는 길이죠. 루 하면 길을 걷다라는 뜻이고요. 자, 5번은 쭈겠습니다. 쭈의 돼지죠. 여기 돼지라는 단어에서 우리가 한자 잘 봐뒀어야 했습니다. 우리 한자 앞에 부수를 통해서 의미를 유추할 수 있다고 했었는데요. 요 한자도 기본적으로 부수가 중요한 한자입니다. 이렇게 생긴 요 아이는 개견자였죠. 그래서 동물을 나타내는 단어일 때요 한자가 부수가 들어갔습니다. 쭈는 일성으로 돼지라는 뜻이다. 자, 지금 단순히 발음 찾고 끝내고 있는 게 아니라 선생님이 한자도 보기도 하고 그리고 의미도 보기도 하고 계속해서 확장하고 있잖아요. 단어와 어휘 문제를 대하실 때는 이렇게 계속해서 본인이 모르는 부분을 확인하고 단어의 의미를 확장시켜 가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정답은 9, 2번이 되겠죠. 정답 찾았지만 그렇지만 또 추가적으로 좀더 알아볼 단어들 몇개 있어서 선생님이 정리를 해봤거든요. 함께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단어 구입니다. 우리 정답에 해당하는 단어였는데요. 맛이 쓰다라는 뜻이었어요. 这杯咖啡怎么这么苦? 이 커피는 어떻게 이렇게 쓰니라는 뜻이에요. 맛이 쓰다라는 표현할 때 구라는 단어를 쓰죠. 그리고 이 쓰다라는 표현에서 확장이 되어서 힘들다라는 뜻도 있어요. 他小的时候生活过得很苦죠. 그는 어렸을 때 아주 힘들게 생활했다라는 뜻입니다. 힘들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게 苦죠. 그래서 생활이 힘들다,生活过得很苦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苦의 맛의 의미, 쓰다라는 의미에서 파생이 되어서 힘들다라는 뜻까지 같이 쓰인다는 거 함께 정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苦의 의미 한번 살펴봤고요. 이번에는 다른 맛 표현이었던 라를 한번 보도록 할까요? 라 보기 전에 우선 dn을 먼저 볼게요. dn은 달다라는 뜻이었어요. 지금 계속 선생님이 맛 표현의 확장 의미를 정리할 건데요. 이것도 과거에 우리가 정리한 수능 특강에서 좀 정리할 시간이 없었고 각각 따로따로 나왔던 것들을 한 번에 정리하는 시간이니까 이럴 때 필기를 꼭 해두시면서 기억을 확장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dn 달다고요. 这个蛋糕很甜. 이 케이크 매우 달다라는 뜻입니다. 맛이 달다 할땐 dn이라고 쓰죠. 이성입니다. 그리고 뭔가 달콤하다, 행복하다, 좋은 의미로 또 파생이 되어서 쓰여요. 今天我很开心,心里甜甜的. 오늘 나는 매우 기쁘고 마음이 기분이 좋다라는 뜻으로, 마음이 달콤한 거니까 기분이 좋다라는 뜻으로 파생이 됩니다. 心里甜甜的.
사실 이런 의미들이 유추할 수 없는 부분은 아닌 것 같아요. 이게 맛이 달콤하니까 뭔가 생활이나 지금 상황이 달콤하고 행복하다라는 뜻으로 파생이 되어서 쓰이는 거잖아요. 그래서 요것들을 아, 이렇게도 쓸수 있구나라고 예문을 통해서 기억하시는 게 중요하고 아예 예를 뭐 1번 달다, 2번 달콤하다 이렇게 외우시는 거는 굳이 그렇게 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선생님이 다양한 예문을 드리는 이유도 예문 속에서 그 어휘가 어떻게 활용되는지 보시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스스로 공부할 수 있게끔 선생님이 한국어 해석도 항상 같이 달아놓고 있으니까 보시면서 아, 문장 속에서 이런 식으로 용법이 활용되는구나라는 걸 확인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티에는 달다, 그리고 달콤하다, 행복하다라는 의미가 있었고요. 자, 이번에는 이 한자가 나왔어요. 요 한자 어떻게 읽나요? 예, 요 한자는 수안이라고 읽거든요. 수안 하면 시다라는 뜻입니다. 뭔가 맛이 실 때, 그게 가장 기본 의미예요. 아주 신 과일 뭐가 있죠? 예, 새로운 단어, 柠檬이란 단어가 나왔습니다. 레몬이에요. 저거 柠檬, 한 수안, 이 레몬은 매우 시다라는 뜻입니다. 수안, 시다. 자, 근데 거기서 시다라는 뜻에서 의미가 파생이 되어서 마음이 짠하다 혹은 가슴이 아프다라는 뜻으로도 쓰여요. 이거 조금 떠올리기가 쉽지 않을 수도 있어서 이 수안의 의미는 잘 정리를 꼭 해두시면 좋겠어요. 听了这个故事，我心里酸酸的。 이 이야기를 듣고 마음이 아팠다, 가슴이 짠했다, 뭐 이럴 때 心里酸酸的라는 표현을 씁니다. 사실 얘만 보고서는 마음이 시다니 무슨 뜻이지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이런 의미들이 또 수능에 나오기 좋은 의미들이에요. 그러니까 시다는 마음이 짠하다라는 뜻으로도 쓰인다. 자, 그리고 또 3번 의미도 있어요. 수안에

질투하다라는 뜻이 또 있거든요. 看到别人成功，他心里有点酸。 다른 사람이 성공한 것을 보고 그는 조금 질투가 났다라는 뜻입니다. 그때 마음이 쉬어졌다라는 뜻이니까 이 의미는 질투하다라는 뜻으로 사용이 되는 거다. 지금 보시면 앞뒤 문맥을 통해서 각각의 의미도 확인이 가능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예문을 통해서 다 각각이 어떻게 쓰이고 있는지를 꼭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마실시다, 가슴이 짠하다, 마음이 짠하다, 질투하다 이런 의미까지 있다. 이 수안의 의미는 사실 바로바로 해석이 되진 않기 때문에 한번 정리가 꼭 필요한 단어이기도 합니다. 자, 지금 맛 표현 계속 보고 있어요. 이번에는 구 그리고 디엔 수안에 이어서 라라는 단어 함께 볼까요? 자, 우리 선지에도 맵다라는 단어가 등장했었습니다. 맛이 맵다라고 할때 라를 쓰는데요. 这道菜太辣了. 이 음식은 너무 맵다라는 뜻이에요. 라, 맵다. 가장 기본적인 의미죠. 예, 그리고 그냥 맛이 매운 것뿐만 아니라 말이 매울 때도 쓰여요. 그녀는 말이 매우 신랄하다, 매섭다라고 말할 때, 她说话很辣. 이런 표현을 씁니다. 이런 표현은 구어적인 표현이어서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说话很辣. 우리가, 와, 맵네, 매워.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예, 중국어에도 비슷한 표현이 있는 겁니다. 말을 참 맵게 한다. 그래서 말이 매우 신랄하다라는 뜻으로 사용이 된다. 예, 라는 맵다. 그리고 신랄하다, 매섭다. 자, 이렇게 맛 표현의 확장 의미를 한번 함께 정리해 보았습니다. 우리 원래 단어가 기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에서 거기서 더 나아가서 확장된 의미로 여러 가지로 생활 속에서 쓰일 때 그런 의미들을 어떻게 의미를 갖는지 파악하는 것이 지금 이 문제의 포인트였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선생님과 함께 맛 표현 한번 정리해 봤고요. 이런 표현들은 다이어에서도 언제든지 등장할 수 있다. 자, 그럼 이제 2번으로 가볼까요? 밑줄 친 부분의 발음이 같은 것끼리 연결된 것만을 고른 것은? 예, 발음 문제입니다. 지금 밑줄이 쭉 그어져 있는데요. 4개나 나와 있어요. 그래서 각각의 단어가 어떻게 정확하게 발음되는지를 알아야만 풀수 있는 쉽지 않은 문제예요. 그래서 틀린 친구들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이 기회에 내가 모르는 단어가 뭔지, 그리고 정확하게 한어병음을 작성할 수 없는 단어가 뭔지 확인하면 좋겠죠? 자, A번부터 함께 보도록 하죠. A번 첫 번째는 组织입니다. 组织, 조직하다란 뜻이에요. 아마 이 단어가 많이 자주 등장하는 단어는 아니기 때문에 좀 어색한 친구들, 잘 모르는 친구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组织, 조직하다. 예, 그리고 얘는 祝贺, 예, 사성사성으로 축하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B번 볼까요? B는 词典, 네, 사전이고요. 그리고 오른쪽 거는 奇怪라고 해서 이상하다라는 뜻을 갖습니다. 자, C번, 用功, 그러면 열심히 공부하는 걸 말해요. 用功, 그리고 공조 하면 일하다죠. 같이 똑같이 쓰입니다. 그래서 둘다 공이라는 일성 발음이고, D번, 旅游네요. 여우 이성이고요. 그리고 여우주의 할때 여우도 이성입니다. 똑같이 발음이 같은 걸 확인하실 수 있죠. 예, 한자가 다르더라도 발음이 같을 수 있는 상황이 생기고 그런 단어들을 잘 알고 있는지를 묻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이 단어들 중에서 모르는 단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예, 반드시 복습하셔야 됩니다. 한자 문제, 발음 문제에서 한자 문제가 나오고, 그리고 또 한자 문제에서 다시 뭐 유의어 문제가 나오고, 이렇게 그 1번부터 5번은 서로 번갈아가면서 자주 나오거든요. 지금 여기 나오는 단어들도 한자 문제로도 언제든지 출연할 수 있는 단어들입니다. 그래서 얘들 다 정리를 꼭 해두시고, 모르는 단어 정리해보세요. 자, 정답은 C와 D가 맞는 거니까 5번이 되겠네요. 이제 3번 가보죠. 한자 표기 문제 등장했습니다. 밑줄 친 부분에 한자 표기가 옳은 것만을 고른 것은? 자, A부터 볼까요? 窗户 旁边 有一张桌子. 창문 옆에 책상이 하나 있다라는 뜻입니다. 어떠한 장소에 불특정한 사물이 놓여 있다. 아주 대표적인 존재문을 나타내는 표현이죠. 요자 존재문의 가장 전형적인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그리고 쪼즈, 책상을 세는 양사, 넓고 평평한 것을 셀 때는 짱으로 셌었죠. 뭐 책상이나 침대 이런 것들을 셀때 짱이라는 양사를 쓴다라는 거. B로 가볼까요? 我现在接电话不方便. 나는 지금 전화를 받기에 불편하다라는 뜻입니다. 전화를 받다라고 할때 接电话 썼었죠. 그리고 전화 거는 거는 打电话였어요. 자, 不方便은 불편하다라는 뜻이고요. 여기 있는 方자 한자 이상하죠. 얘는 방문하다 할때

치파오, 우리 중국 전통 의상 치파오를 이렇게 말합니다. 이성, 이성이죠. 네가 입은 이 치파오가 아주 예쁘다라는 뜻이고요. 디번, 他向我介绍了他的女朋友. 그는 나에게 그의 여자친구를 소개해 주었다라는 뜻이에요. 여기서 介绍라는 한자 좀 이상하네요. 예, 介绍의 绍는 이렇게 써야 맞습니다. 우리 소개잖아요. 지금 한자는 뒤집어져서 개소라고 써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소개하다 할 때는 누군가를 연결해서 이어주는 의미를 갖잖아요. 그래서 앞에 실사변이 들어가게 부수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아니고요. 介绍 이렇게 바꿔 써줘야 된다. 자, 한자 문제는 헷갈리게 나오는 한자가 거의 비슷해서 항상 따로 정리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바로 노트에다가 요거 한번 찌에서 한자 잘못된 거, 잘된 거, 그둘다 써두시고 의미를 지어서 외우시면 다음번에 안 틀린다고 했어요. 지금 설명드렸던 것처럼. 아, 그래. 소개하는 거는 연결하는 거니까 실사변이 들어가야지. 이렇게 우선 스토리를 만들어 놓으시면 다음번에 문제 풀때 절대 틀릴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가 나에게 그의 여자친구를 소개해줬다. 자, 그리고 이 구문에서 또 하나 좀 봐두셔야 될 게, 나에게 소개하다라고 말할 때, 샹워라는 샹이란 전치사 쓰고 있죠. 근데 이런 거는 구문이 문장이 나왔을 때한 번씩 확인해 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전치사 제대로 들어갔는지. 예, 그래서 정답을 확인해 보면요. A와 C가 맞는 거니까 2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정답 A, C, 2번이고요. 자, 이제 4번으로 가보겠습니다. 빈칸에 공통으로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 다이어 문제예요. 자, 오늘의 다이어는 어떤 게 나왔냐면, 오늘 다이어는 사실 배운 거라서 맞추셨어야 맞거든요. 예, 트는 특강에서도 이미 한번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분명히 맞추셨을 거라고 믿고요. 자, 니뿌 밑줄 워 이바 쉐이회빵워나. 네가 나를 한번 이렇게 하지 않으면 누가 나를 도와주겠어? 네가 나를 도와주지 않으면 누가 나를 도와주겠어? 이런 의미가 돼야 될것 같네요. 그리고 你把椅子往前移下. 너 의자를 앞으로 어떻게 해? 坐得舒服一点吧. 그럼 더 편안할 거야. 그런 얘기죠. 자, 보시면 여기에 있는 바와 또 여기에 있는 바는 의미가 다르다는 걸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여기 한 번이라는 양사로 쓰이고 있는 바고요. 여기서 전치사로 쓰인 바는 바자문의 바죠. 그죠? 뒤에 있는 목적어를 앞으로 끌고 오는 전치사의 바예요. 그럼 이두 가지의 공통으로 들어갈 수 있는 말 어떤 말일까요? 네, 정답은 4번 라인데요. 우리 라에는 끌다, 돕다라는 뜻이 있었고요. 그리고 앞으로 이렇게 당겨오는 것, 끌어오는 것, 이런 것도 라를 썼습니다. 그래서 이두 가지가 공통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것은 4번 라예요. 자, 그럼 우리 한번 의미를 먼저 정리해보고, 그리고 넣어서 한번 해석해 보도록 해볼까요? 자, 라를 먼저 보도록 하죠. 이 라라는 한자 앞에 왜 손수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손하고 관련이 되어 있다라고 연결 지으실 수 있고요. 손으로 끌다 혹은 당기다 이런 의미가 있는 거죠. 그리고 돕다, 뭔가 끌어주는 거는 도와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끌다라는 뜻에서 파생이 되어서 돕다라는 뜻으로도 사용이 됩니다. 예문 한번 볼게요. 你把椅子往前拉一拉. 자, 의자를 앞쪽으로 당기세요란 뜻인데 우리가 지금 앞에서 본 문장이랑 거의 비슷하죠. 拉는 당기다라는 뜻을 갖고 있다. 동学有困难的时候，我们应该拉他一把. 그래서 이 문장 나왔을 때 선생님이 이 拉他一把를 한번 꼭 정리해 주세요라고 했었어요. 그때 그대로 나온 거거든요. 친구에게 어려움이 생겼을 때 우리는 반드시 그를 도와주어야 한다라는 뜻이었어요. 라 끌어 그를 한번 끌어주다라는 뜻이니까 그를 한번 돕다라는 뜻이 되겠죠. 네, 그래서 두개 공통으로 들어갈 건 라의 단어였습니다. 이번에는 우리 선지에 나왔던 요 한자를 한번 오늘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한자도 수능 중국어에 굉장히 잘 나오는 한자인데요. 두 가지 상황에서 주로 많이 나와요. 첫 번째는, 뭐, 포스터 같은 거에서 아끼다, 절약하다, 뭐, 에너지를 아끼세요, 물을 절약하세요, 뭐, 이럴 때, 아끼다라는 뜻으로 사용이 돼서 요 한자가 나오기도 하고요. 그리고 문화 문제에서 중국의 다양한 성 있잖아요. 그래서 뭐, 산동성, 뭐, 광동성, 뭐, 이런 거할 때, 그럴 때그 성을 중국어로 요 한자로 씁니다. 발음은 성하고 삼성으로 읽어요. 요 한자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네, 첫 번째 가장 기본적인 의미는 아끼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他很会省钱 하면 그는 돈을 아주 잘 아낀다는 뜻이 되겠죠. 省钱 하면 돈을 아끼다. 省时间 하면 시간을 아끼다라는 뜻이에요.

뜻이에요. 이렇게 동사 목적어 자주 사용되는 것들을 짝꿍지어서 기억하시면 훨씬 기억하시기 쉽습니다. 다음은 아끼다에서 파생이 되어서 덜다 혹은 줄이다, 빼다의 의미를 갖는 표현을 보도록 하죠. 先准备好了，省了不少麻烦。 예, 省了 마烦 같이 많이 쓰입니다. 미리 준비를 했기 때문에 번거로움을, 적지 않은 번거로움을 줄였다. 그 얘기인 거죠. 그리고 중국의 행정구역 단위인 성의 의미도 있어요. 광저우시 광동省的省会. 예, 省会 하면 수도의 의미예요. 그 지역의 그 도청 소재지 우리로 따지면 그런 거라고 할수 있거든요. 광저우는 광동성의 수도다라고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그 도청 소재지다. 자, 이렇게 행정구역 단위 省까지 함께 봤습니다. 우리 그러면 이제 다음 문제로 한번 가볼까요? 아, 다음 문제 가기 전에 아까 해석 놓친 거안한거 한번 해보야겠네요. 다음 빈칸에 들어 공통으로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 니 뿌라워 이봐. 너 만약에 나를 한번 끌어주지 않으면 누가 나를 끌어주겠어? 그 그러니까 네가 나를 끌어줘야지 이 의미인 거죠. 니바 이즈 왕첸 라 이샤. 너 의자를 앞으로 끌어와면 그러면 쭈어 더 수후 이디엔 바좀더 편하게 앉아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앞으로 끌어서 좀 편하게 앉아 라가 4번이 정답이죠. 자 이제 유의어로 가볼까요? 오늘의 유의어는 어떤 게 나왔을까요? 빈칸 A, B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 我的汉语水平比你 A 远了. 내 중국어 실력이 너보다 멀다라는 뜻이에요. 지금 보어 자리에 멀다가 나왔어요. 너보다 한참 모자란다. 뭐 이런 얘기가 나와야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A번에서 비교하고 있는 단어들 한번 볼게요. 1번은 차, 그리고 2번은 少, 그리고 5번은 小죠. 少는 적다라는 뜻이고요. 그리고 小는 크기가 작다라는 뜻입니다. 여기서는 실력이 부족하다라는 의미로 사용이 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럴 때는 아, 少나 小가 아니라 차를 써야 맞겠죠. 我的汉语水平比你差远了. 내 중국어 실력이 너보다 한참 부족하다. 이 얘기죠. 우리 그 누군가 나를 중국어 잘한다고 칭찬해줬을 때 선생님이 쓸수 있는 표현으로 还差得远呢 이 표현을 가르쳐드린 적이 있어요. 아직 멀었다라는 뜻이었잖아요. 그때 쓰는 그 차의 의미가 바로 이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빈칸도 함께 살펴볼까요? 我们班有23个学生. 우리 반에는 23명의 학생이 있습니다. 자, 지금 B번에 나와 있는 단어들을 보면 全部와 이공이 나옵니다. 자, 지금 이렇게 한명한명 합쳐서 모두라고 말할 때는 우리가 뭘 썼죠? 예, 맞아요. 이공을 써야 맞았습니다. 그래서 또와 이공을 비교한 적이 있었는데요. 우리 유의어 부분에서 수능특강에서도 한번 비교했었어요. 또는 그냥 일반적인 모두라는 뜻이지만 다 하나하나 합쳐서 합친 값이 되었을 때 모두라고 얘기할 때는 꼭 이공을 썼어요. 그래서 이공이 가장 많이 쓰이는 상황이 이공 도셔 지엔이었잖아요. 뭐 100원, 1000원, 10000원 이렇게 다 합쳐서 얼마인가요? 라고 말할 때 이공 도셔 지엔 쓸수 있고요. 그리고 지금 이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반에 한명한명 누구누구누구 이렇게 있어서 다 합쳤을 때 23명이다 이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럴 때는 이공을 쓰셔야 맞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언제 이공 쓰는지 그 표현 차이점 꼭 기억해 주세요. 정답 3번이고요. 네, 요 정도 유의어는 사실 난이도가 그렇게 높지 않고, 우리 자주 본문이나 다른 문장에서도 등장했던 표현들이어서 충분히 맞추셨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5번 유의어까지 같이 풀어봤습니다. 5번까지가 어휘였죠. 이제 6번부터는 의사소통 기본 표현이 시작되는데요. 오늘 6번 문제는 어떤 문제가 나왔을까요? 네, 6번.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 1점짜리 문항이고요. 예, 오늘은 그림 문제가 아니라 한어병음 문제가 나와 있네요. 예, 한어병음 문제 어렵지 않았습니다. 꼭 한번 다시 한번 보실게요. 你有什么事? 너 무슨 일이 있니? 무슨 일이 있니라고 무슨 일이 있어? 라고 물어보는 상황이잖아요. 그럼 뭐 무슨 일 있다고 대답하거나 아니면 밑줄 친 부분 뒤에 뭐가 나와 있는지 좀 구체적으로 봐야겠네요. 很不舒服. 예, 舒服, 편안하다라는 뜻이었는데요. 不舒服 하면 불편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긴 뭔가 건강이 안 좋거나 뭐 불편할 때 그럴 때 물어볼 수 있는 표현인 거예요. 很不舒服, 아주 안 좋아 이 얘기인 거죠. 자, 그러면 뭔가 건강상에 아주 안 좋을 이유가 밑줄 친 부분에 등장해야 지금 문장이 자연스러운 문장이 된다는 걸 확인할 수 있겠네요.

무슨 일 있어? 그럼 뭔가 안 좋아서 아파? 이 얘기가 나와야 되는 거잖아요. 자, 그럼 답을 한번 찾아보죠. 1번. 我感冒了,感冒 하면 감기에 걸리다. 혹은 감기. 둘다 됐어요. 我感冒了. 나 감기 걸렸어. 그래서 안 좋아 올수 있겠죠. 정답 1번이고요. 好好休息吧. 푹 쉬어라. 그리고 3번. 我已经吃药了. 나는 이미 약을 먹었다. 4번. 别让我去医院. 나한테 병원 가라고 하지 마. 자, 비에는 뭐뭐 하지 말라는 금지의 의미입니다. 그리고 咳嗽已经好多了. 예, 咳嗽 하면 기침하다라는 뜻이었어요. 기침이 이미 다 나았다, 많이 나았다라는 뜻입니다. 자, 물론 건강에 관련된 표현들이 여러 가지 한어병음으로 나와 있긴 하지만 지금 상황 앞뒤 문맥에서 쓸수 있는 표현은 1번만 정답이라는 걸알수 있겠네요. 네, 이렇게 6번 한어병어 문제 풀어봤고요. 자, 이제 7번입니다. 대화의 상황을 표현한 그림으로 알맞은 것은? 오늘은 그림 문제가 6번이 아니라 7번에 나와 있네요. 자, 어떤 상황이 있는지 먼저 그림을 좀 보고 가볼까요? 지하철에 사람들이 빽빽하게 있는 모습도 있고요. 그리고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올라가는 사람들이 또 보입니다. 그리고 스키장에서 리프트를 타고 올라가고 있는 사람도 보이고요. 네, 그리고 승강기 앞에, 엘리베이터 앞에 서 있는 사람도 보입니다. 그리고 엘리베이터에 사람이 굉장히 많이 차서 두 명이 보고 있는 그런 상황도 있네요. 자, 지금 이 문장 같은 경우에는 7번 같은 경우에는 항상 키워드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각각의 단어 문장 속에서 나올 수 있는 키워드를 잘 알고 그림과 매칭시킬 수 있는지를 묻는 문제니까요. 우선은 어떤 단어가 키워드로 나와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겠죠. 자, A번부터 보죠. 这个电梯里已经站满了人，不能再上人了。했네요. 자, 여기서 DNT부터 보죠. 네. DNT 하면 엘리베이터입니다. 그래서 이 엘리베이터 속에 사람이 이미 짠서 있는데 그서 있는 결과가 꽉찬 거죠. 결과 보고 많이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다꽉 찼다. 그래서 더는 사람이 탈수 없다라는 뜻인 겁니다. 자, 그럼 이미 답이 나왔어요. 엘리베이터가 있고 사람이 너무 많아서 탈수 없는 그런 상황. 5번이 정답이라는 거는 충분히 해석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고요. 지금 여기서 TNT라는 단어만 봐도 나머지가 1, 2, 3이 아니고 4번, 5번 중에 하나라는 걸 확인할 수 있고, 짠만러. 그러면 다 사람이 꽉 차게 타 있다라는 뜻이니까 거기서도 확인이 가능하네요. B번. 我觉得走着下去更快，走吧. 내 생각에는 쪼우저 하면은 걸은 채로란 뜻이잖아요. 그래서 그 상태가 지속된다라는 의미예요. 걸어서 내려가면 더 빠를 것 같다. 가자라고 해서 아, 지금 여기 더 이상 못 타고 우리 걸어가자라고 얘기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상황과 맞는 것은 5번이 정답이다. 네, 대화의 상황을 표현한 그림으로 알맞은 것을 유형에 이런 문제가 사실 자주 나오거든요. 그 대화를 하는 공간이 계단인지, 엘리베이터인지, 뭐 지하철역인지, 지하철인지, 뭐 이런 것들이 중요한 거예요. 근데 만약에 그 단어를 몰라요. 여기서도 TNT라는 단어를 몰랐어요. 그러면 좀 다른 거랑 헷갈릴 소지가 있었겠죠. 그래서 단어를, 기본적인 단어를 정확하게 아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기초를 탄탄하게 항상 하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자, 7번 문제까지 같이 풀어봤습니다. 네, 이제는 8번으로 가보도록 할게요. 네,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 했고요. 예, 한자로 나와 있는 문제이긴 하지만 1점짜리 문제네요. 그렇게 어렵진 않은 문제인가 봅니다. 자, 你不是喜欢吃饺子吗? 자, 이렇게 수능 중국어에서 문장이 나올 때 그냥 긍정문으로 나오는 게 아니라 부정문으로 질문을 요하는 것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그걸 잘 독해할 수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냥 대놓고 이 A라고 물어볼 것을 A 아니야라고 물어봐서 조금 더 독해할 때 헷갈리게 만드는 거죠. 그치만 그 해석은 한국어랑 똑같기 때문에 잘뭘 물어보고 있는 건지 확인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너 지아오즈 하면 만두였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물만두 같은 거. 그런 만두를 먹는 것을 좋아하지 않아? 라고 물어본 거예요. 너 만두 먹는 거 좋아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좋아하지? 이런 의미로 묻는 거죠. 为什么吃的这么少? 왜 이렇게 적게 먹는 거야? 아, 그러니까 원래는 얘가 만두를 되게 좋아하는 애인데 비가
오늘따라

유난히 만두를 적게 먹었나 봐요. 그래서 그렇게 물어보는 거죠. 为什么吃的这么少? 비번 보겠습니다. 비 밑줄이라고 대답했더니 现在不想吃, 지금은 먹고 싶지가 않아 라고 얘기했네요. 没吃完的, 一会儿我带走. 내가 다 먹지 못한 것은, 자 이렇게 더가 붙어서 명사화 해주는 용법이 나왔습니다. 没吃完的 하면 다 먹지 못한 것은, 여기서는 다 먹지 못한 饺子겠죠. 예, 그거는 이회 이따가 我带走, 내가 가져갈게. 자, 그러면 원래는 잘 만두를 잘 먹는 친구가 만두를 지금 안 먹는 그런 상황에 대해서 설명해 주는 표현이 나와야 될것 같아요. 한번 볼까요? 1번, 我不会包饺子. 나는 만두를 빚을 줄 모른다. 자, 요 한자 또 나왔네요. 얘는 包라고 읽고요. 包는 포장하다, 싸다의 의미가 있었고, 양사로 쓰였을 땐한 봉지라는 의미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만두를 빚다라는 뜻도 있었죠. 아주 대표적인 다이어입니다. 2번, 今天我来请客. 오늘은 내가 살게. 3번, 刚才吃的太饱了. 방금 너무 배부르게 먹었어. 자, 지금 방금 너무 배부르게 먹어서 내가 원래 만두를 좋아하긴 하지만 지금은 먹고 싶지 않아라고 말하는 상황이니까 3번이 자연스러운 문장이 되겠죠. 자, 4번, 我没时间吃早饭. 나는 아침밥을 먹을 시간이 없다입니다. 자, 그리고 5번, 这是我不喜欢的菜. 이건 내가 좋아하지 않는 음식이야. 근데 앞에서 좋아하는 거 아니었어 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이 5번은 문맥상 통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네, 이제 9번으로 가볼까요? 9번, 글을 이해한 내용으로 알맞지 않은 것은? 자, 알맞지 않은 거 찾는 거예요. X 크게 치고 시작하셔야죠. 자, 지금 보시면 중국어로 지문이 나와 있지만 선지는 한국어입니다. 이럴 때 한국어 먼저 보고 가야겠죠? 영화 제목은 니허워이다. 영화표는 한 장에 60위안이고 영화는 매주 토요일에 상영된다. 네, 이렇게 가격과 제목, 그리고 요일, 이런 것들이 중요한 정보인가 봅니다. 4번, 영화 상영 시간은 1시간 반이다. 시간도 중요하고요. 그리고 영화는 7시와 9시에 시작한다 해서 시작하는 시간도 관심 있게 봐야 합니다. 자, 이렇게 한국어를 먼저 읽고 나면, 아, 내가 어떤 점에 주목해서 글을 읽어야겠구나라는 게 먼저 들어오거든요. 많은 친구들이 얘를 먼저 쭉쭉쭉 읽으면서 시작해서 다시 읽고, 다시 읽고, 다시 읽고를 반복해요. 근데 우리에게 익숙한 한국어 먼저 보고, 그리고 중요한 정보에 밑줄 거놓고, 그 정보가 나왔을 때 여기서 정보를 확인하는 쪽이 훨씬 더 시간을 아끼면서 문제를 풀수 있는 방법입니다. 자, 그러면 한번 해석해보죠. 我们某某电影院12月为大家特别准备了中国电影《你和我》. 자, 우리 이 땡땡 영화관에서는 12월에 为大家 모두를 위해서 중국 영화 니허워라는 중국 영화를 특별히 준비했습니다. 자, 영화 이름, 우리 책 이름에 이렇게 꺽쇠 표시 두개 있는 건 봤었는데 영화 이름에도 이렇게 꺽쇠 표시 들어가네요. 예, 확인해 주시고요. 예, 그리고 매个星期五7点和9点两场했습니다. 매주 금요일 9시, 그리고 7시에서 7시랑 9시 두 편을 한대요. 지금 마지막 것도 확인 가능하죠. 그래서 7시랑 9시 두 번. 그래서 이게 맞고요. 영화 제목 니허워 맞았고요. 그리고 여기서 요 단어 한번 볼까요? 요 단어 같은 경우에는 장하고 삼성으로 읽히는데요. 이 영화나 공연 같은 것을 세는 양사입니다. 그래서 두번 있다는 뜻으로 량장이 쓰였죠. 매장一个半小时. 또 우리가 찾던 정보네요. 1시간 반. 그래서 영화 상영 시간은 1시간 반이고요. 电影票60元一张. 영화표는 한 장에 60위안입니다. 如果有问题, 만약 질문이 있으시면, 문제가 있으시면, 请联系我们, 우리한테 연락 주세요. 자, 매주 토요일에 상영되는 거 맞나요? 아니죠. 每个星期五 했어요. 자, 우리가 요일 표현 말할 때 월요일은 星期一, 2, 3, 4, 5 이렇게 순서대로 간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星期五 하면 금요일을 말합니다. 매주 금요일 7시랑 9시에 두번 있다는 거니까 여기서 영화는 매주 토요일에 상영된다라는 정보는 틀린 정보가 되겠네요. 정답은

3번입니다. 자, 이렇게 꼼꼼하게 독해야 풀수 있는 9번 문제까지 함께 살펴봤습니다. 이제 10번으로 한번 가볼게요. 네, 10번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 您还需要别的吗? 다른 거더 필요하세요? 라는 뜻이죠. 需要, 필요하다. 자, 그랬더니 밑줄 친 B가 뭐 있줄이라고 얘기했고 환이샤, 바꿔주세요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뭘 바꿀까요? 이 바꿀 거리, 환이란 단어가 우선 중요한 정보가 되겠네요. 好的 좋습니다. 마상 개니 환, 바로 바꿔드릴게요. 뭘 바꾸는지 한번 봅시다. 차이 요디얼 꼬에. 요리가 좀 비쌉니다. 비싸다고 해서 바꿔줄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얘는 환과 어울리지 않고요. 加两把椅子吧. 두 개의 의자 두 개를 더 주세요. 더 해주세요. 자, 两把椅子 할때 먼저 바 봐야겠죠? 이 바는 의자를 세는 양사입니다. 손잡이가 있는 거셀 때, 그때 바로 썼고요. 그리고 얼바가 아니라 두 의자 두 개라고 말할 때는 양사 앞에서 숫자 이는 얼이 아니라 량을 썼었죠. 그리고 짜는 더하다라는 뜻입니다. 3번, 시엔바 차이단 나게워. 먼저 그 차이단 메뉴판을 저에게 가져다 주세요. 근데 가져다 주는 거지 바꿔주는 건 아니죠. 역시 어울리지 않고요. 그다음 4번, 筷子 掉在地上了. 예, 筷子 하면 젓가락이었습니다. 젓가락을 掉. 우리 전과에서도 이 띄어오라는 단어를 굉장히 자세하게 다이어로 정리했던 적이 있었는데요. 띄어오는 떨어지다라는 뜻이 1번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젓가락이 땅바닥에 떨어졌어요. 이 얘기인 거죠. 자, 젓가락이 떨어졌으니까 바꿔달라고 말하고, 예, 바로 가져다 드릴게요 라고 말하는 상황. 아주 자연스러운 상황이네요. 3번, 4번이 정답입니다. 请把这个菜再热一下. 자, 요 표현도 좀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요리를 다시 热一下 했어요. 热는 덥다라는 뜻이잖아요. 근데 이게 동사로 쓰이면 뜨겁게 데우다, 데피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요리를 좀 데워주세요. 자, 르이샤 이렇게도 쓰일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 르의 새로운 의미 지금 선지 속에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새로운 의미가 나올 때마다 조금씩 봐두시고 정리해두시고, 이게 원래는 덥다라는 형용사였는데 이거 동사 위치네, 동사적으로도 쓰이네라고 확인해두시면 참 좋겠죠. 자, 그래서 10번 정답은 4번이었죠. 이제 11번으로 가보겠습니다. 11번도 같은 유형이에요.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 이 유형이 사실 중국어, 수능 중국어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유형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렇게 앞뒤 문맥 읽고 그 문맥에 따라서 어떤 문장이 들어갈지 확인하는 문장. 你不是考得挺好吗? 考得挺好的吗? 했네요. 자, 지금 不是嘛 또 나왔어요. 이런 거 아니었어? 인 거죠. 考得挺好的. 挺은 매우 꽤 아주라는 부사입니다. 뒤에 아주 잘본거 아니었어? 너 시험 잘본거 아니었어? 怎么还这么不高兴? 어째서 아직 이렇게 안 기뻐하는 거야? 왜 이렇게 기뻐하지 않는 거야? 밑줄이라고 B가 얘기했대요. 他总是觉得我应该考得更好一点. 그녀는 새로운 사람이 나왔어요. 갑자기 그녀라는 사람이 나왔어요. 그러면 이 밑줄 친 부분에서 반드시 그녀가 누군지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야겠죠. 그녀는 항상 내가 더 잘해야 한다라고 생각한대요. 만족을 못하고 요 비, 이 그녀라는 사람은 계속 나한테 더 잘하라고 얘기한다. 그 얘기인 거죠. 그럼 밑줄 친 부분에 들어갈 말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考试成绩不重要. 시험 성적이 중요하지 않다. 姐姐的爱好是运动. 언니의 누나의 취미는 운동이다. 我的妈妈可不这么想. 우리 엄마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신다. 자, 우리 엄마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셔. 항상 나한테 더 잘하라고 하시지. 이럴 때 쓰일 수 있겠죠. 그래서 他는 我的妈妈였다. 여기 나온 可는 강조의 의미죠. 妈妈总是让我出去玩. 엄마가 항상 나한테 나가 놀라고 한다. 我的数学在班上是最好的. 내 수학은 우리 반에서 제일 잘한다. 자, 그래서 정답 3번이고요.
이렇게 힌트가 살짝쿵씩 주어지는 것을 힌트를 받아.

가서 문제를 답을 찾는 거 중요합니다. 네, 이제 12번이에요. 12번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을 보기에서 찾아 순서대로 바르게 배열한 것은? 배열 문제가 나왔습니다. 我的朋友住在北京. 내 친구가 베이징에 산다. 要去一个星期左右呢? 한 일주일 정도 가려고 해. 左右 하면 가량 이란 뜻이죠. 앞뒤로 살짝 이렇게 대략 어림수 말할 때 左右 쓸수 있습니다. 2번, C번, 你最好今天把东西给我. 너 오늘 물건을 나에게 주는 게 제일 좋겠다. 듣자니까 너 내일 베이징에 카이회 회의하러 간다면서? 是啊, 맞아. 怎么了? 한 일주일 정도 가려고 하는데. 왜? 밑줄이야. 你能帮我给他带点东西吗? 너 나를 도와서 그에게 물건을 좀 가져다 줄수 있어? 내 친구가 베이징에 사는데 걔한테 물건 좀 가져다 줄수 있어? 당연히 되지. 너 오늘 물건을 나한테 줘야 돼. 내일 내가 没有时间. 明天我没有时间. 내일 내가 시간이 없거든. 好, 좋아. 我一会儿就把东西送过来. 내가 잠깐 좀 있다가 물건을 가지고 올게. 이 얘기인 거죠. 자, 그래서 BAC가 정답이네요.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문항 한번 맞춰놓고 나면 검토하실 때한 번씩 다시 쭉 넣어서 읽어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문장이 흘러가는지 한번더 검토하실 수 있다. 예, 이제는 13번입니다.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 你的房间怎么这么脏? 네 방이 어째서 이렇게 더러운 거야? 자. 질책을 나타낼 때 가장 일반적으로 많이 나오는 표현이야. 어째서 이렇게 그런 거야? 라고 묻는 거죠. 快收拾一下. 얼른 치워. 자, 이 收拾이라는 단어 한자 중요했어요. 의미도 중요했고요. 치우다, 정리하다라는 뜻이 있었습니다. 비가 뭐라고 말했더니 回来再弄吧. 돌아와서 할게요. 라는 뜻이죠. 弄은 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자, 그럼 지금 당장 못하고 이따가 돌아와서 해야 될 그런 상황, 약속이 있다든지, 지금은 할수 없는 그런 상황이라든지, 이런 표현들이 밑줄 제 왼쪽이 내 방입니다. 5번, 弟弟总是躺在床上玩手机. 남동생은 항상 침대에 누워서 휴대폰을 합니다.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네, 이제 14번 가볼게요. 대화를 이해한 내용으로 알맞은 것은, 네, 중국어 선지입니다. A가 这个周末我们一起去某某公园玩怎么样? 했어요. 이번 주말에 우리 같이 땡땡 공원에 가서 놀자. 어때? 好主意. 좋은 생각이야. 我们怎么去? 우리 어떻게 가지? 가는 방법에 대해서 묻고 있어요. 坐公交车吧. 예, 공交车 하면 버스죠. 버스 타자. 先坐五路到南京路. 먼저 5번 버스를 타고 난징루에서 난징루에 간 다음에 그 다음에 56번으로 갈아타는 거예요. 예, 여기선 다는 갈아타다라는 뜻이죠. 在最后一站下车. 예, 그리고 마지막 역에 내리면 就到了, 도착한다라는 뜻입니다. 好的, 좋아. 자, A부터 볼게요. 1번부터 볼게요. A 以前没去过那个公园. A는 이전에 그 공원에 가본 적이 없다. 2번, A告诉B去那个公园的方法. A는 B에게 그 공원에 가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준다. 맞죠? A가 지금 버스를 타고 어떻게 어떻게 가라고 알려주고 있잖아요? 3번, A觉得坐公交车有点麻烦. A는 버스를 타는 것이 좀 번거롭다고 생각한다. 아니죠. 그렇게, 이렇게 가면 바로 도착해. 하니까 번거롭다는 얘기는 없었어요. 去那个公园要换两次公交车. 그 공원에 가려면 버스를 두 번 갈아타야 한다. 한 번만 갈아타면 되죠. 그다음 5번, 去那个公园的五路车一天有两次. 그 공원에 가는 5번 버스는 하루에 두번 있다. 이런 얘기도 등장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네요. 자, 15번 문제 보겠습니다.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 王老师的课怎么样? 왕 선생님 수업 어때? 밑줄이야. 所有的学生都喜欢他. 모든 학생들이 다 그를 좋아해. 자, 그러면 이왕 선생님의 수업이 아주 좋다라는 얘기가 앞에 등장합니다.

긴장해야 되겠네요. 이 팅조 쇠저라. 듣기만 하면 바로 잠이 든다. 그럼 좋은 얘기는 아니잖아요. 이지오 용법 나고요. 타성인 타에셔라. 그가 목소리가 너무 작으셔. 리카오시 하요지텐. 시험까지 아직 며칠이 남았다. 요거는 아는 문장이고요. 짜이요이스 보고라. 자, 더할 나위 없이 재밌다라는 뜻입니다. 짜이 에이 보고라 하면요. 더할 나위 없이 에이 하다라는 뜻이에요. 더할 나위 없이 재밌지. 너무 재밌지. 이 얘긴 거니까 정답 4번이죠. 자, 5번. 이디알 이스 예매요. 재미가 조금도 없다. 이것도 안 좋은 얘기니까 정답은 4번인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이 정도 문제는 충분히 맞추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앞뒤 문맥 파악해서 긍정의 의미인지 부정의 의미인지 확인하고 정답 찾는 문제였습니다. 자, 이제 추가 문제 좀 보도록 할까요? 우리 앞서서 그 엘리베이터 문제가 나왔는데 이것도 엘리베이터 비슷한 문제가 나와서 한번 볼게요. 니칸, 这儿写着电梯出问题，下午3点前停用. 봐봐, 여기 엘리베이터가 문제가 생겨서 오후 3시 전에는 사용이 금지된대라고 써 있어. 정말? 16층을 올라가야 되네. 곧 3시야. 就在这儿等会儿吧. 했어요. 여기서 좀 기다리자. 자, 이제 그 사용이 금지된 시간인 3시까지 얼마 안 남았으니까 엘리베이터를 타기 위해서 우리 앞에서 기다리자. 이런 상황인 거잖아요. 그리고 앞에는 공지가 붙어 있는 거고요. 정답은 1번 그림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엘리베이터라는 단어만 역시 알아도 풀수 있는 그런 문제가 되겠어요. 하나 그림 더 볼까요? 대화의 상황을 표현한 그림으로 알맞은 것은 这里很难爬. 여기 올라가기가 어렵다. 拉住我的手, 拉 당기는 거잖아요. 내 손을 잡아. 我的手,그다음,别放开, 놓지 말고. 好,我拉住了. 잡았어. 你拉我一下, 나좀 당겨줘. 你就能上去,我就能上去了. 그럼 내가 올라갈 수 있을 거야. 자, 밑에서 손을 내밀고 위에서 잡아주는 그런 상황이 나와야 맞을 것 같네요. 그런 상황을 나타내고 있는 그림. 지금 이 산에서 서로 잡아주고 끌어주고 하는 그림. 나가 끌다라는 의미라는 걸 알고 있는지 묻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6번 문제 정답 2번이고요. 2021학년도 수능 문제로 나왔던 문제입니다. 자, 이제는 그 유의어 문제로 나왔던 거 하나만 더 보도록 할게요. 이번에도 선생님이 라의 문제에 관한 걸 준비했는데요. 그만큼 이 라에 관련된 단어를 알고 있는지를 묻는 문제가 여러 번 등장했다라는 얘기이기도 하죠.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빈칸 AB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 这次真感谢你了我一把. 나를 한번 도와준 걸 고맙게 생각한다. 이때 拉他一把,拉我一把 쓸수 있죠. 以后你再什么麻烦,也一定来找我吧. 나중에 무슨 문제가 생기면 날 찾아와. 요건데요. 예, 이렇게 문제를 만나다라고 했을 때, 遇到什么麻烦 할수 있어요. 문제를 만나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5번이 되겠네요. 자, 이제 한 문제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9월 모의평가 문제예요.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从手机地图上看, 휴대폰 지도에서 보니까 地铁和12路公交车都能到那儿. 지하철하고 12번 버스랑 다 거기에 가더라고.我们要坐哪个? 우리 어떤 거 탈까? 12路, 12번 버스가 밑줄이야.我们坐地铁吧. 12번 버스가 좋다란 얘기가 아니라 12번 버스가 안 좋아서 우리 지하철 타자 하는 거잖아요. 그럼 12번 버스에 대해서 안 좋은 점을 보기에서 고르면 되겠네요. A부터 한번 해석해 보도록 하죠. 짜이, 빵비엔, 보고라. 자, 앞선 본문에도 나왔던 구조입니다. 아, 더할 나위 없이 A 하다라고 말할 때 짜이, A 보고라 쓸수 있었죠. 짜이, 빵비엔, 보고라 하면 더할 나위 없이 편리하다는 뜻이에요. 자, 그러면 11번 버스가 더할 나위 없이 편리하면 지하철을 탈 이유가 없겠죠. 그래서 A번은 예, 아니고요. 좋은 의미였고요. B번, 每半小时才来一辆. 30분마다 한 대가 온대요. 30분마다 한 대가 오는 것은 좀 시간 간격이 느린 거잖아요. 예, 그래서 이건 좋지 못한 단점에 해당합니다. 네, 그래서 B번은 올 수가 있죠. 예, 12번 버스가 30분마다 한 대씩 오니까 우리 지하철 타자라고 말하는 자연스러운 상황이 되겠네요. 자, C번 볼게요.
经过的地方总是堵车，지나가는곳이항상차가막혀

0: 12번 버스가 가는 데는 항상 차가 막히기 때문에 지하철 타자 역시 단점이라고 뒷문장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집니다. 人少不说还不用换车 사람이 적은 것은 말할 것도 없고 또 차를 갈아타지 않아도 된대요. 사람도 적고 차를 안 갈아타도 되면 장점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안 들어갈 수 없는 문장이 되겠죠. 그래서 지금 11번 버스의 단점에 대해서 얘기해야 되니까 B와 C,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우리 전체 문제 한번 풀어봤습니다. 오늘 다양한 단어들도 함께 선생님하고 확장했었는데요. 예, 특히 색깔 표현의 확장 의미, 그리고 라의 의미, 쉬엉의 다이어 의미, 이런 것들은 새롭게 나온 것들이니까 꼭 한번 다시 정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도 긴 시간 강의 듣느라 수고 많으셨고요. 선생님은 다음 강 8회 16번부터 30번까지 문제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짜이지엣!
1: 책은 꼭 책상 앞에서 읽어야 할까요? 바다를 보러 왔다가 책을 만나게 되는 순간.

누군가는 우연히 머물고 누군가는 이 낭만을 만나기 위해 먼 길을 찾아옵니다. 바닷가에 앉아 천천히 책장을 넘겨보세요. 파도소리와 바다 냄새 속에서 마주친 문장 하나가 당신의 하루를 조금 다르게 만들어줄지도 모릅니다. 당신의 독서는 어디에서 시작되나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수능완성 러시아어의 박소윤입니다. 자, 오늘 15번째 만남입니다. 이제 총 10세트 중에서 8, 9, 10회 이렇게 남았거든요. 오늘은 8회의 앞부분 만나볼 텐데, 그래서 만나는 영역들이 많죠. 발음, 철자, 어휘, 문화, 그리고 의사소통 영역, 다양한 영역들의 문항들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은 철자 문항인데 조금 우리가 못 보던 형태의 문항입니다. 가로, 세로 퍼즐에서 찾은 낱말에 해당하지 않은 그림은 뭐예요? 라고 물어보는데, 자, 그러면 1번부터 5번까지 그림을 보고 한번 철자를 써보도록 할까요? 1번은 러시아 이제 공연 중에서 유명한 거죠. 러시아 여행 갔을 때 이거 꼭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서커스는 지르크라고 하고요. 서커스 앞에는 부, 나중에 뭐가 붙을까요, 여러분? 장소나 방향에서 서커스는 무와 결합하는 아이라는 거 더불어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는 트린데요. 러시아어로 요르카라고 합니다. 요르카. 3번은 열쇠인데 열쇠는 끌류치. 끌류치가 나왔을 때는 뒤에 어떤 전치사가 따라온다는 것까지 자동적으로 나와야 되는데 어떤 전치사죠? 아트. 그리고 얘는 생격. 그래서 문 열쇠 하려면 끌류치 아트 드위에. 생격이니까 원래는 이렇게 끝났는데 미야키사 여성명사 행경 2라서 이렇게 되고요. 아파트 열쇠 클루치 아트 그바르치르 이렇게 되겠습니다. 두 번 아래로 내려가면 우산 러시아로 조트 되고요. 안경은 아치키입니다. 아치키는 항상 복수로만 쓰이는 명사고 안경을 착용하다라는 표현을 하고 싶을 때는 물건을 가지고 가다라는 동사의 이동동사의 부정태 동사인 나시지 결합해서 이렇게 표현해 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여기 음영 표시됐네요. 서커스 들어가 있고요. 이렇게 하면은 글류치 열쇠고요. 그 다음 이렇게 하면 아치키 안경이고요. 마지막 오른쪽에 존트 우산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 되겠습니다. 2번 문항은 발음인데요. 자음 외의 발음을 묻고 있습니다. 자, 유성음과 무성음 조합 볼게요. 유성음, 매, 그 다음에 외, 그 다음 게, 네, 쥐, 제 있고요. 각각 유성음에 대응하는 무성음이 있습니다. 워낙 많이 했기 때문에 자동 반사적으로 여러분이

빨리 쓰실 수 있어야 돼요. 자, 러시아어에서 유성음 플러스 무성음이 오거나 반대로 유성음 플러스 무성음이 왔을 때 러시아 자음은 역행동화, 뒤에서 앞으로 오기 때문에 뒤에 아이가 힘이 세십니다. 그래서 앞에 오는 아이한테 나 뒤에 왔어. 나한테 모든 힘이 있어. 너도 나랑 똑같이 무성음으로 돼야 돼. 라고 해서 이 유성음이 무성음으로 바뀌는 것이 무성화 현상이고요. 그러면 이럴 때는 어떻게 될까요? 이제 유성음이 힘이 강력해졌죠. 그래서 얘가 대장이니까 얘가 대응하는 유성음으로 발음이 되겠죠? 얘가 유성음화 현상이 되겠습니다. 제가 뭐라고 했죠? 대응하는 막 지그재그가 아니라 이렇게 파트너끼리 해주셔야 된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어말 무성음화가 있습니다. 어말 무성음화 하나도 어렵지 않습니다. 무성음화가 된다는 것은 대상이 뭘까요? 유성음이겠죠. 유성음이 어말 단어의 맨 끝에 왔을 때는 대응하는 무성음으로 발음된다가 어말 무성음화 현상에 대한 설명입니다. 자, 요거 두 가지를 가지고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는 유성음이고요. S는 무성음에 있죠? 유무조합이네. 그러면 얘가 뭐로 바뀌어야 돼요? 무성음. 어떤 무성음? 대응하는 아이. 왜와 대응하는 거는 후예요. 그래서 얘 발음이 이렇게 되죠. stage. BC가 오면은 영어로 딱 봤을 때 BC잖아요. B가 항상 F 발음으로 바뀐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F 발음이 나지 않는 걸 찾으시면 되겠는데요. 1번, Rach. 원래 발음대로 소리가 나고요. 이것도 유성음 플러스 무성음이라서 of course 되고요. 3번 유성음 플러스 무성음 after. 그다음에 얘는 원래 발음대로 F 발음 나고요. 얘도 원래 발음 납니다. 그러면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해석 볼 텐데요. 요거는 여러분 시험에 종종 나왔어요. 뭐냐면 이게 형용사 단어미 형태거든요. 단어미는 어떻게 만들죠? 장어미에서 만들죠? 기쁜이라는 형용사가 있습니다. 라드. 자, 그런데 단어미를 만들려면 여기 형용사 어미 부분을 지워줘야 돼요. 주어가 남성일 때는 그렇게 이렇게 두면 되는데 주어가 여성일 때는 여기에다가 아를 넣고 주어가 복수일 때는 을을 넣으면 되거든요. 자, 여기까지. 제가 이걸 쓴 이유는 요거보다 더 중요한 뒤에를 설명하려고. 뭐에 기쁘다 할때 그거에 해당하는 것을 역격으로 처리를 해 주니까 여기 보면 나는 만남에 기쁘다. 만나서 기쁘다라는 거라서 원래는 아로 끝나는 여성 명사예요. 만남은. 아로 끝나는 여성 명사의 역격은 얘가 오기 때문에 이런 형태가 된 겁니다. 이것이 이걸 역격으로 지배하기 때문에 이런 형태가 됐다는 거잘 기억하시고요. 이 공식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자, 1번은 의사라는 말이고요. 어떤 예문 한번 해볼까요? 직업이니까 뭐뭐로 일하다, 누구로 일하다 할때 일하다라는 동사, 라보타츠 동사를 가지고 한번 작문 해볼게요. 모이 빠빠, 나의 아빠는 일하고 계십니다. 라보타이트. 자, 누구로 일하다 할때 직업의 족격이 되니까요. 라츄를 그냥 쓰면 안 되고 라촘 이렇게 되겠죠. 족격을 만들어준다. 자, 질문이 어떻게 될까요? 누구로 일하냐? 겜. 라보타이 드보이 빠빠 이렇게 되겠죠. 두 번째, 후쿠스 하면은 맛이라는 말로 가장 많이 쓰여요. 고등학교 과정에서는. 근데 취향이란 말도 되겠습니다. 취향. 예를 들어서 아나 그녀가 옷을 입다. 옷을 스스로 입다. 이때 시아는 셀프의 의미가 있거든요. 아지 와이츠아. 아지 와이츠아의 이제 오나나 형태예요. 그다음에 뭐뭐와 함께 이 명사를 스 플러스 족격으로 가져왔어요. 취향과 함께 그녀는 옷을 입는다. 그러니까 그녀는 옷을 세련되게 입는다. 감각적으로 입는다. 이런 말이 되겠죠. 아, 세 번째, after는 저자라는 말이고요. 얘는 운동이죠. 축구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프룩트는 과일이죠. 자, 3번으로 가겠습니다. 밑줄 친 부분의 발음이 나머지 넷과 다른 것은 하고 모음 이에 밑줄이 그어져 있어요. 모음은 뭐가 제일 중요하죠, 여러분? 강세가 모음 위에 있는지 없는지를 파악하시면 되고요. 발음 모음 문제는 오, 예, 야, 아 돌아가면서 나옵니다. 이번에 주인공은 예예요. 근데 A가 조금 어렵습니다. 격변화할 때 혹은 단수가 복수가 될때 강세가 이동하는 아이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걸 내면 정답률이 많이 낮아지더라고요. 자, 저게 그런 케이스인데
수요일이에요, 여러분. 저 단어는 수요일은 주구격에서 쓰리다입니다. 쓰리다. 쓰리다인데 이게 그러면 대격이 되면 아로 끝난 명사 대격은 우죠. 써볼게요. 이렇게 된다는 거, 형태적으로는. 쓰리다인데 대격이 되면 쓰리에도 하고 예로 앞으로 강세가 이동을 해서 여기 위에 강세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쓰리에도. 예 발음이 납니다. 두 번째 비 보시면 도서관인데요. 비블리아 티에카 하고 강세가 있죠? 그래서 얘도 예 발음 나고요. 근데 C번 보시면 파르크 공원이잖아요. 얘는 지금 이 앞에 있는 오는 전치사 뭐뭐의 장소의 의미를 가진 이 전치사 때문에 전치격 어미가 붙은 거고 강세는 아에 있어요. 그래서 강세가 없기 때문에 C가 정답이고요. 저녁에 하려면 위에처럼 되겠죠. 여기까지만 하면 저녁이고요. 얘를 족격으로 만들면 저녁에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이는 수영장이에요. 바세인. 얘 강세 있어요. 그래서 모두 강세가 찍혀져 있는데 얘만 강세가 없어서 정답은 3번 되겠습니다. 발음 문제는 풀었고요. 해석 한번 해볼게요. 언제 수요일에 무슨 무슨 요일에 할 때는 부 플러스 대격으로 처리해 주기 때문에 요런 전치사가 왔고 대격이 된 거죠. 수요일 아침에 스비에타가 공부했습니다. 어디에서? 도서관에서. 도서관은 장소와 방향에서 모두 불을 데려옵니다. 낮에는 그녀가 스비에타가 산책했어요. 누구와 함께? 친구와 함께 어디에서? 공원에서. 그리고 저녁에는 보슬리 우슈나 보슬레 뭐뭐 후에 상황의 후에죠. 식사 후에 졸업 후에 입학 후에 결혼 후에 여러 가지 의미가 여러 만날 수가 있는데 얘는 저녁 식사라서 저녁 식사 후에 저녁에 블라블라 수영했습니다. 어디에서? 수영장에서. 이런 해석이 되겠습니다. 자, 4번 보겠습니다. 밑줄 친 부분이 공통으로 가리키는 것은 뭘까요? 수수께끼 같은 문항이에요. 그러면 우리 1번부터 5번까지 해석을 해볼까요? 노스 하면 코죠. 요거 뒤집어 볼게요. 쏜 되죠. 얘는 잘때 꾸는 꿈입니다. 잘때 꾸는 꿈. 2번은 창문이고요. 고릴라는 모기예요. 그래서 나 모기 아파 하려면 우미냐 말릿. 자, 아프다 동사가 나오는데 뒤에 오는 신체 부위가 중성 아노 형태이므로 온 아나 안, 온 아나 아노에 해당하는 3인칭 단수변화 이렇게 오죠. 만일 귀가 아프다. 두 귀. 자, 이거는 우허의 복수 형태죠. 귀는 복수니까 얘가 아니가 되겠죠. 괄호입니다. 아니 형태면 이 동사도 아니 형태, 왈얏 이렇게 오겠죠. 즉, 신체 부위를 통해서 어디가 아프다라는 걸 표현했을 때는 주어가 우미니아가 아니고요. 이 신체 부위가 주어라서 신체 부위가 단수일 경우에는 말릿, 복수일 때는 왈얏이 오면 되겠습니다. 자, 브레미아는 시간이라는 말이고요. 미아로 끝났기 때문에 중성명사. 시간이 흐릅니다. 우리 이웃 브레미아. 그레슬러는 안락의자 되겠습니다. 집안은 소파고요. 얘는 안락의자. 자, 첫 번째 힌트. 슈토 이웃 위에스 노크. 나가 하면 다리거든요. 근데 위에스가 생격을 지배해요. 뭐뭐 없이 위드아웃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데 아로 끝나는 명사의 복수 생격은 아가 탈락한답니다. 그래서 다리가 없이 걸어가는 것은 무엇일까요? 라는 말이고요. 두 번째 힌트. 에따. 이것은 추어라. 어제 브일러 있었고요. 시보드냐. 오늘 EST 있고요. 이즈아프트라. 그리고 내일은 쓰나미. 우리와 함께 있을 겁니다. 다리가 없는데도 걸어가고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우리와 함께하는 건 뭘까요? 바로 시간입니다. 네,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하는 두 번째 문장이었어요. 5번 보겠습니다. 밑줄 친 부분과 의미상 바꾸어 쓸수 있는 것은 뭘까요? 되었고요. 동사거든요. 1번, beach, 마시다죠. 마시다는 동사 변화를 먼저 보실게요. 미야키스나기 들어가서 좀 기억하셔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아, 뷰, 비오쉬, 비옷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마시세요라고 명령어로 하고 싶으면 비에이제 되겠습니다. 비에이제 명령법. 자, 두 번째 비에이제 얘는 노래하다예요.
동사변화할 때 가운데에 O가

들어갑니다. 바이유, 바이오쉬, 바이옷 되고요. 명령법은 보이제, 노래하세요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스파치는 자다고요. 우리가 어떤 동사랑 얘가 만나는 걸 많이 목격했죠? 라쉬자 동사, 눕다. 라쉬자 스파치 하면 잠자리에 들다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4번 굴리아치는 산책하다, 5번 미브라치는 선택하다라는 말이 됩니다. 자, A가 이렇게 말을 걸었습니다. 빠빠, 아빠, 스콜그라스, 라스는 번이라는 말이거든요. 번이라는 이 단수 주격 형태가 어떻게 스콜거 다음에 또 나왔냐면, 자, 1 다음에는 단수 주격이니까 한번 하면 아진 라스 되겠죠? 그리고 2, 3, 4 다음에는 단수 생격이니까 자음으로 끝난 명사 단수 생격 형태 아가 붙어서 두 번, 느바라사, 세 번, 드리라사, 네 번, 쥐뚜리라사 이렇게 돼요. 그러면 다섯 번 어떻게 할까요? 5 다음에는 복수 생격이 오는데 일반적으로 자음으로 끝난 명사 복수 생격이 오프가 오는데 그런 형태가 아니에요. 그래서 시험에 많이 나옵니다. 이맨 위에 썼던 단수 주격 형태가 특이하게 이어있는 복수 생격 형태도 되거든요. 그래서 다섯 번 하면 비아라스 이렇게 표현하시면 돼요. 그래서 스콜거 다음에 셀수 있는 명사가 오면 복수생격인데 이게 복수생격 형태였던 거죠. 몇 번, 그리고 무지엔 하면 하루에 몇번 무네누시나 제가 할 필요가 있나요? 브리니마츠 하면 뒤에 리카라스버 약과 결합해서 약을 복용하다라는 의미예요. 이 약을 하루에 몇번 복용해야 하나요? 라는 질문이에요. 그랬더니 메가 브라치스카살 의사 선생님께서 말씀하셨어. 드바라사무진 하루에 두번 아침과 저녁에 복용하라고. 자, 어떤 기간에 몇 번이라는 말을 할 때가 있겠죠? 어떤 질문에 대해서 주로 그렇게 말할까요? 깍차스터. 차스터는 자주라는 말인데 얼마나 자주, 즉 빈도를 물어보는 질문을 내가 받았을 때 어떤 기간에 몇번 합니다 이렇게 답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 공식이 어떻게 되냐면 몇 번은 제가 아까 저기 썼던 그거 요겁니다. 요거를 가져와서 이렇게 넣으면 되고요. 그다음에 어떤 기간에라는 것은 그 플러스 대격을 써주면 돼요. 제가 가장 많이 쓰는 예문이 뭐예요? 일주일에 세 번이죠. 3. 3 다음에는 단수 생격이잖아. 그러면 라사를 써줘야겠지? 쓰시고요. 그 다음 어떤 기간에 불을 쓰고 대격이 오는데 주가 니질야 이렇게 되거든요. 이건 주격이잖아요. 야로 끝난 명사의 대격은 뭐예요? 유죠. 그래서 드리라사브 니질유 이렇게 표현하시면 돼요. 그래서 다시 보면 이게 그렇게 해서 나온 거죠. 이건 젠이니까 하루죠. 하루에 두번 이렇게 해석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약을 복용하다. 이 복용하다와 바꿀 수 있는 건 뭘까요? 노래하다, 자다, 산책하다, 선택하다. 1번, 마시다. 6번 가겠습니다.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 되고요. 러시아 지도가 나와 있고, 우랄스키 고리. 이게 우랄 산맥이거든요. 우랄 산맥이고, 뭐, 카자흐스탄 이렇게 써져 있네요. 에카체린 부르크. 요 빨간색이 우랄 산맥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랄 산맥은 유럽과 아시아를 구분하는 경계선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러시아를 유라시아 대륙이라고 하고요. 우랄산맥 서쪽을 유럽, 우랄산맥 오른쪽을 아시아, 이쪽을 이제 시베리아 지역이라고 합니다. 아그롬나야, 거대한 영토, 어디에서부터 어디까지? 자, 자파트 하면 서쪽이거든요. 서쪽에 있는 우랄산맥부터, 그다음 찌히아키안 하면 태평양이에요. 동쪽에 있는 태평양까지의 거대한 영토를 뭐뭐라고 부른다. 뭐라고 부를까요? 시베리아라고 했죠. 그래서 정답은 3번 시빌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있습니다. 뭐가 있냐면 발쉐르키 거대한 큰 강들이 있는데 그 강이 어떤 강들이냐면 오프강, 리에나강, 아무르강, 에니세이강 같은 그런 강들이 있습니다. 되어 있습니다. 1번은 볼가 강이죠. 리카 마치 어머니의 강이라고 부르죠. 그래서 러시아 고전에 많이 등장하는 소설 속에 많이 등장하는 강이고요. 유럽에서 가장 긴 강이기도 합니다.
바이칼 호수는 이르쿠츠크라는 도시에서 가까운 호수 이름이죠. 갔는데 가장 놀라운 지점은 분명히 호수라고 내가 인지하고 있지만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호수가 아니라 바다라서 이렇게 머리로 생각하는 거랑 시각적으로 물리적으로 보이는 거랑 굉장히 이율배반적이어서 당황스러워하는 그런 곳이죠. 그다음 마스크바는 러시아의 수도고요. 울란우데도 도시 이름이 되겠습니다. 자, 7번 가겠습니다. 솔제니츠. 이반 데니 소비치의 하루로 유명한 작가입니다. 솔제니츠에 관한 글을 이해한 내용을 알맞은 것은, 자, 선지가 한글답지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많은 힌트를 우리가 얻을 수 있겠죠? 전혀 무관한 내용들이 막 나와 있진 않을 테니까요. 8년 동안 솔제니츠는 수용소 생활을 경험했다. 그 다음, 1962년에 소설 신세계를 발표했다. 1970년에 노벨상 시상식에 직접 참석했다. 노벨상과 관련된 이야기가 뒤에 나옵니다. 모스크바에서 문학교사로 근무한 적이 있다. 소설 신세계는 강제노동 수용소의 실상을 다루고 있다. 이렇게 되어 있고, 필수어가 아닌 것도 볼게요. 여기 보면 스탈린이죠, 여기가. 그래서 얘가 수용소거든요. 스탈린 시대 수용소를 이렇게 부르고요. 스탈린스키 락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굴락이라는 것은 강제노동 수용소의 이름입니다. 상을 수여하다라는 거 그대로 적용해서 해석하시면 되고, 블라스틴 지도부가 되겠습니다. 뭐 권력이란 말도 있네. 지도부를 해석하시면 돼요. 세베스키 피사제, 소련 작가 알렉산드 솔제니츠는 라지시아 태어났습니다. 1918년생입니다. 그리고 뭐뭐로부터 1946년부터 그는 프라뷰 하면은 어떻게 만들어진 아이냐면, 미스지가 사람을 데리고 가다라는 이동 동사의 정태 동사고요. 바지지가 부정태 동사인데 그 앞에 브라가 오면은 보내다. 그래서 브라비스지 브레미아 하면은 시간을 보내다. 브라비스지가 니쿨리 하면 방학을 보내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돼요. 여기서도 이제 뭘 보낸 거죠? 어디에서? 스탈린 시대 수용소에서 모심리엣 8년을 보냈습니다. 1946년부터 8년 동안 수용소 생활을 경험했다. 정답은 1번이고 나머지는 다 글의 내용으로 일치하지 않은 게 되겠네요. 모슬리에타버 이후에 원모 후에 이것 후에 8년을 보낸 후에 온 라보다 그는 일했습니다. 직업이 나오면 조격인데 우취체를 조격 우취질림 선생님으로 일했는데 무슨 과목 선생님이었냐면은 마찌마찌기 수학 선생님으로 일했어요. 어디에서? 소도시에서, 크지 않은 도시에서, 그리고 리사 라마니 장편 소설도 썼습니다. 1962년에 그의 소설 이반 데니소비치의 하루라는 소설이 위셸 하면은 나오다죠. 어떤 공간에서 밖으로라는 거를 이동동사 앞에서 잡아주고 싶을 때 접도 위를 붙이니까요. 위지의 과거 시제입니다. 나왔어요. 11번째 번호. 그러니까 11호가 되겠습니다. 잡지 11호인데 잡지의 이름이 노브이미르 신세계라는 잡지예요. 그래서 이 소설이 아니라 잡지였고요. 이 소설은 라스카지바이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 원모에 관하여. 뒤에 이제 화제가 나오겠죠. 지쇼레이 쥐즈니 힘든 삶, 군락에서의 사람들의 힘든 삶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온 스라두스탈 그는 그 즉시 되었습니다. 뭐가 되었냐면, 바플리아른, 스타츠 플러스 족격이니까 유명해졌다는 말이 되겠죠. 어디에서? 해외에서. 사 플러스 족격하면 경계 뒤에서니까 해외에서라고 선생님이 해석을 하고 했죠. 해외에서 유명해졌습니다. 이보, 그 소설을 읽었어요. 파리에서, 런던에서, 뉴욕에서. 1970년에 솔제니친에게 역격 노벨상을 수여했습니다. 근데 어떤 분야냐면 문학이니까 파플러스 역격 노벨 문학상을 수여했는데, 하지만 자, 요거는 어떤 시상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시상식

미르누자, 돌아오다. 어디로? 나로우진우, 로지나가 조국. 조국으로 돌아올 수 없을까봐 두려웠습니다. 근데 요 SSSR도 다 여기에 필수어가 아니라서 넣어야 될것 같은데 좀 누락된 것 같습니다. 요 찌리무니아도 그렇고요. 자, 그래서 아까 보신 것처럼 1번은 두 번째 줄에 나와 있기 때문에 맞고요. 나머지는 모두 조금씩 꼬았기 때문에 정답이 될 수가 없습니다. 자, 8번 볼게요. 밑줄 친 부분이 공통으로 가리키는 거는 뭘까요? 자, 1번 취씨는 시계죠. 자, 시계가 간다 할 때는 취씨 이둣 이렇게 표현하시면 되고요. 복수니까. 시비띠 하면 꽃입니다. 샤칼라 하면 초콜릿이고요. 갈스툭 하면 갈스툭이 복수네요. 여기까지가 넥타이. 마로슈는 아이스크림 되겠습니다. 필수어이 아닌 거 살아있는 인공적인. 브라시, 러시아에서 까그다 뭐뭐 할 때, 일부고시 손님으로 갈 때, 차스터 자주 가져갑니다. 들고 갑니다. 이것들을 바다락 선물로. 자, 러시아 사람들은 손님으로 자기가 이제 초대받아서 가면 뭘 자주 가지고 갈까요? 초콜릿, 넥타이, 아이스크림, 꽃, 시계. 자, 뒤에 추가적인 문장 볼게요. 까그다 뭐뭐 할 때. 당신을 초대했을 때, 손님으로, 러시아 사람들에게 초대했을 때, 꾸피제 사세요. 이흐, 그것을 선물로 계속 반복되고 있네요. No, 하지만, 아비자젤라, 반드시, 똘거, 온니, 쥐브이에, 살아있는 요것만 사셔야 됩니다. 동쪽의 나라들은 때때로 선물합니다. 인공적인 이걸 선물하지만 러시아에서는 선물하지 않아요. 살아있는 것만 선물합니다. 정답은 뭘까요? 3월 8일 여성의 날이에요. 사실은 국제 여성의 날인데 그 여성의 날을 가장 성대하게 기념하는 곳이 러시아죠. 그래서 그 러시아에서 여성의 날에 이게 정말 풍기 현상. 그래서 막 비행기로 그걸 막 엄청 공세였거든요. 그게 뭘까요? 바로 꽃입니다. 정답은 2번 되겠습니다. 오, 나 러시아 친구 집에 초대받았는데 선물로 뭘 가져가지? 고민하실 필요 없어요. 꽃 사가시면 다 좋아합니다. 자, 9번. 기억과 애도의 날에 관한 글에서 대답을 찾을 수 있는 질문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주로 이렇게 문화 문항은 텍스트가 쭉 나오고 방금 하셨던 부분처럼 한글 잡지에서 고르면 되는데 이런 문항은 처음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신유형이기 때문에 시간 걸려서 보도록 할게요. 자, 필수어가 아닌 것이 조국의 전쟁, 국민, 사망하다 이런 것이 나왔어요. 뭔가 전쟁과 관련된 내용이 주를 이루는 것 같은데요. 볼게요. 이윤 하면 지금 이게 생격인데 6월이죠. 6월 22일은 러시아에서 기억이에요. 기억. 기억의 날입니다. 웨터젠 이날에 몇 년도 이날에 1941년도 이날에 몇 시에 아침 4시에 나칠라스 시작되었어요. 요게. 그래서 요거에 지금 약자인 거죠. 이렇게 뭐냐면 이게 위대한이거든요. 위대한 조국 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러시아에서는 2차 세계 대전, 독일과의 전투를 가진 2차 세계 대전을 이렇게 대조국 전쟁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너무 기니까 이렇게 약자로 이제 된 거고요. 이것은 전쟁이었습니다. 메슈드 뭐뭐 사이에 플러스 족격. 누구와 누구 사이의 전쟁이었냐면요. 소비에트 사유스 소련이죠. 그리고 기르마니아. 기르마니아 족격, 기르마니 독일과의 사이의 전쟁이었습니다. 라노우트람 이른 아침에 독일이 비르슐라 건넜어요. 국경을 란츠 어디의 국경? 소련의 국경을 넘었습니다. 이 전쟁은 계속 되었는데 오컬러 약 대략적인 거 말할 때 이걸 쓰고요. 다음에 생격이 오는데 사의 생격 형태가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2, 3, 4가 생격이 되면 뒤에 원래 단수 생격이 오는데 2, 3, 4가 단수 생격이 2, 3, 4가 생격으로 된 상태에서는 뒤에 오는 명사는 복수 생격을 써야 함으로 무슨 년, 몇 살, 몇해 이렇게 해당하는 명사에
고체 복생경 형태인

리에쉬 온 거죠. 대략 4년 동안 지속되었습니다. 전쟁에 4년 동안 갔다는 거죠. 그 전쟁에서 사망했어요. 거의 이게 밀리온 하면 100만이니까 2600만 명이 사망했습니다. 소련 국민 2600만 명이 사망했어요. 가장 많은 사망자를 낸 국가가 러시아였거든요. 2차 세계대전에서. 매년 22일 몇 년, 몇 월, 6월 22일에 사람들은 구입합니다. 뭐를 방금 전에 대답이었던, 정답이었던 꽃이죠? 꽃을 사서 그 동상이나 기념비로 갑니다. 영웅의 기념비로 찾아갑니다. 뭐의 영웅이냐면 이거죠? 2차 세계대전의 영웅들의 기념비에 찾아갑니다. 기억의 날, 요날은 중요한 날짜예요, 러시아에서. 러시아 역사에서 중요한 날짜입니다. 이날은 영웅들에 관한 기억이자 조국에 대한 사랑 관한 기억의 날입니다. 이렇게 되겠죠. 에이가 놀가. 요거는 기간을 묻는 질문이거든요. 얼마나 오랫동안. 아까 있던 깍철선은 얼마나 자주, 빈도. 얘는 기간. 얼마나 오랫동안 2차 세계대전이 지속되었나요? 보시면 대략적으로 4년 동안 답을 찾을 수 있는 질문이기 때문에 동그라미. 스콜카 출라베. 얼마만큼의 사람들이 2차 세계대전에서 사망했나요? 알수 있죠? 슈토 젤라윳? 무엇을 하나요? 사람들이 비렛 하면은 뭐뭐 전에. 시간에 전해도 돼요. 점심 먹기 전에. 장소에 전해도 돼요. 집 앞에. 얘는 뭐뭐 전에, 뭐뭐 앞에. 시간과 공간의 의미를 다 쓰이고요. 족격을 지배하는데요. 이 기념일의 족격이죠. 이 기념일 전에 사람들이 무엇을 하나요? 무엇을 기념일 전에 하는지는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X. 가키스트라니, 어떤 나라들이 빠마갈리 도와주었나요? 소련을 2차 세계대전에서. 이런 정보도 없었어요. 그래서 A, B가 있는 정답은 1번 되겠습니다. 자, 10번으로 넘어갈게요.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 자, 문화문항인데, 1번부터 5번, 우리가 수능특강에서 많이 접했던 아이들이라서 금방 알수 있을 것 같은데, 한번 여러분 대답하실 수 있겠나요? 1번, 엠게우. 얘도 아까 그 나왔던 것처럼 약자거든요? 뭐죠? 모스크바 국립대학이죠? 마스코프스키 가스다르스빈니 우니베르시티엣. 바로 마스크바에 있는 국립대학 이름이고요. 2번, 그리에문. 크렘린이라고 하죠. 한국어 번역하면. 이것도 마스크바에 있는 거고요. 3번, 발쇼이 티아트르. 이제 대문자가 나왔으니까 고유명사예요. 볼쇼이 극장이죠. 마스크바 있고요. 그 다음, 4번, 로스키 무제이. 이것도 대문자니까 고유명사입니다. 러시아 박물관. 어디에 있냐면, 러시아 제2의 도시, 상트페테르부르크에 있습니다. 러시아 화가들의 작품만 전시되어 있는 곳이고요. 또 상트에 있는 세계 3대 박물관 중에 하나로 속하는 에르미타주 박물관은 전 세계 많은 화가들의 작품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러시아 화가들의 작품만 호젓하게 보시고 싶으시면 여기 가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5번 마린스키 티아트르. 러시아에서 티아트르는 영화가 아니라 공연을 보는 곳이죠. 발레, 오페라. 그래서 마린스키 티아트르는 상트에 있는 상트페테르부르크에 있는 이 도시를 대표하는 극장입니다. 그래서 1, 2, 3은 마스크바 있고 4, 5는 상트에 있는 거예요. 자, 삐리리. 요것은 심벌, 상징입니다. 심벌 어디서 나왔죠? 블린. 마슬린자. 봄맞이 축제 때 먹는 이 블린이 태양의 상징이다. 그때 등장했었어요. 루스카이 꿀뚜리. 러시아 문화의 상징입니다. 오니지비스틴. 그것은 유명합니다. 왑시오미리. 전 세계에서 유명한데, 그리고 뭐뭐입니다. 뭐뭐이다 플러스 족격이죠. 그래서 족격이 왔어요. 뭐뭐 중에 하나입니다. 가장 오래된 극장. 그 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극장 중에 하나입니다. 그것의 역사는 시작되었어요. 1783년에 어디에서?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그러면 1, 2, 3은 모두 아웃이겠네요. 그런데 그거에 대한 부연 설명, 대문자죠. 다. 그래서 이것도 고유명사를 보시면 됩니다. 말쇼이 까미니 지하트르로 문을 열었던 1783년.

0: 네, 시작되었습니다.
1: 참고로 까미냄은 돌의 석조의예요. 석조의. 온 아크릴 그것은 알렸습니다. 원래 열다라는 건데 세 개의 열다죠. 이게 역격이죠. 세 개의 열다. 그러니까 세개 알렸다. 위대한 작곡가들을 누구와 같은 지코프스키, 무소르스키 그리고 등등의 작곡가들을 세계에 알렸다. 그러면 작곡가가 나왔으니까 관련 있는 거는 티아트르겠죠? 공연하는 곳.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마린스키 티아트르. 자, 11번 보실게요. 빈칸 A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 어쩜 이렇게 그림이 귀엽죠? 코끼리 코가 어떡하나 여기 문에 껴 있어요. 자, 삐리리 드빌 자크리바유차. 러시아에 가면 지하철을 탔을 때 맨날 나오는 멘트예요. 문이 닫힙니다. 드빌. 원래는 이렇게 끝나는 여성 명사예요. 복수가 된 거고요. 그래서 복수라서 유트가 됐고요. 시아는 수동입니다. 문이 닫혀집니다. 그러면 그 앞에 뭐라고 있을까요? 조심하세요. 주의하세요. 라는 말이 들어갔겠죠. 자, 1번, 니 프로치프. 프로치프는 반대하다예요. 그러면 니가 있으니까 반대하지 않아요. 다른 말로 어떻게 할 거예요? 나는 동의한다. 주어가 남성일 때는 야 사글라신. 주어가 여성이면 야 사글라스나. 주어가 복수면 무이 사글라스니 이렇게 되겠죠. 혹은 무이 아니면 위. 뒤에 누구누구에 동의하다 할 때는 스플러스 조격까지 가져오면 돼요. 여기까지 이렇게 쓰실 수 있고요. 2번 인치리에스나 재미있군요 라는 말이 되겠죠. 인치리에스니 라는 효용사의 부사 형태죠. 효용사 어미를 지우고 그 자리에 오르려면 부사가 되니까요. 요거에 명사는 못 가요, 여러분. 저기 숨어 있는 게 아니고 앞에 떡하니 있네요. 인치리에스. 인치리에스. 자, 요거가 나왔을 때는 뒤에 전치사가 딱 떠올라야 돼요. 뭐뭐를 향한 흥미. 그 플러스 역격. 나에게는 음악에 흥미가 있다 해볼게요. 누구에게? 나에게. 우 플러스 생겨. 우밍이야. 흥미가 있어요. 인치리에스. 크 플러스 역격이니까 음악의 역격, 모시끼 이렇게 되겠죠. 자, 요거를 인찌레사바차 동사, 즉 족격 지배 동사인 고아이를 가지고 한번 바꿔보면, 호환을 시켜보면, 야, 내가 인찌리수유스. 다음에 족격이죠, 얘는. 그래서 음악의 족격, 모시끼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동사 원형이 인치리사 와 싸거든요. 근데 오바지 동사는 오바가 탈락한 채 우로 바뀌어서 동사 변화가 되기 때문에 오바가 안 보이고 여기 우가 쏙 들어 있는 겁니다. 자, 다시 와서요. 3번 보도록 할게요. 아스타로우슈나. 조심하세요. 주의하세요. 정답은 3번 되겠습니다. 4번 바스라빌리아유. 축하합니다라는 말이죠. 축하하다 동사가 나왔을 땐 여러분, 요걸 딱 떠올리셔야 돼요. 축하의 대상은 무슨 격으로 처리하지? 축하의 내용은 또 어떻게 처리하지? 우리가 수없이 많이 반복했는데 다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할까요? 축하 대상과 축하 내용, 누구를 축하하는지, 뭘 축하하는지를 표현하는 공식이 딱 정해져 있거든요. 축하 대상은 대격으로 가고요. 축하 내용은 스 플러스 족격으로 갑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 스노빔. 노브의 족격이죠? 그 다음에 고트의 족격. 오덤. 그래서 족격이 됐습니다. 왜냐? 스 플러스 족격으로 축하의 내용을 표현한다. 근데 러시아 사람들이 이 축하하다 동사도 쓰고, 그 다음에 축하 대상도 쓰고, 축하 내용도 쓰려니까 너무 길잖아요. 그래서 어디를 생략하냐면, 이 동사 생략, 그 다음에 대상 생략하고 이 내용만, 이 별표 부분만 남아서 이렇게 표현하는 경우가 되게 많죠. 생일 축하해도 그렇고요. 새해 복 많이 받으셔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됩니다. 자, 5번. 나보로 빠셔라바치 하면은 환영의 표현이 되겠습니다. 환영합니다. 다음에 어디로 오신 걸 환영합니다 하면 꾸다. 나보로 빠셔라바치 후카레유. 까레야 대격. 한국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바꿔 쓸수 있는 것은 스프리에스트. 프리에스트. 얘가 도착인데 스 플러스 족격으로 에어스하고 있습니다. 바꿔 쓸 수가 있어요. 환영의 표현으로. 자, 12번 가겠습니다.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 뭘까요? 자, 4번 같은 경우는 우리가 속담에서 나왔던 건데

의사소통 예시문에 의사소통 문항에 대한 부분으로 답지가 나오니까 조금 약간 튀는 느낌이 드는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A. 나스티아. 나스티아야. 우찌비아 이에스티. 너에게 있니? 뭐가? 류비마야. 좋아하는 바슬로비츠아. 속담이 있어? 너 좋아하는 속담 있어? 그랬더니 메가 나 이에스티. 있어. 자기가 좋아하는 속담을 이렇게 제시를 했는데 이거 어떤 의미일까요? 그지? 문노고 슬로프. 슬로바. 단어라는 말인데 오로 끝나는 명사, 중성명사의 복수, 생격은 오가 탈락하거든요. 그 앞에 문오거 같죠? 문오거, 말라, 스콜거, 네스콜거 이런 아이들은 뒤에 셀수 있는 명사가 오면 복수성격이 와서 단어의 복수성격 형태가 온 거예요. 단어, 말이 많은 곳에 실천이 적다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그랬더니 이 친구가 질문을 하겠죠. 아빠 치무, 왜그 속담이 너에게 마음에 드는데, 야슈다유슈도 자신의 생각 표현할 때 야 누마이도 되지만 야 슈다이도 되거든요. 나는 슈도이라고 생각해. 루치 더 좋다. 적게 말하는 것이 더 좋다고 생각해. 적게 말하고 많이 실천하는 것 하는 것이 더 좋다고 생각한다. 사글라시엔 동의한다. 스플스 족격 너의 족격 네 말에 동의해. 자, 그러면 선지 볼게요. 야, 도쉐 딱 누마유. 나도 역시 그렇게 생각해. 네 말에 동의해. 나도 역시 그렇게 생각해. 그래서 정답은 1번 되겠습니다. 자, 2번은요. 여기 한번 주목해 볼까요? 챔 땡땡 잼 땡땡. 뭐뭐 할수록 더 뭐뭐하다. 많을수록 더 좋다라는 의미예요. 3번. 너가 많이 말하기를 원하고 있구나라는 말이고요. 4번. 챔 뭐뭐보다 니까그다. 하지 않는 것보다 모순어 늦는 것이 더 좋다. 그래서 늦더라도 하는 게더 좋아요라는 의미예요. 5번 문예는 라비자 나는 좋아. 뭐가? 문어가 말이지. 많이 말하는 게 좋아. 자, 12번 속담이랑 의사소통을 좀 섞였던 문항이었고요. 13번 가겠습니다. 러시아에서 이제 볼수 있는 실용문을 가지고 만든 의사소통 문항인데요. 안내문의 내용을 이해한 것으로 알맞은 것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되어 있습니다. 보기 한글 답지니까 먼저 볼까요? 강연의 주제가 뚜라의 역사인지 한번 확인해 볼게요. 학생은 강연 입장료가 무료일까요? 강연자는 아직 정해져 있지 않다. 인터넷상으로 강연 신청이 가능하다 되어 있습니다. 자, 제목이에요, 이게. 굵은색으로 되어 있죠? 블로그예요. 블로그 저자의 강연. 근데 블로그 이름이 뚜라의 역사라는 블로그인가 봐요. 언제인지, 어디서 하는지에 대한 정보가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2026년 8월 29일에 일시고요. 그 다음에 장소, 문화 카페, 리제라 뚜르넌 카페, 어디? 돔끄니기 문화 카페에서 사스타이차 열립니다. 강연이 열려요. 주제가 이스토리아 뚜리. 뚜라의 역사라는 강연이 열립니다. 그리고 그 강연을 받고, 그게 대격이에요. 브라치 다이엣. 이렇게 해서, 취타지 렉지유. 이렇게 되잖아요. 강연을 하다라는 말이 돼요. 일리아 꼬슈킨. 이 사람이 누구냐면, 역사 선생님이자, 뚜라의 역사 블로그 저자인 일리아 꼬슈킨이 그 강연을 진행합니다. 강연을 합니다. 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8월 달력에 제시가 되어 있고요. 강연표는 300루블이고, 뿌삐치 구입하다 온라인에서 구입하다 되었어요. 뚜라의 역사에 관한 강연, 오케이. 학생은 강연 입장료 무료, 이런 말 없었죠? 무료는 비스플라트는데 그런 말이 없었기 때문에 해당되지 않고요. 강연자는 정해졌고, 여기에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X. 인터넷상으로 강연 시청 가능하죠? 온라인이니까 D. 그래서 A, D가 있는 정답은 2번 되겠습니다. 자, 14번 문항.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 까짜, 까짜야. 우미냐 예스티빌리에디. 나한테 표가 있거든? 근데 무슨 표? 발레표가 있어. 어떤 발레? 쥐젤. 나 발레표 있어. 근데 언제 발레표냐면 이번 일요일 발레표 있다. 네 호치시 너 원하니? 빠이치 가다. 너 가고 싶어? 사무노이 나와 함께 갈래? 라고 제안을 했어요. 그랬더니 배가 까치아가

Конечно, хочу. Конечно.물론 원하지. 아, в какой театр? 근데 어떤 극장으로 가는데? 마린스키 티아트르. 아까 정답이었던 극장이네요. 상트에는 마린스키 극장으로 갈 거야. 시간. 플러스 대격하면 몇 시에? 해서 7시에. 근데 시간인데 아침 몇 시, 점심 몇 시, 저녁 몇시할때 아침, 점심, 저녁을 이렇게 생격으로 쳐내주시면 돼요. 저녁 7시에 마린스키 극장으로 갈 거야. 프리크라스나. 좋은데? 자, 그러면 만날 시간과 장소가 모두 다 서로 약속이 된 상태예요. 자, 빈칸에 들어갈 말로 어떤 말이 적절할까요? 1번, 니치보. 이 아이 굉장히 자주 나오네요. 안부에 대한 응답도 되고, 사과 응답도 된다. 그리고 발음이, 걔가 배발음이 난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고요. 2번은요, 니에자슈토. 감사 응답입니다. 천만에요. 라는 말이고요. 바꿔 쓸수 있는 거는 니스도잇 되겠습니다. 3번은 처음 나온 표현인데, 못가브라 하면 어떤 부탁할 때, 뭐뭐를 부탁해도 되겠나요?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4번, 나가바릴리스. 그럼 그렇게 약속한 거다. 지금 약속과 관련된 대화문 쭉 진행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가장 적절한 것은 4번입니다. 5번, 야, 딱, 니, 두마요. 나는 그렇게, 니, 두마요. 생각하지 않는다. 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의 마지막 문항 만나러 갈 시간이에요. A가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오찌비아 이에스지. 너에게 있니? 류비미. 좋아하는 리스토랑. 너 좋아하는 레스토랑 있어? 라고 물어봤어요. 여러분, 이 류비무이는 좋아하는 사랑하는인데 편지의 문두에 사랑하는 누구에게 할때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류비무이를 쓸 수가 있는데 그러면 또 뭐가 있을까요? 류비무이. 드라고이 하면 얘는 소중한이란 말이에요. 소중한 누구에게. 만약에 뒤에 오는 명사가 이게 뒤에 오는 대상이 여성이면 이게 아야로 바뀌겠죠? 자, 그런 의미가 있고, 그리고 여기 해당하는 동사는 당연히 류비치 동사고, 명사는 뭘까요? 사랑이라는 아이. 류부프입니다. 사랑은 두 가지가 중요한데요. 첫 번째는 명사의 성입니다. 여성 명사고요. 두 번째는 발음이 중요한데요. 미야키상은 이제 철자로 발음할 때 러시아 사람들이 없다고 해서 취급을 해서 맨 뒤에 있는 아이가 말이라고 보기 때문에 유성음 외는 맨 뒤음에는 무성음으로 되는 어말 무성음 현상이 일어나니까 유부프하고 F 발음으로 바뀌죠. 자, 다시 와서 너에게 좋아할 레스토랑 있어? 나 이에스지. 응, 있어. 아, 이 레스토랑은 루스라는 곳인데 어디에 있냐면 나 전치격 니옙스키 대로에 있어. 땅띠에 있는 대로 이름이죠. 니옙스키 대로에 있어. 이 레스토랑은. 그랬더니 얘가 뭐라고 말을 하고, 니 호주슈뚜다. 너는 거기로 다니니? 라는 말이에요. 걸어가다. 라는 동사의 부정태 동사죠. 하지지 동사. 그렇게 물어봤는데, 이 친구가 이렇게 답했어요. 거의 매주 간다. 거의 매주 가. 그럼 뭐라고 물어봤을까요? 얼마나 자주 그 로스라는 레스토랑에 다니는데? 라고 물어봤겠죠? 그래서 이 빈칸에는 빈도를 묻는 표현이 들어야 됩니다. 빈도. 이게 뭐뭐마다라는 빈도의 표현이기 때문에. 자, 그러면 답을 찾기 전에 뭐뭐마다라고 빈도를 표현하는 공식을 세 가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여기가 해당하는 건데요. 가슈디. 각각의라는 말이죠? 그러면 얘 여성형은 뭐예요? 가슈다야. 중성은 가슈드에, 복수는 가슈드에. 플러스 시간 명사. 아침이면 아침, 수요일이면 수요일. 시간 명사가 오고, 이 아이를 모두 묶어서 대격으로 만들어주면 첫 번째로 표현할 수 있는 뭐뭐마다가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요, 빠 플러스 복수 역격으로 써주면 얘도 뭐뭐마다라는 표현이 돼요. 그리고 세 번째로, 선생님, 저는 정말 간단하게, 최대한 간단하게 표현하고 싶어요. 전치사도 쓰기 귀찮네요. 그러면 바로 복수 족격으로 표현해 주시면 돼요. 이세 가지가 뭐뭐마다라는 표현이고요. 요것은 꽉 차스터, 얼마나 자주라는 질문을 들었을 때쓸수 있는 표현이에요. 1번 빠치무 왜라는 말이죠. 왜냐하면 하면 빠따무슈토. 항상 세트니까 같이 기억하시고요. 빠치무 빠따무슈토. Why? Because랑 똑같아요. 2번 각 노을 가면 얼마나 오랫동안 이 아이는 기간을 물어보는 질문입니다.
바로 3번 깍 쳤습니다.

0: 캐스터가 얼마나 자주, 즉 빈도를 물어보는 것이라서 정답은 3번이고요. 4번 vas scol거는요, 몇 시에라는 구체적인 시간을 물어보는 거예요. 몇 시에 시험이 끝나지? 몇 시에 기차가 출발하지? 이렇게 쓸때 바꿔 쓸수 있는 거는 가토람, 치수 되겠습니다. 가토람 치수. 자, 그 다음에 5번은요. 나 플러스 대격은 뭐뭐 예정으로라는 말이어서 나 스골거든이 하면은 며칠 예정으로라는 말로 해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 선지에 나오는 아이들이 시험에 굉장히 빈번하게 나오는 것들이라서 잘 정리해 두시면은 도움이 많이 될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이렇게 시간이 50분이 훌쩍 갔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다음 시간에 다시 건강한 마음으로, 몸으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어요,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나스비다니아.
1: 지금 넣어야 된다니까.
2: 아, 이 분위기?
3: 고수익에 원금까지 보장된다고?
2: 그렇다니까. 저 분위기? 따라간다며? 이분 위기.
4: 뭐야 이거?
2: 저분 위기.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금융,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꼼꼼하게 살펴보고 신중하게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봉자 뚜스 여러분 안녕하세요. 2027 신동완성 프랑스어의 한성진입니다. 자, 오늘 15번째 시간이 됐습니다. 그래서 어느덧 교재의 막판, 마지막 부분으로 달려가고 있는데요. 여러분 여태까지 잘 풀어오셨던 만큼 오늘도 또 새로운 내용 잘 풀어오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럼 오늘 또 배울 내용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은 교재 10회 부분 중에서 8회 모의고사 첫 번째 파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8회 1번부터 15번까지 이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1번 보겠습니다. 1번은 발음 문제인데요. 요즘에 이제 발음의 추세는요. 이렇게 단어 하나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문장으로 통해서 이렇게 나온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여기도 보시면 밑줄 친 부분은 엉이라고 밑줄이 그어져 있지만 Vive tous ensemble 라고 해서 문장으로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죠. 그래서 이렇게 발음에 나오는 이 문장들도 여러분들이 다 해석하실 수 있어야겠습니다. 이게 다른 의사소통 영역에서도 보기로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요. 여기에 나온 문장들도 다 여러분들 그냥 지나치지 마시고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Vive tous ensemble 그러면 함께 모두 함께 산다라는 거죠. 그래서 ensemble, 엉 발음을 찾는 것을 고르는 그런 문제입니다. 자, 1번에 보시면은 남무라고 해서 이건 이제 비음이 들어가지가 않죠. 그래서 1번은 아니겠고요. 부인이라는 뜻이죠. 2번에 femme,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femme, 무 발음이 나는 거죠. 여성, 여자, 부인이라는 뜻이죠. 3번에 santé, 건강이라는 뜻이죠. 이것이 엉 발음이 나는 단어가 되겠습니다. 정답은 3번이 되겠어요. Avenir라고 하는 것은 미래라는 단어를 나타내는 거죠. 그것도 들어가지 않아요. Examen, 이거는 맹 발음이 나죠. 앵 발음이 납니다. 시험이라는 단어죠. 그래서 1번에는 3번이 정답이 되겠어요. 비모음 중에서 앙 발음 나는 것을 고르는 문제였습니다. 자, 그 다음 2번 볼게요. 철자 문제가 되겠습니다. 밑줄 친 낱말에 철자가 오른 것은 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철자는 여러분들이 발음보다 오히려 더 많이 틀릴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왜냐하면 프랑스어는 발음이 나지만 철자가 있지만 발음이 안 나는 것도 있고 또 이렇게 날것 같지만 그렇게 안 나는 그런 철자들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또 혼란스럽기도 하죠. 그리고 또 영어랑 비슷하지만 또 철자가 다른 거 많죠. 조심해서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럼 A번부터 보시면 셀레 깡스 우트라고 돼 있죠? 8월 15일이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8월 달이라고 하는 단어 우트에서요. 아, 오, 유 위에 이렇게 악상 시르컴플렉스가 들어가죠. 이렇게 쓰는 거는 맞아요. 그래서 A번이 맞는 철자가 되겠습니다.

비번은 오늘 되지 않았던이라고 했어요. 벌써 가을이다라는 뜻이죠. 가을이라는 단어는 그냥 이렇게 멀찌감치 슬슬쩍 보면은 다 정답인 것 같은데 이거는 이렇게 쓰는 거죠. 오또느라고 해서 M과 N이 자리가 뒤바뀌어져 있죠. 그래서 요거는 아니죠. 세 번은 Elle prépare le baccalauréat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를 보시면 조금 어색한 게좀 느껴지시죠? Baccalauréat는 여기에 세가 하나 더 들어가야 되죠. 그래서 바칼로레아라고 쓰고요. 이거를 줄임말로 붙일 때 우리가 그냥 이렇게 쓰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철자가 잘못된 거고요. D번에 보시면 La pharmacie se trouve là-bas라고 되어 있어요. 약국이 저기에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약국일 때는 때가 아니라 say를 써야지 맞는 거죠. Pharmacie 이렇게 씁니다. 2번 J'habite dans le 8e arrondissement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녀는 89에 살고 있다. 나는 89에 살고 있다라고 되어 있죠. 9라고 하는 단어는 아홍디스마옹 S가 두개 들어가게 되죠. 그래서 이것도 틀린 거. 그래서 철자가 옳은 것은 A가 되겠습니다. 1번이 되겠어요. 이렇게 철자가 굉장히 혼란스러운, 좀 혼동이 정말 잘 일으킬 만한 그런 단어들로 이루어져 있죠. 이렇게도 낼수 있고요. 아니면 받아쓰기를 할때 철자가 옳은 것은 이라고 해서 그런 식으로 또 발문이 제시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철자 한번 살펴봤고요. 이번에는 3번을 보겠습니다. 자,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 이라고 해서 이거는 어휘 문제가 되겠어요. A가 쥐야 텔레폰에 아쥐라고 얘기하죠. 너 쥐아드한테 전화했니? 라고 물어봤어요. B가 Oui, j'ai essayé plusieurs fois, mais sans 빈칸이라고 하죠. Plusieurs fois, 여러 번이란 뜻이죠. 여러 번 내가 시도를 했어. 시도를 했는데, 하지만 뭐뭐 했다라는 거죠. 성은 뭐뭐 없이라는 뜻이죠. 그러면 별로 소득이 없었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겠죠. A가 다시 얘기를 합니다. D'accord, attends, je vais l'appeler 라고 하죠. 알겠어, 기다려봐. 내가 전화해 볼게. 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뭐가 될까요? 여러 번 시도했지만 성과가 없었다. 라고 하는 거. 1번을 보시면, 끄라고 하는 건 줄도 되고요. 꼬리도 되는 거죠. 줄 없이, 꼬리 없이. 좀 이상하죠? 1번은 아니겠어요. 2번에 허셋, 요리법이 되죠. 요리법 없이. 말이 안 됩니다. 렁그라고 하는 것은 언어라는 뜻이죠. 역시 적합하지 않습니다. 4번의 success는 성공이란 뜻이에요. 성공하는 것 없이, 별 성과 없이라고 해서 some success 쓰면 의미가 되겠죠. 정답은 4번이 되겠어요. appareil라고 하는 것은 보통 전화기라든지 어떤 기계 자체를 말하는 거죠. 이것도 역시 적합하지 않습니다. 3번에는 4번이 되겠어요. 그리고 마지막 문장 요거 하나 더 살펴보고 갈까요? 자, 누구누구에게 전화하다라고 하는 동사, 아플레라는 동사인데, 뜻은 누구누구에게이지만, 얘는 직접 목적어를 쓰는 동사죠. 그래서 여기에다가 리를 쓰면 안 되고, 르나 라를 써야겠죠? 그래서 여기에 지금 르나 라. 모음과 모음이 겹치니까, 아플레 동사하고 겹치기 때문에, 지금 여기가 축약이 돼서 이렇게 나온 형태가 된 거죠. 직목의 형태를 쓴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3번 어휘 문제 풀어봤습니다. 4번 볼게요. 이것도 역시 어휘 문제가 되겠어요. 어휘 문제는 방금 전에 3번처럼 그냥 빈칸이 하나인 경우도 있고요. 이렇게 4번처럼 빈칸이 2개 혹은 뭐 3개인 경우도 있습니다. 최근에는 조금 이렇게 어휘 문제가 대화문 형태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그냥 이렇게 별도로 문장을 이렇게 여러 가지의 전혀 의미가 상관이 없는 세 개의 문장이 나와서 이렇게 빈칸을 썼었는데 요즘에는 좀 대화문으로 나오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더 정답을 찾기가 쉽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볼게요. 스캐티에 에 빈칸 라뉘이라고 하죠. 이 동네는 밤에 뭐뭐니라고 물어봤어요. 비가 위 오경 프로블럼이라고 얘기하죠. 아무 문제 없어. 애가 쥐의 빈칸이라고 했어요. 비가 위 쥐뿔 속 지연의 땅 텅킬이라고.

턴길 평안한 상태로 너가 나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을 놓고 나갈 수 있다라는 그런 의미죠. 자, 여기를 보면은 이제 뭐 밤도 나오고요. 편안한 상태에서 나갈 수 있다, 외출할 수 있다, 뭐 이런 거니까 좀 이렇게 완전하냐, 뭐 이런 거를 물어보는 것 같죠. 자, 볼게요. 자, 1번에 sûr라는 단어가 나와 있어요. sûr은 틀림없는 이란 뜻이죠. 확신하는 이라는 형용사이기도 하고, 또 하나로는 안전한 이란 뜻이 있어요.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죠. 이 동네가 밤에 안전하니? 라고 물어본 거고요. 그래서, 문제가 없어. 라고 하니까 A가 확실해? 너 확신하는 거야? 라고 물어보는 거죠. 그러니까 대답을 하기를, 마음 놓고 나갈 수 있어.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이에요. 2번에 frais는 신선한 이란 뜻이고, 또 날씨가 선선한도 되죠. lourd는 무거운 이란 뜻이고요. riche는 풍요로운, 풍부한 이런 뜻이죠. 5번에 gratuit, 무료의, 공짜의라는 뜻이죠. 그래서 4번에는 정답 1번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대화문으로 보다 보면 이렇게 문맥을 우리가 따라갈 수가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별도의 그런 문장이 제시된 것보다는 정답을 조금 더 맞추기가 쉽겠죠. 4번 풀어봤는데 이제 수익에 대해서 잠깐만 정리를 하고 나가볼게요. 자, 1번에 확신하는, 자신하는, 믿는이라고 하는 뜻. 요거를 여러분들이 제일 첫 번째로 기억하시는 뜻일 거예요. 수익어라고 하면. 그래서 보통 뒤에 드, 전치사 드와 함께 쓰입니다. 명사가 나오게 되면 혹은 뭐 부정법이 나오게 되면 이렇게 드를 가지고 오는데요. 이 드를 가지고 오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중성 대명사 엉과 같이 나오는 경우도 있는 거죠. 볼게요. être sûr d'un ami, 친구를 믿다라는 거예요. 나는 그 친구에 대해서 확신한다, 믿는다. être sûr de réussir, 성공하리라고 확신한다라고 돼 있죠. 정시 sûr, 틀림이 없다, 자신 있다라고 할 때, 요거는 이제 de 이하를 중성대명사 엉으로 받아서 문장이 만들어진 거죠. 여기 확신하는 이란 뜻이고요. 두 번째는 안전한, 안심이 되는 이란 뜻이에요. Le train est plus sûr que la voiture. 기차는 자동차보다 안전하다라고 하는 거. 이때는 확신하는 이라고 해석하면 조금 의미가 어색하죠. 기차는 확신할 수 있는 그런 존재는 아니죠. 그래서 이런 뜻이 있다라는 거 알아두시고, 안전한 이란 뜻도 있다. 이제 5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5번, 빈칸에 공통으로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 이라고 했어요. 이것도 역시 어휘 문제가 되겠습니다. 네, 1, 2, 3, 4, 5번을 보면요. 전부 다 동사의 과거 분사 형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문장을 보시면 지금 아부와 빈칸이 나오고요. 또 아부와 빈칸이 나오죠. 복합 과거 시제로 이루어져 있다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과거 시제에서 과거 분사를 적절하게 쓰고 있느냐, 그리고 이두 가지 의미를 다 맞게 지금 쓸수 있는 동사를 고르는 문제가 되겠어요. 그래서 보시면, Est-ce que le film t'a piquant hier? 라고 하죠. 이 영화가 어제 네 마음에 뭐뭐니? 라고 물어봤어요. 비가 Oui, c'était bien, mais on est vite rentré après. 라고 했어요. 좋았어. 하지만, 뭐라 그래요? 빨리 돌아왔다. 귀가했다. 그 후에. 영화가 끝난 후에 빨리 그냥 집에 돌아왔어. 그러니까 얘가 아, 위, 푸쿠아 라고 물어봅니다. 아, 그래? 왜? 라고 물어보죠. 그러니까 영화가 좀 재밌었던 것 같은데 금방 왔다고 하니까. 비가 일라 복구 빈칸, 많이 뭐뭐 했어?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빈칸에 공통으로 들어가는 건 뭘까요? 1, 2, 3, 4, 5번에 먼저 과거 분사들의 동사 원형을 한번 써볼까요? 1번에 크는 믿다, 크와흐 동사의 과거 분사죠. 그러면 영화가 어제 너를 믿었니? 좀 이상하죠? 그리고 그가 많이 믿었다라고 했는데 이거를 그라고 해석을 하면 이 그가 누군지를 알 수가 없죠. 그리고 또 영화를 일로 받는다면 많이 믿었다라는 것도 의미가 되지 않습니다. 자, 플레이라고 하는 동사 볼까요? 요거는 두 가지의 동사의 과거 분사죠. 플레이라고 해서 마음에 들게 하다라는 뜻이 있고요. 또 플리부아, 비가 오다라는 동사의 과거 분사이기도 합니다. 그렇죠. 그러면 정답이 2번이 되겠죠. 마음에 들게 하는 거. 영화가 어제 네 마음에 들었니? 라고 물어보고. 그럼 빨리 돌아왔다라고 하니까 애가 왜 빨리 돌아왔다?

왔어. 비가 많이 왔다. 이때는 비가 오다라고 쓰인 거죠. 이렇게 두 가지의 뜻을 다 각각의 동사를 과거 분사로 동시에 취할 수 있는 형태가 되는 거죠. 뿌리가. 그 정답은 2번입니다. faire는 faire 동사이죠. 하다, 만들다 라는 뜻이고, prix는 prendre, 타다, 뭐 사다, 먹다, 시간이 걸리다 이런 뜻이죠. 허스는 허스부와 봤다라는 동사의 과거 분사가 되겠습니다. 허스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조심하셔야 됩니다. 굉장히 많이 좀 과거 분사 형태가 바뀌죠. 세 밑에 세디유가 붙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5번이에요. 공통으로 들어가는 거. 자, 뿔리라고 하는 과거 분사 형태가 동사 원형 두 가지를 가질 수 있다라는 거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6번 갈게요. 6번부터는 의사소통 영역이 되겠습니다. 1, 2, 3, 4, 5번까지는 발음과 어휘 및 철자가 되는데, 이제 6번부터 계속 보겠습니다. 의사소통 영역이에요.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어요. 1점짜리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의사소통 영역은 문제 수가 굉장히 많지만, 난이도는 제일 낮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쉽다라는 건데, 그 중에서도 또 1점짜리니까 굉장히 쉬운 문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볼게요. Merci pour aujourd'hui. On se revoit la semaine prochaine. 라고 합니다. 오늘 감사했습니다. La semaine prochaine. 다음 주에 우리 다시 만나요. 라고 하고 있어요. Se revoir 라고 나오죠? 다시 보다. 대명동사 형태로 쓰이고 있습니다. 비가 위, 네, 라고 하면서 뭐라고 얘기를 했어요? Fais attention quand tu rentres 라고 하죠. 집에 돌아가실 때 조심하세요. 이 말은 뭐, 조심히 돌아가세요. 이거겠죠. Tu aussi, à bientôt. 당신도 그렇습니다. 곧 만나요. 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 당신도 집에 갈때 조심하세요. 조심히 들어가세요.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비언 또는 뭡니까? 헤어질 때 쓰는 표현이죠. 곧또 만나요. 헤어질 때 쓰는 표현이에요. 그럼 이제 헤어질 때 상대방도 헤어지는 표현을 써야겠죠. 뭐가 들어갈까요? 1번에, 아, 플러스. 네, 조만간 만나요. 라고 하고 있어요. 이게 정답이 되겠죠. 다음 주에 또 봅시다. 네, 곧 봐요. 아, 플러스.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2번에 엔샹테. 엔샹테는 처음 뵙겠습니다 라는 거죠. 이거는 만났을 때, 처음 만났을 때 반갑습니다 라고 하는 표현이기 때문에 올바르지 않아요. Bienvenue라고 하는 것은 welcome이죠. 환영합니다. 이것도 아니죠. 4번 pas question 이거는 안 돼라고 하는 거고, 5번에 je suis contre 저는 반대입니다 라는 표현이죠. 그래서 5번도 적절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6번에는 정답 1번이 되겠네요. 헤어질 때쓸수 있는 표현을 찾는 문제였습니다. 5번의 주식 꽁트의 반대말은요, 주식 부호죠. 많이 이제 기억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제 7번 보겠습니다.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 이라고 했어요. 사바라고 나옵니다. 잘 지내요? 비가 Je suis en pleine forme et toi? 라고 하죠. 저는 아주 좋아요. 컨디션이 좋습니다. 너는요? 당신은요? 또는 너는? 걔가 뭐라고 하죠? 그러면서 J'ai mal à la tête du pied ce matin 이라고 합니다. 오늘 아침부터 머리가 아파요. Avoir mal à 전치사, 정관사 그 다음에 신체 부위가 나오죠. 비가 싸바 빠세. 괜찮아질 겁니다. 지나갈 겁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럼 지금 건강 상태와 안부를 물어보고 있죠? 근데 A가, 괜찮나요? 잘 지내나요? 라고 물어봤을 때 B는 잘 지낸다라고 했어요. 그쵸? En pleine forme, 그러면 plan으로 뭐 생략할 수도 있습니다. 컨디션이 좋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A는 그에 반해서 머리가 아프다라고 했잖아요. 그럼 둘이 서로 반대되는 입장인 거죠. 그럼 볼까요? 자, 너는 어때? 라고 했을 때, 1번, moi, non, 나는 아니야. 라고 하는 거예요. 정답이 되겠죠. 나는 잘 지내. 넌 어때? 난잘 지내지 않아. 나는 그렇지 않아. 오늘 아침부터 머리가 아파.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반대의 의견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런 문장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번에 빠드과는 이제 천만에요. 라는 뜻이죠. 그래서 뭐, 감사에 대한 응답으로 우리가 쓰는 문장이 되겠습니다.
정답은 아니겠죠?

3번에 ça va très bien이라고 했어요. 아주 잘 지내죠. 아주 잘 지내죠. 라고 하면은 머리가 아파요라는 말하고는 조금 어울리지 않아요. 그래서 3번도 역시 아니겠고요. 5번에 ça te va comme ça라고 했어요. 요거는 안부는 아니죠. 사바 안에 요렇게 뜨나 부가 들어가거나 뭐 무나 뭐 이런 것들이 목적어가 들어가게 되면 너한테 잘 어울린다, 뭐 너한테 괜찮냐, 뭐 이런 뜻이잖아요. 그래서 이거 뭐예요? 사트바 검사.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면은 너한테 잘 어울린다. 뭐 이런 뜻이 되겠죠. 그래서 너한테 괜찮다. 뭐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이것도 적합하지 않습니다. 5번에 je suis en bonne santé 라고 했어요. 나는 좋은 건강 상태를 가지고 있다. 이 말은 뭐예요? 컨디션이 좋다. 어머나 괜찮다. 라는 거죠. 그래서 5번도 들어갈 수가 없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죠? moi, non, 나는 그렇지 않아. 라는 의미로 쓰이는 1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이 1번이 정답이지만 2, 3, 4, 5번 중에서 뭐 내가 잘 놓쳤다거나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거나 명확하게 뜻을 될수 없다라고 하는 문장들이 있다면 반드시 기억하시고 넘어가셔야지 되겠습니다. 이제 계속해서 8번 볼게요. 8번은 책 표지에 관한 내용입니다. 책 표지를 이해한 내용으로 알맞지 않은 것은이라고 했어요. 책 표지를 보시면 이제 뭐 사과, 새우, 그다음 뭐 채소, 뭐 상추 같이 보이긴 하는데 뭐 이렇게 좀 나와 있죠. 보시면 줄리앙 미쇼농이라고 해서 사람 이름이 나오고요. 저자인 것 같죠? 오모시코아스스와라고 했어요. 오늘 저녁에 무엇을 먹을까요? 라고 되어 있으면서 밑에 보시면 87 recettes faites en 20 minutes pour les soirs de semaine이라고 나오죠. 80개의 recettes 요리법이라고 했죠, 아까. 20분 만에, 이때 뭐뭐만에라고 하시면 돼요. 20분 안에 만들 수 있는 요리법. 80가지의 요리법입니다. pour les soirs, 저녁에. 평일 저녁에 만들 수 있는, 20분 안에 만들 수 있는 요리. 80가지라고 해서 이제 요리책인 것 같아요. 그죠? 그 알맞지 않은 거 골라볼까요? 저자는 줄리엔 미쇼동이다 라고 했는데 여기 나오죠. 1번은 맞아요. 2번, 80가지의 조리법이 수록되어 있다. 맞습니다. 허세트. 조리법이라고 하는 단어를 알고 계신다면 쓸수 있겠습니다. 3번, 제목은 옹몽슈코아스수아이다. 맞아요. 20분 안에 만들 수 있는 요리를 소개한다. 맞죠? 주말 저녁 식사를 위한 조리법을 제안한다. 라고 했어요. 주말 위켄이죠. 주말이라고 한 단어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이 스멘이라고 하는 것은 한 주, 그러니까 그한 주, 두주할때그 주를 나타내는 단어이기도 하고요. 주말과 대비해서 평일을 나타내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여기 주말 저녁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정답으로 고르려면 위켄이라고 하는 그 문장이 표현이 정확하게 나와 있어야지 됐겠죠. 그래서 8번에는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이게 뭐 어려운 내용은 아니었지만요. 이게 스멘느 때문에 여러분들 좀 고민하셨을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유형이었지만 뭐 그렇게 쉽진 않았다. 근데 뭐 이게 보면 뭐 1점짜리로 주긴 했네요. 스멘느를 헷갈리지 않을 거다라고 생각하신 것 같아요. 자, 이제 9번 볼게요. 다시 의사소통 지문으로 돌아왔죠. 대화문으로.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 이라고 합니다. 얘가 Tu as fait le devoir de français? 라고 했어요. 너 프랑스어 숙제 했어? 라고 물어보죠. devoir는 명사로 쓰일 때는 숙제라는 뜻이고요. 동사로 쓰이면 뭐뭐 해야만 한다라는 뜻이죠. 그 숙제냐? 라고 물어봤어요. Puis, j'ai commencé tout à l'heure. 방금 전에 시작했다. 그랬어요. 그래서 A가 또 뭐라고 물어보죠. 그랬더니, j'ai lu seulement les 10 premières pages. 라고 합니다. 내가 단지 지금, 두 번째 페이지까지만, 이걸 뭐라 하죠? 시작해서부터 두 번째 페이지. 이 페이지까지만 이제 읽었다라는 거죠. 제 류에서 이 류는요 읽다라는 것이 과거 분사죠. 단지 첫두 페이지만 읽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조금 전에 시작을 했고요. 지금 이 페이지밖에 안 읽었어요. 그럼 A가 뭐라고 물어봤을까요? 너 어디까지 읽었어?라고 물어봤겠죠. 그러면 볼게요. 그 진행 상황을 나타내는 그런 표현을 고르라는 거잖아요. 1번에 뒤에 두라고 나옵니다. 뒤에 두는 드하고 우가 결합을 해서 이렇게 된 거죠.

이거는 출신지를 물어보는 거죠. 어디에서 왔어요? 라는 거죠. 아니죠. 자, 우리가 출신을 물어볼 때는요, 여기서처럼 에트드를 써도 되고요, 또 venir드를 써도 되죠. 어디 어디에서부터 오다라는 거죠. 두 개가 다 똑같습니다. 여기에 우를 쓰면 우가 이제 어디라고 하는 의문사이기 때문에 출신을 물어보는 표현이 되는 거죠. 여기는 모음이어서 이렇게 축약이 됩니다. 이번에 쥐연의 우라고 했어요. 이거는 지금 너가 어디 있니? 라는 문장 앞에 여기 엉이 들어가 있죠. 이건 뭐예요? 일의 진행 상황 중에서 너가 지금 어디에 위치해 있냐라는 걸 물어보는 거예요. 정답은 이거죠. 너 지금 어디까지 했니? 일의 진행 상황이 어떻게 되니? 라고 물어볼 때 뒤연의 우라는 표현을 쓸수 있습니다. 정답은 2번. 그 다음 3번은 아쿠아사 세라고 했는데 이건 세르비오 아에서 이렇게 의문문으로 만든 거죠. 어디에 쓰는 것이냐? 아니고요. 4번 꽁비엔 사페라고 합니다. 이건 사페 꽁비엔하고 똑같은 거죠. 요거 이렇게 뒤로 써도 똑같은 문장인 거죠. 자, 여러분들은 사페 꽁비엔으로 더 익숙하게 알고 계실 거예요. 세 꽁비엔 또는 사페 꽁비엔. 가격을 물어보는 표현이죠. 얼마인가요? 5번에 세타켈레라고 하는데 이거는 몇 시에 하는 건가요? 그것은 몇 시에 있어요? 라고 할때 물어볼 수 있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5번 아니겠죠? 정답은 2번입니다. 뛰어내 우라는 표현인데 요거는 수능이나 그 모의고사 같은 경우에 굉장히 자주 등장을 하는 표현 중에 하나예요. 뛰어내 우. 그래서 이게 보기에 들어갔을 때 해석하실 수 있어야겠습니다. 굉장히 자주 나오는 표현이에요. 이 표현을 모르면 이거 뒤에 우를 잘못 쓴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진행 상황을 나타내는 표현이다.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10번 가볼게요.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 이라고 했어요. A가 viens manger 라고 하죠. viens은 뭐의 명령문이죠? venir 그 동사, 오다라는 동사이죠. 먹으러 와라고 합니다. 자, 이 venir 동사의 명령문을 좀 2인칭 단수 형태로 썼는데요. 2인칭 단수일 때 venir의 명령문 지금 저렇게 viens으로 씁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우리가 명령문을 배울 때 보통 2인칭 단수에서 s를 생략한다라고 배웠죠. 근데 그 s를 생략할 때는 끝에가 es로 끝나거나 아니면 알레 동사 2인칭 단수형 y인 경우에는 s를 생략을 했습니다. 그런데 vn 같은 경우는 이두 가지에 다 해당이 되지 않아요. 그죠? 그래서 이때는 s를 빼면 안 됩니다. 이때는 그냥 온전히 그 형태를 가지고 와야 하겠어요. 그래서 vn, vn가 동사 다음에 동사 원형이 나오게 되면 뭐뭐 하러 오다 라는 뜻이죠. 그래서 vn의 동사 원형은 뭐뭐 하러 오다고요. vn의 동사 원형 앞에 드가 쓰이면 막 뭐뭐 했다라고 해서 근접 과거가 되는 거죠. 시제가 바뀌죠. 그리고 또 분위기 그 다음에 명사가 나오게 되면 좀 전에 봤던 것처럼 출신지를 물어보는 표현이 됩니다. 뭐꼭 물어보는 게 아닐 수도 있겠네요. 평소 문이면 제가 어디 어디에서 왔어요. 뭐 이렇게 해도 되겠네요. 그래서 분위기는 뒤에 어떤 것이 오느냐에 따라서 해석이 다 달라집니다. 뭐뭐 하기 위해서 오다. 그 다음에 막 뭐뭐 했다, 어디 출신이다 이렇게 다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저 문장에는요 바로 뒤에 동사 원형이 나왔기 때문에 밥 먹으러 와라는 뜻이 되죠. 뭐뭐 하러 오다. 그래서 밥 먹으러 와, je fais une pizza라고 했어요. 내가 피자를 만들었어. 그러니까 비가 elle est très jolie. 너무 예쁘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때 elle은 피자를 받는 단어가 되겠죠? 대명사죠? 피자 너무 예쁘다. On commence. 우리 시작할까? 먹기를 시작할까? 그러죠. 먹을까라는 뜻이죠. 얘가 위 그래라고 하면서 뭐라고 합니다. 비가 아 투아우씨 너도 마찬가지야라고 하죠. 그럼 뭐가 될까요? 우리 먹을까라고 하면서 먹기 전에 우리가 하는 말이 있죠. 프랑스어로 식사하기 전에 맛있게 먹자 또는 맛있게 드세요, 맛있게 먹어라라고 하는 거. 보나페티가 되겠죠. 맛있게 먹어, 맛있게 드세요. 요걸 쓰면 됩니다. 너도 그래요 라고 쓸수 있죠. 정답 2번이고요. 1번에 쓰 오라고 나오는데 오는 높은이라는 뜻이죠. 이것은 높

말이 안 됩니다. 3번에 엔터가지라고 나오는데요. 엔터가지는 금지된이라는 표현이죠. 그것은 금지입니다라고 했는데, 금지된 표현은요, 보통 뭐 도서관에서 떠들지 말아야 된다. 떠드는 거 금지야. 또는 여기서 식사하시면 안 됩니다. 여기서 뭐 사진 촬영하시면 안 됩니다. 뭐 이런 식으로 할때 많이 쓰이는 표현이죠. 4번에 무한옴뿔리, 나도 그렇지 않아라고 하는 건데, 이 무한옴뿔리의 전제는 앞에 상대방이 부정문으로 문장을 만들었어야 되는 거죠. 뭐 예를 들어서 나는 피자를 좋아하지 않아라고 했을 때 상대방이 나도 좋아하지 않아라고 했을 때 그때 쓸수 있는 표현이죠. 이거 부정으로 얘기를 했을 때 나도 이 부정에 동의한다라는 뜻으로 무한옴뿔리를 쓰는 거죠. 그런데 얘가 만약에 긍정이에요. 나는 피자를 좋아해라고 하면 나도 좋아한다라고 해서 긍정에 대해서 동의를 할 때는 무아논뿔리가 아니고 무아오씨를 쓰죠. 그럴 때는 나도 그래라고 씁니다. 그런데 이제 부정이라고 할 때는 이렇게 무아논뿔리를 쓰는 거예요. 나도 역시 그렇지 않아라고 할때 쓰는 표현. 여기엔 적합하지 않아요. 5번에 tout à fait 라고 나와 있는데, 요건 tout à fait가 이제 또를 강조하는 거죠. 완전히 틀렸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것도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자, 보나페테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쉽지만 이것도 철자 문제로 이렇게 칸 비워놓고 여기 들어가는 거 철자 중에 하나로 들어갈 수가 있겠죠. 여러 가지의 문장을 통해서. 그래서 이런 거 악상이 나올 때는요, 여러분 항상 잘 기억하고 넘어가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어? 자, 이제 11번을 볼게요.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지 않은 것은이라고 했어요. 자, Ega tu veux un autre gâteau라고 하죠. Gâteau라고 하는 거 케이크나 과자를 말하는 거죠. Gâteau에는 위에 이렇게 악상 C 콤플렉스가 있죠. 그리고 단어 문제로도 굉장히 자주 나온 것이 저 Gâteau라는 단어예요. 아, 단어 문제가 아니라 발음 문제. 오 발음이 나죠. 아, 은, 오 발음이 나서 야, 또 이렇게 발음이 나죠. 그래서 문장의 뜻은 뭐예요? 너또 다른 케이크를 원하니? 이건 뭐예요? 케이크 덜 먹을래? 라는 의미죠. 비가 뭐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쥐에 vraiment gourmand 이라고 하죠. gourmand 이라고 하는 것은요, 뭐 식도락의, 먹는 것을 즐기는 미식의 뭐 이런 뜻이에요. 너 정말 미식가구나. 비가 oui, j'adore ça. 응, 나 너무 좋아하지. Je vais tout manger. 나는 다 먹을 거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들어갈 말 알맞지 않은 거 골라보면, 원하냐, 더 먹을래? 라고 했을 때, 지금, 너 진짜 잘 먹는 애 친구구나. 라고 했으니까, 더 먹겠다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에, 내가 모든 걸다 먹을 거다. 라고 했으니까, 이거는 뭐예요? 더 원한다라는 거죠, 케이크를. 그러면 골라볼게요. 1번은 volontiers라고 합니다. volontiers 기꺼이라는 뜻이죠. 그러면은 케이크를 더 먹겠다는 얘기죠? 그럼 얘는 들어갈 수 있어요. 2번에 non merci라고 했어요. non merci는 no, 그 다음에 고맙다는 거잖아요. thank you잖아요. 거절하는 거죠. 고맙지만 사양한다. 아니다. 됐어라는 거죠. 그럼 아니 됐어라고 하면 이렇게 대화가 진행이 되지 않겠죠? 그죠? 그래서 정답 2번입니다. 거절을 하는 거죠, 얘는. 3번에 avec plaisir, 기꺼이라는 뜻이죠. 똑같이 쓸수 있습니다. volontiers랑. 4번, je veux bien, 나는 원한다라는 거죠. 쓸수 있어요. 5번, oui, s'il te plaît, 그렇게 해줘, 라는 거죠. 이것도 쓸수 있습니다. 5번도. 정답은 2번이죠. 자, 이런 문제를 봤을 때요, 1, 3, 4, 5 같은 의미로 쓸수 있다라는 거 같이 정리해 두시고요. 이게 문장 안에서 반드시 동의어다라고 또할 수는 없을 수 있지만 이것이 같이 묶여서 그런 의미로 여기에 같이 쓸수 있다라는 거는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일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의사소통 문제는요, 이렇게 같은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 또는 알맞지 않은 것 이렇게 고를 때 여러분들이 그100% 이거 동의하는 표현이 아니다라고 하더라도 의미가 맞으면은 그 문장으로 대체해서 쓸수 있는 거죠. 그런 걸잘 골라내셔야지 됩니다. 자, 이제 12번 보겠습니다.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 이라고 했어요. 자, tiens이라고 합니다. tiens이라고 하는 거는 동사가 tenir라는 동사가 되죠. tenir라는 동사는 원래 잡다라는 뜻이 있어요. 뭐 어떤 물건을 잡는 거.

하면서 뭐라고 물어봤어요. 비가 La photo de la maison de mes grands-parents이라고 나오죠. 나의 조부모님의 댁의 사진이다. 할머니, 할아버지 집에 대한 집의 사진이다라는 거죠. Il habite où?라고 물어봤어요. 어디에 사시니?라고 했죠. 비가 un peu loin이라고 합니다. 약간 멀리 사셔. C'est à la campagne이라고 하죠. Campagne, 시골을 얘기하는 단어죠. 시골에 사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뭐가 될까요? 자, 1번에 c'est à qui라고 했어요. c하고 qui 사이에 지금 전치사 아가 들어가 있죠? 이렇게 아가 들어가 있으면 소유를 나타내죠. 누구의 것이냐라고 해서 소유를 나타내는 뜻이 됩니다. 그래서 누구 거냐라고 하면 이 사진은 할머니 할아버지의 사진이야. 그 소유하고 계시는 사진이야. 이렇게 대답을 해야겠죠? 근데 요거는 뭐예요? 그냥 이거가 뭔지 그 자체에 대해서 지금 설명해 주고 있는 거잖아요. 이거는 할머니 할아버지 집을 찍은 사진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으니까 맞지 않겠죠. 자, 여기 아가 없으면 새끼라고 하면 누구냐? 사람을 물어보는 거죠. 그리고 여기 새꾸아가 들어가면 사물을 물어보는 거죠. 뭐냐라고 물어보는 거죠. 그래서 새끼, 새꾸아 이렇게 바꿀 수 있고 새끼는 또 끼에스로 바꿀 수 있고 새꾸아는 깨스크세로 바꿀 수가 있죠. 1번 일단 아니었고 그다음 2번 볼게요. D'où vient elle 이라고 했어요. 요걸 보시면 여기에 또 분이호 동사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분이호 동사가 나오죠. 그리고 앞에 전치사 드가 나가 있어요. 그러면 venir d'où에 어디 어디에서부터 왔다 출신을 물어보는 거그 표현이 지금 의문사가 앞으로 나가면서 도치가 된 거죠. 그래서 d'où vient elle 이라고 한 거예요. 주어와 동사가 도치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여기 트레이딩용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해석은 하면 Elle vient d'où 하고 똑같은 문장이잖아요. 그녀는 어디에서 왔느냐, 어디 출신이냐라는 거죠. 그래서 평소문으로 바꾸면 Elle vient d'où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출신을 물어보는 문장이 지금 아닌 거죠. 그거 아니고요. 3번에 Quel jour est-ce라고 했는데 이거는 요일이에요. 무슨 요일이냐. 이것도 아니고. 4번에 C'est le combien이라고 하는데 combien 앞에 le가 있네요. 이거 뭐였죠? 날짜를 나타내는 거죠? 며칠이냐? 아닙니다. 5번에 qu'est-ce que c'est? 이것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뭐니? 이거 c'est quoi하고 똑같은 표현이죠? 이거죠, 정답. 이게 뭐야? 어머, 이거 뭐야? 라고 하니까, 할아버지, 할머니 집 사진이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12번에는 정답 5번이 되겠어요. 여러 가지의 그런 표현들이 나왔던 그런 문제라고 할수 있습니다. 11번 문제 자체는요, 어렵지 않았지만, 요게 보기 안에 들어가 있는 것들 여러분들이 다 해석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특히 2번과 4번은 여러분들 이렇게 도치돼서 나오는 형태가 잘 없었기 때문에 딱 보시고, 이게, 아, 출신지를 물어보는 표현이구나. 그거 알아두셔야지 되겠어요. 자, 그럼 13번으로 넘어가 볼게요.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이라고 했습니다. 자, bonjour 라고 하면서 뭐라고 물어봅니다. 비가 moi je suis français mais elle est anglaise 라고 얘기합니다. 저는 프랑스 사람이고요. 그녀는 영국 사람이에요 라고 하고 있네요. 자, 보시면 프랑스인, 영국인 국적을 나타내고 있죠. 그죠? 그럼 여기에 국적을 물어보는 표현, 국적이나 출신지를 물어보는 표현이 들어가면 될것 같아요. 그죠? 계속 볼게요. A가 아, 위, 아, 네, 그렇군요. 엉숑 때 반갑습니다. Vous venez de si loin 이라고 하죠. Venir de 또 나오죠, 지금. 어디 어디 출신이다. Venir de. 어디 어디에서부터 왔네요. 오셨네요. 라고 하는데 뭐예요? si loin이니까. 이때 si는 매우라는 뜻이거든요. 굉장히 멀리에서부터 오셨네요.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oui, nous sommes touristes. 네, 저희는 관광객이에요.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빈칸에 들어가는 거는 국적이나 출신지를 물어보는 표현이 들어가야 되겠죠. 보기를 볼까요? A를 보시면 vous êtes où라고 나오네요. 두가 아니라 그냥 우예요. 우는 어디라는 뜻이죠. 그러면 지금 당신은 어디에 계신가요? 라는 뜻이죠. 이게 어디신가요? 라고 하려면 vous êtes 두가 돼야 되겠죠. 이게 드가 꼭 있어야 됩니다. 전치사. 그래서 당신 어디인가요? 라는 뜻이니까 A는
적절하지 않겠습니까?

비는 무제 드겔베이라고 나와요. 어느 나라에서부터 오셨나요? 그죠? 드 나오네요. 에트르드 출신을 나타내는 거죠. 국적이나 출신. 에트르드는 똑같이 여기 부니르드하고 똑같다. 그러니까 요거는 맞는 표현이죠. 어디에서 오셨나요? 그죠? 3번, 드겔 나시오날리테 에트 부라고 했어요. 이것도 평소문으로 바꿔보면 부제트 드겔 나시오날리테 이런 형태가 되는 거죠. 이 평소문을 여기서 요 드겔 나시오날리테 앞으로 보내면서 주어와 동사가 도치된 거예요. 그래서 여기 트레디뇽이 붙은 거죠. 제가 해석하면 뭐예요? 이것도 에트 드죠. 어디 어디에서부터 오다. 그죠? 어디 어디 출신이다. 그러면 꽤 나셔널이 되니까 어떠한 국적에서부터 오셨나요? 이게 뭐예요? 국적이 어떻게 되시나요? 라는 거죠. 그래서 대답을 했어요. 프랑스인이고요. 저는 프랑스 사람이고요. 그녀는 영국 사람입니다. 이렇게 대답할 수 있겠죠. 그래서 C번도 맞아요. 자, D번 볼까요? Vous avez quel cours aujourd'hui? 라고 했어요. 이때 cours는 수업이죠. 수업이나 강의를 나타내는 거예요. 오늘 몇 개, 어떤 수업이 있나요?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난데없이 수업이 나올 수가 없죠. 만약에 이게 과목을 얘기했다면, 저는 프랑스 수업하고 영국 수, 그녀는 영국 수업이 있다. 라고 했을 수도 있겠지만, 그때는 동사를 avoir을 썼겠죠. 그래서 D번도 옳지 않다. 그래서 B하고 C가 옳은 정답 4번이 되겠습니다. 국적이나 출신지를 물어보는 표현, 질문을 잘 알고 있느냐를 물어본 거고요. 동시에 이제 듣게 나시오날리떼 라는 표현도 알고 있느냐를 물어보는 문제였습니다. 그러니까 부제트 우하고 부제트 두하고는 전혀 다른 의미입니다. 여러분들 잘 파악하셔야지 되겠습니다. 이런 것도 굉장히 쉽지만 그냥 이렇게 스리슬쩍 보거나 내가 뭐 이거 너무 쉬운데 하고 탁 보면은 틀릴 수가 있습니다. 항상 조심하시면서 풀어보셔야 되겠습니다. 의사소통은. 자, 4번, 14번 볼게요. 기차표를 이해한 내용으로 알맞지 않은 것은? 이라고 했어요. 프랑스 기차의 표입니다. 그래서 votre billet 라고 나오죠. 그래서 Vichy에서 Paris, Merci, Bourgogne 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이름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출발 시간, 도착 시간 나오죠. 날짜, 시간 나오고 있습니다. 볼게요. 이거는 뭐 내용을 보다, 내용은 이제 이렇게 끝나는 거죠. 이런 경우에는 이렇게 본문에 읽을 게 없거나 뭐 이럴 때 굉장히 짤막하게 끝났다라고 할 때는 이렇게 1, 2, 3, 4, 5번을 보면서 위로 거슬러 올라가면서 푸시면 더 시간이 절약이 됩니다. 1번 볼게요. 가격은 56유로이다라고 돼 있죠. 56유로 맞네요. 2번 좌석은 2호차 33번이다라고 했는데 2호차 33번이에요. 그러니까 부하증어는 이제 자동차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이제 그 기차의 그런 그 호차를 얘기하는 거예요. 1번 차, 2번 차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죠. 2번 차에 33번 맞아요. 3번 아니뽀리 기차표이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이름 나와 있죠. 이것도 맞습니다. 4번 5월 4일 니시에서 출발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날짜를 보시면 여기 나와 있죠. 자, 날짜를 쓸때 우리가 프랑스어는 날짜를 순서가 어떻게 됩니까? 일, 월, 연도 순이죠. 그럼 일이 더 먼저 나와요. 그럼 일이니까 얘는 5일이라는 거고요. 월은 4월이에요. 5월 4일이 아니라 4월 5일이 되는 거죠. 굉장히 어렵죠, 조금. 4월 5일이에요. 그래서 알맞지 않은 것은 4번이에요. 이거는 프랑스의 날짜 표기의 순서를 아느냐를 물어보는 문제예요. 사실 뭐 이렇게 나온 적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이런 문제가 있나? 어렵네? 라고 생각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아무튼 일, 월, 연도순이기 때문에 요거는 틀린 거죠. 정답은 4번이에요. 5번 도착지까지는 2시간 59분이 걸린다라고 했는데 여기 보시면 1시 59분에 도착을 하죠. 근데 출발 시간은 11시였으니까 2시 59분 맞아요. 그렇죠? 그래서 알맞지 않은 것은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날짜 표기하는 거 순서 잘 기억해 두시고요. 이게 한 번도 나온 적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걸 보시면 정답이 없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왜냐면 우리나라는 월부터 쓰기 때문에 여러분들 많이 혼동을 하실 텐데 프랑스어는 반대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 문제 15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밑줄 친 부분과 의미상 바꾸어 쓸수 있는 것은? 이라고 했습니다.
자, 이런 문제는요, 1, 2, 3, 4, 5번을 보면은 다 비슷비슷해 보입니다. 의미가. 그렇지만 이제 문장을 통해서 잘 파악을 하셔야겠죠? 볼게요. A가 On commence nos devoirs maintenant 이라고 물어보죠. 지금 우리가 우리 수업을 지금 시작할까? 라고 물어봤어요. 근데 B가 On a le temps 이라고 하죠. 시간이 있다 라고 했어요. Si on jouait un peu avant 이라고 하죠. Avant은 먼저잖아요. 이전이잖아요. 이전에 그 먼저 약간 우리 놀래?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제안을 하는 거예요. C절에서 이렇게 반과거가 쓰이게 되면 제안을 나타내는 거죠. 이때는 시제가 아니라 뭐뭐 할까? 라고 해서 우리가 제안을 물어보는 표현이다 라고 하는 거 굉장히 많이 배웠습니다. 지금 주의의 반과거예요. 반과거의 형태도 알아두시고. 그러면 우리가 숙제를 시작할까? 라고 했을 때 우리 시간이 있으니까 먼저 좀 놀까? 이렇게 제안을 한 거예요. A가 d'accord, 좋아 라고 하죠. Les devoirs ne sont pas longs à faire 라고 나옵니다. 이거 뭐예요? 숙제가 길지 않다. 그만큼 길게 시간이 소요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할. 그죠? 그러니까 숙제를 이렇게 할게 그렇게 길지 않아. 그러니까 우리가 좀 놀아도 돼. 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A도 B의 말에 동의를 하는 거죠. 지금 상황이. 요게 롱에 이제 S가 붙은 거는요. 숙제가 이제 여기서 복수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붙은 거예요. B가 뭐라고 합니까? On joue 30 minutes et on travaille après 라고 하죠. 우리가 30분을 jouer. 그죠? 놀다라는 거죠. 30분은 우리가 놀아. 그리고 나서 그 후에 après, 그 후에 우리가 on travaille 공부를 하자라고 돼 있는 거예요. 서로 이제 좀둘다다 놀고 싶었던 그런 상황인 것 같죠? 자, 여기 avant과 après 서로 반대되는 개념이죠. 그래서 이런 거잘 보시고요. 문장에 따라서는 요거를 이제 뒤집어가지고 이렇게 또 거꾸로 해가지고 의미상 맞지 않는 거 요렇게도 또 고를 수도 있겠죠. 아주 어렵게 된다면. 자, 그래서 요렇게 질문을 받습니다. 그러면 의미상 바꿔 쓸수 있는 거 지금 골라볼까요? 자, 1번에 tu as l'air 라고 했어요. 요거 굉장히 헷갈리시는데 요거 avoir l'air은요. 시간이 있다라는 것이 아니라 몇 시냐라는 걸 물어보는 거죠. 이거 l'air는 원래 시간이라는 뜻이지만 이게 그래서 직역을 하게 되면 너는 시간이 있니? 라고 직역이 되지만 의미상으로는 그게 아니었죠. 의미상으로는 몇 시냐라는 거예요. quelle heure est-ce라고 똑같은 거죠. 그래서 요거를 고르시면 안 되겠죠. 2번, on n'est pas pressé라고 합니다. pressé는 뭔가 이렇게 누르는 거잖아요. 그래서 바쁜이라는 뜻이 있죠. 형용사로. 그래서 on n'est pas pressé니까 ne pas가 붙으면 부정문이잖아요. 우리 바쁘지 않아. 그 말은 즉 시간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좀 미리 놀아도 되지 않을까? 놀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정답 2번이죠. 이거는 프레세만 보시면 안 되고요. 이거 프레세가 부정문으로 들어가 있는 걸 보셔야 됩니다. 바쁘지 않다라는 거예요. 3번 On doit finir à temps이라고 해요. 아 땅은 제 시간에 맞게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시간에 맞게 우리가 끝내야 돼라는 거니까 이렇게 되면 노는 게 아니라 먼저 숙제를 하고 놀자라는 의미로 대화가 흘러가겠죠. 그래서 이거는 적절하지 않겠죠. 자, 땅이라는 표현도 참 알아두시고요. 4번, je crois que tu as raison 이라고 했어요. 나는 네 말이 맞는 것 같아 라고 했어요. 자, 요거를 고르실 수도 있는데, 왜냐하면 지금 둘이 A와 B가 똑같은 그런 의견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그래, 네 말이 맞다 라고 이렇게 고르실 수도 있겠는데, 의미상. 근데 여기서는 그게 아니라, 지금 숙제를 시작할까 라고 했을 때, 네 말이 맞다 라고 하는 거는 이 앞에가 전제된 이 다음에, 이 B가 말한 다음에 이제 또 오히려 대답할 수 있는 상황으로 들어갈 수가 있겠죠, 문장이. 그래서 여기서는 쓰려면 안 되겠어요. 그다음 5번을 보시면, on a besoin de se dépêcher 라고 나옵니다. 자, se dépêcher는 서두르다 라고 하는 대명동사죠. 그래서 서두를 필요가 있다 라고 되어 있어요. avoir besoin de 뭐뭐할 필요가 있다죠. 그럼 우리가 서둘러야 되는 거는 다시 말해서 시간이 없어요. 숙제를 먼저 해야 되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얘는 오히려 3번이랑 그 의미가 같은 거죠. 그래서 5번 고르시면 안 돼요. 그래서 정답 2번이 되겠습니다. 요거 4번 고르시면 안 됩니다. 굉장히 헷갈릴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15번까지 풀어봤는데요. 8회 첫 번째 초반 부분에는 좀 쉬운 표현인 것 같으면서도 좀 문제를 많이 좀 꼬아가지고 헷갈리게 만든 문제가 여러 개 보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고 좀 이렇게 정리가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드신다면 반드시 어휘

표현들 잘 정리해서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도 강의 듣느라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 강의에서는 또 16번부터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번 주 수능특강 한국지리의 이진욱입니다. 오늘 세 번째 주제인 한반도 형성과 산지 지형의 첫 번째 시간입니다. 이제부터 지형 파트로 들어가게 되는데요. 지형 파트가 처음에 공부했을 때 꽤나 까다롭습니다. 조금 어려운 용어들이 많이 나오는데 이런 용어들에 익숙하지 않다 보니까 너무 어려운 선생님이라고 얘기하지만 이 얘기를 항상 제가 지형 매년 매 강의마다 지형 파트 시작할 때마다 정말 맨날 하는 얘기인데요. 나중에 되면은 정말 쉬워집니다. 진짜로 여러분들 수능 가면은 지형 관련된 문항들의 정답률이 어마어마하게 높게 나타나거든요. 처음에는 어렵게 느껴지지만 몇 번 복습하다 보면 정말 가장 쉬운 게 지형이고요. 절대 수능에서 틀리면 안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지형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하나하나 차근차근 잘 공부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첫 술에 배부르지 않습니다. 몇 번 반복하고 복습하고 문제 풀다 보면 금방 익숙해집니다. 자, 그래서 오늘 첫 번째 한반도의 지체 구조부터 하나하나씩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공부할 내용 중에 우리나라의 암석이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공부한 내용들이 뒤쪽에 계속 연결해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암석 꼼꼼하게 복습해 두시기 바라고요. 오늘은 한반도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요. 일단 한반도의 내부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그리고 나서 한반도의 외부는 또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쭉쭉 연결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재는 20페이지고요. 첫 번째 한반도의 지체 구조부터 출발해 볼 건데요. 가장 처음 살펴볼 내용은 한반도의 암석 분포입니다. 과연 우리나라의 한반도에 어떤 지역에 어떤 암석들이 분포하고 있으며 어떤 암석들이 가장 많이 분포하느냐, 요 내용입니다. 일단 암석은 크게 화성암, 퇴적암, 변성암으로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화성암부터 좀 살펴보죠. 화성암은 한자로 쓰면 불로 이루어진 암석이란 뜻입니다. 불로 이루어진 암석? 설마 진짜 불은 아니겠죠? 불처럼 뜨거운, 부글부글 뜨고 있는 마그마가 굳어져서 만들어진 암석들을 화성암이라고 얘기해요. 여러분들 지구과학 시간에 또 굉장히 다양한 암석에 대해서 학습했을 겁니다. 하지만 한국지리에서는 몇 가지 암석만 잘 기억해 두시면 되는데요. 화성암은 두 개만 기억해 두면 돼요. 딱 두 개만. 그 두 개가 바로 현무암과 화강암입니다. 요 두 가지만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자, 먼저 화성암은 아주 크게 화산암과 관입암으로 나눠볼 수가 있는데요. 요거부터 정리해 보도록 하죠. 자, 화성암은 마그마가 굳어져서 만들어진 암석입니다. 그런데 이 마그마가 지표면에서 굳어졌느냐, 지하 깊은 곳에서 굳어졌느냐에 따라서 화산암과 관입암으로 구분하게 되는 거예요. 먼저 지하 깊은 곳에서 부글부글 끓고 있던 마그마가 지각에 갈라진 또는 약한 틈을 타고 뻥 분출해서 지표면을 따라 흘러가게 됩니다. 지하 깊은 곳에 있을 때는 엄청 뜨거워서 녹아있는 상태였는데 지표면으로 올라오게 되면 물과 만나고 공기와 만나면서 차가워져요. 어우 추워 하면서 서서히 굳어버립니다. 그러면서 암석으로 변해버리는 거죠. 이렇게 화산활동에 의해서 마그마가 분출하여 화산활동에 의해 분출하여 지표면에서 굳어져서 만들어진 암석을 분출암 또는 화산암이라고 합니다. 사실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화산활동에 의해 분출해서 만들어진 암석입니다. 하나 주의할 건 화성암의 화산암이 포함되는 겁니다. 화성암의 일종이 화산암이 되는 거예요. 지표면에서 굳어져서 만들어진 암석. 물론 종류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 중에 우리는 딱 하나만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걔가 바로 요 친구입니다. 검은색의 구멍이 뽕뽕뽕뽕 뚫린 암석, 바로 현무암입니다. 현무암은 어디가 가장 유명한가요? 이 섬하면 현무암이, 현무암하면 이 섬이 떠오르죠. 바로 제주도입니다. 제주도하면 현무암이 가장 유명하지. 그리고 꼭 하나 기억해 둬야 될 게 현무암은 신생대에 만들어진 암석이에요. 신생대, 요거는 나중에 다시 정리할 건데, 자, 바꿔 얘기하면 현무암은 화산활동에 의해서 만들어진 암석입니다. 그런데 이 현무암이 신생대에 만들어졌다, 그러면 신생대에 어떤 일이 있었단 얘기예요? 화산활동이 있었단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화산암 중에 가장 대표적인 거 신생대에 만들어진 현무암 기억해 둡시다. 다음, 마그마가 지표면으로 분출하지 않고 서서히 올라오다가 지하 깊은 곳에서 굳어져서 만들어진 암석들이 있어요. 이런 암석들은 관입암이라고 얘기합니다. 뚫고 들어왔단 얘기예요. 물론 관입암도 종류가 굉장히 많지만 우리는 딱
하나만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그게 바로 화강암입니다. 그래서 지하 깊은 곳에서 마그마가 굳어져서 만들어진 암석이에요. 화강암, 아마 여러분들 초등학교 때나 중학교 때 한 번쯤은 들어봤을 거예요. 뭔가 생소한 친구들도 많이 봤을 법한 암석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에 굉장히 널리 분포해서 절 같은 데 가면 주춧돌이나 계단 같은 것들 거의 다 화강암으로 만듭니다. 그리고 절의 탑 같은 거 있죠? 그것도 거의 다 화강암으로 만들게 됩니다. 우리나라에 굉장히 널리 분포하는 암석이에요. 그리고 중요한 게 두 가지 또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국토의 70%가 산일 정도로 산이 굉장히 많은 나라인데 그중에 이런 산들이 있습니다. 특히나 정상부에 암석이 그대로 노출되어 있는 산들, 돌산이라고 얘기하는데 그 돌산은 대부분 기반암이 화강암입니다. 또 이렇게 산지로 둘러싸인 평지, 바꿔 얘기하면 화분처럼 오목하게 생긴 지형을 침식분지라고 얘기하는데 그 침식분지에 분지 내부가 화강암으로 이루어져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현무암은 신생대에 만들어졌다 그랬지? 화강암은 중생대에 만들어진 암석이에요. 중생대, 아, 그 얘기는 중생대 때 마그마가 관입하였구나. 이렇게 연결시켜 볼 수가 있습니다. 현무암과 화강암, 정말 중요합니다. 다음, 퇴정암에 대해서 좀 살펴볼게요. 자, 퇴정암은 무엇인가가 쌓여서 만들어진 암석입니다. 이 퇴적물들이 쌓이고 쌓이고 쌓이고 쌓이면은 엄청나게 무거운 압력이 작용하게 되면서 얘네들이 눌립니다. 그 압력들이 계속 가해지면서 암석 생성화 작용을 받으면서 퇴적암이 만들어지게 돼요. 그런 퇴적층에서. 그런데 만약 지표면에 퇴적물들이 쌓여 있다. 바람이 불면 날려갑니다. 슝! 바람 불면 또 날려가요. 슝! 바람 불면 또 날려가. 슝! 그리고 비 내리면 빗물에 씻겨 내려갑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들 책상에 또는 식탁에 뭐 밀가루 같은 것들이 떨어져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떨어뜨렸을 때는 밀가루가 많이 떨어졌네 하겠지만 시간 지나면 치우지 않고 가만히 놔두면 어느샌가 점점 조금씩 사라지면서 많이 안 남게 될걸요? 그런 겁니다. 지표면에 퇴적물이 있을 때는 바람과 물에 의해서 계속해서 깎여 나가거든. 하지만 이런 퇴적물들이 물속에 있다면 출렁출렁거리던 물이 점점 잔잔해지게 되면 얘네들이 가라앉아요. 마치 코코팜 안에 있는 젤리 같은 것처럼 식혜 안에 있는 밥알처럼 서서히 가라앉아. 그래서 식혜 먹을 때 흔들어서 먹습니다. 물론 밥알을 싫어하는 친구들은 가만히 놔뒀다가 위에 있는 그 식혜 액체만 먹죠. 저는 밥알을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흔들어서 가라앉은 밥알을 위로 올려서 마십니다. 그리고 또 가만히 놔두면 밥알이 또 가라앉아. 그런 거예요. 서서히 가라앉습니다. 이렇게 오랫동안 퇴적물이 쌓이게 되면 퇴적층이 형성이 되고 압력이 가해지면서 퇴적암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결국 퇴적암이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한 거예요? 물이 필요합니다. 잔잔한 물. 그래서 퇴적암이 주로 만들어진 곳들은 얕은 바다나 호수입니다. 이런 곳에서 여러 가지 퇴적물이 쌓여서 퇴적암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예요. 역시나 퇴적암 종류가 굉장히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딱 두 가지만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두 가지. 자, 먼저 석회암입니다. 석회암. 자, 바다에는 물고기도 살지만 산호도 살고요. 그리고 조개도 삽니다. 그리고 고생대 바다에 어마어마하게 번성했었던 바다의 왕자가 있었어요. 고생대 바다를 지배했

했던 고생대 바다의 왕자, 요 친구입니다. 박물관 가면 많이 볼수 있는 삼엽충이에요. 삼엽충. 삼엽충이 굉장히 단단합니다. 그래서 몸과 눈까지 굉장히 단단했던 친구예요. 이런 친구가 고생대의 바닥에 가라앉게 됩니다. 자, 그러면 삼엽충 굉장히 단단하다 그랬죠? 산호도 단단해요. 조개껍데기도 단단합니다. 특징은 뭔가 단단한 친구들이에요. 조금 밝은 색이고. 왜냐하면 이 친구들은 탄산칼슘이라고 하는 물질을 많이 포함하고 있는 친구들입니다. 그리고 산호와 조개껍데기 그리고 고생대 바다에 번성했었던 삼엽충 위로 대적물이 계속 쌓이게 되면 얘네들이 압력을 받고 서서히 단단해지고 탄산칼슘이 점점 암석으로 변하면서 이런 하얀색의 탄산칼슘을 많이 포함한 암석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걔가 바로 석회암입니다. 석회암. 자, 근데 아까 고생대 바다를 지배했던 삼엽충이라는 친구가 있다 그랬었지? 삼엽충. 그래서 우리나라의 석회암도 거의 다 고생대에 만들어진 암석이에요. 왜냐하면 고생대 워낙에 바다에 삼엽충이 많이 살았었기 때문에. 그리고 석회암은 시멘트의 원료이면서 카르스트 지형이라는 지형의 기반암이기도 합니다. 석회암. 다음 두 번째는 석탄입니다. 자, 아까 퇴적암이 만들어지기 위해선 물이 필요하다 그랬지? 얕은 바다에서는 석회암 같은 암석이 만들어지는 거고, 석탄은 주로 육지에 호수 같은 데서 만들어집니다. 호수에는 물도 있지만 주변에 나무가 자라고요. 호수 안에 다양한 수생식물들도 자라고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나무가 쓰러집니다. 아! 그 위로 퇴적물들이 쌓이고 쌓여. 역시나 오랫동안 열과 압력을 받으면서 이런 식물들이 서서히 암석으로 변해갑니다.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게 석탄입니다. 석탄은 얼마나 오랫동안 땅속에 묻혀 있었느냐에 따라서 탄화 정도가 다르다고 얘기하거든요. 쉽게 얘기하면 탄소가 차지하는 비율이 달라요. 그래서 무연탄, 역청탄, 갈탄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무연탄은 주로 고생대에 만들어진 땅덩어리에, 역청탄은 주로 중생대에 만들어진 땅덩어리에, 갈탄은 주로 신생대에 만들어진 땅덩어리에 많이 매장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안타깝게도 우리나라에는 역청탄이 매장되어 있지 않아요. 근데 석탄 중에 가장 많이 쓰는 게 역청탄입니다. 참 슬픈 일이 되겠죠. 어쨌든 고생대 만들어진 땅덩어리엔 무연탄이, 신생대 만들어진 땅덩어리엔 갈탄이 많이 매장되어 있다. 그래서 화성암 두 개, 화강암과 현무암, 퇴적암도 두 개, 석회암과 석탄 두 개씩만 기억해 두시면 돼요. 그리고 마지막 변성암은 하나만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자, 변성암은 말 그대로 성질이 변해서 만들어진 암석이에요. 얘는 처음에 태어날 때부터, 와, 나 변성암이야! 이렇게 태어난 친구가 아닙니다. 원래는 화성암이나 퇴적암이었던 친구인데, 화성암이나 퇴적암이었던 친구인데, 얘가 오랫동안 열과 압력, 우와! 맞다 보면 쿵쾅쾅, 우와! 철삭! 하면서 성질이 변해서 암석이 만들어집니다. 걔가 바로 변성암이에요. 주로 줄무늬가 있는 경우가 많은데, 화단 근처에 가면은 이렇게 조경석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럼 조경석에는 줄무늬가 있는 암석들이 많을 거예요. 이쁘잖아요, 줄무늬가 가 있으니까. 줄무늬가 가 있는 이유도 오랫동안 열과 압력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주 오랫동안 열과 압력을 받아야 화성암과 퇴적암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분포하는 변성암 거의 다 시원생대에 만들어진 것입니다. 바꿔 얘기하면 시원생대에 만들어진 화성암과 퇴적암들이 이제는 오랫동안 열과 압력을 받으면서 현재 변성암으로 변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화성암과 퇴적암으로 남아있는 친구들은 이 변성암으로 변할 만큼 오랫동안 열과 압력을 받지 못한 거예요. 시원생대 만들어진 친구들은 이미 오랫동안 열과 압력을 받아서 변성암으로 변해버린 거고, 시원생대 만들어진 암석이다. 우리나라에 제일 많이 분포해요. 자, 그래서 교재 20페이지에 보조단에 보면은, 이거 이빨 먹었네요. 그리고 변성암도 굉장히 중요한데, 아까 화강암은 돌산의 기반암이라 그랬지? 변성암은 수풀이 우거진 흙산의 기반암이고요. 그리고 침식분지의 분지 내부는 주로 화강암이라 그랬죠? 주변의 산지는 변성암인 경우가 많습니다. 자, 걱정하지 말아요. 다 뒤에 나올 내용입니다. 그냥 한번 암석 중심으로 정리해 보는 거예요. 지금 다 알아야 될 내용 아니에요. 자, 그럼 얘기했던 그래프 봅시다. 자, 암석은 크게 화성암, 퇴적암, 변성암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자, 가장 먼저 우리나라에 가장 많이 분포하는 암석은

변성암입니다. 시원생대에 만들어진 거야. 그만큼 오래된 암석들입니다. 이렇게 변성암이 우리나라에 많이 분포한다는 얘기는 그만큼 우리나라도 굉장히 오래된 땅덩어리라는 얘기입니다. 오래된 땅덩어리가 많으니까 거기에 있는 암석들이 거의 다 변성암으로 변해버린 거거든. 다음 두 번째는 화성암인데 그중에 중생대에 만들어진 대표적인 암석이 화강암입니다. 중생대 화강암. 다음 화성암 중에 신생대에 만들어진 대표적인 암석이 현무암입니다. 다음 퇴적암 중에 고생대에 만들어진 대표적인 암석이 석회암과 무연탄입니다. 요 형성식이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형성식이. 다음 퇴적암 중에 중생대에 만들어진 거 얘는 이렇게 메모만 해둡시다. 여기는 공룡 발자국이 남아있는 경우가 많아요. 좀 이따 할 거예요. 공룡 발자국.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한 암석은 변성암이다. 그리고 보시면 알겠지만 고생대에 만들어진 거는 퇴적암밖에 없어요. 그치? 이것도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본문으로 돌아가서 자, 한반도의 암석 분포 변성암 언제? 시원생대 만들어진 암석들 주로 편자 들어가는 암석들은 변성암인 경우가 많아요. 한반도의 약 42.6%의 암석이 변성암에 해당합니다. 분포 면적이 가장 넓어 그만큼 우리나라는 오래된 땅덩어리의 비중이 높다. 다음 화성암 중에서 중생대의 마그마가 관이파여 형성된 화강암의 분포 범위가 굉장히 넓습니다. 언제 만들어졌어? 중생대에 꼭 기억하셔야 돼요. 반면 신생대 화산활동으로 만들어진 화산활동이니까 화산암이 되는 거지 현무암 등이 분포합니다. 그리고 화강암, 메모, 돌산, 그리고 침식분지, 내부에 기반한, 그리고 요 시원생대의 변성암, 이렇게 메모, 얘는 흑산에 기반함. 그리고 침식분지의 주변 산지에 기반함. 나중에 할 겁니다. 메모만 해둡시다. 메모만. 다음 퇴적암. 퇴적암은 고생대와 중생대 퇴적암이 대부분이며 신생대 퇴적암의 분포 면적은 좁습니다. 그래서 고생대에 만들어진 퇴적암이 석회암과 무연탄이 되는 거죠. 대표적으로 좋습니다. 우리나라의 암석 정리해봤고요. 두 번째가 이제 본격적인 우리나라의 지체 구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지체 구조, 땅의 몸을 지체라고 합니다. 땅의 몸, 지체. 그래서 한반도의 겉모양이 아니라 안에를 살펴볼 거야. 안에. 안에가 여러 가지 과정을 거치면서 만들어지고 만들어지면서 현재 한반도의 모습을 갖추게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몸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마찬가지잖아. 제가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태어나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엄마 뱃속에 나올 때부터 이렇게 태어나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오랜 시간이 지나면서 여기저기 모도 생기고 뭐 털도 나고 머리카락도 자라고 막 그러면서 이런 모습을 갖추게 된 겁니다. 한반도도 마찬가지야. 시원생대부터 아주 옛날부터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를 지나면서 일부분이 만들어지면서 현재 이런 모습을 갖추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시원생대부터 어떤 과정을 거쳐서 어떤 땅덩어리들이 만들어졌는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시원생대에 만들어진 땅덩어리들은 요 친구들입니다. 평북 개마지개, 경기지개, 영남지개입니다. 공통적으로 지개란 용어가 들어가네. 지개, 지개는 땅 덩어리예요. 금, 괴할 때 덩어리 괴짜입니다. 땅 덩어리. 그래서 굉장히 안정적인 땅 덩어리입니다. 시원생대 이후로 조산운동, 그러니까 다양한 지각변동을 받지 않고 오랫동안 안정된 상태를 유지해온 땅 덩어리입니다. 보면 알겠지만 가장 분포면적이 넓어요. 그래서 첫 번째, 얘는 시원생대 만들어진 땅 덩어리예요. 여기 있는 암석들은 옛날에는 화성암이나 퇴적암이었지만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를 지나면서 오랫동안 열과압력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화성암과 퇴적암으로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변성암으로 변해버렸어. 우리나라의 변성암이 가장 널리 분포한다 그랬죠? 왜? 시원생대 만들어진 지괴들이 가장 널리 분포하니까 그 널리 분포하는 지괴들의 변성암이 제일 많아서 우리나라의 변성암이 제일 많은 겁니다.

그리고 얘네들은 가장 기본적인 뼈대를 만들어줍니다. 한반도의 골격을 만들었다. 쉽게 얘기하면 얘네들이 뼈대를 만들고 거기에 나머지 애들이 달라붙으면서 현재와 같은 모습이 갖춰졌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시원생대 이런 친구들. 다음 고생대로 갈게요. 고생대. 고생대에 만들어진 땅덩어리는 평남분지와 옥천습곡대입니다. 평남분지와 옥천습곡대. 자, 그럼 얘네들은 어떻게 만들어진 거냐? 일단 고생대에는 완만한 조류운동이 있었습니다. 그럼 대체 조류운동은 뭐냐? 자, 육지예요. 육지를 창조하는 운동이에요. 육지를 만들고 육지를 없애는 운동. 대체 어떻게 하면 육지가 만들어졌다가 없어졌다가 하느냐? 보죠. 땅덩어리가 있습니다. 아주 무거운 애들이 이 땅을 눌러요. 무거워! 하면서 아래로 가라앉겠지? 이거를 침강이라 그래요. 침강. 그러면 땅이 내려가면서 육지의 면적이 원래 이만큼 넓었었는데 이제는 좁아졌지. 그러다가 이 땅을 짓누르는 것들이 사라지게 되면 와, 해방이다! 그러면서 다시 위로 뭉 솟아오릅니다. 공을 누르면 찌그러졌다가 힘을 빼면 다시 솟아오르는 것처럼. 이렇게 가라앉았던 땅덩어리가 위로 올라오는 작용을 융기라고 합니다. 그러면 땅의 면적이 넓어졌지. 그래서 육지를 없앴다. 육지를 만들었다. 없앴다. 만들었다. 이거를 조류운동이라고 얘기합니다. 융기와 침강이에요. 정리해보면 고생대 때는 우리나라 일부 지역이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를 반복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땅덩어리가 만들어진 거지. 그래서 고생대 전기에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자, 우리나라 일부 지역이 가라앉아요. 바다보다도 낮게 가라앉습니다. 바다보다 낮게 가라앉으니까, 뭐야, 왜 이렇게 낮아졌지? 낮은 곳으로 바닷물이 들어와요. 자, 무슨 얘기냐? 요렇게 땅덩어리가 생겼었는데, 일부 지역이 바다보다도 낮아지게 된 거야. 그러면 바닷물이 안으로 들어와 버리겠죠.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 일부 지역이 얕은 바다가 되었네? 자, 아까 얘기했어요. 퇴적암이 만들어지기 위해선 뭐가 필요하다? 물이 필요하다. 물이 잔잔해지면 둥둥 떠 있던 퇴적물들이 가라앉으면서 퇴적층 만들어지고 거기에서 퇴적암 만들어진다 그랬죠. 어쨌든 얕은 바다가 되니까 여기에 퇴적물들이 쌓이면서 지층이 하나 만들어집니다. 얘를 조선 누충군이라고 얘기해요. 자, 정리해 볼게요. 고생대 전기에 우리나라 일부가 해침을 당합니다. 바닷물이 침입해요. 그러네. 바닷물이 침입했잖아. 그러면서 지층이 만들어져요. 왜? 얕은 바다로 변해버렸으니까. 이렇게 바다에서 형성된 지층을 해성층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고생대 전기에 얕은 바다에서 만들어진 이 해성층, 조선에 널리 분포하는 지층이에요. 조선에 널리 분포해. 그래서 이름이 조선 누충군이에요. 자, 몰라도 돼. 뭔가 누적되고 층이 만들어져 있는 집단, 뭐 이런 뜻인데요. 몰라도 괜찮아. 그냥 무언가 쌓여서 만들어진 지층이구나. 조선 누충군이 만들어집니다. 그러면 여기 어떤 함석이 있을까? 자, 앞에 정리했던 것도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고생대 바다를 지배했던 바다의 왕자, 누구였지? 삼엽충. 삼엽충이 엄청 많이 살았었겠네? 그러면 해성층이 만들어질 때그 삼엽충과 조개껍데기, 산호 같은 애들도 같이 쌓였겠지? 그러면서 그 탄산칼슘들이 뭉치고 뭉치고 뭉쳐서 석회암을 만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석회암이 많이 매장되어 있습니다. 고생대 전기에, 다음 고생대 중기가 됩니다. 아까 가라앉았던 땅덩어리가 사실 아까가 아니라 되게 옛날이었겠지? 이게 우리가 지금 이렇게 표현하고 있지만 되게 오랜 시간에 걸쳐서 일어난 일이에요. 그리고 일부가 가라앉았었는데 얘가 다시 솟아올라. 그러면서 해수면보다 높아집니다. 당연히 바닷물이 빠져나가겠지. 이런 거죠. 아까 여기가 낮아지면서 바닷물이 들어왔는데 다시 얘가 솟아올라. 해수면 위로 솟아오르면 바닷물이 빠져나간 효과가 나타나겠죠. 그래서 요 시기에는 뭐야? 한반도가 물에 잠긴 곳이 없네. 퇴적층이 쌓이려면 물이 필요한데 물에 잠긴 곳이 없어. 그래서 한반도 전체가 육지로 변해서 육화되어서 육지로 변해서 지층이 결석합니다. 결석. 그래서 대결층의 시기라고 얘기해요. 지층이 만들어지지 않아요. 그러다 후기가 됩니다. 후기. 역시 일부 지역이 가라앉아요.
가라앉으면서 호수가 만들어집니다. 선생님, 아까는 가라앉았는데 바다가 되었잖아요. 왜 이제는 호수가 되나요? 약간 다른 거지. 자, 아까는 이렇게 생긴 애가 이렇게 가라앉았었잖아. 이렇게, 이렇게 바닷물 들어왔잖아요. 이제는 이렇게 되는 거야. 가운데가 이렇게 가라앉는 거지. 이렇게 가라앉으면서 거기에 호수가 만들어지는 거죠. 그러면, 호수가 되었네? 퇴적물들이 둥둥둥둥둥둥 떠 있다가 가라앉아. 가라앉아서 지층을 만들어 놓게 됩니다. 정리해보면, 자, 고생대 후기 일부 지역이 호수 또는 습지, 질퍽질퍽한 땅으로 변해요. 그럼 호수에서 퇴적물들 쌓이면서 지층 만들어졌겠지. 자, 아까 조선누충군은 바다에서 형성된 지층이어서 해성층이라고 부른다고 얘기했습니다. 좀 이따 얘기하겠지만 우리가 배우는 유일한 해성층이에요. 바다에서 만들어진 지층. 근데 얘는 호수니까 육지잖아요. 육지, 육지. 아까 육지, 육지. 아이고, 아이고. 육지. 그러면 육지에서 만들어진 지층이네? 얘는 육성층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얘는 평안도 일대에 널리 분포해. 그래서 이름이 평안우충군입니다. 그리고 고생대 육지에서 지층 만들어졌네. 고생대 육지에 식물들 살았겠지? 식물들이 묻혀서 고생대에 만들어진 땅덩어리에 석탄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럼 거기 뭐 있을까요? 고생대에는 주로 무연탄이 만들어졌다 그랬지. 그래서 무연탄이 분포합니다. 자, 정리해보면 고생대 전기에 바다가 되었고 해성층 만들어지고 고생대 후기에는 일부 지역이 호수가 됩니다. 그런데 위치를 보니까 비슷해. 바다가 되었던 데랑 호수가 되었던 데랑 비슷합니다. 그래서 고생대 전기에 일부 지역이 바다로 변하면서 조선도충군이 쌓여. 그리고 고생대 후기에 일부 지역이 호수로 변하면서 그 위에 다시 평안우충군이 쌓여서 요게 하나의 땅덩어리를 이루게 된 겁니다. 그래서 땅 파보면 석회암 나올까? 나와요. 조선우충군이 있으니까. 땅 파보면 무연탄 나올까? 나와요. 왜냐면 평안우충군도 있기 때문에. 그럼 둘 중에 누가 더 널리 분포할까요? 이름에서 힌트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조선에 널리 분포하는 지층, 평안도에 넓게 분포하는 지층. 얘가 더 넓은 범위에 걸쳐 분포합니다. 자, 정리해보면 고생대는 조선우충군의 석회암이 평안우충군의 무연탄이 분포하게 됩니다. 요거를 조석만화 평생 무료 조석평무로 외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고생대는 완만한 조륙운동에 의해 조석만화 평생 무료 조석평무. 요게 전부입니다. 끝이에요. 제일 많이 나오는 거. 조석평무. 고생대. 다음 중생대로 갑시다. 중생대. 중생대 때는 경상문지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경상문지. 그럼 얘는 어떻게 만들어지는 거냐? 자, 중생대 요 경상도 일대가 호수로 변하게 됩니다. 호수로 변했네. 역시나 퇴적물들이 쌓여서 지층 만들어질 거예요. 요 지층을 경상누충군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얘 가장 큰 특징이 뭐냐? 중생대 우리나라에 누가 많이 살았었냐면 어마어마하게 공룡이 많이 살았었어요. 이 공룡들이 먹이를 찾아 또는 물을 찾아 막 뛰어다녔겠지. 와, 뛰어다닙니다. 와. 공룡은 사라졌지만 이들이 찍어 놓았던 발자국이 남아 있습니다.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여기 공룡이 찍어 놓은 발자국이 남아 있는 거예요. 공룡 이렇게 걸어 다녔겠지. 꽝, 꽝, 우와, 꽝, 꽝, 우와. 이렇게 걸어 다녔을 때 찍어 놓은 발자국이 지금도 남아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공룡 발자국이 발견됩니다. 중생대 경상누충군 공룡 발자국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공룡 발자국이 분포한 요 지역에 공룡 박물관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해남과 고성의 중생대. 다음 신생대. 신생대 만들어진 땅덩어리는 두만지계와 길주명천지계입니다. 두만지계, 길주명천지계. 그리고 여기에는 갈탄이 분포한다 정도만 기억해 두시면 돼요. 갈탄. 자, 그럼 정리해 볼게요. 시원생대 만들어진 땅덩어리 평북개마지계와 경기지계, 영남지계입니다. 어떤 암석? 변성암 위주로 분포해요. 암석이 풍화와 침식에 강하다. 이것도 기억해 둡시다. 다음, 고생대 만들어진 친구들, 평남분지, 옥천수꼭대. 위치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시원생대 지계 사이사이에 분포합니다. 고생대 초기에 해성층인 조선우충군 형성, 석회암 분포합니다. 말기에 육성층인 평안우충군 형성, 무연탄 분포합니다. 줄여서 얘를 조석, 평, 무, 조성만화 평생 무료 이렇게 기억해 둡시다.

다음 중생대는 경상문지 분포합니다. 경상 누충문이 쌓인 거지. 얘는 육성층이에요. 두꺼운 수평층을 이루는데 이거 조금 까다로운 건데 공룡 발자국 화석이 아직까지 남아 있잖아. 이 땅덩어리가 오랫동안 막 흔들렸다면 공룡 발자국 안 남아 있었을걸요? 큰 지각 변동을 받지 않아서 지층에 교란이 적은 수평층이다. 이렇게 기억해 둡시다. 다음 신생대는 두만지계와 길주 명천지계고 갈탄 분포합니다. 갈탄. 그래서 아래쪽으로 내려오면 자료 분석 나와 있죠? 자, 시원생대 이 친구들이 이제 경기지계, 평북계마지계, 영남지계, 그리고 조선우충군과 평안우충군, 고생대 만들어진 친구들. 보면 알겠지만 조선우충군이 평안우충군보다 더 널리 분포하죠? 평남문지와 옥천숙국대 일대. 다음 중생대 관이밤. 요게 화강암입니다. 화강암 널리 분포하고 있죠. 중생대 퇴적암. 요게 경상 누충군 일대. 공룡 발자국 있는. 다음 신생대 퇴적암 몰라도 괜찮아요. 화산암 요거는 나중에 할 겁니다. 화산암 신생대 화산 활동이 있어서 화산 지형이 있는 곳에 화산암이 널리 분포하게 됩니다. 자, 밑에 내용은 쭉 한번 읽어보시기 바라고요. 요 지도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요 지도. 좋습니다. 자, 21페이지로 갈게요. 자, 두 번째는 지각 변동입니다. 지체 구조에서는 한반도의 내부의 모습을 살펴봤다면 지각 변동에서는 외부, 외모를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 요 표는 마지막에 살펴볼 거예요. 마지막에 우리는 여기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생대 지각 변동. 자, 고생대에는 완만한 조류 운동이 있었다 그랬지? 중생대부터 다소 격렬했던 지각 운동들, 지각 변동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중생대부터 신생대까지 나타났던 지각 변동에 대해서 학습해 보도록 할 거예요. 자, 제가 지금은 강동구 쪽에 살고 있는데 옛날에 강서구 쪽에 살았었거든요. 그때 저희 집 옆에 송림대라고 하는 대학교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 송림대의 마크를 보면 알겠지만 불교학교예요, 불교학교. 불교학교. 그래서 제가 사실은 주말에 엄청 늦게까지 잠을 잤었거든요. 당시에는. 지금은 좀 일찍 일어나는 편인데, 나이를 먹으면 절로 일찍 일어납니다. 아침잠이 없어져요. 그때는 푹 잤었어. 지금 생각하면, 야, 어떻게 사람이 그 시간까지 잘 수가 있지? 생각을 했지만 지금은, 그때는 그게 일반적이었었습니다. 특히나 주말에 늦게까지 푹 자고 싶은데 주말만 되면은 꼭 이렇게 불경을 막 외우는 거야. 불경을 와 관자재보살 행님 바라바바자족의 열애 와 외우는 거야. 아나 자고 싶은데 불경이야. 엄청나게 화가 납니다. 아 불경을 외운단 말이야. 이상하지만 한반도의 지각 변동은 이렇게 정리해 볼 수가 있어요. 송림대에서 뭘 외운 거야? 불경을 외운 거야. 그래서 화가 났습니다. 송림대에서 불경을 외워서 화가 났어. 송림대에서 불경을 외워 화가 났다. 정리합시다. 송림대에서 불경을 외워 화가 났다. 이게 한반도의 지각 변동입니다. 대체 무슨 얘기냐? 자, 송림대의 불까지는 중생대에 일어났던 지각 변동이에요. 우리나라에서. 마지막 경화는 신생대에 일어났던 지각 변동입니다. 그래서 송림대에서 불경을 외워 화가 났다. 송림대 불까지는 중생대, 경화는 신생대에 일어났던 지각 변동입니다. 그럼 하나씩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중생대입니다. 자, 중생대는 두 가지를 꼭 기억해 두셔야 되는데 중생대 지각 변동에 의해 두 가지가 만들어집니다. 그게 바로 구조선과 화강암 관입이에요. 자, 어려운 용어가 조금 나오는데 자, 구조선은 뭐냐? 땅덩어리가 지각 변동을 받게 되면 와!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접었다 펴졌다 접었다 펴졌다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아 접었다 펴지는 거야. 그러면은 땅에 금가잖아요. 땅에 금가잖아요. 이렇게 금가잖아요. 이렇게 잘안 보이네. 접었던 곳이 흔적이 남게 되잖아. 흔적이 이렇게 이게 지질 구조선이에요. 지각 변동을 받은 흔적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종이를 찢을 때 한번 접었다 펴면은 잘 잘라지죠? 물론 이렇게 하면 더잘 잘라지겠지만. 그래서 한번 접혔던 곳은 약해. 그래서 찢으면 잘 찢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침식과 풍화에 약한 곳이 구조선입니다. 또 화강암이 관입한다 그랬어. 아까 화강암이 지하 깊은 곳에서 마그마가 부글부글 끓고 있다가 올라옵니다. 지표면으로 뻥 분출하지 못하고 지하 깊은 곳에서 굳어져서 만들어졌다 그랬죠?
근데 관입이 이루어지는 것도 주로 구조선을 따라 이루어지게 됩니다. 내가 밑에서 올라와야 돼. 어디로 갈까? 어디로 갈까? 여기가 좀 약한 것 같은데? 이렇게 해서 지지구조선을 따라 올라오는 거예요. 약한 곳이 아무래도 마그마가 분출하기에도 유리한 지점이 되는 겁니다. 이게 풍선 같은데 이렇게 빵빵하다가 구멍 하나 뽕 뚫으면 그쪽으로 바람 다 빠져나가는 거잖아요. 그런 거랑 똑같은 거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중생대에는 지각변동에 의해 구조선 만들어지고 화강암이 관입하였다. 요 두 가지 꼭 기억해 둡시다. 하나만 메모해 줄 건 구조선이 만들어진 것이지 산맥이 만들어진 건 아니에요. 이거는 다음 시간에 공부할 겁니다. 산맥은 아니야. 자, 그래서 중생대에 속림대불까지입니다. 속림대불. 자, 속림은 속림변동을 얘기합니다. 속림변동. 자, 순서대로거든요. 중생대 초기, 중기, 말기에 일어났던 지각변동입니다. 속림변동은 주로 왁! 왁! 하면서 북부지방에 큰 영향을 끼쳤던 지각변동이었어요. 그래서 속림변동에 의해 북부지방에 쩌저적 하고 지질구조선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접었다 펴졌다 한 거지. 그런데 학자들이 이거를 연구해 보니까 저기 중국의 랴오둥반도라고 하는 곳에 있는 구조선과 비슷한 방향으로 발달되어 있네. 그래서 얘를 랴오둥방향 구조선이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정리해보면 속림변동은 주로 어디에? 북부지방에 영향을 미쳤고 어떤 방향의 지질구조선 만들었어? 랴오둥방향의 지질구조선을 만들게 됩니다. 속림변동은 북부지방의 랴오둥방향 지질구조선. 물론 속림변동에 의해서도 화강암이 일부 관입하긴 했지만 시험엔 잘 안 나와요. 그래서 몰라도 괜찮습니다. 아, 속림변동 때도 관입은 했었구나 정도만 알아두시면 돼요. 좀 이따 표로도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다음 두 번째, 중생대 중기에 일어났던 대는 대보조산운동입니다. 얘는 속림변동보다 훨씬 더 격렬했던 엄청 격렬했던 지각변동. 와! 그래서 한반도 전역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근데 지질 구조선은 주로 중남부 지역, 특히나 남부 지역의 지질 구조선을 만들게 됩니다. 쩌저저저. 얘는 중국 본토에 있는 구조선과 닮아 있다. 그래서 중국 방향 지질 구조선이라고 얘기합니다. 정리해보면 대보 조산 운동은 남부 지방에 중국 방향의 지질 구조선을 만들게 되고, 그리고 요때 대보 조산 운동에 의해 만들어진 지질 구조선을 따라 화강암이 관입하게 됩니다. 걔를 대보 화강암이라고 불러요. 대보 화강암, 화강암 관입까지. 다음 마지막 불은 불국사 변동입니다. 불국사 변동. 자, 불국사 어딨죠? 경주에 있죠, 경주. 그래서 주로 불국사가 있는 영남 지역 쪽에 큰 영향을 끼쳤던 지각 변동인데, 얘는 화강암을 관입시켰다 정도만 기억해 두시면 돼요. 물론 불국사 변동에 의해서도 지질 구조선이 만들어지긴 했으나 시험에는 잘안 나옵니다. 정리해보면 속림변동은 북부지방의 랴오둥방향 구조선을, 대보조산운동은 남부지방의 중국방향 구조선을 만들고 화강암을 관입시켰다. 불국사변동은 화강암을 관입시켰다. 말이 좀 이상하지만 송북냐! 대남중화, 불화. 송북냐, 대남중화, 불화. 이렇게 기억해 둡시다. 얘는 암기하면 무조건 맞출 수 있어요. 암기하면 무조건 맞춘다. 그래서 암기를 좀 해두시는 거 좋습니다. 송북냐, 대남중화, 불화. 송북냐, 대남중화, 불화. 이렇게 기억해 둡니다. 자, 그래서 중생대에는 속림대에서 불까지 일어나요. 불까지. 남아있는 게 경을 외워 화가 났다가 되는 거죠. 자, 특히나 요 친구가 아주아주 아주 중요합니다. 신생대. 자, 신생대 경은 경동성 요공 운동입니다. 벌써 좀 감이 좀 오죠. 되게 어려울 것 같아. 얘는 또 뭐야? 경동성 요공 운동. 괜찮아요. 조금 어렵지만 그냥 이름이 어려운 것뿐이지 이거 자체가 엄청 어려운 건 아닙니다. 얘가 중요한 이유는 굉장히 다양한 곳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일단 얘는 신생대 중에서도 제3기에 일어났던 지각변동인데, 신생대는 다시 3기와 4기로 나눌 수가 있거든요. 4기가 현재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시기. 4기보다 앞섰던 시기가 3기예요. 그때 일어났던 지각변동이 경동성 요공운동입니다. 자, 이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자, 원래 한반도와 일본이 바짝 붙어 있었었대요. 붙어 있었어. 그래서 원래 한반도와 일본이 붙어 있었는데, 신생대 3기에

일본이 한반도에서 분리됩니다. 분리. 그러면서 동해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자, 무슨 얘기냐? 얘가 붙어 있었었는데 이렇게 벌어진 거지. 이렇게 벌어지면서 한반도와 일본이 분리되면서 멀어지게 되고, 멀어지면서 그 사이에 물이 고여서 동해가 만들어진 게된 겁니다. 이거를 동해지각이 확장되었다라고 얘기하는데 몰라도 괜찮아. 자, 어쨌든 동해지각이 확장되는 거니까 이렇게 벌어지게 된 거지. 벌어지는 과정에서 우리나라는 이쪽 방향으로 힘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와악 하고 벌어지는 거니까 우리나라 기준으로 살펴본다면 동쪽에서부터 서쪽으로 밀어붙이는 횡압력이 작용하게 된 거죠. 그러면서 동쪽이 높게 솟아오르게 됩니다. 자, 일단 얘는 다시 보진 않을 거라서 밑줄만 쳐둘게요. 한반도 전체적으로 동쪽이 높고 서쪽은 낮은 동고서저의 비대칭적인 골격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자, 일단 돌아가 볼게요. 자, 정리해보면 우리나라는 신생대 제3기에 동쪽에서부터 밀어붙이는 힘을 받게 됩니다. 이렇게 횡압력이 작용하게 된 거야. 그래서 동쪽에서 밀어붙이는 힘을 받음에 따라 동쪽이 높게 붕 하고 솟아오르게 됩니다. 힘을 받은 곳이 더 높게 솟아오르게 된 거죠. 그래서 서쪽도 솟아올랐지만 상대적으로 동쪽이 더 많이 솟아오르면서 이렇게 표현을 해요. 융기량이 동쪽에 더 많았다. 또는 동쪽에 치우친 비대칭적인 융기 운동.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동쪽과 서쪽이 모두 솟아올랐지만 동쪽이 더 많이 솟아올랐어요. 그러면서 동고서저의 경동지형의 형태를 갖추게 됩니다. 경동지형은 대체 무엇이냐? 기울 경자의 움직일 자예요. 그러니까 기울어지면서 움직였다. 이런 뜻이죠. 얘가 이렇게 움직인 게 아니라 기울어지면서, 이렇게 기울어지면서 움직인 거예요. 그러면서 동고서저, 동쪽은 높고 서쪽은 낮은 비대칭적인 동고서저의 경동지형을 이루게 됩니다. 우리나라의 전반적인 지형의 특색입니다. 그리고 이런 동고서저의 경동지형을 만든 지각 변동을 우리는 경동성 요공운동이라고 얘기합니다. 정리해보면 신생대 제3기의 경동성 요공운동이 일어납니다. 그러면서 동고서저의 경동지형이 만들어져요. 이렇게 동쪽이 융기량이 많았기 때문에 동고서저의 경동지형, 그리고 이 경동성 요공운동 때문에 1차 산맥 만들어집니다. 요거 다음 시간에 할 거예요. 1차 산맥, 그리고 경동성 요공운동에 의해 동쪽이 높게 솟아오르면서 동쪽이 더 많이 융기하면서 다양한 융기지형, 솟아올라서 만들어진 지형들이 만들어지게 되는데 그 지형들을 우리는 고단감이라고 암기할 겁니다. 고단감. 고단감이라고 하는 융기지형이 만들어졌다. 고는 고위 평탄면, 단은 단구예요. 해안단구, 하안단구, 감은 감입공야천입니다. 정리해보면 신생대 제3기의 경동성 요공운동에 의해 동고서저의 경동지형 만들어지고 1차 산맥도 만들어지고 고단감이라고 하는 융기지형이 만들어졌다. 다양한 곳에 영향을 미쳤기 때문에 굉장히 자주 나오는 지각변동이 바로 경동성 요공운동입니다. 다음 마지막 화는 뭘까요? 화는 화산활동이고요. 신생대 제3기 말에서 4기 초에 일어났습니다. 요거는 화산지형 할때더 자세하게 배울 건데 어쨌든 신생대 화산활동이 일어나서 신생대 화산암 대표적인 현무암이 바로 신생대에 만들어졌다는 거 요것도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정리해 볼게요. 자, 숭림변동 중생대 초기입니다. 순서대로 초기, 중기, 말기예요. 송, 림, 대, 불. 이렇게. 자, 숭림변동은 주로 북부 지방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리고 랴오둥 방향 지질 구조선을 만들게 됩니다. 다음 대포조산 운동은 한반도 전역에 영향을 주었는데 지질 구조선은 중국 방향의 지질 구조선을 만들게 되죠. 그리고 대보화강암 형성시켰습니다. 일단 불국사변동은 중생대 말기예요. 영남지방 중심이에요. 아, 불국사가 영남지방에 있으니까 영남지방 중심의 지각변동이 불국사변동이구나. 이렇게 기억해 두시고요. 불국사화강암을 만들게 됩니다. 자, 그래서 암기 꼭 하자. 암기. 송림변동이 북부지방의 랴오둥방향 구조선을 송북랴. 대보조산운동은 주로 남부지방에 중국 방향 구조선 대보 화강암, 그리고 불국사 변동은 화강암 관입시켰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가 있고요. 가끔 요

한라 산맥입니다. 그리고 경동성 요구운동은 1차 산맥뿐만이 아니라 동고서대 경동지형도 만들고요. 경동지형. 그리고 융기지형. 융기지형인 고단감도 만들었다. 이렇게 기억해 둡시다. 고단감까지. 다음, 화산 활동은 신생대에 일어났다 정도만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 중생대와 신생대의 지각 변동까지 살펴봤고요. 그 밑에 자료 분석은 아까 살펴봤었죠? 그 밑에 나와 있는 양괄호 이번에 기후 변화와 지형 발달은 다음 시간에 살펴볼 거고 다시 맨 위로 갑니다. 요표 제가 마지막에 다시 한번 살펴본다고 얘기했었죠? 오늘 공부한 내용이 잘 정리가 되어 있는 표예요. 그래서 자, 지질계통이 우리 아까 공부했던 지체 구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고생대 초기의 조선 누충군. 조선 누충군. 그리고 고생대 말기의 평안 누충군. 각각 어떤 암석이 많이 매장되어 있느냐? 조선 누충군에는 석회암이. 조선 누충군에는 석회암. 그리고 평안 누충군에는 무연탄이. 그래서 조석평무 기억나시죠? 그리고 고생대 중기의 결층. 한반도가 녹화되면서 결층 있었다 그랬었죠? 이것도 알아두시고. 그리고 이건 몰라도 돼요. 시험에 잘안 나옵니다. 대동누충군. 다음 중생대 말기에 만들어졌던 경상누충군이 바로 공룡발자국이 남아있는 곳입니다. 공룡발자국. 이렇게. 다음 주요 지각변동. 아까 얘기했었지? 고생대에는 완만한 조륙운동만 있었다. 완만한 조륙운동. 그래서 융기와 침강, 융기 침강. 그래서 일부 지역이 바다로 변했다가 호수로 변했다가 육지로 변했다가 이렇게 변했던 것이죠. 그리고 중생대에 송림대에서 불경을 외워 화가 났다. 요곡 단층 운동이 경동성 요곡 운동이에요. 요곡 단층 운동, 경동성 요곡 운동. 그래서 여기다 다시 표시해 볼게요. 경에서 송림대에서 불경을 외워 화가 났다. 그리고 송림변동은 북부지방의 랴오둥 방향 구조선, 그다음 대보조산운동은 남부지방의 중국 방향 구조선, 그리고 불국사변동은 화강암 간이시켰다. 그래서 송림변동도 화강암을 만들긴 했지만 시험에는 잘안 나와요. 대남중화 불화까지 기억해 두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이제 다음 시간에 양괄호 2번 기후변화와 지형발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처음에는 당연히 어려운 내용입니다. 복습하다 보면 충분히 익숙해지고 쉬워질 만한 내용이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일단 꾸준히 복습하시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두 번, 세 번, 네번 보다 보면 점점 익숙해지거든요. 그러면 쉬워지고 문제도 술술술 잘 풀리게 될 거예요. 자, 다음 시간에는 양괄호 2번의 기후변화와 지형발달부터 마지막 내용까지 쭉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습 꼼꼼히 하시고요. 기선제압 OX도 꼭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기선제압 OX, 나와라!

꼼꼼하게 수능특강을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꼼체크 인사해. 저는 한보라입니다. 자, 35번째 시간의 문도 힘차게 열렸습니다. 자, 이번 35강에서도 계속해서 중요한 내용들 같이 공부할 예정입니다. 우리 공리주의 한번 공부해 볼 텐데요. 그러기 전에 우리 34강에서 칸트의 사상을 진짜 열심히 공부했기 때문에 그 내용들 한번 좀 복습해 보겠습니다. 자, 칸트가 생각할 때 도덕적 가치가 있는 행동은 어떤 행동이었지? 쌤이 칸트 하면서 딱 손가락 4개 피면 이제 나와야 돼. 선생님이 그때 외워야 한다고, 암기해야 된다고까지 적나라하게 얘기했습니다. 나와야 돼, 얘들아. 칸트의 도덕적 가치가 있는 행동은 그 자체로 선을 하려고 하는 의지, 그 자체로 선한 선의지에 따른 행동, 그리고 의무를 지키려고 하는 의무의식에서부터 비롯된 행동. 세 번째, 나 자신의 실천 이성의 명령에서부터 비롯된 행동. 네 번째, 결국 그것은 도덕 법칙에 따른 행동이었죠? 자, 다시 해봐. 선의지, 의무의식, 실천 이성, 도덕 법칙. 한번 더. 선의지, 의무의식, 실천 이성, 도덕 법칙. 이게 워딩은 각각 네 종류로 나눠지는 것 같았지만 결국 같은 행위야. 똑같은 행위인 거야. 선의지에 따른 행동, 의무의식에서부터 비롯된 행동, 실천 이성의 명령에 따른 행동, 도덕 법칙을 따르려는 행동, 결국 그것은 무조건적인 명령인 정언 명령에 따른 행동이었습니다. 자,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워딩은 조금씩 달랐지만 결국 같은 행동, 도덕적인 행동이었고요. 아직도 이게 선의지, 의무의식, 실천 이성, 도덕 법칙이란 말이 입에서 안 나오는 사람들은요, 얘들아 잠깐 끊고 한 15초, 30초만 투자해봐. 이거 정말 외울 가치가 있습니다. 윤사에서도 생윤에서도 다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 정도는 머릿속에서 바로 자동으로 나올 정도로 해놓고 우리가 수능 시험장에 들어가셔야 합니다. 선의지, 의무의식, 실천 이성, 도덕 법칙에 따른 행동이 도덕적 가치가 있다라고 이야기했던 칸트의 의무론 같이 공부했고요. 이제 우리는 같이 칸트의 의무론과 쌍벽을 이루는 또 하나의 대표적인 서양 근대 사상이죠. 그렇지, 벤담과 밀의 공리주의 한번 이번 시간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 펼쳐질 내용 어떤 내용일까 호기심을 가지고 바로 한번 시작해 볼게요. 자, 공리주의 사상을 흔히 우리가 결과론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결과론과 공리주의라고 하는 큰 판에서 한번 좀 개념들을 정리해 본 이후에 여러분 잘 아는 벤담과 밀의 공리주의 사상 공부해 볼 거고요. 이어서 오늘날 현대의 공리주의자들은 또 어떻게 공리주의를 계승하고 있는지 가볍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 얘기해도 여러분 알겠죠? 우리 칸트가 매번 이렇게 출제가 됐던 것과 마찬가지로 공리주의도 그냥 매번 나옵니다. 100% 나온다라고 생각하시고 공부하셔야 해요. 그런데 얘들아, 직전 수능, 직전에 두 번의 수능을 통해서 우리가 알수 있는 사실은 뭐냐면, 아, 벤담과 밀의 공리주의 사상이 계속해서 에피쿠로스와 같이 묶여서 이렇게 출제가 되고 있구나. 그치, 얘들아, 작년에 치러졌었던 세 번의 평가원 모의고사 수능에서는 모두가 다 공리주의 사상가와 에피쿠로스가 이렇게 계속해서 출제가 됐었습니다. 그러니까, 아, 에피쿠로스 어떤 점에서 공통점과 차이점인지 이번 시간에 역시 가져가셔야 되겠습니다. 자, 바로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우리가 이제 공리주의가 뭔지 좀큰 판에서 생각을 해 봐야 되겠죠. 선생님이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흔히 공리주의를 결과론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자, 결과론. 말 그대로 결과적인 유용성을 중시했겠구나라고 하는 것알수 있습니다. 자, 결과론이라고 하는 건 어떤 행위의 무엇에 따라 좋아요. 결과. 즉, 결과적으로 산출되는 유용성에 따라 그 행위의 옳고 그름이 결정된다라고 바라보는 입장이에요. 한마디로 어떤 행동을 했는데 그 행동의 결과가 좋으면 그 행동은 옳은 행동이고요. 그 행동의 결과가 나쁘면 그 행동은 그릇된, 잘못된 행위라고 생각하는 거야. 따라서 삐뽀, 삐뽀. 역시 수업 시작한 지 얼마 안 되는데 바로 중요한 내용 나옵니다. 결과론의 입장에서는요, 행위의 동기는 중요하지 않아. 동기나 의도, 의지, 이런 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즉, 행위의 동기, 의도, 의지, 이런 것들은 중요하지 않고요. 행위의 무엇을 강조하고 있어? 그렇죠. 결과를 중시하고 있어요. 아, 행위의 동기나, 혹은, 뭐, 예를 들면, 의도, 행위의 의지, 이런 것들은 고려하지 않고 무엇을 좋아요? 결과를 중시하는구나. 그러니까 행위의 동기가 아니라 결과를 중시한다라고 하는 것알수 있겠네요. 자, 따라서 결과론의 입장에서는요, 그 사람의 동기, 의도, 의지는 행위의 도덕적 가치를 평가하는 핵심 근거가 될수 없어요. 자, 다시 한번 계속 반복이야. 결과론자들은

행위의 결과적 유용성을 중심으로 행위의 도덕적 선악을 판단하기 때문에 행위자의 동기, 의도, 의지 이런 것들은 고려하지 않습니다. 자, 그럼 다시 한번 정리해보자. 도덕적인 오름이라고 하는 건 결과적으로 산출되는 행복과 상관이 있을까 없을까? 매우 많이 있겠죠. 따라서 직전 시간에 공부했던 누구랑 정반대야? 칸트랑은 완전 반대야. 칸트는 오히려 결과가 아니라 의도를 중시했잖아. 의도, 의지, 동기 이런 것의 순수성을 강조했죠. 하지만 지금 공부하게 돼 공리주의, 즉 결과론의 입장에 따르면 행위의 동기나 행위 자체의 가치라고 하는 것은 인정될 수 없어. 자, 행위의 동기, 얘들아, 중요하지 않습니다. 결과적 유용성이 중요해. 마찬가지로 공리주의자들은 어떤 행위 자체가 가치가 있어라고 하는 걸 인정합니다. 그런데 이런 자기희생도요, 그 자체가 뭐 숭고한, 그 자체가 선, 그건 아니라고 생각한 거야. 자기희생이라고 하는 가치를 인정하려면 그 자기희생을 통해서, 그렇죠. 사회의 이익을 가져왔을 때, 사회 전체의 행복을 결과적으로 산출했을 때, 비로소 자기 희생도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한다는 것. 즉, 어떤 행위도 그 자체는 선이 아니다라고 보았다는 것들, 계속해서 결과주의적인 그런 면모를 가지고 있는데요. 이런 결과론의 가장 대표적인 입장을, 그렇죠. 이번 시간에 공부할 공리주의라고 여러분 파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공리주의가 뭔지 조금 더 한번 일반적인 특징들 살펴봐야 되겠죠? 자, 공리주의는요, 기본적으로 인간은 누구나 쾌락을 추구하고, 좋아요, 고통을 피하려고 하는 존재다라고 하는 인간의 자연적인 속성에서부터 논의를 출발해 갑니다. 자, 모든 인간은 누구나 쾌락을 추구하고 고통을 피하려고 하는 존재다. 한마디로 삶의 목적이라고 하는 것도 쾌락과 행복을 추구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쾌락을 추구하고 고통을 회피하려고 해 라고 하는 어떤 사실, 그렇죠. 자연적인 사실에서부터 논의를 시작해 갑니다. 자, 따라서 이들은 이런 자연적인 사실에서부터, 그렇지, 윤리적인 판단까지 도출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인간이 누구나 쾌락을 추구하기 때문에 쾌락을 증대하고 고통을 감소시키는 것, 그것이 바로 무엇이고, 좋아요, 선이고요. 인간은 누구나 고통을 피하려고 하는 자연적인 성향이 있기 때문에, 좋아요, 고통을 증대하고 쾌락을 감소시키는 것은 윤리적으로 악이다라고 하는 판단까지 가는 거죠. 이러한 입장을 바탕으로 공리주의자들은 여러분이 잘 아는, 그렇지, 유명한 최대 행복의 원리를 주장합니다. 자, 짧게 줄이면 최대 행복이고, 우리 길게 제대로 얘기하면, 그렇지,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의 원리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의 원리, 이것을 우리는 최대 행복의 원리라고 짧게 줄여서 이야기하기도 하고, 조금 더 고급스러운 표현으로 뭐라고도 불러? 좋아요, 공리의 원리라고도 부르고 있습니다. 친구들이 앞으로 문제를 풀땐 주로 공리의 원리, 이렇게 많이 표현이 될 거야. 공리의 원리 나오면, 아, 이거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그렇지, 산출하는 행위를 도덕적 가치가 있다라고 보는 공리주의의 기본 원리구나라고 생각하시면 좋아요. 얘들아, 천천히 보자. 한마디로 공리주의자들은 인간은 누구나 쾌락을 추구하고 고통을 피하려고 해라고 하는 어떤 사실, 그렇죠. 자연적인 사실로부터 어떤 원리까지 도출하려고 하는 거야. 그렇지.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과 같은 이런 공리의 원리를 도덕의 원리로, 도덕적인 원리로 도출해 내고자 했구나. 한마디로 자연적인 사실에서부터 도덕적인 원리를 도출할 수 있다. 라고 바라보았다는 것들 알수 있어요. 얘들아, 그런데 잘 생각해 보자. 우리가 사실 이런 공리주의를 쭉 공부하면서 가장 빼놓지 말아야 할 포인트는요. 벤담과 밀이 영국 사람이었거든. 그러니까 이제 공리주의가 다 영국에서 많이 이렇게 발전하게 돼요. 근데 이 당시에 영국은 자본주의가 싹트기 시작하면서 빈부격차가 막 벌어지고 있었어. 이런 여러 가지 사회적인 어떤 문제 상황을 공리주의자들은 지켜보면서 어떻게 하면 개인의 이익과 사회 전체의 이익을 조화시킬 수 있을까에 대해서 고민하고, 개인의 이익과 사회 전체의 이익을 조화시키고자 하는 노력의 일환으로 공리주의를 철학적으로 발전시켰구나라고 하는 걸 가져가셔야 해요. 그러니까 잘 봐. 벤담과 밀 같은 경우는 개인의 이익과 사회 전체의 이익이 조화될 수 있다. 라고 하는 관점을 바탕으로 개인의 이익과 사회 전체의 이익을 조화시키기 위해서 공리주의 사상을 발전시켜 나갔다라고 하는 것까지 한번 기억해 주시면 되겠네요. 자, 우리가 이제 공리주의를 이야기할 때몇 가지 아주 중요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먼저 처음에 보니까 행위의 옳고 그름이라고 하는 것은 그 행위가 야기할 무엇에 의해서, 그렇죠, 결과에 의해서 판단될 수 있다라고 하는, 좋아요, 결과주의적인 속성을 가지고 있어요. 계속해서 우리 처음에 이야기했잖아. 공리주의는 결과론이야. 한마디로, 아, 결과가 좋아야 되는 거야. 이런 특징을 갖고 있기 때문에 좋은 목적을 위해서는, 즉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이라고 하는 좋은 목적을 위해서는 때로는 나쁜 수단도 정당화될 수 있다라고 하는 어떤 한계를

가지고 있기도 해요. 얘들아 생각해봐. 어떤 한 개인을 희생시켜서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가지고 올수 있다면, 그런 결과적 유용성을 산출할 수 있다면, 그런 개인의 희생도 정당화할 우려가 존재하는 것. 이것이 바로 이런 결과주의적인 속성을 가지고 있는 공리주의의 한계다라고 하는 것도 처음부터 잘 정리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공리주의는요, 결과, 그 결과를 강조하고 있는, 결과적 유용성을 강조하는 결과주의적인 속성을 가지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런 결과를 평가하는 데 고려되는 유일한 요소는 그 행위에 의해서 생겨날 무엇이다? 좋아요. 쾌락과 고통이다라고 바라보면서 쾌락주의적인 면모 다시 한번 보여주고 있죠. 얘들아 생각해봐. 공리주의자들은 쾌락 증진, 고통 감소를 선이라고 생각하고, 고통 증진, 쾌락 감소를 그렇죠, 도덕적인 악이다라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쾌락은 선이라고 하는 쾌락주의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얘들아 그런데 잘 봐봐. 지금 이렇게 방금 선생님이랑 같이 공부한 쾌락 증진, 고통 감소를 선으로 바라본 있죠? 왠지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지 않니, 얘들아? 그치, 우리 언제 배웠었어? 맞아. 우리 서양 철학 공부하면서 고대 서양의 헬레니즘 시대에서 등장했었던, 그렇지, 에피쿠로스의 사상 같이 공부했었죠? 자, 에피쿠로스와의 아주 중요한 공통점이라고 하는 거알수 있습니다. 에피쿠로스도 역시 쾌락은 선, 고통은 악이라고 바라보았기 때문에 이런 관점들 굉장히 공리주의자들과 유사한 속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공리주의랑 에피쿠로스의 사상에는 또 굉장히 중요한 차이점도 있다. 어떤 차이점이 있었냐면, 우리 에피쿠로스가 이야기하는 쾌락은 어디까지나 내 마음에 불안이 없고, 내 몸에 고통이 없는, 즉, 나의 몸에 고통이 없고, 나의 마음에 불안이 없는 그런 아타락시아의 경지를 추구하는 개인적 차원의 쾌락이었잖아. 반면에 공리주의자들이 이야기하는 쾌락은 이런 개인적 이기적 차원의 쾌락주의가 아니라 어떤 쾌락이야?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 그렇지. 사회적 차원으로 확장된 이런 사회적 쾌락주의를 이야기했다라고 하는 점에서 분명히 누구와 뚜렷한 차이점을 가지고 있어. 그렇지. 에피쿠로스와 분명한 차이점을 가지고 있다는 것알수 있습니다. 수업 시작하기에 아주 초반부, 시작하는 이 전반부에 바로 선명하게 나왔죠? 공리주의 에피쿠로스와 뚜렷한 공통점과 차이점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최근에 평가원에서 계속 공리주의와 에피쿠로스가 엮여서 같이 문항으로 출제가 되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처음부터 분명하게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공리주의는 그러면서 동시에 어떤 공평함의 가치, 공평함의 가치를 중시하는 면모를 보여주고 있어요. 얘들아 한번 생각해봐. 공리주의는 애초에 개인의 쾌락과 사회 전체의 쾌락, 즉 개인의 행복과 사회 전체의 행복을 조화시키려고 한다고 했어. 그런 의미에서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추구하잖아. 그러니까 사회 전체의 행복에 대해서 분명히 고려할 것을 이야기합니다. 자, 그런데 선생님, 사회 전체 행복을 어떻게 측정할 수 있나요? 자, 이런 질문에 대해서 벤담하고 미르니 아주 직관적으로 대답해. 얘들아, 사회 전체 행복 우리 쉽게 생각해봐. 어떻게 계산할 수 있어? 그렇지. 그 사회를 이루고 있는 개개인의 행복을 다 더하면 사회 전체 행복이 되겠네라고 우리 쉽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벤담과 밀도 여러분이랑 똑같은 생각을 했어. 벤담과 밀은 사회 전체의 행복은 그 사회를 이루고 있는 개인들의 행복의 총합.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즉, 사회 전체의 행복은 개인의 행복의 총합과 일치한다. 라고 생각했다는 거야. 그런데 그 당시에는 귀족도 있었고, 노예도 있었거든. 그런데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어? 귀족은 소중하니까 귀족의 행복은 한 곱하기 100의 가중치를 두고, 노예는 별로 안 중요하니까 한 곱하기 0.5, 요 정도만 계산하면 되겠네. 왕의 행복은 제일 중요하니까 곱하기 1000만,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야. 그런데 오늘의 주인공 벤담과 밀은 아니야. 이렇게 가중치를 주면 안 돼. 쾌락과 고통의 양을 헤아리고 계산할 때그 누구의 쾌락도 다른 누구의 쾌락보다 더 중요한 것으로 계산해서는 안 돼. 왕의 쾌락이나 귀족의 쾌락이나 노예의 쾌락이나 똑같이 몇 인분으로, 그렇지, 공평하게 1인분으로 계산되어야 해라고 바라보았다는 것알수 있어요. 그만큼 공리주의 사상은 이렇게 공평함을 중시한 이런 관점 가지고 있었구나라고 하는 것들, 반드시 이세 가지 특징, 너무너무 중요한 특징이니까 완전하게 가지고 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이런 공리주의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바탕으로 우리 바로 한번 벤담의 공리주의 사상 같이 한번 들어가 볼게요. 벤담은 공리주의를 체계화시킨 대표적인 인물이고요. 계속해서 우리 영국 철학자라고 하는 것들 좀 떠올릴 필요가 있습니다. 자, 벤담은 지금까지 공부한 것처럼 쾌락주의적인 행복론을 가지고 있었어. 그러니까 행복과 쾌락이라고 하는 좋은 결과를 추구하면서 결과적인 유용성을 중심으로 하는 공리주의 사상을 체계화시킵니다. 자, 팬덤은 이야기했어요.

모든 사람의 인간의 자연적인 본성은 똑같다. 고통은 회피하려고 하고 쾌락은 추구하려고 한다. 자, 고통을 피하고 쾌락을 추구하는 자연적인 성향이 있다라고 하는 이런 자연적인 사실에서부터 이것을 어때? 도덕에까지 적용시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쾌락은 무엇이고 좋아요, 선이고 고통은 무엇이다? 그렇지, 악이다라고까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얘들아, 다시 한번 조금 더 천천히 볼까? 여기서 지금 선이라고 규정이 됐는데 그 선은 다시 한번 정리해보자. 무엇을 증가하고, 그렇죠, 쾌락을 증진하고 무엇을 감소하는 거야? 좋아요, 고통의 감소도 선이라고 할수 있어. 친구들이 흔히 쾌락 증진이 선이다, 이건 쉽게 아는데 고통이 사라진 것도 선이라고 보나요? 이거 좀 헷갈려 하는데 얘들아, 에피쿠로스도 그렇고요. 지금 공부하는 공리주의자들도 다 마찬가지야. 벤당과 밀다 마찬가지야. 고통이 감소하고 고통이 사라지는 것도 그 자체가 선 맞습니다. 자, 이번에는 악 한번 보자. 악은요, 거꾸로 뭐가 증진돼야 돼? 그래, 고통이 증진되고 쾌락이 감소하면 그것은 바로 무엇이다? 맞아요. 도덕적으로도 악이다라고까지 규정하고 있죠. 인간이 쾌락과 행복을 추구한다라는 자연적 사실에서부터, 그러니까 쾌락은 선, 고통은 악이다라고 하는 어떤 도덕적인 가치 판단까지 도출하고 있습니다. 벤담이 아주 유명한, 아주 재미있는 말을 남겼어요. 자연은 인류를 고통과 쾌락이라고 하는 두 군주의 지배 아래 두었다. 자, 고통과 쾌락이 우리를 지배하는 두 군주라는 거야. 그게 자연이 우리에게 부여해준 자연적 성향이라는 거죠. 고통과 쾌락이라고 하는 두 군주의 지배라고 하는 이 재미있는 표현은 벤담의 아주 독특한, 벤담을 상징하는 대표적인 표현이고요. 이 자체가 제시문과 선주로도 굉장히 많이 출제가 되기 때문에 친구들 기억해도 고통과, 그렇지, 쾌락이라고 하는, 쾌락과 고통이라고 하는 두 군주의 지배하에 자연은 인류를 두었다고 합니다. 자, 우리가 따라서 무엇을 하게 될 것인지를 결정하는 것은 물론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까를 지시하는 것도 오로지 이 군주이다. 한마디로 인간은 쾌락을 추구하고 고통을 피하려고 하는 동기에서부터 행동을 하고요. 결국 우리의 행동도 쾌락을 늘리고 고통을 줄이기 위한 그런 목적까지 갖고 있다. 우리 행위의 동기와 우리 행위의 목적이 모두 다 쾌락 증진, 고통 감소이다라고 벤담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따라서 이러한 관점을 바탕으로 그는 공리의 원리를 우리에게 제시해 주었죠. 자, 공리의 원리, 졸지 말라고 했지. 우리가 이미 다 아는 원리야. 중학생 때부터, 그렇지, 많이 들어봤던 그 원리입니다. 결국 옳은 행위라고 하는 것은 누구의, 아이고 잘했다, 최대 다수의 어떤 행복, 옳지, 최대 행복을 결과적으로 산출해내는 그런 행위다라고 하는 그런 원리를 무엇이라고 불러? 그렇지, 그게 바로 공리의 원리가 되겠네요. 즉, 행위의 옳고 그름을 판단할 때는 그 행위와 관련된 이해관계 당사자들의 최대 행복을 가져오는 그런 행위를 승인하는 어떤 원리? 좋아요, 공리의 원리를 기준으로 해야 한다. 얘들아, 관련된 이해관계 당사자가 개인이라면 그 개인의 이익을 최대화해야 하고요. 관련된 이해관계 당사자가 뭐 사회 전체라면 그 사회 전체의 이익을 최대화하는 그러한 행위만을 승인하는 공리의 원리가 기준이 되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얘들아, 결국 벤담은 이러한 공리의 원리가 우리 개개인의 도덕 생활에 기본적인 원리가 되어야 한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벤담은 이런 공리의 원리가 어떤 도덕의 원리일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가져가세요. 무엇의 원리? 그렇죠. 법을 만드는 입법의 원리도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부분도 중시했어. 얘들아, 친구들이요, 공리주의자들은 공리의 원리를 도덕의 원리로 제시했다라고 하는 건다 알아. 근데 이거 놓치는 경우가 많아. 가져가. 심지어 공리의 원리는 정부가 정책을 수립할 때, 즉 법을 만들 때 사용되는 입법의 원리로까지, 아, 적용되어야 한다라고 보았구나. 한마디로 공리의 원리, 즉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의 원리는, 아, 보편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원리로 제시되었구나. 따라서 이런 공리의 원리는 좋아요, 언제 어디서나 적용되어야 하는 보편적인 도덕 원리다라고 하는 것알수 있죠. 어? 보편적인 도덕 원리를 제시했다는 건, 지난 시간에 배웠던 누구와의 큰 공통점이겠다. 그래, 칸트와의 아주 아주 중요한 공통점이 되겠네요. 칸트가 이야기한 선의지에 따른 행동, 의무의식에 따른 행동, 실천이성의 명령에 따른 행동, 도덕법칙에 따른 행동, 즉 정언명령을 따르는 이런 행동도, 아, 보편적인 도덕 원리였잖아. 그것처럼 벤담과 밀의 공리의 원리도 언제 어디서나 적용되어야 하는, 도덕과 입법에 다 적용되어야 하는 보편적인 도덕 원리라고 하는 점에서는 분명히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벤담에게
혹은 이런

인간과 미래 공리주의 사상에게 영향을 주었던 영국 철학의 선배로 우리는 흄을 공부한 적 있어. 얘들아, 흄 기억나니? 공감을 중심으로 하면서 인간은 공감 능력이라고 하는 자연적인 성향이 있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유용한 것에 대해서 시인의 감정을 느낄 수 있다. 흄이 이렇게 주장했잖아. 따라서 흄의 주장은 사회적으로 유용한 것에 대한 관심을 부각시킴으로써 이후에 공리주의 후배들이 등장하는 데 영향을 주었다라고 우리 공부한 바 있어요. 자, 지금 공부하는 벤담은 당연히 그렇게 사회적으로 유용한 것에 대해서 흄 선배로부터 영향을 받았어. 하지만 삐뽀 삐뽀 잘 봐. 지금 버릴 거 하나도 없어. 잘 보세요. 벤담이 흄으로부터 어떤 사회적으로 유용한 것에 대한 그런 관점에 대해서 영향을 받은 것은 사실이지만 흄과 완전히 똑같은 사상을 제시한 건 아니었어. 왜냐하면 흄은요, 스님과 부인의 감정 그 자체를 그렇지 도덕적 행위의 정당화 근거로 삼는 공감의 원리를 이야기했잖아. 그런데 벤담은 아닙니다. 그런 공감의 원리만 가지고는 안 돼요라고 이야기하면서 어떤 걸 이야기했다는 거야? 그렇지. 공리까지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까지 가져와야 합니다. 감의 원리에서 머무는 게 아니라 공리의 원리까지 갔다는 거야. 따라서 스님과 부인의 감정 그 자체만 가지고는 어떤 행위를 도덕적으로 정당화하기 위한 근거가 될수 없다라고 보았다는 것들 반드시 정리해 두세요. 흄은 공감의 원리. 공감의 원리. 지금 공부하고 있는 벤담. 그리고 다음 시간에 이번 시간에 이어서 공부하게 될밀 같은 경우는 공감만 가지고는 안 돼요. 그것이 실제적으로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이라고 하는 공리까지 산출해야 한다라고 하는 공리의 원리까지 주장했다는 거 반드시 비교가 필요하겠습니다. 자, 정리해보자. 결국은 이런 벤담이 이야기하는 공리의 원리라고 하는 건 개인적 차원의 행복주의를 어떤 차원으로 좋아요. 사회적 차원으로 확대했다라고 하는 아주 아주 중요한 공통점을 가지고 있어요. 얘들아, 벤담은 행복과 쾌락을 고려할 때 개인적 차원이 아니라 그렇지.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 즉 사회적 차원의 관점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하지. 따라서 삐뽀 삐뽀 계속해서 선생님 강조하지만 에피쿠로스와 분명하게 구분해 두셔야 합니다. 쾌락은 선, 고통은 악이라고 보았던 기본 관점은 에피쿠로스와 공리주의가 일치하지만 에피쿠로스가 이야기한 건 어디까지나 개인적 차원의 쾌락이었기 때문에 공리주의자들이 이야기하는 사회적 차원의 쾌락과는 구분해 두셔야 해요. 자, 에피쿠로스가 개인적 차원의 쾌락을 추구했다라고 하는 거다잘 기억하고 있지? 에피쿠로스는 심지어 어때? 공적인 일에 괜히 나서지 말아라. 은둔적 생활을 하면서 소수의 친구와의 우정, 그런 걸 만족하면서 살아라라고 했잖아요. 하지만 벤담 그리고 조금 이따 배울 밀 같은 공리주의 사상가들은 아니야. 개인적 차원의 쾌락이 아니라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이기 때문에 사회적 차원의 행복을 추구해야 하고 그런 의미에서 사회에 대해서 더 많은 관심과 책임과 의무를 다해야 해라고 하는 부분들까지도 강조하죠. 실제로 벤담도 그렇고요. 밀도 그렇고요. 당시 영국에서 철학적으로도 영향력이 있었지만 정치적으로도 굉장한 영향력이 있었던 정치적으로도 어떤 인싸였거든요. 그러니까 정치 영역에서도 벤담과 밀은 분명하게 관심을 기울였다라고 하는 부분들 에피쿠로스와 비교해 두셔야 되겠습니다. 자, 우리 앞서 살펴본 것처럼 벤담은 이어서 이해관계 당사자들의 행복을 고려할 때는 공평하게 고려해야 한다. 우리 공부했었죠? 귀족의 행복도 노예의 행복도 똑같이 1인분으로 계산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당시에 노예 제도에 대해서 어떤 비판하는 목소리를 제기하기도 했고요. 당시에는 여성의 행복을 남성의 행복보다 덜 중요한 것으로 여기는 풍토가 많았는데 그것에 대해서도 비판하는 목소리를 냈대. 그리고 더 심지어는 무엇에 대해서도 그렇지. 동물도 쾌락과 고통을 느끼기 때문에 동물 학대하는 그런 관행에 대해서도 비판하는 등 시대를 앞서가는 면모를 보여주었다라고 하는 것들 어렵지 않게 한번 정리해 보았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벤담의 이러한 공리주의를 양적 공리주의라고 불러요. 왜냐하면 벤담 아주 재밌는 생각을 했거든요. 자, 벤담은 모든 쾌락은 어때? 그 자체가 그렇지. 이건 선이야, 선. 그러니까 모든 쾌락은 다 선이기 때문에 질적으로는 차이가 없어. 오직 모든 쾌락은 뭐만 차이가 나? 좋아요. 양만 차이가 난다라고 생각했죠. 얘들아, 양만 차이가 난다라고 보았기 때문에 실제 상황에서 쾌락과 고통의 양을 어때? 계산할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우리 양을 계산하는 거, 떡볶이의 개수를 센다든지 삼겹살 1인

1,000분의 그람수를 계산한다든지 그 양을 계산하는 건 금방 측정이 가능하잖아. 이것처럼 쾌락과 고통의 양을 측정할 수 있다고 생각했고요. 실제로 재미있게도 쾌락의 양을 계산하는 방법까지도 7가지 기준법으로 알려주었답니다. 당도가 셀수록, 더 오래 지속될수록, 쾌락을 가져다 줄 것이 더 확실할수록, 쾌락을 100년 뒤에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니라 더 가깝게 당장 가져다 줄수록, 쾌락을 하나만 생산하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이 여럿을 생산할수록, 그리고 순수하게 고통 없이 쾌락만 생산할수록, 그리고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과 같이 범위가 더 넓은 쾌락을 생산할수록 쾌락의 양을 더 높은 것으로 계산할 수 있다라고 하는 7가지 쾌락 계산법까지도 네, 벤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따라라라라라 따라라라라라라라 여러분 혹시 꽃보다 남자라는 드라마 아시나요? 이거 많이 알더라고. 이제 친구들이 거의 레전드급 드라마라서 거의 클래식처럼 다 알고 있어. 선생님도 그때 그 꽃보다 남자 열심히 봤는데 쌤이 이제 나이가 아주 많기 때문에 누누이 얘기하지만 옛날 사람. 그래서 그 꽃보다 남자 방영할 때도 난 이미 선생님이었었어. 선생님이 그때 김범을 좋아했어. 거기 나오는 김범을 좋아했는데 선생님이 그 드라마 말을 보면서 내가 좋아하는 범이한테 내가 만약에 깜지 숙제를 내주면 범이가 어떻게 할까? 뭐 이런 거 상상해 봤거든요. 얘들아, 깜지가 뭔지 알지? 막 빽빽하게 쓰면서 막 영어 단어 같은 거 외우는 막 그런 숙제야. 자, 생각해봐. 보라쌤이 만약에 깜지를 내주면 우리 범인은 깜지를 대충 할까? 화끈하게 다 할까? 그렇지. 화끈하게 다할 거야. 왜냐하면 범인은 순수하거든. 자, 우리 범인은 깜지를 화끈하게 다 하는 순수한 범이가 될 거예요. 자, 누누이 얘기하지만 부끄러움은 보라쌤의 몫이야. 여러분은 깜지를 화끈하게 다 하는 순수한 범이를 생각하면서 서술형 문항 가져가세요. 선생님들이 내신에서 종종 벤담의 7가지 쾌락 계산법의 기준, 그 중에 몇 가지 이상 서술하고 내용을 설명하세요. 이런 거 출제하시거든. 깜지를 화끈하게 다하는 순수한 범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최근에는 수능에서도요, 깜지를 화끈하게 다하는 순수한 범위, 이런 내용들이 제시문이나 서언제 이제 본격적으로 도입되기 시작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알아두세요. 깜지를 화끈하게 다하는 순수한 범위, 벤담의 7가지 쾌락 계산의 기준법이었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벤담은 모든 쾌락은 퀄리티, 질은 똑같고요. 양만 다르다라고 보아서 우리는 그의 사상을 양적 공리주의라고 부르고요. 결국은 쾌락에서 중요한 건 양이기 때문에 하나의 쾌락은 동일한 양을 가진 다른 종류의 쾌락과 교환될 수 있다. 양이 똑같다면 교환될 수 있다라고 하는 입장까지 벤담은 펼쳐나가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벤담의 양적 공리주의는요, 개인 행복과 사회 행복을 조화시키고자 노력했다는 그런 점에서 의의가 있고요. 당시의 노예제도나 여성의 종속, 동물학대 등을 비판하는 이런 시대를 앞서 나가는 모습을 보여주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어요. 하지만 이들아, 한계도 있다? 어떤 한계가 있을 것 같아? 그래, 쾌락의 질적 차이를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벤담, 너는 사람을 동물 취급한 거야. 양만 많으면 다냐? 이러면서 이거 돼지의 철학이다. 뭐 이렇게까지 비판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쾌락의 질적 차이는 인정하지 않고 모든 쾌락의 질은 다 동일하다고 보면서 양적 차이만 인정했던 벤담의 사상 같이 한번 양적 공리주의로 살펴보았습니다. 자, 관련된 내용들 우리 원전 자료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벤담은 이야기합니다. 자연은 인류를 고통과 쾌락이라고 하는 두 군주의 지배 아래 두었다. 대표적인 벤담의 표현이죠. 우리가 무엇을 하게 될지를 결정하는 것도 물론 또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까 지시하는 것도 이두 군주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서 공리를 설명하자. 공리는 쉽게 말하면 이익이야. 이익. 이것은 한자로 공리라고 하고요. 영어로 utility라고까지 나왔네요. 자, 공리는 이해 당사자에게 쾌락을 산출하거나 고통의 발생을 막는 경향을 가진 쾌락을 산출하거나 고통을 막는 경향을 가진 어떤 대상의 속성이다. 이해 당사자가 공동체 전체라면 그 공동체의 행복을 의미하고요. 이해 당사자가 특정 개인이라면 그 개인의 행복을 의미한다. 자, 그러면서 벤담은 이야기하죠. 공리의 원리라고 하는 것은 관련된 이해 자들의 행복을 증가시키느냐, 감소시키느냐에 따라서, 다시 말해, 행복을 촉진하느냐, 저해하느냐에 따라 각각의 행위를 승인하거나 부인하는 도덕적인 원리를 말한다. 보편적인 도덕 원리였습니다. 여기서 내가 말하는 각각의 행위는 개인의 사적인 모든 행위뿐만 아니라 정부의 모든 정책까지 포함한다. 즉, 벤담과 밀 같은 공리주의 사상가들은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이라는 도덕의 원리를 어때? 개인의 도덕생활뿐만 아니라, 정부의 정책, 즉, 입법의 원리로까지 보편적으로 적용할 것을 강조했다. 공리 원리는 도덕과 입법의 원리가 된다라고 하는 부분들 다시 한번 떠올려 보면 되겠네요. 자, 벤담은 결혼을 하지 않아서 자녀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자신의 공리주의 사상을 좀 정통적으로 계승할 후계자가 없어서 늘 마음에 좀

안타까움이 있었어요. 그래서 자신의 고민을 절친에게 털어놓았는데 절친이 아니 내 아들이 제법 똘똘한데 내 아들을 공리주의 후계자로 선면 어떻겠나라고 제안하고 결국은 그렇죠. 벤담은 자신의 절친의 아들을 공리주의의 후계자로 삼게 됩니다. 그가 바로 좋아요. 밀이에요. 자, 존 스튜어트 밀입니다. 자, 밀은 벤담 삼촌의 영재 교육을 어렸을 때부터 받으면서 충실하게 공리주의 계승자로 자라나게 되고요. 실제로 공리주의를 네, 충실하게 계승하면서도 또 자신만의 색깔을 가진 공리주의 사상을 또 펼쳐나가기도 하는데요. 자, 한번 살펴볼게요. 자, 밀은 벤담의 기본 입장을 충실하게 계승합니다. 자, 어떤 것들 있었어? 우리 기본적인 공리주의 입장들? 그렇죠. 쾌락은 선, 고통은 악이라고 하는 쾌락주의. 결과적인 유용성을 중시하는 결과주의. 그리고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 이야기하는 공리의 원리 이런 것들을 계승하는데요. 컨트롤 C, 컨트롤 V로 벤담의 사상을 복붙한 것이 아니라 비판할 것은 비판했기 때문에 여러분들 벤담과 밀의 차이점도 분명하게 잘 정리해 두셔야 해요. 자,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우리 벤담의 양적 공리주의와 달리 우리 밀의 공리주의를 뭐라고 불러? 그렇지, 질적 공리주의라고 부르고 있어요. 이름만 딱 봐도 알겠지. 그렇지. 밀 같은 경우는 쾌락의 양뿐만 아니라 어떤 차이까지도 그렇죠. 질적 차이까지도 인정해야 한다라고 생각했어. 그러니까 일단 첫 번째, 쾌락의 양적 차이 인정합니다. 플러스 쾌락의 무슨 차이까지도 질적 차이까지도 인정한 거야. 따라서 밀 같은 경우는 쾌락에는 질적 차이가 있다라고 바라보죠. 반면에 벤담은 쾌락에는 질적 차이는 없어. 양만 차이나라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두 사상과 잘 비교해 두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천천히 생각해 보죠. 벤담 같은 경우는 쾌락이 맞냐, 적냐, 즉 양적 차이만 있다고 생각했어. 어떤 쾌락이 더 수준 높은 쾌락, 질이 높은 쾌락, 어떤 쾌락은 질이 낮은 쾌락, 이렇게 쾌락의 질적 높낮이는 벤담은 인정하지 않죠. 하지만 밀 같은 경우는 쾌락의 많고 적음, 즉 양적 차이도 인정하고요. 쾌락의 높고 낮음이라고 하는 질적 차이까지도 인정하는 거야. 쌤, 근데요, 만약에요. 자, 질이 높은데 양이 좀 부족한 쾌락이랑요. 질은 떨어지는데 양이 많은 쾌락. 이 중에서는 밀이 어떤 쾌락을 더 추구할 만한 가치가 있는 쾌락이라고 본 거예요. 자, 이렇게 질문한다면 그 예리한 질문이지. 좋아. 밀은 어떤 쾌락이 더 추구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했을까? 그렇지. 자, 양이 적더라도 질이 더 높은 쾌락이 추구할 만한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했어. 아, 질적 차이를 더 중시했구나. 그래서 우리가 밀을 공부할 때 계속해서 뭐라고 공부하고 있어? 좋아요. 질적 공리주의라고 공부하고 있습니다. 가끔씩 문제 풀다 보면 이런 문제도 나온다 얘들아. 밀에 따르면 질과 양, 쾌락의 질과 양은 반비례 관계이다. 혹은 밀에 따르면 쾌락의 질과 양은 비례 관계이다. 이런 거 가끔 나온다. 둘다 맞을까 틀릴까? 띵띵. 그래서 둘다 틀린 거야. 그러니까 뭐 질이 높으면 반드시 양이 적어진다거나 혹은 뭐 질이 높으면 반드시 양이 높아진다거나 뭐 이런 비례 관계나 반비례 관계는 쾌락의 질과 양 사이에선 전혀 성립하지 않는 거야. 알겠지? 밀 같은 경우는 아 양의 많고 적음보다는 아 질의 높고 낮음이 더 중요한 가치가 있다. 더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한다라고 보면서 질적 차이를 보다 더 강조했다는 사실까지 정리해 두셔야 되겠네요. 쌤, 그럼 어떤 쾌락이 질이 높고 어떤 쾌락이 질이 낮은 쾌락인가요? 얘들아, 생각해 보자. 자, 밀은 이야기해요. 질적으로 낮은 쾌락이라고 하는 건 단순한 감각적인 육체적인 쾌락이야. 먹는 것, 성, 휴식을 통한 쾌락이 여기에 해당하겠죠? 반면에 질적으로 더 높은 고상한 쾌락은 그렇 내적인 교양이 뒷받침되는 정신적인 쾌락입니다. 보다 더 고상한 쾌락이라고 할수 있겠네요. 아, 내적 교양이 뒷받침되어야 하는구나. 따라서 삐뽀 삐뽀 요 정도까지 가져가야 돼. 수능은 요 정도까지 가져가야 해요. 얘들아, 정신 똑바로 차리고 이해하고 바로 암기해 버리는 거야. 자, 단순한 감각이 아니라 그 이상의 고등 능력이 필요한 거야. 자, 어떤 고등 능력이 필요할까? 얘들아, 천천히 생각해 보자. 그렇지. 지성, 감정, 도덕 감정, 상상력과 같은 보다 더 고등한 능력을 발휘하는 데서 얻는 그런 정신적인 쾌락이 더 퀄리티가 높은, 더 질이 높은 쾌락이구나라고 하는 것알수 있죠. 다시 해봐. 지성, 감정, 도덕 감정, 상상력, 요런 것들 이제 워딩으로 말해낼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밀은요, 이렇게 단순히 감각을 통해서 얻는 육체적인 이런 쾌락은 우리에게 만족만 가져다 준다. 하지만
내적 교양이 뒷받침된 고상한 쾌락, 이런 고등한 능력을 발휘함으로써 얻어지는 더 퀄리티가 높은, 질이 높은 쾌락은 우리에게 행복을 가져다 준다라고 하면서 단순히 배만 부른 만족과 이 질적으로 고상한 쾌락을 느끼는 행복이라고 하는 것을 구분하면서 만족과 행복이라는 그 워딩도 다르게 해석했구나. 요런 것도 반드시 가져가셔야 되겠네요. 자, 따라서 밀은 이야기합니다. 질적으로 높은 쾌락은 질이 낮은 쾌락보다 양과 무관하게 더 가치 있다라고까지 이야기하면서 정상적인 인간은 누구나 질적으로 높고 더 고상한 그런 쾌락, 즉 정신적인 쾌락을 추구할 것이다라고 확신했어요. 왜냐하면 인간은 어때? 이성을 가지고 있는 그런 인격을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이런 정신적인 쾌락을 더 추구할 것이다라고 이야기하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미리 정신적인 쾌락의 증진을 위해서 모든 육체적인 쾌락을 다 제거해야 한다. 이렇게 본건 아니지. 물론 질적 공리주의자 맞습니다. 따라서 질적으로 높은 쾌락을 추구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한 것도 맞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가 모든 육체적 쾌락을 다 제거해. 쾌락의 양은 전혀 신경 쓰지 마. 이렇게 생각한 건 절대 아니겠지? 그도 육체적 쾌락, 모든 육체적 쾌락을 다 제거해야 한다. 이렇게 비현실적으로 이야기한 건 아니었다는 것들도 정리해 두셔야 되겠네요. 자, 그렇다면, 쌤, 쾌락의 퀄리티, 질적 차이는 도대체 어떻게 판단해요? 양 같은 경우는 떡볶이 1인분의 양의 개수를 세는 건 금방 셀수 있었잖아요. 깜지를 화끈하게 다하는 순수한 범위, 7가지 기준으로 금방 계산하면 됐는데, 질, 퀄리티 높고 낮으면 도대체 어떻게 판단해요? 자, 좋은 질문입니다. 밀은 이야기했어요. 쾌락의 질적 차이를 구분할 때는 그 쾌락들을 모두 경험해본, 즉, 질이 낮은 쾌락과 질이 높은 쾌락, 이런 여러 종류의 쾌락을 모두 경험해본 사람들이 더 선호할 만한 쾌락을, 보다 더 바람직한 쾌락으로 추구해야 한다고 본 거야. 한마디로, 쾌락을 다양하게 경험해본 쾌락의 전문가들의 판단을 존중해야 한다라고 본 거죠. 떡볶이도 마찬가지잖아. 떡볶이의 어떤 퀄리티, 질의 차이를 우리가 찾아내려면 이 떡볶이에서는 쌀떡 특유의 고소함과 태양초 고추장의 은은함이 조화를 이루었구나. 막 이런 거를 그 질을 우리가 평가하려면 다양한 떡볶이를 다 먹어본 그 미식가들. 그때 전문가들이 평가하는 것처럼 쾌락도 다양한 쾌락을 모두 경험해본 사람들의 판단을 존중해야 하는구나. 이 경험이라고 하는 것, 경험을 통해서도 쾌락의 질적인 높낮이를 판단할 수 있구나라고 하는 부분들 가져가세요. 자, 그러면서 미 같은 경우는 다른 사람의 행동에 대해서 느끼는 그런 쾌락도 질적으로 높은 쾌락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자기 희생과 같은 거, 질적으로 높은 쾌락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한번 미래 목소리를 살펴볼게요. 공리주의는 다른 사람들의 선을 위해서라면 자신의 최대의 성까지도 희생할 수 있는 힘이 인간에게 있다고 본다. 다만, 희생 자체가 곧 선이라고는 인정하지 않을 뿐이다. 왜냐하면, 희생도 언제 선이 되는 거야? 그렇죠. 행복의 총량을 증가시킬 때 비로소 인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자기 희생도 그 자체가 선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 공리주의자답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미래의 사상의 의의와 한계 한번 볼게요. 자, 밀은요, 공리주의, 즉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추구하는 공리주의를 사회 체제에 적용하면서 자유민주주의야말로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가져다 주는 그런 사회 체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자유민주주의가 싹트는데 아주 많은 기여를 한 자유론이라고 하는 저서를 남기죠. 그는 자유론에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한 개인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는 자유민주주의가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가져오는 데 적합하다라고 이야기해요. 자, 그러면서 그는 이런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의 원리가 주로 다수결의 원리로 나타나는데 그런 다수결은 다수의 횡포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개인의 권리를 잘 보호하면서 다수의 횡포도 방지해야 한다라고까지 이야기했답니다. 게다가 그는 그 당시에 여성의 종속을 당연시 여기던 사회적인 풍토를 비판하면서 여성의 평등한 권리까지 강조하는 시대를 앞서 나가는 면모를 보여 주기도 했어요. 하지만 그의 질적인 공리주의는 공리주의의 뿌리인 쾌락주의 자체를 위협할 정도로 너무 지적인 걸 선호해서 엘리트주의라고 또 비판하는 목소리가 있기도 하다라고 하는 부분들 간단하게 한번 정리해 보았습니다. 자, 미래 질적 공리주의 우리 원전 자료를 한번 살펴볼게요. 어떤 종류의 쾌락이 다른 종류의 쾌락보다 더 바람직하고 더 가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은 공리의 원리와 양립할 수 있다. 얘들아, 벤담 같은 경우는 어떤 쾌락이 더 가치가 있었지? 어떤 쾌락이 더 바람직했지? 그렇지, 양이 더 많은 쾌락이었어.
하지만 밀 같은 경우는 그렇죠. 양적 차이도 인정했지만 질적 차이를 보다 더 중시했다라고 하는 부분들 알수 있습니다. 따라서 그는 쾌락을 평가할 때도 양뿐만 아니라 질적 차이도 고려해야 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두 가지 쾌락을 모두 경험한 즉 쾌락의 전문가들이 보다 더 선호하는 그러한 쾌락이 바람직한 쾌락인데 그런 쾌락은 그렇죠 정신적인 그런 고상한 질이 높은 쾌락이다라고 밀은 이야기했네요. 자, 선생님 누누이 얘기한 것처럼 에피크로스와 또 벤담과 밀을 반드시 비교해 두셔야 되겠습니다. 자, 일단 공통점 보자. 자, 세사상과 모두가 다 쾌락은 선, 고통은 악, 즉 쾌락 증대 고통 감소는 선이고요. 고통 증대 쾌락 감소는 악이다라고 바라보죠. 그러면서 사려깊음이나 정의와 같은 이런 덕도요. 궁극적으로 쾌락에 의해서 가치가 정해진다. 즉 사려깊음과 정의라고 하는 건그 자체가 가치가 있는 게 아니라 어디까지나 쾌락, 즉 즐거움을 가져다 주기 때문에 가치가 있다라고 이야기하죠. 얘들아, 결국 고통이라고 하는 건 우리 경험이잖아. 자기 자신의 고통에 대한 그런 경험이 어떤 행위를 하게 되는 그런 동기를 유발한다라고 보는 것도 공통점이겠네요. 게다가 세사상과 모두가 다 쾌락과 고통의 양을 어때? 비교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죠. 에피크로스 같은 경우도 1만큼의 쾌락이 왔는데 이후에 10만큼의 고통이 온다면 그런 쾌락은 멀리해라라고 이야기하죠. 벤담과 밀도 마찬가지로 쾌락과 고통의 양적인 차이 혹은 정도의 차이를 다 헤아릴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이런 부분 중요한 공통점이 됩니다. 게다가 세사상과 모두가 다 쾌락을 추구하고 고통을 피하려고 하는 인간의 자연적인 본성을 통해서 행복한 삶을 추구했다라고 하는 부분도 공통적이겠네요. 하지만 뚜렷한 차이점이 있었죠. 얘들아 천천히 보자. 에피크로스는 어디까지나 그렇지. 너무 잘했다. 개인적 차원의 쾌락에 몰두합니다. 하지만 벤담과 밀은 좋아요. 사회적 차원의 쾌락으로 눈을 돌리고 있습니다. 벤담은 쾌락의 퀄리티 차이, 질적 차이를 어때? 절대 인정하지 않고 부정했다라는 거 기억할 거예요. 하지만 에피크로스와 밀은 어떤 공통점이 있었어? 둘다다 그렇지. 정신적이고 그런 고상한 그런 쾌락. 정신적이고 지속적인 질이 높은 그런 고상한 쾌락을 추구했죠. 에피크로스 같은 경우도 어때? 실제 생활 속에서 검소한 삶을 살아가면서 정신적인 쾌락을 추구했다라고 하는 부분들 정리해 둘 필요가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세사상과의 차이점과 공통점들 완전하게 내 것으로 가져가시기 바래요. 게다가 우리가 이제 공리주의 사상이 칸트와도 분명하게 내 차이점과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여러분 잘 정리가 필요합니다. 얘들아 생각해봐. 칸트 같은 경우는 의무론의 대표 사상가였죠. 그는 어떤 행위의 결과적인 유용성은 절대 고려하지 말고 무엇을 통해서 도덕적인 가치를 평가할 수 있다고 봤어? 그렇죠. 행위자의 의도, 동기. 그것이 선의지에 따른 행동인가, 의무 의식에서부터 비롯된 행동인가, 이런 의도와 동기를 강조했죠. 반면에 오늘 공부한 벤담과 밀은 결과를 중심으로 생각하는 결과론자들이었습니다. 따라서 이들은 의도나 동기 같은 건 고려하지 않고 오직 결과적인 유용성을 중시했어요. 자, 그러면 칸트와 공리주의 사상가들은 각각 어떤 행동이 도덕적 가치가 있다고 봤었지? 칸트, 나와야 돼, 나와야 돼, 이제. 옳지. 네개 나와야 돼. 선의지, 옳지. 의무 의식, 아이고, 잘한다. 실천이성, 마지막, 좋아요. 도덕 법칙에 따른 행동. 결국 이것들은 모두 다 무조건적인 명령인 정언 명령에 따른 행동이었죠. 반면에 공리주의자인 벤담과 밀은 어떤 행동이 도덕적 가치가 있는 행동이었어? 그래. 공리의 원리에 따라서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산출하는 그러한 행위가 도덕적으로 그런 도덕적으로 가치가 있는 그런 행위였습니다. 자, 이렇게 차이점이 있지만 분명한 사실은, 우와. 이렇게나 많은 뭐가 있다는 거야. 공통점이 있다는 거 가져가셔야 되겠습니다. 일단 칸트도 그렇고요. 벤담과 밀도 마찬가지야. 이들은 언제 어디서나 적용될 수 있는 오이 그렇지. 보편적인 도덕 원리를 중시했다는 것. 일단 기본적인 공통점으로 가져가셔야 되겠죠. 칸트가 이야기하는 도덕 법칙도 보편적인 거고요. 벤담과 밀이 말하는 공리의 원리도 도덕과 입법에 다 적용될 수 있는 보편적인 원리였으니까요. 게다가 둘다다두 사상 모두가 다 도덕 원리의 의미 속에 인간의 평등함이 내포되어 있다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공통점이 있어요. 칸트도 모든 사람의 인격을 그 자체로 소중한 목적으로 대우하라.
라고 하면서 인간을 평등하게 존중하죠. 벤당과 밀도 기억하지 얘들아. 그 누구의 쾌락도 어때 가중치를 두어서는 안 된다. 똑같은 1인분의 쾌락으로 계산되어야 한다. 귀족이든 노예든 똑같이 평등하게 1인분의 쾌락으로 계산해야 한다 라고 하는 점에서 2번과 같은 속성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세 번째 보자. 행위자의 품성을 고려하지 않아도 행위의 도덕성이 판단된다 라고 네 여기 제사상과 모두 봅니다. 그 행위자

나의 품성이 덕이 있었냐, 뭐 성품이 어땠냐, 이런 거 고려하지 않아도 칸트는 선의지, 의무의식, 실천성, 도덕법칙에 따른 행동이라면 도덕적이다라고 판단할 수 있어요. 벤담과 밀도요, 품성 고려하지 않아도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가져온다면 도덕적이다라고 판단할 수 있다라고 보죠. 여기 있는 사상가 모두 다 행위자 자신의 행복 증진에 기여하지 않는 도덕적 행위가 존재할 수 있다라고 봅니다. 자신의 행복은 증진시키지 않더라도 어때? 선의지에 따른 행동. 칸트는 도덕적인 행위가 될수 있고요. 자신의 행복은 증진시키지 않더라도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가져온다면 아, 벤담과 밀도 도덕적 행위가 될수 있다라고 바라보고 있어요. 하지만 여기 있는 세 명의 사상가 모두가 다 행복을 추구하는 삶과 도덕적인 삶은 양립은 가능하다라고 보죠. 칸트도 역시 행복과 도덕이 양립은 가능해. 단 둘이 상충할 때는 행복은 전혀 고려하지 말아라라고 보긴 했죠. 벤담과 밀, 당연히 행복을 추구하는 삶이 도덕적인 삶이었기 때문에 양립 가능합니다. 마지막, 자신의 행복만을 추구하는 거, 나의 행복만을 추구하는 건 당연히 도덕적 행위가 될수 없죠. 이런 점은요, 칸트에게 있어서도 또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추구했던 벤담과 밀에게 있어서도 모두 다 공통적으로 성립 가능한 진술이었습니다. 자, 지금까지 공부했던 내용들 OX로 한번 정리해 볼게요. 먼저 벤담입니다. 쾌락은 행위의 목적일 뿐 행위의 원인이 될수 없다? 아니지. 자, 쾌락을 추구하는 건 행위의 원인도 되고요. 쾌락을 추구해야 한다라고 하는 목적도 됩니다. 쾌락의 증가는 선이지만 고통의 감소는 선이 아니다? 자, 아니었죠. 자,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쾌락의 증가도 선이고요. 고통의 감소도 선이 됩니다. 공감의 원리는 행위의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보편적인 원리이다. 그래, 다시 한번 얘기해보자. 공감의 원리는 행위의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보편적인 원리이다. 선생님, 이거 맞죠? 얘들아, 우리 효인이 이렇게 맞다라고 생각하기 쉽거든. 이건 맞을까, 틀릴까? 틀렸다? 왜 틀렸을 것 같아? 그래, 벤담은 공감의 원리가 아니라 공감만 가지고는 안 되지. 반드시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까지 산출하는 공리의 원리까지 가야 됐잖아. 그래서 이게 공리의 원리로 바뀌어야지 맞는 진술이 되겠죠? 공감의 원리라고 했기 때문에 벤담의 입장과 거리가 멀어요. 인간은 쾌락과 고통의 지배에서 벗어나야 한다? 아닙니다. 벗어나야 한다라고 생각하지 않았고요. 쾌락과 고통의 지배 아래에 있기 때문에 쾌락을 추구하고 추구해야 한다라고 벤담은 이야기했답니다. 사회 전체의 행복은 구성원 개개인의 행복의 총합을 초과한다? 아니에요. 사회 전체 행복은 어디까지나 그 사회를 이루는 개개인의 행복의 총합 그 자체였습니다. 어떤 쾌락은 다른 쾌락보다 더 추구할 만한 가치가 있다? 네, 벤담도 인정하죠. 양이 더 많은 쾌락이, 양이 적은 쾌락보다 더 추구할 만한 가치가 있다라고 벤담은 생각하니까요. 최대 행복의 원리 적용 범위는 인간에게만 국한되어야 한다? 그건 아니었어. 얘들아, 기억나니? 인간뿐만 아니라 동물들도 내 쾌락과 고통을 느끼기 때문에 동물 학대를 벤담은 비판했습니다. 인간에게만 국한은 아니에요. 유용성의 원리 외에 다른 근거로 행위의 실이 옳고 그름을 판단해서는 안 된다? 네. 유용성의 원리가 결국 뭐야? 공리의 원리잖아. 즉, 우리가 어떤 행동의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원리는, 네, 유용성의 원리, 즉, 공감의 원리밖에 없습니다. 맞는 진술이 되겠네요. 자, 이번에는 밀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행위 자체의 도덕성이 행위의 결과적 유용성보다 중요하다? 아니죠? 행위 자체의 도덕성 인정하지 않고요. 결과적 유용성이 중요합니다. 행복을 바라는 인간의 본성은 도덕적 원리의 근거가 될수 있죠. 고상한 쾌락을 얻기 위해서는 감각 이외의 능력도 필요했죠? 고등 능력 필요했습니다. 쾌락의 질적 차이는 경험이 아니라 이성적 사유로 알수 있다? 경험이 아니라라고 말할 수 없어. 다양한 종류의 쾌락을 경험한 쾌락의 전문가들이 있으니까요. 공리의 원리는 개인의 행위뿐만 아니라 정부 정책에도 적용되어야 합니다. 저급한 쾌락은 어떤 경우에도 바랄 만한 쾌락이 아니다? 아니죠. 저급한 쾌락을 모두 부정하는 건 아니었습니다. 도덕적 이상 실현을 위해서 공적 사회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사회 전체의 행복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습니다. 자, 여기까지 공부했던 내용들 꼼꼼하게 복습해 주시고요. 선생님은 오늘도 꿈을 향해 달려가는 여러분을 응원할게요. 우리 모두 화이팅!

안녕하세요. 2027 파이널 실전 모의고사 꼭지리의 이진웅입니다. 오늘 7번째 시간이고요. 7회 실전 모의고사 풀어보는 날이자 오늘 파이널 실전 모의고사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자, 마지막 7회 모의고사

사회도 굉장히 좋은 문제들이 많이 들어있고요. 역시나 여러분들 실력 향상을 위한 좋은 문항들이 수록이 되어 있다 보니까 문제 풀어보셨으면은, 아, 쉽지 않구나. 또, 아, 이런 것들을 이런 식으로 풀어볼 수 있겠구나. 많은 생각을 하면서 문제 풀어봤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여러 번 얘기했었는데요. 이번에 특히나 2027 파이널 실전모의고사의 문항들이 꽤나 좋은 문항들이 많이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요 문제 풀어보는 것만으로도 수능에서 더 좋은 성적 얻을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발판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럼 마지막 7회 실전모의고사 1번부터 20번까지 20문항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보죠. 1번입니다. 지도는 우리나라의 주변 수역을 나타낸 것이라고 합니다. A부터 H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골라보라고 합니다. 좀 키워볼게요. 자, 일단 A부터 볼까요? A. A는 어디죠? A는 한중 잠정조치 수역입니다. 한중이라고 적어볼게요. B는 어딘가요? B. 마라도에서 남서쪽으로 149km 떨어져 있네요. B는 이어도입니다. 이어도. 다음, C는 어딘가요, C? 자, C는 여기랑 여기랑 같은 색으로 칠해져 있죠? 그래서 우리나라와 일본 사이에 한일 중간 수역이 설정되어 있는데, 여기 또한 한일 중간 수역입니다. 그래서 C는 한일 중간 수역. 한일이라고 적어 볼게요. 다음, D는요? D는 요게 직선 기선이죠? 직선 기선으로부터 12해리를 뻗어주었습니다. 여기는 0해가 되겠네요. 0해. 다음, 2는 여기 있는 한 지점입니다. 2, 네, 표시만 해두고요. 이렇게 잘 보이게. 다음, F는 여기네요. 여기. 자, F는 0해선이 여기 표시가 되어 있죠. 우리나라의 0해가 여기까지. 또, 울릉도 주변의 12해리는 여기까지입니다. 그래서 여기가 우리나라의 영해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여기는 영해가 아니에요. 단, 여기가 울릉도와 동해 사이에 있으니까 대략적으로 한 이쯤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굳이 따지자면 우리나라 쪽의 배타적 경제 수역이라고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에 G는 독도 주변의 12해리이니까요. 또 영해선 안쪽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G는 우리나라의 영해가 되고요. 다음, H는 거제네요, 거제. 거제라고 적어보겠습니다. 그럼, 보죠. A와 C에서는 미국 무역선의 자유로운 통항이 가능하다. 자, A는 한중 잠정조치 수역, 미국 무역선의 자유로운 통항이 가능한가요? 네, 경제활동만 안 하면 괜찮습니다. 오케이. C, 한일 중간 수역입니다. 역시 마찬가지죠. 한국과 중국이 한국과 일본이 공동으로 관리하는 수역인데 두 나라만 경제적인 활동을 할수 있고 다른 나라 경제 활동이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이동은 가능해요. 그래서 기억은 맞죠. 다음 B와 G 이어도와 G 이어도와 우리나라 영해에는 우리나라의 종합해양과학기지가 위치한다. 아니죠. 이어도는 있지만 여기에는 종합해양과학기지가 없어요. 참고로 우리나라의 종합해양과학기지는요, 일단 이여도에 있죠. 이여도. 그 다음 전남의 가거초. 전남 신안의 가거초에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인천 옹진의 소청초. 요세 군데 종합해양과학기지가 위치합니다. 다음, 디귿 볼게요. F 여기 있네. F는 H보다 우리나라 표준 경선과의 최단 거리가 뭐네요? 아, 가깝죠. 가깝죠. 죄송합니다. 가깝죠. H가 여기 있고요. 울릉도 F는 여기 있으니까 F가 가깝습니다. 그래서 요거 맞죠. 다음 E에서 여기 있네. E에서 간척 사업이 이루어지면 D의 범위는 확대된다. 아니죠. 여기는 내수 쪽이고요. 직선 기선으로부터 12해리 뻗은 여기가 영해입니다. 그래서 내수에서 간척 사업하더라도 내수의 범위는 변함이 없습니다. 기역과 디귿이 맞으니까요. 정답은 2번 골라주시면 됩니다. 다음 2번입니다. 지도의 A부터 E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라고 합니다. 자, 이것도 확대해 볼까요? 좋습니다. 자, A 뭐죠? A는 갯벌입니다.

다음 C. C는 그냥 뭐 산입니다. 산. 다음 D. D는 여기 가리키고 있죠. 여기. 자, 여기는 지금 논으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 밭도 있고요. 근데 잘 보면 여기 하천이 잘 발달되어 있지 않습니다. 농사 지으려면 농업용수가 필요한데, 하천으로부터 농업용수 공급받기가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농업용수 공급받는 거죠. D는 인공저수지입니다. 저수지. 다음, E는 여기죠? 여기를 확대해 놓은 거예요. 곳과 곳 사이에 만에 퇴적물이 쌓여서 만들어진 지형이죠? E는 삽입니다. 자, 볼게요. A는 갯벌은 파랑과 연한 류의 퇴적작용으로 형성된다? 아니죠. 갯벌은 조류의 퇴적작용으로 만들어집니다. 다음, B는 간접평야는 집안의 윤기로 형성된 해안당구이다? 아니에요. 해안당구 아닙니다. 다음, C는 육계도이다? 자, 요렇게 생겼으니까 육계도라고 착각할 수도 있지만, 육계도는 사주에 의해서 육지와 연결된 섬이에요. 여기에 이렇게 퇴적물들이 이렇게 쌓여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틀렸어요. 다음, D의 물은 주변 농경지의 농업용수로 주로 이용된다? 저수지니까요. 정답은 4번입니다. 다음, E는, 사비는 갯벌보다 퇴적물의 평균 입자 크기가 크죠? 얘는 주로 모래로 구성이 되어 있고, 얘는 점토로 구성이 되어 있으니까. 정답은 4번입니다. 다음, 3번으로 갈게요. 3번. 자, 지난 시간에 마지막에 풀어보았던 제가 싫어하는 문제가 또 나왔네요. 자, 다음 자료는 한국지리 수행평가 내용에 대한 갑과 을의 을 학생의 답변과 교사의 채점 결과라고 합니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래요. 자, 일단 읽어볼까요? 지도는 세 식이 퇴적암 분포를 나타낸 것이라고 합니다. 가부터 다에 대한 진술이 옳으면 예, 옳지 않으면 아니요라고 쓰시오. 단, 가부터 다는 각각 고생대, 신생대, 중생대 형성된 퇴적암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자, 이것도 좀 키워볼게요. 좋아요. 자, 일단 가나다부터 찾아야 될것 같네요. 가나다부터. 자, 가는요, 여기 경상도 일대에 분포하고 있는 퇴적암이니까 얘는 중생대여 형성된 퇴적암이 되겠죠? 그래서 가는 중생대라고 적어보겠습니다. 중생대. 다음, 나는 평남 분지와 옥천 습곡대 일대에 분포하는 퇴적암이네. 여기는 고생대 만들어진 친구들이니까 나는 고생대라고 적어보겠습니다. 고생대. 다음, 단은 분포 면적이 가장 좁아요. 요일대. 북한의 일부 지역에만 분포합니다. 요거는 신생대가 되겠죠. 신생대. 자, 그러면 밑에 볼게요. 자, 가에서는 중생대 발자국의 공룡 발자국, 다시요. 중생대 공룡의 발자국 화석이 발견된다. 맞네. 맞는 내용입니다. 중생대니까. 그러면은 갑 틀렸고요. 을은 맞았습니다. 그쵸? 다음 두 번째, 나 형성 시기에 중국 방향의 지질 구조선 형성되었다. 중국 방향의 지질 구조선은 중생대에 만들어집니다. 이거는 틀렸어요. 얘는 맞았네. 그러면 얘는 틀렸네. 자, 그럼 이렇게 되는 거지. 갑은 3점 받았습니다. 3점. 첫 번째 건 틀렸고 두 번째 건 맞았어. 3점 받으려면 두 개를 다 맞아야 되는 거죠. 그쵸? 니은과 예, 요세 번째와 3번, 3번, 4번을 다 맞아야 돼요. 갑은, 을은 하나 맞고 하나 틀렸네요. 근데 2점이야. 그러면은 둘 중에 하나만 맞아야 됩니다. 둘다 맞는 것도 안 돼. 둘다 틀리는 것도 안 돼요. 둘 중에 하나만 맞아야 됩니다. 하나만. 자, 그러면은 볼게요. 다는 금강산과 같은 돌산의 주된 기반암을 이룬다. 자, 금강산과 같은 돌산의 주된 기반암은 뭐예요? 화강암입니다. 물론 화강암은 중생대에 형성된 것이 맞지만 얘는 지금 퇴적암의 분포거든요. 그러니까 중생대 퇴적암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요거는 틀린 내용입니다. 그러면 틀렸죠. 다음, 니은. 나 분포 지역은 다 분포 지역보다 무연탄 매장량이 많대요. 맞죠? 고생대 퇴적암의 무연탄이 대표적이니까. 요거 맞아. 다음, 기역이 여기. 다는 얕은 바다에서 퇴적된 석회암

사람의 주를 이룬다면, 자, 일단 요거 맞나요? 단은 얕은 바다에 서적된 석회암이 주를 이루지 않죠. 그래서 틀린 겁니다. 그러니까 기억은 아니요가 정답이 와야 되죠. 그쵸? 그러면은 리을은 아니오래요. 자, 을은 둘 중에 하나만 맞아야 돼요. 둘다 맞으면 안 됩니다. 하나만 맞았기 때문에 둘 중에 하나만 맞아야 2점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요거 맞았어. 그쵸? 그러면은 갑은 다 맞았잖아요. 무조건 4번의 정답은 얘가 되는 겁니다. 다 맞아야 3점이 되는 거니까. 그런데 여기에 아니요가 되면 아니요. 을은 틀린 거죠? 정리해보면 지금 기억에는 답이 아니요인 문장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을은 맞았어. 근데 갑은 세 개를 다 맞아야 되기 때문에 4번의 정답은 얘예요. 그런데 을은 두개 중에 하나만 맞아야 되니까 요걸 맞았을 경우는 반드시 틀려야 돼. 그러면은 정답이 얘인 4번 문항에 아니오라고 적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요거 맞습니다. 다음 지워볼게요. 디귿에는 오래된 지질 시대부터 순서대로 배열하면 나가다순이다. 자, 나가다순이 맞네요. 그러니까 요거는 지금 예인 질문이 여기 들어가는 겁니다. 예. 그러면 이 친구 맞았죠. 그러면 갑은 세 개를 다 맞아야 되는 거니까 디귿에 이거 들어갈 수 있는 거지? 그래서 맞아요. 그래서 니은 디귿 리을이 맞습니다. 정답은 5번 골라주시면 됩니다. 다음 4번으로 가겠습니다. 그래프는 새 신재생 에너지별 새 지역의 발전량 비율을 나타낸 것이라고 합니다. 가나다는 수력, 태양광, 풍력 중에 하나이고요. AB는 강원과 전남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면 일단 제주가 나와 있으니까 제주 볼게요. 제주에는 나와 다는 어느 정도의 발전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가는 제주에서 발전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네요. 제주 하면 주상전력발달이 탁월한 현무암이 기반함이라 지표수가 부족합니다. 수력 발전을 하려면 하천이 흘러가야 돼. 그리고 유량이 풍부해야 되는데 제주는 그렇지 못합니다. 게다가 수력 발전을 하려면 큰 낙찰을 얻을 수 있어야 되는데요. 제주는 큰 낙찰 얻기도 어렵습니다. 따라서 제주에서는 수력 발전이 어려워. 그러니까 제주가 포함되어 있지 않은 가가 수력이 됩니다. 수력. 그러면 남아있는 나와 다가 태양광 아니면 풍력이 되겠죠. 그런데 다를 봤더니 다는 비의 비율이 굉장히 높게 나타납니다. 그러네. 그러면 전남 강원 중에 태양광과 풍력 중에 하나의 발전량 비율이 굉장히 높은 지역이 포함되어 있다는 거죠. 그런데 가를 봤더니 수력의 발전량 비율이 A가 제일 높아요. A. 그러면 강원과 전남 중에 수력의 발전량 비율 높은 데가 강원이 되겠죠. 그래서 A가 강원이 되고 B가 전남이 되니까 전남에서 가장 비율 높게 나타나는 다가 태양광이 됩니다. 남아있는 나가 풍력이 되겠죠. 이렇게 찾아갈 수가 있습니다. 자, 볼게요. A에는 원자력 발전소가 없습니다. 세 지역 중 수력, 태양광, 풍력 발전량의 합계가 가장 많은 곳은 B이다. 자, 일단 전남은 수력도 어느 정도 하고 풍력도 꽤나 합니다. 그런데 태양광의 비율이 굉장히 높아.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발전량이 가장 많은 신재생 에너지는 태양광입니다. 그런 발전량이 가장 많은 태양광에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니까 이세 개의 합계가 가장 많은 곳은 전남이 됩니다. 그래서 전남은 가장 발전량이 많다. 정답은 2번. 다음. 수력은 태양광보다 낮과 밤의 발전량 차이가 작죠. 태양광이 낮과 밤의 발전량 차이가 큽니다. 다음. 풍력은 태양광보다 제주에서의 발전량이 많다. 아닙니다. 풍력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태양광에서 차지하는 비율보다 높게 나타나지만 방금도 얘기했었죠. 우리나라 워낙에 태양광 생산량이 많기 때문에 또 발전량이 많기 때문에 제주가 태양광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풍력에서 차지하는 비율보다 낮다고 하더라도 절대적인 발전 양은 태양광이 더 많아요. 다음, 가나다 중에 국내 상용화 시기는 태양광이 가장 이르다? 아니죠. 수력이 가장 이릅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입니다. 다음, 5번으로 가겠습니다. 5번. 5번 문제 조금 까다로웠죠? 볼게요. 다음은 카드 게임을 활용한 수업 활동지의 일부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라고 합니다. 좀 확대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그래프는 네 지역의 건축 시기별 주택 호수를 나타낸 것이라고 합니다. 지도부터 좀 살펴보면, 자, 이는 연포탕을 가양동에서 먹었어. 가평이죠. 가평. 다음, 이 친구는 나의 마음을 여는 황금 열쇠, 열쇠처럼 생긴 김포입니다. 김포. 다음, 이 친구는 서울의 남동쪽에 위치하고 있는 성남. 다음, 이 친구는 경기도의 인구 1위 도시, 수원입니다. 수원. 자, 그러면은 왼쪽 그래프가 중요하죠. 자, 왼쪽 그래프는 건축 시기별 주택 호수를 나타낸 것이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A, B, C, D가 이제 이 친구들 중에 하나인데 쭉 보면은 주택 수가 어쨌든 1970 9년 이전과 그 이후에 지어진 주택수를 다 합하면 그 지역의 주택 호수가 되겠죠. 1979년 이전과 그 이후에 합쳐진 걸다 합하면 그 지역의 현재 주택 호수가 될 겁니다. 그러면 나와 있는 주택 호수를 다 합치면 가장 주택 호수가 많은 데가 잘 보면 지금 D가 가장 많고, D가 가장 많고, D가 가장 많고, C가 가장 많은데 D도 적지 않아요. D가 가장 많고. 요 90년대 빼고는 다 D가 가장 주택이 많이 지어진 곳이에요. 그 얘기는 기본적으로 주택 호수가 가장 많다. 주택 호수가 가장 많다는 얘기는 인구 자체가 가장 많은 곳이라는 얘기죠. 인구 제일 많은 데가 수원입니다. 그래서 수원이 D입니다. D, 수원이 D. 자, 그러면 아까 혼자 수원보다 주택이 많이 지어진 시기가 하나 있었죠? 그게 바로 1990년의 C입니다. 1990년대 C는 수원보다도 주택이 많이 지어졌네? 1990년대 무슨 일이 있었죠? 수도권에서 1기 신도시가 만들어집니다. 1기 신도시인 분당 신도시가 만들어진 성남은 당연히 1990년대에 새로 주택이 많이 지어졌을 거예요. 그래서 성남이 C가 됩니다. C. C, 성남시. 다음, 아까 수원 찾았을 때와 마찬가지로 주택 호수가 가장 적은 곳은 그만큼 인구도 적다는 얘기겠죠? 자, 모든 시기 합쳤을 때 A가 주택 호수의 합이 가장 적습니다. 그 얘기는 인구도 가장 적다. 그게 가평이 되겠죠. 남아있는 김포는 B가 되고요. 김포 같은 경우에는 2기 신도시인 한강 신도시가 조성된 곳이잖아요. 그래서 B가 김포니까 2기 신도시가 조성된 2010년대 인구가 빠르게 증가합니다. 그래서 A, B, C, D 이렇게 찾아봤고요. 자, 요거 바탕으로 아래를 또 찾아야 돼. 자, 밑에 볼게요. 자, A와 B 일단 적어볼게요. 가평과 김포 중에서 A가 가평, B가 김포입니다. 둘 중에서 지역 내 경지 중 논면적 비율, 논면적 비율이 더 높은 데는 김포죠. 요 경기의 북동쪽 지역은 산지의 비율이 굉장히 높은 곳입니다. 그래서 논면적 비율이 굉장히 낮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김포가 아래로 내려옵니다. B, 여기 그냥 김포라고 적어볼게요. 김포. 다음. C는 성남이고요. D는 수원입니다. 둘 중에 주간 인구 지수도 높은데 어딜까요? 여기가 조금 어려웠을 건데. 자, 성남은 원래 1기 신도시인 분당 신도시 지어지면서 서울로 통근 통학하는 사람들의 비율이 굉장히 높게 나타났던 지역이에요. 주간 인구 지수가 100이 안 됐습니다. 그러다가 판교 테크노밸리가 지어지면서 많은 일자리가 생겨나고요.
그래서 이제는 성남으로 통근통학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집니다. 그러면서 성남의 주간인구 지수가 100을 넘어가게 되었죠. 반면 수원 같은 경우에는 어디랑 붙어있는지 좀 보세요. 자, 좀 확대해 볼게요. 수원과 붙어있는 데가 화성 그리고 용인입니다. 물론 좋은 곳들이긴 해요. 하지만 수원은 인구 120만의 대도시고 아무래도 생활 기반 시설이 잘 갖춰져 있겠죠. 물론 화성에도 동탄 신도시가 생겨나긴 했지만 그래도 동탄 신도시에 거주하는 사람들만 화성과 용인에 있는 공장 다니는 게 아니라 수원에 살면서 화성과 용인으로 출퇴근하기도 어렵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 수원은 이 경기 남부일 때 중요한 거점 도시입니다. 여기 살면서 다른 지역으로 많이 출퇴근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성남보단 주간 인구 지수가 낮아요. 정리해 보면 성남과 수원 중에 주간 인구 지수는 성남이 더 높습니다. 그래서 나가 성남이 돼요. 그러면 이제 김포와 성남의 지역 내 총생산을 비교해 보면 당연히 성남이 지역 내 총생산 더 많겠죠. 아까 얘기했듯이 판교 테크놀밸리에 굉장히 많은 기업체들이 들어와서 많은 생산을 해내고 있거든요. 그래서 다도 성남이 됩니다. 자, 그럼 볼게요. 1번, 가는 김포는 통근통합 유입인구가 통근통합 유출인구보다 많다. 아니죠. 김포는 신도시가 조성된 곳이기도 하고요. 서울과 거리가 가깝습니다. 김포로 들어오는 사람보다 김포에서 나가는 사람이 더 많아서 주간인구 지수가 100이 안 되는 곳이야. 그래서 김포는 통근통합 유입인구보다 유출인구가 더 많아요. 틀렸습니다. 다음, 다는 성남이고요. 성남엔 경기도청이 없죠. 수원에 있습니다. 다음, 김포는 성남보다 지역 내 경험농가의 비율이 높게 나타난다. 자, 김포는 상대적으로 촌락의 특색이 뚜렷한 곳입니다. 자, 좀 확대해 볼게요. 자, 물론 김포의 서울 인접 지역, 요런 데는 신도시가 조성되고 아파트가 많이 들어섰지만 반대쪽은 상대적으로 아직까지 촌락의 모습이 많이 남아있거든요. 하지만 성남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넓은 지역의 도시적인 특색이 나타납니다. 분당도 있고, 판교도 있고, 위례도 있고, 또 구성남이라고 불리는 지역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거주하고 있거든요. 최근에 재개발도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 따라서 김포는 상대적으로 촌락의 특색이 성남보다 뚜렷한 지역이기 때문에 지역 내 경험농가 비율은 김포가 성남보다 낮아요. 다음, 4번. 김포와 성남에는 수도권 2기 신도시가 건설되었다. 김포의 한강 신도시, 성남의 판교와 위례 신도시. 그래서 정답은 4번입니다. 다음, A부터 D 중에 전자조립공업 종사자 수는 나. 성남이 가장 많다. 수원이 가장 많죠. 수원에 삼성전자 있으니까. 정답은 4번입니다. 다음, 6번으로 갈게요. 다음 자료는 대동전 지도에 표시된 지역을 확대한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라고 합니다. 우리도 확대해 볼게요. 보죠. 먼저 기억. 외적 침입에 대비하여 군대를 주둔시키는 핵심 방어 시설이다. 요게 아닙니다. 얘는 역참이에요, 역참. 역참은 핵심 방어 시설이 아니죠. 다음, 니은. 니은은 요 쌍선하천입니다. 쌍선하천. 배를 타고 서해안까지 이동할 수 있는 하천이다. 자, 다시 볼게요. 자, 여기죠. 여기. 하천이 요렇게 흘러가고 있네. 가평 지나서 요거 한강입니다. 한강을 따라서 쭉 가면은 당연히 서해안까지 이동할 수 있겠죠. 게다가 쌍선하천이라서 배가 다닐 수 있는 하천입니다. 그래서 니은 맞습니다. 다음 디귿. 요 산맥 한국방향 산맥에 속한대요. 요 산맥. 자, 역시 다시 볼게요. 한국방향 산맥은 낭림산맥, 마철령 산맥, 함경산맥, 태백산맥, 소백산맥 요렇게 뻗어 있으니까 아무래도 여기에 한국방향산맥, 아 다시요, 다시 얘기할게요. 한국방향산맥은 마철령, 낭림, 마철령, 태백산맥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한국방향산맥이 여기를 지나가기는 어렵겠죠. 틀렸습니다. 다시 A에서 가평까지 도로상 최단 거리는 40리 이상이래요. 자, 가평에서 10리
20리, 30리, 40리니까. 30리는 넘지만 40리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40리 이상이 아닙니다. 그러면은 니은만 맞네요. 정답은 2번입니다. 다음 7번으로 가겠습니다. 지도는 두 섬의 일부분을 나타낸 것이라고 합니다. 가나 섬 전체 특징을 그림과 같이 표현할 때 A부터 D에 들어갈 질문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 위해서 고르래요. 자, 가는 제주도입니다. 나는 울릉도가 되죠. 자, 요것만 보면 돼. 자, 확대해 볼게요. 아, 요거는 밑에가 나와야 되니까. 자,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 가는 제주도입니다. 나는 울릉도입니다. 그러면, 자, 기억. 반면적이 논면적보다 넓나요? 자, 제주와 울릉도는 밭이 넓은 곳인가요? 논이 넓은 곳인가요? 제주, 우리나라에서 모든 시도 중에서 반면적이, 밭 비중이 가장 높은 곳. 울릉도도 날이 번질 때는 다 밭농사 이루어지고 있죠. 따라서, 제주, 동그라미, 울릉도, 동그라미. 다음, 최고봉에 기반함이 주로 변성함인가요? 한라산의 최고봉, 다시요. 한라산에 기반함이 변성함인가요? 아닙니다. 화산암. 울릉도의 최고봉, 성인봉이 기반함인 변성암인가요? 아니죠. 둘다 X. 다음, 세계 자연유산에 등재된 지역이 있나요? 제주? 이쪽. 울릉은? 없어요. 그래서 동그라미 X. 다음, 분화구의 함몰로 형성된 칼데라 지형이 있나요? 제주? 없죠. 울릉도? 있습니다. 자, 정리해 보면, 기억은 지금 동그라미 동그라미니까 A에 들어가야 되겠네. 다음, 니은은 XX니까 아니요, 아니요. D에 들어가야 돼요. 니은. 다음, 디귿은 동그라미 X, 제주는 맞고 울릉은 틀려. B에 들어가야 되겠네요. 디귿. 남아있는 건 리을. 그래서 제주는 틀렸고 울릉은 맞아. 아니요, 맞아요. 기역, 디귿, 리을, 니은입니다. 정답은 2번 골라주시면 되겠네요. 이렇게 시작합니다. 다음, 8번으로 갑니다. 다음 자료의 기억부터 미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라고 합니다. 자, 쭉 읽어볼게요. 우리나라 행정구역 개편의 주요 사례.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해 충남 연기군 전역과 공주 청원군 일부를 통합하여 세종특별자치시가 출범하였다. 자, 바로 보죠. 세종특별자치시에는 고속철도역이 위치한다. 아, 왠지 되게 맞을 것 같은데, 아니에요. 세종에 고속철도역이 없습니다. 다음. 광역과 기초자치단체의 기능을 겸하는 국내 유일의 단층제 행정체계를 갖춘 것이 특징이다. 다음. 생활권과 행정권을 일치시키기 위해 기존 포항시와 영일군을 통합하여 도농통합형 시인 통합 포항시가 출범하였다. 이로 인해 행정구역 내에 도시적 경관과 농촌적 경관이 공존하게 되었으며 행정 업무가 훨씬 효율적으로 바뀌었다. 자, 이 도농통합시가 출범한 것은 몇차 때였죠? 3차 때입니다. 도농통합시, 그리고 신산업지구 3차의 키워드. 다음.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인구 100만 명 이상의 대도시인 고양시가 특례시 명칭을 사용하게 되었다. 자, 그리고 2번 특례시에는 파주, 수원, 아산, 창원 등이 있다. 자, 수원과 창원은 특례시이지만 파주와 아산은 아닙니다. 틀렸어요. 다음, 기초자치단체의 법적 지위는 유지하되 광역시에 준하는 행정재정적 권한 일부를 부여받아 자치권이 견고해졌다. 그래서 다시 3번 광역시 중 2024년 기준 인천의 인구가 가장 적다. 아니죠. 광역시 중에 인구가 가장 적은 곳은 울산입니다. 다음 경상북도 군위군이 대구광역시에 편입됨에 따라 대구광역시는 전국 특별광역시 중 면적 1위를 기록하게 되었다. 그런데 군위가 대구광역시에 편입되면서 노년층 인구 비율은 증가했겠죠. 상대적으로 군위가 노년층 인구 비율이 높은 지역이니까 그래서 틀렸어요. 다음, 니은 시행 시기에 요거 3차입니다. 다음에 요
군위군이 대구광역시에 편입된 것은 훨씬 더 최근 일입니다. 최근이라고만 표현해 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되죠. 3차는 최근보다 인구의 수도권 집중률이 낮다. 자, 여러 번 얘기했었습니다. 시간이 흘러가면서 1차 국토종합계획 이후에 인구의 수도권 집중률은 꾸준히 높아졌다 얘기했었죠. 그러니까 3차가 최근보다 수도권 인구 집중률은 낮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5번이에요. 다음 9번으로 갑시다. 9번. 다음 자료는 세 지역에 대한 관광 안내문이라고 합니다. 갑부터 다 지역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래요. 단, 갑부터 다는 각각 지도에 표시된 세 지역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자, 지도 볼까요? 자, 좀 확대해 볼까요? 너무 작아서. 자, 먼저 여기 어딘가요? 여기. 자, 강릉을 평정하고 온 태산이 정선입니다. 정선. 다음, 여기 잘 모르는 곳이죠. 괜찮아요. 시험에 아주 자주 나오는 곳은 아닙니다. 여기는 영주라는 곳입니다. 영주. 제가 그 볼빨간사춘기 가수 굉장히 좋아하는데, 그분들이 이제 슈퍼스타 K라는 프로그램에 처음 나왔었을 때 영주 출신이라고 얘기했던 게 기억에 납니다. 영주 출신의 최고의 아웃풋이다. 이런 말도 있더라고요. 영주. 사과와 부석사로 굉장히 유명한 곳입니다. 다음 마지막 여기는 고흥이죠. 고흥. 그래서 두 개의 반도가 붙어 있는데요. 오른쪽의 반도는 여수예요. 여수의 서쪽에 있는 게 고흥입니다. 그래서 제 친구가 보성에 있는 순광여고에 다녔다. 순광여고 이렇게 기억해 둡시다. 자, 왼쪽 볼게요. 가해 대표적 관광지 소개. 병방치 스카이워크는, 자, 혹시 제 수능 개념 강의나 수능 특강 강의 들었던 친구들은 병방치 스카이워크 제가 소개해드렸던 적이 있을 겁니다. 이렇게 지바이어 타고 내려가는데, 해발 고도 583m 절벽 끝에 U자형으로 돌출된 강화유리 전망대로 하늘 위를 걷는 듯한 체험을 제공한다고 합니다. 아, 뭐그 정도까지는 아니에요. 어쨌든 조금 무섭긴 합니다. 이곳에서는 동강 물줄기가 한반도 모양의 지형을 감싸안고 흐르는 장관을 조망할 수 있다. 자, 저 동강이란 친구가 한반도 모양의 지형을 감싸안고 흐른대요. 해발 고도가 꽤 높은 곳인데 어떤 하천이 지형을 감싸안고 흐른다. 이 동강은 감입공류 하천이라는 얘기가 되겠죠. 감입공류 하천이 발달한다는 얘기는 상대적으로 융기가 많았던 곳이다. 동강이 있고 병방치 스카이워크가 있는 곳은 여기 정선입니다. 그래서 가는 정선이에요. 다음, 나의 대표적 관광지 소개, 나로우주센터는 사실 여기서 끝났죠. 대한민국의 유일한 인공위성 발사장이다. 이곳에는 우주에 관한 기본 원리, 로켓, 인공위성 등과 관련된 다양한 전시 공간과 영상관 등이 있어서 어린이도 우주과학을 친숙하게 느낄 수 있다. 예, 고흥이죠, 고흥. 고흥에 나로 오줬을 때 있습니다. 다음. 유네스코 세계유산인 부석사는 신라 문무왕 때 창건된 사찰이다. 무량수전은 국내에서 현존하는 최고 목조 건물로 최고 가장 오래된 베를린 기둥과 자연지형을 살린 배치가 한국 건축의 정수를 보여준다.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이 무량수전 베를린 기둥 이게 영주에 있습니다. 자, 그럼 볼게요. 정선은 행정구역상 군에 해당한다. 맞아요. 정선 군입니다. 정답은 1번. 다음. 나에는 고흥에는 전통 추락을 볼수 있는 나간읍성이 있다. 나간읍성은 고흥이 아니라 순천에 있습니다. 순천. 다음. 정선은 고흥보다 서울과의 최단 거리가 가깝네요. 다음, 영주는 정선보다 저위도에 위치합니다. 다음, 고흥은 전남, 영주가 경북입니다. 정답은 1번이네요. 다음, 10번 보겠습니다. 그래프에 가부터 라 지역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래요. 단, 가부터라는 거제, 서울, 세종, 순창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자, 그럼 보죠. 내 지역에 노년부양비와 유소년부양비가 나와 있습니다. 노년부양비, 유소년부양비, 그리고 성비도 나와 있는데, 일단, 노년부양비는 가가 압도적으로 높네요. 자, 내 지역 중에 노년부양비 제일 높은 데 어딜까요? 그 얘기는 가장 촌락의 특색.

되게 뚜렷한 지역, 순창이 되겠죠. 그래서 노년부양비가 압도적으로 가장 높은 가는 순창입니다. 순창. 자, 반면 라는 유소년부양비가 가장 높아요. 유소년부양비 네 지역 중에 사실 순창 빼고 세 지역 중에 유소년부양비 가장 높은데 어딜까요? 네, 당연히 세종이 되겠죠. 그래서 라는 세종입니다. 세종. 남아있는 거제와 서울은 사실 노년부양비와 유소년부양비가 큰 차이는 없습니다. 그런데 다는 나에 비해서 성비가 훨씬 높네요. 그리고 나는 특히나 네 지역 중에서 성비가 가장 낮은 곳이기도 하고요. 자, 조선공업 발달한 거제는 성비가 굉장히 높은 곳이지만 서비스업이 발달한 서울은 성비가 낮은 곳입니다. 그래서 나가 서울, 그리고 다가 거제가 됩니다. 자, 그러면 볼게요. 거제에는 행정중심 복합도시가 있다. 아니죠. 세종에 있습니다. 다음, 순창은 서울보다 지역 내 여성 인구 비율이 높다. 여성 인구 비율이 높다는 것은 성비가 낮다는 얘기죠. 하지만 순창은 서울보단 성비가 높아요. 그래서 틀렸습니다. 다음 3번. 서울은 거제보다 2차 산업 취업자 수 비율이 낮죠. 서울은 3차 산업이 발달한 곳이고 거제는 2차 산업, 조선공업이 발달한 곳이니까. 다음, 순창과의 최단 거리는 자, 우리 지도를 한번 그려볼까요? 간단하게. 이렇게. 그럼 일단 순창은 뭐 대략적으로 한 이쯤 있겠죠. 전북에 있으니까 순창. 다음, 서울은 요쯤에 있고. 그 다음에 거제는 여기 있겠죠. 그리고 세종은 요쯤 있겠죠? 대략적으로. 자, 그러면 기호까지 적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서울이 나, 세종이 라, 순창이 가, 거제가 납니다. 다시 볼게요. 가와의 최단 거리, 순창과의 최단 거리는 라가 나보다 가깝네요. 그래서 틀렸습니다. 가부터 라 중에 노령화 지수는 세종이 가장 낮다. 그쵸? 세종이 가장 낮아요. 순창이 제일 높고, 노령화 지수가 이렇게 구할 수가 있잖아요. 유분의 노 곱하기 100인데, 세종은 네 지역 중에 유소년부양비 제일 높고, 노년부양비는 제일 낮습니다. 분모는 크고, 분자는 작으니까 전체 값이 작겠죠. 정답은 5번입니다. 다음. 11번으로 가겠습니다. 지도는 세 지표의 시도별 비율을 나타낸 것이라고 합니다. 가부터 다에 해당하는 지도를 보기에서 골라보라고 해요. 그래서 경업농가 비율, 그리고 벼 재배 면적 비율, 밭면적 비율이 나와 있는데 사실 아래 거는 볼 필요 없습니다. 우리는 요 지역들만 비교해 주면 돼요. 그러면 경업농가 벼 재배 밭면적 중에서 봅시다. 자, B는 서울이 되게 낮네. 그쵸? 그런데 A와 C는 서울에서 높게 나타나는 지표예요. 어? 세개 중에서 서울에서 높게 나타나는 지표가 뭐가 있을까? 자, 반대로 낮게 나타나는 지표를 생각해 볼까요? 자, 벼재비 면적 비율. 서울에서 대규모의 벼농사 지을 수 있을까요? 그러기 어렵겠죠. 서울에도 농경지가 있긴 있습니다. 하지만 거의 다 밭이지 않을까요? 서울? 논보단 밭이 주를 이루고 있겠죠. 다음, 서울에 거주하면서 전적으로 농사만 지으시는 분 있을까요? 아마도 다른 거 하면서 농사도 같이 하시는 분일 겁니다. 또는 한 집안에 아버지 농사 지으시고 자녀분들은 다른 일한 경우도 되게 많겠죠. 그러니까 서울은 벼 재배 면적 비율은 낮을 것이고 상대적으로 경업농가 비율과 밭면적 비율은 높을 거예요. 그러면 서울에서 높은 지표를 보이는 A씨와는 달리 B는 서울에서 지표의 값이 작습니다. 그런데 강원도 그 값이 작아요. 강원 또한 서울과 비슷해요. 강원도 A와 C는 그 값이 크게 나타나는데 B는 작게 나타납니다. 강원은 관광산업 발달해서 경업농가 비율 높죠? 산지 비율 높아서 밭면적 비율 높습니다. 반면 산지 비율 높아서 벼 재배 면적 비율은 낮습니다. 정리해보면 서울과 강원에서 지표값이 낮게 나타나는 B가
겨 재배 면적 비율이 됩니다.

될 거고요. 남아있는 것은 경험농가 비율과 반면적 비율인데요. 자, 경험농가 비율이 높은데 우리 여러 번 얘기했었습니다. 관광산업이 발달한 강원과 제주 경험농가 비율 높아요. 그리고 근교농촌 비율 높은 경기도 경험농가 비율 높게 나타나겠죠. 그래서 강원, 제주, 경기에서 특히나 경험농의 비율 높게 나타난다라고 얘기했었어요. 그럼 남아있는 A와 C 중에 하나가 경험농가 비율인데, 자, A는 강원과 경기에서 모두 지표의 값이 높게 나타나는데, C는 강원에선 되게 높은데, 경기는 되게 낮게 나타납니다. 자, 그렇다면, 강원과 경기는 경험농가 비율이 모두 높은 지역인데, C는 강원만 높고 경기는 낮다? 경험농가 비율이 아니란 얘기예요. 반면적 비율은 강원 굉장히 높을 것이고요. 경기는 강원만큼 높지 않겠죠. 서울은 아까 얘기했듯이 논이 많이 없습니다. 그나마 있는 농경지도 거의 다 밭일 것이고. 그 얘기는 결국 C가 반면적 비율이 된다는 얘기고, 경기와 강원이 모두 높은 지표 값을 보이는 A가 경험농가 비율이 된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가나 다가 이렇게 되는 거죠. 가가 A, 나가 B, 다가 C가 되는 거니까. 정답은 1번 골라주시면 됩니다. 다음 12번입니다. 그래프는 지도에 표시된 부산시 세 구의 인구 특성, 제조업과 금융 및 보험업 종사자 수 비율을 나타낸 것이라고 합니다. 가부터 다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라고 합니다. 자, 일단 지도부터 볼게요. 자, 먼저 여기 어딘가? 여기는 중구입니다. 부산의 도심. 다음 여기는 강서구입니다. 부산에서 제조업 발달한 곳, 서울의 금천구와 같은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음 여기는 금정구죠. 외곽 지역의 특징이 나타나는 곳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래프가 가로축은 상주 인구, 세로축과 주간 인구입니다. 항상 이런 그래프 나오면은 이렇게 직선을 한번 그어보라고 얘기했었죠. 이렇게. 이렇게. 그래서 요 직선이 지나는 곳은 상주 인구와 주간 인구의 값이 같은 지점이에요. 그 얘기는 여기는 주간 인구 지수가 100인 지점입니다. 그러면 지금 단은 상주 인구와 주간 인구가 거의 비슷한 곳이잖아요. 상대적으로 가, 나에 비해서 주간 인구 지수는 낮습니다. 왜? 가와 나는 상주 인구 대비 주간 인구가 많은 지역들이라 주간 인구 지수가 높은 곳들이거든. 하지만 다는 그렇지 않죠. 세 지역 중에 상대적으로 주간 인구 지수가 낮은 곳은 주거 기능 발달한 외곽 지역 금정구가 될 거예요. 그래서 금정구가 다가 됩니다. 그럼 남아있는 강서구와 중구 중에서 상대적으로 상주 인구가 더 많은 나가 강서구가 되겠죠. 그래서 강서구가 나가 되고 중구가 가가 됩니다. 중구는 도심이니까 상대적으로 상주 인구가 적잖아요. 물론 중구는 주간 인구 지수가 높을 거예요. 왜냐하면 도심이니까. 그런데 강서구도 주간 인구 지수가 꽤 높아요. 그래서 주간 인구 지수만을 가지고 찾기는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두 지역 구분할 때는 상주 인구로 구분해 주자. 자, 그럼 볼게요. 먼저 1번 나는 강서구는 경남과 행정구역 경계가 맞닿아 있다. 자, 금정구와 강서구는 모두 행정구역 경계가 경남과 맞닿아 있고요. 중구만 안 맞닿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맞는 내용이죠. 다음, 금정구는 바다와 맞닿아 있지 않네요. 옳지 않은 것은 2번입니다. 다음, 중구는 강서구보다 시가지의 형성 시기가 이르겠죠. 다음, 강서구는 중구보다 초등학교 수가 많겠죠. 상주 인구 자체가 많으니까. 다음, 금정구는 강서구보다 통근통학 유출 인구가 많다. 상주 인구 많은데 주간 인구 지수는 낮으니까. 옳지 않은 것은 2번입니다. 다음, 13번으로 가볼게요. 그래프는 가부터 다 산업의 생산액 상위 5개 시도를 나타낸 것이라고 합니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 위해서 고르래요. 그래서, 농림업, 사업, 서비스업, 제조업 중에 하나라고 하는데 간단하게 표시해보면 농림업은 1차, 사업, 서비스업은 3차, 제조업은 2차라고 할수 있습니다.

사업 서비스업 말고도 서비스업은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사업 서비스업은 3차 서비스업 중에서도 생산자 서비스의 대표적인 사례가 되고요. 근데 간단하게만 좀 구분해 보자는 거죠. 자, 그러면 가는 서울이 압도적인 1등입니다. 다른 지역들은 물론 대도시들이긴 한데 특히나 서울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럼 얘는 무조건 3차가 되겠죠. 사업 서비스업. 그냥 3차라고 적어볼게요. 3차. 그러면 생산자 서비스는 특히나 어디에 집중되어 있느냐?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죠. 수도권 중에서도 서울 집중도가 아주 높은 거고. 그러면 서울 다음에 두 번째로 사업 서비스 생산액이 많은 A는 경기가 되겠죠. 그래서 A가 경기입니다. 그렇다면 B가 경북이 될 거고요. 자, 나는 경북. 다는 경기의 생산액이 가장 많네. 자, 경기는 제조업이 엄청 발달한 곳이고, 특히나 전자조립 제조업이 발달한 곳입니다. 그래서 제조업의 생산액이 1등이겠죠. 그리고 2등이 충남, 3등이 울산인 것 바탕으로도, 아, 다가 제조업이구나 판단해 볼 수가 있습니다. 2차라고 적어볼게요. 그러면 나가 1차가 될 것이고요. 경북이 생산액 1등입니다. 경북 같은 경우에는 과수 생산량이 많은데, 과수는 부가가치가 굉장히 높다라고 얘기했었죠. 이 쌀과 비교했을 때, 쌀과 과일의 같은 무게의 가격을 비교해보면, 과일이 훨씬 더 비쌉니다. 그래서 부가가치가 높다. 부가가치가 높은 과수 많이 재배하고, 과실을 많이 생산하기 때문에, 1차 생산액이 1등이다. 이렇게 생각해 두시면 돼요. 보죠. 기억. A는 수도권, B는 영남권입니다. 기억은 틀렸고. 다음. 3차는 2차보다 사업체 수도권 집중도가 높다. 특히나 생산자 서비스니까. 맞아요. 다음. 경북은 나 1차 생산액이 2차. 다의 생산액보다 많다. 역시 주의하셔야죠. 물론, 경북은 모든 시도 중에서 1차 산업의 생산액이 1등이긴 해요. 그러나, 우리나라 자체가 3차 산업 생산액이 제일 많고, 그 다음 2차, 1차는 생산액 자체가 가장 적습니다. 경북은 제철, 전자조립 같은 다양한 제조업이 또 발달한 곳이기 때문에 당연히 2차가 1차보다 생산액이 많아요. 그래서 이거 틀렸죠. 다음, 2차는 1차보다 국내 총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높죠. 방금 얘기했듯이 3차, 2차, 1차 순이니까. 니은, 니을이 맞습니다. 정답은 3번 골라주시면 됩니다. 다음 14번 봅시다. 다음 자료는 지도에 표시된 세 지역의 교통 관련 시설 입지 특성을 나타낸 것이라고 합니다. 가부터 다적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라고 합니다. 다음 A부터 C는 도로, 항공, 해운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자, 사실 요 문항은요, 제가 생각했을 때 처음에 문제 출제했을 때는 왼쪽 자료만 나와 있었을 거예요. 근데 이제 왼쪽 자료만 줬을 때 이거 암기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와서 오른쪽도 같이 주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면 오른쪽이 나오면서 문제가 되게 쉬워졌거든요. 근데 사실 오른쪽에 있는 요 순서도 없어도 왼쪽만을 가지고도 우린 충분히 문제 풀 수가 있습니다. 물론 암기를 해야 된다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그래도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내용들이 많거든요. 자, 그래서 우리는 왼쪽 표만 가지고 문제를 풀어볼 겁니다. 그러려면 일단 지도에 표시된 세 지역을 알아야 돼요. 자, 먼저 여기는 어딘가요? 예, 좀 확대해 볼게요. 자, 고속버스 타고 양양에 간, 고속버스 타고 양양에 간 양양입니다. 여기는 세종 옆에 청주. 세종대왕은 청주를 즐겨 마셨어. 세종대왕 옆에는 공주가 있었어. 여기는 전주죠. 전북의 한가운데. 그 얘기는 일단 세 지역은 양양 그리고 청주 그리고 전주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면 보죠. 자, KTX 이용 시설이 가, 다엔 있지만 나에는 없대요. 자, KTX 청주에 있나요? 확실히 있죠. 왜? 청주에 오송이 있습니다. 청주 오송은 KTX 경부선과 호남선의 분기점이니까. 청주 있어. 오케이. 전주 있나요? 네,

전주역, 대표적인 전북의 KTX 정차역입니다. 양양에는 없어요. 이 KTX가 평창 지나 강릉까지 가거든요. 그래서 양양은 KTX가 없어. 그러면 확실한 것은 가다에는 KTX 이용시설이 있고, 나에만 없으니까 나가 양양이 되는 거죠. 양양. 다음. A, B, C는 도로, 항공, 해운 중에 하나인데, A는 가나다 모두에 있습니다. 자, 도로, 항공, 해운 중에 모두에 있을 수밖에 없는 거. 도로가 되겠죠? 그래서 A는 도로입니다. 도로. 다음. B는 양양에만 있고, 나머지 두 군데는 없어요. 자, 양양에만 있고, 나머지 두 군데는 없다. 양양은 해안에 위치하고, 청주와 전주는 내륙에 위치하니까, 양양에는 해운 관련된 교통시설이 있지만, 청주와 전주에는 없겠죠. 그렇다면, B가 해운이 되는 것이고, 남아있는 C는 항공이 되겠죠. 자, 그렇다면, 항공 관련된 교통시설, 공항이 되겠죠? 양양에 공항 있나요? 네, 있습니다. 양양은 심지어 국제공항 있습니다. 청주에 공항 있나요? 네, 청주에도 국제공항 있습니다. 전주는 없죠. 따라서, 가, 나에는 있어. 근데 나가 양양이야. 그러면, 가가 청주가 되고요. 유일하게 공항이 없는 다가 전주가 되겠죠. 이렇게 찾아갈 수가 있습니다. 요거는 다 아는 내용일 거니까 한번 찾아보시고요. 우리는 요 왼쪽 표만을 가지고도 충분히 정답 찾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연습을 해 나가야 되고요. 자, 1번. 청주는 충북에 위치한다. 맞죠? 양양은 소속된 도내 인구 규모 1위 도시이다. 자, 양양은 강원에 소속되어 있고요. 강원의 인구 규모 1위 도시는 원주입니다. 양양이 아니라 옳지 않은 것 고르는 거니까 정답은 2번입니다. 다음. 전주에서 세계 소리 축제 개최된다? 맞아요. 다음, 청주는 양양보다 서울과 직접 연결되는 일평균 버스 운행의 수가 많다. 자, 여기 태백산맥이 자리 잡고 있다 보니 상대적으로 서울과 동해안 지역으로 왔다 갔다 하는 버스보다는 아래쪽으로 왔다 갔다 하는 버스가 훨씬 더 많습니다. 다음, 5번. 청주와 전주는 모두 소속된 도의 도청 소재지이다. 맞죠? 청주의 충북도청, 전주의 전북도청. 그래서 맞습니다. 옳지 않은 걸 고르는 거니까 옳지 않은 것은 2번입니다. 다음 15번입니다. 그래프는 내 지역의 가부터 다 제조업별 종사자 비율을 나타낸 것이라고 합니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래요. 자, 역시 우리가 잘 사용하는 용어로 정리해 볼게요. 가부터 다는 자동차, 그리고 전자조립, 전자, 그리고 석유화학입니다. 그리고 지도에 표시되어 있는 지역은 먼저 여기 경기, 그리고 충남, 그리고 전남, 그리고 울산입니다. 다행히 이 문항은 울산에 종사자 비율이 나와 있기 때문에 조금 수월하게 풀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일단 울산 하면은 자동차 공업 발달했나요? 네. 석유화학 공업 발달했나요? 네. 전자 공업은 발달하지 않았죠. 그러면은 자동차와 석유화학 중에서 어떤 제조업이 종사자 더 많다 그랬었죠? 여러분 얘기했었죠. 자동차는 조립형 공업이라 이런 조립형 공업들은 상대적으로 종사자 비율이 높게 나타난다. 그러면은 울산만을 가지고도 가나다를 다 찾을 수가 있죠. 일단 울산의 종사자 비율이 제일 낮은 단은 전자입니다. 울산은 전자공업이 발달하지 않았으니까. 울산은 자동차와 석유화학 공업 모두 발달했는데, 울산에서는 가의 종사자 비율이 제일 높게 나타나요. 왜? 조립형 공업인 자동차는 종사자 비율이 높게 나타나니까. 그래서 자동차가 가, 석유화학이 나가 됩니다. 다음. 가나 다 중에 C를 보죠, C. C는 나, 석유화학 종사자 비율만 높게 나타나는 곳입니다. 그러면은 지금 경기, 충남, 전남 중에서 상대적으로 석유화학 종사자 비율이 높게 나타나는 지역은 어디일까요? 자, 전남 같은 경우에는 자동차 공업 발달하지 않았습니다. 전자도 발달하지 않았죠.

하면 전남의 여수의 석유화학과 정유공업 발달했기 때문에 전남은 세계 중에서 석유화학의 종사자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날 겁니다. 따라서 전남은 나가 되죠. 아, 맞죠. 전남이 C가 되죠. C. C. 다음 남아있는 A와 B입니다. A와 B. 자, A와 B 중에서 특히나 B는 가. 자동차 종사자 비율이 높게 나타나고요. 그리고 A는 다. 전자 종사자 비율이 높게 나타납니다. 특히나 전자 조립공업이 발달한 곳이 어디예요? 바로 경기입니다. 그래서 경기는 전자 조립 종사자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나는 A가 됩니다. 예, 남아있는 충남이 B가 되겠죠. 충남은 되게 다양한 제조업이 발달한 곳입니다. 그런데 얘기했듯이 조립공업인 자동차 공업은 종사자 비율이 굉장히 높게 나타나는 편이기 때문에 충남에서도 요 종사자 비율로는 자동차가 1등이 됩니다. 그리고 얘기했듯이 경기는 워낙에 전자조립공업 발달한 곳이니까 전자 1등인 곳이 바로 경기가 되고요. 볼게요. 1번 다 전자 출하액은 경기가 충남보다 많다. 오유, 경기가 충남보다 훨씬 더 많죠. 압도적인 1등입니다. 정답은 1번. 다음 가 자동차의 최종 제품은 석유화학의 주요 재료로 이용되기 어렵겠죠. 다음 자동차의 종사자 수는 울산이 경기보다 많대요. 자,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자료는요. 각 지역의 제조업 종사자 수에서 가나다가 차지하는 비율입니다. 각 지역의 종사자 수에서 차지하는 비율이에요. 묻고 있는 것은 절대적인 자동차의 종사자 수입니다. 제조업 종사자 수는 반드시 비례하는 것은 아니나 대체로 인구와 비례합니다. 인구가 엄청 많은 경기는 당연히 제조업 종사자 수도 많을 수밖에 없겠죠. 근데 경기는 울산보다 인구가 9배, 10배 이상 많죠. 그러니까 당연히 자동차의 종사자의 절대적인 수는 경기가 많아요. 다음, 경기와 전남은 행정구역이 접해있지 않습니다. 다음, A, B, C 중에 자동차 트레일러 제조업의 출하액은 충남이 아니라 경기가 제일 많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건 종사자 비율이고요. 출하액은 경기가 충남보다 많죠. 정답은 1번. 다음, 16번입니다. 다음 자료에 세 지역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라고 합니다. 단 A, B, C 세 지역은 가나다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자, 그럼 보죠. 가는 홍콩을 거울 삼아 경제 특구로 지정되었으나 중국과의 마찰 등을 이유로 사업이 중단되었다. 홍콩을 거울 삼았대요. 어디예요? 예, 신의주가 되겠죠. 신의주. 다음 두 번째 나진과 여기를 통합한 이 경제특구는 유엔 개발계획의 지원을 받아 북한 최초의 경제특구로 지정되었다. 북한 최초의 경제특구는 나선 경제특구고요. 나진과 선봉, 선봉을 통합한 거예요. 그래서 나는 선봉입니다. 여기도 적어볼게요. 가, 나, 가가 신의주, 나가 선봉입니다. 다음, 다공업지구는 남한 기업이 개발 자본과 이용을 맡고 북한이 노동력을 제공한 형태, 어디예요? 개성이 되겠죠. 개성. 자, 우리 지도를 간단하게 그려보면, 북한이 이렇게 생겼으니까, 자, 대략적으로, 신의주는 여기, 가, 선봉은 대략 요쯤에, 아이고, 이거 너무 안 보이네요. 자, 오른쪽에 다시 한번 그려볼게요. 이렇게. 자, 일단 신의주 여기 가 선봉은 대략 한 이쯤에 그 다음에 개성은 한 요쯤 되겠죠? 대략적으로 위치 한번 표시해 본다면 자, 그럼 보자. 오른쪽 ABC가 신의주 선봉 아니면 개성입니다. 그러면 일단 오른쪽 그래프는 기후값의 차이를 나타낸 거예요. 1월 평균 기온 차이, 8월 강수량 차이가 나와 있네요. 그러면은 A는 1월 평균 기온도 제일 낮고 8월 강수량도 제일 적은 곳입니다. 자, 8월 강수량 제일 적은 데 어딜까요? 요게 되겠죠, 여기. 워낙에 소주에 해당하는 곳입니다. 1월 평균 기온도 아무래도 고위도다 보니까 낮을 수밖에 없고. 여기가 A입니다. 선봉. 다음.

신의주와 개성 중에서 상대적으로 1월 평균 기온이 더 높은데 어딜까요? 개성이 되겠죠. 그래서 개성이 C가 되고요. 그 다음에 신의주가 B가 됩니다. CB, C. 자, 그럼 볼게요. 가는 관북지방이다. 아닙니다. 관서지방이고요. 나가 관북지방에 속합니다. 다음, 나는 1월 평균 기온이 영하 3도 이상이다. 아니죠. 위도가 되게 높은 곳이라 영하 3도가 넘기가 어렵습니다. 다음, 비는 압록강하고 함금평 위화도와 인접하네요. 그래서 정답은 3번. 다음, 나는 A고 다가 C입니다. 다음, A부터 C 중에 C의 일몰 시각이 가장 이르다. 일몰 시각이 이르다는 것은 가장 동쪽에 위치한다는 얘기고요. 세 지역 중에 가장 동쪽에 위치하는 것은 A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 다음 17번으로 갈게요. 그래프는 지도에 표시된 세 지역의 외국인 주민 특성을 나타낸 것이라고 합니다. 가부터 다 지역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래요. 자, 볼까요? 지도부터 보겠습니다. 먼저 여기 어디죠? 여기 두 지역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안산이다 얘기했었죠. 안산. 다음 충북의 북동쪽 끝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다섯 개 지역 중에 가운데는 충주예요. 왼쪽 두 지역은 진천 음성, 오른쪽은 제천 단양입니다. 그래서 단양. 다음 여기는 세종의 동쪽에 위치하고 있네요. 세종대왕은 청주를 좋아하셨어. 그래서 청주입니다. 그러면 왼쪽 그래프 보죠. 가나다는 외국인 근로자, 결혼 이민자, 유학생의 비율이 이렇게 나타나는데, 일단 유학생의 비율이 가장 높은데, 아무래도 대도시가 되겠죠? 유학생 비율 가장 높은 데는, 예, 대도시면서 대학교도 가장 많은 청주가 됩니다. 청주가 나예요. 나. 다음. 외국인 근로자의 비율 제일 높은 데는, 네, 제조업 발달한 안산이 되겠죠? 외국인 근로자 1등, 안산이 다가 됩니다. 남아있는 단양이 가가 되고요. 단양에는 유학생이 뭐 거의 보이지 않고요. 결혼 이민자 비율이 세 지역 중에 가장 높게 나타납니다. 촌락의 특색이 뚜렷한 지역이기 때문에. 자, 그럼 볼게요. 가는 단양은 광역시와 행정구역 경계 일부가 맞닿아 있다? 아닙니다. 맞닿아 있지 않죠. 다음, 단양은 안산보다 제조업 출하액이 많다? 아니죠. 안산이 제조업 발달한 곳이고요. 단양은 촌락의 특색이 뚜렷한 곳입니다. 틀렸어요. 다음, 청주는 단양보다 노령아 지수가 높다? 아니죠. 단양이 높겠죠. 다음, 다는 나보다 결혼 이민자가 많대요. 자, 다와 나의 결혼 이민자의 비율 비교해 보면은 비율이 거의 비슷합니다. 그런데 안산은 우리나라에서 외국인 주민이 가장 많이 사는 곳이에요. 그래서 비율은 비슷하지만 외국인 주민 숫자가 가장 많으니까 안산이 청주보다 결혼 이민자가 많습니다. 정답은 4번. 다음 총인구는 나가다, 청주, 단양, 안산 순이래요. 아니죠. 단양이 가장 적습니다. 정답은 4번. 다음 18번입니다. 그래프는 지도에 나타난 네 지역의 인구 변화를 나타낸 것이라고 합니다. 가부터 라 지역에 제조업 업종별 출하액 비율을 나타낸 그래프를 A부터 D에서 고르래요. 자, 일단 지도부터 볼까요? 자, 좀 확대해 보겠습니다. 지도. 여긴 어디죠? 화성이죠, 화성. 화성. 화성. 다음, 여기는, 네, 태안에서 서당 다니던 아이가 천자문에 오다. 세종 위에 천안입니다. 다음 여기는 포항이죠. 포항. 나머지 하나가 여기입니다. 여수.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가나다라 중에서 일단 2000년 이후에 우와, 인구가 엄청나게 증가한 지역이 하나 있네. 그리고 이게 지금 절대적인 인구수를 나타내고 있거든요. 네 지역 중에 인구가 제일 많고 유일하게 인구가 100만에 육박하는 곳입니다. 어딜까요? 화성이 되죠. 그래서 화성이 갑니다. 가. 다음.

알아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다가 라보다 현재 인구가 많아요. 자, 포항은 인구가 대략 50만 정도, 여수는 27만 정도. 그러면은 포항 인구가 더 많죠. 그리고 포항은 이때 제철수 생기고 나서 인구가 꾸준히 증가하였습니다. 그래서 포항이 다가 되고요. 남아있는 여수가 라가 되는데, 여수도 요 기간 동안에 물론 제조업이 성장하긴 했으나 석유화학 공업이 워낙에 대규모 장치 산업이다 보니까 인구 증가가 그렇게 두드러지진 않았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아래쪽 볼게요. 자해는 전자와 자동차 산업이 발달한 곳입니다. 전자와 자동차, 전자자동차, 화성이겠네. 그래서 가는 A입니다. 화성. 다음, C볼게요. C는 제철 산업 발달한 곳, 제철하면은 포항이겠네. 그래서 답니다. 다음, D는 정유와 석유화학 발달한 곳입니다. 여수가 되겠죠. 라. 남아있는 B가 나가 되고요. 천안은 전기 장비가 1등입니다. 그러면 가나다라네요. 순서대로 가나다라. 그럼 ABC입니다. ABCD. 정답은 1번입니다. 이렇게 찾아갈 수 있습니다. 다음 19번으로 가볼게요. 다음 자료는 내 지역에서 개최되는 지역 축제 소개문이다. 가부터 라 개최식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라고 합니다. 자, 글씨 우리 좀 크게 볼까요? 좋습니다. 자, 가해 뭐뭐 머드 축제는 사실 끝났네. 머드 셀프 마사지 존에서 얼굴과 몸에 직접 진흙을 바르며 시원하게 축제를 즐길 수 있습니다. 요 가는 보령이네요. 보령. 그리고 나 볼게요. 나 밑으로 가서 뭐뭐 지평선 축제는 벽골제를 중심으로 펼쳐지며 다양한 농경문화 체험과 먹거리를 제공합니다. 나는 김제입니다. 김제. 다음 다 뭐뭐 빙어 축제 여기 지도 나와 있죠? 여기 양구입니다. 양구. 인제입니다. 인제. 인제. 그래서 소형 얼음 벌판 위에서 은빛 빙어를 직접 낚아 올리는 잊지 못할 즐거움을 선사합니다. 다음 여기는 광양이죠? 매화축제. 매화축제. 광양. 광양입니다. 자, 지금 계속 선지에 나와 있는 게 뭐뭐 개최시기, 개최시기, 개최시기입니다. 그러면은 각 축제의 개최시기를 한번 정리해 보죠. 자, 보령의 머드축제 개최시기는 여름입니다. 여름. 인제의 빙어 축제. 빙어 축제는 얼음 벌판 위에서 은빛 빙어를 낚아야 되니까 얼음이 얼어야 돼. 당연히 겨울이 되겠죠. 겨울. 헷갈리니까요. 여기다 적어볼게요. 가. 요게 나고요. 요게 다. 요게 랍니다. 다음 김제 지평선 축제는 넓게 펼쳐진 논에서 벼가 무르익고 벼를 뵐수 있는 시기니까 바로 가을입니다. 다음, 뭐뭐 매화 축제는 섬진강변에서 열리는 축제로 수십만 그루의 매화가 산과 마을을 하얗게 물들입니다. 매화꽃이 활짝 피어나는 봄이 개최 시기가 되겠죠. 이렇게. 자, 그러면 봅시다. 나 개최 시기에, 바꿔 얘기하면 가을에 영서지방은 높새바람이므로 벼재배에 어려움을 겪기도 한다. 자, 높새바람이 영서지방에 불어내리는 것은 늦봄에서 초여름입니다. 가을이 아니죠. 그래서 틀렸어요. 다음, 다. 겨울에 남고북저영의 기압배치가 자주 나타난다. 남고북저영의 기압배치는 여름에, 반면 겨울은 서고동저의 기압배치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번도 틀렸죠. 3번 라개체세기 봄에 매봉산 일대에서는 고랭지 채소 수확이 활발히 이루어진다. 자, 고랭지 채소는 봄에 수확하는 게 아니라 여름 내내 재배해서 여름이나 가을쯤에 수확을 합니다. 그래서 틀렸습니다. 다음 가개체시기 여름은 다개체시기 겨울보다 평균 풍속이 빠르다. 아닙니다. 평균 풍속은 겨울에 더 빠르죠. 틀렸습니다. 다음, 가부터 라 개최 시기 중, 가 개최 시기, 여름에

낮의 길이가 가장 길다. 예, 여름에 낮의 길이 가장 길죠. 우리나라에 살아봤다면 다 알고 있는 내용이죠. 사실 요거는 세계 지리 공부한 친구들은 훨씬 더 쉽게 이해할 수가 있는데, 어쨌든 우리나라에서 살아봤다면, 여름에 정말 해가 늦게 지는구나. 그래서 여름이 더운 거기도 하고, 겨울은 상대적으로 해가 빨리 지기도 하죠. 그래서 낮의 길이는 여름이 가장 깁니다. 자, 마지막 20번 보겠습니다. 20번. 보죠. 그래프는 지도에 표시된 네 지점의 기후 자료입니다. A부터 D 지역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래요. 단, 가만하는 각각 기온의 연교차와 최난월 평균 기온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자, 연교차와 최난월 평균 기온 중에 하나인데, 요게 조금 까다로울 수 있습니다. 이거 조금 확대해서 보겠습니다. 자, 일단 지도부터 봅시다. 지도부터. 지도에 나와 있는 지역은 일단 여기 어딘가요? 여기. 여기가 될것 같아요. 여기. 여기는 대관령입니다. 아주 중요한 지역이죠. 대관령. 대관령. 다음. 여기는 정확히 몰라도 괜찮아요. 어쨌든 위치상으로는 산천어 축제 열리는 화천입니다. 화천. 다음 여기는 호랑이 꼬랑지 쪽에 위치하고 있네요. 포항입니다. 포하하하항. 다음 포항과 비슷한 위도에 위치하면서 전북의 북서쪽 구석에 위치하고 있는 여기는 군산입니다. 자, 이 가로축과 세로축이 나왔다면은 문제 풀기가 훨씬 더 수월했을 텐데, 문제를 좀 어렵게 내려고 지금 가와나를 제시해주지 않았죠? 가와나는 연교차와 최난월 평균 기온 중에 하나예요. 자, 그런데 우리 여기다 한번 적어볼게요. 연교차는 어떻게 구할 수 있죠? 연교차는 최난월 평균 기온에서 최한월 평균 기온을 빼서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한번 볼까요? 최하늘 평균 기온이 플러스라면 연교차와 최하늘 평균 기온이 플러스라면 연교차와 최난월 평균 기온 중에 뭐가 더큰 거죠? 자, 최난월 평균 기온에서 플러스 값을 빼주는 거니까 0보다 큰 값이죠. 예를 들어, 20에서 5를 빼주면 15가 되니까 20, 15. 얘가 더큰 거죠. 그래서 이게 더큰 겁니다. 반면, 최한월 평균 기온이 마이너스면 연교차 최난월 평균 기온 중에 이렇게 되는 거죠. 최난월 평균 기온이 예를 들어 15도고 최한월 평균 기온이 마이너스 5도면 15에다가 5를 더하니까 20이 되는 거죠. 그러면 연교차가 최난월 평균보다 더큰 겁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요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최한월 평균 기온이 0상이면 최난월 평균 기온이 연교차보다 크고, 최한월 평균 기온이 0하면 최난월 평균 기온보다 연교차가 큽니다. 자, 그럼 여기 볼게요. 네 지역 중에 연강수량 제일 많은 데 어디죠? 대표적인 다우지는 일단 군산이 서해안일 때다 소우지입니다. 경북 해안 소우지. 화천은 연강수량이 그래도 한강 유역 쪽에 속해서 많은 편이긴 하지만 그래도 대관령이 연강수량 제일 많을 거예요. 자, 그러면 왼쪽 그래프에서 연강수량은 원의 크기입니다. 원의 크기 제일 큰 A가 대관령이 되는 거죠. 그래서 A가 대관령. 그리고 대관령입니다. 자, 그럼 확실한 것은 대관령은 최한월 평균 기온이 영상이에요, 영하예요? 대관령은 최한월 평균 기온이 영합니다. 이거 우리 알고 있잖아요. 해발고도가 워낙에 높아서 최한월 평균 기온이 영하예요, 영상일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대관령은 최한월 평균 기온이 영하니까 연교차와 최난월 중에 뭐가 더 커? 연교차가 더큰 거죠. 그러면 가는 한 27도 정도 되고 나는 20도 정도 됩니다. 누가 더 커? 가가. 그러면 상대적으로 더큰 가가 연교차가 되는 거죠. 그래서 가가 기온의 연교차, 연교차라고 한번 적어볼게요. 나가 최난월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비는 기온의 연교차가 가장 큰 곳.

표시에요. 연교차 누가 가장 클까? 화천이 가장 크겠죠. 그래서 B가 화천입니다. 자, 그러면 C와 D는 연교차, 다시요. 최나널 평균 비슷해. 연강 수량도 비슷해. 그런데 군산과 포항 중에 누가 더 연교차 크죠? 동해안에 위치하는 포항보다 서해안에 위치하는 군산이 연교차가 크기 때문에 C와 D 중에 연교차가 더큰 C가 군산이 되고 D가 포항이 됩니다. C, D. 이렇게 풀수 있었던 문제입니다. 그럼 볼게요. 가는 기온의 연교차이다. 맞네요? 정답은 1번입니다. 다음. 화천은 포항보다 무상일수가 많대요. 자, 무상일수가 많다는 것은 상대적으로 최하늘 평균 기온이 높단 얘기예요. 서리가 적게 발생해야 무상일수가 많으니까. 하지만 화천은 포항보다 무상일수가 적겠죠. 최하늘 평균 기온이 낮기 때문에. 다음 C는 B보다 태양이 남중하는 시각이 이르다. 남중 시각은 동쪽에 위치할수록 이릅니다. 화천이 더 이르겠죠. 다음 포항은 군산보다 기온 연교차가 작습니다. A부터 D 중에 A, 대관령의 위도가 가장 높다? 아니죠. 화천의 위도가 가장 높네요. 그래서 틀렸습니다. 정답은 1번입니다. 자,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파이널 실전 모의고사의 문제들도 여기까지입니다. 자, 총 20문항, 7회차를 풀이했으니까요. 우리가 총 140문항을 풀이했는데요. 물론 아주 쉬웠던 문제, 그리고 충분히 쉽게 풀이할 수 있는 문제도 있었지만, 좋은 문제들도 까다로운 문제들도 많이 있었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제가 강의 진행하면서 중간중간 계속 얘기했지만 이 파이널 실전모의고사의 문제들이 꽤나 도전적이면서 머리를 많이 쓰게 하는 사고를 요하는 문항들이 굉장히 많아서 여러분들 실력 향상에 많은 도움이 될수 있는 문항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7회 실전모의고사 꼭 다시 한번 풀어보시기 바라고요. 수능 전에 여러분들 실력 향상 위해서 이 모의고사 보면서 또 많은 공부하고 부족한 점들 많이 메워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7강의 강의 동안 여러분들 저와 함께 많은 문제를 풀어보면서 도움 많이 받았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문제 풀이했던 실력들 바탕으로 수능 때까지 잘 마무리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전 여기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7강의 강의 동안 같이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안녕!

기출의 미래 영어 어법어휘 편에 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저는 여러분과 함께 기출 문제를 분석할 김현진입니다. 자, 여러분 26강에 오셨고요. 역시나 저번 시간에 이어서 우리 밑줄 친 어휘가 문맥상 적절한지 그거 한번 파악해 볼 겁니다. 우리 저번 시간에 몇 번까지 진행을 했었냐면요. 20번까지 진행을 했거든요. 이번 시간에 21번부터 25번까지 한번 풀어보도록 할 겁니다. 자, 21번부터 우리 한번 바로 들어가 볼 거예요. 자, 21번은요. 2023학년도 3월 학력평가 42번 문제였습니다. 자, 첫 번째 문장 어떻게 시작하고 있는지 보자면요. Douglas Hofstadter is a scholar 이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자, Douglas Hofstadter 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학자인데요. 어떤 학자냐면요. Who writes about stereotypical thinking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고정관념적인 사고에 대해서 뭔가 서술한 학자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 고정관념적인 사고라고 하는 거를 우리는 그럼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고정관념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내가 무언가

생각이 뭔가 딱 하나로 정해져 있다라고 지금 말할 수 있는 거잖아요. 자, 조금만 더 읽어볼게. 이거에 관한 내용, 지금 고정관념적인 사고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올 것 같은데요. He discusses what he calls default assumption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는 뭐에 대해서 논의를 하냐면요. 그가 기본 가정이라고 부르는 거에 대해서 논의를 한대. 자, 그럼 얘들아 또 새로운 개념에 대해서는 등장하고 있거든요. 뭔가 default assumption, 기본 가정이라고 하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되나 봐. 자, 그래서 설명을 해주건데 기본 가정이라고 하는 것은요. are preconceived notions about the likely state of affairs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얘들아 preconceived라고 하면 미리 인지된 거잖아. 즉, 선입견이거든요. 자, 그래서 이런 default assumption이라고 하는 것은 선입, 여기서 notion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선입관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미리 인지하고 있는 개념이라고 하는 건데요. 뭐에 대해서 about the likely state of affairs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 어떤 사건의 있음직한 상태에 대해서 우리가 선입관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있는 거래. 즉, 어떤 일이 일어나기 전에 우리가 아, 이럴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거를 의미하는 거겠지. 그게 무엇을 의미하는 거야? default, 기본 가정이라고 하는 것이다 라고 지금 설명해주고 있어. 자, 그랬을 때 아직 문장 안 끝났고요. 조금 더 부연 설명을 해보자면 What we assume to be true in the absence of a specific information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어떤 특정 정보가 없을 때, 특정 정보가 부재할 때 우리가 이럴 것이다, 그것이 사실일 것이다 라고 가정하는 것을 의미한다 라고 지금 말하고 있어. 자, 그러면 뒤따라 나오는 내용이 뭐에 관한 거여야 돼? 선입관, 즉 선입견에 관련된 내용이 맞으면 A번은 동그라미 치고 넘어갈 거거든. 그럼 뒤에 내용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given no information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다른 정보가 주어지지 않는다면 when we mention secretary, 우리가 비서라고 하는 단어를 말할 때 you are likely to assume the secretary is a woman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다른 어떤 특정 정보가 주어지지 않으면 우리가 비서라고 하는 말을 들었을 때 우리는 뭐라고 가정한대? 비서가 여성일 것이다 라고 가정한다 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얘들아, 이게 지금 앞에서 말하는 선입관이라고 하는 거 아니야? 그치? 어떤 다른 내용이 없으니까 딱 비서라고 하는 말을 들으면 아, 여성이겠지? 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는 거잖아. 미리 생각을 하는 거니까 자, A에 등장하고 있는 preconceived, 선입관이라고 하는 거 너무 괜찮은 표현입니다. 자, 그랬을 때 왜 우리가 비서라고 하는 말을 들으면 여성이라고 인지를 하냐면요. 왜냐면 여성과 그 비서라고 하는 것은요. are associated stereotypically 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고정관념적으로 관련이 되어져 있기 때문이래. 오케이, 맞죠? 자, 그리고요. In the absence of specific details, 어떤 구체적인 details 하면 세부사항들이잖아요. 구체적인 세부사항이 없을 때 People rely on the stereotypes as a default assumption for filling in the blanks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사람들은 어디에 의존하게 되냐면요. 고정관념에 의존하게 된다고 합니다. 자, 뭐로써 고정관념이냐면 as a default assumption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기본 가정으로서의 고정관념에 의존을 하게 되는데 뭐 하기 위해서? For filling in the blanks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르는 영역 즉, 공백을 채워넣기 위해서 우리는 이런 고정관념을 쓴대. 자, 얘들아, 이때 등장하는 blanks 괜찮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공백이라고 했어. 이 단어가 위에서 어떤 표현으로 대체해서 쓰여졌었냐면요. absence of a specific detail. 이 표현이랑 지금 똑같은 말인 겁니다. 어떤 구체적인 정보가 없으면 우리는 이 정보를 채워넣기 위해서 고정관념을 가져온다는 거죠. 그래서 앞서서 말한 지금 비서 같은 경우도 어떤 여성 비서, 남성 비서 이런 특정한 정보가 없으니까 그냥 비서라고 하는 단어를 들으면 우리는 아, 여성일 것이다 라고 고정관념적으로 생각하게 된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니까 오케이, B번도 괜찮습니다. 자, 이때 default assumption 이러한 가정이라고 하는 것은요. 기본 가정이라고 하는 것은 have a tendency, 경향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 학자가 말을 하기를 어떤 경향을 가지고 있냐면 permeate our mental representation and channel our thought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우리의 그 정신적인 표상에

싹 스며들어서 우리의 생각을 바꾸는 그런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뭐가? 고정관념, 즉 기본 가정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생각에 스며들어서 우리의 생각을 바꾸어 놓는데. 자, 그랬을 때 for instance 예를 들어주고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given the words cat, dogs and chase. 자, 예를 들어서 세 가지 단어가 있었다고 쳐봅시다. 강아지, 고양이, 그리고 chase, 쫓다라고 하는 단어가 너한테 주어졌을 때 You are likely to think first of a dog chasing a cat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너는 첫 번째로 어떻게 생각할 가능성이 높냐면 강아지가 고양이를 쫓아간다라고 생각할 가능성이 높다는 거지. 왜? 우리가 지금 단어는 세 개밖에 안 들었어. 세 개밖에 안 들었는데 너는 자연스럽게 아, 강아지가 고양이를 쫓아가고 있는 거겠네라고 생각을 한대. 자, in the line of thought 이러한 생각의 흐름은 무엇을 보여주고 있는 거냐면 reflect 하면 보여준다는 거죠. 무엇을 보여주고 있대요? A default assumption, 어떤 기본 가정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데 이 기본 가정이라고 하는 것이요. 다른 것이 모두 다 동일하다면 The dog is more likely to chase the cat than the other way around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강아지가 고양이를 쫓을 가능성이 더 높다고 생각하는 것이 기본 가정이고 그것을 보여준다라고 말해주고 있지. 그치, 얘들아? 너네가 머릿속으로 생각해봤을 때 다른 정보가 있지 않다면 강아지가 고양이를 쫓는 게더 우리 머릿속에 딱 떠오르는 생각일 거잖아. 자, 그것을 보여준다라고 말해주고 있으니까 C번도 괜찮은 표현입니다. 자, 그랬을 때, default assumption, 이런 기본 가정이라고 하는 것은요, rooted in, 어디에 뿌리 내리고 있냐면, our socially learned associative clusters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 우리의 사회적으로 배워진 연관 cluster 하면 물이거든요? 그런 연상물이라고 하는 거에 깊게 뿌리 내려져 있고요. 그리고 어디에도 뿌리 내려져 있냐면요. linguistic categories. 우리의 언어적인 분류에도 깊게 뿌리 내려져 있대. 그래서 they are useless. 얘들아, 이때 나오는 they는 누구야? 이때 나오는 they는 앞에 나오는 default assumption 이 부분을 의미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기본 가정이라고 하는 것은 쓸데가 없다, 쓸모가 없다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어. 얘들아, 지금 실컷 기본 가정에 대해서 말해놓고 이것이 쓸데없다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네. 자, 어떤 점에서 쓸데가 없는지 한 번만 살펴볼게. People cannot always afford the time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사람들이 항상 시간을 할애할 수는 없대. 뭐 하는데 시간을 항상 할애할 수는 없냐면 It would take to consider every theoretical possibilities that confronts them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 사람이 마주할 수 있는 모든 이론적인 가능성에 대해서 생각할 시간은 없다는 거지. 즉, 지금 여기서 아까 전에도 어떤 예시 나왔냐면 강아지, 고양이 쫓다라고 하는 그 단어가 나왔을 때 그들이 직면하는 모든 가능성 있잖아. 강아지가 쫓는 걸까? 고양이가 쫓는 걸까? 라고 하는 모든 가능성을 할애할 시간이 없다는 점에서 뭐가 linguistic care 여기서 말하는 they, default assumption 기본 가정이라고 하는 것이 얘들아 유용한 거지. 그냥 기본 가정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선입견으로 바로 생각하면 되잖아. 아, 강아지가 고양이 쫓겠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니까 이때 등장하는 useless가 아니라 어떤 표현으로 바꿔야 된다? 유용하다로 바꿔야겠지. 자, 그럼 useless가 아니라 useful이라고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본 가정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이 하나하나 생각할 시간이 없으니까 유용한 거지. 그냥 하나로 퉁쳐버리면 되니까. 그랬을 때, nonetheless,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기본 가정이라고 하는 것은 종종 틀릴 때도 있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기본 가정들이 항상 맞다는 보장은 없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 나온 예시로 secretary, 그럼 비서라고 했을 때 여성 비서가 아닐 수도 있다는 거죠. 남성 비서일 수도 있잖아요. 그랬을 때, default assumption, 이런 기본 가정이라고 하는 것은요, are only one type of language-based categorization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언어 기반 부류 중에 오직 한 가지일 뿐이다 라고 말해주고 있어. 그리고 이 학자는요, 특히나 어디에 관심이 있냐면, 인종 기반, 그리고 성별 기반의 categorization, 분류에 관심이 많고요. 특히나 뭐에? default assumption, 기본 가정이라고 하는 거에 관심이 많은데, 예를 들어서, If you hear that your school basketball team is playing tonight,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런 소식을 들었어.

여러분의 학교 농구팀이 오늘 경기를 해요라고 한다면, Do you assume 여러분들은 가정하십니까? It's a man's team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 농구 경기팀이 남자 농구 경기팀이라고 가정을 하십니까? 라고 물어보고 있죠. 그렇다면 many people would assume so라고 나오고 있으니 우리 학교 농구팀이 오늘 경기를 합니다라고 하면 많은 사람들이 남자 농구 경기팀이라고 생각을 한대. 자, unless a qualifier is added to provide specific information이라고 말하고 있으니 뭐 하지 않는 한 이런 수식어라고 하는 것이 특정한 정보를 제공해주기 위해서 더해지지 않는 한 많은 사람들이 남자 농구 경기팀이라고 생각할 거래요. 자, 이때 수식어라고 하는 것이요. The qualifier would be the women's basketball team is playing tonight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여성 농구 경기팀이 오늘 경기를 합니다 라고 하는 수식어가 붙지 않는 이상 많은 사람들은 남성 농구 경기라고 생각할 거다 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죠. 그럼 지금 이 예시에서 qualifier 수식어, woman이라고 하는 수식어가 붙는 경우가 아니라면 이라고 말해주고 있으니까 오케이, 2번도 붙는다라고 하는 에디드가 들어가는 거 맞겠습니다. 자, 그래서 어떤 내용이었어요? 우리는 구체적인 정보가 없을 때, 즉 블랭크일 때, preconceived, 미리 형성된 관념이라고 하는 default assumption, 여기서의 핵심 키워드였죠. 기본 가정이라는 것에 의존을 해서 그 정보의 blank, 공백이라고 하는 것을 채운다. 이때 모든 가능성을 고려할 시간을 아껴준다고 했지. 그치? 뭔가 하나하나 다 따질 필요 없이 뭔가 모든 가능성을 고려할 시간을 아껴준다는 점에서 유용하기는 하지만 종종 잘못된 판단으로 이어지기도 한다라고 하는 게이 지문을 한 문장으로 요약한 걸 겁니다. 맞죠? 자, 그러면 우리 두 번째 문제로 한번 넘어가 볼 거고요. 22번입니다. 수능 문제죠. 2023학년도 42번 문제 되겠습니다. 첫 번째, 어떻게 시작하고 있냐면요. There is an evidence. 증거가 있대요. 어떤 증거가 있냐면, even very simple algorithm can outperform expert judgment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굉장히 단순한 알고리즘이 더 나은 수행을 보일 수도 있대요. 누구보다. expert judgment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전문가의 판단보다, 아, 굉장히 단순한 알고리즘이라고 하는 것이 더 나은 수행을 보이기도 한다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습니다. 뭐에 대해서? On simple prediction problems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단순히 가정하는 문제에서 알고리즘이 더 나은 수행을 보여준대. 자, 그러면 뒤따라 나오는 내용은 알고리즘이 더 나은 수행을 보여주는 모습이 나와야겠죠? 예를 들어서, algorithm, 이러한 알고리즘은요, have proved some accurate than humans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인간보다 더 정확하다는 것을 증명해내었다라고 말해주고 있어. 바로 앞에서 뭐라 그랬어? 가장 단순한 알고리즘이 그 인간이 하고 있는 전문가의 판단보다 outperform, 더 나은 수행을 하고 있다고 했잖아. 즉, 더 정확한 정보를 말해준다라고 하는 A번 맞겠습니다. 자, 그런데 언제 인간보다 더 나은 판단을 하게 되냐면요. In predicting whether a prisoner released on parole will go on to commit another crime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얘들아, 문장 구조 한번 조금 멀리서 볼까? at or이라고 하는 이 접속사를 기준으로 해서 in predicting whether, in predicting whether이라고 하는 두 가지 똑같은 형태가 지금 반복해서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치? 자, 그래서 어떤 경우에 인간보다 더 정확한 판단을 내리게 되냐면 어느 것을 예측하는 데 있어서 그 가석방으로 풀려난 그 prisoner, 어떻게 보면 이제 그 가둬져 있는 사람들이죠. prisoner, 수용되어져 있던 사람들인데 가석방으로 풀려난 이런 범죄자들이 will go on to commit another crime, 다른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있는지 없는지를 예측하는 데 있어서 알고리즘이 훨씬 더 뛰어난 능력을 보여줬다고 합니다. 혹은 in predicting, 뭐를 예측하는 데 있어서 A potential candidate will perform well in a job in the future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미래에 그 잠재적인 후보자가 정말 그 미래의 과업을 잘 수행할지 안 할지에 대해서 예측하는데 알고리즘이 더 정확하게 예측했다라고 말해주고 있어. 누구보다? 사람들보다. 그랬을 때 In over 100 studies

Across many different domains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다른 많은 영역에서 100개가 남는 연구에서요. Half of all cases, 모든 경우의 반절 정도. 지금 여기서 100개 연구라고 했으니까 한 50개 정도겠죠? 그 50개 정도의 연구에는 뭐를 보여주었냐면, simple formulas. 이때 등장하는 simple formulas 뭘까? 단순한 공식이니까 앞에서 말한 거는 단순한 알고리즘 말하는 걸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단순한 공식은요, make better. 훨씬 더 나은 수행을 했다. 지금 똑같은 얘기 계속 반복하고 있지. 그 단순한 알고리즘, 단순한 공식이라고 하는 게더 나은 수행을 했대요. Significant predictions than human expert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인간 전문가보다 예측을 하는 거, 중요한 것을 예측하는 데 있어서 더 나은 수행을 했다라고 하는 거 괜찮습니다. 자, 그리고 and the remainder, 그리고 남아있는 것들. 자, 여기서 남아있는 것들은 100개의 연구에서 지금 반절 정도만 살펴봤는데 남아있는 반절을 의미하고 있는 거겠죠. 그래서 except a very small handful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아주 적은 소수를 제외하고 나서 남아있는 것들은 무엇을 보여주었다? Show a tie 라고 하면 얘들아 무슨 부입니다. 즉, 알고리즘과 그 인간 전문가가 무승부가 되었다는 거죠. 뭐 사이, 그둘 사이가 이제 무승부로 판결이 났다라고 하는 거지. 자, 그랬을 때 여기서 지금 계속 반복적으로 말해주는 것이 어떤 사건을 예측하는 데 있어서 알고리즘이 인간 전문가보다 낫다라고 지금 계속 설명해주고 있어요. When there are a lot of different factors involved. 자, 언제? 굉장히 많은 다른 요소들이 포함되어져 있을 때, 즉 사건이 복잡하다는 거죠. 그리고 and the situation is very uncertain. 그 상황이 뭔가 불확실할 때, simple formulas 이때 등장하는 단순한 공식, 즉 단순한 알고리즘이라고 하는 것이 이길 수 있습니다. 뭐 어떻게 함으로써? By focusing on the most important factor, 가장 중요한 요소에만 이 알고리즘은 딱 포커스를 잡는 거야. 그러고 and being consistent 그리고 어떻게 한대? 일관성 있게 그거를 이끌어 간대. 그런데 얘들아, while 사람은요, human judgment is too easily influenced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인간의 판단이라고 하는 거는 너무 쉽게 영향을 받는 거지. 뭐에 의해서 너무 쉽게 영향을 받아? Particularly salient and perhaps irrelevant consideration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특히나 두드러진 부분에만 너무 초점을 맞추게 되는 거야. 그리고 심지어는 irrelevant consideration, 무관한 고려 사항에도 막 집중을 하게 되면서 너무 쉽게 영향을 받게 되는 거지. 그랬을 때 가장 단순한 알고리즘은 중요한 내용에만 딱 집중을 하고 그걸 일관성 있게 끌고 가는데 인간 전문가들은 너무 다른 요인들에 의해서, 즉 심지어는 irrelevant, 관련성이 없는, 즉 중요하지 않은 거에 너무 초점을 맞추면서 영향을 많이 받게 된다라고 말해주고 있으니까 C 괜찮습니다. 자, 그랬을 때 a similar idea is supported. 자, 이런 비슷한 생각이 어떤 지지를 받게 되는데요. By further evidence, 더 나아간 그 증거에 의해서 지지를 받게 된다고 합니다. 자, 어떤 증거가 있냐면 that checklist can improve the quality of expert decisions in a range of domains.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체크리스트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여러분들 스터디 플래너 쓰시면 그것도 다 하나의 체크리스트거든요. 내가 오늘 이거를 했고 이거는 못했고 이렇게 체크해 나가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체크리스트라고 하는 것은요, 증진시켜 줄수 있대요. 무엇을 증진시켜 줄수 있냐면 인간 전문가의 그 결정의 질을 높여줄 수 있다고 합니다. 굉장히 다양한 방면에서. 자,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품질이 높아질 수 있느냐면 by ensuring that 무엇을 보장해 주는 거야? 이 체크리스트를 쓰는 거는 뭐를 보장해 주는 거냐면 important steps or consideration aren't missed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아, 중요한 단계나 중요한 고려 사항들이 놓쳐지지 않는 걸 보장해 주는 거지. 왜? 내가 다 써놨으니까. 자, 그랬는데 어느 상황에서 놓쳐지지 않게 만들어 주냐면요. When people are feeling relaxed 이라고 나오고 있어. 사람들이 편안한 감정을 느낄 때 이런 중요한 것들이 놓쳐지지 않게 만들어 준대. 얘들아, 너네 한번 생각해 봐. 너무 편안한 상황이야. 모든 게다 평화로워. 라고 하는 상황에서 뭔가 중요한 거를 잊어버려요?
아니죠. 너무 상황이 복잡하고 일이 많고 할때 내가 해야 될 것들을 까먹잖아요. 자, 그러니까 이때 너

relax라고 하는 표현이 와서는 안 되고, 어떤 상황에서 뭔가 해야 될 일이 너무 많고 과업들이 마구마구 쌓여져 있을 때 중요한 것들을 까먹지 않도록 보장해 주는 것이 체크리스트다라고 지금 설명해 줘야 되니까 overloaded라고 하는 표현으로 바꿔주실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할 일이 산더미만큼 쌓여져 있을 때 사람들이 까먹지 않도록 도와주는 게 뭐다? 체크리스트다라고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답은 D, 4번이 될것 같고요. 다음 문장 보시면요. 예를 들어서 treating patients, 어떤 환자를 다루는 겁니다. In intensive care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집중 관리를 받고 있는 환자를 다루는 것은요. can require hundreds of small actions per day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하루에도 수백 개가 넘는 그 행위를 요구하게 됩니다. 그치? 집중 관리를 받고 있는 그 환자의 경우에는 수백 개가 넘는 그런 행동을 요구하기도 하는데, and one small error could cost a life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하나의 조그마한 실수도 그 사람을 죽게 만들 수도 있는 거죠. 즉, 굉장히 과업이 많은데 하나하나가 굉장히 중요하니까 여기서 뭐 해라? 체크리스트 작성해라. 이런 내용이 나오겠죠? 그랬을 때 using checklist, 체크리스트를 사용하는 것은 뭐 하기 위해서? 보장하기 위해서래요. No crucial steps are missed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중요한 단계가 없어지는 것, 즉 중요한 단계가 놓쳐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체크리스트를 사용하는 것은 has proved to be remarkably effective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자, 증명해 왔대요. 매우 효과적이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해 왔대. 그치, 얘들아. 하나라도 놓치면 안 되는 상황에서 체크리스트를 사용하는 것은 당연히 효과적이었겠죠. 특히나 어떤 분야에서 in a range of medical context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 어떤 의학적인 맥락에서 또한 굉장히 effective, 효율적이었을 것이다. 라고 하니까 E도 맞습니다. 자, 뭐로부터 from preventing live infections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당면한 infection이라고 하면 감염이잖아요. 감염을 예방하는 거로부터 폐렴을 줄이는 것까지 굉장히 유용했다라고 설명해주고 있으니까 오케이, 이도 괜찮은 표현입니다. 자, 그랬을 때이 지문 한 문장으로 정리를 해보자면 자, 복잡하고 불확실한 상황에서 알고리즘이라고 하는 거. 즉, 우리 인간이 복잡하고 불확실한 상황에서는 알고리즘보다는 덜 정확하다고 했었어. 그러니까 복잡하고 불확실한 상황에서 알고리즘이라고 하는 것은요, 인간의 판단을 방해하는 무관한 요소를 배제해서 더 정확한 예측을 내놓는다라고 하는 게첫 번째 전반부의 내용이었습니다. 그쵸? 그래서 이러한 알고리즘은 더 인간보다 정확한 예측을 내놓게 되는데, 전문가가 업무에서 과도화, 즉 과부하가 되었을 때 effective checklist, 효과적인 체크리스트를 사용하면 치명적인 실수를 방지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게그 다음 후반부의 내용이었습니다. 그쵸? 그래서 그 내용이 크게 두 가지로 나뉘어서 앞부분은 알고리즘이라고 하는 것이 인간의 판단보다 정확하다라고 하는 내용이었고, 인간의 업무가 너무나도 많을 때 인간의 업무를 정확하게 처리하기 위해서는 효과적인 체크리스트를 사용해야 된다라고 하는 게 뒷부분의 내용이었습니다. 자, 그럼 한 방에 정리 다 되셨죠? 자, 그러면 우리 다음 지문으로 한번 넘어가 볼 거고요. 23번 문제. 2022학년도 10월 학력평가 30번 문제 되겠습니다. 첫 번째 문장부터 한번 살펴보면요. Musical performers and their label union did not perceive early recordings as a threat to their livelihood 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음악 연주자, 그리고 그 음악 연주자의 노동조합 같은 경우는요, 인지하지 않았대. 무엇을? Early recording, 초기의 녹음본이라고 하는 것을 그들의 생계를 위협하는 것이라고 여기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자, 이때 등장하는 musical performers 같은 경우는 그러면 녹음본을 연주하는 사람이 아니라 라이브 음악을 하는 사람들이었겠지? 자, 그래서 이렇게 음악을 수행하는 사람들과 그 음악을 수행하는 사람들의 노동조합은 처음으로 등장하게 된 녹음본이라고 하는 것을 그들의 라이브 생활, 즉, 여기서 말하는 livelihood는 생계죠. 그들의 생계를 위협하는 것으로 인식하지 않았는데, 왜 인식하지 않았어? Because the recordings were mostly of poor quality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대부분 녹음본은요 굉장히 질이 안 좋았기 때문이래. 그러니까 아유 녹음본은 절대 내 생계를 위협할 수 없어라고 생각을

거죠. 자, 근데 it was not long before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자, 오랜 시간이 지나지 않았다 라고 해석할 겁니다. 자, 하지만 오랜 시간이 지나지 않아서 이 음악가들은 began to wonder, 궁금해지기 시작한 거죠. 뭐가 궁금해지기 시작했냐면 whether recordings of popular artists or songs would undermine the demand for live music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진짜 유명한 가수 그리고 진짜 유명한 곡의 녹음본이 이때 녹음본은 절대 위협적이지 않을 거라고 했는데 진짜 유명한 가수 그리고 진짜 유명한 그 곡의 녹음본이 would undermine 저해할까 우리들의 live music 우리가 하는 그 라이브 음악의 수요를 저해하게 될지가 궁금해지게 된 거죠. 그쵸? 자, 그랬을 때 얘들아 undermine 저해하다 라고 나왔는데 위에서는 사실 전혀 저해할 수 없었는데 이 후반부에 가게 되면서 어떻게 하게 되었다? 시간이 오래 지나지 않아서 음악가들은 이 사실이 궁금해지게 됐다고 하니까 오케이, undermine 저해할지 말지에 대해서 궁금하게 되었다. 1번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랬을 때 하지만 for a time 당분간은요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recorded music 이렇게 녹음된 음악이라고 하는 것은 was too scratchy to pose a serious threat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하지만 오랜 기간 동안 이 녹음본의 음악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도 긁는 소리가 많이 났대요. 뭐가 되기에는요? To pose a serious threat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 라이브 음악을 하는 사람한테 위협이 되기에는 너무 긁는 소리가 많이 난 거죠. 그럼 누가 듣겠어요, 여러분? 라이브 음악을 듣겠지. 그쵸? 자, 그래서 even though, 비록 it played in commercial places, 그 녹음본이라고 하는 것이 상업적인 장소에서 연주되어지기는 했지만 and offer a few performance, 그리고 몇몇 음악을 하는 사람들에게 방법을 제공해 줬대요. 어떤 방법을 제공해 줬냐면 to supplement their income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들의 수익을 보충할 수 있을 만한 방식을 제공해 주기는 했지만 그래서 자 몇몇 음악가들은 이걸로 먹고 살기도 했겠지. 그러니까 그들의 수익을 보충하다 라고 하는 설명은 맞는 설명이겠지. 그래서 몇몇 음악가들은 이걸로 먹고 살기도 했지만 여전히 그 녹음본이라고 하는 음악은 너무 긁는 소리가 많이 났다 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네. 자 그랬을 때 additionally 이에 더해서 during the early days of recording 이러한 녹음의 초기 단계에서는 radio station 그 라디오 방송국은 preferred 무엇을 선호했대요? Using live musicians on their programs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자 라디오 방송국들은 오히려 라이브 음악들 라이브 음악을 하는 사람들을 프로그램에 쓰는 것을 선호했대. 왜 그랬을까 얘들아? 지금 녹음본을 쓰니까 너무 긁는 소리 나고 지지직거리는 소리 나잖아. 그러니까 당연히 라이브 음악을 하는 사람들을 쓰는 거를 선호했겠죠. 오케이. 자 그러면 3번까지도 지금 무난하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자 그랬을 때 sound from live performances 자 라이브 공연을 통해서 나오는 소리 같은 경우는요 was better quality 훨씬 더 품질이 좋았대. 그러면 앞에서 나오는 3번 또한 역시 괜찮다라고 double check 다시 한번 체크해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라이브 음악을 하는 거로부터 나오는 그 소리라고 하는 것은 훨씬 더 품질이 좋았고 and stations at this time rarely use recordings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이때 당시에 방송국들은요 거의 뭐를 쓰지 않았다? recordings 그 녹음된 본을 쓰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지. 왜? 라이브 음악을 통해서 훨씬 더 소리 품질이 좋잖아. 그러니까 이거 썼겠지. 그랬을 때 방송국들은요, rejected, 거절했다고 합니다. Union demands for employment and decent wages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방송국들은 거절했대. 얘들아, 뭐를 거절했는지 한번 살펴볼 건데 union, 이때 등장하는 노동조합 있잖아.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지 않아? 이때 나오는 노동조합은 누구의 노동조합이야? 앞에 나오는 라이브 음악을 하는 사람들의 노동조합이야. 근데 이 사람들이 무엇을 요구했냐면요. For employment. 우리 좀 써주세요. 고용. 그리고 and decent wages 이라고 하면 적절한 임금을 주세요 라고 하는 그 수요를 거절할까 얘들아? 라이브 음악을 하는 사람들이 우리 방송국에 와가지고 공연을 해줘야 돼. 그러면 우리 고용해주세요. 우리에게 적절한 임금을 주세요 라고 하는 그러한 demand 요구를 거절하는 게 아니라

뭐 했을 거야? 존중해 줬겠죠. 그러면 이때 rejected가 아니라 respected이라고 하는 표현으로 바꿔서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얘들아. 그런데 선생님이 가끔 이제 듣는 질문이 있는데, 쌤, 그러면 무조건 respected이라고 하는 표현만 써야 돼요? 라고 물어보신다면 아니에요. 일맥상통하게 내용이 잘 흘러갈 수 있으면 다른 단어로 바꿔보셔도 되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바꿔볼 수 있는 여러 단어들은 스스로 한번 영어 단어장을 보면서 찾아봐야 돼요. 여기서 어떤 내용이었냐면, 이 방송국들은 그 노동조합의 요구를 존중해 주었다. 근데 얘들아, 받아들였다도 되잖아. accepted를 써도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 문맥에서 다양한 단어가 쓰일 수 있구나라고 하는 거는 스스로 한번 찾아보면서 여러 단어들을 넣어보는 그런 시도를 하셔야지 여러분 영어 실력이 높아집니다. 아셨죠? 그래서 쌤이 지금 제공해주는 거는 respected이라고 하는 한 가지 단어지만 여러 가지 단어가 올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 반드시 머릿속으로 생각해 두세요. 자, 그랬을 때 왜 그런 거냐면요. The alternative use of recording 이라고 나오고 있잖아. 그 라이브 음악을 안 쓰면 그 대안으로는 뭘 써야 돼? Recording, 그 녹음본을 써야 되는데 그 녹음본이라고 하는 것이요. was even less attractive. 심지어는 너무 덜 매력적이었기 때문에 이 지금 라이브 퍼포먼스, 그 라이브 공연을 하는 사람들이 요구하는 그 요구는 받아들여졌겠지. 존중되어졌겠지. 오케이. 그래서 4번 이 틀린 표현 되겠고요. They made it forced to employ orchestras. 그 방송국들은요. 어떤 노력을 했냐면요. 오케스트라, 밴드, 그리고 보컬리스트, 그 가수들을 초청하는 거, 고용하는 노력을 했다고 합니다. To perform on radio program. 그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공연할 수 있도록 공연하는 데 노력을 기울였다. 자, 그래서 there are relative balance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상대적인 균형을 이루게 된 거죠. 무엇과 무엇 사이의 균형을 이루게 되었냐면요. 자, 라이브 음악과 그리고 technology in the early innovation stages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초기 혁신 단계에서는 이런 기술과 그리고 라이브 음악 사이의 균형을 어느 정도 이루게 되었대. 완전 초기 단계에서는 라이브 음악만 했는데 자 조금씩 발전하게 되면서 기술과 그리고 라이브 음악 사이에 균형을 이루게 되었고요. With increased improvement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점점 높아진 발전. 자, 뭐에 있어서 점점 발전이 일어나게 되었냐면 electrical recording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이런 전기 recording 여기서 말하는 녹음본이죠. 이렇게 전기 녹음본이 점차적으로 발전되게 됨에 따라서 자, 그럼 얘들아, 녹음본이 발전했대. 그럼 이때 등장하는 balance, 균형이라고 하는 거는 바뀔 수 있는 거 아니야? 라이브 음악이 줄어들고 결국에는 기술이 조금 더 높아질 수 있었겠지. 왜? 지금 품질이 향상되고 있잖아. 자, 그래서 이런 사이에 balance는요, however, This balance soon change 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이때 앞서서 이루고 있던 라이브 음악과 그 녹음본 사이의 균형은 곧 바뀌게 되었다 라고 하는 거니까 오케이 5번도 맞는 표현 되겠습니다. 맞죠? 자 그랬을 때 이 내용 한 문장으로 정리해보면 어떻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까? 초기 녹음본이라고 하는 것은 음질이 너무 낮았어. 지지직 소리가 났단 말이야. 그래서 라이브 음악의 수요를 undermine, 약화시킬 정도로 위협적이진 않았죠. 그래서 라이브 음악의 수요가 높았단 말이야. 그래서 방송국은요, 녹음 대신에 라이브 연주자를 더 preferred, 선호했다. 자, 그런데, 그리고 노조의 요구를 respected, 존중해 줄 수 있었다는 거죠. 왜? 여기서 말하는 노조가 누구야? 라이브 음악을 하는 사람들이잖아. 그래서 그 사람들의 요구를 존중을 했는데 점차적으로 이 녹음본의 음질이 높아지게 됨에 따라서 기술과 실현 사이의 균형이 뭔가 변화가 일어나게 되었다. 라고 하는 내용으로 흘러갔습니다. 맞죠? 자, 그랬을 때 우리는 24번 문제로 한번 넘어가 보게 될 거고요. 2022학년도 3월 학력 평가 30번 문제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 어떻게 시작하고 있냐면요. Just as there is a tendency to glorify technological progress 이라고 나오고 있어. 얘들아, just as 라고 하는 표현에 지금 밑줄이 그어져 있습니다. 뭐뭐인 것처럼 이라고 쓰여져 있거든. 여러분 이 표현 몰랐다면 같이 한번 형광펜 치고 뭐뭐인 것처럼 이라고 한번 써볼 겁니다.
자, 모인 것처럼 there is a tendency,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기술적인 발전을 미화하는 경향이 있는 것처럼 자, 기술이 발전되게 됨에 따라서 이런 것을 미화하는 경향이 있는 것처럼 there is a counter tendency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반대인 경향이 있다고 말하는 거죠. 어떤 반대인 경향인 거냐면 to expect the worst of every new tool or machine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모든 새로운 도구, 모든 새로운 기술의 가장 최악인 점을 예측하는 그러한 counter tendency, 반대로 반대인 경향이 있다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는 거죠. 즉, 뭔가 새로운 기술이라고 하는 것을 엄청 찬양하고 미화하는 관점이 있는 반면에 그거의 최악인 점들만 예측하는 경향도 있을 수 있다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랬을 때 그 플라톤의 이러한 책에서는요, 소크라테스는요, bemoaned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한탄했다고 합니다. 뭐에 대해서 한탄했대요? The development of writing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어떤 쓰기의 발달에 대해서 한탄했대. 자, 얘들아, 그럼 이때 발달이라고 하는 게 괜찮은지 한번 살펴보자면 앞에서 무슨 내용이 나왔어? 어떤 발전의 이야기가 나왔어. 그래서 progress라고 하는 키워드도 쓰여졌고요. 모든 새로운 도구, 모든 새로운 기술이라고 하는 새로운 거, 즉 발전되는 거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거든. 그러니까 이때 등장하는 소크라테스도 글쓰기의 발전에 대해서 한탄했다라고 나오는 내용 너무 괜찮습니다. 자, 그런데 1번은 괜찮다고 하고 넘어가는데 뒤에 혹시 한 번 더 나오면 크로스체크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랬을 때 he feared that 그 소크라테스는 뭐가 두려웠냐면요. As people came to rely on the written word as a substitute for the knowledge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사람들이 점차적으로 어디에 의존하게 되었냐면요. 이 글쓰기라고 하는 거에 의존하게 되었대요. 그런데 어떻게 의존하게 되었대? As a substitute for the knowledge they used to carry inside their head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들이 원래는 머릿속에 가지고 다니던 그 정보의 대체물로 글쓰기에 너무 의존을 많이 하게 됐대. 즉, 여기서 말하는 글쓰기에 너무 의존을 많이 하게 됐다는 말은 글쓰기가 발전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말이니까 1번은 확실히 맞네. 그치? 자, 그래서 사람들이 원래는 머릿속에 가지고 다니던 정보를 너무 글쓰기에 의존을 하게 되면서 they would, 그 사람들은 아마도 cease to exercise their memory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들의 기억력을 발휘하는 것을 멈출 것이다 라고 하는 걸 두려워했대. 아, 너무 모든 걸 다 적어 놓으니까 그들 스스로 기억력을 exercise 하면 발휘하다 라고 해석했거든요. 여러분, exercise 운동하다 라고만 해석한다면 이 뜻도 한번 적어 놓으세요. 그래서 사람들이 모든 걸 다 적어 놓으니까 그 기억력을 발휘하는 것을 멈출까봐 두려운 거죠. 그리고 결과적으로는요, became forgetful, 모든 것을 다 잊어버리게 될까봐 그것을 이제 두려워한 겁니다. 자, 그럼 이때 등장하는 2번의 substitute, 대체물이라고 나오고 있는데 자, 우리가 원래는 다 머릿속에 기억했던 것을 이제는 대체적으로 어떻게 쓰는 거야? 기록해 놓는다고 말해주고 있으니까 substitute, 대체하는 걸로 잘 쓰이고 있습니다. 자, 그랬을 때 and because they would be able to receive a quantity of information without proper instruction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리고 그 사람들이 무엇을 받을 수 있냐면 많은 양의 정보를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뭐 없이 적절한 교육 없이 너무 많은 정보들을 갖게 되면서 they would be thought very knowledgeable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 사람들은 매우 유식하다라고 인식될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자, 얘들아, 무언가를 항상 기록하게 되면서 기록이 가능하다는 말은 다른 사람들한테 전달이 가능하고 그 전달된 걸 읽을 수도 있다는 거잖아. 그러니까 아, receive a quantity of information, 정보의 양이 굉장히 많아진다는 겁니다. 근데 대신에 뭐 없어, 교육 없이 전달되는 정보의 양이 굉장히 많아지다 보니까 사람들이 굉장히 유식하게 생각이 되어진대. 자, when they are for the most part, 대부분의 경우에는 quite ignored, 무지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굉장히 유식하다고 인지되어진다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지. 자, 그래서 모든 것들이 많이 쓰여지게 되면서 정보를 많이 얻게 되고 그것이 결국에는 사람들이 유식하게 만들어준다
라고 말해주고 있으니까 receive a quantity of information.

information 하는 표현은 맞는 거겠죠. 많은 양의 정보를 받는다는 거니까. 자, 그랬을 때 소크라테스가 어떤 점을 지금 두려워하는지 여러분 다 알고 있겠죠. 그랬을 때 사람들이 너무 많은 정보를 받는데 교육 없이 받게 되니까 그냥 겉모습만, 겉보기에만 유식하게 된다라고 하는 걸 두려워하고 있는 거네요. 그랬을 때 they would be filled with conceit of wisdom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 사람들은 뭐로 가득 차 있을 수 있어? 어떤 지혜의 자만심으로 가득 차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뭐 대신에? 진짜 지혜 대신에 지혜의 자만심으로 가득 차게 되는 거죠. 뭐 때문에? 글쓰기 때문에. 자, 그랬을 때 소크라테스는요, wasn't right. 올바르지 않았다. 지금 여기서 이 말은 그럼 틀렸다는 말이네. 그러면 뒤따라 나오는 이 부분이 지금 틀린 내용이 나와야 돼. 맞죠? 자, 그럼 한번 살펴볼게. 소크라테스는 올바르지 않았다. 즉, 틀렸다라고 하는 건데요. The new technology did often have the effect he feared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자, 새로운 기술이라고 하는 것이 종종 어떤 효과를 가지고 있기는 했대요. 그가 두려워했던. 즉, 사람들이 너무 겉모습만 지금 여기서 말하는 것과 같이 지혜에 자만심만 가득 차 있어 라고 하는 그가 두려워하는 영향을 가지고 있기는 했다 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어. 그러면 얘들아, 소크라테스가 두려워하는 영향이 있다며. 그럼 그가 올바르지 않은 게 아니지. 그러면 즉 여기서 말하는 거는 right이 나와야 될게 아니라 wrong이 나와야 될 겁니다. 즉 여기서 말하는 거는 소크라테스는 틀리지 않았다라고 지금 설명해 줘야 되는 거지. 왜? 새로운 기술이라고 하는 것은 종종 그가 두려워하는 영향, 두려워하는 효과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소크라테스는 틀린 게 아니야. 틀린 거는 아니지만, but he was short-sighted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는 굉장히 근시안적이었던 거죠. 즉, 너무 앞부분만 본 거야. 그는요, he couldn't foresee, 예견할 수 없었다고 합니다. 자, 너무 근시안적이니까 예견할 수 없었다라고 하는 거, 5번도 한 큐에 해결할 수 있겠네요. 자, 그랬을 때 그는 너무나도 근시안적이어서 뭐할수 없었다? 예견할 수 없었대요. The many ways that writing and reading would serve to spread information, spark fresh ideas, and expand human knowledge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너무 앞만, 근시안적인 시야만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뭐를 예견할 순 없었대요? 많은 방식은 방식인데 글쓰기와 그글쓴 것을 읽는 것이 세 가지 역할을 할수 있었다는 것을 예견할 수 없었다라고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이런 글쓰기와 읽기라고 하는 것이 serve to spread information, 정보를 확산시키는 데 역할을 했고요. 두 번째, spark fresh ideas. 어떤 거를 역할을 했대? 뭔가 새로운 아이디어가 발생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었고요. 세 번째, expand human knowledge, if not wisdom.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지혜는 아니더라도 인간의 지식을 확장할 수 있다라고 하는 많은 방식을 예견하지는 못했다라고 말해주고 있죠. 자, 그러니까 우리 이 질문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소크라테스는요, 쓰기 기술이 기억의 substitute, 대체물이 되어서 인간이 외면적인 지식에만 치중하게 만들 것이라면서 문자의 발전을 어떻게 말했어? 부정적이게 말했지. 여기서는 bemoaned라고 하는 한탄하다라고 하는 표현이 등장했었습니다. 그래서 아, 쓰기 기술이 뭔가 안 좋은 것 같아라고 말을 했지만 독서와 쓰기가 지식을 확장하고, 맨 마지막 문장이었죠. 지식을 확장하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spark, 촉진해내는 순기능을 foresee, 예견하지는 못했다라고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오늘의 마지막 문제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25번 문제고요. 2022학년도 3월 학력평가 42번 문제죠. 자, 첫 번째, 어떻게 시작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In what a plant knows. 얘들아, 지금 이탈릭체로 되어져 있으니까 이 부분을 해석하실 필요는 없어요. 뭔가 책 이름 정도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what a plant knows라고 하는 그 책에서는요, the biologist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생물학자인 이 사람은요, describes 무엇을 묘사했냐면 sophisticated information processing capacity라고 하는 것을 묘사했다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어. sophisticated 이라고 하면 굉장히 뭔가 세부적인 면밀한 이런 뜻이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세심한 information processing

정보 처리 능력이라고 해가지고 조금 의아하다라고 생각을 하긴 했었어요. 자, 어떤 내용이 펼쳐질지 한번 살펴보자면, Plant, not only A, but also B라고 하는 수거 표현 바로 보이실 겁니다. 자, 식물은요, 뭐할 뿐만 아니라, not only follow the sun by bending their stems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들의 줄기를 구부림으로써 해를 따라갈 뿐만 아니라, 그쵸? 여러분, 해바라기 같은 거 한번 보시면, 해가 이동함에 따라서 그 줄기를 구부린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그쵸? 그래서 식물들은요, 뭐를 구부릴 뿐만 아니라 본인의 줄기를 뭐 하기 위해서? 해를 따라가기 위해서 구부릴 뿐만 아니라, They align their leaves in such a way 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러한 방식으로 그들의 이파리를 배열한다, 정렬한다 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때 등장하는 그러면 얘들아, in such a way는 뭘까? 이러한 방식으로. 앞에서 나오고 있는 해를 따라가는 방식으로 그들의 잎사귀를 정렬시켜 놓는데.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얘들아, 해가 여기에서 뜨면 그 식물 같은 경우는 이파리를 어디에다가 놓는다는 거야? 배열한다는 거야? 여기다가 이파리들을 배열한다는 거죠. 자, 어떤 as to maximize exposure to light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뭐 하기 위해서? 그 빛에 대한 노출을 최대화하기 위해서. 얘들아, 빛에 대한 노출을 최대화하는 거 맞아? 맞지. 그래서 이 빛을 더 많이 받기 위해서 본인의 이파리들을 그 햇빛 쪽으로 지금 정렬해 놓는다고 하는 거니까 maximize라고 하는 표현 너무 잘 나왔습니다. 그래서 빛에 대한 노출을 높이기 위한 거, 최대화하기 위한 것인데, and thereby 그렇게 함으로써 promote growth. 결국에는 뭐 하기 위함이야? 성장하기 위함이죠. 더잘 자라나기 위해서 해 쪽으로 뭔가 줄기를 꺾기도 하고 이파리를 이쪽으로 배열하기도 한다는 겁니다. 자, 이거를 이 저자는 움직임, 식물의 움직임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랬을 때, some plants, 몇몇 식물들은요, actually anticipate sunrise from memory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몇몇 식물들은 그 기억을 통해서 해가 뜨는 것을 예측한다고 합니다. 아, 한 6시쯤 되면 이제 해가 뜨겠지라고 예측을 하기도 한대요. 뭐를 통해서? 기억을 통해서. And even when deprived of solar signals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이런 태양계의 신호가 결핍되어져 있을 때도, 즉 뭔가 실험자가 어떤 암실에 가둬놨어, 식물을. 그러면 이때 해가 뜨지 않을 거잖아. 이러한 상황에서도 retain this information, 이런 정보를 가지고 있는데. 아, 6시쯤 되니까 아, 해가 뜰것 같은데 라고 하는 정보를 가지고 있는다고 합니다. For several days, 며칠 동안은. 그러니까 얘들은 기억력도 가지고 있다라고 지금 설명해주고 있네요. 자, 그런데 In Brilliant Green이라고 나오고 있는 이 책에서는요, 이 저자, 그리고 이 저자는요, argue that 뭐라고 주장을 하냐면, 얘들아, 모든 거 하나하나 이름을 다 해석하실 필요 없어요. 그래서 이 책에서 이 저자와 이 저자는 뭐라고 말해주고 있냐면요. Plant possesses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자, 식물들은 possess, 가지고 있는데, not only A, but also B. 이제 구문 표현 보이시죠? 무엇뿐만 아니라 무엇을 가지고 있다라고 지금 설명을 해주고 있냐면요. The sense of sight, touch, smell, and hearing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어떤 보이는 거, 감각으로 느껴지는 거, 냄새를 맡는 거, 그리고 귀로 듣는 거와 같은 감각뿐만 아니라, but also more than a dozen other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뭔가 열몇 개 정도 되는 더 많은 감각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인간이 가지고 있지 못한. 즉, 인간이 없는 다른 감각 능력도 가지고 있다라고 지금 설명해주고 있네. 자, 얘들아, 앞에서 나오는 게다 뭐야? Sight, touch, smell, hearing이라고 하는 게다 감각이잖아. 그치? 자, 그런데 이런 감각뿐만 아니라 인간이 가지고 있지 못한 다른 감각들도 있다라고 지금 설명해주고 있는데, 얘가 맞는지 한번 보자면요. 예를 들어서, the roots of plants, 그 식물의 뿌리 부분은요, sense, 느낄 수 있습니다. 자, 얘들아, 느낄 수 있다고 했잖아. 그러면 지금 여기 B번에 등장하고 있는 sensory capacity가 맞는 내용이겠죠. 그래서 그 감각 능력, 이라고 하는 것이 있다라고 볼수 있겠는데, 인간이 가지고 있지 못한 감각 능력을 가지고 있대. 예를 들어서 그 식물의 뿌리 같은 경우는요, 무엇을 느낄 수 있냐면 미네랄과 물의 함량을 느낄 수 있다고 합니다. 어디에서? 그 토양이 가지고 있는 미네랄.

그리고 그 물의 함량에 대해서 느낄 수 있고요. And alter, 바꿀 수 있대. Their direction of growth accordingly. 이에 따라서 그들의 성장 경로를 바꿀 수도 있다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어. 그러니까, 뭔가 내가 뿌리를 내리고 있었는데 이쪽 땅에 더 물과 미네랄 함량이 많으면 뿌리를 이쪽으로 더 많이 뻗어낼 수도 있다라고 지금 설명해주고 있는 거죠. 그랬을 때, some are reluctant to, 몇몇 사람들은 reluctant to라고 하면 뭐뭐 하기를 꺼려하다라는 뜻이잖아요. 몇몇 사람들은 뭐 하기를 꺼려하냐면, label plant movement as behaviors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이런 식물의 움직임을요, 행동으로 명명하는 것을 꺼려한대. 자, 왜 행동으로 명명하는 걸 꺼려 하냐면, since they lack nerves and muscles. 그 식물들은 신경이나 근육이 없기 때문에 이런 움직임들을 행동이다라고 명명하는 것을 꺼려 한대. 그치? 얘들아, 여기서 nerves, 신경이나 근육이 없기 때문에 꺼려 한다라고 하는 지금 문맥이 너무 잘 매끄럽게 나가고 있죠. 하지만, Just as they able to breathe without lungs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식물들이 폐라고 하는 거 없이 숨을 쉬기도 하고 그리고 digest nutrients without a stomach 배 없이도 영양분을 소화를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plants have the ability to move 그 식물은 움직일 수 있는 능력이 있다 라고 지금 저자는 꾸준히 똑같은 말을 이어가면서 해주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we should not dismiss. 우리는요, 묵살해서는 안 됩니다. 즉,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라고 좀 설명해 주고 있어. 무엇을 묵살해서는 안 되냐면, the absence of behavior capacity in an organism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 유기체에 움직일 수 있는 능력의 absence 하면 부재거든요? 얘들아, 방금 앞 문장에서 뭐라고 했었어? 식물들은 움직일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했어. 그러면 다음 문장에선 뭐라고 생각해야 돼? 식물에 이런 움직일 수 있는 능력을 묵살해서는 안 된다라고 나와야지 맞잖아. 그래서 여기서는 absence가 아니라 무슨 표현으로 바꿔야 된다? presence라고 하는 존재라고 하는 표현으로 바꿔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식물이라고 하는 유기체가 가지고 있는 행동의 역량이라고 하는 것의 존재를 묵살해서는 안 된다라고 가야지 맞겠죠. 자, simply because it lacks the physiological mechanism. 그것이 단순히 생리학적인 기제, 생리학적인 메커니즘이 없다고 해서 뭐를 무시해서는 안 된다? 이러한 행동적인 능력의 존재를 무시해서는 안 된다로 바꾸면 좋겠죠. 자, 그랬을 때, plants clearly sense the environment, learn, store information, and use that information to guide movements. They behave 이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자, 식물은요, 명백하게 그 환경을 sense, 감지하고 있고요, 배우고요, store information, 정보를 저장하기도 하고, use that information, 그 정보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뭐 하기 위해서? To guide their movements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들의 움직임을 지도하기 위해서 그 정보를 사용하기도 하는 거죠. 여기서 저자가 진짜 말하고자 하는 바는 뭐예요? 식물이라고 하는 것은 behave, 진짜 행동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one might say that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할 수도 있대요. There is a certain intelligence to their behavior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심지어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하기도 한대요. 어떤 지능이라고 하는 것이 있다라고 말하기도 한대. 뭐에 있어서? 그 식물의 행동에 있어서 지능이 있다라고 말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왜? 스스로 판단해서 움직이잖아요. 이쪽에 더 물이 많다. 이쪽에 더 미네랄이 많다. 하면 이쪽으로 뿌리를 내리는 그 행동을 하니까 어떤 사람은 지능이 있다라고까지 말을 하는데요. This is true. 자, 지능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라고 말해주고 있지. 자, 모인 한, intelligence, 지능이라고 하는 것이 정의되어지는 한, 어떤 측면에서 정의되어지냐면요. The ability to solve problems through behavior interaction with the environment. 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자, 환경과의 상호작용, 즉, 행동적인 상호작용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의 측면에서 지능을 바라본다면, 정의한다면, 이렇게 한다면, 우리는 그 식물이 지능을 가지고 있다라고 판단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rather than,
with respect to mental capacity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정신적인 능력의 측면에서만 보지 말고 지능을 뭐라고 본다면 그 환경과의 행동적인 상호작용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의 측면에서 본다면 식물도 무엇을 가지고 있을 수 있다? 지능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있을 수 있다라고 지금 저자는 계속 반복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때 환경과의 상호작용이라고 하면 이 상호작용 맞니? 맞지. 왜냐하면 이 환경과의 상호작용이라고 하는 게 뭐야? 내가 햇빛이 부족하니까 햇빛을 더 얻기 위해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상호작용하면서 발전하고 그쪽으로 뿌리를 내리기도 하고 그쪽으로 줄기를 꺾기도 하는 그런 상호작용을 말하는 거니까 2번도 괜찮습니다. 자, 그러면 이 지문을 한 문장으로 정리를 해보자면 식물은 비록 신경이나 근육과 같은 physiological mechanism, 생리적인 mechanism, 기제 같은 것은 없지만 환경을 인지하고 그리고 정보를 저장해서 빛 노출을 극대화하는데 환경과의 뭐를 한다? 이게 중요한 표현이죠. 환경과의 상호작용을 한다. 그래서 문제를 해결하는 뭐가 있다? 이 저자는 intelligence, 지능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 그래서 그것은 행동, act라고 하는 것, behave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게 된다라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도 기출문제 푸느라 너무너무 수고 많으셨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른 기출문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

0: 세상이 찾아낼 수 없는 곳. 그러나 간절하게 그 세상에서 살고자 하는 마음.
1: 부활의 희망 속에 우리 잠든 교우들과
0: 깊은 동굴 속 은밀한 공간은 기도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1800년대 박해의 시절을 견뎌낸 이 땅의 천주교 신자들이었다.
1: 십자가를 시복하셨죠. 그 위에 하느님의 종 124위가 지금 가경자로 이렇게 계시죠. 그 가경
0: 울주군은 천주교 성지순례의 고장이다. 영남 알프스 험준한 골짜기마다 이 땅에 천주교가 지나온 혹독한 역사가 남아있다. 200년 전 전국 각지에서 박해를 피해 숨어든 신앙인들. 그들이 견뎌온 시간은 교우촌, 순교지, 건축물 등으로 남아 우리 천주교의 역사가 되었다. 울주군 곳곳의 유적지는 성지순례의 길이 되었고 소중한 문화유산을 만나는 기회가 되었다. 혹독한 박해와 수많은 순교가 이어지던 1840년 더 깊고 은밀한 곳으로 신앙인들은 숨어들었다. 그 최후의 은신처였던 중림굴. 28년간 100여 명 신앙인들의 거처였다. 절박했던 동굴에서의 생활은 당시 미사를 집전했던 최양업 신부를 통해 전해졌다.

0: 중림굴은 140년이 지난 1986년에야 신자들에 의해 발견되었다.
1: 그 우리 원당 교우가 옛날 얘기에 숯을 많이 굽었어요. 그 숯가마에 그 숯 굽었는 거를 자기가 이제 저다 날려가지고 그 운임을 받아가 세월을 했는데 그 사람이 아 거기에 굴이 하나 있더라. 그게 확실히는 모르겠는데 거기에 있더라. 이래가지고 그 중립을 찾았습니다. 초양의 시모님 그

0: 서안에 마지막 서안에 앞에 죽이만 있고 굴이 있다 이래가지고 죽이 그렇게 돼가 있거든요. 그 안에 그 물건 발견할 때는 나무창도 있고 뭐 구이고 썩는 그런 물건도 있고 여러 가지 있었답니다.
1: 모진 박해 속에서도 신앙을 지키고 삶을 지키고자 했던 사람들. 중림굴에서는 그들이 지켜온 것들을 되새기며 매년 기념미사를 올린다.
2: 중림굴에 가보면 어려웠던 시대의 신앙 선조들의 그 정신과 얼을 엿볼 수 있고 그리고 오늘날 그곳에서 1년에 한 번씩 기념미사를 봉헌함으로써 현재 가톨릭 신자들이 다시 한번 그 정신과 얼을 함양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의 장소이기도 합니다.
1: 중림굴은 신앙인들에게 더욱 특별한 성지다.
0: 이는 험한 산속에서 이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모이가 신앙생활을 했다 하는 거 이거는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런 사건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참 미사를 들이봐도 너무나 그 선조들이 위대하다 하는 걸 느낄 수 있어요. 우리 선조들이 해놓은 그 수고가 헛되지 않게 우리가 계속 그 뒤를 이어나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뭐 이것을 아주 기쁘게 미사를 드립니다.
1: 한국의 천주교는 세계에서도 유례를 찾기 힘든 박해와 순교의 역사를 지나왔다. 100년에 걸친 박해가 이어지는 동안 숨어든 사람들을 품어주었던 땅. 사람들은 이곳에서 신앙을 이어갔고 공소라는 공간을 만들었다. 그 중에서도 살티마을 공소는 당시 영남 지역 신자들이 이곳에 오면 살 수 있다고 해 살티라 불렀다 전해진다. 박해 시절에 생겨나 오랫동안 신앙의 구심점이었던 살티 공소는 이제 그 기능은 멈췄고 공간만 남아있다. 공소는 신부님 없이 신자들끼리 모여 신앙생활을 했던 특유의 공간이다.
2: 예전에는 한국에 가톨릭 사제들이 부족하다 보니까 신앙 공동체의 신부님들 한 분 한 분을 파견할 수가 없었죠. 그러다 보니까 교우들 스스로가 자체적으로 주의를 지내고 또 신앙생활을 이어갈 수 있는 그 공소 예절이라는 것을 이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생겨난 것들이 공소라는 개념들입니다.
1: 1800년대부터 1950년대까지 울주군 곳곳에 수십 개의 공소가 지어졌는데 현재는 8곳만 남아있다. 도시화의 물결 속에 공소는 점차 잊혀진 공간이 되었다. 하지만 잊힐 수 없는 역사의 현장으로 다시금 공소를 찾고 있다. 살티 공소 뒤쪽에는 순교자들의 성지가 자리하고 있다. 수많은 순교자들의 희생을 기리는 것. 신앙을 넘어 역사를 기억하는 이들 모두의 마음일 것이다. 울주군에서 걷는 성지 순례길은 아픔을 위로하고 오늘의 삶을 되돌아보는 성찰의 길이다.
2: 현대에 와서 이 공소가 제대로 된 기능과 역할은 하지는 못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신앙선조들의 뻘과 정신이 담겨있는 곳이기 때문에 우리들이 언제든지 이곳에 방문해서 그 신앙선조들의 얼과 정신을 함양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것이 편하고 또 좋다고 해가지고 다 좋은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어렵고 힘들었을 때 그 정신이 오히려 우리에게 더 많은 것을 선사해주고 또 생각나게 해주는 것 같습니다.
3: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이

0: 모든 것이 빠르게 변하는 시대. 학생들에게 항상 강조되고 있는 능력이 있으니 바로 자기주도 학습이다. 특히 선진화 방안에 맞춰 사고력과 창의융합 능력을 요하는 수학은 그 어떤 과목보다 자기주도 학습이 중요하다. 하지만 수학을 스스로 공부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이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학생들이 많다는데.
1: 학교 선생님들한테 도움을 구해서 문제를 풀어내면은 그걸 반복하면 제 실력이 되니까 저는 할 수 있다 생각합니다.
2: 어려운 문제를 맞이하면은 포기하는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저도 많이 그걸 느끼고 학원에 의지하고 있는 만큼 자기주도 학습은 좀 수학은 힘들 것 같다고 생각이 듭니다.
0: 안다는 그 자체보다 자신만의 시각으로 지식을 재조합하고 해석하는 것을 즐긴다는 오늘의 주인공. 미래의 정책 분석가를 꿈꾸는 서영양은 친구들 사이에서 자기주도 학습의 여왕으로 불리는데 자신에게 맞는 학습 시간표를 짜고 학습 활동 내용을 직접 기획해 공부했다는 서영양. 배우는 것만큼이나 스스로 익히고 활용하는 과정이 중요하다는 그녀의 수학 공부법을 공개한다.

0: 바쁜 대학생활 속 모처럼 시간을 낸 서영양이 고향을 찾았다. 그리고 도착하자마자 어디론가 향하는데.
1: 지금 어디 가는 거예요?
2: 중학교 때 제가 집에서 홈스쿨링을 했었는데 그때 자주 왔던 도서관이 여기 화정도서관이거든요. 그래서 한번 집 들르는 김에 보고 가려고 왔습니다.
0: 또래 친구들과 달리 중학교 시절을 학교가 아닌 도서관에서 보냈다는 서영양. 교과 공부 이외에 좋아하는 책 읽기와 배우고 싶은 다양한 활동을 마음껏 경험해보기 위해 부모님과 상의 후 홈스쿨링을 선택. 자신만의 공부를 시작했다. 직접 자기에게 필요한 필수 과목을 공부하고 학습에 필요한 자료와 방법을 찾아 공부한 것이다. 그래서일까 서영양의 공부 시간표는 일반 중학생들의 수업 시간표와는 달랐는데. 꼭 필요한 국영수 공부 이외에 영화보기나 사진 촬영, 인문학 강의 듣기, 도서관 가기 등 자신에게 맞는 수업들을 넣은 것이다.
2: 고등학교에 진학을 하기 전에 좀 더 제가 원하는 게 뭔지, 그리고 제가 하고 싶은 것들을 좀 더 찾아보고 싶었어요. 여행을 간다든지 아니면 뭐 사진 촬영을 하러 간다든지, 도서관에 인문 마실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그것도 매주 들으러 갔던 그런 즐거움도 있었고, 중학교에 들어간다면 교과 공부 때문에 제 시간을 가질 수 없을 것 같았어요. 그래서 홈스쿨링이 됐겠습니다.
0: 직접 보고 배우는 것이 진짜 공부가 된다는 마음으로 틈틈이 시간을 내서 다녔던 체험활동과 여행은 세상을 바라보는 시야를 넓혀주는 데 도움이 됐다. 하지만 또래 친구들과 다른 길을 간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 서영양은 든든하게 응원해주는 부모님이 있었기에 잘 해낼 수 있었다는데. 반면 부모님은 걱정되는 부분이 많았다고 한다.
3: 아이들이 학교를 보낸 이유가 사회적인 관계 이런 것도 배울 수 있거든요. 학교에서 선생님들은 이거 이런 거는 하지 마라, 저런 거는 하지 마라 이렇게 여러 가지를 가르쳐 주는데, 자기 혼자서 이제 집에서 만약 홈스쿨 하게 되면은 그런 거를 제대로 가르쳐 주는 그런 면.

0: 레퍼토리가 없잖아요. 그런 이제 사회적인 관계 이런 쪽에서 뭐 조금 부족하지 않을까 걱정되는 면이 좀 많이 있었죠.
1: 부모님은 딸의 사회성이 떨어지지 않도록 친한 친구들과 지속적으로 교류할 수 있게 도왔고 캠프 활동에 참가시켜 또래 친구들과 함께 공부하며 시간을 보내도록 지원했다. 이렇게 중학생 시절을 특별하게 보낸 서영양은 이후 고입 검정고시를 보고 고등학교에 입학. 자기주도학습의 힘으로 고등학교 3년 내내 전 과목 1등급이라는 결과를 만들어냈다. 특히 배운 것을 스스로 익히는 공부 습관은 사고력을 필요로 하는 수학 과목에서 빛을 냈는데 서영양의 자기주도학습의 큰 원칙은 매일 공부하기. 그리고 정확하게 개념을 이해할 수 있도록 자신에게 맞는 공부 방법을 찾는 것이다.
2: 처음에는 그냥 문제를 많이 풀면 내 실력이 올라가겠지 싶어서 최대한 많이 풀었는데 문제를 많이 푼다고 해서 내가 그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문제를 풀 때 바로 어떤 개념이 여기 안에 들어가 있는지 찾아내는 게 훨씬 내 실력을 키우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그렇게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1: 서영양은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학교 수업 공부 이외에 따로 기출 문제를 풀면서 개념과 문제 유형을 익혔다. 기출 문제는 이미 우수성이 검증된 것이라 생각하고 수능 수학의 유형을 접해보기 위해 진도에 맞춰 학년별 모의고사를 다운받아 풀거나 단원별 기출 문제집을 풀었는데 이때 원칙은 기출 문제 10개씩 풀기. 서영양이 몇 번의 시행착오를 겪은 후 깨달은 자신의 공부량이다.
3: 양적인 것도 중요하고 시간적인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만약에 어떤 문제의 수를 한정해 놓는다 한다 하면 자기 수준에 맞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실력이 안 되는데 너무 어려운 문제 5개를 한다면 이것도 안 될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적정한 걸 잡는 게 가장 어려울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좋지만 적정하게 문제 수를 정하는 것 이게 제일 중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매일매일 해나가는 그 체크리스트를 만들어서 그걸 지켜나가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어떤 하나를 잘하게 되려면 매일 해야 된다, 매일 접해야 된다, 자주 접해야 된다는 측면에서 당연히 그러한데 어떤 기억, 장기 기억으로 가는 어떤 방법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매일매일 해야 된다는 건.
1: 그리고 기출 문제를 푸는 공부 방법 또한 남달랐다는데 일명 기출문제 해부하기. 문제에서 제시한 조건과 연계된 개념들을 모두 찾아 적은 후 풀이 과정을 작성하는 방식으로 문제를 탄생시킨 구성 요소들을 파악하는 것이다. 특히 풀이에 필요한 개념을 찾을 때는 이미 안다고 생각하거나 사소하게 생각하는 세세한 개념들까지 정리. 풀이 순서에 맞춰 적은 후 개념과 연결된 공식이나 그래프를 활용해 문제를 해결해 나갔다. 이 과정을 통해 개념이 문제에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파악할 수 있었다.
2: 문제를 풀 때는 이제 간략하게 이게 어떤 유형에 속해 있고 또 어떤 개념들이 들어가 있는지 짧게 적었는데 나중에 세부 노트에 이제 좀 복잡한 개념들이 들어가 있는 문제들을 정리했었어요. 근데 이때 짧게만 적어놨던 개념들을 좀 더 세부적으로 펼쳐가지고 해부하듯이 적어놓게 되었습니다. 처음에 문제를 풀 때는 정적분, 미분, 그리고 극대값, 극소값 이렇게만 적어놨다면 세부 노트에 적을 때는 정적분의 활용, 어떤 공식을 사용한다 적어놓고 그리고 미분은 이런 공식을 활용한다. 극대값과 극소값은 이렇게 정의되며 보통은 이런 경우에 극소값이 최소값이 되기도 한다. 이런 식으로 좀 더 자세하게 적어놓는 방식이죠.
1: 그리고 몇 번의 복습 과정을 거치면서 해설지와 비교해 추가된 개념이나 공식, 그래프 활용 방법 등은 세부 노트에 세세하게 정리해가며 부족한 개념을 깊이 공부하고 문제 풀이 실력을 향상시켜 나갔는데 내가 더 알아야 하는 것은 없을까라는 생각으로 문제를 분석하자 처음에는 이해하지 못했던 풀이

0: 방법이 파악됐고 보이지 않았던 그래프 활용 방법 등이 보이게 된 것이다.
1: 제가 놓쳤던 개념들을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다는 거에서 가장 큰 장점인 것 같아요. 뭐 예를 들자면 제가 원래는 조합 안에서 특정한 개념을 몰랐었는데 내가 다시 한번 이 문제를 돌이켜 짚어보면서 이 문제에서는 이런 이런 공식보다는 다른 공식을 쓰는 게 더 낫겠다. 이렇게 풀이 방법이 바뀌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유형마다 어떤 개념이 있고 또 어떤 공식을 쓰면 되는지 적어 놓잖아요. 그러면 그 특정한 공식을 반복, 복습을 할 때, 이런 유형의 문제가 자주 나온다라는 걸 쉽게 파악을 할 수 있습니다.
0: 특히 기출문제 분석을 통해 몰랐던 개념이 파악되면 교과서를 중심으로 다시 공부한 후 반드시 풀이 과정을 이해하고 넘어갔다.
2: 이 한 줄이 어떤 걸 의미한다라는 것을 정확히 알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건 어느 정도 실력이 쌓여야만 가능한 일이고 그리고 실력이 있어야만 할 수 있는 공부 방법일 수가 있어요. 단점이라고 한다면 시간이 많이 든다는 거겠죠. 그리고 어떤 학생들은 이 내용이 어떤 것과 연결되어 있는지 이런 구분 짓는 것을 잘 못할 수도 있거든요. 당장은 못 푸는 문제들이 몇 개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어려운 것보다는 기출에 나와 있는 표현 방법, 난이도, 그리고 풀 수 있는 문제들 이런 것들을 풀어보면서 1년, 2년 쌓이면 나중에 어려운 문제를 쉽게 풀어내는 그런 능력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 방법은 단기적으로 봤을 땐 시간이 많이 든다, 뭐 상위권에게 적합한 방법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렇게 해낼 수만 있다면 장기적으로 볼 때는 이 단점이 엄청난 장점으로 바뀌기 때문에 저는 이 방법을 사실 적극 추천하는데 이렇게 하기가 좀 어려운 학생들이 있어요. 이 방법이. 그 다음에 자기에게 맞는 방법인지는 좀 생각해 봐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0: 며칠 후 자기주도 학습 방법을 몰라 수학 공부에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 후배들을 위해 서영량이 나섰다. 사고력을 키우는 데 도움이 되는 서영량의 공부법은 1학년 학생들이 처음부터 실천하면 좋은 방법이지만 서영량은 심화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 성적이 제자리인 2학년 중위권 학생들에게 더 필요하다고 판단. 평소 2학년 후배들의 공부 습관을 잘 알고 있는 선생님의 도움을 받아 신중하게 멘티를 선정했는데 과연 서영량은 누구를 멘티로 뽑았을까?
1: 제가 정했던 친구는 정은지 학생이에요.
0: 친구들에게 부러움이 대상이 된 오늘의 멘티는 공부한 개념을 자꾸 잊어버려 고민이라는 김해여고 2학년 정은지 양이다.
3: 혼자 이제 공부하는 방법을 찾아보려고 했는데 계속 공부를 할 때마다 방법이 계속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성적도 계속 들쑥날쑥 크게 오르는 변화도 없었고 그래서 저는 공부 방법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이렇게 신청하면서 배우고 싶어서 제가 그렇게 진짜 뽑힐 줄 몰랐는데 너무 좋았죠.
0: 학교 수업이 끝난 후 잔뜩 긴장한 표정의 은지 양이 멘토를 기다리는데 가벼운 발걸음으로 다가오는 멘토 서영량. 멘토링을 시작하기 전 편안한 분위기 속에서 멘티의 공부 고민과 원하는 공부 목표에 대해 대화하는 시간을 가졌다.
1: 또 은지가 어떻게 해야 좀 고득점 문제도 다 맞을 수 있는 한번 같이 고민해보자.
3: 아, 네, 감사합니다.
0: 원하는 대학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수학 성적 향상이 절실하다는 은지야. 과연 심화 문제를 접목할 수 있을까?
1: 개념 이제 한번 복습을 하면 좀 잘 외워지는 편이야?
3: 개념을 아예 이해하려면 처음 증명부터 다 약간 외우는 편이거든요.
1: 아, 증명부터?
3: 네, 그래서 그 이해한 거 위주로 문제를 푸는 거지 유형별로 막 외우고 하는 건 잘 못했어요.
1: 그렇구나. 네. 그러면 이제 모의고사 쳤을 거 아니야?
3: 네.
1: 모의고사 쳤을 때 이게 문제가 어떤 개념이 들어가 있는지 그건 혹시 파악이 좀 되니?
3: 약간 앞에 쉬운 문제나 중간 정도 문제까지는 되는데 뒤로 넘어갈수록 너무 어려워서 또 개념도 막 섞여 있는 것 같고 문제도 잘 이해가 안 돼서 그게 좀 고민이었어요.
1: 하루에 보통 얼마 정도 투자해? 수학에?
3: 하루에 투자하는 시간이 한 시간에서 두 시간 정도.
1: 한 시간에서 두 시간? 네. 내 생각에는 지금 내년 고3 이제 3월 시작되기 전까지 네. 하루에 수학 푸는 시간을 늘려야 될 것 같아.
3: 시간을요?
1: 그러니까 시간을 늘린다는 게 문제를 많이 풀어라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문제는 네가 얼마나 풀든 상관없어. 한 문제를 풀든 100문제를 풀든 그건 상관이 없는데 중요한 거는 네가 그 시간 동안 얼마나 이 문제에 대해서 생각하고 얼마나 약간 다 방면으로 파고들도록 노력하느냐. 이게 난 핵심이라고 생각하거든. 문제를 조급하게 빨리 풀려고 하지 말고 최대한 분석을 하려고 노력해봐. 이 문제를 봤을 때 어떤 조건들이 이렇게 주어졌고 이게 어떤 개념이랑 관련이 돼 있는지 먼저 찾아봤었거든. 그래서 만약에 이게 한눈에 찾아지는 경우에는 이렇게 옆에 짧게 뭐 이거는 양의 정수는 뭐 1 이상을 뜻한다 이런 식으로 세부적으로 적어놨었고 만약에 이게 한눈에 보이지 않는 문제 같은 경우에는 여기 풀이를 먼저 적고 나서 여기에 어떤 개념들이 적용될 수 있는지 나중에 복습하면서 적어놨었어요. 옆에다. 이 문제에서는 뭐 양의 정수의 해의 개수를 구하는 방법을 적어놨었잖아. 네. 근데 이거랑 연관돼서 조금 비슷하지만 다른 문제는 음이 아닌 정수 해를 가지는 경우의 수 이걸 구하라고 나올 수도 있거든. 그래서 이걸 옆에다가 이렇게 적어놨었어.
0: 심화 문제일수록 문제를 해부해보는 연습이 필요한데 먼저 문제에서 제시한 조건과 관련 개념을 찾는 것이 중요. 만약 개념을 찾기 어렵다면 아는 내용을 바탕으로 풀이를 적어본 후 개념을 분석한다. 끝으로 분석한 내용과 연계된 유사 문제를 확인해 추가로 정리하고 공부를 한다.
1: 그럼 이거를 직접 한번 적용을 해보자.
3: 네.
1: 문제를 하나 내볼게. 여기 3회 이거 17번에 보면
3: 네.
1: 이 도형도 있고 막 그림도 있고 길이도 길잖아.
3: 네.
1: 그래서 이거를 한번 해석을 해봐. 여기 어떤 개념들이 들어갈 수 있을지.
3: 그리고 아, 개념이요?
1: 응. 그리고 네가 풀 때 어떤 식들을 사용하면 좋을지. 한번 짧게 분석을 하고 여기 밑에다 적어볼까?
3: 네.
0: 아무리 난이도가 쉬워도 서술형 문제만 보면 겁부터 난다는 은지야. 어렵게 개념을 찾았는데
3: 여기까지밖에 못 찾겠어.
1: 자, 그러면 여기서 지금 네가 등비수열이랑 공비구하기랑 닮음비랑 세 가지를 찾아냈잖아.
3: 네.
1: 이게 실제로 문제에서 쓰였는지 한번 알아보자.
3: 네.
1: 응, 여기 있네. 자, 일단 문제를 풀이한 걸 한번 볼게. 너 말대로 이제 공비가 있어. 두 개씩 증가. 여기선 두 개 증가했는데 여기서는 네 개 증가했고. 그럼 이거는 2씩 제곱해가지고 증가를 하는 거겠지?
3: 네.
1: 두 번째로 급수가 있는지 한번 보자. 여기서 이렇게 쓰인 걸 찾아볼 수 있겠지.
3: 네.
1: 이 공비도 마찬가지로 여기서 사용됐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닮은비가 사용됐는지 한번 보자. 닮은비를 보니까 여기 보면 AB 대 CD 이렇게 해가지고 큰 삼각형, 작은 삼각형 이렇게 서로 닮은비를 찾아냈어. 그래서 세 가지 네가 찾아냈던 개념 모두 다 문제에서 쓰였어. 그럼 이제 문제는 어떻게 이걸 조합하느냐인데 일단은 순서를 보니까 먼저 닮은비를 찾아냈고 그 다음에 공비를 찾아냈고 마지막으로 이제 무한급수랑 그리고 등비수열의 합을 다 구했었어. 그치?
3: 네.
1: 그러면 여기서 어떤 개념들이 쓰였는지 좀 더 세부적으로 한번 찾아보자.
3: 네.
1: 일단은 여기서 직각삼각형이잖아.
3: 네.
1: 그럼 직각삼각형에 공식이 있지.
3: 네.
1: 양, 이 직각으로 있는 서로의 변이 같을 때 여기 빗변의 길이는 루트 2를 곱하면 된다. 이게 하나가 나왔고
3: 네.
1: 그리고 두 번째로는 닮은비를 이용하는 거. 닮은비를 이용할 때는 길이의 비가 예를 들어서 A 대 B면 넓이의 비는 이걸 제곱한 거. A 제곱 대 B 제곱. 이걸 사용됐지?
3: 네.
1: 닮은비로. 그리고 세 번째로 지금 보면 공비를 구해놨잖아. 근데 그 공비를 첫 번째 항에 곱하면서 두 번째 항이 생겼고 두 번째 항에다가 또 공비를 곱해서 세 번째 항이 생겼고 이 모든 것의 합을 SN이라고 하고 있잖아.
3: 네.
1: SN을 짧게 줄여서 나타내는 걸 이렇게 표현을 한다.
3: 네.
4: 그래서 짧게 말하자면 등비급수의 합을 구하는 공식.

0: 이게 세 번째 개념이 된다고 볼 수 있어.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무한대로 이 등비급수를 보내는 거야. 등비급수의 합을 무한대로 보내면 이거는 짧게 공식으로 이렇게 쓸 수 있어. 1 빼기 0b 분의 a. 이거는 첫 번째야. 이 공식을 활용해가지고 값이 나왔어. 그치?
1: 네.
0: 그러면 한 문제 안에 펴냈던 개념들, 그 중에서 좀 더 세부적으로 들어가니까 각종 공식들도 나오고, 그리고 다른 풀이 방법도 나오고, 그치? 새로운 공식도 알게 됐고. 이런 식으로 복습을 하다 보면 이게 점점 체화돼가지고 늦게 될 거야.
1: 그런데 이렇게 하는 방법이면 그냥 처음부터 먼저 해설지를 펴놓고 개념을 먼저 찾고 푸는 거라, 제가 먼저 찾아보고 다시 해설지를 보면서 제가 찾은 개념이랑 여기 맞는지 비교하는 거랑은 뭐가 다른 거예요?
0: 나도 처음에는 해설지를 의지하면서 문제를 많이 풀었었어. 그래서 그 해설지를 보면 내가 모르던 개념이 있어서 내가 새롭게 개념을 알게 된다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내 착각이었던 거야. 그래서 해설지를 그냥 베끼는 것밖에 더 안 됐던 거지. 그래서 내가 알던 개념들을 어떤 식으로 전개를 해나가야 될지에 대해서도 좀 다시 생각해보게 되고, 그리고 이렇게 파악을 하다 보면 이제 모의고사에서 나오는 출제자의 의도 같은 거를 조금씩 분석할 수 있게 돼. 그렇게 되면 이제 함정 문제가 나오더라도 아 이게 출제자의 의도구나 하면서 피해갈 수 있겠지.
1: 비슷하지만 다른 시기 변화하고 조금 더 조건이 추가된 걸 보면 문제가 또 다 낯설게 느껴지더라고. 이럴 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
0: 그럴 때를 대비해서 내가 이제 문제를 적을 때 이거랑 비슷한 유형도 같이 적어놔. 우리 아까 19번 문제 풀었을 때 그 양의 정수해의 개수를 구하는 방법이 주된 내용이었잖아.
1: 네.
0: 근데 거기다가 내가 양의 정수해를 구하는 방법만 써놓은 게 아니라 음이 아닌 정수해의 수 그걸 구하는 방법도 같이 적어놨잖아. 그래서 둘이 비슷하지만 서로 다른 개념이라서 당연히 그러니까 실수를 할 수밖에 없지. 이런 문제도 마찬가지로 이 문제를 단순히 풀고 그거에 맞춘 개념이랑 유형을 적는 데서 끝나는 게 아니라
1: 네.
0: 이거랑 비슷한데 내가 틀렸던 문제가 뭐가 있을까? 이것도 적어보는 게 한 번 더 나아가서 복습한다는 의의가 될 것 같아.
2: 주말을 맞아 수학 공부에 집중하고 있는 은지양을 만났다. 멘토에게 배운 방법을 적용해 쉬운 문제부터 문제를 해부하기 시작. 은지양은 조건과 개념을 찾은 후 풀이 과정을 적었다. 이후 해설지와 비교 분석하는 과정을 통해 개념을 되짚어보는 시간을 가졌는데 직접 실천해보니 쉽지 않은 일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3: 열 문제 푼데 40분이나 걸렸어요.
4: 많이 어려워요?
3: 네.
1: 시험 문제라서 그냥 대충 풀면 다 풀릴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제가 알고 있는 개념이 문제에 적용하는데 많이 어려웠어요. 막 잘못된 개념도 많았고 생각보다 제가 까먹거나 옛날에 배웠던 거라서 기억을 잘 못하는 게 되게 많았어요.
5: 어떻게요? 본인은 그게 공부가 된다고 느껴져요?
1: 네, 제가 몰랐던 개념이 뭔지 몰랐는데 문제를 풀면서 여기에 조금 부족하고 아니면 평소에 헷갈리고 자주 틀렸던 문제가 뭔지도 많이 느꼈고 그걸 다시 문제를 통해서 복습하니까 되게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아요. 제가 문제를 풀 때 뒤에 있는 심화 문제보다는 1번부터 좀 쉬운 문제들부터 풀었는데 이렇게 쉬운 문제 푸는 것도 제가 공부하는 데 많이 도움이 될까요?
0: 지금 너의 수준에 비해서 훨씬 쉬운 문제를 풀다 보면 내가 이거를 하는데 굳이 이렇게까지 시간을 투자를 해야 되나 싶기도 하거든. 네. 근데 일단은 우리가 이런 공부 방식을 처음 접해보는 거잖아.
1: 네.
0: 그래서 갑자기 이제 어려운 문제로 가면 괜히 짜증만 나고 너무 복잡하고 오히려 더 시간이 한 배로 더 많이 걸릴 수가 있어.
1: 네.
0: 그래서 일단은 쉬운 문제부터 이런 방법으로 접근을 하면서 감을 익혀놓으면 나중에 어려운 문제 풀 때도 이 방법이 그렇게 어렵게 느껴지지 않을 거야.
1: 뒤에 해설지를 보다 보니까 풀이가 여러 가지인 경우가 있더라고요. 다른 풀이로 사용하거나 아니면 더 빨리 푸는 방법을 사용. 그러면 저는 그때 더

0: 빨리 푸는 방법이나 좀 쉬운 풀이만 보면 안 될까 하는 생각을 했었어요.
1: 그 어려운 풀이랑 쉬운 풀이랑 같이 냈다는 거는 이 문제집에서 너가 이두개다 알기 원하기 때문에 냈다고 난 생각했었거든. 그러면 쉬운 풀이는 이제 뭐 공식을 대입해서든 아니면 뭐 개념을 하나 뛰어넘어서도 이렇게 쉽게 푸는 거라면 어려운 개념들은 왜이 공식을 써야 되는지 세세하게 풀어놓은 경우란 말이야. 그래서 왜 이렇게 풀이가 되는지 한번 알기 위해서는 그 길고 어려운 해석들을 이해한 것만으로도 난 충분하다고 생각해.
0: 복습은 어떤 방법으로 하는 게 좋은지 알려주세요.
1: 이거는 내가 공식 노트라고 부르는 건데 수학 문제에 가장 자주 나오는 공식들이랑 숫자들을 그냥 메모해둔 공책이야. 이제 큰 단원 위에 적어놓고 그 밑에다가 내가 좀 헷갈렸던 부분들, 그리고 외워두면 좋은 공식들 같은 거 이렇게 적어놨었어. 그래서 잘 나오는 공식 같은 경우 이제 별표를 해서 한번더 눈에 띄게 해놨었고, 이거 같은 경우에는 연계될 수 있는 문제의 유형, 이걸 같이 적어놨었지. 특히 도움이 됐던 게이 연계 가는 유형을 적어놓는 거였어. 왜냐면 이제 이렇게 계속 적어놓다 보면 그 문제 유형이 나오면 이거 혹시 이 개념을 적용할 수 있을까 하면서 문제를 파악하려고 하거든. 두 번째로는 수업 시간에 거꾸로 수업, 그러니까 작은 선생님 수업이 있잖아. 나는 그거를 활용해가지고 내가 수학적으로 표현하는 방법을 훨씬 많이 배웠었어.
2: 서영양은 기회가 될 때마다 친구들에게 수학 문제를 풀어주고 설명해주면서 개념을 복습했는데, 어떻게 하면 친구들에게 잘 설명을 해줄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과정 속에서 생각하는 힘은 더욱 커졌고, 기억력과 집중력도 향상된 것이다.
3: 아니, 누군가의 어떤 수학 내용을 가르쳐 준다는 것은 사실 쉬운 일은 아닐 것 같습니다. 학생들의 경우에. 왜냐하면 정확한 용어를 써본 적도 많이 없고, 원래 이런 거야. 당연한 거 아니야? 뭐 이것도 몰라? 이러다가 좀 더, 구체적으로 물어보면 설명을 하려고 애를 쓰죠. 그 애를 쓰는 과정이 자기가 배운 개념을 생각하는 과정이고, 그 생각한 것을 표현을 하려면, 말로 표현을 하려면 정확하게 우선 알아야 되고요. 그안 개념을 어떻게 하면 이 아이를 이해시킬까 하면 또한번그 개념을 더 생각을 해야 되고요. 그림으로 그려야 될까? 아니면 말로 표현해줘야 될까? 이런 활동 속에서 개념이 체득되고 장기 기억으로 가는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이거는 굉장히 자신에게 도움이 되는 공부 방법이라고 할수 있죠.
2: 미국의 교육연구기관인 NTL의 학습 후 24시간이 지났을 때 기억에 남아있는 학습량에 대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혼자 읽으며 복습하는 방법은 기억하는 비율이 5에서 10% 정도에 머물지만 서로 설명하는 방법으로 학습하는 경우의 효과는 90%에 이른다고 한다. 기억력을 향상시키는 효과적인 학습 방법인 것이다.
1: 이 방식들을 알고 있는 것보다 중요한 거는 너한테 맞는 공부법을 찾는 거야.
0: 이번을 계기로 통해서 좀 많이 배웠고, 어떻게 공부해야 되고, 제가 모르는 게 뭔지, 그걸 또 어떻게 정리하고 계속 배워나가야 될지에 대해서 알게 돼서 진짜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1: 다행이다. 앞으로 그 수능 때까지 또 마무리 잘하고, 그리고 또 내년에도 또 만났으면 좋겠다.
0: 감사합니다.
1: 파이팅하고, 수학 모르는 거 있으면 물어봐.
0: 네. 계속 이 방송이 끝나도 연락하고 자주 그랬으면 좋겠어요. 언니 사랑해요.
2: 남이 정해놓은 속도가 아닌 자신에게 맞는 속도로 인생을 걸어가고 싶다는 서영양. 그녀의 노력이 더큰 결실을 맺길 바란다.
1: 유형에 속해 있는지를 가장 파악을 빨리 할수 있어서 좋다. 아잉.
4: 안 돼. 너 옆에 있는데 내가 막 귀여운 짓을 해.
5: 귀여운 짓을 해. 귀여운 짓을 해.
1: 농책? 농책 한번 해볼까?
4: 농책이래.

0: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희 EBS 플러스 원을 시청해 주시는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BS 플러스 원은 수험생들을 위한 최고의 수능 강의 프로그램을 통해 학교 교육을 보완하고 평등 교육을 실현하는 데 앞장서겠습니다. EBS 플러스 원은 방송 미디어 통신 심의 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1: 지금 넣어야 된다니까.
2: 이 분위기?
3: 고수익에 원금까지 보장된다고?
2: 그렇다니까. 저 분위기? 따라간다면? 이분 위기.
4: 뭐야 이거?
2: 저분 위기.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금융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꼼꼼하게 살펴보고 신중하게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5: 생수와 함께하는 재난기비 국민행동요령 확인! 띠용띠용 어디 탈출 넘버원! 이렇게 대처하세요. 방심하는 순간 모든 것을 빼앗아가는 불. 냉기냐 불을 발견했다면 바로 즉시 야! 라고 외치고 비상벨을 눌러 주변에 알려주세요. 작은 불은 소화기로 끄고 소화기로 진압이 어렵다면 먼저 대피한 다음 119에 신고합니다. 바지 탈출 넘버 2. 소화기 사용법. 뽑는다. 쏜다. 쏜다. 바지 진압 완료. 소화기는 잘 보이는 곳, 사용하기 편리한 곳에 비치해주세요. 10년 이상 지난 소화기는 군말이 굳기 때문에 폭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소화기도 제조 년도를 꼭 확인해야 한다는 거 기억해. 화기 탈출 넘버 3. 이렇게 대피하세요. 불길이 커서 대피할 경우 물에 적신 손수건으로 코와 입을 막고 자세를 낮춰 재빠르게 대피해주세요. 출입문 손잡이에 손등을 대보고 뜨거우면 문 반대쪽에 불이 난 겁니다. 절대 열지 마세요. 엘리베이터는 불이 났을 때 갑자기 멈출 수 있고 유독가스가 들어올 수 있어서 위험합니다. 계단을 통해 안전하게 대피하세요. 대피가 어려울 경우엔 창문으로 구조 요청하세요. 자연학계냐 불조심, 침착하게 대응하자. 팽팽!

저는 포르쉐에서 UX 디자이너로 일을 했었고요. 자동차 인터페이스 디자인을 쓴 박수레라고 합니다. 네, 많은 분들이 박수레가 필명이냐고 물어보시는데 실명이 맞습니다. 자동차 안에서 사람들의 필요를 관찰하고 이걸 새로운 디자인으로 만들어내는 사람입니다. 자동차는 사람이 쓰는 물건이지만 또 일종의 공간이라서 사람들의 행동 양식이 반영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들의 필요와 욕구가 자동차 안에서 지난 100여 년간 어떻게 변화해 왔는지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평소에 드라이브스루 많이 이용하시나요? 바쁜 오전 시간 보내고 점심에 햄버거 먹으러 드라이브스루 매장에 방문한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볼게요. 차창을 내리고 햄버거 세트를 건네받았는데 만약에 콜라컵을 둘 곳이 없다. 이거 어떨까요? 저 또한 자동차 일을 하기 전까지는 이 컵홀더가 이렇게 중요한 건지 몰랐습니다. 오늘은 자동차 디자인 역사의 한 획을 그은 이 컵홀더의 역사를 리뷰해 보겠습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자동차는 단순한 이동수단 이상이죠. 누군가에게는 숙식을 해결해주는 숙소가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100년 전까지만 해도 자동차는 단순한 이동수단에

불과했습니다. 지금보다 훨씬 내부도 좁고 또 흔들림도 심해서 그 안에서 뭔가를 먹고 마시는 행동은 좀 상상하기 힘든 일이었는데요. 자동차를 타고 먼 거리를 이동할 때 배가 고프면 도중에 길가에 차를 세웠죠. 그리고 길바닥에 돗자리를 펴고 차에서 내려서 식사를 하곤 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언제부터 차 안에서 음식을 먹고 음료를 마시기 시작했던 걸까요? 그 시작은 어느 날 혜성처럼 등장한 차량용 트레이 덕분이었죠. 이게 바로 최초의 차량용 트레이입니다. 이 트레이는 1920년대 인기가 많았던 시어스라는 백화점 카탈로그에 등장하면서 처음 세상에 소개가 됐습니다. 하지만 1920년대 미국의 경제가 부흥하면서 중산층이 증가하고 자동차를 소유한 사람들이 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차량용 액세서리 관련된 내용이 당시 백화점 카탈로그를 가득 채웠죠. 이때는 특히 자동차를 타고 교회로 피크닉을 떠나거나 여행을 떠나는 사람이 많아졌는데요. 이런 고객들을 겨냥한 자동차의 대시보드에 부착하는 미니 부엌과 접이식 테이블이 카탈로그 안에서도 최고 인기를 누렸습니다. 미니 부엌이라고 하면 오늘날 작은 아이스박스 정도를 생각하면 되는데요. 사람들은 이 아이스박스의 음식을 보관해서 여행을 떠나고 또 중간에 배가 고프면 잠시 차를 세워서 간이 테이블을 설치하고 식사를 했죠. 최초로 음식이 차 안으로 들어온 역사적인 순간이었죠. 그리고 같은 시기 미국에서는 특이한 레스토랑이 생기기 시작하는데요. 이를 계기로 차량용 트레이는 미국 전역으로 퍼지게 됩니다. 지금이야 우리는 드라이브스루 매장을 지나면서 뭐 음식도 사 먹고 코로나 검사도 받죠. 초창기에는 드라이브인 레스토랑이 먼저 생겼던 것을 알고 계셨나요? 1921년 9월 미국 텍사스주의 제시 커비라는 사람이 동업자 잭슨이랑 함께 커비스픽 스탠드라는 이름의 음식점을 세웠습니다. 이들은 닭고기 튀김이나 구운 돼지고기가 들어간 샌드위치를 팔았는데 판매 방식이 아주 독특했어요. 사람들이 음식점 앞에 차를 세워두면 카호, 즉 드라이브인 레스토랑의 종업원이 이차 저차 뛰어다니면서 음식을 주문받고 또 차까지 음식을 배달해 주는 겁니다. 미국 최초의 드라이브인 레스토랑의 탄생이죠. 그럼 이렇게 전달한 음식은 어떻게 주고받을까요? 주문을 받은 종업원은 롤러스케이트를 타고 자동차 사이를 누비며 음식이 담긴 모락모락 빛나는 접시를 이제 차 앞에 가져다 주곤 합니다. 바로 이 상황을 위해 만들어진 물건이 카호 트레이입니다. 자동차 창문에 걸어놓는 일종의 쟁반이죠. 이 종업원이 쟁반 위에 음식을 올려주면 차 안에서 이 음식을 받아서 먹는 거죠. 1921년 텍사스에 최초로 생긴 이 드라이브 레스토랑은 미국의 젊은 연인들의 성지가 되면서 인기를 끌었습니다. 1950년대 들어서는 미국에 이 드라이브인 레스토랑이 없는 곳이 없었다고 할 정도예요. 레스토랑의 인기와 함께 컵홀더의 원형이라고 할 수 있는 이 트레이 역시 미국 전역으로 퍼져나갈 수 있었죠. 그렇다면 차량용 트레이가 현대식 컵홀더의 모습으로 탈바꿈한 건 언제부터였을까요? 1980년대 미국 자동차 산업계에는 전설로 불리는 한 인물이 있었습니다. 바로 리 아야코카 회장. 이 리 아야코카는 기존의 자동차보다 운전과 주차가 쉽고 실내 공간의 효율성과 승차감이 뛰어난 차량 개발에 몰두했는데요. 그 결과가 이제 미국 최초의 미니밴인 거죠. 이때 개발된 다치 캐러밴이 7인승 자동차인데 이게 활동적인 생활 양식에 적합한 구조 그리고 또 성능도 좋아서 미국인들에게 폭발적인 인기를 얻었습니다. 사실 이 미니밴이 인기를 끈 이유가 하나 더 있는데요. 이 미니밴에는 사상 최초로 현대적인 빈티인 방식의 컵홀더를 갖고 있었기 때문이죠. 이 미니밴은 자녀를 둔 가족 고객들에게 특히 인기가 많았습니다. 커피를 두고 책을 읽기도 하고 학교 끝나고 축구 연습 참여하는 친구들한테는 이제 탄산음료, 간식 이런 걸 먹일 수도 있었죠. 컵홀더 하나로 자동차 안으로 거실, 서재, 식당의 기능들이 들어오는 겁니다. 사람들은 이 차를 움직이는 거실이라는 이름으로 부르기도 했고 컵홀더를 향한 인기와 함께 이 미니밴에 대한 대중의 인기도 굉장히 뜨거워졌습니다. 당시 크라이슬러는 $17억 적자로 위기

평소처럼 설탕을 넣어 마시려고 했는데 무릎에 커피를 쏟고 만 거죠. 차 안에 컵홀더가 없다 보니까 무릎 사이에 컵을 끼운 채 뚜껑을 열려다가 커피를 엎질러 버리고 만 겁니다. 근데 당시 커피의 온도가 무려 82도쯤이었다고 하는데요. 허벅지부터 다리까지 심각한 화상을 입고 말았습니다. 할머니는 8일 동안 내내 병원에 입원했고 퇴원 후에도 몇 주 동안 가족의 간병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결국 할머니의 딸들이 할머니를 간호하기 위해서 직장을 떠나 있어야 했고요. 가족들의 극진한 간병에도 불구하고 사고 후 2년 동안 굉장한 후유증에 시달렸다고 합니다. 할머니는 자신의 의료비와 딸의 급여 손실에 대한 보상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맥도날드에 2만 달러 합의금을 요구하는 편지를 썼죠. 하지만 맥도날드는 그녀의 편지에 800달러의 낮은 합의금으로 답장을 보낼 뿐이었습니다. 화가 난 할머니는 변호사를 통해서 합의를 진행했지만 맥도날드는 끝끝내 합의를 거절했습니다. 결국 리에벡 할머니는 맥도날드를 손해배상으로 고소하기에 이르렀죠. 판결 결과는 어땠을까요? 당시 법원은 맥도날드는 270만 달러, 현재 가치로 약 36억에 해당하는 보상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려서 할머니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소송 이유는 어땠을까요? 맥도날드는 커피가 뜨거우니까 조심하라 라는 경고 문구를 삽입하게 됐고 또 커피가 흘러내리지 않도록 커피컵 뚜껑도 개발하게 됐습니다. 이 사건이 자동차에 준 한 가지 영향이 있는데요. 자동차의 컵홀더 장착을 굉장히 부각시킨 사건이 되기도 했습니다. 만약 할머니가 타고 있었던 차가 컵홀더 하나라도 있었다면 일이 이렇게까지 커지진 않았을 거라는 사람들의 의견 때문이었죠. 리에벡 할머니 덕분에 차량용 컵홀더는 편의를 넘어서 편의 이상의 필수품으로 자리 잡게 됩니다. 어딘가 허술한 트레이에서부터 현대까지 컵홀더의 모습은 계속 변해왔습니다. 하지만 컵홀더가 자동차를 단순한 이동수단에서 여유로운 휴식 공간으로 바꿔줬다는 의미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최근에는 냉온 기능을 가진 컵홀더부터 컵의 크기에 따라 변하는 트랜스포머 컵홀더, 그리고 초창기 트레이 모습처럼 테이블을 장착한 멀티 컵홀더까지 컵홀더의 기능이 꾸준히 진화하고 있습니다. 과연 컵홀더의 진화가 끝났을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자동차에서 많은 요소들이 사라지고 심플해졌지만 컵홀더만큼은 살아남았죠. 그리고 앞으로도 살아남을 겁니다. 앞으로 자동차의 모습과 운전하는 모습은 아마 계속해서 바뀌겠지만 자동차 안에서 무언가를 먹고 마시는 행위가 바뀌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운전은 AI가 대신 해줄 수 있어도 마시고 먹는 건 대신 해줄 수 없겠죠. 오늘의 한 줄 리뷰는 인간의 기본 욕구는 자동차에서도 계속된다고 하겠습니다.

저는 포르쉐에서 UX 디자이너로 일을 했었고요. 자동차 인터페이스 디자인을 쓴 박수레라고 합니다. 오늘은 100년이 넘은 자동차 디자인 중 하나인 시가잭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시가잭 혹은 이제 시거라이터라고 불리는 이거는 자동차에서 담배 불 붙일 때 사용했기 때문에 이런 이름이 붙여진 겁니다. 자동차 시가잭 디자인은 1920년대부터 적용되기 시작했으니까 거의 100년 된 인터페이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가잭은 현재 퇴출 위기에 처해 있다는데 왜일까요? 그리고 이 자리는 도대체 누가 채우게 될까요?

잎을 가루로 만들어서 호로 흡입을 했고, 미국에서는 씹는 담배를, 영국에서는 파이프 담배를 피웠죠. 그렇다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현대식 담배는 언제 생긴 걸까요? 우리에게 익숙한 현대식 담배는 1913년 미국에서 처음 발명이 됐고, 1920년대에 들어서서 미국 내에서 대중화되기 시작합니다. 광란의 20년대는 1920년대 미국 사회를 표현하는 대표적인 용어죠. 이때 미국의 생산량은 폭발적으로 증가했고, 그 결과로 생활 수준도 따라서 높아집니다. 대표적인 기호식품인 담배는 현대의 기술을 만나 공장에서 대량 생산되기 시작했고, 이때 미국 내 흡연자 수도 급증을 하게 되죠. 그리고 1920년대 말 담배 회사 럭키 스트라이크의 광고에는 보건 전문가와 의사를 등장시켜서 담배의 효용을 알리기도 했죠. 영국 보건의료계 연합의 전 회장이었던 조지 뷰켄은 식사를 바르게 끝내는 방법은 과일, 커피, 그리고 담배 한 개입니다라는 말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이런 사회 분위기에 힘입어 담배는 일상적이고 대중적인 기호식품으로 자리매김을 하죠. 흡연이 일상이었던 이 당시에는 버스, 대중교통 이용 중에도 담배를 피웠습니다. 특히 운전 중에 담배를 피우는 행위도 당연하게 여겨졌죠. 이렇게 흡연에 관대한 분위기에서 자동차에는 재떨이는 물론 불을 붙이는 시거 라이터가 당연한 편의 장비로 여겨졌습니다. 특히 과거의 고급 차량을 살펴보면 하나같이 뒷열 시트 쪽에 재떨이가 부착된 경우가 많았습니다. 바로 이 부분이죠. 이런 경우 주로 기사가 운전을 하고 뒷좌석에 앉은 사람은 여유롭게 담배를 피울 수 있으니 재떨이 정도는 기본인 거죠. 운전석 쪽으로 시선을 옮겨오면 주로 대시보드 중앙에 시거라이터와 재떨이 디자인들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1920년대부터 사용된 이 무선 코일 방식의 시거라이터는 열선 코일을 시가잭에 넣었다가 빨갛게 달궈지면 꺼내서 담배 끝에 다 가져다가 불을 붙이는 그런 방식입니다. 운전 중 성냥을 이용해서 담뱃불을 붙이기에는 불편하고 또 위험하기 때문에 좀더 안전하게 담뱃불을 붙일 수 있는 형태로 발명이 된 거죠. 그리고 1925년부터는 거의 전 차량에 내장된 필수 장비로 자리매김하게 됩니다. 시거라이터의 모습이 겉으로 드러나 있는 경우도 많았지만, 고급 자동차는 인테리어 디자인을 해치지 않기 위해서 주로 어딘가를 눌러서 열거나 돌려서 시가잭과 재떨이를 꺼낼 수 있게끔 디자인된 것들도 많았습니다. 나름대로는 사용자 형태를 면밀하게 고려한 사용자 중심 디자인 철학이라고 할수 있겠죠. 그런데 이제는 이런 재떨이와 시가라이터도 다 옛말이 됐습니다. 건물 내 금연은 물론이고 점점 차량 내 금연도 법규화되어 가고 있기 때문이죠. 1964년 미국의 질병 통제 예방센터는 인류의 오랜 흡연사의 쇠기를 박는 흡연과 건강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세계 최초로 담배가 폐암, 후두암, 그리고 만성기관지염을 유발한다는 걸 발견한 거죠. 이는 흡연의 위험을 경고한 미국 내 최초 보고서로 미국 내 금연 캠페인을 세계적으로 확산시키는 도화선이 됐고, 이후 미국 1인당 담배 소비량이 점차 감소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1987년 세계보건기구가 세계 금연의 날을 제정하면서 흡연이 담배가 전 세계적으로 심각한 문제임을 인식시켰고, 이후 전 세계적으로 점차 금연 정책이 확산됐습니다. 미국 캘리포니아 주에서는 18세 미만 탑승 차량 내에서 흡연하면 200불의 벌금이 부과되고요. 호주 빅토리아 주에서는 지난 2009년부터 차내 흡연을 아예 금지하고 있습니다. 인도 뉴델리에서는 운전하다가 흡연을 5번 이상 적발되게 되면 면허 취소가 될 정도로 처벌 수준도 아주 강력한 편입니다. 주로 동승자나 어린이를 간접 흡연으로부터 보호하겠다는 취지인데요. 더불어 차내 흡연이 얘기할 수 있는 돌발 상황들이 큰 사고를 일으키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시가 라이터나 휴대용 라이터가 생겨났기 때문에 성냥으로 담뱃불을 켰던 과거보다는 담뱃불을 붙이는 것 자체는 간편해졌습니다. 하지만 담뱃불을 붙이고 담배를 피우는 그 과정 자체가 운전자의 주의를 굉장히 산만하게 만들죠. 차 안에서 담배를 피우려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담뱃값을 찾고, 담배를 꺼내고, 라이터 찾고, 담배에 불을 붙여야 됩니다. 담배에 불을 붙이는 시도에 실패하면 또 계속 시도를 해야 되고, 집중력은 훨씬 더 오래 흐트러지게 되죠. 또 담배를 다 피우고 나면 불씨를 끄고, 또 적절하게 폐기를 해야 되는데, 이때 또 불이 잘

시가잭이 자동차 속으로 들어온 배경을 알기 위해서는 담배가 어떻게 자동차 속으로 들어오게 됐는지를 먼저 알아야겠죠. 19세기까지만 해도 담배를 섭취하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프랑스는 담뱃잎

꺼졌나 확인하려면 운전자의 시선이 어디론가 갈 수밖에 없습니다. 호주, 이탈리아, 캐나다 및 미국의 다양한 연구에서는 모두 운전 중 흡연할 경우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최소 1.5배는 더 높다고 발표하고 있습니다. 이미 우리나라에서도 담배를 피우다 낸 교통사고는 운전에 소홀했다는 점을 들어서 운전자에게 책임을 묻는 판례가 있고요. 운전자가 담배를 피우는 걸 두고 보기만 한 동승자도 과실 책임이 있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 담배는 수많은 사람의 기호식품이었지만 안타깝게도 이제는 흡연이 더 이상 취향으로 존중받기는 좀 힘들게 됐죠. 담배를 보는 관점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흡연 인구의 감소, 금연을 권장하는 문화 등 여러 가지로 자동차 업계에서도 100년쯤 된이 담배 관련 인테리어를 차츰 제거하기 시작했습니다. 1994년 크라이슬러가 필수로 제공하던 이 재떨이를 옵션으로 바꾼 게 일종의 신호탄이 되었습니다. 이에 다른 제조사들도 너도나도 이제 호응하면서 2013년 이제 우리나라의 현대자동차가 전 차량에서 시가잭을 제거해버렸죠. 시가라이터와 함께 생겨나고 함께 퇴출의 수순을 밟고 있는 인터페이스가 또 하나 있는데요. 다들 차량용 12V 소켓을 알고 계시죠? 1920년대 사용된 시가라이터는 열선 코일을 시가잭에 딱 넣었다가 빨갛게 달궈지면 꺼내서 담배에 불을 붙이는 디자인이라고 앞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렇게 시가잭을 빼낸 자리에는 일종의 빈 구멍이 생기는데 제조사들이 이걸 어떻게 활용할지 좀 고민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구멍이 마침 뭐 전극도 다 제공하고 크기도 적당했던 탓에 이걸 다르게 쓰면 되겠다라는 아이디어가 생겨났습니다. 오늘날 나라마다 복잡한 전원 플러그 생각해 보시면 어떻게 보면 이 시가잭이 전 세계에 통틀어 완전히 공용화된 전원 플러그로 봐도 될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12V 소켓 덕분에 자동차용 전자제품이라는 카테고리도 생겨납니다. 이때부터 출근이나 여행할 때 편리한 면도기 같은 전자제품부터 타이어 펌프, 냉장고 같이 온갖 차량용 기기들이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이 12V 소켓에는 치명적인 단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플러그와 전압도, 모양도 달라서 활용도가 조금 떨어집니다. 또 접지 부분이 스프링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이게 균일하게 딱 접촉되지 않아서 접촉 불량이 계속 일어나기도 했어요. 그리고 정확히 12V 전압도 잘 유지되지 않고 8V에서 14V로 약간 왔다 갔다 합니다. 아무리 유용한 차량용 기기들이 있어도 제대로 쓰기에는 조금 부족한 면이 있었죠. 그래서 결국 2000년대 후반부터는 마침 스마트폰이 대중화되고 또 전원 공급 방법이 USB로 대중화되면서 이 12V 소켓짜리는 점점 USB 포트로 바뀌어 나가고 있습니다. 스마트폰은 담배가 그랬듯이 전원을 필요로 하고 재떨이가 그랬듯이 거치할 공간이 필요하죠. 그래서 과거 시거라이트와 12V 소켓의 자리는 USB 충전 포트가, 그리고 재떨이 자리는 휴대폰 거치대가 되고 있습니다. 자동차 시거잭은 오랜 시간 탑승자의 곁을 지켜온 편의 장비지만 시대의 변화에 발맞춰 변화한 대표적인 장비입니다. 점점 흡연 문화가 바뀌어가고 있는 지금 시거잭과 재떨이 공간이 스마트폰을 거쳐 또 어떻게 변화할지 기대가 됩니다. 시거잭의 변천사를 통해서 우리는 어떤 걸알수 있을까요? 사람이 차 안에서 하는 행동들은 필요를 위한 액세서리로 진화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액세서리는 사람들의 필요에 의해 자동차의 필수 기능으로 들어오게 되는 거죠. 흡연이 일상이었던 시대에서 금연의 시대가 된 것처럼 사람의 행태는 시대에 따라서 변하는 겁니다. 일상에서 사라진 담배의 자리를 새로운 스마트폰이 대체하고 있는 것처럼 자동차 디자인도 시대와 사람들의 편의에 맞춰 변하는 것이 당연한 수순입니다. 따라서 자동차 디자인이나 다른 디자인을 할 때도 사용의 필요를 탐색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히 시대에 따라 그 필요가 어떻게 바뀌는지도 파악을 잘 해야 되겠죠. 오늘의 한줄 리뷰는 시대의 변화는 사람만 아니라 자동차도 변하게 한다로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EBS 국어 영역의 윤혜정입니다. 공부는 운동이랑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처음에는 잘 못해서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하다가도 이게 익숙해지면은 어느 순간 한 단계 한 단계 발전하는 자기 모습을 발견하게 되거든요. 예를 들어 하키라는 운동도 비슷하더라고요. 좀 어렵긴 하지만 스케이팅과 드리블 연습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으면은 슛은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열심히 연습을 해야지 근육이 생기고 자세가 잡히고 그리고 움직여야 할 방향이 보이는 거죠. 공부도 마찬가지로 기본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시작은 같을 수 있지만 개념을 제대로 알고 공부하는 것과 모르고 공부하는 것은 정말 큰 차이가 있는 결과를 가지고 옵니다.

0: 수행평가 할 때 많이 사용하는 것 같아요.
1: 거의 대부분 모든 걸 다 AI한테 질문하고 하니까 사고력이 좀 제가 생각하는 게 많이 없어진 것 같긴 해요.

0: 전 진짜 안 봐요. 읽을 일이 별로 없어가지고.
1: 마지막 독서가 2년 전인 것 같습니다.
2: 읽기가 즐겁고 재밌고 흥미있다는 성공적인 독서의 경험이나 체험, 이것이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게 반복됨으로써 결국은 이제 문해력 저하까지 가게 되는 것이죠. 읽지 않으면 못 읽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선생 여러분. 네, 2027 수능 완성 농업 기초 기술 19번째 시간입니다. 이제 교재가 하나예요. 네, 벌써 10회 마지막 회가 벌써 왔습니다. 언제 가나 했었는데 벌써 10회까지 금방이네요. 그렇죠. 이제 한 번 연습 남았는데 내용은 똑같을 거예요. 네, 단지 이제 포장을 어떻게 했느냐. 물어보는 건 다 똑같습니다. 근데 그걸 어떤 식으로 포장을 했느냐, 그것만 좀 달라지는 거지. 자, 마지막 10회 1번부터 10번까지 오늘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입니다. 네, 역시 그 우리 수능 특강 기준에서 1강 문항이 첫 번째로 배치가 됐습니다. 우리 수능에서나 모의고사에서 1번으로 들어온 문항들이 대체적으로 20개 문항 중에 거의 뭐 탑5, 그러니까 10기로 탑5까지도 안 갈 거고 탑3 안에 드는 그런 문항들이 대부분 1번에 포진이 되죠. 그래서 수험자 입장에서 일단 기분 좋게 시험에 들어갈 수 있도록. 자, 1번 문항 봅시다. 다음 사례에서 학생 A가 선생님의 조언에 따라 수정해야 할 단계로 오른 것은? 자, 학생 A는 그림과 같은 화분 받침대를 만들려고 그러네요. 화분 받침대를 만들기 위해 다음과 같이 작업 과정을 정리해서 선생님께 보여드렸습니다. 선생님께서는 작업 과정에서 용도에 맞지 않게 기록된 작업 도구가 있다면서 수정해야 할 단계를 알려주셨습니다. 작업 과정 1단계 보겠습니다. 자, 지금 이거 만드는 거죠. 이거 화분 받침대 1단계 줄자를 이용해서 목재의 길이와 너비를 측정해서 표시를 했어요. 1단계에서. 자, 2단계에서는 정확한 절단을 위해 목재를 작업대에 바이스로 단단히 고정을 했습니다. 목재를 작업대에 있는 바이스로. 자, 3단계 표시한 치수에 따라 톱을 사용해 목재를 절단을 했고요. 단계 4를 보니까 절단한 목재의 거친 표면을 연기자로 다듬었어요.

다섯 번째 보니까 목재 연결 부위를 전동 드라이버를 사용해서 나사 못을 고정시켰다는 내용입니다. 사례입니다. 자, 일단 여기 나와 있는 줄자, 바이스톱 연기자, 그리고 전동 드라이버. 이렇게 생겼죠. 줄자는, 물론 이제 이건 뭐, 몸을 재는 줄자이기도 하는데, 줄자의 모양, 형태는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죠? 자, 좀 새로운 게 나온 게 바이스라는 게 바이스. 바이스, 일단 물다라는 것인데, 굉장히 무겁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걸 레버를 돌리면 이게 이렇게 왔다 갔다 그래요. 그래서 레버를 꾹 돌리면 뭔가를 꽉 물게 되죠. 그래서 무언가를 고정할 때 쓰는 거예요. 고정. 여기 자체를 작업대에다가 고정시켜 놓고, 여기에 올려놓고, 물건을 돌려놓고, 나사를 이렇게 돌리면 꽉 물게 됩니다. 그래서 작업을 할수 있게끔 뭔가 딱 고정시킬 때 사용하는 공구가 되겠습니다. 톱은 알죠? 목재를 자를 때, 목재를 절단할 때 사용하는 게 톱이에요. 쇠톱은 금속을 절단할 때 사용하는 게 쇠톱. 그렇죠? 그냥 톱은 나무, 목재를 절단할 때 사용하는 겁니다. 다음, 연기자, 연기자. 이런 이제 귀퉁이 등에 45도나 이제 90도를 표시할 때, 네, 그때 사용하는 도구입니다. 그리고 전동 드라이버. 뭐 전동 드라이버는 이렇게 이제 총처럼 건형으로 생긴 것도 있고, 일자로 생긴 것도 있고, 이것도 형태는 많습니다. 중요한 건 이게 그 모터로 인해서 돌아간다. 오른쪽으로 돌아가고, 왼쪽으로 돌아간다. 전동 드라이버. 그래서 나사못을 박는다거나 이럴 때 사용하는 거고, 연기자는 정확히 모서리를 표시할 때 사용하는 거고, 톱은 목재를 자를 때 사용하는 거고, 바이스는 무언가를 고정해 놓고, 고정할 때 사용하는 거고, 줄자는 자기 때문에 거리, 센치, 뭐, 그러니까 그 간격을 재는 때 사용을 하게 되겠습니다. 자, 문항으로 돌아가서요. 작업일에서 줄자를 이용해서 길이와 너비 측정을 할 수가 있지요. 이건 이상이 없네요. 2단계 보겠습니다. 정확한 절단을 위해 목재를 작업대 바이스로 단단히 고정을 시켰어요. 목재를 바이스에 놓고 꼭 잠궈서 고정을 시킬 수 있습니다. 오랜 내용입니다. 3단계. 표시한 치수에 따라 톱을 이용해 목재를 절단했어요. 목재 절단할 때톱 사용하는 거 맞죠? 자, 4단계. 절단한 목재의 거친 표면을 연기자로 다듬었어. 연기자는 45도나 90도를 표시하는 데 사용하는 거지. 이 거친 표면을 얇게 잘라서 표면을 다듬는 건 뭘로 다듬는다? 대패로 다듬죠. 대패. 대패. 이게 지금 그 연기자를 잘못 사용했네. 그러니까 사용하지 말아야 될 사용 방법이 잘못됐네요. 물론 이렇게 우길 수도 있지. 연기자가 금속으로 돼서, 알루미늄으로 돼서 쿡쿡쿡 치면 좀 다듬어지지 않느냐. 그건 다듬는 게 아니죠. 네, 연기자는 원래 사용 용도는 사선을 긋거나 90도를 표시할 때 사용하는 그런 공구입니다. 다섯 번째, 목재 연결 부위를 전동 드라이버를 사용해서 나사못으로 고정시킨다. 나사못을 전동 드라이버로 고정시킬 수 있느냐? 있습니다. 그러면 단계 4번이 수정을 해야 될 단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1번의 정답은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쉽죠? 자, 2번 문항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기사에 나타난 농산물 유통의 특성이에요. 농산물 유통의 특성. 농산물 유통의 특성도 한참 잘 나오다가 요청을 좀 뜸해요. 요즘 요청을. 자, 일단 용도의 다양성. 농산물은 만약에 사과 하나를 가지고도 정말 여러 개의 용도로 사용할 수가 있죠. 물론 이제 먹는다로 보면은 뭐한 가지일 수도 있으나 생식을 할 수도 있고 그걸로 식초를 만들 수도 있고 잼을 만들 수도 있어요. 그렇죠? 사과로. 그리고 파이를 만들 수도 있고. 그러니까 같은 농산물에도 공업용, 식용, 가공용으로 다양하게 이용될 수 있다는 그런 농산물의 특징이 있고. 또 농산물 특징 하나, 계절적. 편제성. 무슨 말이에요? 소비는 연중 일어납니다. 소비는. 우리나라 한국 사람은 100%는 아니겠지만 거의 대부분 그럴 거 아니에요. 쌀을 먹습니다. 하루에 한번 정도는 최소한. 뭐다 100%는 없으니까. 하루에 한 번은 쌀을 먹습니다. 그런데 쌀을 365일 하루에 한 번씩 먹어. 그러니까 연중 먹는 거지.
근데 쌀 생산은 언제 돼요? 쌀 생산은 1월 달에 쌀 생산이 되나요? 물론 이제 뭐 시설에서 뭐 연구용 또는 뭐 이렇게 해서 길러낼 수는 있겠으나, 일반적으로 우리나라에서 우리가 먹는 쌀은 일반적으로 어디서? 노지에서, 논에서 생산이 되고, 수확은 대부분 가을에 하죠. 가을에. 그러니까 소비는 연중되나 수확은 편중되어 있죠. 그게 계절적 편제성입니다. 다음, 부피와 중량성. 농산품은 공산품에 비해서 부피가 크고 무겁습니다. 부피가 크고 무거워요. 예를 들어서 300g짜리 휴대폰, 뭐 삼성 휴대폰, 애플 휴대폰, 그 휴대폰 하나와 3kg짜리, 10kg짜리 수박 하나, 어느 게더 가격이 높을까? 가격이 휴대폰이 훨씬 비싸죠. 공산품이 훨씬 비싸요. 그러니까 농산품은 가격에 비해 굉장히 무겁고 부피가 크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관도 어렵고 운반도 어렵습니다. 그만큼 운반 비용, 보관 비용이 많이 발생을 합니다. 영농 규모의 영세성, 이건 우리나라 농산물, 우리나라 농업의 특징이에요. 농경지 규모가 작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보면 작은 축, 미국이나 캐나다, 뭐 유럽 이쪽 봐도 우리나라는 호당 경지 면적이 작아요. 그러니까 개인이 짓는 땅이 작으니까 거기에 집중적으로 무언가를 투자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생산비가 많이 들어가. 생산비가 많이 들어가니까 나중에 물건 값도 비싸져요. 물건 값도. 농경지 규모가 영세하고 호당 용적 규모가 작은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양과 질의 불균일성. 공산품은 같은 모델, 그러니까 만약 휴대폰 같은 모델이라면 1년 전에 나온 거나 지금 나온 거나 같은 모델이면 양과 크기와 무게와 그 스펙이 같죠. 공산품은 그럴 수 있어. 그런데 농산물은 사과 과수원에서 사과 나무 한 그루에서 나오는 사과가 크기가 다 똑같느냐? 색깔이 다 똑같느냐? 당도가 다 똑같느냐? 아니죠. 다 틀리죠. 그리고 작년에 나왔던 양이 올해도 똑같이 나오느냐? 또 그렇지도 않죠. 기후, 토양, 이거에 따라서 양도 달라지고, 모양도 달라지고, 그런 양과 질의 불균일성, 그리고 수요와 공급의 비탄력성. 무슨 말이에요? 갑자기 수요가 늘어나요. 그렇다고 해서 공급을 바로 맞출 수가 있냐, 이거지. 쌀을 먹으면 건강이 굉장히 좋아진대요. 그래서 쌀 소비량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어. 그렇다고 해서 일주일 이내에 그 쌀을 다 만들어낼 수 있느냐? 그럴 수는 없죠. 농산물은 생육기간이 있기 때문에 비탄력적이에요. 공급이 많아서 남아요. 그렇다고 해서 공급을 줄일 수 있느냐? 그것도 아니지. 한번 익기 시작하면 그냥 다 익은 거예요. 그냥 어차피 어떻게든 수확은 해야 돼. 그런 비탄력성이 있습니다. 자, 제시문으로 다시 돌아가세요. 고온 물가와 이상 기후로 채소 가격 변동성이 커지면서 가격이 비교적 저렴하고 보관이 쉬운 냉동 채소 수요가 증가하고 있어요. 자, 손질이나 세척 과정이 없이 바로 조리에 사용할 수 있고, 장기간 보관할 수 있어 음식물 쓰레기가 줄수 있다는 점이 장점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자, 업계는 신선 채소 가격 부담이 커질수록 수급이 안정적인 수입 냉동 채소로 수요가 이동하는 경향이 뚜렷해지고 있다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고물가 장기화하면서 가격 변동성이 큰 신선 채소보다는 가성비가 좋고 보관이 쉬운 냉동 상품군으로 소비자가 선택이 옮겨간 결과란 얘기입니다. 자, 신선은 어떻게 해요? 신선 채소는 계속 기르고 있고 얼마나 보관도 오래 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나올 때가, 생산될 때가 딱딱 정해져 있다는 얘기죠. 근데 그에 비해서 냉동은 어때요? 사람이 먹을 수 있는, 그러니까 사람이 소비는 연중 계속되죠. 연중 계속되는데 신선은 나올 때가 정해져 있어. 그래서 냉동 채소는 계속 보관을 할수 있으니까 뭘 없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언제 수확하느냐, 이거에 대한 변동성을 좀 낮출 수가 있지. 그러니까 뭘 줄일 수가 있다? 계절적 편제성을 줄일 수 있다. 그렇죠? 지금 여기에 부패성이라든지 중량성이라든지 용도의 다양성이라든지 영농 규모의 영세성이라든지 이런 건 나오지 않았습니다. 정답은 2번이고, 이런 문제 풀 때는
사전 지식이 별로 없어도

않아요. 대신에 답지를 정확히 알아야지 무슨 뜻인지를. 그래서 여기서 가장 비슷한 내용을 뽑아내면 되는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건 특별히 우리가 알고 있지 않아도, 선지식이 있지 않아도 이 단어의 뜻만 좀알수 있으면 쉽게 맞출 수 있는 문항입니다. 그러니까 본 수능에서 이런 문항이 나와도 난이도는 중하 정도 되지 않나 싶습니다. 자, 3번 문항 보죠. 자, 다음 사례에서 학생 A가 재배할 작물의 분류에 대한 성분이네. 작물의 분류. 뭐 식물학적으로 분류를 하든 용도에 따라 분류를 하든 또 작물의 분류예요. 작물의 분류 지금 1, 2, 3, 4, 5, 6, 7, 8, 9회까지 계속 나왔고 이제 10회도 나오네요. 10회도 나오고 6월 모의고사 나오고 9월 모의고사 나오고 수능도 나오고 올해는 연합고사가 아마 우리가 두번 있었잖아요. 작년까지. 근데 올해는 서울 연합고사만 한번 있죠. 농업기초기술은 아마 거기에도 나올 거고. 네. 항상 나오는데 정답률이 항상 높진 않나. 항상 낮은 그런 문항. 이유는 왜다? 어떤 작물인지는 쉽게 아나 그 작물에 대한 분류는 이미 공부가 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공부 어떻게 하라고요? 교과서에 나와 있는 작물을 먼저 공부를 하고 분류를 충분히 할수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연계교재 수능 특강 수능 완성에 나온 이런 문제를 통해서 또 공부를 한번 하고 그러니까 거기에 있는 작물들만 다 잡고 본수에 진입을 해도 충분히 잡을 수 있는 문항들입니다. 자, 어떤 작물인가 봅시다. 학생 A는 텃밭에서 작물을 재배하기 위해 작물을 선정하고 인터넷을 활용하여 작물 재배 방법을 찾아 다음과 같은 재배 계획서를 작성을 했습니다. 재배 계획서 보겠습니다. 자, 재배 목적, 식용 및 체험 활동. 아, 여기 있는 작물은 일단 먹을 수 있는 건가 봅니다. 학교 텃밭에서 하는데, 재배 품종이 수미네, 수미. 수미라는 품종을 가진 작물은 우리가 수능 완성에서 이미 문항을 풀어봤어요. 풀어봤어. 그러니까 여러분도 이제 이쯤 되면 알겠죠, 지금. 자, 덩이 줄기를 통해 번식을 해. 번식을 할때 씨앗을 뿌리는 게 아니고 덩이 줄기를 통해 번식을 하고 이식 시기는 3월 중하순, 4월 초. 이건 좀 어렵고. 수확 시기는 6월 하순부터 7월 중순, 장마철이 오기 전에 수확을 하네요. 수확 기준, 지상부가 누렇게 마르고 쓰러질 때, 지상부. 아, 지상부가 누렇게 마르서 쓰러질 때면 지상부를 먹는 게 아니고 안쪽에 있는 걸 먹는 거네요. 재배 이후에 흙을 충분히 덮을 것, 싹이 위로 향하게 심을 것. 아, 싹이 난 무언가를 심는구나. 자, 병해충 예방을 위해 적절한 관리가 필요하고, 수확물 활용 계획은 이 수확물, 이 작물을 통해서 전 만들 수 있습니다. 조림, 샐러드 등 요리 시습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자, 결정적인 건 여기 있네요. 뭐예요? 수미라는 품종. 수미칩도 있어요. 수미칩. 과자 중에. 그쵸? 감자야, 감자. 그쵸? 자, 감자 보겠습니다. 감자는, 일단 벼밀, 옥수수 세개 3대 작물이죠. 그와 함께 4대 작물입니다. 감자. 벼밀, 옥수수 세개 3대 작물이고 4대까지 가면 감자가 들어갑니다. 쌍떡잎 식물 통화나물 뭐 가지과의 여러의 살이 식물입니다. 여러의 살이 식물. 자, 고구마, 옥수수와 함께 대표적인 구황 작물입니다. 구황 작물. 그리고 저온성 작물이고요. 중일성 작물이에요. 그러니까 빛이 일조 시간이 길어지든 짧아지든 거기에 꽃피는 거하고 전혀 관련이 없어. 중일성 식물. 내산성 작물. 산성토양에서 잘 자라는 작물입니다. 쌍떡잎 식물이고요. 보통 이제 이런 문제 나올 때 얘가 쌍떡잎이냐 외떡잎이냐 그것도 판단해도 선지 몇 개는 정오를 갈라낼 수가 있습니다. 자, 감자에 대한 내용이 있어요. 생육 형태에 따라 포복형이다. 포복형? 감자는 포복형이 아니죠. 직립형에 가깝습니다. 직립형. 물론 주형도 아니지만 네, 포복형 아니고 생육 저온에 따라 고온성이다. 저온성 작물이죠. 수분 저항에 따라 내습성 작물이다. 밭작물이에요. 내습성. 이건 논에 감자를 심으면 감자가 다 썩어버리겠죠. 내건성. 재배 기간에 따라 여러 해 살이 작물이다. 가지과 열애살이 식물이다.
정답인가요? 식물학적 분류에 따라 가지과 작물이다. 이건 정답이네. 이건 정답. 4번이 좀 이상하네요. 열애살이 식물인데 열애살이 작물로 표현이 됐네. 자, 식물과 작물. 식물은 말 그대로 그냥 자연 상태에 나왔을 때 동물과 식물로 나눴을 때 그냥 식물이에요. 작물은 사람이 이용하기 위해서 기르는 식물이 작물이잖아. 그렇죠? 근데 재배 기간에 따라서 우리나라는 재배 기간에 따라서 이걸 열애살이로 키우지 않아요. 식물 자체는 열애살이가 맞으나 작물로 사람이 이걸 재배할 때는 한해살이로 하죠. 한해살이. 그렇죠? 그래서 언제? 수확 시기 이때. 3월 중하순에 파종을 하고, 물론 파종에서 종자를 넣는 게 아니고, 그 감자를 쪼개서 새순이 나온 쪽을 위로하게 심는 거, 이제 그렇게 해서 파종을 하고, 수확을 6월 달에 해버려요. 그러니까 한 해살이 작물로, 작물은 한 해살이에요. 작물 한 해살이. 근데 가만 놔두면 여러 해살이 같아요. 이거와 비슷한 게 우리나라에 또 무슨 작물이 있냐면, 고추가 그렇습니다. 고추. 고추는 우리나라에서 한 해살이 작물이에요. 그렇죠. 근데 동남아나 이쪽으로 가면 고추 나무가 있어요. 이만큼 큰 게. 열애살이 살아서. 그러니까 식물과 작물을 이거 개념을 잘 알아야 돼요. 식물은 동물이냐 식물이냐 이렇게 나누는 거고 작물은 식물 중에서도 사람이 어떻게 이용을 하느냐. 가만히 놔두면 그러니까 기후가 좋은 데서는 열애살이 식물로 살수 있으나 우리나라에서 이제 경제 그러니까 그걸 재배를 할때 재배를 열애살이로 하나 아니면 한해살이로 하나. 딸기 같은 건 열애살이가 맞죠. 국화도 열애살이가 맞고. 근데 감자는 우리나라에서 식물은 분명히 열애살이 식물로 분류가 되나 작물은 한해살이 작물이라는 거. 알았죠? 자, 다음 4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사례에서 가에 들어갈 소의 품종입니다. 소의 품종. 소는 크게 두 가지를 이용합니다. 사람들이. 그렇죠. 젖을 이용을 하느냐, 고기를 이용을 하느냐. 자, 답지를 보니까 한우, 고기소, 건지, 젖소, 브라만 고기소, 에어셔, 젖소, 홀스타인 젖소 이렇게 나왔네요. 자, 일단 볼까요? 젖소, 건지, 에어셔, 홀스타인 나왔는데 건지 영국이 원산지인 젖소입니다. 다망색, 적광색 바탕에 흰색 반점, 유방색은 털이 백색입니다. 건지의 특징은 유지율이 높아요. 젖소 외울 때 일단 홀스타인을 먼저 알아두세요. 홀스타인. 원산지 알고 털색이 이렇구나. 1년에 약 7,000kg. 근데 이것도 수치가 꽤 오래된 수치라 그거보다 지금 많아졌어요. 1년에 7,000kg 정도의 젖을 생산을 합니다. 우유를. 그리고 유지율은 3.5 정도. 이제 이거보다, 그러니까 홀스타인보다 양을 많이 짜는 소는 없어요. 우리가 배우는 것 중에. 실제로 없을 것도 같았대. 확신할 수가 없어서. 우리가 배웠던 젖소 중에 홀스타인보다 더 많이, 그러니까 우유 생산이 더 많은 소는 없습니다. 근데 유지율을 보면 영국이 원산지인 건지와 저지가 유지율이 홀스타인보다 유지율이 높아요. 짠 우유 속에 지방이 훨씬 더 많이 들어가 있어요. 우리나라는 이 유지방이 높으면 좋은 우유로, 그러니까 가격이 비싸요. 그 우유 회사에서 원유를 구입할 때좀더 비싼 가격에 구입을 하지요. 자, 영국이 원산지인 건지 유지율이 높습니다. 스코틀랜드가 원산지인 에어셔, 그리고 네덜란드가 원산지인 홀스타인. 젖소에서는 홀스타인을 꼭 알아두십시오. 가장 착유량이 많은 소. 가장 세계에서, 우리나라에서 세계에서 가장 많이 키우는 젖소 품종. 자, 고기소는 뭐 알아놔야 돼요? 한우 알아놔야지, 한우. 체질이 강건하고 온순하고 사육관리가 쉽습니다. 옛날에 우리나라 일소부터 시작을 했죠. 일소부터. 자, 브라만. 인도가 원산지인 브라만. 되게 큰 혹이 있고, 육질이 좋지 않습니다. 그리고 더위 외부 기생충에 강하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자, 4번 보면은, 학생 A는 FK 영농학생 페스티벌에 참가해서 소의 품종 중 가에 관한 문제에서 다음과 같이 응답한 결과 정답을 맞추었네요. 아, 정답을 맞추었어. 자, 우유를 생산할 목적으로 사육됩니까? 예. 우유, 젖소를 찾아보죠. 젖소. 젖소. 그런가요? 젖소.
원산지는 영국입니까? 아, X. 원산지가 영국.

북이 아니네요. 그럼 건지가 떨어지겠네. 털색은 흰색 바탕에 검정 무늬입니까? 흰색 바탕에 검정, 흰색 털과 검은색이 섞인 홀스타인입니까? 일단 여기 나오네요. 더위에 강합니까? X 홀스타인. 그래서 4번의 정답은 젖소입니다. 젖소. 흰색 털도 있고 검은색 털도 있고 어디가 원산지인 네덜란드가 원산지인 홀스타인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5번의 정답은 4번입니다. 자, 5번 물은 거죠. 자, 다음 사례에서 고형 배지경 가와 비교한 나의 특징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 위해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보통 수경 재배하면 이제 순수 수경에 대한 비교 문제, 그렇죠? 이게 담액인지 방막인지 분무경인지를 알아내고 그거 두 개를 비교한다든가, 아니면 수경과 토경에 관련된 비교, 이제 이걸 물어보는 문항이 많았는데 이건 고형 배지경 에 관련된 비교 문항이네요. 자, 봅시다. 학생 A는 수경 재배 중 고형 배지경의 종류에 대한 수행평가 보고서를 준비하기 위해 다음의 자료를 작성을 하였습니다. 자, 조사 내용. 일단 가 고형 배지경인데 가 보겠습니다. 진주암이네. 진주암. 진주 영어로 뭐예요? 펄, 펄. 그럼 이게 진주암을 잘게 부서 후에 1000도씨 이상의 고온으로 가열해서 팽창시킨 것 뭡니까? 펄라이트. 그렇죠. 이건 펄라이트경이네, 가는. 펄라이트경. 나는 암석을 1600도씨 이상으로 용해하는데 원심분리장치로 섬유화시킨 것. 암명경이죠. 암명경. 암명경. 진주암을 이용한 펄라이트경. 암석을 이용한 암명경. 그러니까, 이거 다시 발문을 보면, 펄라이트경과 비교한 암면경의 특징이에요. 암면경의 특징. 자, 암면경의 특징. 과습의 위협이 적다. 과습의 위험은 펄라이트가 적죠. 자, 물리적 구조가 균일해서 형태 유지가 잘 됩니다. 그렇죠. 벽돌멍이 뚝뚝 나와서 형태 유지가 잘 됩니다. 병원균 침투하더라도 쉽게 교체가 가능합니다. 정답. 니은과 디귿으로 된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선생님 생각에 배지경을 비교하는 문항은 없었어요. 없었습니다. 자, 펄라이트경과 암면경 조금 더 살펴보죠. 자, 펄라이트경 배지가 중성이고 통기성 우수, 배수성 우수. 자, 배지 소독이 용이하고 다른 배지보다 장기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과습의 위협이 없습니다. 펄라이트경. CEC 양이온 천 용량이 낮아 CB 관리가 편하고요. 사용이 폐기가 용이합니다. 단점은 완충작용이 약해요. pH 9인 걸. 입자가 부서지면 재생이 어렵습니다. 다음 암면경. 암면을 압축해서 암석을 압축해서 열 처리해서 만든 슬래브, 큐브, 매트 등을 이용하는 방식으로 수경 재배 방식 중 세계적으로 재배면이 가장 넓습니다. 장점은 배드가 필요 없고 여러 개의 블록으로 분리할 수 있어서 병원균이 침투하면 빨리빨리 교체를 해버리면 됩니다. 단점은 배지의 건습 판별이 어렵습니다. 그리고 사용 후에 폐기가 어렵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자, 다음 6번 문항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사례에서 학생 A가 조사한 식품과 같은 방법으로 제조한 식품으로 옳은 것은 국수네요. 국수는 선 절면 반죽을 해서 넓게 펴서 자른 거. 신연면 쭉쭉 늘린 거. 수타면 것처럼. 압출면 기계에 넣고 압력을 세게 해서 이렇게 쭉쭉 뽑아내는 거. 즉석면 면을 튀긴 거. 네. 이렇게 나눌 수가 있죠. 자, 학생 A는 수행평가로 국수의 종류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정리를 하였습니다. 자, 이 국수는 이탈리아에서 유래가 됐네요. 이탈리아에서. 그리고 재료는 듀럼밀. 형태는 짧고 튜브 모양으로 구부러진 형태도 있습니다. 짧고 튜브 모양인데 구부러진 형태도 있어요. 끓는 물에 삶은 뒤 다양한 소스나 요리에 활용합니다. 대표적인 요리로는 맥앤치즈, 샐러드에 많이 들어갑니다. 특징으로는 조리와 보관이 편해서 실용성이 높다는 네,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자, 이탈리아 듀럼밀로 만들고

짧고 튜브 모양으로 되는 건 뭡니까? 마카로니, 마카로니. 마카로니. 마카로니를 어떻게 만들어요? 쭉 압출해서, 압출해서 똑똑똑 잘라내는 거죠. 그러니까 뭐다? 압출면. 압출면. 압출면. 당면이 압출면이죠. 그렇죠? 소면은 길게 해서 잘라낸 거. 신절면, 수타면은 쭉쭉 늘렸죠. 신현면, 컵라면은 즉석면이죠. 즉석면. 칼국수면은 역시 소면과 같은 선절면이 되겠습니다. 자, 6번의 정답은 1번이고요. 자, 면에 대해서 조금 더 볼까요? 국수의 종류는 이렇게 나눌 수가 있어요. 선절면이에요. 선절면. 절단할 거예요. 밀가루 반죽을 넓게 길게 펼친 다음에 가늘게 뽑아낸 거. 소면, 생면, 칼국수면도 여기 들어갑니다. 선절면이 등이 선절면에 속합니다. 신현면, 밀가루 반죽으로 손을 길게 뽑아 쭉쭉 늘려서 만든 거. 대표적인 게 뭐가 있다? 수타면이 있다. 압출면, 압력을 가해서 반죽에 뭐 원형통이나 이런 통에 놓고 압력을 세게 가면 어떻게 빠져나와야죠. 밀가루 반죽을 작은 구멍으로 압력을 주면서 면을 뽑아내서 만든 것으로 냉면, 당면, 마카로니가 여기에 속합니다. 지금 나왔던 게 설명했던 게 마카로니죠. 자, 즉석면, 즉석면. 생면, 이렇게 선절면 등을 생면을 만들어서 증기로 한번 쪄요. 증기로 찌면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그 밀가루를 물을 주고 찌면 어떻게 돼? 녹말이 호화 상태가 되죠. 팽윤한 상태가 돼. 팽윤한 상태. 그 다음에 모양을 잡아. 모양을 잡고 그걸 기름에 튀겨서 만들어요. 그래서 녹말을 호화 상태, 알파화 상태로 고정시킨 면으로 라면, 컵라면 등이 있습니다. 자, 국수의 종류 크게 4개요. 선절면, 선절면. 밀가루 반죽해서 넓게 펼친 후에 가늘게 뽑아낸 거. 선절면. 신현면. 밀가루 반죽을 손으로 길게 길게 늘인 거. 신현면. 대표적인 게 수타면. 압출면. 밀가루 반죽을 어느 틀에 놓고 강한 압력으로 눌러서 작은 구멍으로 압력을 주면서 면을 뽑아내는 거. 냉면, 당면, 마카로니가 여기 들어가고. 즉석면, 생면을 만들어서 일단 호화를 시켜요. 호화를 시켜. 호화시킨 걸 어떻게? 그대로 기름을 튀겨. 그래서 호화된 상태로 고정시킨 면, 라면, 컵라면 등이 여기에 들어갑니다. 아시죠? 자, 다음 7번 보겠습니다. 다음 퀴즈 대회에서 가에 들어갈 비료 성분의 결핍 사례로 가장 적절한 것만을 보기 위해서 고른 것은 지금 우리가 10회째 풀고 있는데 지금까지 나왔던 비료 성분의 결핍 문제에서 대부분의 결핍은 뭐였어요? 비료의 3요소에는 없었고 4요소 칼슘인 문제가 거의 대부분이었죠. 실제로도 평가원에서 출제되는 문항 중에 이 생리장에 비료 성분이 없다. 결핍에 관련된 문제는 압도적이에요. 칼슘이. 칼슘이. 칼슘이 일단 그 체내에서 좀 늦다는, 이동이 늦다는 굉장히 특이한 점. 다른 뭘까요? 다른 영양소하고 비료 성분하고 좀 차별화된 거. 그리고 그 석회처럼 때알 구조로 만들고 토양 구조를 좀 바꿀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이동이 느리기 때문에 새로 생긴 조직에 결핍 현상이 많이 나타난다는 거. 그래서 칼슘 부족에 대한 내용. 이게 칼슘 부족이냐 아니냐를 물어보는 문항도 있고, 칼슘 부족인지를 알고 어떤 방법으로 해야 될 것인가. 어떤 방법으로 대안을 설정할 것인가. 이제 이런 문항들이 주로 출제가 됐죠. 자, 이번 문제는, 자, 봅시다. 사회자가. 제시되는 도움말로 연상되는 비료 성분을 맞추는 문제입니다. 정답을 아시는 분은 정답을 외치세요. 비료 성분 하면 일단 무조건 나와야 될게 뭐가 나와야 되지? 일단 비료의 3요소 나와야죠. 3요소. 3요소. 그 다음에 뭐까지? 칼슘까지 해서 비료 4개. 마그네슘까지는 뭐잘 모르겠으나 하여튼 여기까지는 무조건 나와야 돼요. 일단 MPK 칼슘까지는 비료 성분 하면. 자, 일단 비료의 3요소에 해당이 된대요. 비료의 3요소. 아하. 비료의 3요소에는 칼슘이 해당되지 않습니다. 비료의 3요소에는. 비료의 3요소가 뭐죠? 비료의 3요소. 왜 비료의 3요소라는 말이 나왔어?
식물을 수분을 다 날린 다음에, 수분을 다 날린 다음에, 얘가 성분이 뭐가 있는가, 이제 성분비를 검사를 해봤죠. 그러니까 수분이 없어서. 그래서 뭐가 제일 많이 있나 봤더니, 탄소가 굉장히 많이 들어있어요, 탄소가. 그 다음으로 수소. 그 다음에 산소. 그 다음에 질소. 그 다음에 인. 그 다음에 칼륨. 그 다음에 칼슘. 그 다음에 마그네슘. 그 다음에 황. 뭐예요, 이거? 다량원소. 다량원소. 우리 다량하고 미량하고 외웠잖아요, 다량원소. 아, 식물에 이런 것들이 많이 필요하구나. 굉장히 많이 필요하구나. 그랬더니, 그러면 탄소를 많이 줘야겠네. 산소도 많이 줘야겠네. 아니, 수소도 많이 줘야겠네. 산소도 거름으로, 비료로 많이 줘야겠네 했는데, 이미 그 광합성 할때 CO2를 사용을 하잖아. 그쵸? 그리고 또 뿌리에서부터 물을 많이 이용을 하잖아. 그러니까 공기 중에 있는 걸로 CHO가 다 채워져. 그러니까 얘는 따로 비료로서 줄 필요가 없구나. 따로 비료로서 줄 필요가 없구나. 그래서 비료에 그 다음으로 많이 필요한 거꼭 비료로 줘야 될 거. 그래서 비료에 3요소가 나오죠, NPK. 이제 그 다음 나올 게 칼슘, 그 다음 마그네슘, 황까지. 자. 비료의 3요소, 그래서 NPK, 여기에 해당된대. 그럼 이셋 중에 하나네. 뿌리의 발육과 생장 촉진을, 뿌리의 발육과 생장을 촉진한대. 정답, 인산입니다. 그러니까, 오답입니다. 오답입니다. 인산 아니네. 그럼 둘 중에 하나네. 식물 체내에 단백질의 주요 구성 성분입니다. 그래서, 주요 구성 성분. 광합성을 하면, 조금 아까 나왔지만, 이산화탄소와 산소를 이용해서 광합성을 하면 뭐가 나타나냐면, 탄수화물이 나타나, 탄수화물이. 그렇죠? N, EN, N. 그리고 뭐가 나타나? 요렇게 붙이면 이게 나오는 거잖아요. 뭐가 남아? 산소가 남아. 그러니까 탄수화물하고 산소가 이렇게 나와, 이렇게. 근데 식물한테 필요 없는 산소는 어떻게? 배출시켜, 배출. 그러니까 식물이 동물들 잘 살아라, 니네들 위해서 내가 산소를 만들어 줄게 하고 산소를 만들어 주는 게 아니고 살기 위해서 필요 없는 걸 버리는 거예요, 지금. 산소를. 그래서 광합성 산물이 CHO로 이루어진 탄수화물이 많지. 방. 근데 얘네들이 합쳐진 게 탄수화물인데 여기에 뭐가 합쳐지면 단백질이 되냐면 얘가 합쳐지면 질소가 합쳐지면 단백질이 돼, 단백질이. 그러니까, 식물 체내의 단백질의 구성 성분입니다. 그 그러니까 뭐야? 이거. N. 그러니까, 뭐가 문제다? 지금 여기서 나오는 건 비료 성분은 질소다. 그러면 질소가 부족했을 때 어떤 현상이 벌어지는가 봅시다. 자, 잎 끝이 아래쪽으로 말린다. 팁번 현상이 나타난다. 팁번 현상. 팁번 현상은 질소가 아니고 뭐예요? 칼슘이죠, 칼슘. 자, 식물의 전체 잎 크기가 작아진다. 질소. 성숙한 아래쪽 잎부터 노랗게 변한다. 질소. 과실은 배꼽 부분이 썩어 들어간다. 배꼽 썩은 병, 칼슘. 그렇죠. 그래서 니은, 디귿으로 된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비료 성분 문제 중에 굉장히, 뭐랄까요? 좀 복잡하게 잘 나온 문제 같아요. 이 정도를 풀어낼 수 있으면, 질소에 관련된 문제는 다 잡아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죠? 자, 질소 결핍증상 다시 한번 보면, 일단 질소는 어떤 기능을 한다? 광합성 작용을 촉진을 하고 지밀 합성 도움을 줍니다. 그리고 식물 체내의 단백질을 주요 구성 성분이다. 식물 중에 공중에 있는 질소를 확 잡아서 이용하는 놈이 있어. 어떤 놈? 콩과작물이 그렇죠. 콩과작물. 녹비작물도 그래서 녹비작물을 콩과작물을 많이 쓰는 이유가 그거잖아. 공중에 있는 질소를 많이 해요. 공기 중에 있는 질소를 많이 활용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다른 작물보다 질소를 많이 포집할 수 있는 작물이 콩이야. 그러니까 콩에 뭐가 많아요? 단백질이 많지. 단백질이. 자, 뿌리 및 지상부의 발육과 성장을 촉진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어. 자, 과잉이 되면

굽는 과정에서 마이야르 반응과 캐러멜화가 활발해지고 표면 온도가 빨리 올라가서 그런 현상이 생길 수 있어. 자, 마이야르와 캐러멜화가 어떨 때 나타나요? 고온으로 설탕을 가열을 시키면 어떻게 돼? 캐러멜화. 백설탕도 노랗게 갈변이 되죠. 그러니까 뭐 때문에 여기는 설탕이 많다. 지금 설탕이 반죽에 설탕이 많을 때. 자, 반죽에 설탕이 많으면 위에는 껍질이 잘 떨어집니다. 그리고 껍질이 두껍고 색이 진하게 되죠. 뭐 때문에? 캐러멜 때문에. 그리고 반죽이 오븐에서 주저앉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8번. 지금 모양이 무너지고 전체적으로 퍼졌다는 거. 그리고 색깔이 유난히 갈색이고 껍질도 두껍고 쉽게 떨어졌다는 거. 이걸 봐서 지금 이 쿠키에 뭐가 많이 들어갔다? 반죽에 설탕량이 많았다. 그래서 8번의 정답은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오븐의 온도가 낮아서 오래 익히면 오버베이킹이 되죠. 오버베이킹. 그래서 굉장히 푸석푸석해지고 반죽에 계란량이 많다고 이런 현상이 나타나지 않을 거고 반죽에 수분량이 많아도 이런 현상이 뭐 무너질 수도 있으나 색깔이 이렇게 나오지 않을 거고 반죽에 버터량이 부족해서 갈색이 나고 이러지는 않습니다. 8번의 정답은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9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글에서 알수 있는 암탉의 생식 기관에 대한 부위네요. 자, 이건 8회에서도 다뤘던 것 같은데, 암탉의 생식 부분이 일단 알아놔야 되고, 이게 문제가 나오면, 좀 어렵게 나올 확률이 많아요. 좀 난이도가 높게. 자, 알의 형성 과정 다시 한번 보죠. 자, 이 부분이 누드부. 난황이 발생하는 부분입니다. 난황이 매일매일 커져요. 이렇게 커지다가 이제 가장 큰 애가 난소에서부터 나오죠. 사람으로 따지면 저게 배란이 되는 겁니다. 배란. 그러면 난황이 노른자가 이렇게 난간을 타고 오면서 팽대부를 지나면서 계란을 바깥에서 보지 말고 안쪽에서 봅시다. 안쪽에서. 가장 안쪽에 노른자가 있어요. 그 노른자 바깥에 뭐가 있어? 난백이 있어, 난백. 다른 말로 흰자. 그러면 여기 지나면서 이 노른자를 중심으로 해서 흰자가 이렇게 덮히게 되죠. 흰자가 분비가 계속 돼, 흰자 분비가. 근데 흰자가 두 개로 나눠지죠, 두 개로. 어떻게? 농도가 짙은 농후 남백. 그리고 농도가 좀 옅은 수양 남백. 이렇게 두 개로 나눠지죠. 그래서 난백이 다 나오면 협부 가서 뭐가 나온다? 난각막이 나온다. 난각막. 여러분 난각막 본적 있어요? 난각막. 난각막을 다 봤지. 우리 계란을 툭툭툭툭 까죠. 계란이 굉장히 잘 까지는 삶은 계란이 굉장히 잘 까지는 계란이 있고 잘안 까지는 계란이 있잖아. 잘 까지는 계란 보면 그냥 위만 툭툭툭해서 이렇게 툭 들어오면 툭툭툭툭하고 다 떨어지지. 떨어질 때 보면 그때 하얀 막이 나올 거야. 그게 난각막이야, 난각막. 협부에서 그 난각막이 나와. 그리고 난각막까지 완성돼서 이제 난각선 자궁부라고 그러는데 여기에 도착하면 그러니까 계란 껍데기 성분이 분비가 되면서 겉을 다 싸게 되죠. 겉을 다. 액체로 달걀 껍질이 그대로 고체로 와서 탁탁탁 무슨 뭐 아이언맨 변신하듯이 껍질이 툭툭툭 붙지 않아요. 액체가 나와서 거기를 둘러싸요. 둘러싸서 이 난각선에서 몇 시간 계란이 만들어지는 게 24시간에서 26시간 대략 하루가 조금 넘는데 그중에 대부분을 어디가 있어요? 여기에 있어. 그래서 여기서 대부분 하는 일이 뭐예요? 액체인 그 탄산 칼슘이 이제 고체로 굳어. 굳는 과정. 다 굳어지면 어디로? 여기 질부로 이동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잠깐 있다가 산란을 뿅.

하고 이제 뿅 하고 나타나요, 산란. 이게 이제 알의 형성 과정이에요. 알의 형성 과정. 자, 그러면 닭에도 난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난자가. 난자가 어디에 있어? 난황, 난백, 난각막, 난각. 어디가 있을까요? 난황에서 난황. 그러면 난황, 그러니까 노른자, 난황 겉에 뭐가 있어요, 지금? 난백이 있지, 흰자위. 그러니까 수정이 되려면 어디서? 흰자위가 나오기 전에 노른자에만, 난황이 있을 때만 수정이 되겠지. 그러니까 정자가 어디서부터? 타고 들어가서 여기서 수정이 돼야지, 여기서. 그 다음에 이제 나오면서 난백 붙고, 난각막 붙고, 난각 물질 나오고, 굳혀져서 산란이 되는 거죠. 자, 누두부는 수정이 됩니다. 남백 분비부, 흰자와, 아, 알끈, 알끈. 알끈에서 계란, 네, 노른자 있잖아. 알끈이 이렇게 돼 있어, 이렇게. 난황과 난자, 난황과 난백은 서로 점도가 달라. 그러니까 무게가 달라, 무게가. 어디가 더 무거울 것 같아요? 난황이 무겁지. 그러니까 이제 난백보다는 난황이 무거워요. 그러니까 가만히 놔두면 얘가 내려와 있어야 되는 게 맞아. 근데 내려오지 않고 항상 중간에 있어요. 그 중간에 있는 이유가 이 알끈 때문에, 칼라자라고 하는 이 알끈 때문에. 그러니까 무거운 게 중간에 있으니까 중심 잡기가, 세우기가 힘들어. 그러니까 계란을 세우는 게 힘듭니다. 무거운 게 이렇게 되어 있으면 이제 오뚝이 되는 거지. 넘어지지도 않고 무거운 게 여기 있으면. 그렇죠? 난황이 알끈에 붙어서 계란의 중간에 있기 때문에 세우기가 어렵습니다. 자, 알의 형성은 이만큼이고요. 자, 다시 문제로 돌아가 보죠. 자, 암탉의 알은 난소에서 배출된 난황이, 노른자 난황이 생식 기간을 따라 이동하면서부터 점차 완성이 됩니다. 자, 닭의 생식 기간 중이 부위에서는 알을 보호하기 위한 막이 형성이 되네. 막. 우리 막 하나밖에 안 배웠는데. 방금. 난각막. 난각막. 자, 주로 단백질 성분으로 된 여러 겹의 막은, 여러 겹의 얇은 막이 덧입혀지면 나중에 외부의 물리적 충격이나 병원균 침입으로부터 알을 보호하는 중요한 구조로 작용합니다. 자, 이 막은 껍질 바로 안쪽에 위치합니다. 공기나 수분의 이동을 어느 정도 조절하는 기능도 있습니다. 자, 난각막이 어디서 나오냐 이거죠. 어디서? 여기네. 난, 황, 난, 백, 난각막, 난각, 산란. 이해되죠? 만들어지는 데가 난소에서 난, 황, 난, 백, 난각막, 난각. 그래서 어디다? 협부다. 협부. 그래서 9번의 정답은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협부, 난각막. 자, 10번 문한 거죠. 다음 대화에서 알수 있는 작물 재배의 관리로 얻을 수 있는 효과로 오는 것. 선생님, 팔을 수확했는데 흰 부분이 너무 짧아. 그렇죠. 대파 보면 밑에 흰 부분, 초록색 부분, 연백 뭐 하얀 부분을 길게 하려면 어떻게 할까요? 줄기 주변에 흙을 덮어주면 된단다. 주변 흙을 덮어주면 흰 줄기 부분이 길어진다고요. 왜 길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흙을 덮으니까 태양 빛을 차단해, 햇빛을 차단해서 엽록소가 만들어지지 않아. 그래서 흰색이 되는 거예요. 아, 그래서 파가 초록색이 아니라 하얗게 자라게 되는 거군요. 다음에 재배할 때는 흙을 꼭 덮어줘야겠어요. 그래, 열심히 해보려니까. 자, 여기서 알수 있는 재배 관리 방법은 뭐다? 흙을 덮어주는 거, 단순히 흙 덮어주는 거. 북죽이라고 합니다, 북죽이. 자, 흙을 덮어주면 도복이 방지된다. 넘어짐에. 흙을 덮어주니까 넘어짐에 강해지겠지. 도복이 방지돼요. 추대현상, 흙을 밝혀준다고 해서 꽃대가 빨리 오고 이거하고 상관이 없지요. 새뿌리 발생, 땅에 흙을 옆으로 해주니까 흙에서 새뿌리 발생이 가능하죠. 자, 흙으로 빛

빚을 막아놨는데 광합성 효율이 극대화된다? 광합성 효율은 오히려 떨어지겠죠. 그래서 북주기의 효과, 기효과, 디귿으로 된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10회도 전반부가 이제 이렇게 끝났는데 어때요? 1회부터 9회까지 나온 내용들 다 비슷하죠? 다 비슷합니다. 네. 이제 여기까지 왔으면 농기초 기술에 관련된 문항은 대부분 네, 거의 다풀수 있을 거예요. 이제 안 되는 것만 조금씩 살펴보면 될 겁니다. 아셨죠? 자, 다음 시간에는 이제 10회 뒷부분 맞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 고생 많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범블리 정성범쌤입니다. 자, 2027 약정공략 물리학원 강의이고요. 자, 물리학원 첫 강 시작합니다. 자, 여러분들 혹시 오리엔테이션을 보고 오지 않은 친구들이 있다면 지금 오리엔테이션을 꼭 보고 오시고요. 선생님이 오리엔테이션에서 이 강좌의 특징과 어떤 학생들이 들어야 하는지에 대한 내용들을 자세하게 설명을 해두었습니다. 그러니까 꼭 오리엔테이션을 참고해서 보고 오시고요. 자, 오늘은 우리가 1강 등가속도 운동을 들어가 보도록 할 텐데, 자, 강의의 이제 시작에 앞서서 여러분들 약점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누구나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 약점을 강점으로 바꾸는 일은 누구나 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약점 공략 강의를 같이 듣고 있고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약점을 강점으로 바꿀 수 있는 상황과 기회가 마련이 되었어요. 자,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약점을 반드시 강점으로 바꿀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면서 우리 바로 내용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내용이고요. 등가속도 운동 공식이에요. 등가속도 운동에서 등가속도 운동 공식은 빼놓을 수가 없죠. 자, 그 세 가지의 공식은 여러분들 다 잘 알고 있겠지만 그래도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나중 속도는 처음 속도와 속도의 변화량으로 이제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두 번째 식은 S는 V0T 더하기 2분의 1AT 제곱. 세 번째 식 EAS는 V제곱 마이너스 V0의 제곱. 자, 이 식들을 당연히 알고 있어야 되는 거는 기본인데, 자, 여기에서 문제의 상황마다 뭐 예를 들어서 초기 속도가 0이라던가 아니면 시간이 같다라는 조건이 있다거나 이런 식의 어떤 특정 조건이 있을 때 이런 식들을 여러분들이 적절하게 변형해서 활용할 수 있다라는 뜻이에요. 자, 일단은 초기 속도가 0이다라고 한다면 예를 들어서 V0가 0이다라고 하면 이 식은 V는 AT 이런 식으로 바뀔 수가 있는 거고 또 초기 속도가 0이다라고 한다면 이 식은 S는 2분의 1 AT의 제곱 이렇게 이제 바뀌겠지. 그죠? 자, 그런데 예를 들어서 어떤 두 개의 물체를 비교하는 데 있어서 두 물체의 운동을 비교하는데 두 물체가 특정 구간에서 운동한 시간이 같습니다. 이런 조건이 있어요. 그러면 두 물체를 비교를 할 때 시간이 같은 거니까 두 물체의 이동 거리와 가속도 크기라고 하는 것은 서로 비례하는 관계가 있다. 이런 것을 활용할 수 있어야 된다는 뜻이에요. 뭐 예를 들어서 문제에서 이동한 거리의 비가 A 대 B가 3대 1입니다. 라는 조건이 있어요. 뭐 3L, L 이런 식으로 조건이 있다라고 한다면 A, B의 가속도의 비가 몇 대 몇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3대 1 이런 식으로 정리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지. 이해되셨죠? 자, 마지막 3번 공식에서도 예를 들어서 여기에서 일단 식을 한번 써놓고 가면 이동거리가 같아서 또는 뭐 가속도가 같아서 이동거리하고 나중속도의 제곱 빼기 처음속도의 제곱을 비교하는 형식이 있다라고 했을 때 여기에서 이동거리는 나중속도의

제곱 빼기 처음 속도의 제곱에 크기에 비례하는 형태입니다. 라고 관계식을 따로 정리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이동거리의 비가 1:2로 제시가 되어 있으면 이 오른쪽 변의 결과도 1:2가 나온다. 이런 식의 계산을 할 수 있다라는 뜻이겠죠. 이해되셨죠? 자, 등가속도 직선운동에서 이렇게 물리량이 3개로 표현이 되어 있을 때 하나의 물리량이 두 물체가 같다라고 하는 그런 조건들이 있을 겁니다. 그때 나머지 두 개의 물리량을 비교하는 형식. 여기에서도 하나, 둘, 세 개라고 봤을 때 가속도가 같으니 이동거리와 나중속도 제곱 빼기 처음속도 제곱의 크기가 서로 비례하는 관계이다. 이런 식의 활용을 하실 수 있어야 한다라는 뜻이에요. 알겠죠? 자, 우리 약정공략 두 번째 살펴볼게요. 두 번째 내용은 바로 너무나도 중요한 평균속도입니다. 평균속도. 자, 평균속도가 무엇일까요, 여러분들? 자, 등가속도 직선운동에서 평균속도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V바로 표현을 할 거고요. 처음 속도 V0, 그리고 나중 속도는 그렇지 V. 이 둘을 더한 값의 중간 값이 바로 평균 속도다라는 거예요. 개념은 여러분들 잘 알고 있을 거라 생각이 들고 등가속도 직선 운동에서 이 평균 속도식을 활용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자,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등가속도 직선 운동을 생각을 할 때 VT 그래프를 생각을 해본다면 이런 식의 등가속도 직선운동 그래프가 그려질 텐데 이 처음 속도를 V0, 나중 속도를 V라고 하고 이때의 시각을 T라고 했을 때 0에서부터 T까지 이 물체가 이동한 거리는 사다리꼴의 넓이와 같은데 이를 더 간단하게 바꿀 수 있는 것은 두 속도의 중간 지점 속도, 즉 평균 속도가 만드는 이 직사각형의 넓이를 구하게 되면 바로 이 사다리꼴의 넓이와 같아지게 되는 거죠. 즉 무슨 말이냐면 그래프상에서 1차 함수 등가속도 직선운동이지만 평균속도를 활용하면 마치 이 평균속도가 만드는 등속도 운동처럼 치환해서 생각을 해볼 수가 있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이 식을 이용한다면 평균속도와 그리고 시간 t를 곱했을 때 등가속도 직선운동에서 이동한 거리를 구할 수 있다. 그래서 평균 속도하고 세트로 알아두셔야 되는 게 평균 속도와 시간을 곱해서 이동한 거리를 구하는 식입니다. 이 식이 굉장히 많이 활용이 될 거고 평균 속도 자체도 많이 활용이 될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다가 아, 왜 안 풀리지? 그 다음에 어떻게 넘어가야 되지? 라는 이제 고민이 들 때 잘 안 풀릴 때 평균 속도를 한번 시도해 볼까? 라는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평균 속도를 그럼 언제 써야 될까? 자, 요럴 때죠. 처음 속도하고 나중 속도가 명확하게 제시되어 있거나 아니면 처음 속도가 제시되어 있는데 나중 속도를 다른 변수를 이용해서 표현을 하는데 어떤 평균 속도의 비 아니면 뭐 거리의 비를 제시를 해서 이 관계식을 하나 정리를 하게 되면 처음 속도와 나중 속도를 모두 알 수 있게 되는 그런 상황을 여러분들 아마 경험을 해볼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내가 문제를 풀다가 아, 잘 안 풀린다. 뭔가 조건 하나 더 써야 될 것 같은데 무슨 해결책이 있을까라는 이제 고민이 들 때 평균 속도를 한번 시도를 해보자라는 이야기입니다. 아시겠죠? 자, 평균 속도 너무 중요하니까요. 왕별표를 쳐놓으시고 꼭 정리를 잘 해두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 다음 1-3번 가볼게요. 자, 같은 빗면에 놓인 물체의 상황인데 자, 이 상황에서는 일단 빗면에 마찰이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A, B가 동일한 빗면상에 놓여져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물리학 1 교육과정에서는 배우진 않지만 A하고 B가 중력이 작용하게 되는데 그 중력의 빗면 성분으로 힘을 이렇게 분해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A하고 B는 모두 다 빗면에 나란하게 힘을 알짜 힘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으므로 빗면에서 두 물체는 가속도가 같은 등가속도 직선 운동을 하게 됩니다. 알겠죠? 자, 그런데 A하고 B는 동일한 빗면상에 놓여져 있기 때문에 동일한 빗면상에서 운동하는 두 물체의 경우에는 무엇이 같다라고 볼 수가 있냐면 두 물체의 가속도가 같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가속도가 같습니다. 그 가속도는 만약에 이 경사각이 세타다라고 한다면 G 사인 세타로 가속도가 같게 돼요. 세타 변화 없고 중력가속도 변화 없으니까 가속도도 같습니다. 그래서 등가속도 직선 운동을 하게 되는데 우리가 동일한 빗면상에 놓여져 있는 두 물체를 분석을 할 때 G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게 바로 요 개념이에요. 상대 속도라고 하는 개념입니다. 상대 속도. 자, 상대 속도가 뭐예요? 예를 들어서 A에 대한 B의 속도라고 한다면 B의 속도에서 A의 속도를 빼면 되는 거예요. 그죠? 자, 예를 들면 잘 보세요. 지금 A, B 두 개가 있는데 B의 속도를 여러분들 0으로 한번 만들어 보세요. 그럼 EV에서 0이 되려면 EV만큼 빼야 되죠? 나만 빼면 안 되고 상대방도 빼야 돼. 상대방 V에서 EV만큼 빼면 얼마가 되냐면 마이너스 V가 돼요. 이해되죠? 여러분들이 B에 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B 입장에서 A의 운동을 바라보게 되면 여러분들은 B에 가만히 정지해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했을 때 A가 반대 방향으로 V의 속력으로 다가오는 것처럼 해석이 되는 거예요. 나는 가만히 있고 A가 나한테 오고 있는 상황. 등속도 운동을 하면서 오고 있는 상황. 이해가 되나요, 혹시? 자, 한번 더 해볼게요. 자, 이번에는 A의 속도를 0으로 만들어 볼게요. A의 속도를 0으로 만들면 여러분들이 A에 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A에 타고 있는 내가 속도가 0이니까 V만큼 뺐으니까 B에서도 V를 빼야 돼요. 그러니까 EV에서 V를 빼게 되면 얼마가 되죠? 맞아요. V가 됩니다. 그럼 A에 타 있는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B가 나에게 V라는 속도로 등속 운동하면서 오고 있구나라고 관찰을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A하고 B 하나의 입장에서 생각을 했을 때 우리가 이 물체를 이렇게 칠판을 바라보면서 봤을 때는 등가속도 직선운동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각각의 물체의 관점에서 생각을 해본다면 등속도 운동처럼 생각을 할 수가 있고 그 상황을 어떻게 분석을 할 거냐면 이두 물체 사이에 간격이라고 하는 게 있을 거예요. 간격. 간격이 뭐 예를 들어서 L로 제시된다라고 해볼게요. 자, 두 물체 사이의 간격을 S 간격이라고 해보겠습니다. 그 간격은 어떻게 구하느냐? 두 물체의 상대 속도의 크기에다가 두 물체가 빗면을 따라서 내려가게 되면 언젠가는 만나게 될 거예요. 그죠? 왜냐면 지금 속도가 B가 더 빠르기 때문에 만날 거예요. 그죠? 그래서 두 물체가 만난다, 충돌한다, 즉 충돌할 때까지 걸린 그 시간을 곱하게 된다면 간격을 구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뭐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L만큼 간격을 가지고 있는데 A하고 B가 나중에 충돌하는 데 걸린 시간이 T입니다라고 한번 조건을 줘볼게요. 그러면 간격이라고 하는 L은 자, 상대 속도의 크기 V에서 EV를 빼나 EV에서 V를 빼나 어차피 V로 똑같습니다. 절대값 씌우면. 그래서 상대 속도의 크기는 V. 그리고 충돌할 때까지 걸린 시간이 얼마라 그랬어? T. 해서 이렇게 L은 VT라고 하는 하나의 관계식을 여러분들이 얻어낼 수 있다라는 뜻이야. 관계식 하나 얻어내는 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우리 물리 문제 풀 때. 이해되죠? 그래서 동일한 빗면상에 놓여져 있는 두 개의 물체가 있는데 그 물체는 가속도가 같고 가속도가 같으니까 시간에 따른 속도의 변화가 같으니까 상대 속도, 상대 속도를 이용한다면 이 상대 속도로 간격을 충돌하는 시간과 상대 속도의 곱으로 표현할 수가 있더라라는 이야기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 상황을 꼭 기억해서 이식을 이용해서 관계식을 세워보는 연습을 꼭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이따가 문제 풀 때도 한 번씩 연습을 해볼 거예요. 이해되셨죠? 자, 이렇게 1-3 같은 빗면에 놓인 물체 정리를 했고요. 자, 본격적으로 우리가 오늘부터 이제 풀어볼 문제, 오늘 총 4문제 풀 거거든요. 문제들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는요. 2022학년도 6월 모의평가 12번 문항입니다. 자, 여러분들 교재에 다운 다 받으셨죠? 자, 문제 같이 한번 볼게요. 그림과 같이 등가속도 직선 운동을 하는 자동차 A, B가 기준선 PR을 각각 V, EV의 속력으로 동시에 지난다라고 합니다. 자, 동시에라는 이런 시각에 대한 정보가 주어지면 여러분들 반드시 체크를 해 두셔야 돼요. 자, P하고 R을 동시에 지난다. 그리고 나서 또 어떠한 정보가 있냐면 기준선 Q를 또 어떻게 지난대? 동시에 지난대요. 그러니까 A가 P에서 Q까지 가는데 걸린 시간을 T라고 한다면 B가 R에서 Q까지 가는데 걸린 시간도 역시나 동일하게 T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동시에 PR을 통과해서 동시에 Q에 도착했으니까
각각의 구간 이동하는 데 걸린 시간이 어떠하다?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이 물체는 무슨 운동을 하고 있다라고 했냐면 등가속도 직선 운동을 하고 있다라고 그랬어요. 자, 중요한 조건이 하나 더 있습니다. 마지막 보세요. AB의 가속도의 크기와 방향은 서로 같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잘 보세요, 여러분들. A하고 B는 같은 시간 동안에 이동한 거리를 비교를 해보면 A하고 B 중에서 누가 더 많이 이동을 했어요? 그렇죠. B가 훨씬 더 많이 이동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죠? 그러면 여러분들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A는 속도가 점점점 빨라지는 상황과 느려지는 상황 두 가지가 있는데, B는 거리가 A보다 훨씬 더 길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같은 시간에 도착을 했어. 그러면 B는 운동 방향이 가속도의 방향과 같아서 더 빨라져야 되는 거고, A는 운동 방향과 가속도의 방향이 반대여서 점점점 느려졌겠죠. 그래서 결국에는 뭐냐면, 가속도의 방향은 왼쪽이구나라고 생각을 할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요거 하나 체크해 볼 수가 있겠죠? 그죠? 자, 그랬을 때뭘 구해라라고 그랬냐면, A의 가속도의 크기는 얼마입니까를 물어보고 있어요. 자, 우리가 요거를 이제 두 가지 방법을 이용해서 한번 해볼 건데요. 자, 첫 번째 방법은 바로 평균 속도라는 것을 활용을 해볼 거예요. 평균 속도. 자, 평균 속도를 활용하면 어떻게 풀수 있을까? 한번 활용을 해볼게요. 풀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평균 속도를 쓰려면 어떤 특정 구간 내에서 처음 속도하고 나중 속도를, 그렇지, 알아야 돼. 자, 그런데 A의 PQ 운동하는 구간 사이에 처음 속도 V라고 알고 있어요. 그죠? 자, 그리고 Q에서는 현재 속도를 모릅니다. 그런데 잘 보세요. P에서 Q, 그 다음에 R에서 Q까지 A, B가 각각 운동을 할때 가속도의 크기하고 방향이 같잖아요. 근데 가속도의 정의가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 시간 변화에 따른 속도의 변화량인데, 시간은 t로 같으니까 속도의 변화량이 같아야 돼요. 그러니까 A, B는 각각의 구간에서 속도 변화량이 같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다 쓸수 있겠죠. 속도의 변화량을 뭐 라지 V라고 한번 해볼까요? 그러면 A는 Q에서 V에서 라지 V만큼 감소한 거고, 일단 B는, 그렇지, EV 처음 속도에서 라지 V만큼 증가했구나라고 볼 수가 있는 거겠죠. 그럼 동그라미 치는 거잘 보세요. A의 처음 속도, 나중 속도. 그지? 자, 이렇게 체크를 하는 거예요. B의 무슨 속도? 처음 속도. 그럼 또 뭐가 있겠어? 나중 속도. 이렇게 있겠지. 그럼 A, B의 처음 속도, 나중 속도 있으니까 평균 속도 활용할 수가 있어. 자, 그런데 또 하나 중요한 정보. PQ와 QR에 뭐에 대한 정보가 제시되어 있어요? 거리. 거리 정보. 몇대 몇이에요? 1대 3이구나.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확인할 수 있죠? 그러면, 자, 평균 속도 V 반은 2분의 처음 속도 더하기 나중 속도로 표현할 수 있고, 여기에서 이동한 거리라고 하는 것을 평균 속도와 시간의 곱으로 표현할 수 있는데, 두 물체 A, B의 상황을 비교를 할 때, 두 물체는 각각의 구간에 이동한 거리, 시간이 같습니다. 자, 그런데 A, B의 이동 거리의 비가 몇대 몇으로 제시되어 있어요? 1대 3. L 대 3L이니까 1대 3. 그럼 평균 속도의 비, A 대 B는 몇대 몇? 1대 3. 이렇게 제시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평균 속도는 2분의 처음 속도 더하기 나중 속도니까 어차피 비례식 계산할 때이 분모에 있는 2는 쓰이지 않으니까 다 없어지니까 분자만 써볼게요. 자, 분자만 써본다면 어떻게 될까? 자, A의 처음 속도 V, 나중 속도 얼마? V 마이너스 라지 V. 요게 A의 처음 속도 더하기 나중 속도. 그다음 B는 처음 속도 EV, 나중 속도는 EV 더하기 라지 V. 요렇게 쓸 수가 있겠지. 자, 계산해 볼게요. EV니까 3 바로 곱하면 6V 마이너스 3 라지 V는 여기까지 됐죠? 자, 그 다음 어떻게 돼요? 4V 더하기 라지 V. 이렇게 쓸 수가 있겠네. 자, 식을 정리하면 4 라지 V가 2 스몰 V니까 라지 V는 얼마가 돼요? 2분의 1 스몰 V가 되는구나. 이렇게 정보 하나를 찾았습니다. 속도 변화량의 크기가 2분의 1V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다 대입해서 바로 계산할 수 있죠. 자, Q를 통과할 때 A의 속력은 얼마? 2분의 1V.
그 다음에 Q를 통과할 때 B의 속력은 얼마? 2분의 5V. 이렇게 찾아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해됐죠? 자, 그리고 나서 우리가 가속도를 구해야 되니까 등가속도 운동 공식 3번을 써서 추가적으로 해결을 해보겠습니다. 자, EAS는 V제곱 마이너스 V제로 제곱에서 여기서 가속도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쓸 수가 있죠? ES인데 A의 가속도니까 EL, L만큼 이동했죠? A의 나중 속도는 얼마? 2분의 1V. 전체 제곱하면 4분의 1V제곱. 그 다음 처음 속도는 V제곱. 얘 계산하면 얼마? 마이너스 4분의 3. 정리하면 8L분의 마이너스 4, 4분의 3. 8L분의 마이너스 3V제곱. 이렇게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문제에서는 가속도의 크기를 물어봤기 때문에 절대값을 씌워서 생각을 해보면 가속도의 크기는 어떻게 구할 수 있냐면 8L분의 3V제곱 이렇게 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이게 이제 첫 번째 풀이 방법이고요. 평균 속도하고 등가속도 3번을 써서 아니면 애초에 등가속도 공식을 활용해서 한번 풀어볼 거예요. 자, 옆에다가 두 번째 풀이 방법으로 풀어보겠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등가속도 운동 공식 자체만을 활용한 거예요. 자, 등가속도 공식 2번을 활용해 볼까요? 자, 거리에 대한 정보가 있고 시간이 나와 있으니까 등가속도 운동 써봐야겠다. 그리고 문제에서 가속도를 구하라고 했기 때문에 2번식을 써야 되겠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지. 자, 그러면 A부터 식을 한번 세워 볼게요. A는 L만큼 이동하는데 처음 속도 얼마예요? V. VT 마이너스 2분의 1 AT의 제곱. 이렇게 식을 세울 수 있겠지. 자, 그 다음 B를 볼게요. B 같은 경우에는 3L을 이동합니다. 3L은 처음 속도 EV 그리고 T 더하기. 왜냐면 운동 방향, 가속도 방향 같죠? 2분의 1의 AT의 제곱. 자, 이렇게 식을 세울 수가 있을 것이고. 자, 이 둘을 한번 더해 볼게요. 더해 보면 식이 어떻게 되냐면 4L은 3VT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그죠? 자, 그럼 여기에서 T라고 하는 것이 3V분의 4L입니다. 라고 정리가 되고, 이 T를 여기다가 쏙 대입을 해보는 거예요. 자, 대입하면 어떻게 될까? 자, 얘는 대입을 한번 해볼게요. 자, 3분의 4L 마이너스 2분의 A의 9V제곱 분의 16L의 제곱. 그게 L과 같다라고 정리할 수가 있는 거겠지. 그치? 그래서, 자, 동그라미 치는 요두 개를 등식으로 놓고 정리를 해보면, 결과가 어떻게 나오냐면, 똑같이 나옵니다. 가속도는 8L분의 3V의 제곱. 이렇게 계산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문제는 여러분들, 크게 여러분들, 취향이라고 표현하면 좀 그럴 수 있겠지만, 어쨌든 여러분들 그 선택 사항에 맞춰서 평균 속도를 활용할 수도 있는 것이고, 아니면 애초에 등가속도 2번식에다가 조건을 대입해서 식을 풀어낼 수도 있는 겁니다. 자, 등가속도 2번을 쓰게 되면 마지막에 요 t라고 하는 값을 원래의 식에다가 대입하는 그 과정에서 계산이 조금 복잡하다라고 하는 단점은 있겠죠. 그쵸? 자, 어찌되었건 이 문제를 여러분들 소개한 이유는 평균 속도를 활용해 볼 수도 있는 것이고, 아니면 등가속도 운동 공식만을 활용할 수도 있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근데 여러분들 웬만하면 평균 속도를 많이 활용을 해보자 라는 것이 이 문제를 푼 의도였다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자, 이렇게 1번 문제 정리를 하고요. 우리는 그 다음 문제, 2023학년도 수능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칠판에 있는 내용을 지우고 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예요. 자, 문제 2번입니다. 23학년도 수능 14번. 자, 문제 내용을 같이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그림 가는 빗면의 점 P에 가만히 놓은 물체 A가 등가속도 운동하는 것을 나타냈대요. 그죠? 자, 나는요, 가에서 A의 속력이 V가 되는 순간 빗면을 내려오던 물체 B가 P를 속력 2V로 지나는 것을 나타냈대요. 자, A는 처음에 P에서 출발해서 쭉 빗면을 따라서 내려오고 있고요. 그리고 B는요, P를 지날 때 속력이 2V입니다. 라고 제시가 되어 있어요. 자, A하고 B는 서로 같은

큰 빗면에서 운동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마찰이 없는, 자, 마찰이 없는 같은 빗면에서 운동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면 두 물체의 무엇은 똑같다? 그렇지. 가속도는 같다. 가속도가 같으니까 시간에 따른 속도의 변화량도 같다. 그러면 두 물체의 상대적인 가속도라고 하는 것은 0이 나올 수밖에 없고, 우리는 상대속도라는 것을 활용을 해봐야 되겠다라고 바로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면 연관 개념이 뭐겠어요, 여러분들? 어떤 것을 생각할 수가 있겠어? 자, 두 물체 사이의 간격이라고 하는 것을 두 물체의 상대속도의 크기에다가 무엇을 곱한다? 그치. 충돌할 때까지의 걸린 시간. 충돌한다라고 하는 것이 뭐 별게 아니고요. 두 물체가 만난다라는 거예요. 그죠? 자, 문제의 마지막 조건에서 A, B가 각각 만난대요. 어떻게 만나냐면, 어딘지 모르겠지만 여기에서 만난다라고 치고 A, B라고 그냥 통쳐서 써볼게요. 통틀어서. 자, 여기에서의 속력 VA 그리고 VB라고 표현할 수가 있겠어요. 그죠? 자, 그러면 A가 요 지점에서 만날 때까지, B가 P에서 만날 때까지 각각 이동한 거리가 있을 것이고, 그리고 시간도 있을 거예요. 그죠? 자, 그런데 잘 보세요, 여러분들. A는요, 원래 요 P에 있었죠? P에서 A는 정지에 있었는데, 자, 요렇게 꺼내서 한번 써볼게요. A가 속력이 V가 될 때, 시간이 처음에 0에서 T만큼 바뀌었다라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T만큼. 그리고 요 이동한 거리 있죠? A가 P에서 이동한 요 거리를 S라고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럼 우리가 여기에서 관계식을 하나 얻어낼 수가 있거든요. 자, 잘 보세요. 무슨 속도? A는 무슨 운동하고 있어요? 등가속도, 직선운동. A의 처음 속도. 이두 구간에서 A의 나중 속도. 처음 속도, 나중 속도 제시되어 있으니까 평균 속도 표현할 수 있겠네요. 그쵸? 평균 속도. 그리고 이동한 거리를 S라고 했어. 그리고 시간도 제시되어 있어. 그러면 평균 속도를 활용을 해서 우리가 이동한 거리를 체크를 해볼 수가 있는데 어떻게 쓸수 있어요? 이 평균 속도를 이용해서 자, 정리하면 요거죠? S는 평균 속도 곱하기 시간. 이걸 쓸 수가 있는 거잖아. 그지? 자, 그러면 요거 한번 활용을 해봅시다. 어떻게 돼요? 자, S는 평균 속도 얼마예요? 처음 속도 더하기 나중 속도의 절반이니까 2분의 V. 거기에다가 시간을 곱하면 S는 2분의 1 VT라고 하는 관계식을 하나 얻어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여러분들? 오케이. 자, 그리고 요것도 한번 볼 거예요. 요게 이제 첫 번째였고요. 두 번째로는 요 간격. 간격을 이용을 해볼 건데 여기다가 이어서 써볼까요? 필기가 되어 있으니까. 자, 두 물체 사이의 간격이라고 하는 건 어떻게 표현이 되나요? 두 물체 사이의 간격은 S예요, S. S인데 상대 속도의 크기가 얼마일까, 얘들아? 그치. A에서 B를 빼나, B의 속력에서 A의 속력을 빼나 똑같이 V로 같습니다. 크기는요. 그래서 V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고, 두 물체가 충돌할 때까지 걸린 시간을 현재 모르니까 라지 T라고 둔다면 이렇게 표현을 할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죠? 자, 그런데 S는 2분의 1 VT라고 하는 관계가 있으니까 얘를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면, 요 t 값이 바로 얼마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 t가 2분의 t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죠. 아, 그 말은 뭐예요? a하고 b가 충돌하는 데 걸린 시간은, 만나는 데 걸린 시간은, 그렇지, 2분의 t이구나라는 것을 알수 있다라는 거지. 자, 여러분들 여기까지 이해되시나요? 자, 사실 이 2023학년도 수능 14번의 요나 자료는 우리가 앞에서 살펴보았던 약점 공략의 자료와 동일해요. 이 문제의 상황을 선생님이 약점 공략으로 설명을 한 건데, 자, 여기에서 여러분들 두 가지 생각해 볼수 있다 그랬죠? 여러분들이 A의 관점이냐, B의 관점이냐. 하지만 그 관점에 전혀 상관없이 상대 속도의 크기는 같다. 상대 속도의 크기와 그리고 두 물체가 만나는데 걸린 시간을 이용을 한다면 두 물체 사이의 간격을 표현할 수 있고, 이거 자체로 하나의 뭐가 나오게 된다? 관계식이 나오게 된다. 벌써 이렇게 새로운 정보를 우리가 하나 얻어냈잖아.

그죠? 자, 빗면상에서 운동하는 두 물체가 있어요. 동일한 빗면상에서. 그때 속도가 제시되어 있다라고 하면은 뭐 생각해 보자? 상대 속도 생각을 해 보자. 그리고 그 상대 속도를 이용해서 충돌하는 시간 곱했을 때 간격을 표현해 보자. 요것을 생각하실 수 있으면 참 좋겠다.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이제 나머지 분석을 해볼 건데요. 자, 0에서 t만큼 시간이 변하는 동안에 속도는 0에서 v로 얼만큼 바뀌었어요? v로 바뀌었어. 자, 정리해 볼게요. 세 번째. 자, 시간이 t만큼 바뀌는 동안에 속력은 v만큼 변했습니다. 그럼 동일한 가속도이기 때문에 시간이 2분의 t만큼 변한다면, 2분의 t만큼 변한다면, 즉, 만날 때까지는, 두 물체가 충돌할 때까지는 속도가 얼만큼 변해야 되겠어? 2분의? 그렇지. v만큼 변해야 돼. 왜? 가속도가 같아야 되니까. 얘도 가속도 계산하면 얼마예요? 가속도 계산하면 t분의 v. 얘 가속도 계산하면 얼마예요? t분의 v. 가속도는 같아야 돼. 등가속도 직선 운동이니까. 그지? 아. 그러면 두 물체가 충돌할 때까지 속도의 변화는 2분의 v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지. 그러면 마지막으로 네 번째. 두 물체가 충돌할 때의 속력 VA라고 하는 것은 처음 속력 V에다가 얼마만큼 바뀐 거야? 시간이 T만큼 걸렸을 때 2분의 V만큼 바뀐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2분의 V가 더해진 얼마가 되겠어? 2분의 3V가 되는 거예요. 자, 요거 이해됐죠? 자, 그 다음, VB를 한번 계산해 볼게요. B의 처음 속도는 얼마였어요? 2V였는데, 시간이 라지 t, 즉, 2분의 t만큼 바뀌는 동안에 속력은 얼만큼 증가해야 돼? 그치, 2분의 v만큼 증가해야 돼. 그러므로, B의 속력은 2V 더하기 2분의 v이므로, 얼마? 2분의 5V. 요렇게 계산을 해볼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최종적으로 뭐 구하라 그랬어? A분의 B. VA분의 B를 구하세요 라고 했기 때문에 A분의 B를 하면 얼마가 나와요? 3분의 5 해서 정답은 4번이 되겠다 라고 정리할 수 있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여러분들? 자, 2023학년도 수능 14번 문제는 어떻게 생각하면 되게 복잡한데 이 상대 속도를 이용하면 굉장히 심플해져요. 문제가 심플해지고 또 가속도가 같음을 이용한다면 t일 때 v가 변했어? 그러면 2분의 t일 때는 2분의 v가 변해. 그럼 또 하나 더 응용해서 만약에 2t가 지나면 얼마가 변해야 되겠어? 2v만큼 변해야 되겠지. 이런 식으로 가속도가 같다라는 것을 활용하면은 시간이 변해도 속도의 변화를 충분히 우리가 찾아낼 수 있다라는 거죠. 이걸 이용해서 a, b의 속력을 바로 구한 거예요. 알겠죠? 자, 좋은 문제니까 정리를 잘 해두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 다음 세 번째 문제. 우리 이제 연계교재로 갈 건데요. 수능특강 문항입니다. 자, 수능특강 19페이지 2번 문항이고요. 같이 정리해 볼게요. 자, 동일한 빗면상에서 물체가 운동하는데, 이번에 물체가 하나의 물체예요. 여러 물체가 있는 건 아니고요. 자, 문제 봅시다. 그림과 같이 빗면에서 물체가 등가속도 직선 운동하여서 점 PQR을 지난다. 그리고 점 S에서 속력이 뭐가 된대요? 0이 된대요. 자, 정지한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조건이고 아주 땡큐인 조건입니다. 잘 체크하셔야 되고요. 자, P에서 물체의 속력은 V0이고 P와 R, RS 사이의 거리는 3L이다라고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자, 물체의 평균 속력은 P에서 R까지가 평균 속력 비교하네요. 자, 첫 번째. 평균 속력은 P에서 R까지가 Q에서 S까지의 두 배이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평균 속도에 대한 조건이 제시되어 있어. PR 대, 여기죠? PR 대 QS가 2대 1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Q를 지날 때, R을 지날 때의 물체의 속력을 현재 몰라요. 그죠? 모르기 때문에 편의상 Q를 지날 때를 VQ, R을 지날 때, 여기 하나 그려볼까요? VR, 이렇게 표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평균 속도 활용을 해봐야 되겠죠? 평균 속도는 처음 속도 더하기 나중 속도를 2로 나눈 건데, 비례식 세울 때 분모에 있는 2는 어차피 지워지니까 신경 쓰지 않고 바로 분자를 활용해서 써볼게요. 자, 그러면 PR의 평균 속도는 어떻게 돼요? V0 더하기 VR. 2는 다뺀 겁니다.
요게 두 배래요. 뭐의 두 배냐면 QS의 평균 속도. 근데 QS는 처음 속도 VQ에 나중 속도는 0이야. 그러니까 EVQ 이렇게 표현이 되겠네요. 이렇게 관계식이 하나 정리가 되었습니다. 그죠? 자, 그리고요. 여러분들 두 번째로 그 다음 조건을 어떻게 써야 되지라는 이제 생각을 하게 될때 문제를 한번 잘 보시면 문제 있는 조건들은 다 이제 써야 되니까. 자, 여기 3의 또 하나의 거리 정보가 제시되어 있죠. 그런데 물체가 P를 지날 때, Q를 지날 때, R을 지날 때, S를 지날 때, S에서 멈출 때까지 그 어느 순간에서도 가속도는 늘 그렇지 같아요. 동일한 平면이기 때문에. 자, 그러면 등가속도 운동식을 한번 생각을 해보자. EAS는 V제곱 마이너스 V제곱에서 뭐가 같은 상황이에요? 가속도가 같은 상황이에요. 그러면 이동한 거리라고 하는 것은 나중 속도의 제곱 빼기 처음 속도의 제곱의 크기에 비례하는 형태이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활용할 수가 있어야 돼요. 자, 그러면 우리 PR하고 RS 한번 비교를 해볼 건데 PR 대 RS는 몇대 몇? 그렇지. 3L 대 L이니까 3대 1. 그러면 나중 속도 제곱 빼기 처음 속도 제곱. 바로 한번 써보도록 할게요. 자, PR은요. VR의 제곱 빼기 V0의 제곱 대. 아, 이렇게 가볼까요? 크기니까 큰 거에서 작은 걸 빼볼게. V0하고 VR 중에서는 V0가 더 크겠죠. 더 빠른 속도로 가다가 점점점 느려지는 거니까. 그러면 V0의 제곱 빼기 VR의 제곱 대. 그다음에 RS는 VR의 제곱. 요게 몇대 몇이어야 돼요? 요게 그렇지. 3대 1이어야 합니다. 자, 그럼 관계식 정리해 보면 3VR의 제곱은 V0의 제곱 마이너스 VR의 제곱이기 때문에 VR이라고 하는 것은 2분의 1의 V0라고 하는 관계를 하나 찾아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요거를 여기다가 이렇게 대입을 한번 해볼까요? 그럼 EVQ가 얼마가 되는 거예요? V0 더하기 2분의 1 V0니까 2분의 3V0. 따라서 VQ는 얼마? 4분의 3V0. 자, 순식간에 R에서와 Q에서의 속력을 다 구해냈어요. 자, R에서는 얼마예요? 2분의 1V0. Q에서는 4분의 3V0. 이렇게 찾아낼 수가 있겠지. 그지? 자, 이렇게 하고 나서 문제에서 뭘 구하라 그랬냐면, P와 Q 사이의 거리는 얼마입니까? 라는 것을 물어보고 있어요. P와 Q 사이의 거리는 얼마인지 몰라요, 현재. 그러니까, 모르니까 X라고 한번 세팅을 해볼게요. 그럼 PQ 사이의 거리를 구해야 되는데,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 자, 거리가 제시됐네. 근데 이 거리 구간에서 처음 속도하고 나중 속도도 제시되어 있네? 근데 문제에서는 거리를 구하라 그랬고, 우리는 이 거리를 이용하면, 아, 뭔가 식을 쓸수 있을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하면서, 바로 등가속도? 그렇지. 3번식을 생각을 해야 되겠지. 자, 등공 3번 이용을 해볼 거예요. 자, P하고 Q 사이 식을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EAS니까 EA. 가속도 몰라요. 그냥 A로 쓸게요. EAX는 나중 속도 제곱 빼기 처음 속도 제곱인데 크기를 바로 쓰기 위해서 큰 값에서 작은 값을 바로 빼보도록 하겠습니다. 16분의 9 V0의 제곱 하면 얼마? 16분의 7V0의 제곱. 이렇게 하나 세울 수 있고, 그리고 정지 상황이 있다고 한다면 문제에서 식이 간단하게 해결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RS에서의 등가속도 운동식을 세워볼 거예요. 자, 이렇게 이 과정에서도 내가 어떤 걸 이용해서 식을 세워야 되지? 관계식을 찾아야 되지? 라는 그런 고민점에 놓여있을 때, 생각을 해야 되는 순간에 놓여져 있을 때, 최대한 기호를 적게 쓸수 있는 것을 활용을 해보자. 그래서 정지라고 하는 것이 땡큐인 조건이에요. 자, 정지를 포함해서 RS 구간을 활용을 해볼 겁니다. 자, 등공 3번 써볼게요. 자, EAL은 가속도 똑같으니까 L이지? 자, 큰 값에서 작은 값 빼야 되는데 2분의 1 V0의 제곱, 즉 4분의 1 V0의 제곱이 되겠네. 자, 그러면 위의 식, 아래 식 나눠버릴게요. 나누면 좌변은 깔끔하게 뭐만 남아? L분의 X.

2a 없어지니까. 그지? 그리고 우변은 v0의 제곱 없어지고 4 약분되니까 얼마가 돼요? 4분의 7. 됐지? 따라서 x는 얼마가 나와야 돼요? 4분의 7에 이렇게 계산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해서 정답은 몇 번이냐면 3번에 해당이 되겠네요. 됐죠? 자, 여러분들 이 문제 풀때 지금 쓰인 개념이 뭐냐면요. 첫 번째, 평균 속도예요. 아, 여기다 써놓지도 않았네요. 자, 첫 번째, 우리 중요한 평균 속도를 활용을 한 겁니다. 평균 속도 활용했고요. 그다음 두 번째로는 뭐 활용한 거야? 등가속도 운동 3번식을 활용했는데 그 3번식에서 두 상황을 비교를 했을 때 가속도가 같으니까 나머지 두 개의 물리량들의 관계를 비례식으로 표현해서 하나의 관계식을 찾는 것. 요런 형태 많이 나오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등공 3번을 한번더쓴 것. 자, 요렇게 이제 한번 정리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쓰인 개념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쵸? 근데 이 개념을 문제에서 어떻게 우리가 이제 활용할 수 있어야 되는가? 그 활용적인 측면은 이제 많은 연습을 해야지 여러분들이 체화할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 문제도 여러 번 반복해서 풀어보시길 바라겠고요. 자, 오늘의 마지막 문제로 가볼게요. 수능 특강 21페이지의 6번 문항입니다. 자, 가보겠습니다. 똑같이 이제 빗면이 나왔어요. 근데 빗면에 물체가 몇 개가 있어? 두 개가 있어. 그치? 동일한 빗면, 마찰이 없는 동일한 빗면에 물체 두 개가 있네? 아, 그러면 이제 바로 떠올려야지. 뭐 써봐야 되겠다? 그렇지. 요걸 써봐야 되겠다. 상대 속도를 이용해서 두 물체의 간격은 상대 속도의 크기 곱하기 두 물체가 만날 때까지 걸린 시간을 써봐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자, 왜냐하면 문제를 보시면요. 자, 마지막 줄 한번 보세요. P에서 A의 속력에 따라 A와 B가 빗면에서 만나는 지점을 나타냈대. 만난대요. 만난다라고 하는 것은 충돌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죠? 자, 충돌이 어색하면 만난다라고 생각을 하세요. 만날 때의 식을 활용해 볼수 있다라는 거예요. 알겠죠? 자, 문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그림은 빗면에서 운동하는 물체 AB가 각각 점 PQ를 동시에 지나는 모습을 나타냈어요. 자, B가 Q를 지날 때 속력은 V0이고요. V0이고, P와 Q, 점 R과 점 S 사이의 거리는 각각 L하고 EL이다. 이렇게 거리에 대한 정보가 제시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표는 P에서 A의 속력에 따라 A와 B가 빗면에서 만나는 지점을 나타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P에서 A의 속력이 지금 현재 서로 다른 상황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A의 속력이 EV0일 때 식을 한번 써보도록 할게요. 자, AB 사이의 간격은 L로 갔습니다. 그런데 상대 속도는요. A가 EV0라고 한다면 B에서 A를 빼나 A에서 B를 빼나 크기만 보면 V0. 그렇지? 이렇게 될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 충돌하는 데 걸린 시간을 T라고 한번 세팅을 해볼게요. 알겠죠? 자, 그리고 A의 속력이 이번에는 3V0일 때래요. 3V0일 때. 3V0라고 한다면 상대 속도가 얼마가 될까? 얼마? 그치. EV0. 그리고 시간은 얼마인지 모르는데, 자, 잘 보세요. 위에 있는 식하고 아래 있는 식은 같아야 돼요. L로 같아야 돼. 그럼 우변도 같다라는 건데, 자, 이 식을 이렇게 바꾸면 동일해지겠죠? 무슨 말이야, 얘들아? A의 속력이 EV일 때는 충돌하는 데 걸린 시간이 그렇지. T라는 거예요. S에서 만났는데 T만큼의 시간이 걸린다라는 뜻이고 A의 속력이 3V0일 때는 얼마가 걸린다는 뜻이에요? 그렇지. 2분의 T만큼 걸립니다라는 거지. 그래서 R에서 만났는데 걸린 시간은 2분의 T. 이렇게 식을 세울 수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알겠죠? 자, 그러면 A하고 B가 만나는 지점이 S일 때, 즉 A가 요만큼 가고 B가 요만큼 이동을 했을 때 S에서 만날 때는 시간 T만큼 걸리는 것이고, 그리고 R에서 만날 때는 A의 속력이 3V여서

여기에서 만나게 되는데 그때의 시간이 2분의 t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쵸? 근데 여러분들 b를 잘 보시면 b 같은 경우에는 문제에서 초기 속력을 v0라고 줬어요. 자, 초기 속력 v0. 됐죠? 여기까지? 그럼 이 초기 속력을 줬고 b가 q에서부터 s까지 이동을 할 거고 등가속도 운동. 또 하나, b가 q에서부터 r까지 운동하는 상황. 이두 개가 있잖아요. 자, 이두 개는 가속도가 똑같은데 초기 속도도 제시되어 있어. 그런데 뭐만 달라? 시간만 달라요, 시간. 2분의 t, t. 시간만 달라. 그죠? 그리고 나서, 이동한 거리에 대한 차이를 계산하면, 그 차이 값이 얼마라고 계산이 돼요? 제시되어 있어요? 2L이라고 제시되어 있어. 아, 그러면 이거를 활용해야 되겠다. 라고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두 번째. 우리는 b를 기준을 잡아가지고 b의 초기 속력을 활용을 할 거예요. 자, 그러면 b가 qs만큼 이동한 거리와 그다음에 qr만큼 이동한 거리의 차이가 2l이 되는구나라는 것을 활용할 거예요. 자, 요것씩 한번 써보자. 가볼게요. 자, qs입니다. 초기 속력 v0 t 더하기 2분의 1의 AT의 제곱. 요게 바로 QS에 해당이 되는 거고요. 자, 여기서 빼야지. 뭘 빼야 되냐면 QR. 근데 주의해야 될 거. QR에서는 시간이, 그렇지, 2분의 T. 자, V0 하고 시간이 얼마여야 돼요? 2분의 T가 되어야 되는 거겠지. 더하기 2분의 1의 A의 2분의 T의 제곱이니까 4분의 T의 제곱. 요렇게 식을 쓸 수가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그죠? 자, 그럼 식을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자, 요식을 정리를 하면 2분의 1의 V0T 그리고 2분의 1에서 8분의 1을 뺐으니까 마이너스 알죠? 더하기 8분의 3 AT의 제곱 이렇게 되겠지, 그치? 이 값이 얼마가 나와야 돼? 2L이 나와야 됩니다.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여러분들? 자, 그러면 잘 보세요. 문제에서 요구한 거는 A의 가속도의 크기인데 선택지 한번 잘 보세요. 선택지에 L과 V0의 제곱으로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이제 가속도를 구하려면 이 나머지를 다 해결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L하고 V0가 포함되어 있는 관계식 바로 위에서 찾을 수가 있지. 자, 여기 보면 이 관계식 T는 V0분의 L 이렇게 쓸 수가 있는 거잖아요. 자, 얘를 활용을 해볼게요. 자, 여기다가 써보겠습니다. 자, V0T는 바로 L이니까 2분의 1 L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 거고요. 자, 그리고 더하기 8분의 3의 A의 T 제곱하면 V0 제곱분의 L 제곱이 되고 그 값이 2L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죠? 자, 약분해볼까요? L, L, L 이렇게 이제 약분이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 위에다가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어떻게 되냐면 8V0 제곱분의 3AL이라고 하는 것이 2에서 2분의 1 넘겨서 빼면은 얼마가 돼요? 2분의 3 이렇게 되는 거지. 그치? 그러면 양변에 3 이렇게 약분되고 2하고 8 약분돼서 4. 따라서 문제에서 요구한 A의 가속도, B의 가속도죠? 가속도의 크기라고 하는 것은 얼마가 되냐면 L분의 4V의 제로의 제곱 이렇게 표현이 된다라고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문제에서 A의 가속도의 크기를 구하라 그랬네요. 근데 A의 가속도의 크기나 B의 가속도의 크기나 어차피 같으니까 이 가속도가 저두 물체의 가속도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가속도의 크기는 L분의 4V제로의 제곱이에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오늘 약점 공략 상황하고, 그 다음에 문제 살펴보았는데요. 기출 문제하고 연계 문제 같이 풀어보니까 어땠어요, 여러분들? 선생님이랑 같이 풀어보았던, 공부를 해봤던 약점 공략 사항들을 같이 해결할 수 있는 문항들이었습니다. 자, 이 문항들 여러분들 열심히 복습 한번 해보시고요. 복습을 할 때는 그냥 푸는 게 아니에요. 그냥 종이에다가 써나가면서 막 푸는 것이 절대로 아니고,

누군가는 우연히 머물고 누군가는 이 낭만을 만나기 위해 먼 길을 찾아옵니다. 바닷가에 앉아 천천히 책장을 넘겨보세요. 파도 소리와 바다 냄 속에서 마주친 문장 하나가 당신의 하루를 조금 다르게 만들어 줄지도 모릅니다. 당신의 독서는 어디에서 시작되나요?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생명과학의 한 남자 여한중입니다. 생명과학원 약점공략 특강입니다. 오리엔테이션에 간단하게 강의 진행에 대해서 안내를 좀 드렸고요. 오늘은 이제 1강 여러분들 제목이 뭐예요? 핵형 분석이죠. 우리가 유전 단원만 우리가 좀 따로 모아서 여러분들이 좀 어려워하는 단원이죠. 그 단원에 이제 어떤 내용들이 좀 있는지, 물론 이제 여러분들이 뭐 어느 정도 풀이 방법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익히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아직까지 조금 더 시간을 좀 절약하고 싶은 친구들이라든지 아니면 조금 본인이 어느 부분에서 좀 막혔는지 한번 더 고민해보는 그러한 시간을 이런 타이밍에 한번 가져보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준비된 강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유전 단원 중에서 오늘은 여러분들 핵형 분석을 한번 얘기해 볼게요. 우리가 수업 시간에 배웠던 핵형 분석은 굉장히 심플했어요. 뭐였어요? 염색체의 수, 모양, 크기를 비교하는 게 핵형 분석이었죠. 근데 이제 문제 나왔을 때는 우리가 이제 두 개의 세포, 또 세 개의 세포, 뭐 서로 다른 종, 아무튼 굉장히 이제 발문에 대한 그 독해? 이런 것들부터 출발해가지고 조금 연습이 많이 필요한 그러한 단원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러면 한번 보시면 발문을 먼저 읽는다. 너무 당연한 얘기인데 이게 되게 중요하다. 왜냐면 발문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뭐 문자로 A, B, 가, 나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확인할 수 있어야 됩니다. 네, 너무 잘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핵형 분석에서는 특별히 발문을 여러분들이 실수하지 않고 읽는 게 중요하다. 자, 모든 염색체를 나타낸 핵형인지 모든 염색체를 그린 건지 아니면 일부 염색체를 그린 건지 그것도 발문에 다 나와 있어요. 발문이 좀 긴데 거기에 그러한 내용들을 여러분이 지금 짚어내실 수 있어야 되겠다. 이런 얘기고요. 그 다음에 저 같은 경우에는 얻은 정보를, 그러니까 발문을 읽었잖아. 거기에서 이제 필요한 정보, 몇 개의 종이니 성별이 어떻게 다르니 내지는 뭐 EN이니 N이니 뭐 그런 걸 비롯해서 가지고 그러한 정보를 그림 옆에 조금 이제 메모하자. 메모하는 습관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건 뭐 세 번째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이제 개인차에 따라서 선생님 저는 그냥 쓰지 않고도 그냥 직접 보여요. 네, 이런 친구들은 상관없지만 혹시라도 이제 모르니까 간단하게 메모를 하고 가자.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너무 중요하죠. 핵상 EN이냐 N이냐 이런 것들을 이제 판단하셔야 되는데 가장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상동 염색체가 있다. 그지? 예, 상동 염색체가 있으면 EN이지, 그지? 그 다음에 상동 염색체가 없다. 예, 이렇게 되면은 우리가 이제 N이라고 판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염색 분체가 있다. 염색 분체가 있다? 요 얘기지, 그지? 이런 것은 DNA가 복제된 상태다라는 걸 얘기하는 것이고, 우리가 이제 이런 식으로도 이제 핵형 분석 문제에서는 많이 그려준단 말이야. 이런 경우에는 DNA가 복제되지 않은 상태다라고 판정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뭐다? 1번이야, 1번. 발문을 여러분들이 정확히 읽어내시고 그 다음에 그림 자료를 보시는 게 중요하다. 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것들도 많이 해보셨을 텐데 성별을 판단한다. EN세포에서 한 쌍의 상동염색체가 서로 달라. 우리가 이제 EN이라고 판정했다는 얘기는 뭐예요? 상동염색체 쌍이 존재한다는 얘기잖아. 근데 그 중에 한 쌍만 상동염색체가 아니야. 그럼 우리가 보통 우리가 X, Y 뭐 다른 성결정도 있지만 그런 문제는 수능에 나오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사람의 성결정과 마찬가지로 XY 수컷, 사람이면 남성, 그죠? 자, EN세포에서 모든 상동염색체가 같아. 예, 이런 경우에는 당연히 여러분들, 아, 우리 성염색체도 동형접합 XX 암컷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같은 종에서

암컷과 수컷의 공통으로 존재하는 성염색체는? 그렇죠. 네, 공통으로 존재한다는 얘기는 X겠죠? X, 그죠? X가 공통으로 존재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같은 종의 암컷과 수컷을 비교했을 때, 서로 다른 염색체는 X와 Y 염색체다. 이렇게 여러분이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뭐, 문장, 그렇게 어려운 문장은 여기까지 없었어요. 여기 첫 번째 문장과 두 번째 문장만 한번 정도 다시 한번 여러분이 상기시켜 주시면 되겠다. 그 다음에 종을 구분한다. 뭐, 서로 다른 종이다. 뭐, 이런 것들을 구분하셔야 되는데, 성염색체를 제외한 모든 염색체가 같은 경우, 왜 같은 종의 세포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죠? 네. 성염색체를 제외한 모든 염색체가 같다. 상염색체가 같다. 요 얘기지. 네, 그런 경우 이제 같은 종의 세포라고 볼수 있겠죠. 그 다음에, 두쌍 이상의 상동 염색체 구성이 다른 경우, 왜두 쌍일까요? 네, 일단은 성염색체가 다를 수 있잖아. 그지? 수컷, 암컷에 따라서. 그것 말고 또 하나의 우리 상염색체 쌍이 다르면 그런 경우에는 다른 종의 세포라고 볼수 있는 거죠. 이거 오히려 이제 문장이 더 어려울 수 있는데 여러분들에게 이제 나름 뭐 스킬이라고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리기 위해서 선생님이 문장을 구성하면서 써봤는데 이해만 하실 수 있으면 돼요. 왜두쌍 이상이냐? 한 쌍이 이제 성염색체가 암수가 다를 것이고 그렇더라도 이제 다른 상염색체가 같으면 우리가 같은 종이니까. 근데 그 성염색체 말고 한쌍 더. 예, 다르면 우리가 다른 종의 세포다라고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얘기고요. 그 다음에, 예, 요게 이제 여러분들이 좀 푸실 때좀 필요한 내용인데, 성염색체 일부가 생략된 핵형 분석. 네. 요런 문제가 좀 여러분들이 많이 기출문제에서 좀 보셨던 자료들일 것 같은데, 먼저 생략된 성염색체가 X인지 Y인지 확인해보자. 자, X가 안 그려져 있어요. 이렇게 핵형 분석 그림에 X가 안 그려져 있어요. 예를 들면은, 이렇게 그려져 있단 말이야. 여기에 이제 X가 빠져 있다. 이런 얘기는 뭐란 얘기예요? X를 안 그렸다는 얘기는 이게 암컷이란 얘기죠. 왜냐하면 이렇게 두 개가 짝이고 이렇게 두 개가 짝이란 말이야. 그렇지? 그러니까 X가 두개다 빠졌다라는 얘기겠죠. 왜냐하면 이게 2N이니까. 그렇지? 근데 이제 수컷 같은 경우에는 뭐가 하나 더 그려져야 됐을 거란 말이야.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건 수컷이야. 그렇지? 여기 이제 X가 빠졌구나라는 걸 보여주는 그림. 만약에 이렇게 되어 있다면 이건 암컷. 만약에 하나가 그려져 있다, 아, 요거는 수컷. 요 얘기예요. 됐고, 그 다음에 요거 했고요, 우리 X가 생략된 경우에 대한 얘기를 했고요. 짝이 없는 성염체는 Y 염색체다. 요거. 요거는 Y 염색체다. 이런 얘기입니다. 됐죠? 네, 그 다음에 이번에는 만약에 이대로 그려놓고 여기 Y가 이제 생략되었다고 해봐. 그럼 X는 다 그렸다는 얘기잖아. 그지? 이런 경우에는 여기에 한 쌍이, 요거 두쌍 중에서 한 쌍이 X 염색체 쌍이라고 봐야 되는 거지. 왜냐면 암컷은 X가 없으니까, Y가 없으니까. 그치?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이제 여기에 X 두 개가 있는 거죠. 만약에 Y가 생략되어 있다면. 그치? 그 다음에 이렇게 돼야 되겠지? 요 그림상으로 이렇게 한번 본다면, 만약에 이제 Y가 생략됐다. 그러면은 보시는 것처럼 역시 이제 요 녀석이 뭐가 되는 거야? X고 Y가 빠졌구나. 이렇게 볼수 있는 거지. 될까요? 네. 이제 그림으로 여러분들이 그려보시면 조금 더 이제 요 문장이 어떻게 형성되는지를 알 수가 있고. 짝이 없는 성염색체. 그렇지. 짝이 없잖아. 이렇게 두 개가 짝이고. 요거는 이제 X구나라는 걸알수 있어요. 그렇죠? 여기까지 왔어.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보셔야 될건 EN 세포에서 말이야. EN 세포에서 홀수야. 봐봐. 홀수지, 홀수. 그지? 이런 경우에는 수컷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돼. EN 세포에서 홀수야. 지금 홀수지, 그지? 여기서. 네, 요거 수컷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판정하시면 조금 더 여러분들이 보실 때 편하실 수 있다라는 것까지 한번 정리하고. 그럼 우리가 이제 한번 요 조건에 한번 맞춰서 문제들을 한번 살펴보자는 얘기예요. 우리 이제 개전 교육 과정이 이제 요번에 이제 여러분들이 보시게 될 마지막 수능이 될 텐데 2021학년도부터 이제 요런 유형의 문제들이 출제됐기 때문에 그때부터 보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아. 2021학년도부터 그 이전에는 이제 좀 다른 교육 과정이기 때문에 또 문제의 어떤 결이 좀 달라요. 그래서 선생님도 2021학년도 모의평가 우리 평가원 그죠? 평가원 문제 중에서 핵형과 관련된 문제 중에 여러분들이 이제 요 내용들을 적용할 수 있는 문제들을 한번 가져본 거야. 자,

발문을 보시라 그랬어. 자, 발문 한번 볼까? 발문. 그 다음에 뭐 보라 그랬지? 핵상. 아, 기본 패턴은 이래. 그 다음에 성별. 그 다음에 뭐야? 아, 아까 뭐 종도 보자 그랬지? 종. 요런 것들이 이제 나와 있을 거란 말이야. 발문을 우리가 검토해 보면. 그림은 세포, 가와 나. 여기 세포, 가와 나를 제시해 줬습니다. 그 다음에 각각에 들어있는 모든. 자, 모든이야, 모든. 안 그려준 게 없어. 뭐 생략된 게 없단 말이야. 여기 다 그려줬단 말이야. 상념색체, 성념색체 다 그려준 거야. 알겠지? 그런 것들 잘 확인해 주시고. 가와 나는 동물 A와 B인데, 그러니까 얘네들은 동물 A와 B야. A와 B. 어떤 게 A고 어떤 게 B인지 찾아야 되겠지. 근데 하나는 E에는 6이라고 줬어. 이게 A래요. 그죠? 근데 B는 E에는 얼마예요? 라고 줬어. 그럼 일단 이 그림 안에 이제 E에는 6이 있겠고, 나머지는 뭐 E에는 6일 수도 있겠고, 또 다른 걸 수도 있겠지. 근데 보통 E에는 6을 똑같이 주진 않겠죠. 뭔가 다를 것 같다라는 예상은 듭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여러분이 보셔야 될 게, 핵상을 한번 찾아볼까요? 핵상을. 지금 이 그림상에서 이제 핵상을 찾으시려면 상동관계를 보시면 돼요. 상동관계. 그죠? 상동관계. 모양과 크기가 다른 게 없기 때문에 암컷이구나라는 걸알수 있겠고, E에는 6입니다. 그죠? 어쨌든, 얘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E에는 6이야. 그림상에서. 요렇게 상동, 요렇게 상동, 요렇게 상동 잡았어요. E는 6이고. 그 다음에 이쪽으로 와보시면, 자, 얘 같은 경우는 지금 핵상 찾는 건데, 지금 얘랑 짝이 없고, 얘랑도 짝이 없고, 얘랑도 짝이 없고, 얘랑도 짝이 없고, 다 짝이 없네. 그럼 홀수야, 홀수. 그지?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란 말이야. 애는 6이야. 애는 6. 이렇게 여러분이 정리할 수 있겠죠. 자, 애는 6이니까 요걸 이렇게 바꿔줘야 되겠지. EN짜리로. EN 얼마야? EN은 12이다. 이렇게 볼수 있는 거야. EN짜리가 6이 있고, EN짜리가 12 있는데, 얘가 A 굳이, 얘가 A라는 걸 찾았고, 얘가 B라는 걸 찾았어요. 여기까지 뭐 쉽게 여러분들이 오셨을 것 같습니다. 그쵸? 네. 여기서 이제 성별을 알수 있나요? 자, N짜리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가 없지, 그지? 이게 이제 암컷인지 수컷인지 알 수가 없고, 발문에서 얘네 둘이가 뭐 성별이 같다 다르다 묻지 않았기 때문에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성별 가지고는 묻지 않겠다 이런 얘기예요. 자, 봅시다. 기억번. 가는 A 세포입니다. 자, E는 6이기 때문에 가가 이제 A 세포라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었고요. 그다음 니은번. 핵상 물어봤죠. 네, 핵상을 물어봤습니다. 핵상은 이제 EN, N 이 정도만 우리가 판정하시면 되겠어요. 가와 나의 핵상. 이 그림 그대로 보라 그랬으니까 이 그림에서 얘는 EN을 그렸고요. 이 그림에서 얘는 N을 그려줬으니까 핵상은 다르다라고 봐야 되겠지. 그 다음에 B의 체세포 분열 중기라고 그랬습니다. B. 얘죠? A와 B 구분하셔야 돼. B고. 자, 체세포 분열 때는 무조건 시기와 관계없이 EN이란 말이야. 중기 때는 당연히 복제 상태고요. 그죠? 복제 상태니까 요런 게몇개 있는 거야? 요런 쌍이. 요런 쌍이, 예. EN은 10이니까 6쌍이 있는 거지, 6쌍. 요런 게 6쌍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 자, 세포 한 개당 염색 분체 수는 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총 염색체가 몇 개니? 12개인데 하나당 이렇게 복제된 상태니까 여기다가 곱하기 2하시라 이런 얘기야. 그죠? 12이 아니라 24. 이렇게 여러분이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됐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발문도 보겠습니다. 이 핵형 분석은 발문이 중요하다. 핵형 분석 뭐가 중요하다? 발문이 중요해. 두 번째도 마찬가지로 발문을 중심으로 보시면 여기는 좀볼게 많죠. 네. 발문에 여러분이 체크하실 게 많아요. 첫 번째 줄. 그림은 서로 다른 종이라 그랬어요. 다른 종. 네, 서로 다른 종. 같은 종이 아니라 서로 다른 종이군요. 라는 거알수 있겠고. A는 E에는 얼마? B는 E에는 얼마? 어쨌든 A 종과 B 종이 있나 보구나. 라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발문 여기까지. 그 다음에 세포, 가부터 다 각각에 들어있는 염색체 중 X 염색체를 제외한 나머지 그랬어요. 자, X 염색체 제외. X 염색체를 제외했답니다. 지금 여기 그림에 X 염색체는 그리지 않았다. 이런 얘기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네, 그 다음에 가와 다 중에 두 개는 A 세포. 여기 세개 세포잖아. 그지? 세개 세포 중에 A가 두 개고, 그 다음에 하나가 B구나라는 거야. 그러니까 A가 두 개가 짝이 있는 거야. 그걸 찾아야 된다는 얘기지. 이것도 중요한 내용이고. 그 다음에 A와 B의

성이 다르다. 얘네들은 서로 성이 달라. 하나가 수컷, 하나가 암컷.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네. 그리고 이제 성염색체는 사람과 같은 암컷인 경우 XX, 수컷인 경우 XY를 사용했다. 이 정도 여러분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딱 보셨을 때 여러분들이 이걸 찾으셔야 돼. A가 짝인 걸 찾으셔야 돼. 짝인 걸 한번 찾아보자. 자, 여러분들 뭐 그림을 딱 보시면 얘가 요 녀석이 요 녀석이랑 사이즈가 같죠, 그죠? 얘는 복제 전이고 얘는 복제 후. 네, 이렇게 보시면 되겠지. 그러니까 이제 어쨌든 얘는 복제가 안된 거고 얘는 복제가 된 상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앞으로 이제 이런 것들을 우리가 뚱뚱이라고 불러볼게요. 뚱뚱이, 홀쭉이, 예, 네, 이렇게 한번 여러분들 불러보셔도 좋을 것 같아. 지금 보시면 요렇게 짝이네, 그지? 그 다음에 요렇게 짝이란 말이야, 그지? 선생님 아까 뭐라 그랬니? EN일 때 홀수는 뭐라 그랬니? EN일 때 홀수는 뭐라 그랬니? 수컷이야, 수컷. 얘는 수컷인 거야, 그치? EN일 때 홀수는 수컷인 거야. 그럼 여기 뭐가 없는 거야? 예, 여기 지금 뭘 제외했다 그랬니? X를 제외했다 그랬지? 여기서 X가 없는 거야, X가. 아, X염색체를 지금 그려주지 않은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지. 이게 뭐란 얘기야, 이게? 짝이 없는 혼자 있는 거. 외톨이. Y야, Y. 됐죠? XY. 수컷이야. 그러면 얘랑 얘랑 뭐란 얘기야? 이게 A란 얘기야. 두개 같잖아, 염색체 크기가. 이 염색체 여기 있잖아, 그지? 그럼 여긴 지금 뭐가 없는 거니? 원래 지금 EN은 얼마니? EN은 이렇게 짝, 이렇게 짝이니까 EN은 6이란 말이야. A가 EN은 6이란 말이야. 그럼 얘는 N이니까 N은 얼마야 되겠니? N은 3이어야 되는데 지금 N은 2잖아. 뭐가 없는 거야? 아, X가 없는 거지, X가. X가 없구나. 이렇게 여러분들 해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될까요? 네, 그 정도. 그러면 이제 A 찾았고, 그럼 얘가 뭐란 얘기야? B구나 라고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A는 EN은 6이야. A는 EN은 6이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거기 우리가 봤던 것 중에서 첫 번째 문장 보시면 그림은 서로 다른 종이라 그랬고, 서로 다른 종이라 그랬고, 동물 A와 B라 그랬고, 여기까지 다 봤었고, 염색체 중에 X 염색체를 제외한 나머지 염색체를 모두 나타냈다 그랬어. 됐고, 가다 중두 개는 A의 세포, 한 개는 B의 세포까지 했고, 그 다음에 하나 쓰지 않은 게 있어. 뭐야? A와 B의 성별은 다르다. 라는 게 나와 있지. 그러면 얘가 수컷이니까 얘는 뭐야? 암컷이겠구나라는 걸알수 있겠지. 그지? 그 암컷은 EN일 때뭘 가지고 있어? XX를 가지고 있어. 그치? 그럼 N일 때는 뭘 갖고 있는 거야? X 하나 갖고 있는 거지. 그럼 이게 지금 N인 장면이잖아, 그지? EN이 아니라는 거알수 있겠고, 그렇다면 여기에 뭐가 없다? 그렇죠. X가 빠져 있구나라는 거알수 있겠지. 될까요? EN일 때는 X 두 개지만 N일 때는 X 하나니까 X 하나가 빠져 있을 거란 말이야. 그럼 지금 N은 몇인 거야? N은 4인 거니까 실제 B는, A는, 얘는, EN은 6이라면 B는 뭐였던 거야? EN은 8의 암컷이었던 거야. 얘는 EN의 6의 수컷이었던 거고. 이렇게 여러분이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됐고. 자, 기억번. 가와 다의 핵상은 같습니다. 핵상 N. 간단히 보시면 돼. 다 EN. 됐죠? 네, 틀렸고. 자, A 수컷 얘기했고. B의, 얘가 B라 그랬죠? 체세포 분열은 항상 EN. 중기 때는 홀쭉이야, 뚱뚱이야? 홀쭉이야, 뚱뚱이야? 예, 뚱뚱이지. 뚱뚱이. 그죠? 세포 한 개당 염색 분체 수, 즉, 세포 하나당 염색 분체 두 개야. 그럼 세포 수가 얼마라 그랬지? EN은 8이니까 8 곱하기 얼마 하셔야 돼? 2 하셔야 돼. 16. 이렇게 나오는 거지. 됐죠? 요 문제는 조금 1번보다는 여러분들이 보실 내용들이 많았고, 이 해가 갈수록 이제 이런 발문들에서 자료 조건들이 더 다양해지는구나라는 걸 읽어보실 수가 있어요. 선생님이랑 몇 문제 같이 이렇게 해결을 할 때도 그런 포인트를 좀 잡아보시면 되겠어. 3번. 그림은 서로 다른 종. 예, 서로 다른 종. 서로 다른 종. 예, 발문에 중요한 게 있다 그랬어. 동물 E에는 얼마와 A부터 C의 세포

세포 가부터 각각에 들어있는 모든 뭔가 뺀게 없어요. 뭐 XM색채를 뺐거나 Y형식 뺀거 없고 모든 거다 그려줬어요. 가라 중두 개는 A세포 이렇게 쓰는 거야. A세포 두 개, 뭐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메모한다 그랬지? 예, 그 다음에 A와 B의 성은 다르다. B하고 A는 성이 다르다. 성이 달라. 다름. 여러분들이 보기 좋게 뭔가 이렇게 표시하시면 되겠어. 성별이 다르다. 예, 그 다음에, A부터 C의 성염색체는 암컷이 XX, 수컷이 XY. 요거는 뭐다 줬던 거니까 예, 별거 아니겠죠. 근데 이제 어쨌든 여기 보시면은 ABC라고 나와 있죠. ABC인데, 얘두 개야. 지금 그림 네 개니까 얘만 두 개라고 했으니까 얘 하나. 얘 하나겠구나. 뭐 이런 거 우리가 알수 있겠지. 네. 요 정도로 여러분들이 좀 보시면서 그림을 한번 분석을 해 보시면 되는데 일단 두 개짜리가 뭔지를 좀 찾아보셔야 돼. 두 개짜리. 그림을 쭉 보시면서 두 개짜리가 어디 있을까라는 걸좀 보시면 이 녀석이랑 예. 이 녀석을 보셔야 돼. 선생님 이걸 어떻게 봅니까? 이 그림이 맞는 걸 보라는 거야, 그림이. 그림이 맞는 게 보이잖아, 그림이. 여러분들 뭐 시험지는 여기 지금 화면처럼 색깔이 보이는 건 아니지만 충분히 여러분들이 흑백 시험지로도 확인할 수 있는 정도의 사이즈로 그림을 정확히 그려준단 말이야. 이게 또 이렇게 맞는 그림이라고 볼수 있겠어. 그 다음에 아, 요 녀석이 커, 요 녀석이 작아, Y인가 봐, 다 그려줬다고 했으니까 X인가 봐,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지. 그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묶어 보시면 얘가 하나야. 여기 A고 보시면 XY가 있으니까 아, 수컷이구나 라는 걸 우리가 잡아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럼 이제 암컷이 B가 하나 있겠지, 그지? C는 모르고. 그런 거 여러분들이 좀 챙겨보시면 되는데. 자, 여기 이제 가번은 딱 보이죠? 요렇게 짝꿍, 요렇게 짝꿍. 다 그려줬다고 그랬어, 그지? 예, 다 그려줬다고 그랬으니까 2에는 얼마야? 일단, 아, 2에는 6이면서 얘는 암컷이구나. 라는 거알수 있고요. 얘는 이제 N은 3이지만 어쨌든 2에는 얼마였을까? 얘는 6이었고, 얘는 이제 수컷이라고 그랬어. 얘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지금 그림은 N이지만, 얘도 2에는 6이란 이런 얘기야. 네, 그 정도 여러분이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얘 보시면은 이렇게 홀쭉이들이 어쨌든 쌍을 이루고 있어요. 홀쭉이들이 쌍을 이루고 있네요. 이렇게 쌍이 아니니까 이 녀석이 X고, 이 녀석이 Y야. 그럼 이 녀석은 수컷이고, 성별이 다르다고 했잖아. 그지? 얘가 수컷, 얘가 암컷, 얘가 수컷. 이렇게 가는 거야. 얘가 B. 그지? 얘네가 A라고 그랬으니까 얘가 B. 그리고 이 녀석이 C구나. 이렇게 찾으시면 되겠어. 자, 됐죠? 자, 기억. 가는 C의 세포입니다. 가는 우리가 B라고 찾았어, B. 뭘 가지고 찾았니? 성별이 다르다. 이걸 가지고 찾았단 말이야. 성별 잘 봐야 돼. 그 다음에 기억번은 상염색체입니다. 그랬어요. 요거. 여기랑 비교해 보셔야 되겠죠? 네, 여기랑 비교해 보시면은 지금 요게 성염색체니까요. 얘네들은 모양이 같은 상염색체군요라는 거알수 있어요. 됐고. 그다음에 이제 많이 쓰는 보기입니다. 요 디귿번. 디귿번. 뭐 과거부터 지금까지 문제 많이 가져다가 쓰는 그런 보기인데요. 나의 염색 분체 수 이거 모든 염색체 다 그렸다 그랬으니까 요대로 읽으시면 되는 거야. 하나당 두 개지. 뚱뚱이. 그지? 6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 6이고 다의 성염색체 요거 쓰니까 2 이렇게 하시면 되겠어. 그럼 이제 3분의 1이구나라는 걸알수 있겠죠? 네, 그 정도. 이 문제에서 이제 핵심은 결국은 얘랑 얘가 성이 다르다, 성별이 다르다. 요걸 가지고 B와 C를 구분했다라는 거이 정도 보시면 되겠고 발문에 다 주진 않아요. 다 주진 않아. 네 개잖아. 네 개인데 얘가 두 개래. 그리고 A, B, C야. 그럼 얘 하나, 얘 하나겠구나. 이 정도. A, B, C 있다고 그랬는데 C 안 그려주지 않을 거 아니야. 그지? 그 정도의 발문에 대한 해석 정도 해주시면 되겠구나. 자, 그 다음은 또 어떤 유형일까? 유형들을 좀 하나씩 우리가 분석해보고 있습니다. 조금씩 결이 다른 유형들을 선생님이 좀 찾아서 가져와 봤기 때문에 그걸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림은 동물 2에는 6, 이번에는 2에는 6이라고 줬어요. 네. 발문 분석. 1부터 3, 개체 1부터 3. 그지? 예, 개체 1부터 3에 세포 가부터 라. 모든 염색체를 줬습니다. 다 그려줬어요.

써. 물론 이것도 염색체가 있는 거니까. 예, 지금 그림으로 표현해주지 않은 것뿐이지, 예, 여기도 다 그려준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두 가지 종. 두 가지 종. 그러니까 세 개의 개체인데 두 가지 종이란 얘기야. 그지? 예, 그렇게 이해하는데. 그 다음, 가부터 라 중, 두 개는 암컷. 자, 두 개는 암컷이 두 개, 그지? 암컷이 두 개요. 수컷이 두 개요. 이런 얘기야, 네개 중에서. 네, 그런 의미라고 해석하시면 되겠고. 개체 1부터 3의 성염색체는 암컷, 수컷, 예, XX, XY 됐고. 염색체 A와 B 중에 하나는 상염색체, 하나는 성염색체. 요게 이제 이 문제에서 특징이고, A와 B의 모양과 크기는 나타내지 않았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그러면 일단 또 여기서도 여러분들이 이제 그림을 좀 보셔야 되겠습니다. 어떤 게좀 비슷한 모양을 가지고 있는 게 있나? 이렇게 한번 보잔 말이야. 자, 쭉 보시면은 요거 모양이 비슷한 게 있잖아. 그지? 이렇게 있고요. 어쨌든 얘도 전체는 6개잖아. 그지? EN 6이란 말이야. 그려주지 않은 것 중에서 뭔가 짝이 있다는 얘기야. 그치?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얘 같은 경우도 지금 요렇게 짝이야. 그치? 요렇게 짝이고, 요렇게 짝이구나라는 걸알수 있어요. 근데 이 녀석은 커. 이 녀석은 작아? 아. 자, 그러면 얘가 뭐라는 걸알수 있다? 이게 Y겠구나. 여기에 이제 X 염색체가 있구나. 얘랑 똑같은 게 여기 있구나.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어. 그쵸? 예, 그러면 얘는 수컷이 되는 것이고, 얘는 암컷이 되겠고, 얘가 혼자잖아. 그럼 얘랑 똑같은 게 여기 있겠구나. 이건 상염색체구나. 이렇게 잡으실 수 있겠어요. 네. 될까요? 그러면, 요 녀석이 여기 있잖아. 큰 녀석이 하나 있는 거야. 그지? 이렇게 뚱뚱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아, 요게 X잖아. 그럼 요게 Y잖니. 요거는 상염색체고. 그지? 아, 요거는 이제 N짜리구나. 라는 걸알수 있겠지. 수컷의 N짜리구나. 라는 걸알수 있겠지. Y를 가지고 있으니까. 네, 그렇게 봐주시면 되겠고. 그럼 봐봐. 우리가 수컷 두 개, 암컷 두 개라고 했잖니, 문제에서. 그지? 수컷 두 개, 암컷 두 개. 그러면 다가 뭐가 돼야 되는 거야? 암컷이 돼야 되겠지. 네, 딱 보시면, 요렇게 짝이고, 짝이고, 짝이고. 네, 서로 이형접합이 없잖아. 그럼 XX란 얘기지. 그래서 얘가, 암컷이구나라는 걸알수 있습니다. 네. 두 가지 종은 어떻게 되는 거니? 얘하고 얘하고 얘가 이제 같은 종이지. 얘는 성별만 다른 거잖아. 그지? 얘네하고 얘하고는 성별만 다른 거고, 요렇게는 같은 종. 요게 이 종이지. 될까? 네. 서로 다른 두 가지 종 찾는 것까지 한번 해봤습니다. 자, 보기로 가시면 기억번에 B는 X 염색체였습니다. 자, 어떻게 찾았죠? 자, 여기 보여봐, 여기 봐. 커, 작아. 아, 이게 XY구나. 라는 것을 힌트로 우리가 잡을 수가 있겠죠. 그치? 그러면 같이 있어야 되겠지, 같이. 같이 X가 있어야 성별이 달라지겠지. 그치? 예, 같이 X가 있어야 성별이 달라지겠지? 얘는 Y가 있으니까 얘는 수컷, 예, 얘는 암컷이 되겠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니은 번. 나는 암컷 세포입니다. 나는 얘로부터 만들어진, 예, 그러한 세포죠. 얘는 수컷이다라는 걸알수 있어요. 그 다음에 가를 갖는 개체와 달을 갖는 개체의 핵형은, 핵형이라고 하는 것은 성별까지 같은 종이어야 된단 말이야. 같은 종이면서 성별이 같아야 핵형이 같은 거란 말이야. 근데 우리는 얘네들을 뭐라고 했으니까? 이종이라고 했으니까 당연히 핵형이 같을 수가 없겠죠. 그죠? 네. 여기 암컷과 수컷도 핵형이 같아 달라. 다른 거지. 그지? 뭐가 달라? 성염색체가 다르잖아. 그러니까 핵형이 같으려면 같은 종의 성별까지 같아야 된다. 이런 것까지 우리가 체크를 좀 해볼 수 있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또 다른 유형 한번 볼까요? 계속 중요한 건 뭐라 그랬지? 발문을 독해한다. 발문을 독해하는 거. 우리 핵형이 좀 약한 친구들. 발문 독해 꼭 힘을 주셔야 돼. 다음은 핵상이 EN인 동물 A부터 C다. 자, 뭐 핵상 EN인 거. 이것도 이제 여러분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동물 A부터 C. 동물 A, B, C. 됐어요. A, B, C인데 지금

4개를 줬네. 자, 그 다음에 A와 B는 서로 같은 종이고, 이럴 때는 좀 이렇게 써보자. A와 B는 같은 종이다. 이렇게 한번 써봤고, 그 다음에 B와 C는 다른 종이다. B와 C는 다른 종이다. 얘네가 다른 종이라 이런 얘기겠죠. 그렇게 적어주시고, 그 다음에 B와 C의 체세포 한 개당 염색체 수는 서로 다르다. 얘가 예를 들면 2에는 6이면 얘는 2에는 6은 아니다. 이런 얘기야. 염색체 수가 다르다. 이런 얘기야. 그렇게 해석해 주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가라중 두 개는 암컷, 두 개는 수컷. 자, 우리 지난번 문제 했던 것처럼 이 그림상에 수컷이 두개 있을 것이고 암컷이 두개 있을 거다. 이런 얘기야. 네, 수컷 두 개, 암컷 두 개. 이런 얘기입니다. 이제 성형식의 결정은 이제 우리가 얘기했던 거니까 넘어가셔도 되겠고, 가라각각에 들어있는 모든 상염색체와 기억을 나타냈다고 그랬어요. 상염색체는 다 그려줬고, 그 다음에 기억까지 그려줬는데, 그 기억이 뭐라고 나왔어요? X 염색체와 Y 염색체 중 하나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기억을 X 염색체로 그려준 거냐? X, 이제 기억이 들어있는 거예요, 이 그림 안에. 그죠? 기억이 들어있는데, 그 기억은 X 염색체거나 Y 염색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정도로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한번 정리를 좀 해보면, 일단 선생님이 앞서 이제 스킬 중에서 뭐가 있었냐면 EN인데 홀수? 이거 뭐라고 그랬어? 수컷이라고 했단 말이야. 자, 봐봐. 이렇게 짝이야. 아, 이렇게 짝이야. 이렇게 짝이야. 혼자네. 혼자네. 그럼 얘는 뭐야? 수컷이야, 수컷. 그죠? 왠지 얘가 X 같은 냄새가 나긴 하는데. 이건 뭐 Y일 수도 있는 거니까. 놔둬야 돼. 그래서 어쨌든 지금 7개 그려줬으니까 하나가 빠진 거겠지. X든 Y든 하나를 안 그려준 거야. 기억은 X이거나 Y라 그랬으니까. 그러니까 X이거나 Y이기 때문에 둘 중에 하나는 그리지 않은 거거든. 이렇게 봐주셔야 돼. 상영 씨다 그랬다고 했고, 뭐그 정도로 여러분이 봐주시면 되겠고, 그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자, 요거 느낌 보이지, 그지? 얘네들이 이렇게 있으니까 이게 이제 같은 종이라고 볼수 있는데 요렇게가 왔단 말이야. 그럼 뭐가 빠졌어, 그지? 왜? 2에는 8인데 얘는 3이잖아. 4야 된단 말이야. 뭐가 빠졌을까? 뭐가 빠졌을까? 지금 보시면 얘는 그렸지. 얘안 그렸지. X가 빠졌구나라는 거알수 있겠지. 그럼 이 녀석은 뭐란 얘기야? X 그린 거구나라고 보시면 되겠어. 아니, X가 빠진 게 아니라 X라면 그려줬겠지, 그지? Y가 빠진 거지, Y. Y. 그죠? 수컷이니까. 이것도 수컷이야. 이렇게 두 개의 수컷을 찾았고, 그러면 이제 얘네들은 암컷일 텐데, 얘네들은 암컷일 텐데, 그러면 X가 기억이란 얘기야. 이게 기억이란 얘기야. 기억은 그려준 거란 말이야. 기억은 그려준 거야. 그럼 얘가 암컷이니까 X가 하나 있단 얘기지. 그러면 얘는 2에는 6이었겠지. 2에는 6이고 지금 N은 3인 거야. 될까? 네, 암컷이고. 됐을까요? 네, 이렇게 봤고요. 그 다음에 마찬가지 이제 암컷이니까 여기도 지금 N짜리지, 그지? 쌍둥이씨가 없으니까 얘는 2에는 얼마였을까? N이 지금 4니까 2에는 8이었겠지. 네, 이렇게 여러분이 찾아주시면 되겠어요. 여기도 기억이 하나 있겠지. XM체가 있다는 얘기 하나. 여기도 XM체가 하나 있다는 얘기야. 됐어? 자, 그래서 기억은 Y 염색체입니다. 기억은 X 염색체다라는 거알수 있어요. 기억은 X 염색체. 됐고, 가와라는 서로 다른 개체의 세포다. 자, 가와라. 요건 같은 개체지, 그지? 같은 개체. 그지? 얘하고 얘는 다른 개체다라는 걸알수 있습니다. 됐죠? 근데 이제 가나라가 같은 종이죠. 맞습니까? 가나라가 같은 종. C 얘가 다른 종이죠. 이렇게 여러분이 봐주실 수 있어요. 네, 얘도 2에는 8, 얘도 2에는 8, 얘는 2에는 6. 됐고, 그래서 서로 다른 개체. 맞습니다. 가하고 나가 이제 서로 같은 개체라고 봐야 되겠지. C에. 얘가 C지. 얘가 C야. C에 체세포 분열 중개 세포 한 개당 상염색체. 자, 이 애는 6입니다. 이 중에 4개가 상염색체죠? 얘는 홀쭉이 상태예요? 뚱뚱이 상태예요? 뚱뚱이 상태지. 체세포 분열 중기니까. 그러니까 역시 여기다가 곱하기 2 하시면 되겠다. 그래서 8이다라고 정리해 주시면 되겠어요. 근데 여기 8이라고 했으니까 맞죠?

니은번과 디귿번 여러분이 답으로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또 다른 유형을 한번 볼까요? 자, 계속 이제 조금씩 뭐 어쨌든 보기의 구성이라든지 아니면 뭐 발문의 구성이라든지 문제마다 조금씩 하나하나씩 더 추가로 주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여기 있는 교재에 있는 문제들만 좀 보셔도 충분히 우리 그림 자료라든지 또는 발문의 다양함이라든지 또 보기 충분히 여러분들이 뭐한번 정도는 생각해 볼수 있을 보기들을 다 보신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여기 문제에서는 또 이제 디귿번 보기 같이 이렇게 이제 분모 분자 형태로 제시되어 있는 이런 보기도 한번 관심 있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6번. 다음은 핵상이 EN인 동물 A부터 C의 세포 가부터 다를 그려줬습니다. 여기까지는 뭐 별거 없고. A와 B는 서로 같은 종. 자, 항상 우리가 메모하자. A와 B는 같은 종. 지금 더 보시면 C는 다른 종. 이렇게 나왔어요. 우리 앞서 봤던 5번 문제랑 똑같은 패턴. B와 C의 체세포 한 개당 염색체 수는 서로 다르다라고 하는 거. 얘네들이 얘는 얼마면 얘는 그거와는 다른 염색체 수를 가지고 있다. 이런 얘기고요. B가 암컷. 얘가 암컷이라고 나와 있네. 네, B는 암컷이고 A부터 C의 성염색체 암컷 XX 수컷 XY 이것도 했고. 그죠? 네, 그림 나와 있고 모든 상염색체와 기억이라고 그랬어요. 모든 상염색체와 기억 이것도 이제 앞서 문제랑 똑같은 유형에 속한다. 이렇게 볼수 있어요. 그리고 그 기억은 X 염색체와 Y 염색체 중 하나입니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 이런 것들 볼 때, 자, 그림이 유사한 걸 보자 그랬죠? 이런 모습이 이제, 여러분들한테 보이셔야 돼. 그지? 얘가 이렇게 보인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얘가 이렇게 보입니다. 아까 문제처럼 얘가 이제 N은 4예요. 그죠? 같은 종인 것 같은데, 얘는 N은 3이야. 뭐가 하나 빠졌네? 라고 보실 수 있겠지. 뭐가 하나 빠졌네? 라고 볼 수가 있겠지. 그지? 그러면 여기는 뭐가 빠졌을까? 자, 지금 그림이 없는 게 뭐가 보여요? 여기 지금 이게 없잖아. 요거 X라고 해보자. 기억이 X야. 뭐 빠진 거니? 그렇지. Y 빠진 거지. 그럼 얘가 뭐가 되는 거야? 아, 수컷. 얘가 뭐가 되는 거야? 암컷. 이렇게 가보자. 그럼 이게 뭐가 되는 거야? 이제 B다. 왜? 예, B가 암컷이다. 그랬으니까. 될까? 아, 얘 A, 얘가 B. 아, A는 수컷이고, B는 암컷이네. 그럼 얘가 무슨 종이면 될까? 얘랑 다른 종이면 되겠네. 그지? 염색체 수가 다르다 그랬어. 얘네들은 다 EN 얼마니? EN은 8이겠지. 얘는 EN은 6 아니에요? Y가 빠진 거야. 그지? 얘하고 얘는 같은 종의 성별이 다른 것이다. 이렇게 보셔야 돼. 얘도 얘는 8인 거야. 자, 그럼 얘는 얘는 얼마일까? 요렇게 짝이 보이고요. 요렇게 짝이 보이고요. 요렇게 짝이 보입니다. 자, 기억이 X이기 때문에 지금 여기 다 그려줬다라고 보실 수 있겠지. 그지? 기억을 다 그려줬다고 봐야 되겠지. 그지? X를. 그럼 얘는 이 얘는 얼마야? 6이다라고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얘는 6이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염색체 수가 다르다라고 하는 조건에 성립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될까요? 네. 5번과 6번은 세트 문제야. 같이 두 개를 동시에 풀어보셔야 돼. 기억번. 기억은 X 염색체입니다. 지금 기억을 그려줬다 그랬단 말이야. 여기는 기억을 그려줬다. 여기도 이제 X 염색체가 기억이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지. 근데 여기는 뭐 어떤 게 X인지 몰라요. 이세쌍 중에서 어떤 게 X인지는 우리가 확인할 수 없지만 어쨌든 기억을 그려준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똑같이. 자, 가와 나. 자, 여기 암컷, 여기도 암컷 되겠습니다. 네, 모두 암컷의 세포입니다 라고 해석해 주시면 되겠고. 자, 디귿입니다. C에. 네, C니까 이거네, 혹시 C. 요게 A고, 요게 B고, 요게 C니까 요거 봐주셔야 되겠지? 체세포 분열 중기니까 홀쭉이야, 뚱뚱이야, 뚱뚱이. 뚱뚱이 있는 상태. 자, 그러면 2에는 6이니까 X가 몇개 있는 거야? 2에는 6 안에 4 플러스 2잖아. 요2 안에 X 두개 있는 거니까 X 염색체 수라고 했으니까 2인 거야, 분모가. 그 다음에 상염색체 수는 요거 얘기하시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2분의 4니까 3이 아니라 2다라고 정리해 주시면 되겠죠. 네. 분모 분자가 그렇게 어렵게 출제된 건 아니지만, 뭐 염색 분체를 물어보면

물어봤다거나 염색체를 물어봤다거나 뭐 X염색체 수를 물어봤다거나 이런 식으로 이제 분모 분자 형태로 나올 때 여러분들이 이제 계산하실 수 있는지, 그리고 홀쭉이 뚱뚱이 계속 뭐 체세포분열 중기만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익숙하시죠, 그죠? 네, 요게 뚱뚱이, 요게 홀쭉이, 요거 두개 구분하셔야 돼. DNA 상대량, 알겠죠? 네, 그런 거 주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이제 7번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네, 7번을 보시죠. 조금 다르죠? 5번, 6번 문항과는 조금 또 결이 달라요. 자, 가장 최근에 이제 또 여러분들이 보셨을 평가원 기출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림은 세포 가부터 다에 각각 들어있는 모든 염색체를 나타냈습니다. 가다는 개체 A부터 C. 하나씩이겠네, 그지? 하나씩이다라고 볼수 있겠어요. A, B, C가 각각 하나씩이다. 이런 정도. 그 다음, 모두 핵상은 EN입니다. 오케이. 핵상은 모두 EN이다. 라고 나와 있고. A와 B는 서로 같은 종입니다. 계속 이런 패턴이 나오고 있네. A와 B가 같은 종이고, B와 C가 다른 종이다. 계속 이런 걸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얘가 암컷입니다. 네, 발문이 여기까지는 앞에 문제랑 비슷해요. 그 다음에 염색체 기억과 니은 중 하나는 성염색체. 이것도 이제 앞서 비슷한 문제 풀어봤긴 한데, 하나는 성염색체, 나머지 하나는 상염색체입니다. 자, 기억과 니은, 뭐 모양은 나타내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봅시다. 짝꿍을 좀 찾아보시면 이렇게 이제 짝꿍들이 보여요. 짝꿍들이, 그죠? 예. 요거 여기 보이고요. 요거 여기 보입니다. 여기는 니은만 있고요. 여기는 기역까지 있다. 요 차이죠. 어쨌든 모든 염색체 그려줬다고 했으니까 결국은 몇 개란 얘기야? 6개입니다. 이에는 6입니다. 이에는 6이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어요. 그죠? 여기도 뭐 이에는 6이고 다 이에는 6인데 여기가 이제 묶인다라는 걸알수 있죠. A, B라는 거죠. 얘가 C라는 거고요. 뭐그 정도. 네, 그리고 가와 다 중에 하나가 이제 암컷, 하나가 수컷이구나라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일단 있는 거 보시면 얘가 지금 혼자죠. 얘가 지금 혼자예요. 그죠? 네, 여기도 마찬가지. 요렇게가 있습니다. 얘도 요렇게가 있습니다. 만약에 이게 이제 성이라면, 성염색체라면 같은 거죠. 어쨌든 모양이 같은 거죠. 그러면 얘랑 모양이 같다 이렇게 볼수 있겠죠. 요렇게 한번 보시면 모양이 같다. 그러면 XX 암컷 성별이 같잖아. 예. 탈락. 그러면 얘를 우리가 상으로 놔보자. 상. 니은을 상으로 놓고, 요 녀석을 이제 성이라고 놔야 되겠다. 요 녀석을 우리가 성으로 한번 놔봅시다. 그러면 지금 보시면은 요렇게 짝이 있잖아요. 요거 XX. 아, 요거 XX. 그러면 요거 그렸고 똑같이 얘랑 똑같이 그렸단 말이에요. 상염색체 이게 상염색체고 요게 상염색체. 그러면 요게 X니까 여기가 뭐여야 되겠구나? 아, Y여야 되겠구나 라는 거알수 있겠지. 사이즈가 작은 X 염색체보다 사이즈가 작은 Y가 와야 되겠지. 그지? 될까요? 그럼 얘가 이제 수컷, 얘가 암컷. 요렇게 가시면 되겠고, 그러면 얘가 A고, 얘가 B고, 얘가 C로 가시면 되겠구나라는 걸알수 있어요. 네. 자, 기억번. 기억은 X 염색체입니다. 자, 기억은 Y 염색체입니다. 기억은 Y 염색체다라고 하는 걸 찾았고, 니은 번. 나와 다의 핵상은, 핵상은 뭐 EN, N 찾으시면 되는데, 나 EN이죠. 확실하게, 그죠? 확인하셨고, 그다음 다도 EN이고, 가도 EN입니다. 다 EN이야. 됐고. 자, 분모 분자 형태. 가의 X 염색체 수. 여기 있는 상태에서 요거를 이제 Y라고 판정할 수 있어야 돼. 묶여버리는 거지, 그지? 기억 디귿은? 그지? 기억을 놓치면 이제 디귿도 이제 헤매는 건데, 이걸 우리가 Y라고 찾았기 때문에 얘는 1인 거야. X 염색체 수는 1인 거지.

2가 아닌 거지, 그지? 예, 염색 분체수 물어봤습니다. 2에는 6입니다. 홀쭉이 아니죠? 그죠? 뚱뚱이죠? 그럼 곱하기 2 하시면 되겠지. 6 곱하기 2 하니까 12이야, 12. 그러니까 이거를 X라고 해버리는 순간 이게 6이 돼버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함정에 빠질 수가 있단 말이야. 이게 1분의 10이니까 6이 아니라 10이구나라는 것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우리 정답 2번 골라봤고요. 자, 마지막 문제를 한번 가보겠습니다. 요건 좀 독특한 게 부모로부터 자손에게 만들어지는 대립 유전자라고 하는 걸 표시했다라는 게 최근 문제의 어떠한 독특한 점입니다. 지금까지 문제에서는 대립 유전자는 표시되어 있지 않았는데 이 문제는 대립 유전자가 표시되어 있다는 게좀 특징적인 거죠. 자, 역시 발문이 중요해. 지금 처음부터 끝까지 이번 시간의 가장 중심은 핵형 분석 문제의 판정은 발문을 정확히 읽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가라 중두 개는 1의 세포 이렇게 쓰자는 얘기야. 짧게 1의 세포. 그 다음에 한 개는 2의 세포, 또한 개는 3의 세포. 이렇게 주고 있어요. 문장 보시면. 1과 2 사이에서 3이 태어났다. 그러면 뭐 이렇게 써도 되고, 1, 뭐 이렇게. 예. 이렇게 써도 돼. 여러분들이 조금 더 간략하게 쓰실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자. 이렇게. 1과 2 사이에서 3이 태어났고, 얘네들은 성별이 같다. 성이 같음. 이렇게. 우리 지워도 되겠네, 그러면. 이런 식으로. 1과 1에 두개 있고, 저네개 중에서 1에 해당하는 게두 개고, 2에 해당하는 게 하나고, 1과 2 사이에서 3이 태어났는데, 1과 3은 성별이 같다. 이렇게 정리가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림은 가라. 각각에 들어있는 모든 상염색체와 기억을 나타냈다. 그랬고요. 기억은 X 염색체와 Y 염색체 중 하나입니다. 라고 주어지고 있어요. 그 다음에 라지 A와 스몰 A는 대립 유전자고 라지 B와 스몰 B가 대립 유전자입니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보실까요? 일단은 이렇게 대립 유전자니까 이렇게 짝이라는 거야. 그지? 그 다음에 얘네 둘이가 짝이라는 얘기고 얘네 둘이가 짝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2에는 6이네요. 2에는 6. 다 그려준 건가? 그 다음에 여기는 두 개란 얘기는 하나가 뭐 빠졌다. 뭐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죠? 그렇죠? 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여기 같은 경우는 세 개니까 빠진 게 없다라는 거야. 빠진 게 없다. 그렇지? 네, 그림상 보시면은 사이즈가 이렇게 이제 보여요. 이렇게 이제 보이고 이렇게 보입니다. 놔둬 보시고 그 다음에 이쪽도 보시면은 이렇게 짝이고 그 다음에 얘가 지금 짝이 없지요? 네, 이렇게 지금 그려놓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 뭐가 빠진 것 같아요, 여러분들? 원래 2에는 6이란 말이야. 근데 뭐가 빠졌지? 뭐가 빠진 거야? Y가 빠졌네, Y가. Y가 빠졌어. 보이세요? 예. 네. 그러니까 Y가 빠져 있구나.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부모를 결정해야 되는데, 여기도 Y고, 여기도 Y고. 그럼 여기가 이제, 예. 네. 수컷. 그 다음에 수컷, 암컷 이렇게 가셔야 되겠지. 그 다음에 요게 이제 두 개인데 두 개로 보실 수가 있는 게 요거 원래 이제 이렇게 같이 있었어, 그지? 같이 있었고 요거 있었고 요거 있었고 이렇게 있었단 말이야. 네, 그렇게 봐주시면 되겠죠? 요게 이제 1이야. 요게 1이고 그 다음에 요게 이제 2고, 그렇지? 암컷이니까 가가. 그럼 얘가 이제 3이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될까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여러분이 정리 좀 해보시면, 기억번에, 기억은 X 염색체다. 그죠? X는 그려놓은 거야. X는 그려놓고 지금 Y가 그려지지 않은 거니까, 우리가 계속 확인했던 거니까 확인할 수 있겠고, 니은번에, 다는 1의 세포입니다. 자, 나와 다가 1의 세포다. 라고 보시면 되겠지. 그치? 그래서 이제 여기서 요거 갔고, 여기서 라지리 간 거야. 이렇게 갔다고 보시면 되겠고, 그지? 그 다음, 여기 A는 여기서 온 거고. 그 다음, 여기 Y는 요거. 요쪽에 Y가 이쪽으로 왔다. 1로부터 왔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다는 1의 세포다라고 한 설명이 맞고요. 그 다음에 3에는, 요거 3이라고 했어, 3에는. 3에는 스몰 B가 있나요? 자, 3을 찾아야 되겠죠. 일단 3을 찾으셔야 돼. 3이 뭔지를 찾으셔야 돼. 그래서 3에는 스몰 B가 없다라고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여러분들과 핵형 분석에 대해서 했습니다. 일단 발문을 분석하는 거.

0: 연습해 주시고, 오늘 문제 풀어봤던 여러 가지 유형들을 하나하나 잘 정리하셔서 마무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녕!
1: 지금 넣어야 된다니까.
2: 이 분위기?
3: 고수익에 원금까지 보장된다고?
2: 그렇다니까. 저 분위기? 따라간다며?
4: 이분 위기.
1: 뭐야 이거?
4: 저분 위기.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금융,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꼼꼼하게 살펴보고 신중하게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약점 공략 표본 소개 패턴 레벨업 시간입니다. 진짜 기다려왔어요. 여러분만큼 저도 많이 기다려놨던 것이 이 개념 강의만큼 제가 기대했던 강의인 것 같습니다. 개념을 알아야 문제를 풀 수 있고, 문제를 풀다 보면 필연적으로 여러분이 봉착하게 되는 것이 이 어려운 문제들의 함정에 빠지게 되는 거죠. 특히 살고 나는 어려운 문제가 정해져 있습니다. 표 문제. 그래서 이 표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될지 어려운 문제들만 모아놓고 풀어도 어떨 때는 풀리고 어떨 때는 안 풀리고 운 좋으면 맞추는 것 같고 이런 느낌이 들죠. 그래서 열심히 했는데도 되는 건지 안 되는 건지 그런 느낌도 들었죠. 제가 오랜 동안 사회문화 기출문제를 분석해 보니까 이게 표분석 나오는 문제 유형, 선지 패턴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표분석의 패턴이라는 교재가 나왔고, 근데 올해가 사회문화 마지막 해라서 이 교재가 이북으로만 지금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올해 최신형 문제의 패턴을 적용해보는, 그러면서 패턴을 다시 한번 점검해보는, 그래서 진짜 지금껏 열심히 사회문화를 공부한 학생들이 1등급을 노려볼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강의가 열렸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기다렸는지 몰라요. 얘들아, 이것까지 하면 진짜 만점이야 라고 하는 걸 제가 보장해줘야 되잖아요. 많이 기다렸습니다. 네. 이 강의는 여러분이 OT를 보셔서 알겠지만, 이 전반부에는 모두 9개 강의인데요. 9개 강의 있는데, 세 개는 패턴 적용. 그 다음에 표 말고 최근에는 고난도 문제가 막 나오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표를 제외한 고난도 대비. 이렇게 해서 3분의 1, 3분의 1, 3분의 1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전반부 표분석의 패턴을 공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문화 표문제는요, 비율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냥 이 표문제가 세 문제 이제 고정적으로 나옵니다. 세 문제는 모두 비율에 대한 문제가 되고요. 비율은 상대적인 크기인 거야. 상대적인 크기인 건데, 여러분 여기에 제가 이 자료 뭔지 아세요? 초등학교 5학년인가 4학년인가? 거기 자료에 있는 거야. 여러분이 그때 배웠던 내용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지금 이렇게 B라고 되어 있습니다. B. 그리고 아래 타율이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는 B고요. 하나는 타율, B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상대적인 크기라고 하는 B 또는 비율을 얼마나 많이 쓰는지 몰라요. 그러면 실제로 지금 제가 B와 비율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요. 여러분 4페이지인가요? 뒤를 이렇게 넘겨보세요. 뒤에 넘겨보면 딱 문제. 근로 형태별, 근로자 성, B. 또 하나, 성별, 비정규직, 비율.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B가 뭐고 비율이 뭔지를 알아야 된다는 얘기야. 근데 막상 이 문제 풀어봐 라고 하면 어디서부터 손대야 될지 그냥 보기도 싫다 이런 마음이 먼저 들잖아. 그래서 제가 이렇게 초등학교 교과서에서 가져온 내용을 토대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전체에 대한 색칠한 부분의 상대적인 크기라는 얘기입니다. 전체에 대한 상대적인 색칠한 부분의 상대적인 크기를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 뭐에 대한이라고 되어 있죠. 그렇죠? 그러면 이게 분모로 가서 생각하시면 됩니다. 사실 이게 나눗셈이에요. 나눗셈인데 전체 몇 칸이에요? 그래서 전체 12칸이죠. 그렇죠? 그래서 12칸에 대한 색칠한 부분 9칸이다. 이게 상대적인 크기입니다. 9칸 아니다. 9칸 맞아? 9칸 아니네. 7칸이네. 뭐야 이거.

두 번째, 이거 하나 더할 필요도 없다. 그치? 네. 전체 여섯 칸에 대한, 네. 색칠한 부분 다섯 칸의 B. 이겁니다. 상대적인 크기죠. 상대적인 크기를 B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그리고 비율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거기에 곱하기 100을 해서 비율을 구하는 것인데, 아래에, 제가 최근에 어떻게 쇼츠를 보다가 조원진 선수에 대해서 알게 됐어요. 야구 선수인데, 우리 국내 프로야구 지명도 받았다고 했던 것 같은데 아닌가? 암튼, 미국 마이너리그에 가서 진짜 수년을 고생하다가 이제 드디어 빛을 발하고 있습니다. 근데, 진짜 이게 7월 6일자 기준인데요. 여기에 보시면 32타수를 나갔고, 타석을 나갔어요. 32번 나가가지고 안타를 9개 쳤습니다. 별로 못한 것 같은데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게 B로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뭐 전체 32번을 나가서 9번을 쳤어. 이게 비구요. 비율은요. 여기다 곱하기 100을 하는 거지. 그래서 이게 타율 계산해 보면 0.2, 0.2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 0.28뭐이 정도 나오게 돼요. 근데 사실 이 선수가 대단한 것은 9게임에 나와 가지고 홈런을 6개나 쳤다는 게 진짜 진짜 대단한 거야. 근데 암튼 뭐 했어? B 했고요. 전체에 대한 부분의 크기, 상대적인 크기를 말하는 것이고, 타율, 비율은 거기에 곱하기 100한 것을 의미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하나하나 적용해 가서 보다가 4페이지에 이제 이 대망의 이 문제를 풀어보는 것까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로 여러분 이 문제를 보시면 근로 형태별 성비, 그 다음에 비정규직 비율이라고 나왔는데, 실제로는 이렇게 근로 형태별 성비나 비율이나 이거는 사실 잘 나오지는 않아요, 최근에. 그런데 왜 이런 문제들을 연습하느냐? 결국은 자주 나오는 표본성 문제로 자주 나오는 게 인구 부양비 문제, 계층 표본성 문제, 그리고 사회보장제도 표본제인데 그 문제들 모두 마찬가지로 사실은 비와 비율에 대한 것이거든. 그래서 비와 비율에 대한 걸 쪼개서 보기에 좋은 것이 바로 이러한 문제 유형이 엄청 많이 나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 유형은 수능 특강에도 나오는데 수능 특강에 나오면 아, 이건 사실 안 나오잖아. 뭐 비정규직 비율 이런 거안 나오잖아. 안 풀어.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결국은 비율을 연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풀어 보셔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씩 차근차근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비와 비율이라고 말씀드렸어요. 비부터 보면 여기에 표들 단표에 대한 분석으로 옳은 것은이라고 했고 제가 패턴 말씀드렸죠. 비와 비율. 일단 비와 비율을 이해하는 거야. 그래서 비와 비율에 대해서 나온 선지들만 모아 본 겁니다. 위에 자료는 성별 근로자 월 평균 임금이 나와 있고요. 갑국, 을국, 병국의 남성 근로자와 여성 근로자의 월 평균 임금이 나와 있습니다. 아래 선지를 한번 볼까요? 남성 근로자 월 평균 임금에 대한 여성 근로자 월 평균 임금의 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똑같은 구조야. 그렇지? 뭐에 대한? 전체에 대한 부분의 비.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남성에 대한 여성의 비.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렇죠? 남성 월평균 임금에 대한 분모에 쓰시고요. 그래서 을국과 병국 한번 비교를 해볼까요? 을국을 보시면 남성 3,800 대비 여성 2,800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너무 쉽잖아요. 이렇게 하나하나 따박따박해서 정말 고난도 문제까지 올라가는 거야. 이게 얼마나 자주 나오는 선지인지 나중에 여러분이 이제 온전한 문제를 풀 때, 이거 비 나왔구나. 이제 이렇게 아는 거지. 그래서 적용이 되는 거지. 그래서 3,800에 대한 2,800. 병국은요? 병국은 여기 있네요. 4,000에 대한 2,800. 이렇게 됐네요. 4,000에 대한 2,800. 이렇게 푸는 겁니다. 여러분, 뭐가 더 커요? 그렇지. 3,800에서 2,800이 차지하는 게더 크지. 분자값이 똑같으니까. 그래서 산수하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하셔서 을국이 병국보다 크다. 맞구나. 이렇게 하는 겁니다. 또 하나 해볼까요? 다음 가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하나 이렇게 점검했잖아요? 그럼 멈춤하고 여러분이 뒤에 패턴이 나올 때까지 쭉 여러분이 하는 데까지 해봐. 그리고 같이 맞춰보면 됩니다. 두 번째 문제는요, 갑국 근로자의 월 평균 임금이 나와 있고, 이번에는 내국인 남자 여자 평균, 외국인 남자 여자 평균, 그리고 전체 남자 평균, 전체 여자 평균 이렇게 나온 자료입니다. 그러면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남자 근로자 월 평균 임금에 대한 여자 근로자 평균 임금의 비. 또 똑같이 나왔잖아요. 그쵸? 똑같이 나왔습니다. 대한. 이렇게 돼 있죠? 그쵸? 써볼까요? 남자에 대한 여자의 비. 그래서 언제? 2000년하고, 2010년하고. 이렇게 나왔네요. 해볼까요?

예, 2000년, 2000년, 2000년에 보니까 2000년 남자에 대한 남자 2000에 대한 1600 맞아요? 예, 그쵸? 남자 아 여기 있네요. 1900에 대한 1500 남자니까 이게 내국이 내국 이거 잘못 보면 큰일 납니다. 예, 그래서 남자 1900에 대한 1500 그렇지? 그래서 1900에 대한 1500이요. 그 다음에 2010년은요? 2010년은

똑같은 유형들이 이제 계속 나올 겁니다. 더 가볼게요. 다음 자료에 대한 울음 분석만을 보기 위해서 고른 것은 이라고 되어 있고, 일단은 선지를 먼저 파악을 해볼까요? 선지를 파악해 보면, 여성 비정규직 근로자의 평균 임금 대비. 여성 비정규직이죠. 여성 정규직 근로자의 평균 임금의 비. 어때? 계속 나온다고. 그래서 이 내용들은 나중에 계층표 분석 문제를 갈때 상층 인구 대비 하층 인구의 비. 뭐 이런 식으로 나올 수도 있어요. 또는 어떻게 나올 수도 있어? 부양 인구 대비 피부양 인구의 비. 이런 식으로 나올 수도 있어. 그러니까 어디서든 거의 기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기본적인. 그래서 한번 이 자료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자료는 뭐냐면, 갑계 해당 연도에 남성 정규직 근로자의 평균 임금을 100이라고 했을 때, 다른 근로자 평균 임금의 상대적인 수치를 나타내주고 있다. 바로 얘가 상대적인 크기를 나타내주고 있는 비율에 대한 것이 사실은 이게 나온 셈이에요. 즉 뭐냐면, 연도별로 남성 정규직을 주어진 자료에 보면 남성 비정규직, 여성 정규직, 여성 비정규직 이렇게 나와 있죠. 그렇죠? 예. 그러면 남성 정규직을 100이라고 했을 때이 말인 거야. 100이라고 했을 때 상대적 크기다라고 나와 있어요. 상대적 수치다. 이 상대적 수치가 의미하는 바가 무엇이냐? 이 1992년에 남성 정규직이 100이라고 했을 때 남성 비정규직이 80이에요. 이 말은 비율을 말하는 거야. 상대적인 크기는 언제나 제가 비율이라고 말씀드렸죠. 그쵸? 남자 정규직의 80% 수준입니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가령 예를 들어서 남자 정규직이 실제로는 200이야. 그러면 남성 비정규직은요, 거기에 80% 수준, 160이요. 이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80% 수준이다. 라고 읽는 거지. 그치? 그러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여성 비정규직.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성 비정규직이 어디 있냐면, 네, 2002년하고 1992년. 네, 여성 비정규직, 그 다음에 여성 비정규직, 여성 정규직,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한번 해볼게요. 이걸 다시 한번 써보자면, 여성 비정규직 임금 대비 여성 정규직의 상대적인, 임금의 상대적인 크기는? 이렇게 물었습니다. 2002년을 해볼게요. 여성 비정규직이 얼마냐면 50입니다. 거기에 78 이렇게 써볼게요. 그쵸? 78. 1992년은요? 어떻게 쓸까요? 예, 44분의 66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이거 혼자 풀었던 학생들은 그냥 이게 상대적인 크기고 실제로는 얼마인지 모르는데 그냥 여기 나온 것들을 그냥 가져다가 이런 식으로 써도 되는 거야? 그냥 50분의 78 이렇게 해서 상대적인 크기를 이렇게 써도 되는 거야? 라고 하는 의문이 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얼마든지 가능한 것이요. 왜 그러냐면요. 자, 2002년을 토대로 보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남성 정규직이 100이라고 했을 때 비정규직은 100이라고 하면 83% 수준. 그렇죠. 그러면 100이라고 했을 때 여성 정규직은 78, 비정규직은 50 이거예요. 근데 만약에 실제로 200이라고 한번 쳐보겠습니다. 200이면 어떻게 되죠? 여성 정규직이 156이요. 여성 비정규직은요? 절반이니까 50이요. 그러면 보세요. 그러면 50분의 78을 하나, 아니면 100분의 156을 하나, 똑같단 말이야. 그렇지. 기준을 똑같이 100이라고 잡았을 때78% 수준, 50% 수준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 숫자 그대로 놔두고, 주어진 숫자 그대로 놔두고, 뭐 대비 뭐 해서 비교해도 상관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해되셨죠? 그쵸? 그래서 크기를 딱 비교해보니까 어떠냐면, 50에서 78이 차지하는 게, 왜? 분모는 얘가 더 작고, 분자는 78이 더 크니까 얘가 더 크죠? 그쵸? 따라서 2002년이 1992년보다 크다. 맞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됐나요?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할만하죠? 그렇죠? 다음 자료도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자료들이 물론 지금은 제가 선지만 읽는 식으로 했고 이거 온전한 걸 보겠지. 또 다른 이제 다른 패턴에 선지 이제 또 다른 패턴에서 이 똑같은 자료들이 적용이 되는데요. 지금 여기서 읽었던 것들은 바로 어떤 내용이 중요한 거냐면 남성 정규직 근로자 평균 임금을 100이라고 했을 때 상대적인 수치라고 하는 게 결국은 비율에 대한 얘기다라고 하는 걸 이해하는 게 중요합니다.

다음도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료도 읽어볼 거고요. 이 자료도 아래에 가서 보면 나와 있습니다. 가에서 맞벌이 부부 중 여성의 일일 평균 가사 노동 시간 여성 대비 맞벌이 부부 중 남성의 일일 평균 가사 노동의 시간에 상대적인 크기를 비교해서 알아보라라고 얘기했습니다. 어때요? 똑같습니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해보면 여성 대비 남성. 그렇죠? 예. 일단 자료를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자료 읽어보면 그림은 각국의 성 불평등을 파악하기 위해서 수집한 자료가 되고요. 가는 맞벌이 부부의 일일 평균 가사 노동 시간을 가. 그래서 가를 한번 읽어볼까? 그럼 2010년도에는 어떠냐면 잠시만 여기 남성 그다음에 여성. 남성이 일일 평균 60분 하는데 여성이 180분 했어요. 한 3배 차이 정도 났네요. 그러던 것이 2020년에는요. 남성이 한 80분 하는데 여성이 160분 합니다. 2배 정도 차이가 납니다. 진짜 그런 것 같아요. 네. 둘이 똑같이 돈 버는데 좀 내가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내가 많이 하는 것 같아. 근데 거의 전반적으로 그런 것 같아요. 이게 그런 것 같아. 그리고 나는 정규직 근로자의 평균 임금이 나와 있고요. 이 자료도 역시 마찬가지로 다른 선지들은 또 다른 패턴에서 활용을 할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뭐냐면 정규직 근로자의 월 평균 임금이 나와 있습니다. 월 평균 임금, 그리고 고위공직자의 수가 나와 있는 것이고요. 주어진 문제는 가만 활용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에서 해볼까요? 2010년도 가서 볼게요. 2010년도 가서 보면 여성의 일일 평균 가사 노동 시간은 얼마야? 2010년도에 180분이지. 그치? 그래서 180분이 되고요. 남성은 60분입니다. 이렇게 쓰시면 되고. 그 다음에 2020년에 보시면 여성은 얼마? 그렇죠. 160분이 됩니다. 그리고요. 예, 남성은 80분이 되겠습니다. 사실 이거 너무나 산수 아니야? 너무나 산수지, 뭐. 예. 이게 뭐냐면 이게 3분의 1이죠. 그쵸? 그리고 여기는요, 2분의 1입니다. 반대로 썼죠. 반대로 썼고, 어떻게 3분의 1이 2분의 1에 1.5배입니까? 네. 그래서 틀린 거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뭐 대비 뭐의 구조를 지금 쭉 살펴보았습니다. 여기까지 이렇게 살펴본 내용들을 토대로 해서 우리는 이제 온전한 문제를 풀어볼 거예요. 예, 온전한 문제. 이것만 가지고도 풀수 있는 이제 온전한 문제가 드디어 등장을 했습니다. 온전한 이제 두 문제를 풀어볼 거예요. 앞서서 제일 처음에 봤던 바로 이 문제. 네. 비와 비율 이렇게 간단히 해놓고 얘를 풀으라고요? 아, 못 푸셔도 상관없습니다. 처음에는. 네, 그런데 해설을 잘 들으시고 아 결국 이거였구나. 그리고 머릿속으로 뭐 진짜 제가 맨날 얘기하는 거예요. 생각하는 복습. 아 멍하냐 이해되네. 그리고 넘기시면 절대로 여러분 것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온전한 문제라기보다는 디귿 리을 선지밖에 없네. 그래서 여기 보겠습니다. 온전한 문제는 얘구나. 얘 하나구나. 그러면 첫 번째 볼게요. 각국의 사회보장제도가 되고요. 사회보장제도 표 문제 엄청 자주 나오고 2024 9월 문제입니다. 얼마 오래되지 않은 거죠. 그렇죠? 일단은 사회보장제도 표 문제는 정리를 일단 해보면 여러분 표 문제는 4단원에서 다 출제가 되는데 4단원에서 계층 그쵸 그리고 사회보장제도 그 다음에 5단원의 인구부양비 그래서 사회 계층 구조와 관련된 게 거의 10번 사회보장제도가 15번 인구부양비가 20번 거의 문항 번호도 정해져 있잖아요 예 정해져 있고 우리 이 강의는요 앞에 1, 2, 3강까지는 패턴 계층이 4강 사회보장제도 적용하는 거 5강, 그 다음에 인구부양비 6강,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다른 거는 계층표 분석이나 인구부양비나 이런 것들은 진짜 비율, 비에 대해서 이해만 하시면 되는데, 이 사회보장제도는 개념 모르면 비율이고 비이고 다 필요 없어. 개념을 일단 알아야 돼. 그게 가장 큰 특징이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65세 이상 노인 중에서 소득 인정액이 일정 기준 이하인 사람을 선별해서 하죠. 그러면 여러분 뭐가 되죠? 그렇지, 공공부조가 됩니다. 공공부조. 공공부조. 조가 되고요. 노령, 장애, 사망 등으로 인한 소득 상실을 보전하고 기본적인 생활을 지원하기 위해서

가입자. 내가 돈 내. 내가 돈 내는 거야. 이게 가장 포인트가 되죠. 사회보험입니다. 여러분, 이 문제가 은근 헷갈리는 것이 무엇이냐면, 뭐냐면, 일단, 사회보험과 공공부조가 나중에 사회보험 공공부조 찾아야 돼요. 예. 그리고 T년과 T 플러스 30년도 구분해야 돼요. 두 번째. 즉, 사회보험인지 공공부조인지 이거 하나. 그 다음에 시기 하나. 그 다음에 남녀 하나. 세 개가 있어. 그러니까 막 왔다 갔다 막 해야 돼. 예, 헷갈릴 수 있어. 예. 그래 놓고, 진짜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여기에 나와 있는 건, 가나 제도의 수급자에 뭐가 나와 있다? 수가 나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게 15%, 30%가 아니야. 수가 나와 있는 거야. 수가 나와 있는 것이고. 그렇다면, 가제도는 무엇이고, 가제도는 공공, 여기다 써놓을게요. 공공. 나제도는 사회. 그래서 여긴 남성 자료, 여성 자료, 공공, 사회. 그리고 앞에 색칠해져 있는 부분이 T년. 네. 그 다음에 점돼 있는 게 T 플러스 30년. 지금 여러 가지가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아래 또 중요한 자료가 있어요. 뭐냐면 T년과 T 플러스 30년 남녀 인구는 각각 1,000만 명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전체가 나와 있는 거죠. 그러면 디귿선지부터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귿선지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 T년에 상호부조의 원리가 적용되는 제도의 수급자 중 남성 수급자 비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뭐에 대한 뭐, 그쵸? 전체에 대한 부분의 비 이거죠, 그쵸? 근데 여기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상호부조의 원리가 적용되는 제도 어떤 제도? 상호부조, 공공부조 아니고 상호부조 나죠, 그쵸? 따라서 디귿선지 보겠습니다. T년에 나 제도에 대한 남성 수급자가 차지하는 남성 수급자가 차지하는, 이게 대안이니까, 중, 이게 대안, 이거랑 똑같습니다. 예. 남성 수급자가 차지하는 비율이라고 했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앞으로 가볼게, 비율. 비율은 결국 어떻게 해서 타율 구할 때. 저, 곱하기 100을 했죠. 예. 그래서 여기서도 이제부터 곱하기 100이 등장한 겁니다. 이렇게 곱하기 100. 이렇게 하시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찾아볼게요. T년에 나 제도의 수급자 중 T년에 나 제도의 수급자입니다. T년에 나 제도 수급자 남자 60이고요. 여자 40입니다. 그러니까 두개 더하면 얼마예요? 100입니다. 100. 그러니까 T년에 나 수급자는 100이에요. 100. 그치? 그래서 100 중에서 남자가 얼마요? 남자가 얼마요? 60입니다. 60만 명이에요. 원래 그냥 60이라고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60. 따라서 얼마가 된다? 지워져서 60%요.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비율 계산하는 거야. 만만치는 않지. 그냥 막 쉽진 않지. 그치? 앞에서 우리 조원진 선수의 타율 구하는 거랑은 뭐 결국 그거거든. 그건데 두 번째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T 플러스 이번에는 30년입니다. T 플러스 30년에 T 플러스 30년에 해볼 건데 강제가입의 원칙이 적용되는 제도의 수급자 중 여성 수급자 비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중 여성 수급자가 차지하는 비율입니다. 그러니까 강제가입의 원칙이 적용되는 거 똑같이 뭐야? 나지 뭐 나. 나잖아. 사회보험 나 중에서 여성 수급자가 차지하는 비율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T 플러스 30년입니다. T 플러스 30년 나예요. 나. T 플러스 30년 점된 거 이거야. 그쵸? 이게 전체죠? 나 전체 얼마예요? 180입니다. 아니, 160입니다. 그 중에서 80인 거지. 그치? 따라서 전체 160 중에서 여성 80이다. 2분의 1이고 50%다. 이렇게 구하셔야 됩니다. 비율 계산하는 거죠. 적용돼. 따라서 남성 수급자 비율이 더 높다. 맞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것도 같이 해볼까? 이렇게 비율 계산하는 거. 여기 이제 지워보고 할게요. 지우고. 리을도 해볼게요. 리을. 리을 가보겠습니다. T년에 갑국 인구 중, 아주 중요합니다. 이게 갑국 인구 중 사전 예방적 성격이 강한 제도의 비율은 해볼게요. 이번엔

티년입니다. 티년을 뭐라고 했어? 갑국 인구라고 했어. 갑국 인구야. 인구 중에서 사전 예방적 성격이 강한 건 가나 중에 어떤 거? 나입니다. 나. 나가 되겠습니다. 비율이죠? 곱하기 100입니다. 여러분, 갑국 인구는 어떻게 되죠? 갑국 인구는 남녀 각각 천만 명씩이다. 그러니까 전체는요. 2천만 명이다. 이렇게 쓰셔야 되죠. 그렇죠? 그리고 티년의 나를 보겠습니다. 티년의 나 얼마예요? 100만 명이지. 그치? 예. 그래서 이번에 여기가 100 이렇게 됩니다. 그럼 몇 퍼센트가 되는 거예요? 지우고 지우고 지우고 지우고 하니까 5%네. 이렇게 찾으셔야 되고, 다음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T 플러스 30년에, 이번에도 갑국 인구 중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번에는 T 플러스 30년에, 역시 뭐, 갑국 인구 중에서. 뭐 중이라고 했는지가 매우 중요합니다. 예. 뭐 대비 뭔지. 그래서 갑국 인구 중. 이번에는 뭐냐면, 사후 처방적 성격이 강한 제도. 사후 처방적 성격이 강한 건 가나 중에 뭐? 가. 저 공공부조죠. 그쵸? 가가 되겠습니다. 곱하기 100.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갑국 인구는 얼마였고요? 2000이었고요. 2000만이죠. 그쵸? 가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T 플러스 30년에 가. T 플러스 30년에 가. 여기 30 있고요. 여기 60 있습니다. 왔다 갔다 막 헷갈려. T 플러스 30년 점돼 있는 거죠. 그쵸? 그러니까 얼마야? 90만 명이 되는 거죠. 그쵸? 그래서 계산하면 얼마 나면 4.5% 나오게 됩니다. 사실은 이 문제의 경우에 있어서는 비율이 높다, 낮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사실은 이걸 계산하지 않아도 되는 거야. 그렇잖아. 이거 계산하지 않아도 2000에서 100이 차지하는 거라. 2000에서 90이 차지하는 거라. 당연히 여기가 높겠지, 뭐. 예. 나중에 되면 몇 배다라고 하는 식으로 진위 여부를 판단하라고 나오지 않는 한, 크다, 작다라고 나오면 굳이 5%, 4.5% 계산하지 않으셔도 풀수 있다. 근데 이게 비율 계산하는 거. 여러분, 지금 앞에 네개뭐 했어요? 뭐에 대한, 뭐에 비. 상대적인 크기에 대해서 지금 네 개를 한 것이고, 정리하세요. 그리고 이제 비율 계산을 한 겁니다. 이제 뭐할 거냐면, 그래. 온전한 문제 한번. 앞에 처음 봤을 때 이게 뭐냐 도대체? 라고 했던 이 문제를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어보자면, 표 1, 2는 각국의 근로자의 근로 형태별 근로자 성비. 성비. 그리고 비정규직 비율. 비와 비율. 됐죠? 그래서 근로 형태는 정규직하고 비정규직으로만 구분이 됩니다. 성비 하고 나왔어요. 성비가 뭔지 나와 있네요. 아래 쭉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여성 근로자 100명당 남성 근로자의 상대적인 크기. 그러니까 여성 근로자를 전체로 봤을 때 여성 근로자당 남성 근로자의 크기, 상대적인 크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자료를 한번 우리가 이렇게 해볼게. 너무 장난 아니죠? 네. 그래서 일단 우리가 파악해야 되는 건 아래 선지를 보면 정규직, 비정규직. 그다음에 남녀. 아래 여러분이 선지를 보시면 주어진 자료를 통해서 남자 정규직이 얼마고, 그다음에 여자 정규직은 얼마고, 전체 정규직은 얼마나 되고, 전체 비정규직은 얼마나 되고, 전체 남성은 얼마가 되고, 이걸 파악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표를 그려봤어요. 지금 뭐라고 됐냐면 여성 근로자 100명당 남성 근로자의 수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 비정규직 근로자, 이 400이 말하는 바는 뭐겠어? 그렇지. 여성 근로자 100명당 남성이 400명이다. 즉, 1대 4다. 4배 많다라고 하는 뜻이죠. 그렇죠? 그러면 여기는요? 여성 정규직 근로자당, 아니, 아니죠. 예, 여성 근로자, 비정규직 근로자 100명당 남성 비정규직 근로자가 1.5배다. 라고 하는 뜻이죠. 그쵸? 그래서 한번 써봐 볼까요? 여성 정규직 근로자 100명당 남자가 얼마라는 뜻? 남자가 400이라는 뜻. 이런 거죠. 그치? 예. 네. 그러면 이것도 이렇게 써도 됩니까? 여성 비정규직이 100명이고 남성이 150이야. 이렇게 써줘도 되겠습니까? 뭔가 이상한 것 같지 않아? 지금 보시면, 네, 우리 맘대로 여기는 했는데, 그렇다고 해서 여성 정규직하고 여성 비정규직이 같다. 그런 단서가 없잖아. 근데 그냥 여성 비정규직이 또 100명이다. 이렇게 써버리면 될까? 안 되지.

그치? 그래서 하나만 우리가 100이라고 했을 때 이제 상대적인 크기들을 쭉 연달아서 구해가야 됩니다. 네. 근데 이거 어떻게 하냐? 할수 있지. 바로 어떤 자료를 통해서 이 비율이라고 하는 자료를 통해서. 여러분 보겠습니다. 남성의 비정규직 비율이 60%래. 그러면 남성의 비정규직 비율이 60%라고 하는 것의 의미를 한번 볼게요. 성별 정규직과 비정규직을 합한 것 분의 비정규직 근로자의 수라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게? 즉 뭐냐면 남성 전체를 따졌을 때 남성 전체 중에서 비정규직이 차지하는 게 60%래. 그러면 여러분 반대로 생각해 봐. 남성 전체 중에서 정규직이 차지하는 건몇 퍼센트겠어요? 40%겠지. 항상 100%를 기준으로 하니까. 이해되죠? 다시. 그러면 여성 정규직하고 비정규직을 전체 여성 정규직하고 비정규직을 전체 합한 것에서 비정규직이 차지하는 게 80%래. 그러면 정규직이 차지하는 건몇 퍼센트일까? 20%겠지. 그럼 여러분 나오지 않나요? 남성 전체에서 정규직이 차지하는 게 40%래. 그럼 여기 400명이야. 남성 전체 몇 명이면 될까? 1000명이요. 1000명이요. 이거지. 그러니까 비정규직이 600명이요. 그러니까 남성 전체에서 비정규직 60% 이렇게 나오는 거죠. 또 해볼까요? 예, 또 됩니다. 해볼게요. 여성 전체에서 정규직이 차지하는 게 20%래요. 우리 이거 100으로 기준 잡았잖아요. 그럼 여성 전체 몇이어야 될까요? 그렇지, 500이지. 500에 100은 20%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가 아, 500명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성 비정규직은 얼마가 돼요? 여성 비정규직은 400이죠. 그래서 여러분 봐봐요. 이게 딱 맞춰집니다. 이게 딱 맞춰지죠. 이거 150. 맞죠? 예. 여자를 100이라고 쳤을 때 남자 150이다. 그럼 400이라고 치면 600이잖아. 아, 딱 맞아 떨어지는 거지. 그치? 그래서 다 구했다. 여성을 정규직을 100이라고 두고 쭉 돌린 거죠. 상대적인 크기로 이렇게 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초등학교 때 배운 걸로. 물론 쉽지 않은 문제예요. 처음에는. 네. 이해를 하는데 시간이 좀 필요합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정규직은 모두 얼마고 500명이 되겠고요. 비정규직은 모두 얼마고 1000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근로자는 모두 얼마고 1500명으로 이렇게 잡아놓고 풀면 되겠다. 그치. 이제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기업부터 가보겠습니다. 기업부터 가보시면 이제 선지 여러분 한번 가서 봐봐. 선지에 가서 보니까 이렇게 나왔어요. 비율. 그다음에 비율. 아래도 비율. 비율입니다. 첫 번째. 전체 근로자 중 남성 근로자가 차지하는 비율. 그렇지. 해볼까요? 전체 근로자 얼만데요? 1500입니다. 했잖아요. 남성 근로자 얼만데요? 1000이잖아요. 1000입니다. 3분의 2잖아요. 50% 넘죠. 그쵸?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똑같죠? 두 번째. 남성 정규직 근로자 수하고 여성 정규직, 비정규직 근로자 수 했네요. 어때요? 예, 같죠. 그쵸? 그래서 틀렸습니다. 세 번째 보겠습니다. 세 번째 보시면, 이제 세 번째 볼까? 세 번째 이렇게 나왔네. 정규직 근로자 중 여성 근로자가 차지하는 비율. 그쵸? 이것도 그대로 써야 되죠? 정규직 근로자 중 여성 근로자가 차지하는 비율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정규직 근로자 어디 있는데요? 정규직 여기 있어요. 예, 정규직 500 중에서 여성 이겁니다. 몇 퍼센트예요? 20%지 뭐. 자꾸 하다 보면 비율도 많이, 예, 100입니다. 곱하기 100. 네. 그래서 20%가 되는 것이고 또 하나. 비정규직 근로자 중 여성 근로자가 차지하는 비율이라고 했습니다. 이것도 또 써주지. 예. 비정규직 근로자 중 여성 근로자가 차지하는 비율. 비정규직 근로자 어디 있어요? 여기. 1000명 중에서 여성 400. 40%잖아요. 그렇죠? 따라서 1000명 중에서 400명 곱하기 100. 물론 이거 쓸 필요도 없습니다. 여러분, 자꾸 하다 보면. 20%고, 이거 얼마냐면 40%가 됩니다. 따라서, 낫다. 맞습니다. 그렇죠? 맞습니다. 그래서, 디귿 맞고요. 리을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을. 결국 어때? 이 앞에서 비율 계산했던 거.

여기 비율 계산하는 거야. 다만 우리 뭘 만들었었어야 됐어? 다만 우리가 만들었어야 되는 건 바로 이거지. 이걸 이 주어진 자료 이렇게 바꿔볼 수 있는 거. 이게 좀 연습이 필요한 거죠. 전체 근로자 중에서 전체 근로자 중 이제 전체입니다. 전체는 얼마예요? 전체 중에 비정규직 근로자가 차지하는 비율. 전체는 얼마예요? 전체 1,500입니다. 비정규직은 얼마예요? 1,000입니다. 그렇죠? 예. 그리고 전체 근로자 중에서 역시 마찬가지로 정규직 근로자가 차지하는 비율입니다. 그래서 전체 근로자 1,500이죠. 이번에는 정규직 근로자가 차지하는 거예요. 예. 500이죠? 전체 중에서 비정규직은 1,000이고 정규직은 500입니다. 어때? 분모가 같은데 분자 값이 유치 여기가 더 큽니다. 예, 두배더 크네요. 따라서 비율이 두 배이다. 계산할 필요도 없이. 그래서 정답은 디귿 리을 이렇게 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이렇게 쭉 살펴봤어요. 어때? 예, 다시 한번 이렇게 쭉 그냥 막 앞으로만 나가지 말고 다시 한번 앞으로 가서 쭉 살펴보면 비율. 우습지만 우리는 이걸 했습니다. 뭐에 대한 또는 뭐중 또는 뭐 대비. 그렇죠? 전체 대비 부분 뭐 이렇게 생각하셔도 되고 이런보다 상대적은 크기다. 곱하기 100 하면 비율을 계산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뭐에 대한 뭐의 비라고 하는 예, 네 문제나 이렇게 살펴보았습니다. 괜찮아요? 그리고 비율을 계산해 봤죠. 그렇죠? 항상 주의 깊게 봐야 될건 뭐야? 앞에 무슨 제도에 대한인지 아니면 각국 인구에 대한인지 앞에 잘 보셔야 됩니다. 이게 분모값으로 가게 되죠. 그렇죠? 그리고 얘는 꽤 어려운 문제에 속합니다. 성비하고 비율 나와 있는 자료로 이렇게 만들 수 있었어야 됐지. 나머지는 결국 비율 계산하는 거니까. 괜찮아? 여기까지 해서 패턴 하나? 그리고 진짜 정말 정말 많이 보게 될 겁니다. 앞으로 표문제 풀 때마다 여러분이 계속 보게 될 거야. 이제 뭐냐면 격차에 대한 거야. 격차. 예. 격차라고 나와 있는데, 이건 뭐 패턴 쓰고 말고 할 것도 없습니다. 격차가 뭐겠어요? 차이지, 뭐, 차이. 차이. 차이. 다음 자료를 볼까요? 이 자료 우리 제일 처음에 봤던 거잖아. 예, 네, 한번 가볼게. 아래에 선지를 보니까, 을국에서 을국입니다. 성별 근로자 월 평균 임금 격차는 남성 근로자, 성별 근로자 월 평균 임금 격차가 뭐겠어요? 격차가. 둘이 차이지 뭐. 그쵸? 둘의 차이입니다. 차이가 얼마나요? 천 하고 납니다. 천 나요. 천은 남성 근로자 월 평균 인분의 3분의 1 수준을 니안 되죠. 남성 근로자가 3,800이고 거기에서 격차가 천이니까 3분의 1이 안 된다. 괜찮죠? 다음입니다. 각 병국 중에서 성별 근로자 월 평균 임금 또 뭐라고 나왔어? 그렇지, 여기. 격차, 격차. 네. 이것도 꽤 자주 나옵니다. 그러면 갑구군이요? 얼마예요? 격차가 얼마 벌어져요? 절대값 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800만큼 벌어지죠. 저 병국은 얼마만큼 벌어져? 1200만큼 벌어집니다. 따라서 갑구기 어때? 격차가 가장 작다라고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하는 거야. 근데 이게 뭐한 번만 있나? 또 있지. 네. 또 있습니다. 해볼게요. 이 자료도 아까 본 자료네. 저 우리 이거 본 자료입니다. 가보겠습니다. 다음 자료에 대한 옳은 분석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앞서 봤던 거네. 뭐냐면 남성 정규직 근로자의 평균 임금 100이라고 했을 때 상대적인 수치. 그치? 그치? 그래 놓고 남성 정규직 근로자와 남성 비정규직 근로자의 차이. 차이. 격차예요. 2012년하고 2002년을 비교해서 봤습니다. 우리 남성 정규직을 얼마라고 봤죠? 남성 정규직을 100이라고 봤습니다. 100이라고 했을 때 차이하니까 여기 17만큼 나왔어. 그치? 차이하니까 여기가 13만큼 나왔어. 그래서 2012년이 2013년보다 작다라고 하면 될까, 안 될까? 그렇지, 안 되지. 이거 여러분 알고 있죠? 앞서 봤던 겁니다. 뭐예요? 남자를 100이라고 했을 때87% 수준이다. 상대적인 크기를 말한 것이지 실제 차이가 13만 원만큼 나? 아닌 거잖아. 남자가

200이라고 쳐봐요. 그러면 남자 정규직이 200이라고 쳐봐요. 그러면 비정규직이 얼마가 되는 거지? 174가 되는 거죠. 그쵸? 그럼 이게 격차는 26만큼 벌어지잖아. 맞지? 얼마인지 알수 없다는 거야. 예. 따라서 틀렸다. 왜냐면 상대적인 크기로 나와 있기 때문에. 됐어요? 예. 다음입니다. 이 자료도 앞서 본 자료네. 밑에 가볼까요? 2010년입니다. 남자 근로자와 여자 근로자 간의 평균 임금 차이. 남자 근로자와 여자 근로자의 평균 임금 차이 계산해 볼까요? 얼마 나옵니까? 차이를 쫙 보니까 400 하고 나오게 됩니다. 근데 진짜 이게 좀 어려운 것은 이건 뒤에 가서 또 다른 패턴으로 이거 다시 한번 이제 확인해서 보긴 할 거거든요. 보면 차이보다 내국인 근로자와 외국인 근로자의 평균 임금 차이라고 나왔어. 그럼 내국인 근로자는 남자, 여자. 내국인 근로자도 남자, 여자. 이렇게 되어 있고, 외국인 근로자도 남자, 여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국인 근로자 평균 임금은 얼마가 될까요? 내국인 근로자 평균 임금 얼마가 되겠어? 여러분, 이거는 이제 뒤에 가서 또 다른 패턴이 있는데요. 여러분이 수학 90점 맞았어. 그리고 영어 80점 맞았어. 그럼 평균은요? 여기 정 가운데 85점이죠. 그렇죠? 또 다른 과목에 85점 받았어. 그럼 아무튼 이 사이 값이겠지, 그치? 평균은 어때요? 이 사이 값의 평균이 존재합니다. 따라서, 내국인 근로자의 평균 임금은 어때? 2500과 2100 사이인 거야. 맞지? 그치? 그래서 어떠냐면 2100보다는 어때요? 2100보다는 크고 2500보다는 작은 숫자가 됩니다. 한번 써볼게요. 2100보다는 1100보다는 크고 2500보다는 작은 숫자가 되는 거죠? 그쵸? 다음 마찬가지입니다. 둘 간의 평균 임금은 어떻게 되겠어? 1700하고 1500 사이의 값이 되겠지? 그치? 그러니까 분명한 건 뭐예요? 1700보다는 작은 숫자가 되겠지. 그치. 이거 평균 임금의 개념은 뒤에 가서 다시 한번 할 거니까 별표를 해놓고. 네. 그러면 결국 격차는 어때요? 두개 간의 차이는. 내국인은 2100보다 크고 외국인은 1700보다 작으니까 둘의 차이는 400보다 크게 어때요? 벌어지겠죠.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2010년에 남사 근로자와 여자 근로자의 평균 임금 차이보다 내국인, 외국인 차이가 더 큽니다. 네. 하나하나 따박따박. 네. 여기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평균 임금과 관련해서는 네 번째, 한 세 번째 시간에 다시 한번 할 겁니다. 그러니까, 격차가 이렇게 나오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이고 오늘의 마지막 문제, 얘로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완전히 온전한 문제거든요. 가서 볼게요. 보면, 갑국은 정부 예산만을 재원으로 형편이 어려운 노인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우리나라 연금제도와 같은 이 연금제도를 도입하고자 한다. 그래서 생활이 어려운 국민을 대상으로 해서 어려운 노인에게 지급하는 거니까 공공부조의 성격을 가지고 있죠. 부조의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놓고 연금 지급액을 놓고 A안과 B안을 검토하고 있는데 이 연금제도 시행 전에 상대적 빈곤율이 나와 있어요. 이 연금제도 시행 전에는 상대적 이 100만 가구 중에서 50%가 빈곤 가구라는 거야. 200만 가구 중에서 40%가 빈곤 가구라는 얘기야. 비율이야, 결국. 얘들아. 그리고 A와 B안으로 시행할 경우에 예상되는 빈곤율을 제시한 거예요. 그래서 A안이라고 하는 이 제도를 시행하게 되면 빈곤율이 25%로 떨어지죠. 그쵸? 100만 가구 중에서 25%, 25만 가구로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B안을 하면 20%로 떨어지게 되는 거지. 이해돼? 바로 이 내용이 되는데 결국 비율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되는 거지. 뭐에 대해서? 저 100만 가구에 대해서 50% 있는 겁니다. 그러면 첫 번째, 기억은 상호부조의 원리를 바탕으로 한다. 맞아요? 그치, 여러분, 공공부조야. 상호부조가 아니라 공공부조인 거야. 그러니까 어때? 틀렸다. X 하시면 되고. 두 번째, 기억은 사전 예방적 성격보다 사후 처방적 성격이 강하다. 맞아요? 맞아요. 맞습니다. 왜냐하면 공공부조는 사후 처방적 성격이 강하죠. 여러분, 이 문제처럼 앞서도 얘기했지만 표문제는 사회복지제도 표문제, 그치? 계층 표문제, 인구 부양비 표문제인데
다 비율에 대한 거야. 결국 다 비율에

0: 대한 건데, 뭐만? 그렇지. 이 사회복지제도, 복지대화와 관련된 것만 이게 공공부조인지 개념을 모르면 풀 수가 없다. 그래서 일단 개념이 전제되어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디귿이에요. A안 시행 전후에, A안 시행 전후에 상대적 빈곤 가구 수의 차이는 1인 가구보다 부부 가구가 작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제 뭐냐면 A안을 시행하기 전후에 상대적 빈곤 가구 수의 차이예요. 네. 어디를 보시면 되냐면 바로 여기죠. 전에는 얼마가 됐고 후에는 얼마가 됐는지 보면 되지. 해볼게. 디귿선지입니다. 디귿선지 1인 가구를 보겠습니다. 시행 전에 1인 가구를 보면 시행 전에 상대적 빈곤 가구는 얼마? 네. 50만 가구. A안을 시행했더니 얼마가 됐어요? 25만 가구. 그렇죠? 100에 25%니까 그냥 25만 가구라고 이렇게 쓰시면 되죠? 그렇죠? 이제 부부 가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부 가구 보니까 A안 시행 전에는 얼마? 40%. 그럼 없지? 200만에 40%지. 그치? 200만에 40%야. 그러니까 80만 가구. 맞죠? 2, 4, 8.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됐어요? 200만에 20%예요. 그러니까 40만 가구. 이렇게 되죠. 그래서 뭐 물어봤어? 상대적 빈곤 가구 수와 얘 시행 전후의 차이. 차이 물어봤습니다. 따라서 차이가 얼마만큼 났다가 차이가 1인 가구는 25만만큼 차이가 나죠? 예, 부부 가구는요? 얼마만큼 차이가 나요? 40만만큼 차이가 나죠? 따라서 1인 가구가 부부 가구보다 차이가 격차입니다. 적게 난다. 맞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렇죠? 이제 마지막 리을 선지를 가서 볼게요. 리을 선지입니다. 리을 선지 읽어보면 상대적 빈곤 가구에 해당하는 부부 가구 인구는 A안을 시행하는 경우가 B안을 시행하는 경우보다 10만 명 많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뭐냐면 이번에는 부부 가구만 대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부부 가구 쭉 여기 볼게. 네. 부부 가구를 보면 A안을 시행했을 때랑 B안을 시행했을 때입니다. 뭐냐면 200만 가구예요. 그렇죠? 예. 부부 가구 A안 B안. A안을 했을 때는 얼마다? 200만 가구 중에서 A안 했으니 20%야. 그러니까 몇? 40만 가구가 되는 거죠. 그렇죠? B안을 했더니 얼마가 됐어요? 200만 가구 중에서 15%야. 그래서 30만 가구가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얼마만큼 차이가 나요? 했더니 10만만큼 차이가 나죠. 그래서 10만 명 많다. 맞아요? 이게 처음에 나올 때는 학생들이 와장창 틀렸습니다. 와장창 틀렸어. 근데 이게 처음에 이럴 때 나올 때 틀리잖아요? 그러고 나면 두번 다시 안 틀립니다. 뭐냐면 여기에 부부가구 인구입니다, 여러분. 인구. 부부가구 수가 아니에요. 부부가구 인구입니다. 따라서 부부가구에는 한 가구에 몇 명씩? 곱하기 2야. 따라서 40만 가구에다 곱하기 2. 그래서 80만 명. 30만 가구에다가 곱하기 2. 해서 60만 명 이렇게 됩니다. 따라서 얼마 더 많은 거예요? 20만 명이 더 많은 겁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예.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해서 쭉 풀어봤거든요. 네. 어떠셨어요, 여러분? 네. 비율하고 그리고 격차까지 해봤습니다. 비, 상대적인 크기 곱하기 100 해서 비율 계산하는 거. 그리고 격차는 뭐다? 차이다. 네. 오늘 애쓰셨고요. 여기 확실하게 정리하고 난 다음에 다음 시간에 다음 패턴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굿럭 투유!
1: 친구들과 함께하는 행복한 등굣길, 학교 폭력 대처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폭력 피해를 받은 경우 부모님과 담임 선생님께 도움을 요청하세요. 피해 사실을 구체적으로 알리는 게 중요합니다. 피해 사실을 알리기 어려운 경우 117 학교 폭력 신고센터로 피해 상황을 신고하세요. 센터는 24시간 운영되며 피해 신고 접수 즉시 긴급 구조, 수사 등 종합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1388 청소년 사이버 상담센터에서도 학교 폭력 신고가 가능합니다. 전문 상담자와 비대면 상담이 가능하며 문자 상담 역시 가능합니다. 학교 폭력을 목격한 경우에도 담당 선생님과 부처에 목격 사실을 알려주세요. 폭력을 방관하는 경우 가해 학생이 준하는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소중한 학창 시절을 위해 학교 폭력 주저하지 말고 대처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역사 완성자 유사입니다. 아, 너무나 반갑습니다. 아, 좋습니다. 여러분 약정 공략까지 오시느라고 정말로 고생하셨고요. 아, 진짜 여러분의 약점 무엇입니까? 맞습니다. 지도에 대한 변형, 또 아주 디테일한 연도, 이거 아니겠습니까? 그 약점을 완벽하게 공략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여기에서 사용되는 건 그동안 제가 수능 개념이나 수능 특강, 수능 완성에서 사용했던 강의 필기노트 말고요. 연표 필기노트가 또 따로 있습니다. 그 연표 필기노트에다가 교과서에 있는 여러 지도들을 같이 이렇게 섞어서 사용할 텐데요. 자료실에 다 올려드리겠습니다. 연표노트 올려드릴 거고요. 그리고 학생들이 그 선생님 그 이 화면에 나오는 그 지도를 직접 좀 파일로 올려주실 수 없습니까? 라고 해서요. 그것도 제가 자료실에 강별로 해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활용하셔서 저의 마음처럼 이번 수능에서 부디 만점에 점수를 받아 주시길 희망하겠습니다. 아셨죠? 좋습니다. 바로 갑니다. 이 연표 필기 노트는요, 총 10장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저희 강좌가 9장으로 돼 있잖아요. 그래서 그 17, 18세기 고기에는 2장 돼 있는 걸 한 강으로 이렇게 갈 거고요. 나머지는 이번 강은 기원 전에 있는 모든 시기. 사실 기원 전 파트는 디테일한 연도보다는 앞뒤, 선후에 있는 문제만 구분해도 대부분의 문제는 풀립니다. 근데 그래도 연도를 원하는 학생들이 또 있어요. 예, 있어서 적어드리긴 했지만 여기서는 디테일한 연도보단 대표적인 시기나 혹은 특정 사건이나 인물이 앞뒤 사건 요 정도만 구분해 두셔도 충분하옵니다. 자, 가보도록 할게요. 1강 기원전 연표 총정리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기원전이라고 하는 BC라고 합니다. Before Christ의 줄임말입니다. 즉 예수님의 탄생 이전에 있었던 것을 우리는 일반적으로 BC라고 하고요. 메소포타미아 문명, 이집트 문명, 그 다음에 에게 문명으로 대표되는 크레타 문명, 미케네 문명 있는데 이런 거 연도 중요할까요? 연도로 이런 건 안 물어봅니다. 그냥 있으니까 나와 있는 것이고요. 자, 메소포타미아 문명을 물어볼 때는 수메드, 아카드, 아무르 이런 단어들이 나오면 메소포타미아 문명과 관련된다라고 봐주시면 좋겠고요. 특히 티그리스강, 유프라테스강 이런 단어는 중요하죠.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이건 문제에서도 종종 물어보고 특히 여기 기원전의 4대 문명에 나올 때는요. 디테일한 것보다는 여러분 그냥 제 강의 필기 노트에 있는 것 정도만 해주셔도 충분합니다. 아무리 어려웠던 수능 시험도 사실 4대 문명에서 어렵게 내진 않았습니다. 언제나 1번 문제에 해당되는 그리고 비옥한 초승 달 지대의 메소포타미아 문명 기억해 두시면 좋겠고요. 자, 이집트 문명입니다. 이집트 문명은 무슨 강? 그렇죠. 여기에서 제일 중요한 단어는 나일강입니다. 강 이름 한번 살짝 봐주시고요. 자, 이집트 문명도 뭐 신왕국, 중왕국, 고왕국 막 이렇게 이제 나눠져 있지만 막 그냥 필요 없습니다. 폐쇄적인 지형, 파라오, 피라미드, 스핑크스, 십진법, 태양력 뭐 이 정도 이렇게 두시면 충분하옵니다. 사자의서, 내세적 세계관 뭐 이런 거 봐주시면 좋겠고 자, 에게 문명과 지중해 문명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있는 지역이 여러분 지금 어떤 나라죠? 튀르키예. 튀르키예에 있는 데의 지명을 뭐라고 하냐면 아나톨리아라고 해요. 이 아나톨리아. 이 단어는 하나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실제로 이 아나톨리아 지역에서 발흥했던 나라가 대표적으로는 오스만이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예. 오스만 제국 물어볼 때 이 아나톨리아로 물어보기도 했습니다. 여기에 가면 뭐 아나톨리아 고원 뭐 이런 게 있대요. 아나톨리아 지역 이런 거 봐주시면 좋겠고 여기 노란색으로 돼 있는 이 지역을 우리는 페니키아라고 합니다. 페니키아. 페니키아 하면 나올 만한 게 뭐가 있죠? 페니키아에 있는 이들이 사용했던 문자가 그렇죠. 알파벳의 기원이 되었었다. 특히

특히 이들은 지중해 곳곳의 지역에 무엇을 만들었다? 식민 도시들을 건설했는데 그 대표적인 식민 도시가 카르타고였고, 카르타고가 지중해에서 영향력을 발휘할 때 로마랑 부딪혔던 바로 그 사건을 우리는 포에니 전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 페니케아와 연관된다라는 거. 그 다음에 하나 더. 여기에 나와 있는 지역 중에 여기에 해당되는 요 가나안이라는 지역을 우리는 다른 말로 뭐라고 하죠? 팔레스타인이라고도 합니다. 지금의 팔레스타인 지역이 여기 있는 요 가나안 지역이에요. 그거까지 같이 봐주시고요. 자, 원래는 그래서 문명이 여기에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쪽 유럽 쪽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 유럽 쪽으로 들어갈 때 제일 먼저 만나는 데가 요 크레타 섬이에요. 그리고 요 미케네, 지금 그리스 밑에 쪽에 있는 그런 지역에서 이쪽으로 문명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요 문명을 통칭해서 에게 문명이다. 뭐 요렇게 표현들을 하지요. 봐주시면 좋겠고. 자, 그 외에도 이제 아시아권으로 한번 가보도록 할까요? 인더스강. 인도가라는 나라가 요렇게 있지 않습니까? 요게 무슨 강? 인더스강. 갠지스강이 있는데 요기 일대에서 하라파, 모헨조다로 등등의 대표적인 계획 도시가 등장하기도 했고요. 자, 중국으로 보자면 황하강 유역 일대에서 등장하다가 원래 기록상의 왕조는 하라는 나라가 있었지만 요거를 뭐 시험 문제에서 물어보진 않고요. 상나라, 주나라 뭐 요렇게 이어지죠. 자, 상나라는 철갑상어. 그래서 아, 상나라는 갑골 문자. 요거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꼭 기억해 두시고. 주나라는 철갑상어가 어디가 맛있다고요? 프랑스가 몽주루가 맛있다고 했었죠? 봉주루. 예. 네, 그래서 봉건제는 주나라. 갑골 문자는 상나라. 요 정도 기억해 두시면 충분하겠나이다. 자, 중국으로 보자면 요쪽에 상나라의 범위가 요 정도였습니다. 요게 상의 범위인데 상나라의 수도가 어디죠? 은허였어요. 그래서 과거에는 제가 학창 시절만 해도 상이라는 나라라는 표현보단 요것을 은이라고 표현했었어요. 은어 유적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렇지만 국가의 명은 상나라였다라는 거 기억해 두시고, 요 상나라가 무너지고 그 다음에 등장했던 나라가 요쪽 이제 범위가 상당히 좀 커졌죠. 이게 바로 주나라가 되겠습니다. 자, 주나라의 수도는 초기 수도가 여기 호경이었다가 견륭족의 침입으로 나급, 지금의 러양으로 천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 주나라도 굳이 따지면 두 개가 나눠지거든요. 호경이었던 시대를 서주 시대. 서주 시대. 그러다가 이게 동쪽으로 옮겨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급을 수도로 했던 데를 동주 시대. 요 사실상의 요 동주 시대를 무슨 시대라고도 이제 표현하죠? 춘추 전국시대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엄밀하게 따지면 춘추전국시대는 여러 제후국들이 서로 비슷한 힘으로 경쟁했다라는 요 시기인데요. 기원전 8에서 기원전 3세기까지 엄밀하게 따지자면 형식적으로는 주나라였어요. 그런데 요 서주시대 때는 그나마 주나라가 힘이 있었던, 중앙에 힘이 있었던, 왕이 힘이 있었던 시대였었고, 동주시대 때 오면서 오히려 제후국들이 더 힘이 많아지다 보니까 그냥 명목상의 그치게 되었던 시대를 우리는 동주시대라고 합니다. 이 동주시대를 다른 말로 춘추전국시대라고도 부른다라고 봐주셨으면 좋겠고. 자, 인더스강 쪽은요, 이렇게 됩니다. 인도 같은 경우는 여기가 인더스강, 여기가 갠지스강 아닙니까? 인더스강 유역에서 하라파, 모헨조다로 같은 엄청난 계획도시들이 있다가 위쪽에서 이제 누가 내려오냐면 아리아인들이 내려오게 돼요. 아리아인들이 내려오면서 이 문명들을 파괴합니다. 그러고 나서 여기 살지 않고요. 계속적으로 동쪽으로 이동하면서 최종적으로는 갠지스강 유역에 정착하게 돼요. 갠지스강 유역에 정착하면서 폐쇄적인 신분 구조인 카스트제를 만들게 되고요. 이 등의 최상위 집단이 브라만이고, 이 브라만이 중심이 되었던 종교를 브라만교라고 하고요. 브라만교의 경전을 우리는 뭐라고 하죠? 베다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비읍. 브라만 베다 요렇게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시 유럽으로 돌아와서요. 이제는 기원전 8세기경입니다. 자, 기원전 8세기경에 이제 그리스가 본격적으로 역사에 등장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기억나시죠? 솔 페클페, 솔 페클페, 솔 페클페, 솔 페클페, 솔론 페이시 스트라토스 클레이 테네스 페리클레스.